30이기 위해 T플러스 30이에는 이렇게 나와있네. 이거 엄청 쉬운 문제네. 라고 당시에 생각했어요, 수험생들이. 허점이 어디였냐면요. 여기였죠. 비금 플러스 점은 A, B, C 당중 하나이고. 비금 플러스 점이 A인지 B인지 C인지 몰라요. 몰라요. 원래 여기에 비금 플러스 점 A, B, C 나오면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야. 근데 지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A, B, C가 어딘지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A, B, C가 어디인지 몰라서 내가 그냥 이렇게 체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요. T 플러스 1이랑 T 플러스 2부터 먼저 알수 있어요. 자, 우리 T 플러스 1 시기에 B금 친 거는요. 내가 요거 그래서 퍼센트 잘 보라 그랬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45석 쓰시면 안 돼요. 왜? 의회 의석 유리이기 때문에 200석 중에 45%에 해당이 되는 90석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A당 썼어? 아니야. 아직 모르니까 B금 정당이라고 한 거야. 자, 우리 플러스 정당 같은 경우에는 60석. 그리고 점점 정당 같은 경우에는 50석 이렇게 체크해 볼수 있겠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그다음에 T 플러스 2 시기 같은 경우에는요, 빗금 친 정당 같은 경우에는요, 110석, 200석 중에 55%니까. 자, 우리 플러스 정당 같은 경우에는 200석 중에 40%니까 50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5%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10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아이고, 40, 50석이라니. 200석 중에 40%니까 80석, 그리고 나머지는 10석,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냥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쓴 거야. 그리고 내가 ABC라고 절대 하지 않았어. 아직 모르니까. 빗금 플러스 점점이라고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가 보자. T 시기에는 과반의 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한대. 그럼 우리 밑에 바로 두 번째 줄 나와 있는 거. T 시기에 비해서 T 플러스 1 시기에 의회 의석수는 A당이 10석 감소했대.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이렇게 갈 때에는 10석 증가한 거고, 이렇게 갈 때에는 20석 증가한 거고, 이렇게 거꾸로 갈 때에는 30석 감소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니,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거는 T 시기에 비해 T 플러스 1 시기에 10석 감소, 20석 감소, 30석 증가였으니까, 거꾸로 갈 때에는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우리 부호를 바꿔서 계산을 했을 때, 과반의석이 나오게 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90에다가 10을 더했어. 과반의석 안 돼. 과반의 의미가 뭔데? 절반 초과. 100밖에 안 돼. 딱 절반이어야 돼. 절반이잖아. 절반 초과여야 돼. 자, 그러면은 만약에 90에다가 30을 빼면 당연히 말이 안 되지. 90에다가 20을 더했어. 오케이. 뭐가 돼? 110. 과반의석 존재하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은 20석이 증가했다. 반대로 T시기에 비해서 T 플러스 1 시기에 20석이 감소한 거는 어느 정당이야? 비정당이야. 그러니까 B금 정당은 비정당이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우리 밑에 있는 단서 조항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2 시기에는 행정부 수반은 A당 소속이고, 아직 A당 어딘지 몰라. 왜? 여러분 아마 되게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A당이니까 여기 이렇게 체크했을 수 있는데 우리 아직 A랑 B가 어디인지 몰라요. 아, B는 어디인지 알지만 A랑 C가 어디인지 몰라요. 얘네 둘이 A랑 C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자, 우리 그 다음 모르겠으면 그 다음 넘어가. T 플러스 2 시기에 C당의 의회 의석수는 T 시기 C당의 의회 의석수의 50%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얘들아, 우리 아직은 모르겠지만 여기가 A당 또는 C당이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의 조합은 뭐가 나올 수 있겠어? 바로 우리가 요거 보시면 되는 거겠죠. 일단 B당의 케이스는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니까, 위에서 나왔으니까. A당이 10석 감소했다. 만약에 A당이 여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어떤 조합이 나오게 되는 거야? A당과 C당의 경우에는 위의 케이스가 만약에 플러스가 A당이고 점점이 C당이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가 70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30석 증가했다라고 나오니까 여기가 20이 나오게 되는 조합이 나올 수 있는 거겠지. 그럼 반대의 케이스 생각해봐. 만약에 점점점점이 A당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가 60이 될 거고, 이번에 여기가 C가 되게 된다면은 30석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30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A랑 C는 70, 20, 60, 30이라고 하는 케이스라고 여러분들이 볼수 있을 거야. 근데 생각해봐.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이제 이거 두 번째 볼 거야. 그러면 이제 T 시기에 C당 의회 의석수의 50%다라고 하는 조합이 나오게 되려면은 우리 아까 봤었던 70, 20, 30, 60 조합 중에서 그 결과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얘만 가능해. 어떻게 나오게 되면 되는 거야? 여기가 20석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50%이다. 그러니까 무슨 결과값이 나온다? 점점점점 정당은 바로 C당이다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A당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T 시기에 플러스 플러스 정당이 A 정당이었으니까 여기에는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60석보다 10석이 증가한 70석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와주시면 되는 거겠죠. 우리 지금 어떤 조건 다 따져봤었냐면요. 위에 있는 조건 다 따져봤다.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조건까지 따져보게 된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우리 이거 할수 있다. A당 어딘지 찾았어. T 플러스 2 시기에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은 여기예요. 우리 요거 일단 체크해놨다. A당이니까 위에다 체크하면 돼. 바로 여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있는 내용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 여기까지가 제일 복잡했어. T 플러스 2 시기 비해 T 플러스 3 시기의 의회 의석수는 B당이 44석 감소했대. 그럼 44석 감소했으니까 여기는 66석. 그 다음에 C당은 몇석 증가했대? 23석 증가했대. 여기는 33석. 그럼 여기 나머지는 101이 오겠지? 왜? 전체 의회 의석수는 변함없이 200석이 되는 거니까. 끝났네, 여기까지. 드셨어요? 다 나왔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야?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 주시면 되는 거겠죠.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 나옵니까? T시기에 나옵니다. T 플러스 1시기에 안 나와요. T 플러스 2시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T 플러스 3에서도 과반의석 차지한 정당 나옵니다. 됐지? 그럼 우리가 그 다음 따져볼 게 뭐라 그랬어?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과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일치하지 않을 때 여기를 의미하는 거라 그랬죠. 되셨어요? 그럼 이 둘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의원 내각제였다면은 둘이 일치하지 않잖아. 의원 내각제였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의원 내각제였다면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에서 행정부 수반이 나왔겠지.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는 아니구나. 대통령제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눈치채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우리 여기까지 정리됐으면은 이제부터 밑에 있는 선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시기에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비정당이라면 T 플러스 2시기에 비해서 얘들아 이런 문제 풀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 알려줄게. 행정부 수반이 제출한 법률안 먼저 체크해. 여러분들이 T시기, T 플러스 2시기 요거를 살펴보시기 전에 행정부 수반이 제출한 법률안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대통령제야, 의원내각제야? 그렇지. 이거는 의원내각제야. 근데 T시기는 대통령제야.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따져볼 필요도 굳이 없어. 됐어요? 다시 읽어봐봐. T시기에 행정부 수반이 제출한 법률안이 의회에서 어떻게 통과돼? T시기는 대통령제고 행정부 수반이 제출한 법률안이 가능한 건 의원내각제잖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말의 앞뒤가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오히려 1초 컷으로 풀어내실 수 있는 거였어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3 정부 형태랑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T 플러스 2 시기와 같다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T 플러스 2 시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죠. 뭐예요? 의원내각제는 될수 없어. 대통령제였어. 자, 그럼 T 플러스 3 시기에도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로 갔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어디라는 뜻이야? A 정당이란 뜻이야. 왜? 여기서도 A 정당이었으니까. 두 개가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 T 플러스 2시기와 T 플러스 3시기 모두 야당의 의석수가 여당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시기 모두 과반의석이 존재하죠. 두 시기 모두 과반의석이 존재하니까 여소야대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둘다 여소야대, 야당의 의석수가 여당보다 많다라고 정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T에서 T 플러스 3시기 중에 정부 형태가 두번 변경되었다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고정값으로 알수 있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T 시기는 대통령제다라고 알수 있어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알수 있는 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거꾸로 한번 해볼래? 여기 봐봐.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라는 건 어디를 의미하는 거야? 대통령제를 의미하게 되는 거야. 그럼 그대로 일단 써보자. 아직 생각하지 마시고. T 플러스 1시기, 2시기 모두 다 대통령제라고 그냥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써봐. 둘다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려면 대통령제여야 되잖아. 이렇게 된다면은 정부 형태가 두번 변경될 수 있어요? 두번 변경 안 되는데? 다시, 얘들아, T시기는 대통령제 고정이야. 그리고 T 플러스 1이랑 T 플러스 2 모두 다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면 둘다 대통령제야. 그럼 이 상황에서 두번 변경될 수 있어? T 플러스 3까지 만약에 변경이 된다라고 해도 한 번밖에 변경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맞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이 문제가 당시 수능에서 봐봐, 5번 문제야.

1면에 맨 마지막 문제였어. 여기서 시간 엄청 많이 투자했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해보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고요. 우리가 마음의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마음의 준비? 의회, 의석, 률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풀어야 된다. 그리고 T시기와 T+1, T+2시기를 풀어내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래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는지 과반과 절반이 다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풀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정리되셨죠? 자, 우리 여기까지 됐으면은요, 이제 우리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따끈따끈한 문제예요. 선생님, 이거를 들고 온 이유는요, 증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최근에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의회 의석률을 그냥 빵 보여줘요. 그리고 의회 의석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한테 푸세요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의회 의석률을 계산하기 위한 과정을 한번더 걸쳐요. 오히려 예전에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분석. 선거 결과 분석 같은 경우가 최근에는 막 그렇게 계산이 복잡하지 않죠? 뭐 200에 40%뭐요 정도 계산하는 거 나와. 근데 예전 문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기출 풀어보셨으면요. 막 1.575, 1.741, 막 이런 숫자들이 기본값으로 나오잖아. 거의 그 수준만큼의 계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게 정부 형태에서 오히려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지막 수능이잖아. 정치화법으로 출제가 되는. 그러니까 더 어떤 계산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요거 명심해 두시고요. 다양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편견에 가서 사로잡혀서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풀어내는 연습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갑구기 시기별 정병태는 전형적인, 뭐 여기는 그래, 둘중 알겠어. T에서 T+3, 이거 너무 중요하지. 정부 형태는 한번 변경되었다. 그 다음에 요거 뭐라 그랬지?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나름 막아두는 거라 그랬어.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 때에도 이거는 중요한 힌트. 아, 이거는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두는 힌트. 좀 고르실 수 있는 눈도 어느 정도 필요해요. T+3시기에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원내 제1당이 아니며, 이거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써먹을 것 같아. 일단 체크해놓자. T+3시기 정당별 의회 의석수는 A당이 30, 51, 5, 14석을 나타낸대. 자, 그 다음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야 될 거. 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봐주세요, 여러분. 다시. 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봐봐. 지금 표는 A, B, C, D당의 의석수가 나와 있는 거야. 의석수가 마이너스 3이야. 의석수가 마이너스 3이면 뭐 밖에 앉아 있는 거야. 의회 밖에 말이 안 되잖아. 즉, 직전 시기에 비해서 증가 또는 감소한 의회 의석수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여기까지? 얘들아, 그러면은 일단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요. 아, ABCD당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따로 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부터 명심해 주셔야 돼요. 그 T시기부터 T+1, T+2, T+3시기까지 이렇게 있구나. 일단 이거 명심.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명시적으로 알수 있는 것부터 먼저 체크하는 거야. 자, 우리 T+3시기 같은 경우에는 30석, 그리고 각각 51석, 5석, 14석이구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이 단서조항 봐봐. A, B, C, D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의원은 없대. 그러면은 A, B, C, D 다 더하면은 몇 석이 나와? 100석이 나와. 오케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 존재하네. 여기까지 알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올라가 보는 거야. T+3시기. 왠지 이거 써먹어야 될 조건 같아.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원내 제1당이 아니며, 원내 제1당 뜻이 뭐야? 1등을 차지한 정당. 의회 의석수에서. 의회 의석수에서 1등을 차지한 정당은 B당이야. 그런데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B당이 아니래. 오케이. 됐네. B당이 아니래. 다른 당이래. 자,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거. 만약에 의원 내각제였다면은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해. 그럼 여기에서 행정부 수반이 뿅 튀어나왔을 거야. 그런데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B당이 아니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의원 내각제는 될수 없구나. 우리 앞에서 연습했던 거 계속 반복해드릴게요. 의원 내각제였다면 여기서 행정부 수반이 나왔을 거야. 근데 이게 아니라고? 의원 내각제는 될수 없어. 오케이. T+3은 무조건 대통령제 고정이야 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우리 그 다음 알수 있는 거. 얘들아, 이거 이제부터 계산 잘해야 돼. 단순 계산이지만 단순 계산이 아닐 수도 있어. 자, 우리 직전 시기에 비해서 감소, 증가한 의회 의석수를 나타낸대.

T플러스 3 시기는 직전 시기에 비해서 A당이 9석 줄었어. 그러면은 A당은 직전 시기에 39였겠지. 됐어요? 한번더 해볼게. 자, 우리 B당의 경우에는요. T플러스 3 시기에 직전 시기에 비해서 11석 늘었어. 그럼 직전 시기에는 40석이었겠지. 한번 더 해보자. C당의 경우에는 직전 시기에 비해서 5석 줄었어. 그럼 직전 시기에는 10석이었으니까 5석 줄어서 5석이 됐겠지. 마지막 D당은 직전 시기에 비해서 3석 늘었어. 11석이었겠지. 그럼 계산하려고 할 때, 직전 시기에 의석수를 계산하려고 할 때, 이 부호를 반대로 해주셔야겠죠. 부호를 반대로 해야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12, 51, 마이너스 6, 34, 마이너스 2, 8, 마이너스 4, 7.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번에도 마이너스 2, 49, 마이너스 4, 30, 플러스 3, 11, 플러스 3, 10. 이렇게 되셨죠, 여기까지? 다 나왔어. 자, 그럼 이제부터 해야 되는 작업은 뭐야? 전체는 100석이야. 과반의 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는 경우만 체크해 주시면 끝나겠죠. 되셨죠, 여기까지? 다 나왔어. 우리 하나. 안쓴 조건이 있다. 여기. 정병태가 몇번 변경됐대? 한번 변경됐대.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대통령제로 고정이야. 그럼 한번 변경되려면은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무엇이 나오게 되는 거야? 대통령제, 대통령제, 대통령제, 여기가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야지 한번 변경됐다라고 하는 조건에 맞출 수 있는 거겠죠. 끝. 경우의 수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된다. 자, 이제 우리 선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 여기부터 먼저 해.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 먼저 체크해. 오케이. 그러면은 대통령제야. T 플러스 1 시기가 대통령제가 나오는 건 밑에 있는 요 케이스밖에 없는 거지. T 시기와 달리 이때 T 시기는 그럼 의원내각제야. 이때 T 플러스 2 시기는 대통령제야.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T 플러스 2 시기는 대통령제인데 안 되죠.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되셨죠? 물론 여러분들이 미리 요거를 써놓지 않고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풀어내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뭐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는 건지는 한번 연습을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다 사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 그대로 따라와. 연립내각 여기까지만 체크해. 대통령제에서 나타나, 의원내각제에서 나타나, 의원내각제에서 나타나. 그리고 두 번째 조건, 과반의석이 존재해야 돼. 과반의석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 얘들아, 그러면 일단 과반의석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 과반의석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 됐지? 그리고 의원내각제야 돼. T시기와 T플러스 2시기가 모두 다 의원내각제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맨 위에 나와 있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겠죠. 그럼 T플러스 2시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원내각제가 되는 거겠지. 행정부 수반은 의회 의원을 강료로 임명할 수 있다. 강료로 임명할 수 있다. 왜? 의원내각제니까. 의회 의원이 강료 겸직 가능하니까 이 흐름으로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얘들아, 이게 정말 선생님은 선지에서도 많은 거를 뽑아낸다라고 생각을 해. 우리가 계속 연습했었던 거, 의회 의석 수가 나왔어.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나면은 연립내각, 의원내각제에서 나오는 용어야. 그리고 두 번째, 과반의석이 없어야 돼. 그럼 여기 두 개가 의원내각제인 케이스는 위에 의대밖에 없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연습도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다? 이 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올해 실시됐던 5월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형적인 대통령제 뭐 의원내각제 중 하나이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연습해봐. 여기서 이건 진짜 문제 풀때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단서야. 아, 그리고 이거는 오류가 없도록 막아두는 단서야. 찾을 수 있겠어요? 그치, 여기. T에서 T 플러스 3 시기 중 정부형태는 두번 변경되었으며, T 시기 행정부 수반은 C당 소속이다. C당이니까 요 세모겠지? 여기가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래.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알겠어. 오류가 없도록 막아두는 단서 조항. 그리고 각 정당의 의석류를 나타낸대. 의석류. 자, 근데 ABC만 있고, 뭐, 무소속 의원은 없고, 나머지 내용들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표를 봤을 때,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했어. 왜 당황했냐면은, 정확한 수치를 모르는 거야. 여기에 막,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정확한 수치가 나온 그래프가 아닌 거야.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일단은 표를 재구성한다라고 생각하자. t식이 t 플러스 1, t 플러스 2, t 플러스 3. 일단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 우리가 늘 말하는 거. 과반의석, 즉 50%라는 기준을 초과한 정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지. 일단 t식이 과반의석 차지한 정당 존재, t 플러스 1 존재. 뭐몇 퍼센트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진 못하겠지만 이 그래프만 보고서는 일단 그래도 과반의석, 절반을 초과한 정당이 t 플러스 1, t 플러스 3 모두 다 존재해. 되셨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t식이 행정부 수반은 c당 소속이다. 요것만 알수 있었어. 다 나왔네. 우리 연습했던 거 봐봐. 여기에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A당이야. 그런데 행정부 수반에 소속 정당은 C당이야. 자, 그러면 이 둘이 맞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잖아. 계속 연습하자. 만약에 의원내각제였다면은 과반의석을 A당에서 차지했으면은 행정부 수반에 소속 정당도 A당이었을 거야. 근데 이게 C당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의원내각제에서는 특히 과반의석이 차지한 정당이 존재하는 의원내각제에서는 나올 수 없는 조건이다. 결국에는 고정. T식이는 대통령제로 고정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정부 형태가 두번 변경이 되었대. 그럼 여러분들이 두번 변경되는 케이스 한번 생각해봐.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한 번, 두번 변경이 되었지. 그 다음에 이것도 가능하겠다.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까지 하면은 한 번, 두 번, 그 다음 대통령제.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대통령제. 이번에 여기가 대통령제, 여기가 의원내각제, 여기가 대통령제면은 한 번, 두 번. 되셨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대로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결국에 T 플러스 3은 어쨌거나 마지막은 대통령제로 고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 경우의 수에 따른다면. 그럼 우리 밑에 있는 내용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시기와 T플러스 2시기의 정부 형태가 동일하다면, 여러분 헷갈린다면 그냥 이렇게 빠르게 써봅시다. 이 둘이 동일하다면, 오케이.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네. 그럼 T플러스 1시기는 의원내각제. 행정부 수반은 A당 소속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왜? 다시 t시기와 t플러스 2시기의 경우가 동일하다. 그럼 여기잖아. t플러스 1은 의원내각제잖아. t플러스 1의 과반의석 차지한 정당이 A당이잖아. 그럼 행정부 수반은 A당 소속이잖아. 끝. 나요 선지 때문에도 갖고 왔어. 일단 요렇게도 출제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요 우리 앞에서 봤었던 요다요 흐름을 거꾸로 물어보는 거야. 의원내각제라면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에서 행정부 수반이 뿅 튀어 나왔겠지. 이렇게. 이해되셨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1과 T 플러스 2가 동일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케이스밖에 안 되네. 그럼 T 플러스 1, T 플러스 2 모두 다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왜?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 겸직 가능하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얘들아, 이거 이렇게 풀어도 된다. 봐봐. T 플러스 1이랑 T 플러스 2식이 모두 다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라는 거는 어떤 정부 형태 의미해? 이번에 다 지우고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야. 대통령제를 의미하게 되는 거지. 그럼 일단은 우리가 T 식이는 대통령제로 고정이었어. 그럼 T 플러스 1, T 플러스 2 모두 다 대통령제로 고정으로 동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T 플러스 1이랑 T 플러스 2 이때도 동일하잖아요. 대신에 어떤 조건에 맞지 않는 거야? 두번 변경되었다라는 조건에, 만약에 여기가 의원내각제라 하더라도 두번 변경되었다라는 조건에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어쨌거나 마지막 선지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두번 변경되었다의 경우의 수를 막 찾기가 너무 어려워. 그럼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둘다이 설명은 대통령제야. 그럼 둘다 대통령제라면, 두번 변경되었다. 왜? 여기는 어차피 고정이니까. 두번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조건에 맞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도 여러분들이 같이 문제에 나온 김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전체 의회 의석수 동일. 그리고 정당은 A에서 C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의원은 없다. 그냥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이게 뭐야? 이게 다야? 네.

이게 다예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아, 그래. 26 수능은, 2026 수능은 좀 심하긴 했어. 너무 복잡하긴 했지만.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서는 사실은 우리 봤었던 7모 문제 정도의 계산 정도는 오히려 좋아. 차라리 계산만 정확하게 하고 나면은 각각에 해당하는 의석수가 눈에 바로 보이거든? 근데 이거는 바로 눈에 보이지가 않아. 지금 뭐만 나와 있어? 의회에서 쉽게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의석률만 나와 있어. 그러면 무조건 이것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없는 거야. 얘가 가장 많은 정당을 차지한 거야. 의석을. 자, 그럼 여기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요 정당을 넘어설 순 없으니까 요 정당이 과반 의석을 넘겼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은 A당이래. 어? 1당이 A당인데 여기도 A당으로 갔네. 여기는 그냥 과반 의석을 차지했는데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 여기도 갔네.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는 거겠죠. 됐어요? 그럼 우리가 과반 의석을 차지했는데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다른 케이스는 아니니까. 그거 일단은 결론 내릴 순 없겠다. 단서 조항 봐봐. 얘들아, 단서 조항에는 오류로 막아놓는 단서들도 있지만 중요한 단서를 흘릴 때도 있어요. 연습 계속하자. 이렇게. T 시기와 달리 T 플러스 1 시기에는 행정부 수반이 의회 해상권을 가진다. 얘들아, 의회 해상권 어디서 가져? 의원 내각제에서. T 플러스 1 시기는 그럼 의원 내각제야. T 시기는 대통령제야. 선생님, T 시기가 대통령제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T 시기와 달리. 그럼 T 시기는 대통령제겠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얘들아, 나머지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단서 조항들이다. 그럼 이 내용 가지고 일단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T 시기에 비해, T 플러스 1 시기에 비해, T 시기는 여기 먼저 체크해. 행정부 수반이 제출한 법률 안까지 체크해. 이게 되려면 의원 내각제야 돼. T 시기 대통령제잖아.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 그래서 뭐 과반 의석을, 이거 고민하기 전에 정부 형태와 해당되는 조건이 맞는지를 먼저 보세요. 지금 여기는 의원내각제여야 되지 않습니까? T시기는 대통령제 고정 아닙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지는 잘못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시간 절약됩니다. 이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봐. T 플러스 1과 T 플러스 2 시기 정부 형태가 다르다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이 문제 풀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고정으로 맞춰놨어. 근데 T 플러스 2를 너무나 먼저 딱 이렇게 고정해놓고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 근데 아무리 보더라도 어떤 단서 조항을 보더라도 이게 대통령제가 가능할 수도 있고 뭐 의원내각제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쳐? 그럼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분들이 막 경우의 수를 따지기 전에 선지를 빨리 봐봐. 동체 시력 활용해서 선지를 빠르게 본 다음에 선지에 아, T 플러스 1 시기와 T 플러스 2 시기가 다르다면이라는 가정이 있다라는 거는 그때 풀어야지라고 생각해. 지금 T 플러스 2에 이게 뭐네 이렇게 고정하지 마시고요. 아, 그냥 밑으로 갔을 때 그때 풀어야지. 그러니까 T 플러스 2가 대통령제겠구나. 둘이 다르니까. 이렇게 체크해. 자,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는 건 의원 내각제야. 우리 방금 조건에서 T 플러스 2는 대통령제였잖아. 아니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우리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지. T 플러스 1과 T 플러스 2가 같다면.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 봐봐. 앞에 거. 다르다면. 둘이. 그다음 둘이 같다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미리 고민하고 여기 사실은 뭐올수 있는 경우에서는 대안이면 의지. 이거를 미리 쓰지 마시고요. 여기 선지에서 보시면 돼요. T 플러스 1 의원내각제 고정이야. T 플러스 2 의원내각제야. 왜? 둘이 같다면이라고 가정했으니까. 단독 내각이 구성이 되려면 빠르게 조건 써봐. 의원내각제여야 돼. 그리고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해야 돼. 자, 그러면은 T 플러스 2 시기에는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 존재합니까? T 플러스 2 시기에는 여기가 만약에 의원내각제잖아. 그럼 여기서는 무엇이 구성이 되는 거야? 연립내각이 구성이 되는 거야. 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A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어. 이 40%를 넘는 정당 없어. 그럼 나머지는 뭐 예를 들면 뭐 30, 20, 10뭐 이런 식이겠지. 그럼 어쨌거나 연립내각이 구성이 되는 거겠지? 반면에 T 플러스 1 시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어. 이거를 넘어서는 정당 없어. 그래서 여기서 행정부 수반이 뿅 튀어나온 거지. 그럼 의원 내각제잖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단독 내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겠지. 됐어요. 얘들아, 나는 요 마지막 선지 때문에 갖고 왔어. 요 마지막 선지 생각하는 연습 계속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T 플러스 1 시기와 달리 T 플러스 2 시기에는 T 플러스 2 시기와 달리 T 플러스 1 시기에는 단독 내각이 구성된다.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물론 단서 조항에 맞춰서 푼 거고요. 되셨죠? 여기까지. 우리 마지막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어내는 연습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5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자료제 시험 모아놓고 보니까, 아, 그래. 예전부터 우리에게 시그널을 줬구나. 이제 그림부터 봐봐. 시기별 각 정당의 직전 시기, 대비, 의석수 증가. 우리에게 이렇게 시그널을 주고 있었구나라는 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일단 정부 형태. 몇번 변경되었는지 나온다면 무조건 체크. 그 다음에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T 플러스 1 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정당에는 원내 1당이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약간 헷갈리지만 일단 체크해. 나머지 정당에서 시기에서는 원내제 1당이고 각 시기는 변화는 없다. 그리고 총 의석수는 300석이고 T 시기부터 나와 있네. 그럼 T 시기, T 플러스 1, T 플러스 2, T 플러스 3 각각 A당, B당, C당으로 나눴을 때130, 60, 112이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 직전 시기 대비. 얘들아, 이게 뒤에 게 나오고 앞에 거를 볼 때는 부호를 반대로 해야 돼. 근데 앞에 게 나오고 직전 시기 대비 증감수가 나온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는 거겠죠. 선생님이 아까 그 부호 바꾸라면서요. 그거는 뒤에서부터 우리가 거꾸로 올 때야. 근데 지금 맨 앞에 있는 게 나와. 그리고 T 시기, 직전 시기 비해. 그 T 플러스 1 시기는 직전 시기인 T 시기에 비해서 30석 늘었어, A당은. B당은 20석 줄었어. C당은 10석 줄었어. 이렇게 풀어내시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기준인지를 봐야 돼. 부호를 무조건 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야. T 플러스 2 시기는 직전 시기에 비해서 20석 줄었대. A당이 20석 줄었대. 직전 시기에 비해서 B당 10석 줄었대. 직전 시기에 비해서 30석 늘었대. 이렇게 풀면 되는 거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는 130, 여기 20석 줄었으니까 10, 여기 30석 늘었으니까 160 이렇게 되게 되는 거겠죠. 자, 우리 전체 300석이야. 과반의석 차지한 정당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체크. 이건 늘 해야 되는 거. 과반의석 차지한 정당 여기에 이렇게 존재한다. 과반의석 차지한 정당. 됐지? 자, 우리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 그 다음에 T에서 T 플러스 3 시기, T 플러스 1 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정당에서 원내 1당이래. 그러면은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T 플러스 1 시기에서는 원내 제1당에서 무엇이 등장하게 된 거야? 다시 얘들아. 우리 T 플러스 1 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기에서는 원내 제1당이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다라고 되어 있어. 원내 제1당이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래. 그럼 여기는 원내 제1당이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아닌가 봐. 오케이. T 플러스 1 시기는 의원 내각제는 될수 없겠네. 왜? 여기에서 지금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안 나왔잖아. T 플러스 1 시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원내 제1당이야. 근데 여기서는 원내 제1당이 아니야. 그럼 B랑 C 중에 하나야. 그 말은 의원 내각제는 될수 없어. 의원 내각제였다면 여기서 나왔겠지. 그러니까 T 플러스 1 시기는 대통령제로 고정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T 플러스 1 시기가 대통령제로 고정을 시켜놓고 정부 형태가 두번 바뀔 수 있는 거는 어떤 조합이야? 의, 대, 대, 대. 아, 한번 변경되려면. 그 여기는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대통령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 이것도 요렇게 한번 변경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대통령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요렇게 한번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변경이라는 조건에 맞춰서 미리 일단 만들어 두었는데, 만들어 두지 않더라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봅시다. 자, 우리 TU 시기와 T 플러스 2 시기에 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직접 선출한다. 대통령제. 우리 마지막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겠지? T 플러스 3시기에는 국가원서 행정부 수반 동일인이다. 의원 내각제인데 아니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3시기에 대통령제네. 법률상 거부권을 가지니까 위에 있는 케이스겠네. T 시기와 달리 T 플러스 2시기에 의회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왜? T 시기와 달리 T 플러스 2 시기에 대통령제에서는 겸직할 수 없죠. T 시기에는 가능한 거니까. 자,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T 시기에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어디야? 의원 내각제야. 그 위에 있는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겠네. 그 T 플러스 3 시기에는 무조건 대통령제겠네. 자, 우리 여기는 여대 야소이므로, 우리 이거 일단 고민하기 전에 뭘 봐야 돼? 어?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한다고 대통령제인데 말이 안 되지. 일단 우리가 의회 의석수 고민할 것도 없이 이거는 잘못된 내용이다라는 걸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번 강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식으로 자료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위에서는 개념을 먼저 묻고 있어요. 정부 형태 분류를. 그리고 밑에서 의회 의석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제일

0: 혼자 해야 될 작업 다 더해봐. 150석이야. 모두 다 150석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나머지는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 C당이래. 여기는 B당. 그리고 여기는 B당이다. 왜 여기까지 찾아냈어? 자, 우리 그다음에 각각에 해당하는 정부 형태 찾을 수 있다. 여기 봐봐. 행정부가 법률한 제출권을 가지는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 가져? 의원내각제야. T식이랑 T+2식이는 의원내각제야. 그게 아닌데요. T+1식이는 대통령제야.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끝났네. 자, 여기 의원내각제야. 단독내각.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존재해. T+1식이 대통령제야. 그런데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어. 그러면은 여소야대 현상이 벌어질 거야. 자, 그다음 마지막 T+2식이 의원내각제야. 과반의석 차지한 정당이 존재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아마도 연립내각이 구성이 될 거야. 되셨죠, 여기까지? 그럼 첫 번째 봅시다. T+1식이의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난다. 옳은 설명. 두 번째, T+2식이의 비당과 디당이 연합해서 연립내각을 구성하였다. 나와 있는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는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비당이 디당과 연합을 했을 때는 105석이에요. 150석의 절반에 넘겼어도 비당과 디바당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죠. 되셨죠? 알수 없습니다. 다른 세 개의 정당이 연합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봅시다. T시기에 비해 T+2시기에는 행정부와 입법기관 대립 시 행정부 수반이 우리 이거 어떻게 풀자 그랬어? 이제 끝에부터 읽어. 행정부 수반이 법률한 거부권 대통령제야. T+2시기 의원내각제야. 일단 잘못됐어. 우리가 막 의회 의석수가 어딘지를 고민하기 전에 과반의석을 차지했는지는 차후의 문제야. 만약에 이 둘이 맞아. 그럼 그때 고민해. 지금은 달라. 애초에 이거는 다른 내용을 껴놓은 거야. 그럼 이건 잘못된 선지야. 이렇게 찾는 게 분명히 수능에 나올 겁니다.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는 행정부 수반이 의회 해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만약에 여기다가 네라고 대답하게 된다면은 의원내각제야. 아니요라고 대답하게 된다면은 대통령제야. 봐봐. 네라고 대답하게 된다면은 의원내각제야. T+1식이 대통령제야. 틀렸어.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왜? 지금 이거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잘못 들어갔지? 그러니까 해당되는 내용은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 문제 같은 케이스도 개념을 묻는 문제랑 자료 제시가 함께 등장했으니까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내실 때에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건 솔직히 150석이라고 하는 함정이 있기는 했어. 그래서 150석이기 때문에 이거를 200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에는 또막 헷갈릴 수 있는 이런 요소들도 있었거든요. 요거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은 충분히 문제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1강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2강 듣기 전에 이제 숙제 내드릴게요. 2강 문제 풀어오세요. 여러분들이 올해 수특 수완 잘푼거 알아. 근데 올해 수특 수완 문제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자료 제시형 정부 형태 문제가 조금 부족해. 그래서 선생님이 과감하게 3년치 거다 포함했어요. 3년치 거다 묶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2강 듣기 전에 2강 문제를 꼭 먼저 풀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못 풀어도 좋아.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푸는 연습을 해 주셔야지 따라오실 수 있어요. 왜? 정부 형태는 자료 제시형으로 출제가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은 1강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2강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2: 이 정도면 충분하지.
3: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 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 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경제 시간입니다. 예, 1등급으로 레벨업 하려면 반드시 여러분 오답률 높은 어려운 문제들 집중 공략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반복해서 푸셔야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1단원의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네, 1단원은 중단원 3까지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되게 쉬워요. 그렇지. 경제 주체와 객체 그리고 시장 경제의 원리에서 경제 체제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딱 어려운 건 진짜 딱 하나. 뭐야? 그렇지. 네, 기회비용 문제가 되겠고요. 물론 간혹 가계 편익 계산하는 것이나 또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 관련해서 조금 어렵게 출제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역시나 1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주인공은 기회비용입니다. 그러면 기회비용과 관련된 개념 정리부터 먼저 살짝 해보고요. 네, 그리고 문제에 바로 돌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그렇듯이 단순 암기할 게 별로 없어. 그리고 개념도 복잡하지 않아. 그래서 개념 심플하게 마치 공식처럼 보시고 그리고 다양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려해 본다? 저 편익하고. 편익은 뭐예요? 만족이지, 만족. 예, 소비를 함으로써, 선택을 함으로써 얻는 만족을 편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비용을 고려하게 되는데 경제에서의 비용은 뭐가 되는 거야?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이 되고 이 기회비용은 우리가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생각할 때 A 휴대폰사, B 휴대폰사라고 생각할 때 가격만 보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무조건 싼 것만 해? 아니잖아. 이거 사면 이게 좋은데 그 대신 저 휴대폰에 저 기능을 못 쓰는데 아 괜찮나? 이런 생각하죠. 그렇죠? 이걸 선택함으로써 다른 것들을 선택했더라면 얻었을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게 됩니다. 그걸 바로 뭐라고 하지?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암묵적 비용의 개념 정리는 다른 대안을 선택했더라면 얻었을 가치인데 이게 문제에서 만날 때는 암묵적 비용을 구하는 공식이 거의 정해져 있죠. 첫 번째 문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값, 당연히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면 둘 중에서 뭐가 커야 돼? 그렇지, 편익이 커야 되죠. 그러면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값, 이게 바로 순편익이 되는데 합리적인 선택이란 이 순편익이 어떤 거? 그렇지, 양의 값을 갖는 거, 이게 바로 합리적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또 만나게 될 텐데요. 이미 지출했어. 지출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은 다음 선택을 할 때는 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걸 바로 뭐라고 하지? 매몰비용이라고 얘기하지. 매몰비용은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뒤에 이제 문제들을 쭉 풀게 되는데 이제 문제 풀면서 알아두는 공식과 같은 것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난이도를 쭉 올려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오늘 이번 시간에 푸는 문제 한 6문제 정도 되나? 네, 그 문제만으로도 여러분이 그 문제들을 쭉 수준을 올려가면서 풀다 보면 문제 유형 보이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여기까지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그 선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공략해야 될 지도 스스로 정리가 될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올해 6월에 나왔던 거야. 그래서 제가 6월 모의평가 풀 때 말했어요. 아, 쉽게 나온 표현이다. 그러면 이게 올해 기회비용 문제는 쉽게 나온다는 힌트인가?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9월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9월에 조금 어려워지면 수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를 기본 문제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대학교의 신입생 갑은 자취를 하기 위해서 AC 중 하나의 집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 왜냐하면 선택의 예, 순간에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근데 다 할 수가 없지. 그래서 편익이 나와 있고 그리고 임차료. 여러분 임차료가 뭐겠어요? 그렇지. 임차료가 명시적 비용이 되는 거죠. 갑은 편익과 기회비용만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합리적 선택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값,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갖는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편익 나와 있고 임차료 명시적 비용 이렇게 쓰겠습니다. 저 바로 이 문제를 통해서 암묵적 비용 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암묵적 비용의 정의는 다른 대안을 선택했더라면 얻었을 가치. 그런데 놓친 거. 그거지. 그치? 이러한 표에 숫자로 나와 있을 때는 암묵적 비용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 일단은 각각의 선택을 했을 때 얻은 가치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A를 선택하면요. 돈을 얼마만큼 들여서 임차료

가격을 60만 원만큼 들여서 140만 원만큼 기쁩니다. 따라서 이 차액만큼, 따라서 얼마? 80만큼 기쁜 거야. B를 선택하게 되면 얼마만큼 기쁘냐면 90만큼 기뻐요. C를 선택하게 되면 80만큼 기쁘게 되겠지. 그치? 이제부터 명시적 비용입니다. 아니, 암묵적 비용입니다. 암묵적 비용은 어떻게 정의한다고? A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대안을 선택했더라면 얻었을 가치. 근데 놓친 거. 여러분, 어차피 집 자취할 집세개 중에서 하나밖에 못 하는 거지. 그치? 따라서 두 개를 다 놓친 게 아니라 둘 중에서 더큰 것을 놓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뭘 놓친 거야? 90만큼의 B 집을 선택했더라면 90만큼 기뻤을 텐데 내가 A를 선택하느라고 90만큼 놓쳤구나.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90. 이게 암묵적 비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B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B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대안을 선택했더라면 얻었을 가치. A건 C건 80이네요. 그럼 80을 놓친 거지 뭐. 그쵸? 80. C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그치. A, B 둘 중에서 큰 거. 90만큼이다. 사실은요, 이렇게 하고 나, 이렇게 암묵적 비용을 다 구하기도 전에 우린 사실 합리적 선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는 이제 공식으로 알게 될 텐데, 일단 계산을 먼저 해보면, 이게 두개 더해서 152 기회비용, 두개 더해서 112 기회비용, 두개 더해서 112 기회비용이죠. 그렇죠? 그러면 순편히 계산해보면 뭐만 플러스가 나와? 그치, 120에서 110을 뺀 B만 플러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얘가 합리적 선택. 그치? 나머지는 140에서 150 빼니까 마이너스 10. 100에서 110 빼니까 마이너스 10. 둘다다 순편익이 마이너스 값인 거야. 그래서 B가 합리적 선택인데, 제가 이건 다 계산해 보기도 전에 바로 나오는 것이,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나오냐면요.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얻은 만족은 다른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의 암묵적 비용이 됩니다. 다시.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했어.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함으로써 놓친 건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때 가장 만족이 큰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다른 거다 없이요. 다른 거다 없이 암묵적 비용에 여기 90, 여기 90 이렇게 똑같이 나온 거야. 그러면 얘가 그냥 합리적 선택이다. 나중에 이걸 공식처럼도 뒤에 가서 풀게 돼. 다시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얻은 만족은 다른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들의 암묵적 비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꼭 익혀두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묵적 비용은 A를 선택할 때와 B를 선택할 때가 같은 게 아니라 A와 C가 같은 거죠. 그쵸? 다른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들은 합리적 선택을 함으로써 얻었던 가치를 놓친 거니까. 따라서 A와 C가 같다라고 하셔야 되고, 기회비용은 B를 선택할 때와 C를 선택할 때가 어때요? 그렇죠. 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씩? 110씩으로 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이야기. C를 선택할 때의 순편익은 음의 값입니다.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가는 합리적인 선택은 B예요. 그쵸? 그래서 틀렸고요. B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어때? 진짜 기본 문제야. 이번 6월에 진짜 이렇게 기본, 얘가 기본형이라고 생각하시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난이도를 높여갑니다. 이 다음 문제는 작년도 6월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갑은 연봉 5천만 원을 받고 있는 직장인이에요. 갑은 직장을 그만두고 식당을 운영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지. 직장 계속 다닐까? 아니면 식당 운영할까?에 대해서. 식당 운영에는 1년 동안에 임차료, 재료비, 임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식당 운영비가 일단 9천만 원이 발생하게 되고요. 한편 식당 개업을 위해서는 설비 및 인테리어 해야 되잖아. 그 비용이 1억 원이 또 있습니다. 1억 원이 있고. 그런데 1억 원이 없어. 그냥 돈을 빌려야 돼. 그러면 돈을 빌리고 10% 1년 만기 대출을 또 받아야 됩니다. 식당 운영으로 인한 매출이 가로 예상이 되고요. 설비 및 인테리어는 1년만 식당을 할 예정이래. 그래서 1년 지나고 나면 이 식당을 팔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식당 운영 종료 시점에 나를 받고 이 설비 인테리어 이거 다한 내용들을 이제 파는 거죠. 이게 뭐 권리금 받고 판다 뭐 이러나?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식당은 1년간만 유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제 문제가 이렇게 문제로 나오게 되면 뭐 여러분 뒤에서 뭐 주식, 채권 뭐 이런 거할 때도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당을 운영할 때의 편익은 어디 있어? 그렇지. 이게 가가 편익이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식당을 운영할 때의 편익은 가가 일단 되겠네요. 아니, 뭐 순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니은, 식당 운영비가 발생한다. 식당 운영비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렇지. 명식업 비용이지. 식당을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그래서 니은 9천만 원은 바로 명시적 비용에 해당이 되고, 또 식당을 운영하려면 인테리어, 설비, 인테리어, 뭐 주방도 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돼. 거기에 얼마가 들어가요? 1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쵸? 1억 원도 그쵸? 비용이 됩니다. 그리고 1억 원은 자기 돈이 아니라서 대출을 받아야 돼서 1억 빌리고 10%의 이자, 1천만 원의 이자, 대출 이자까지도 다 비용이 되는 거지. 그러면 써주자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일단 1억 원이 들어요. 설비 투자하는데 1억 원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대출이죠. 이게 대출 디귿. 디귿 대출. 1억 원의 대출과 그다음에 이자가 발생하죠. 10% 이자니까 이자 얼마? 1천만 원. 1천만 원의 이게 이자였어요. 대출 이자까지도 명적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예. 다음, 설비 및 인테리어는 식당 운영 종료 시점에 설비 인테리어 돈 들여서 했는데 나중에 이거 운행 종료하고 나면 뭐 1억 원 들여서 했지만 1억 1천만 원 받을 수도 있고 5천만 원 받을 수도 있고 6천만 원 받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이게 생기는 돈이 되는 거지. 따라서 어디에 넣어야 돼? 그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처음에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건 편익입니다.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어쨌든 금전적으로 돈을 얻게 되는 거잖아. 예. 뭐 내가 들여서 그 설비 및 인테리어를 했지만 나중에 그 돈을 다시 받아오는 거죠. 따라서 다가 뭐가 된다? 나죠, 나. 나가 바로 식당 운영에 따른 편익으로 이렇게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이렇게 나눴고요. 이 암묵적 비용이 되고, 주어진 조건에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직장을 다녔을 때 명시적 비용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명시적 비용을 모두 다 여기 이렇게 다 더해보면 얼마가 나와요? 2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억 원이라고 정리해서 써두고, 2억 원 이렇게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식당을 운영했을 때 암묵적 비용을 우리 찾을 수가 있겠네. 암묵적 비용은 뭐라고? 다른 대안을 선택했더라면 얻었을 가치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안, 직장을 다녔더라면 얻었을 가치가 뭐지? 5천만 원이지. 그치? 네. 5천만 원만큼 돈을 받고 돈을 안 들었다라고 보는 거잖아. 그래서 5천만 원만큼이 암묵적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묵적 비용도 한번 써줄게요. 네. 기억. 5천만 원. 이게 식당 운영에 따른 암묵적 비용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직장을 계속 다녔을 때 암묵적 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 가에서 나를 더한 것에서 저 어디? 2억 원을 뺀 것이 바로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지. 그치?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과 니은은 식당 운영에 대한 암묵적 비용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식당 운영의 암묵적 비용에는 뭐만 포함돼요? 기업만 암묵적 비용이죠. 그쵸? 니은은 뭐예요? 명시적 비용입니다. 따라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틀렸다. 두 번째, 디귿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식당 운영에 그렇지 명시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야. 그래서 명시적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디귿 가가 만약에 2억 원이고 가가 2억 원이래요. 2억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가 만약에 6천만 원이라면 6천이에요. 만 원이라면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에요? 맞죠. 왜? 편익이 얼마가 되냐면 2억 6천이 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죠?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해서 기회비용은 여기 명시적 비용이 2억 원이고 암묵적 비용이 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편익은 2억 6천이 되는 것이고 암묵적 비용 아니 기회비용은 2억 5천이 되잖아. 따라서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귿 맞고요. 만약에 직장을 다니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했을 때 가가 1억 원이 된다면 가가 만약에 1억 원이 된다면 1억 원 그다음에 나가 1억 원이군요. 나가 1억 원이 된다면 가는 1억 6천만 원이 될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 똑같은 얘기죠. 편익이 2억 6천이에요. 기회비용은요? 2억 5천이에요. 그럼 뭐가 더 커요? 편익이 더 커요. 그러면 이 플러스 값이 나오잖아. 그럼 식당 운영하는 게 나은데?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면 얘가 2억 6천까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치? 이게 뭐지? 기회비용인 2억 5천.

사람보다 편익이 작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도 뭐 복잡하다고 치면 복잡하다고 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 뒤로 가서 9월 문제, 수능 문제 보면 아, 얘는 쉬운 문제였구나 라고 하는 것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였어? 제시문 안에 주어진 이러한 내용들을 어디에다가 써야 되는지를 정하는 거.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됐습니다. 이제 9월 문제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9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작년도 6월 문제, 작년도 9월 문제, 그리고 작년 수능 문제 이렇게 다 보죠.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 갑은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콤보 상품 A, C가 있습니다. 이중 하나를 기회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서 기회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갖는 걸 선택해야 되지. 그치? A, B, C 중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될지 여러분 보이시죠? 그쵸? 예, 이렇게 해볼까? A 할 때, B 할 때, C 할 때, 해놓고 어떻게 해야 돼? 편익부터 하고, 그리고 명시적 비용, 그리고 암묵적 비용.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면 되겠지? 그치? 아래에 보면 A는 팝콘과 오징어 사는 거, B 콤보는 팝콘과 핫도그, C는 오징어와 핫도그 이렇게 두 개씩 콤보니까. 표는, 아래 표는 무엇이냐면 각각의 재화의 가격과 편익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예, 편이 각각 팝콘 하나, 오징어 하나 이렇게 나와 있고 각각의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놓고 문제에서 얘를 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콤보 상품의 편익. 우리는 콤보 상품 A 콤보, B 콤보, C 콤보의 편익과 가격을 구해야 되는데 이 구성하는 해당 재화의 편익과 가격의 합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A는 팝콘과 오징어예요. 팝콘과 오징어. 그러면 두 개의 편익을 더해서 네, 각각을 더하면 전체 A의 편익이 나오는 것이고 각각의 가격을 더하면 전체의 가격이 나오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는 뭐냐면 편익이 얼마냐면 1,500원. 그다음에 명시적 비용은 9,000원이 되죠. 그렇죠? B 콤보는요. B 콤보는 팝콘하고 핫도그입니다. 이게 편익은 9,500원. 가격은요, 6,500원. 그렇지? 그래서 9,500원, 그 다음에 6,500원. C는 오징어 핫도그입니다. 9,000원, 그리고 5,500원.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9,000원, 5,500원.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 이것도 구해줘야지. 어떤 문제랑 똑같은 거야? 이 문제랑 똑같은 거지. 그치? 예. 한 단계가 있었을 뿐이고, 자료를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그러면 A를 함으로써 기쁨은 얼만큼 기뻐요? 기쁨은 1,500원만큼 기쁜 거죠? 그쵸? 1,500원만큼 기쁜 것이고, B는 얼만큼 기뻐요? 6,500원 들여서 9,500원만큼 기쁘니까 3,000만큼 기쁩니다. C는 얼만큼 기뻐요? 3,500만큼 기쁘게 되겠습니다. 그쵸? 보는 순간 합리적인 선택은 뭐지? C다. 제가 앞서서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뭐냐면 B는 딱 하니까 기쁨이 제일 커. 그치? 기쁨이 제일 크단 말이야.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얻은 만족은 다른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들의 그렇지 암묵적 비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보면 A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다른 대안을 선택했더라면 얻었을 가치 둘 중에서 큰거 얼마? 3,500원 써줘야 되는 거야. B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다른 것들을 선택했더라면 얻을 수 같이 둘 중에서 큰 거, 둘다 3,500원 써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3,500이 되고, 여기도 3,500이 되고, 네. 그리고요, C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얼마가 되는 거지? 다른 대안을 선택했더라면 얻을 수 같이 둘 중에 큰 거, 그쵸? 3,000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해서 이게 기회비용이 되죠. 플러스 값 나오는 거 어떤 거지? 그치, C지. 그치. C가 합리적 선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치. 9,000에서 8,500 빼니까 플러스 값 나오게 되죠. 그리고 앞서서 말한 것처럼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얻은 만족은 다른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의 암묵적 비용이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같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이제 기억이 하나

나와 있어요. 기억은 뭐냐면 A를 구매하거나 B를 구매할 때 가격의 40%를 할인하는 행사를 한대요. 그러면 A, B에 따라서 명시적 비용이 바뀌게 되니까 합리적 선택도 또 바뀌게 되겠지, 그치? 일단 첫 번째 기억 선지에 A를 선택, 기억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선택한다? 지금 봤습니다. 그렇죠. C를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한 내용들이 되고 이제부터는 A를 실시하는 거. 다시 말하면 A 상품과 B 상품에 그치, 할인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할인 금액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40%를 할인한대요. 40%를 할인하니까 지금 이 명시적 비용의 가격은 얼마인 거야? 60% 수준인 거지. 그리고 54. 그치. 그래서 5,400원이다. 기억을 실시하는 경우에 5,400원이 된다. 그다음에 B는요? 6,500원에 60%가 되는 거지. 40%를 할인하니까. 그래서 3,900원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얻는 만족도 달라집니다. 15,000원에서 5,400원을 빼면 기쁨이 얼마가 되죠? 그쵸? 5,100원입니다. 그 다음에 9,500원에서 3,900원을 뺍니다. 그러면 기쁨이 얼마가 돼요? 5,600원이 됩니다. 그러면 합리적 선택 벌써 나오네. 그치? 합리적 선택 나왔습니다. 어떤 게 합리적 선택이에요? 그렇죠. B가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해볼까? 예, 해볼게. 다시. 이제 5,100원, 5,600원, 그 다음에 3,500원. 이걸 비교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럼 암묵적 비용을 다시 써야 돼요. A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이제 3,500원이 아니지. 그치? 둘 중에서 큰 거, 어떤 거? 5,600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600원 있을 거고요. B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요, 둘 중에서 5,100원하고 3,500원 중에서 큰 거, 그렇지, 5,100원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C 선택의, 그렇지, 암묵적 비용은 5,600원하고 5,100원 중에서 큰 거, 5,600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만, 그렇지, B만 순편익이 플러스가 나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제가 얘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보고 알수 있었어? 그렇지.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얻은 기쁨 5,600원은 다른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들의 암묵적 비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B가 순편익이 양의 값이 나오고요. 실제로도 해 보시면 5,400원에다가 5,600원을 이렇게 더하면 5,400원에다가 5,600원을 더하면 11,000원이지. 그렇지. 여기 15,000원인데 마이너스 나오네. 그 다음에 C도 역시 마찬가지로 9,000원이야. 그런데 5,500원에다 5,600원을 더해보세요. 그러면, 그쵸, 이게 더 크죠.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B만 9,500원에서 3,900원이랑 5,100원을 더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9,000원이잖아. 그러니까 얘만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되죠. 그쵸? 그래서 문제를 이제 니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실시되면 이제 합리적인 선택이 뭐로? B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다. X. 기억이 실시되면 갑의 선택에 따른 명시적 비용은 갑은 뭘 선택해? 갑은 B를 선택하죠. 예, B를 선택하고 얼마 내면 돼? 3,900원 내면 됩니다. 따라서 명시적 비용 3,900원이다. 맞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맞습니다. 리을, 기억이 만약에 이 할인 행사가 뭐까지 되면? C까지 적용이 되면 뭐 선택하겠어요? 이거 꼭 계산해야 돼? 계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할인 행사 적용되지 않았을 때 우리 C 했습니다. 그런데 할인 행사가 똑같이 40%씩 들어갔어. 혜택이 똑같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C지. 계산해 보셔도 되고. 예. 그러면 C를 선택할 것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도 하시면 여기에 5,500원에다가 예, 60%, 40% 할인해서 60%, 3,300원으로 넣어가지고 해보시면. 네. 여기가 가장 큰 값이 나옵니다. 여기가 3,300원이죠. 그러면 9,000원에 3,300원 빼면 여기가 얼마? 5,700원이지. 그러니까 얘 암묵적 비용도 5,700원, 얘 암묵적 비용도 5,700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얻은 네, 만족은, 기쁨은 다른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에 그렇지 암묵적 비용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나오면서 만약에 할인 행사가 세개다 똑같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C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냥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쓰긴 했지만.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할인 행사 들어가는 것까지 좀 나와가지고 조금 복잡해졌어요. 예, 단계 가면서 조금씩 복잡해지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바로 2026

6월입니다. 전해 나왔던 문제가 되고요. 6월이 조금 더 낫고, 그 다음에 9월 수능이 조금 더 어렵고 그래요. 네. 다음 문제를 보시면, 갑은 자신의 연간 X제 구매 총량을 고려하여, X제 구매, 그래서 문제를 보실 때 X제 구매 총량을 고려하라 라고 돼 있어. 그러면 총량이 기억이 100개일 때가 있고 200개일 때가 있다 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 이 X제가 어떤 재화인데 이 재화를 100개 구입할 때랑 200개 구입할 때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틀을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월 납입액을 지불하면 X제 구매 시 가격의 일정 비율의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멤버십 유형 AB 중에 하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X제 가격은 개당 만 원이고요. 그럼 100개 구입하면 1년 동안 100개 구입하면 100만 원. 네, 200개 구입하면 200만 원인 거네. 그쵸? 예, 네,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멤버십 유형별 월 납입액과 X제 구매 시 가격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 다시 분석해 보면, X의 연간 구매 총량에 비례해서 이 뭔가 A 유형의 멤버십에 가입하면 월 단위로 해서 여기 만 원씩 회비를 낸 다음에 X제 구매 총량 대비해서 20% 할인을 받는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치? 그런데 그거보다 좀더 비싼, 멤버십에 가입을 해서 달달이 2만 5천 원씩 내면 이 X제 구입 총량에 대비해서 30% 할인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 되게 복잡한 건 아니지만 처음에 읽으면 이게 착 와닿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가 잘안 짜여져요. 그러니까 많이 읽어보고 이런 문제 구조를 보셔야 되고 그래요. 모든 멤버십은 1년 약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약정으로 되어 있으면 비용이 얼마 드는 거야? A 유형 하면 12만 원이 들겠네. 그치? B 유형 하면요. 한 달에 2만 5천 원씩 하게 되면 1년 하면 30만 원이 들겠네요. 그쵸? 멤버십 비용이 30만 원이겠네. 모든 멤버십 가입에 대한 편의가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계산하는데, 멤버십 가입에 따른 편익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편익은 비용이야. 멤버십, 이거 낸 12만 원 또는 30만 원. 이게 비용이겠지. 그럼 편익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X제 구입 시 할인받은 총 금액을 편익으로 한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그려보면 되는 거야. 이것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X제를 100개 살 때랑, 그쵸? 기억. X제 구매 총량. 선지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X제를 몇개살 때, 200개 살 때로 나눠보는 거야. 그랬을 때, X제를 100개 살 때는 A 하는 게 나을까? B 하는 게 나을까? X제를 200개 살 때는 A 하는 게 나을까? B 하는 게 나을까? 우리 근데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지 않아? 내가 많이 사면, 회비를 조금 더 내더라도, 이렇게 많이 내더라도, 할인율이 센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계산해 보자는 거야. 이게 다. 한 100개 정도 사면, 아, 30만 원짜리 굳이 할 필요 없이 할인 20% 받는 게더 나은가? 이걸 검증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편익 쓸 거고요. 편익. 그 다음에 명시적 비용. 그리고 암묵적 비용.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시적 비용은 얼마였어? A 하면 12만 원. 12라고 쓰겠습니다. B 하면 얼마? 30만 원. 이렇게 써놓게. 그렇지? 그리고 각각의 멤버십에 가입했을 때 편익은 어떻게 계산하라고? 즉, 구매 총량 대비해서 할인을 받은 금액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100만 원을 했을 때, 100만 원어치를 구입한 거죠. 100개니까 100만 원어치를 했을 때, A 멤버십에 가입하면 20% 할인을 받아요. 그러면 20만 원 할인 받는 거지. 네. B 멤버십 하면 30%, 30만 원 할인 받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20만 원이고요. 여기 30만 원이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뭐냐면 두 번째는 200개 샀어요. 200개 샀습니다. 그러면 하나 만 원이니까 200만 원. 200만 원에 A 멤버십 하면 20% 할인 받아요. 그럼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그렇죠? 200만 원에 30% B 멤버십 하면 60만 원 할인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40만 원 할인 받고 60만 원 할인 받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0개 구입할 때는 A가 날까 B가 날까 선택해 보란 얘기야. 상식적으로는 A가 날것 같아. 그치? 이렇게 많이 살 때는 회비 많이 내고 할인 많이 받는 게 나을 것 같아. 느낌상. 진짜 그런지 보겠습니다. 진짜 그런지 해보면 A를 했을 때 기쁨은 8만큼이에요. 8만 원만큼. B를 했을 때는 없네. 0. 그렇죠. 그러면 암묵적 비용 어떻게 쓰면 돼? A 선택에 따라서 A 멤버십을 함으로써 놓친 것은 0이네.

그치. 그래서 0 이렇게 써줄 거고요. B멤버십을 선택함으로써 놓친 것은 8만 원만큼 놓친 거죠. 그렇죠. 따라서 딱 해보니까 기회비용이 B를 하면 38. 편익은 30.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그치, A가 합리적 선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도 가보겠습니다. A 하면 놓친 거, 아니, 기쁨. 12만 원만큼 들여서 40만큼 기쁩니다. 28이죠. 여기는요, 30만큼이죠. 그러면 각자 해보면 A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B를 선택했더라면 얻었을 가치 30. B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A 선택했더라면 얻었을 가치 28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쭉 이렇게 해봐. 기회비용 58이네. 편익은 60인데 무슨 값이 나와? 플러스가 나오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요? 그렇죠. 마이너스 2 하고 나오게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40이니까. 아, 그래서 B가 합리적 선택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괜찮지? 예, 여기도 하트 이렇게 하나 해주죠. 네, 다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100개일 경우는 비유형 선택에 따른 편익과 명시적 비용이 편익 30이고요. 명시적 비용도 30입니다. 그래서 둘이 어때? 그렇지. 둘이 같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억 100개 할 때. 100개 할 때, B유형보다 유형 선택의 기회비용이 크다라고 했는데, 기회비용 하라고 했어요. 여기는 A는 기회비용이 12, B는 38. 그렇죠? A는 12고, B는 3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썼으니까 틀렸네요. 세 번째, A유형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A유형 선택의 암묵적 비용 보겠습니다. 100개일 때는 0. 200개일 때는 30이야. 100개일 때는 0, 200개일 때는 30이야. 그래서 200개일 경우가 더 크다.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디귿 맞다. 기역 디귿이 맞네. 리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개일 경우에는 뭘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었어요? B. 네, B. 틀렸네요. 정답은 기역 디귿 해서 여러분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문제를 앞에서부터 쭉 보면 얘가 기본형. 즉, 얘가 기본형이었고, 주어진 자료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어느 칸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될지 정리하는 거 되었고요. 세 번째, 이렇게 콤보 세트로 나왔을 때 이거 정리하는 건할수 있어. 할인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해보는 거. 됐죠? 그리고 이 구조는 몇번 읽어? 아, X제가 결국은 100일 때, 200일 때. 그리고 편익이란 이때 할인받은 금액으로 한다. 이걸 놓치면 안 되겠지. 그렇죠?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왔을 때 조금 어려웠어요. 한번 가볼게요. 이 문제는 2024 수능 문제가 되겠고요. 옳은 분석 및 추론말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이 그렇지. 이렇게 빈칸들이 있어. 따라서 가가 얼마 이상이 된다. 나는 얼마다. 예, 라고 했을 때, 라고 하는 막 조건들이 있어.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야. 다음 문제도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작년도 수능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작년도 6월 문제 쉬웠어. 작년도 9월 문제도 괜찮은데 수능은 확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6월하고 9월 난이도보다 수능에 확 높일 수가 있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빈칸이 있는 거야.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제시된, 옳은 내용만을 추론해서 보는 것인데, 아이돌 공연과 뮤지컬 공연이 있어요. 표는 갑과 을이 공연 관람으로부터 얻은 편이 다르겠지. 각각의 만족은 다르니까 갑의 만족과 그다음에 을의 만족이 나와 있습니다. 표 가격은 둘이 동일하겠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뭘또 그려놔야 돼? 네, 갑의 선택표도 하나 그려두고, 갑의 선택표도 하나 그려놓고요. 을의 선택표도 하나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돌 공연 갈지, 뮤지컬 갈지, 아이돌 공연 갈지, 뮤지컬 갈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갑은 뮤지컬 공연을 선택했다라고 일단 돼 있어. 그러면 일단 갑부터 편익부터 쭉 써볼게요. 편익, 명시, 안무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갑의 아이돌 공연의 편익은 가. 그렇죠? 그 다음에 뮤지컬 공연은 9. 그 다음에 을의 편익은 10.

그다음에 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적용은 둘다다 똑같지, 그치? 다하고 팔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그리고 팔, 다, 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갑의 경우에 첫 번째 볼게요. 갑은 두 공연 중에서 뮤지컬을 선택했다. 일단 선택했어요. 선택했다는 건 무슨 의미가 되냐면 뮤지컬 공연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 바로 요거지. 가에서 다를 뺀 만큼을 놓친 게 여기가 들어가겠죠. 그쵸? 그래서 가에서 다를 뺀 거. 이게 바로 암묵적 비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가 뮤지컬 공연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합친 기회비용보다 부가 더 많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야 순편익이 플러스 값이 나오잖아. 이해돼? 그렇지. 그치? 즉, 이두 개를 합한 게 부보다 작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에서 다를 뺀 값이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되잖아. 얘가 8이고, 얘가 1보다 작아야지만 전체적으로 9가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기억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가에서 다를 뺀 값은 1보다 작아야 된다. 이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정말. 네. 그리고 나서 더 밑에 가면 더 이제 과관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을에게 아이돌 공연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을은 아이돌 공연표가 있어. 그러니까 을은 뭐냐면 공연표가 있고요. 아, 예.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갑은 나에게 아이돌 공연표를 5만 원에 팔면 너에게 뮤지컬 공연표를 그냥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이미 돈을 8만 원을 들여가지고 예, 뮤지컬 공연이 더 좋아서 샀는데, 아이돌 공연표를 다시 돈을 5만 원 들여서 산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일단 얘는 감안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미 지출했는데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 되니까, 얘는 감안하지 않으면서 이 아이돌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거야. 즉, 이 편익이 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러한 제안을 할 수가 있겠지. 즉, 아이돌 공연을 봄으로써 얻는 편익 가가 정말 컸을 때 이러한 선택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억에. 만약에 가가 13이라면, 13 정도 되면 이 갑은 니은을 제안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돌 공연표 팔아! 라고 제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13을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가 13 정도면 얘가 제안을 할까, 안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 13이고요. 아이돌 공연표가 얼마 주기로 했어? 예, 5만 원 주기로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이돌 공연을 통해서 얻은 기쁨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8만큼 되는 거지. 이게 8만큼 됩니다. 그리고요. 뮤지컬 선택에 따라서 8만 원 들었던 건 지금 생각하면 안 돼. 그렇지? 이건 0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해되지? 그렇지? 이미 지출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야. 이제 이렇게 없애 놓은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0인 상태에서 생각하는 거야. 이게 매몰 비용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자, 뮤지컬 공연에 따른 기쁨은 9. 명시적 비용은 이제 0이야, 여기는. 그리고 아이돌을 공연을 통해서 얻는 만족은 얼마예요? 여기 8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기회비용이 편익 9보다 어때? 작지. 그러면 여전히 뮤지컬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가가 13 정도밖에 안 되면 제한하지 않을 거야. 여전히 이게 크니까. 그렇죠.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가가 얼마는 돼야지 이게 이걸 제한할 수 있을까? 13 정도면 안 되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기서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여기 9입니다. 그리고요, 기회비용이 어때? 9보다 컸을 때. 기회비용이 9보다 큰 거야. 그럼 이제 뮤지컬은 마이너스가 나오지. 이때는 아이돌 보러 가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9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돌의 공연료는 5만 원을 줬고요. 여기 얼마? 그치. 14보다 크면. 그러면 이 값이 9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아, 가는 14보다 컸을 때, 가가 14보다 컸을 때, 바로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연결시켜서 알 수가 있겠다는 거야. 진짜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맞고요. 나가 4라고 한다면, 을은 니은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나를 한번 4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뮤지컬을 했을 때 4만큼 기쁜 거야.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뭐냐면, 아이돌 공연표 가지고 있는 거 주는 거지. 그치? 아이돌 공연표 가지고 있는 거 주고 얼마를 받아와요? 5를 이렇게 받아오게 됩니다. 그치? 그리고 뮤지컬 공연표를 그냥 받았기 때문에 명목비용은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돌 공연표는 얘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건데 지금 상태에선 이 가격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렇지. 따라서 뮤지컬 공연을 통해서 뮤지컬 공연을 선택하느라고 놓친 것의 가치는 어떻게 되죠? 아이돌 공연 받더라면 기뻤을 1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편익은 얼마가 나오고 9가 나오고 기회비용은 얼마가 나와요? 10이 나옵니다. 따라서 음의 값이야. 뮤지컬 선택을 할 이유가 없어. 만약에 이 뮤지컬 선택의 기쁨이 4밖에 안 된다면 이걸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받아들일 것이다? 아니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진짜 만만치 않죠. 그렇죠? 마지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을 판단했을 때 기역과 니은을 한번 판단해 볼까요? 이렇게 기역과 니은 우리 판단해 봤습니다. 기역과 니은을 판단해 보니까 가에서 다를 뺀 값은 1보다 작아야지만 돼. 그래서 얘가 애초에 뮤지컬을 한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선택하고 난 다음에 아이돌 이 표를 다시 5만 원 주고 사는 걸 제안했다고 하면 가가 14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다는 12가 될수 있어요? 없지. 그치. 이 조건에 따라서 보면 가가 14보다 큰데 다가 12가 되면 그래서 뺀 값이 1보다 작지 않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는데 진짜 진짜 이게 수능에 오면 이게 만만치 않았고요. 작년도 수능 문제 시간상 다 풀어볼 수는 없지만 일단 먼저 구조를 먼저 설명을 하고요. 구조 설명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선제 해결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온전하게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보시면 갑은 공유 동영상 서비스 ABC가 있어요. 그리고 콘텐츠 이용에 따른 1년간의 편익 나와 있고요. 편익 있죠. 그리고 월 이용료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은품으로부터 얻는 편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보면 또 이거 어떻게, 이거 가공해서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 B, C 세 개가 있는데, A, B, C 세 개가 있는데, 편익부터 해볼게. 편익부터. 이거 보면, 이게 1년 차에 이거 세개 중에서 뭘 선택했냐면 A를 선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차에 A 선택에 따른 표를 하나 그려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2년 차에는 그러면 조건이 달라졌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TV랑 인터넷이랑 막 이거 연결하는 거막 여기 뭐몇 가지 있는데 막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바꾸기도 하고 그러잖아. 바로 그 현실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문제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1년 차에는 A를 했다라고 하는 게큰 힌트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놓고 뭐라고 돼 있냐면 만료 시점에 A에서 C의 조건이 변경되었음을 알게 되고요. 예, 변경된 내용이 뒤에 나와 있어요. 1년 차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차의 편익은 어떻게 돼? 50만 원에다가 그쵸? 사은품을 주는 거야. 이것까지 더해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50만 원 플러스 가가 편익이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B는요. 40만 원 플러스 나가 편익이죠. 그 다음에 C는요? 네, 50만 원이고 사은품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적 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적 비용은 어떻게 되냐? 월 이용료인데 연간이니까 3만 원이니까 월 이용하면 12만 원이 되죠. 아니, 36만 원이 되죠? 36만 원이 되고요. 36만 원. B는 24만 원이죠. C는 30만 원이네요. 그쵸? 예. 네.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구조로 하는데요. 똑같은 구조로 하는데, 여기서 딱 벌써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얻은 기쁨은, 그치?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얻은 기쁨은 암묵적 비용 쓰겠습니다. 다른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에 뭐가 된다? 맞아. 암묵적 비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묵적 비용을 바로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지, 여기. 50 플러스 가에서 36을 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지? 가 플러스 14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14 플러스 가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4 플러스 가다. 그래서 둘이 암묵적 비용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돼? 두 번째. 그러면 얘 암묵적 비용은 어떻게 될까? 여기하고 여기 중에서 큰 거. 여기는 20이죠. 그쵸?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16 플러스

0: 플러스 나죠. 16 플러스 나 중에서 둘 중에서 큰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를 이제 전개시켜 나가 보는데 가가 9이면 나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여기서도 또 단서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무엇을 보았냐면 지금 이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가에서 빼기 다는 1보다 작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걸 찾아낸 것처럼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여기입니다. C를 통해서 가의 범위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일단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그렇지. 편익이 얼마예요? 50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회비용은 얼마가 돼요? 기회비용 한번 써볼게. 기회비용을 써보면 44 플러스 가입니다. 그러면 이 C는 뭐야?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지. 그치?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은 50보다 44 플러스 가가 어때? 커야지. 그치?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값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가 얼마다? 6보다 커야 된다. 라고 하는 조건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 가가 6보다 크다. 라고 하는 조건을 일단 이걸 하나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만만찮죠? 이제 똑같이 여러분 2년차도 그려서 2년차도 그려보시는데요. 제가 지금 그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년차의 조건에 한번 볼게. A는 월 이용료가 1회 면제되고, 그러니까 명시적 비용이 36이 아니라 명시적 비용 얼마라고 써야 되겠어? 33이라고 써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B는 사은품이 이번에는 제공되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라고 써야 되겠어요? 40 플러스 나가 아니에요. 뭐가? 그렇지. 추가 편이 기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40 플러스 기억이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건 바뀐 것에 따라서 다시 한번 그려서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답은, 기억니은 디귿해서 답은 확인해 볼 거고요. 오늘 이번 시간은 시간 관계상 힌트까지만, 구조까지만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 기회비용 관련해서 마무리 짓고, 그리고 2단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차근차근 앞에부터 순서대로 쭉 가보면서 보셔야 됩니다. 애쓰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Good luck to you.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약점 공략 훈스킬 함께하고 있는 저는 EBS 수학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약점을 공략한다. 바로 이 수학원에 여러분들이 딱 틀릴 만한 문제들을 모아서 함께하고 있는 이 아주 알찬 약점 공략 함께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약간 화제를 전환해서 실은 이제 우리가 이 수학원이라고 하는 교과의 큰 틀을 보시면 대단원 1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대단원 2단원, 삼각함수, 그 다음에 대단원 3단원, 수열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지난번에 1

1, 2, 3강까지는 조금 묶어가지고 어찌됐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관련된 약점을 공략해본다라는 컨셉이었다면, 이제 오늘 이번 이 4강부터 시작해서 4강, 그 다음에 5강, 6강, 이렇게 또 짝지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4, 5, 6, 이렇게 3개의 강의는 선생님과 함께 두 번째 이제 대단원인 삼각함수를 조금 정말 약점을 공략하는, 마스터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첫 번째 시간으로 이 대단원 두 번째요. 바로 오늘은 시험 문제에서 심심치 않게 또 여러분들을 굉장히 약점으로 이끄는, 함정으로 폭 여러분들을 이렇게 내려 이렇게 가게 만드는 바로 그런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이제 내가 극복이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나왔다면 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틀리기도 하거든요. 자, 어떤 약점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크 포인트가, 일단은 삼각함수가 그냥 가장 기본형으로, 이것도 지수함수, 로그함수 마찬가지로 일단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작도력은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삼각함수의 표준형을 조금 이제 뭐 대칭이동을 하고 또 여러분들 주기를 바꾸고 진폭을 바꾸고 또 위로 올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표준형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걸좀한번더 약점 포인트로 좀 잡아보셔야 되고, 삼각함수는 굉장히 아주 뷰티풀한, 아주 아름다운 함수의 모양을 띠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주기성이라고 하는 periodic function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대칭성을 갖고 있는 symmetry라고 하는 대칭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에 갖고 이 높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여기와 여기에 정확하게 중간에 뭐가 있고, 이러한 어떤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만이 갖고 있는 대칭성과 주기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문제가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저쪽으로 가서 간략하게 이 약점을 공략하기 위한 좀 기본 개념 틀을 좀 잡고, 선생님이랑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풀면서 최신 문제들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은, 또 우리가 수능 완성해서 실전 모의고사에서 제가 못해드린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도 집중해가지고 약점을 공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이제 약점 공략, 이제 훈스킬 수학원에 이제 우리가 그 약점 공략 3이 되겠습니다. 바로 삼각함수의 그래프인데요. 제목을 잠깐만 좀 적어보도록 하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지금 이 시점에. 근데도 왜 틀리냐 이건 거죠. 조금 더 포인트를 잡아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 자체를 일단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먼저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그래프를 조금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기본형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1번. 그래서 기본형을 한번 좀 우리가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형은 뭐 덜도 말고 덜도 말고 딱세 가지의 그래프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이 밑에다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간단하게 거기 빈 공간에다가 조금 필기를 해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일단은 먼저, 가장 먼저 이 삼각함수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로 하자면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한 주기만 좀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제가 기본형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쓸 거냐면, 당연히 모름지기 사인 함수가 되겠죠. 사인 함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렇게 생긴 요런 이제 그래프를 갖게 되죠.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가장 올라와 있는 부분이 1이고 가장 내려와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게 뭐의 그래프냐면 y는 sin x의 그래프예요. 그런데 이 sin x를 조금 옆으로 밀다 보면은 코사인 그래프가 그려지죠. 따라서 코사인의 그래프는 지금 여기 보면은 원점에서 출발하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요렇게 약간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이렇게 바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2파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위로 올라가져 있는 값이 1,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내려가 있는 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바로 이 y는 코사인 x와 y는 사인 x가 약간은 맥을 같이 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맥을 같이 하느냐? 최댓값 한번 보세요. 최댓값 얼마죠? 1이에요, 둘 다.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선생님이 보통은 주기를 우리가 P라고 쓰거든요. period 이렇게 우리가 쓰기 때문에 우리가 P라고 써서 이 주기라면 이 주기가 2파이라는 게 가장 기본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약간은 혼자서 좀 따로 노는 친구가 있죠. 그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탄젠트 X라고 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탄젠트 X 그래프는 일단 주기도 다르고 최댓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어서 이상하게 얘만 이렇게 점근선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점근선이 뭐 파이, 2파이 이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굉장한, 여러분들 죄송한데 여기 제가 마이크선이 여기 밑에 있는데 이거 지금 이동 좀 시켜볼게요.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러분들은 안 보이죠? 그쵸? 여기 제가 따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 뭐야? 여기 플러스 2분의 파이죠?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래서 여기가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학원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가 기울기를 완전 0으로 만들어버리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가 기울기가 실제로는 1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 형태로 그려주셔야 돼요. 이게 탄젠트 X만 조금 다르게 생겼다는 거죠. 요것만.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만 좀 고급진 표현을 한 번만 좀 써보도록 할게요. 최대값과 최소값이 이 지금 탄젠트 x의 그래프는 없습니다. 따라서 없다라는 거를 수학에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e라고 하는 거, 이거 원래 exist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영어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쓰게 되면 그 값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국제적인 어떤 기호니까 하나 알아두면 여러분들 필기할 때 조금 좋을 것 같고, 얘만 p 주기가 2파이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파이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형이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별로 안 틀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기본형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표준형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표준형은 어떻게 생겼는데요? 선생님 여기 옆에다가 표준형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이제 이 표준형이 여러분들을 이제 힘들게 하는 건데 이 y는 sin x, y는 cos x, y는 tan x를 조금 더 변주를 줍니다. 어떻게 변주를 주냐면 y는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앞에 a를 붙이죠. 그래서 따라서 a. 그럼 여기 옆에 있는 요게 이제 그 들어가는 함수가 뭐가 들어갈 수가 있냐면 사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 코사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 탄젠트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그리고 여기도 bx 플러스 c라고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d 요렇게 해서 a, b, c, d라고 하는 새로운 이런 요인들이 여러분들을 이제 시험 상황에서 좀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이 각각의 a, b, c, d의 역할이 뭔가만 조금 이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 이 a는 바로 진폭을 바꾸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진폭이라는 거, 엄밀히 말하면 이건 이제 과학적인 용어인데, 원래 파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삼각함수랑 같이 관계가 있거든요. 요 부분을 바꾼다는 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 근데 이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을 더 키운다고 해서 모양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형은 좀 비슷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어쨌건 진폭을 바꾸는 거고, 여기 있는 이 b는 바로 주기를 바꾸는 행위예요. 그럼 그 주기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2파이, 2파이, 여기는 파이였는데 그걸 바꾼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c는 바로 뭐냐면 x축 평행이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축 평행이동만 한게 아니라 Y축 평행이동도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 D가 뭐냐면 Y축 평행이동을 말해주는 바로 그 시그널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삼각함수의 표준형을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행위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느냐? 바로 최댓값과 최소값과 주기가 바뀌겠죠? 바로 최댓값은 어떻게 바뀌어? 최소값은 어떻게 바뀌어? 그러면 바로 이 D가, Y는 D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중심축이 되면서 이 d를 기준으로 절대값 a만큼 위로 올라간 거. 왜냐면 a가 음수일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d를 기준으로 절대값 a만큼 내려간 것이 바로 최소값이 되겠고, 그다음에 주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원래 주기 있잖아요. 원주기. 이 원주기를 바로 이 b라고 하는 x의 계수의 절대값으로 나눈 것이 바로 새로운 주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m과 라지 m과 스몰 m과 그다음에 이 새로운 이 주기를 먼저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그래프를 자유자재로 좀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이 표준형을 이해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되게 심플하긴 한데요. 우리 친구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점이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을 해결하는 이제 3번 알고리즘이 될 건데요. 바로 우리가 이름하여 삼각 방정식과 삼각 부등식을 해결하는 이 알고리즘을 한번 볼게요. 이때 우리가 대칭성을 이용한다라는 것이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물론 여기서 대칭성을 이용한 뭐 사다리꼴의 넓이라든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7월 학력평가처럼 출제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 친구들이 이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기하 문제, 7월 달에 출제됐던 학력평가에 출제됐던 그 기하 문제는 약점이 아닐 겁니다. 훨씬 더 문제가 쉽게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6평 문제를 조금 더 어려운 걸 갖고 왔으니까 요 내용을 좀 정리해보고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코사인 x의 한 주기만 제가

이렇게 그려봤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 주기만 그렸기 때문에 여기가 0이고 그냥 y는 코사인 x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제가 2파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꼭 특수각이 결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y는 a라고 하는 요 정도로 되는 양수 값을 제가 여기다가 그렸다고 치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애초에 대칭입니다.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바로 정중앙인 x 이퀄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것도 찾으실 수 있고요.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오는 게이 y는 a와 x축 대칭인 y는 마이너스 a를 긋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a를 만약에 그었다고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대칭성을 볼수 있냐? 여러분 여기서 이제 listening carefully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y는 a와 만나는 그 점을 제가 알파라고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y는 마이너스 a와 만나는 점을 베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알파 베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냐면 바로 이 알파와 베타의 정중앙에 여기 있는 그딱 절편이 있다는 거죠. 그 절편이 얼마? 파이의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바로 2분의 파이 곱하기 2. 즉, 알파 더하기 베타 나누기 2가 2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좌우가 대칭이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그래프를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코사인을 그렸지만 사인도 마찬가지고 탄젠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자주 이제 엮여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선생님의 훈스키를 조금 기억하는 친구가 있을 텐데요. 플러스 알파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조금 더 꿀팁으로 알려드렸던 것이 바로 선형화라고 하는 작업이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 방정식을 풀때 있어서 y는 a와 그어서 결론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y는 마이너스 a와 그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이렇게 개수를 세거나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윤곽만 필요할 때는 이걸 다 그리면 우리가 불편하고 곡선으로 그리면 조금 힘들기 때문에 얘를 조금 더 우리가 추세선 같이 이제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추세선이라는 개념, 선형획이라는 개념처럼 이거를 오히려 이렇게 V자로 조금 더 선형화를 해서 요거를 약식으로 이렇게 그어서 요 상태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정확하게 2파이가 되는 고러한 현상을 보면 그대로 마찬가지로 이 대칭성과 이 느낌 그대로 갖고 오면서 아, y는 a와 만나는 점이 여기와 여기 그리고 x 이퀄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 또 y는 마이너스 a랑 만나는 점도 두 점이고 요거 두 개도 대칭, 요거 두 개도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더 시각적으로 빠르게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생님이 꿀팁으로 선형화를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이 선형화를 정말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또 그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시험 시간에 실전에서 또 저에게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으로, 효율적 알고리즘으로 다가오는지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을 것 같지만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은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기본형 꼭 알고 계시고요. 다양한 A, B, C, D라고 하는 개수들을 통해서 변화시킨 표준형을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삼각방정식과 삼각부등식을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삼각함수의 대칭성과 주기성이라고 하는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형화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걸좀잘 기억을 해두시고, 선생님과 함께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과연 이제 최근에 출제가 되었던 기출문제 한번 보고 선생님과 같이 실전 모의고사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면서 약점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따끈따끈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 6월 이제 모의평가 14번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당연히 여러분들 14번, 15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가고 있는 파트인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이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볼 테니까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A에 대해서 또 자연수 B에 대해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고요. 그랬을 때 0부터 2까지에서 그러면 왜 하필 0부터 2까지를 줬을까? 이게 혹시 뭐한 주기나 두 주기는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 그러면서 X에 대한 방정식 다음을 풀려고 한다. 그리고 이것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5개다. 그랬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라. 일단 제가 이 방정식을 풀려면 모름지기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오게 되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정말 어려움 없이 코사인 비파이 X가 선생님 2분의 1이 되거나 혹은 근데 여기도
코사인 비파이 x가 똑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줬으니까 그거를 이왕이면 맞추면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a로 나누면서 결론적으로 이 값이 마이너스 2a분의 a 플러스 2가 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이 코사인 비파이 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또 y는 마이너스 2a분의 a 플러스 2라고 하는 가로선을 그어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15개로 맞춰주세요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조금만 관찰을 해야 되는 거는 A가 양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양수분의 양수에다가 음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음수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비파이 x를 내가 그리고 싶은데 지금 이 코사인 비파이 x를 가만히 보니까 x 앞에 비파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수가 붙어져 있으니까 선생님이 방금 전에 약점 개념으로 잡아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바로 주기를 바꾸는다는 이제 우리가 효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코사인의 원주기가 2파이였기 때문에 2파이를 원래는 개수의 절대값으로 나눠야 되는데 b가 어차피 자연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비파이로 나눠주면 결론적으로는 주기 자체가 b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죠. 어? 이상하다. 나 x는 0부터 2까지만 본다고 했는데 아, 그러면 b분의 2라고 하는 주기가 b개만큼 들어있겠네. 왜냐면 b분의 2 곱하기 b가 2니까.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아, 선생님 이해됐어요. 봐봐요. 제가 여기가 x면 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데 이 사이에 이 b분의 2라고 하는 주기를 가진 코사인 비파이 x가 몇 번 들어간다? b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우리는 가로선을 그어서 개수 볼 거니까 선형화를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V자 모양만 그리는 거죠. 선생님 턱선처럼. 아, 죄송해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나 딱 그리면 이게 b분의 2라고 하는 주기가 딱 되면서 하나 코사인 그래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요게 두 개 이렇게 하면서 이게 몇 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딱 2까지 해서 B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B개. 요게 B개 들어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2분의 1이라고 하는 가로선은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죠? 어차피 여기 지금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일단 2분의 1이라고 하는 가로선에 의해서 몇 개가 있냐면 지금 V 한번 그릴 때마다 두 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B개만큼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2분의 1과 만나는 애초의 개수 자체가 2 곱하기 B개만큼이 이미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2a분의 a 플러스 2라고 하는 음수의 가로선을 그어야 되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가로선이 이런데 만약에 오게 되면 안 만나니까 2비계인데 그게 그러면 15개가 될 수가 없죠. 지금 이건 홀수인데. 그러니까 이게 또 뚫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뚫어버리면 여기도 두 개씩 계속 만나게 되거든요. 두 개씩. 아, 그러니까 이거는 홀수계로 만나려면 가능성이 요렇게 마이너스 1에서 요렇게 만나는 요런 상황밖에는 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즉 바로 요 값이 얼마였다는 얘기냐면 마이너스 1이었다라는 얘기밖에는 되지가 않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생각보다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몇 개씩 만나는 거예요? V자 하나당 한 개씩 만나는 거니까 바로 V 이러면서 하나 이러니까 B개만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B개만큼 만난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2a분의 a 플러스 2가 1이 된다라는 걸로부터 우리는 a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따라서 a는 2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4분의 4가 돼서 1이 되니까요. 그래서 a는 2가 되겠고 결국에는 2b개 만나고 여기서 b개 만나니까 3b개만큼 만나는데 그게 바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15개와 같아야 되니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 b는 5가 되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했던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주시오. 최종적인 정답은 7이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던 문제였습니다. 보기 선택지 3번이 정답이었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어떻다고요? 어렵지 않았다라는 게 선생님의 이제 이야기라는 거죠. 어떤 걸 알면 이제 표준형을 조금 다루는 것과 제가 조금 더 기질을 발휘해서 선형화를 해서 조금 제가 단순화를 시키면 원래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만 그게 곡선이든 아니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조금 더 체감 난이도를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느끼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점 공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강의의 컨셉은 이러한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마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대칭성을 조금 많이 본다던가

분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식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와 이거를 같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1마이너스 사인 x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딱 보자마자 코사인 제곱 x를 뭘로 바꿔? 그치. 1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꾸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1 플러스 사인 x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사인 x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잠깐 여러분들한테 좀 눈속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여기 지금 코사인 5분의 파이가 있기는 한데 코사인 5분의 파이는 여러분들 그냥 상수예요. 지금 1 플러스 코사인 5분의 파이는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 함수 같지만 그냥 상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가 서로 같다라는 어떤 그런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게 여기랑 같거나 여기 있는 게 여기랑 같거나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있는 게 여기랑 아니라 이제 우리가 넘겨가지고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다고 치면 따라서 우리가 그냥 그 정도는 우리 친구들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사인 x가 코사인 5분의 파이가 되거나 또는 사인 x가 1이 되거나 여기까지 조금 이해되는지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써놨으니까. 아, 결국에는 이 사인 x가 코사인 5분의 파이와 똑같아지거나 혹은 이쪽이 0이거나,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갖다가 왼쪽으로 넘겨서 1마이너스 사인 x로 묶었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사인 x가 1인 거는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면역작용이 잘 되어 있어. 그 말은 즉슨 내가 많이 연습했던 거라서 사인 x 그래프 그리고 쫙 이렇게 가로선으로 2를 그어주면 돼. 근데 선생님, 코사인 5분의 파이는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살포시 지금 이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기지를 발휘해야 되는 게 지금 왼쪽은 사인이고 오른쪽은 코사인이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멋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쓰게 되는 거냐? 여기서 깨알같이 우리는 여각공식을 사용할 겁니다. 선생님, 여각공식이 뭔데요? 바로 사인 세타는 바로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똑같다라는 걸 내가 쓰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코사인 세타와 똑같다. 이 말하고도 동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어떻게 쓸 거냐면 이걸 바로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5분의 파이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10분의 5고 이게 10분의 2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사인 10분의 3파이가 된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0.3파이도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 사인 0.3파이의 값을 알 수는 없지만 이쪽도 사인 x, 이쪽도 사인 10분의 3파이니까 비교는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봤을 때는 알고리즘 1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제 2번 하는 거잘 보세요. 알고리즘을 2번으로 넘겨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는 누구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주인공인 사인 x를 그린 다음에 하나는 가로선을 사인 10분의 3파이, 하나는 가로선을 y는 1 이렇게 내가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양의 실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오른쪽 부분만 그리면 되는지라 이 문제도 선생님이 결국에는 만나는 그냥 교점의 형태만 보면 되는 거니까 저는 과감하게 선형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선형화 되게 좋아하죠. 그럼 선생님 사인은 어떻게 선형화를 하는데요? 요렇게 선형화를 하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원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주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주기 이런 느낌인데 저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선형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y는 1 같은 거를 그냥 쫙 긋게 돼요. 어떻게 긋게 되냐면 이렇게 긋게 되는 거죠. 여기가 1이니까. 그러네. 여기 1이네. 그러면 이제 이런 점에서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여기도. 근데 10분의 3파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쯤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정확하게 0.5파이이기 때문에 0.3파이는 조금 더 앞에 요렇게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를 10분의 3파이라고 한번 써보죠. 그러면 10분의 3파이에 해당하는 y 값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다는 거죠. 요렇게. 요 지금 선생님이 핑크 색깔로 그은 이 부분이 바로 y는 사인 10분의 3파이라고 하는 y 값이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러면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나보고 이제 작은 것부터 x1, x2, x3 이런 거라고? 그러면 여기가 x1, 여기가 x2, 여기가 x3, 여기가 x4, 그다음에 여기가 x5, 여기가 x6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가 하라고 하냐면 x2 빼기 x3 플러스 x5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보면 지금 여기가 x2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x3가 되겠고요. 4, 5. 여기가 X5예요.
어때?

괜찮아요? 근데 이게 모두 다 대칭 관계가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x2는 얼마냐면요. 여기가 정확하게 2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파이인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2분의 파이보다 요만큼은 한 주기만큼 더간 거기 때문에 여기는 2분의 5파이라는 걸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x3만 뭔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 봐봐요. 지금 잠깐만 여기 그 문제를 한번 봐주세요. x2에서 x3를 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x2에서 여기 x3의 간격을 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만큼의 간격의 음수 붙은 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간격은 바로 10분의 3파이부터 여기 2분의 파이까지인 여기까지의 간격과 간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차라리 왼쪽에 있는 10분의 3파이라고 하는 x 값을 아니까 그 간격을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면은 그게 x2 빼기 x3가 된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x2 빼기 x3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x2에서 x1을 뺀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똑같다. 그러면 장점이 뭐냐? x2는 10분의 5파이, 그다음에 얘는 10분의 3파이니까 얘가 바로 마이너스 5분의 파이라는 거를 바로 알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파이에다가 x5인 2분의 5파이를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요거 두 개만 통분해가지고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아마도 10분의로 통분이 될것 같습니다. 10분의 땡땡 파이. 그러면 여기는 10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여기는 10분의 25가 되는 거니까 10분의 23파이가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의 답이 되겠다.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 주면 됐다는 얘기죠. 이제 이 문제야말로 선형화와 그다음에 삼각방정식과 이 삼각함수만이 갖게 되는 이런 주기성, 대칭성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잘 버무리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이 여기에만 속하냐? 그럴 리가요. 제가 풀어드리는 많은 문제에서 잔잔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또 절대값 함수가 들어가 있는 표준형과 삼각방정식을 말하는 그러한 우리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재밌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약점 공략이라고 하는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선생님 생각보다 수학 원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자신감을 꼭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실전 모의고사 4회 10번에서 갖고 온 건데요. 0부터 2파이까지 a 코사인 bx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이제 이거와 y는 2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됐으면 좋겠다? 7개가 되도록 하는 a, b가 좀 많나 봐요. 그러니까 그 a,b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은데 여러분 이 a와 b를 더한 것의 미니멈 값을 한번 구해보시오. 이러니까 a와 b가 좀 많은 조합이 나오나 봅니다. 그랬을 때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개념적으로 꼭 이렇게만 푸는 방법은 아니에요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를 a 코사인 bx 마이너스 1을 그린 다음에 꺾어야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틀린 생각도 아니고 좋은 생각도 맞고요. 그렇게 풀어야만 하는 문항도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게 y 이퀄 2랑 만난다라는 얘기 자체가 절대값 안에가 2이거나 혹은 절대값 안에가 마이너스 2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은 이거를 오히려 약간 도장깨기처럼 생각을 해서 오히려 절대값을 깨서 a 코사인 bx 자체가 3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1인 거를 내가 찾아야겠다라고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재밌죠? 그러면 이게 3이면 3 빼기 1은 2니까 2의 절대값은 2가 되고 또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가 되는 거니까 그것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a 코사인 bx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냥 그리고 바닥에다가 그린 다음에 y는 3과 y는 마이너스 1을 그려가지고 내가 오히려 절대값을 깨보겠다라는 옵션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진짜 그렇게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지금부터 뭐 그릴까요? 그쵸? a 코사인 bx를 그리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일단은 주기를 바꿨습니다. 그 주기는 어떻게 바뀌었냐? 원래 원주기가 2파이인데 b는 양수고 게다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요게 주기예요. 그러면 0부터 2파이까지라고 하는 그 주기에는 b분의 2파이가 비계만큼 들어가니까 제가 아까 풀어드렸던 6월 모의평가와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면 코사인 자체의 그래프가 v자이기 때문에 v자가 몇개 있다? 비계만큼 있다라고 여기서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게 V냐 아니면 꺾여서 시옷자냐 이거냐 이거냐 V냐 시옷이냐 이건 어떻게 알수 있냐면 A 자체도 자연수기 때문에 뒤집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V가 맞습니다. 그래서 V가 몇개 있는 비계만큼 있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자,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제가 이렇게 가로로 긋고.

지금 x가 0부터 2파이까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일단 2파이라고 해주면 v자가 몇개 있다고요? 몇 개? 그쵸. 잠깐만 선생님 노란색 분필 어디 있니? 한번 갖고 올게요. 노란색 분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몇개 있다는 얘기냐면 비계만큼 있다는 얘기니까 요렇게 하나, 둘 해가지고 몇개 있냐면 요렇게 딱 비계만큼 있다는 뜻이에요. 비계. 그리고 이때 이 최대값이 a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a라는 거죠. 이게 일단 먼저 1번의 알고리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어때,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3이라고 하는 가로선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제 가로선 두 개를 그어야 되는데, 아, 선생님, a를 몰라서 제가 정확하게 3하고 마이너스 1을 그을 수 없네요. 잘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케이스를 나눠보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a가 1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얼마죠?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제 질문해 보세요. 3은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러면은 만나는 개수가 없는 거예요. 0개. 근데 마이너스 1이면 딱 여기에 이렇게 닿기 때문에 V자가 지금 비계만큼 있기 때문에 하나당 딱한 점에서 요런 데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때는 비계만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만나는 점의 개수. 이건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만나는 점의 개수라고 했네요. 근데 그게 7개래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B가 7개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B가 7개였다는 뜻이니까, 뭐야? 그럼 여기서는 그냥 A 플러스 B가 얼마로? 8로 확정 값이다 이거예요. 근데 보기 선택지를 보니까 선생님, 5, 6, 7, 8, 9에서 이게 최소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5, 6, 7도 있는데요. 이런 느낌이 그냥 든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번엔 A가 2일 때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번엔 제가 여기를 지워보고, 여기가 만약에 2라고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전히 3은 안 맞나요? 근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그 중간에 뚫고 가버리기 때문에 2비계만큼 만납니다. 어? 그러면서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2비계만큼 만난다는 얘기는 그게 짝수계만큼 만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7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구성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 그래? 그럼 바로 A는 3으로 나 넘어간다. 갈아탄다.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풀 때. 그러면 A가 만약에 3이라고 하면 이번엔 여기가 올라오게 됩니다. 3이고 마이너스 3. 그럼 혹시 이제 규칙상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1은 계속 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밑에 마이너스 1에서 만나는 2비계만큼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이 딱 되는 순간 여기와 이렇게 만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선생님 중간에 이렇게 더블로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카운트를 하는 거냐면 잘 봐요. 요거에서 여기, 지금 0 들어가요. 여기에서 여기, 그러니까 무조건 왼쪽만 센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까지 비계만큼이 있겠죠. 하나, 둘, 한 다음에 비계. 그 다음에 여기 뒤까지 세줘야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y 이퀄 3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b 플러스 1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어때, 괜찮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금만 적극적으로 와주세요. 여러분 지금 자면 안 돼요.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어디가? 자, 그다음에 2b 더하기 b 플러스 1이 7개여야 된다는 얘기니까 3b 플러스 1이 7이 되면서 여기서 b 값이 2가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 그러면 이때의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로 좀 줄었냐면 5로 줄었습니다. 저는 아마 이렇게 했으면 실제 그냥 뒤로 넘어갔습니다. 왜? 보기 선택지 1번의 가장 작은 값이 5인데 그거 밖에는 없습니다. 끝. 어때? 괜찮죠? 근데 이제 이렇게 실전에서는 풀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선생님 A가 4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봐봐요. 왜안 해도 되는지. 만약에 A가 4일 때를 했어요. 그래서 A가 4일 때 B가 1이 만약에 나왔다고 치죠. 그래도 5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B가 1이 안 돼요. 그럼 벌써 A4 라인은 탈락이죠. 왜냐면 B가 2가 되든 안 되든 최소값이 5인 거는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해볼 필요가 없고요. 그럼 선생님 A가 만약에 5일 때는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B가 1일 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B가 1일 때가 된다고 해요. 이미 벌써 6이기 때문에. 아, 그냥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냥 사실은. 그래서 그냥 넘어갔지만, 원래는 진짜로 넘어가도 괜찮은 문제였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도장을 꽉 찍었다는 거죠. 뭐, 정답은 너야. A 플러스 B는 5가 최소값이다. 이렇게요. 그걸 정확하게 따지자면 A는 3이고 B가 2일 때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또할 만하다는 느낌이 드나요? 그래서 보기 선택지는 정답은 1번이었는데. 그러니까 문항의 난이도 자체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10번짜리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해야 줘야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우리가 너끈히 좀 맞출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 맞다라는 거죠. 다만 뭐 절대값을 깨보세요.
케이스를 나눠보세요. 여러분, 이거 짝수여가지고 7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영어를 좀 따지는 거는 엄청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왜 우리들이 이제 약점이라고 부르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이번 시간 이후에 선생님 저 삼각함수의 그래프 어려워요 라는 말이 안 나오게끔 여러분들 좀 같이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좀 싱겁게 이제 우리가 끝낼 수는 없는 것이 이 문제는 가장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이 문제가 처음에는요, 어떤 친구들도 있을 것 같냐면요, 제가 또 여러분들 굉장히 잘 보잖아요? 이 문제가 좀 잘못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이럴 수도 있고요. 이게 변수가 X도 있고 T도 있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머릿속에서 지지배배 꼬여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실제 올해 3월에 이제 치루어진 문제가 되겠는데요. 실제 제가 이 시험이 치루어진 다음에 조금 수학을 한 중간 정도로 하는 친구들한테 이거 14번 어려웠지 않았니? 라고 얘기했더니 선생님 이상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보겠습니다. 그 시간을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죠. 자, 두 상수 AB에 대해서 A는 0이 아니고 B는 상수래요. 양수, 음수 이런 거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0부터 2파이까지의 이 닫힌 구간에서 fx를 조각조각 냈네요. 왼쪽에 파이까지는 3sinx. 오, 이거는 내가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 코사인 x 플러스 b 그것만 파이부터 2파이까지 했단 얘기죠. 그랬을 때 0부터 2파이까지 사이에 있는 어떤 t 값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다음을 만족시키는 모든 x의 값이 4분의 7파이가 되도록 이제 슬슬 난독증이 나오는 거죠. 어렵죠. 안 읽어지는 거죠.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일단 삼각 방정식과 뭐 삼각 부등식을 풀때 일단 모름지기 그래프의 개형은 내가 그려보라고 아니라 그려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일단은 잘은 모르겠고 1번 이렇게 하시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차피 FT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거 잘 들어봐요. X에 대한 방정식 FX는 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그냥 상수로 보는 거예요. 여기가 K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가로선이 그냥 K인데 그 가로선이 FT였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FX는 K. 그러니까 가로선을 긋는 거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선형화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파인데 여기가 2파인데 이 안에서 모든 문제는 다 끝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0을 포함하고 파이를 뚫어서 3sinx를 그린다고 생각. 원래는 이게 이렇게 그려야지 맞아. 근데 결론적으로 선형화를 하게 되면 요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최댓값이 3이 되는 여기는 7하고 여기는 뚫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a 코사인 x 플러스 b는 어떻게 생겼을까 얘들아? 주기는 안 바꿨어요. 왜냐면 코사인 x이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는 V자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V자의 반쪽만 남았으니까 얘가 요런 식으로 흘러가던지 잘은 몰라요. 아니면 얘가 혹시라도 A가 음수여가지고 뒤집혔다면 요렇게 내려가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올라가던지 내려가던지 이런 그림밖에는 그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칠해져 있고 여기도 칠해져 있고. 왜? 파이와 2파이를 모두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약간 미지수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나보고 지금 출제자가 뭐를 풀라고 이야기했냐면 일단 fx가 ft가 되는.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ft를 그냥 하나의 k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제가 가로선을 그어서 k. 그럼 가로선을 긋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어서 그걸 만족하는 일단 x의 값이 4분의 7파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흰색 그래프는 확실하게 확정적이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봐봐요. k가 만약에 3보다 크다면 여기 위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만나는 점이 왼쪽에선 없어요. 근데 4분의 7파이가 되게끔 할수 있나?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 4분의 7파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거든요. 4분의 4, 4분의 5, 4분의 6, 4분의 7.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를 내가 이렇게 4등분을 했을 때 여기 세 번째 있으니까 요런 데에서 내가 하나 정도 지나주면 뭐 얘가 뭐 요렇게 지나든 뭐 어떻게 뭐 요렇게 지나든 어쨌건 고 지금 제가 찍어준 여기를 지나면 K가 3보다 클때그 만족하는 X가 4분의 7파이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딱 3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죠? K가? 그러면 이미 벌써 여기에서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근을 하나 가졌기 때문에 여기가 그럼 얼마가 되는 거냐면 4분의 2파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4분의 2파이에다가 4분의

5파일을 더해야 되니까 4분의 5파일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요런 데를 좀 지나줘야 돼요. 요런 데, 4분의 5파일을. 그러니까 K가 만약에 3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능한 X값은 2분의 파이 또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4분의 5파이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4분의 7파이가 되게끔 하려면. 됐고. 근데 만약에 내가 요렇게 지금 0하고 3 사이에 있는 K 값을 제가 만약에 삼게 되면 약간은 문제점이 생겨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미 벌써 여기서 몇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두 점이 어떤 점이든 간에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분의 파이의 두 배가 나오기 때문에 파이에다가 얼마만큼을 더 더해서 4분의 7파이가 될수 있을 것인가?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왜? 지금 모두 더해가지고 4분의 7파이가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느낌이 뭐냐? 그러면 여기가 4분의 3파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4분의 3파이는 이쪽 부분에 있지를 않아요, 일단. 파이보다 큰 것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애초에 되지 않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라고는 K가 0인 거랑, K가 0보다 작다만 남는 건데, K가 0일 때는 애초에 만나는 점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또다시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요런 데서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때도 X가 얼마밖에 될 수가 없냐면 4분의 7파이밖에는 될 수가 없고, 요때도 X는 0하고 4분의 7파이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여기 만약에 밑에 있다 하더라도 요렇게 되는 거. 여기까지.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K가 3보다 만약에 컸다면, 요 값이 3보다 만약에 컸다면 4분의 7파이 하나만 나오는 거고, K가 만약에 3이면 2분의 파이 또는 4분의 5파이 두개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 K가 0하고 3 사이면 애초에 이 문제에서 만족하는 거가 없고, 만약에 K가 0이었다라고 한다면 0이랑 4분의 7파이 두개 있고, 만약에 K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4분의 7파이니까, 어느 것도 하나의 K만 가지고서, 자, 감독님 여기 쪽으로 오세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T로 가야 되니까 그 T가 뭐냐? 이젠 얘를 지워버리고 K를 FT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FT가 K가 되는 그 T를 찾는 거가 결국 FX가 K가 되는 X를 찾는 거랑 똑같은 과정이니까 제가 이미 칠판에다가 썼어요. 어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별 노력 없이 2번 알고리즘으로 넘어가는 거. 요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럼 잘 봐요. 이제는 이제 FT가 K가 되는 그 T가 몇 개여야 되냐면 4개여야 되니까 K가 단일 개, 딱 하나의 K만 가지고서 4개에서 만날 수는 없어. 왜냐면 하나, 두 개, 두 개,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합을 K를 여러 개를 선택해서 4개가 나오게밖에 할수 없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 선택하고 요거 선택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3개죠. 그럼 요거 선택해야지 내가 그제서야 4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프가 요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모양으로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선택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4분의 7파이, 3보다 큰 K, 4분의 7파이보다 K가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게끔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일직선으로 해야 돼. 이럴 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합 자체가 요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세요. 잘 봐요. 아, 역시. 내가 느꼈던 것처럼 K가 애매한 숫자가 아니라 K가 0과 딱 3만 되면 2점과 2점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고, 바로 요두 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주냐면 요런 식으로 내가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서 막아주고 여기서 막아주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서로 다른 게 나오는구나. 요 얘기였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 지금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오른쪽 부분에서 요 점과 요 점이 뭐냐면 4분의 5파이, 3이라고 하는 점과 이 a 코사인 x 플러스 b가요. 이것과 조금 더 내려와 있는 여기 바로 4분의 7파이, 0을 지났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다가 4분의 5파이, 3, 그 다음에 4분의 7파이, 0을 이 밑에다가 대입하면 점은 두 개고 AB 문자도 두 개, 요렇게 해서 정답이 나오게 되는 요 알고리즘이 좀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선생님이 약점 공략을 하기 위한 팁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0하고 K, 그러니까 0하고 3만 확정값이지
3보다 큰 거, 0보다 작은 거 이런 건 범위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그 값이 나와야죠. 확정적인 값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조금은 마지막 부분에 기지를 발휘해서 풀 수도 있었다는 거. 그럼 여러분 코사인 4분의 5파이 같은 경우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거든요. 그래서 그거 대입하고 그거 대입하면 되니까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따라서 이걸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a 더하기 b 이 값이 3이 되는 거고 이걸 넣게 되면은 2분의 루트 2가 나와요. 그래서 2분의 루트 2a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이번엔 0이 된다. 이렇게만 해주면 a, b는 나오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구해보니까 b값은 둘이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되니까 2분의 3이 되겠고 그러면 그거 넘겨가지고 이게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2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2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요것과 요것을 제곱해주세요 그랬으니까 요거는 루트 2분의 3이라고 볼 수 있어서 2분의 9가 되겠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2분의 3이었으니까 제곱을 하게 되면 4분의 얼마죠? 9가 돼서 이거는 다시 4분의 18이잖아요.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이 4분의 27이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던 문제라고 선생님은 풀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실시됐던 삼각방정식과 삼각부등식,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 중에는 지금 현재 선생님이 촬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3월, 5월, 그 다음에 6월, 7월 이렇게 4번 정도 이제 우리가 학력평가 모의고사가 실시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는 단연코 이 문제가 저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문제를 약점 공략에서 조금 더 도약하기 위해서 풀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번 알고리즘 성형화를 해서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봐야겠다는 하나도 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 미지의 영역에 있는 이 오른쪽 부분이 일단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모양이라는 건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t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fx가 ft랑 같아지는 그 x값이 4분의 7파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또 나중에는 그 t값이 4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이게 이렇게 셀렉이 되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2번 알고리즘의 단번에 이해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기재를 발휘해서 특정 값인 k가 0하고 3이 아니었을까? 라고 해서 요 지금 두 개의 딱 점만 찾아내면 충분히 너끈히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내 수학적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기 선택지에서 4분의 27을 찾아주시면 정답은 2번이었다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도형 문제를 이제 2시간 동안 풀어드릴 거예요. 그 전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약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정리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약점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약점 공략 수학투 5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랑 바로 다음 시간에 걸쳐서 우리 새롭게 정의된 함수를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 파트가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유형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막상 준비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또 실전에 가가지고 쉽게 풀수 있는 유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의 강의 특성상 그래도 준비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공략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내가 이거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해주고 싶냐면, 이 내용이 분명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다룰 4개의 문제랑 다음 시간에 다룰 4개의 문제가 쉽지 않은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어려우니까 다음에 할까? 그냥 안 하면 안 될까? 그냥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근데 제가 굉장히 경계하는 건 뭐냐면, 사람은 자꾸 쉬운 선택을 하고 싶어 해요. 나라고 해서 항상 어려운 선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저도 굉장히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나태해질 때도 많고, 그 다음에 자꾸 쉬운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스스로 경계하죠. 아, 내가 또 쉬운 선택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봐요.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할 때나 아니면은 이거를 공부할지 말지 선택할 때 이게 정말 필요한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으니까 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려는 핑계만 대면서 자꾸 쉬운 선택을 해요. 근데 여러분, 결국 어렵다라는 건 어렵기 때문에 내가 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하게 되면은 나한텐 메리트가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가 오늘의 이 강좌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 이 문제가.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순간 이건 여러분들한테 자산이에요. 자산. 큰 자산이야. 남들은 쉽게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얻을 수가 없는 거고 쉽게 얻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더 공고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랑 다음 시간에 다룰 총 8문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문제 푸시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충분히 만든다면은 나중에 실전에 다른 유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우리 오늘 네 문제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뭐 제가 유형 정리를 해줄 건 없어요. 풀면서 유형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3차 함수 fx가 있어요. 미지수가 두 개네. 자, 실수 t에 대하여 곡선 y는 fx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죠? y축과 만나는 점을 p라 할 때, 뭐, y절편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원점에서 p까지 거리를 gt라 하자. 그러니까 사실상 gt는 뭘까? 그지? y절편에다가 뭐를 씌우면 돼? 절대값을 씌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곡선과, 아까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게 이렇게 만나. 아, 요 지점이 P야. 원점부터의 거리 구하라는 거니까, 절대값 씌워야 되겠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니까. 그지? 음수라면은 절대값이고, 양수일 때는, 아, 음수일 때는 뒤집어 올려야 되는 거고, 양수일 때는 그냥 그대로 두면 되니까, 어찌됐든 절대값이 필요합니다. 자, 함수 FX와 함수 GT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1은 2이다. 그럼 2는? 1 대입하는 거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B는 1이다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 함수 GT는, 아, 일단 GT 구해야 되니까, 그죠?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Y절편의 절대값 씌우는 게 우리의 밑그림인 것 같아요. 자, F 프라임 X.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자, 접선의 방정식 Y는, 일단 미분계수 3t 제곱 더하기 2at 더하기 b. 그 다음에 x 빼기 t 더하기 y 좌표니까 t의 세제곱 더하기 at의 제곱 더하기 bt. 자, 우리 y 절편만 구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x 앞에 이거 신경 쓰지 마요. 자,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더하기 2at의 제곱 빼기 bt. 여기도 빼기죠. 빼기 2at의 제곱, 빼기 bt, 더하기 t의 세제곱, 더하기 at의 제곱, 더하기 bt를 합니다. 그러면 bt, bt 지워지고, 요거 마이너스 2, 요거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럼 gt가 뭐가 되느냐? 절대값에 마이너스 2t 세제곱, 빼기 at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거 3차식이야. 3차식인데 절대값 씌웠을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뭘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일까? 어떤 상황일까? 최고차인 계수 음수니까 이렇게 돼야만 되지 않을까요? 그냥 X축이랑 만날 때, T축이죠, 지금? T축이랑 만날 때 무조건 스치듯이 접하면서 만나야 되거든. 만약에 지금 여기 마이너스 2, 그냥 T의 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t의 제곱으로 묶으면 2t 더하기 a인데, 일단 0에서는 스치듯이 접하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또 다른 포인트라서, 0이 아닌 또 다른 포인트라서 또 다른 근을 갖게 돼버리면은 뚫게 돼요. 그건 원하지 않아요. 그럼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이게 마이너스 2t 세제곱만 되어야 돼서, 그죠? a가 0이어야 되겠죠. a는 0입니다. 그럼 뭘까요? B는 1이겠죠? 자, 문제에서 F3 물어봤네요. 3대 2. 27 더하기 9A 더하기 3B 30. 이렇게. 이 문제 굉장히 심플했죠?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우리가 얻어가야 될건 무엇이냐?

지금처럼 어떤 점을 이용해서 또 다른 점을 정의할 건데, 그 다음에 이렇게 거리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는 y절편과, 그러니까 원점부터 그 교점까지의 거리라서 y절편의 절대값을 씌운 거였고, 만약에 다른 문제라면은 점이 두 개가 나오고 그두개 사이의 거리 이러면서 또다시 절대값을 씌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거리라는 건 필연적으로 절대값을 내포합니다. 그럼 절대값이 나오면 여러분들 뭐를 물어보기 좋을까요? 그죠? 이러면, 네. 미분 가능성을 물어보기 참 좋습니다. 미가? 이런 걸 물어보기 좋겠죠? 미분 가능성은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접해?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안 만나던가? 안 만나던가, 혹시 만나더라면 접해?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접한다라는 건또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다항식으로 봤을 때에는. 그지? x 빼기 a의 제곱 이상을 인수로 갖고 있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 세로 함수를 줄 때, 거리로 줄 때가 있는데, 그땐 여러분들 필연적으로 절대값이니까 미분 가능성을 내가 의심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요거 수능 기출 문제고요. 자, 두 자연수 AB에 대해서 함수 FX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뭐가 보이죠? 그치.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이 함수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 뭐부터 할까요? 이 함수의 그래프는 내가 그리고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려볼 거야. 그 다음에 요거 그릴 건데, 2보다 클 때는 어떤 상황이야? 2차 함수식이니까, 그리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자연수니까 양수죠? 아래로 볼록이겠네. 그럼 축은 아직 어디 있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축의 위치에 따라서 B가 뭐 1일지, 2일지, 3일지, 4일지 달라질 것 같아요. 2라는 것이랑 비교해 봤을 때. 자, 그럼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의 형태를 띨 거다. 이 이후에는.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t가 만나는 점의 계수를 gt라 하자.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 방정식의 실근은 뭐랑 볼수 있다? 뭐랑 똑같이 보면 된다? 그래프의 교점. 그리고 그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상 뭐를 먼저 물어봤다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기를 먼저 요구했다고,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리고 가는 게 맞는 흐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함수를 내가 hx라고 둬보자. 그러면 h'x는 뭐가 돼요? 6x제곱 빼기 6이고, 6으로 묶었을 때 x 더하기 1, x 빼기 1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가질 거라서 일단 첫 번째 계산을 해봤어요. h 마이너스 1은 얼마일까?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6 더하기 1이야. 그럼 얼마지? 5인가요? h 1은 얼마죠? 2 빼기 6 더하기 1 마이너스 3이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그림 한번 그려. 자, 내가 2라는 기준선이 있는데, 2라는 기준선 왼쪽에 hx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 이거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건데, 극대값이 5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3이에요. 자, 그래서 요런 형태를 띨 겁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자, 봐봐. 여기서 마이너스 1일 때 5가 되겠죠? 그 다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여기 1에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건 알겠어. 그 다음에 뭐를 고민해야 돼? 2라는 곳의 위치를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요 높이랑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보다 왼쪽일 수도 오른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h2를 먼저 구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h2는 대입하면 16 빼기 12 더하기 1이니까 얼마야? 5가 되네요. 이거랑 높이가 똑같다. 자, 그래서 똑같은 높이를 갖는 곳이 2가 되고, 여기서 경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이런 거잘 챙겨야 돼. 2일 때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채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 함수를 그릴 건데, 일단 2를 대입하면 경계가 2니까 2,9잖아. 오케이. 여기가 5니까 5 위에 여기 9라는 점이 있어요. 9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A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b? 일단 b일 때도 9가 되네. 근데 지금 b가 2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1일 수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b가 2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x 빼기 2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꼭지점이 되면서 올라가는 거라서 지금 1과 2일 때는 다시 b가 1, 2일 때는 그래프가 올라가는 형태의 구조를 띄어요. 아니지. 여기 아니지. 여기 위에죠. 여기 위에서 올라가는 형태를 띄어요. 그거는 괜찮을까? 그걸 해석하는 게 요거겠죠. 자, 이제 요거 보겠습니다. GK 더하기 리미트 T가 K-로 갈때 GT. 아, 좌극한, 우극한이랑 함수값을 다 더해서 9가 되는 걸 그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K 개수가 1개가 되도록. 그러니까 포인트가 요거인 것 같아. 그런 K가 존재도 하는데 그런 K 개수가 1이 되도록 이래. 그런 자연수 순서상 A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최댓값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A랑 B가 만족할 어떤 관계식이 있는데 그때 자연수라는 걸 이용해서 AB의 조합이 여러 개 나오거든 그중에서 A 더하기 B의 최댓값을 찾아줘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라면 이렇게 볼것 같아요. 자, 지금 B가 1과 2 상황일 때에는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야. 하지만 B가 3보다 커지는 순간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고민이 되겠죠. 어떻게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얼마만큼 내려갈 것인가? 그냥 찔끔 내려갔다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 5라는 선에 맞춰가지고 내려갔다가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 마이너스 3 있잖아. 거기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더 내려갔다가 올라갈 것인가? 그거 고민할 건데, 일단 요게 포인트잖아. 그 다음, 여러분. 이거 약간 힌트를 더 주자면, 문제에서 그냥 극한을 물어보진 않았고요. 어떻게 물어봤어요? 좌극한, 우극한을 나눠서 물어봤죠. 그게 어떨 때 문제에서 그렇게 쓸까? 극한값이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 만약에 문제에서 바로 뒤에 문제 나오긴 하는데 극한값이 정해지잖아? 그 말은 좌극한, 우극한이 같잖아? 그러면은 그냥 그 극한을 물어보지 굳이 이렇게 쪼개보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굳이 쪼개서 났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야? 좌극한, 우극한이 다를 가능성을 너가 생각하고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염두에 둬야 돼. 자, 그 다음. 예를 들어 정말 심플하게 1번 케이스.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예요. 여기 채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제일 심플한 거. 자, 이때 우리 GT라는 함수를 먼저 구해봐. 자, GT는 그럼 일단 첫 번째 R에 있을 때는 한 개네. 교점의 개수. 그 다음에 언제? 맞아요. 요 접할 때가 경계가 되면서 접할 때는 두 개가 되고요. 그거보다 조금 위에는 세 개가 되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접할 때두 개네. 그다음 여기서 만나지 않아요. 그다음 여기까지 만나지 않아요. 여기 경계를 지날 때까지 만나지 않아요. 그다음 그 위로는 한 개예요. 이거 괜찮나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다 더해서 9가 되는 케이스가 언제일까? 봤을 때 이때야. 근데 문제가 뭐야?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야. 이거 이따가 문제를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1번에서 안 되네?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왜안 되지라는 생각까지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게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메타인지 돌려야 돼. 자, 여러분, 이거 안 됐어. 왜안 됐어? 이런 게 너무 많거든. 너무 많아. 그래서 안된 거야.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될까, 이제? 아, 아까 여기서 올라가는 거 말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있는데, 아무렇게나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소를 해줘야 돼요. 여기 너무 많다라는 걸 해소를 해줘야 돼. 왜? 우린 딱한 개이길 원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구간이라 가지고 지금 뭐 저거를 만족하는 실수 K가 무한 개 있어. 무한 개. 자, 그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목적은 뭐다? 자, 여기 채우고 그다음에 여기 높이가 지금 아까 5였나요? 5였고요. 그다음 요 높이가 마이너스 3이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빈 동그라미가 있는데,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뭐를 해소해줘야 돼?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내가 다 커버 쳐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찍고 올라가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죠. 선생님, 요건 안 돼요? 더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건안 돼요? 안 돼. 왜? 다시 아까와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왜? 여기서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 그러면 이거 조금 아래, 조금 위. 모두 다세 개야. 그러면 그런 K가 무한히 많겠죠? 안 괜찮아요. 자, 그래서 결론 지어졌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요 극속값이, 꼭지점이 이거랑 같은 높이에 놓여야 돼. 같은 높이 얼마야? 아까 마이너스 3이었어요. 자, 그래서 네. 요 꼭지점의 위치. 그러니까 여기 2랑 B니까 2분의 B 더하기 2가 되겠죠? 2분의 B 더하기 2. 에서의 함수값이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나머지 계산 쭉 들어갑시다. 자, 그럼 A 곱하기 2분의 B 더하기니까 2분의 B 빼기 2 곱하기 2분의 X 빼기 B니까 마이너스 B 더하기 2 더하기 9는 마이너스 3. 자, A 곱하기 4분의 마이너스로 묶고 B 빼기 2의 제곱.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12죠? 마이너스 12. 플러스. 자, 정리. 그럼 A 곱하기 B 빼기 2의 제곱은 얼마가 돼야 된다? 48이고요. 아까 내려갔다가 올라가려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였어. 그렇기 때문에 B는 3, 4, 5, 6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개가 모두 자연수야. 그러면 48은 일단 소인수분해하면 3 곱하기 2의 4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A를 먼저 따지는 게 좋을까? B 빼기 2를 따지는 게 좋을까? 당연히 B 빼기 2야. 왜? 여기 제곱이 들어가니까. 그럼 B 빼기 2가 1이 될 때부터 차근차근 출발하면 됩니다. 그럼 B 빼기 2가 뭐가 될수 있을까? 1. 1의 제곱 곱하기 48하면 되니까. B 빼기 2가 2가 돼도 괜찮겠죠? 2의 제곱 곱하기 A는 48. 그거 괜찮잖아. 3은 괜찮니? 3안 괜찮아요? 4는 괜찮아요. 왜? 4, 4, 16 곱하기 3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케이스는 요거 세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때 B는 3이고 A는 8이겠죠? A는 48이겠죠? 48,3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 B 빼기 2가 2니까 B는 4 곱하기 12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12,4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 요때 16 곱하기 3이니까 네, 3,6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때 문제에서 A 더하기 B의 최댓값 물어봤죠? 그러니까 요때 정답 5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칠게요. 이 문제는 이렇게 마칠게요. 정리를 해보자,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나온 함수야. 그 그래프랑 직선 중에서 y는 t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물어본 형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포인트가 재밌는 상황일까요? 다시 그래프랑 y는 t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 gt. 그럼 흥미로운 포인트는 보통 언제일까? 맞아. 그때 극소일 때인 것 같아요. 그냥 흥미롭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흥미로운가 한번 생각해 봐. 자, 이렇게 극소가 됐어요. 그때 t라는 게 올라갑니다. 그럼 교점이 0개, 1개, 2개 이렇게 나오죠. 1개. 여기 2개. 그럼 이렇게 내려가 봐. 그럼 2개에 원래 교점이 있었는데 그 교점이 점점 모이면서 한 점이 됐다가 나중에 사라지는 구조예요. 2, 0 이렇게. 극대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교점이 0개, 1개, 2개야. 그럼 일단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극대랑 극소에서 조금 전 했던 것처럼 교점 2개를 점점 모아서 하나로 만들기 때문에 그때 하나로 팡 바뀌면서 불연속이 되는구나.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두 개였다가 그 교점이 모이면서 한 개가 되면서 불연속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가 있고, 만약에 문제가 조금 더 흥미롭다면, 이런 얘기도 해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극대극소에서 불연속이 될줄 알았는데,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여기 극소가 있잖아. 근데 여기에 똑같이 극대가 있는 거야. 이 높이가 같게. 그럼 어떤 상황이 펼쳐져요? 교점 두 개. 그 다음 여기도 다시 두 개.

다시 두 개예요. 어떻게 돼요? 연속이야.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둘둘둘 되면서 연속이에요. 지금처럼 극소랑 극대를 맞물리게 두면은 여러분들 불연속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따져봐야 돼요. 자, 두 번째. 극대극소 말고도 또 다른 재밌는 포인트가 있죠. 언제? 구간의 경계.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이거 포함할지 말지 색칠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 포인트 조심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2보다 작을 때랑 클 때랑 함수식이 다르잖아. 그래서 나라면 이렇게 분석도 해봐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데, 그냥 분석을 해보자면 GT라는 함수를 개수 함수기 때문에 G1T 더하기 G2T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G1T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교점의 개수. 이거는 X가 2보다 클 때의 교점의 개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면 뭐가 좋으냐? 이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식이죠? 알고 있기 때문에 G1T도 미리 구해 놓을 수가 있어요. 미리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걸 해석할 때에 이것만 따지면 돼가지고 조금 이점은 있겠지만, 뭐, 그거는 시험장에서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오래 걸려요. 자,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또 다른 포인트. 이 문제랑 다음 문제랑 다른 거. 여기는 좌극한, 우극한 나눠놨어요. 나눠놓은 이유? 다르니까요. 아, 근데 여러분, 아까 이거 안 했다. 아까 뭐 그냥 답을 구하는 과정만 했지만, 맨 마지막에, 여기 구였고 내려갔다가 찍고 올라왔을 때 정말로 이게 되는가를 체크 안 해봤거든요. 되나 한 번만 체크해 봅시다. 자, 여기 0개죠. 아, 1개죠, 1개. 자, 1개. 이때 교점? 하나, 둘, 3개. 그 다음에 여긴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 여기가 또 다른 경계겠죠? 하나, 둘, 셋, 4개. 여기 2개. 여기 1개, 1개예요. 자, 그러면 좌우함 다 더해서 9가 되는 거, 일단 우리가 따질 수 있는 후보는 요 경계겠죠? 이 경계에서 여기는 9가 되지만 여긴 어때? 5, 4, 2다 더하면 11이야. 여기 경계 다 더하면 4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요거 됐다 하고 끝. 다음 문제 3번. 자, 여러분, 요것도 재밌는 문제예요. 일단 첫 번째, 이 표현 자체가 재밌어. 그 다음, 이거 기역, 니은, 디귿도 재밌는데, 특히 니은, 디귿을 여러분들 잘 고민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맨 위부터 읽어보는 거야. 최고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이것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 할 때.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겠죠? 최고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니까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순간 너무 힘들죠? 문제에서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저라면 일단 이렇게 상황이 놓이면 그냥 정적분의 정의 한번 써볼 것 같아요. 요거 뭐가 돼요? fx 빼기 ft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0이 된다? 아, 그러니까 fx는 ft가 되는 그런 실근의 개수를 gt라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하는 게 맞을까? 실근의 개수니까. 그지? 우린 라지 fx의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ft라는 어떤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를 따질 거야. 자, 이제 기역부터 가겠습니다. fx는 x제곱 곱하기 x 빼기 1일 때, 자, 기역. fx가 있어. 요런 형태죠? 0에서 접하고, 1에서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요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와의 교점이 계속 따지는 건데, 요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건 이것의 도함수를 생각하는 거고, 도함수는 곧 뭐예요? 스몰 f죠.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이해가 됐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지금 교점이 계속 따지는 거니까. 근데 그래프는 도함수를 따지는 거라서 f를 따지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 마마풀이니까 0까지 감소하지만 다시 한번 감소해서 1을 기준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 형태가 라지 fx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 g1 물어봤죠. t의 값이 1일 때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라지 FX가 라지 F1과 같다라는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교점의 개수야. Y는 F1이란 요 직선을 찾아. 이게 뭐야? 1에서 라지 F의 함수값이죠. 1 여기잖아. 1에서의 함수값 여기. 여기를 높이로 하는. 이해됐나요, 여러분? 이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를 묻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y는 t였기 때문에 그냥 그 t가 f랑 연관이 없었어. 그래서 교점이 없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 그냥 함수값을 높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교점이 하나 이상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보다 아래로 ft 이런 게 놓일 수가 없어. 무조건 이거 이상으로 놓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교점이 무조건 한개 이상이야. 최소 이거랑 이거랑 같을 때는 보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x가 1일 땐 보장이 되겠죠. 자, 이제 니은 볼게요. 방정식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면, 아, 그럼 니은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식이고 교점의 개수가 3개면 이런 상황이네. 근데 이건 fx고 난 뭐가 필요해? 아까처럼 라지 fx가 필요해. 그럼 요거를 위에 있는 걸 적분해서 라지 fx 구하라는 거잖아. 그래프 개형을. 그러면 마플이니까, 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여러분 강조하던 거 사차함수 여기서 찔끔 내려갈 수도 있고요, 요만큼이랑 같은 만큼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고 더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니은에서 근데 묻고 있는 건 그냥 실근의 개수만 묻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세 가지 케이스 모두 이거를 만족하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볼까? 자, 아까처럼 라지 fx는 라지 fa라는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3개이길 바래. 그 말은 이 그래프랑 y는 fa라는 이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될수 있느냐, 그 묻고 있는 건데 fa 함수값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둘, 세 개. 이 그래프더라도 세 개. 이 그래프더라도 세 개. 되네. 그런 A가 존재한다 하고 니은 동그라미 치면 되는데 니은을 그냥 풀기만 할 때는 지금처럼 하면 되지만 우리가 디귿까지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하는 게 필요해요. 자, 볼게요. 니은까지 일단 맞았습니다. 라지 fx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일 때난 지금 뭐 하고 싶냐면 라지 fx 이꼴 라지 fa라는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a 값들을 모두 찾고 싶어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맞아요.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에 a가 놓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라지 fa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교점 개수가 3개 나오잖아. 또 어디도 있어? 아, 또 여기도 있어요. 맞아요. 여기. 여기도 괜찮아. 그럼 여기서 라지 FA 찾으면 교점 개수 3개 나오네. 근데 더 있다? 어딜까? 고민해봐요. 어딜까? 여기도 된다? 왜? 여러분, 여기를 A라고 할 때에도 A에서의 높이가 여기가 나와요. 같은 색 맞춰주자. 자. 여기가 A여도 괜찮아. 그래도 여기가 라지 FA거든. 그때 교점의 개수 3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도 괜찮아. 그때 요 높이가 라지 FA거든. 여기도 괜찮아. 이때 높이가 라지 FA거든. 교점의 개수 3개 나오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 GT 한번 그려보자. GT. 이런 상황에서 GT는 어떻게 될까? 처음에 T가 이 지점보다 왼쪽에 있을 때에는 라지 FT 하면은 여기에 놓이면서 이거랑 교점 개수 따지는 거니까 처음엔 두 개가 나오겠지. 처음에 두 개로 나와요. 그러다가 딱요 지점에, 요 지점 이름 다 바꾸자 이제. 자, 여기를 T1, 여기를 T2, 여기를 T3, 여기를 T4. 여러분, 여기도 T5라고 둘게요. T5, T6, T7. 자,

T3까지. T3 때는 다시 하나, 둘, 세 개야. 세 개. T3랑 T4 사이 될땐 다시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자, 네 개. T4일 땐 어때요? T4일 때 하나, 둘, 세 개. 다시 세 개. 자, 여기부터 T4부터 T5까지는 어때요? 내려왔으니까 교점이 이때 두 개야. 그 다음, 두개쭉 갔다가 5일 땐 어때요? 5일 땐 교점이 하나예요. 자, 이때는 하나입니다. 그 다음, 5부터 6 사이는 어때요? 5부터 6 사이는 두 개죠. 다시 두 개. 자, 여기가 T6이야. 6일 때는 하나, 둘, 세 개야. 6일 때세 개야. 그 다음, 6과 7 사이는 어때요? 다시 네 개죠. 자, 여기 네 개. T7까지는. T7은 어때? T7은 3이죠. 세 개.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 두 개. 자, 그래서 요게 GT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GT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요런 상황 말고 또뭐 있어요? 자, 요게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 대칭 W자 형태. 3번 케이스는 이거 말고 뒤집어가지고 왼쪽이 더 아래로 내려갔다가 찔끔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 뭔지 아시죠? 자, 이제 디귿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랑 조금 달라요. 아까랑 형태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아까는 좌우함 다 따졌는데 지금은 어때요? 극한 값과 함수 값을 더했을 때 6이 된대. 이거 어떻게 보면 힌트야. 여러분, 극한 값이 존재해요. 우리는 1번, 2번, 3번 케이스. 3번 요거 거꾸로 되는 거니까 똑같이 치기를 할 건데. 어찌됐든 그세 가지 케이스에서 극한 값이 존재하면서 그 값을 다 더했을 때 6이 되는 거, 그게 0과 3뿐이다라는 거 체크해야 되거든요. 지금 어떻죠? 이거? 극한 값이 존재한다? 이거 안 되네. 이거 안 되네. 이거 안 되네. 이거 안 돼요. 요런 것들이 후보가 되겠죠? 근데 극한 값과 함수 값을 더했을 때 6이다? 여기 극한 값 4, 함수값 3이에요. 안 되네. 마찬가지로 안 되죠? 이것도 극한값 2, 함수값 1이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근데 3번 케이스는 이거 뒤집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똑같아. 무조건 이거일 거야. 이거 그래프 그리면 되겠죠? GT, 똑같이. 자, 0, 2, 4, 3, 2야. 자, GT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포인트가 T1, T2, T3, T4, T5 이렇게 될 거고, 그때 그래프 처음에 두 개, 여기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T1부터 T2 사이에 어때요? 교점 네 개, T2일 때두 개, T2부터 T3까지 다시 네 개. 이미 나왔죠? 극한 값 4, 함수 값 2. 이 포인트 얘기하는 것 같죠? T3일 때 3이에요. T3부터 T4까지 4개. 그 다음 T4일 때 2개. T4부터 T5까지 다시 4개. 요 포인트죠? 그 다음 T5부터 T5는 3개. 그 다음 2개. 여기가 T2, 여기가 T4입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 나왔죠? 뭐야? 요 지점이 극한 값이 4, 함수 값이 2인 지점이라서 디귿 조건을 만족하는 순간이고, 그게 0과 3이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가 0, 여기가 3인 거기 때문에 이걸 라지 fx야. 라지 fx 식 한번 작성해 보면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0는 요거죠? 이거는 스몰 f의 최고차인 계수가 1인 3차식이었기 때문에 4분의 1, x제곱 곱하기 x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f4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분하시고 4 대입하면 되고요. 이거 대입하면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이었습니다. 자, 요 문제도 그냥 짤막하게 정리하자면 사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라지 fx는 라지 ft. 라는 요식,
요

식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단 최소 근이 하나 보장이 돼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 재밌는 상황이 생길 땐 언제일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단 극값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럼 또 다른 즐거운 포인트가 어디야? 극값과 함수값이 같은 높이를 함수값으로 갖는 그런 점들도 재밌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4번. 이 4번은 또 이제 평가원 기출인데, 이 문제도 흥미로워요. 이 문제도 찾아보니까 이게 수능 특강인가 수능 완성 연기 문항이더라고요.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고, x는 3에서 극대값 8을 갖는 3차함수 fx가 있다. 요런 형태네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8이에요.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gx를 요구라 하자. 일단 x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래. 아, 어떤 t라는 순간이 있고, 그거보다 오른쪽은 fx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이게 문제인데, x가 t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 더하기 eft래. 이럴 땐 끊어서 봐. 그럼 마이너스 fx 뭐 하란 소리야? 뒤집으란 소리예요. EFT는 갑자기 왜 더하라고 했을까? 생각해 봅시다. 자, 그냥 심플하게 3차함수 그래프 다 그리지 말고 심플하게 이렇게만 슬쩍 그려놓고, 자, 이거 FX야. 그럼 T라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T보다 오른쪽에는 FX를 그대로 따라가. 근데 이 왼쪽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더니 마이너스 FX. 일단 뒤집으래. X축 기준으로. 근데 그럴 때는 조금 의아한 게 있죠. 뭐. X축이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뒤집었을 때이 뒤집은 도형이 어느 정도에 위치할지 모르겠어. 근데 문제에서 뭘 줬어요? 더하기 EFT를 하래요. 왜 하라 그랬을까? T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FT 더하기 EFT, 여기 FT라서 뭐가 돼요? 연속이 돼요. 아, 뒤집어 올리란 소리구나. 어디를 기준으로? 여기. FT를 기준으로 대칭하란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fx식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t라는 위치가 아직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t라는 곳에서 함수를 뒤집어 올려, 왼쪽만. 그렇게 하라는 게 gx라는 식의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방정식 gx는 0. 뭐와의 상대적인 위치를 보겠다는 거야? x축이죠. 아, 우리는 x축의 위치가 궁금해. 근데 여기가 지금 8이란 말이야? 그럼 X축이 여기 아래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사이를 뚫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사실 이세 가지 케이스를 다 고민해야 돼요. 자, 그때 실근의 계수를 HT라 하자. HT가 T는 A에서 불연속인 A의 값이 두 개일 때 F8의 값을 구하시오. 아, 그럼 우리는 아까 말했다시피 X축이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케이스 다 나눠보고, 그 다음에 HT라는 함수를 고민해보고, HT가 불연속이 될 때가 언제인가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1번. 여기가 지금 8이야. 자, X축이 여기 있을 때. 2번. 지금 여기가 8입니다. X축이 여기 있을 때. 3번. 여기가 지금 8이에요. X축이 여기에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 여러분들 뭐부터 할래요? 1번, 2번, 3번. 그 뭔가 풀이의 순서대로 하면은 1번이나 3번부터 해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따질 때꽤 복잡하거든? 그럴 땐제 생각에는 여러분 2번부터 하세요. 왜요? 이게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맞아. 왜? 특수한 상황이니까. 근데 플러스, 이거 두 개의 경계가 요거잖아, 여러분. 뭔가 따지기가 더 쉬울 거야. 케이스를 구분하기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문제를 풀 때에는 어떤 경계가 나와 있으면 그 경계에 대해서 고민해 주는 게더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2번부터 내가 풀고 2번이 답이 되지 않더라도 여기서 뭔가 배울 걸 얻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2번 케이스를 가정하고 먼저 HT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8이고 여기가 0이야. 자, 그 다음, t라는 건 어디 있을지 몰라. 근데 t 기준 왼쪽만 뒤집어 올리고 0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따지겠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t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은 그대로 두고 왼쪽을 뒤집어 올려. 교점 개수 몇 개야?

3개죠. 아, 그러면 T를 조금 더 올려봐. 그래도 교차 개수 하나, 둘, 3개죠. 그럼 언제 상황이 바뀔까요? 이때겠죠? 교점 개수가 하나, 두 개가 돼요. 아, 그러면 지금 요 기준 있죠? 요 경계를 기준으로 여 경계에선 2, 경계 왼쪽에선 3개네. 라고 체크. 자, 첫 번째 불연속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조금 더 올려봐. T를 더 올렸어요. 이 지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뒤집어 올리면 교점 몇 개야? 한 개밖에 없네. 자, 여기 한 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쭉쭉쭉 올리면 계속 한 개잖아. 교점 한 개야. 근데 이 다음부터 조금 재밌는 상황이 발생하죠. 어떻게? T가 여기에 놓였더니 이거 왼쪽 요 그래프를 뒤집어 올리는 거라서 이렇게 뒤집어서 올라가요. 교점 생겨 안 생겨? 아직은 안 생기는데 뭔가 위태위태하죠. 왜요? 이게 더 내려오는 순간, 예를 들어 요 지점을 지나는 순간 뒤집어서 올릴 때 튕기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 그때가 언제야? 대칭인 거니까 여기가 4가 될 때죠. 아, 그래서 이 4라는 높이가 있는데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지점이 T가 된다면 그때는 뒤집어 올리면서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됐어요. 그전까지 1개였다가 또 다른 불연속 포인트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불연속 포인트가 딱 2개 생겼는데 첫 번째 fx 자체가 원래 0이었던 부분, 두 번째, fx의 함수 값이 4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가봅시다. 자, t가 더 오른쪽으로 왔어요. 그럼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교점의 개수 3개 나오죠? 쭉 3개일까? 아니지. 나중에 더 내려가면서 지금 요두 개의 교점이 나중에 합쳐질 거야. 언제? 이렇게. 요 지점이 t가 되었을 때. 뒤집어서 교점의 개수 따져보면 하나,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불연속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개였었는데 이 지점부터 두 개가 된 거야. 정답 아니네. 하고 끝내지 마. 자, 지금 여기 불연속 포인트가 지금 세개 생겼습니다. 이거 두 개는 함수 값이 이미 0일 때, 여긴 함수 값이 4일 때예요. 그럼 여기 또 올라가겠죠. 그럼 또 올라가면 어때요? 뒤집을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렇게 그려지겠네. 교점 몇 개야? 하나, 두 개야. 계속 두개 할까? 아니지. 언제? 이게 조금 조금씩 올라가면서 4가 되는 순간 뒤집더라도 여기가 퉁 치면서 될 거거든. 그러니까 교점이 지금 두 개였지만 점점 모이면서 하나가 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또 다른 불연속 포인트가 돼요. 뭐 정확한 개수는 안 구해도 돼. 지금 여기서 얻을 만한 거다 얻었어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가 아니다. 또 동시에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는 언제다? 함수 값이 0이거나 아니면 함수 값이 4가 되거나 그런 상황에서 생겨서 일단 지금 4개를 우리가 발견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상황이죠? 그런 게딱 2개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케이스가 두 가지 있었거든? fx가 0이 되거나 아니면 fx가 4가 되거나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최소 하나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거 두 개, 이거 영 개일 수 있어? 그건 없어. 왜요? 그거 방금 했거든요. 방금 했더니 4인 순간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네? 그럼 어떤 상황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 이거 한 개, 이거 한 개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어떤 거? 이거 1번 케이스에서 여기가 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랑 같은 논리 펼쳐봐. 자, 여기 왼쪽에 t가 있어. 그럼 뒤집어 올릴 때 교점 개수 하나, 두 개야. 아, 그럼 그 교점이 점점 점점 모이면서 이럴 때 불연속이 한번 되겠구나. 그 다음 쭉쭉 올라가면서 교점이 없다가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요. 쭉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없어요. 이거 내려갔다 올라가도 안 맞나요? 그러다가 요 지점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서 교점이 하나 생기겠죠. 괜찮네. 그 다음은 어때요? 올라가니까 아까만큼 이네 칸을 내려갈 수가 없어. 찔끔 내려가는 거거든. 만날 수가 없어요. 아, 괜찮다. 지금 상황 뭐라고요, 여러분? 극대값 8이고 극소값이 4가 되는 케이스예요. 자, fx 작성하겠습니다.

0: 자, 3일 대 8이니까 fx 빼기 8을 해버리면 x 빼기 3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알파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뭐야? 극속값이 4이다 이렇게 나오네. f'x 하겠죠? f'x 하면은 두 배의 x 빼기 3 곱하기 x 빼기 알파 더하기 x 빼기 3의 제곱. 그러면 x 빼기 3으로 묶어요. 그럼 뭐가 나오죠? 2x 빼기 6 더하기 x 빼기 알파니까 3x 빼기 6 빼기 알파. 그럼 x는 몇일 때? x는 3분의 6 더하기 알파일 때 극소값을 가질 거다 하고 극소값 대입해서 4가 나온다 쓰면 여러분들 알파 값이 튀어나옵니다. 알파는 네 이거 얼마 나오더라? 잠깐만 여러분. 알파가 6이 나와요. 6. 자, 그럼 그때 F8을 구하시오. F8은 8 더하기 8 빼기 3, 5의 제곱 25 곱하기 8 빼기 6, 2 하면서 정답 58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야. 일단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기 때문에 X축의 위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맞는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케이스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아까 두 번째 케이스 했었죠. 왜? 그게 경계기 때문에 뭔가 따지기가 쉬울 거야. 근데 그게 틀렸네 하고 아쉬워하지 말고 내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 그거 고민해가지고 우리 이거 한줄컷 했잖아. 아, 이런 상황이겠네 하고 바로 식으로 쭉 풀었죠. 아시겠죠? 자, 오늘 새롭게 정의된 함수 첫 번째 시간 마쳤고요. 이 파트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복습 반드시 하셔야 되겠고, 바로 다음 강의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미리 풀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어요.
1: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2: 이 정도면 충분하지.
3: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홍보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들어오기 전에 여기 안경 밑에가 간지러운 거예요. 원래 안경을 끼던 사람은 이렇게 긁잖아요. 여기 이렇게 누를 수 있어요. 왜냐면 알이 없거든. 되게 좋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안경을 쓰지 않는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안경이니까 이렇게 긁어야지가 아니고 진짜 자연스럽게 손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뿅뿅뿅 이러면서 긁고 있었습니다. 자, 조건부의 이야기를 오늘은 해볼 거고요.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이니까 절반이 넘어갔네. 약점 공개가 엄청 금방 끝나네. 그죠? 그런 느낌. 근데 이게 금방이 아니죠. 솔직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너무 이제 깊이 약간 무게감과 부피가 엄청 느껴지는 문제들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9강이어도 여러분들 체감상으로 일반적인 강의 한 30강 하는 정도의 부담은 있을 거예요. 그걸 부담스러워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랑스러워하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9번만 만나지만 엄청 밀도 완전 깊게 들어가는 그런 문제를 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조건부 확률은 어떤 내용인지도 생각해 볼 겁니다. 그 전에 오늘도 서핑 한번 떠나볼까요? 이 서핑 그림이더라고. 과거의 약점 드러내기. 아, 근데 이 말이 나온 김에 우리 CG 감독님도 아는 나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또 하나 얘기해볼까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서핑을 배우러 갔었어요. 벌써 부끄러움의 의미를 알겠죠? 나는 수영선수였기 때문에 파도를 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저 그날 패들보트 팔로만 졌다 왔어요. 진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어요. 다들 저와 같이 갔던 나의 친구들은 서서 이렇게 가더라고. 서보지를 못하였어요. 단 한 번도. 진짜. 어떻게 저기서 서는 거지? 내가

제가 진짜 왜 달리기 한다고 자랑하고 수영 잘한다고 자랑하냐면 내가 몸이 좀 이상해, 여러분. 잘못 움직여요. 그래서 서핑을 배우러 갔을 때에도 파도가 오면 이때 타이밍에 이렇게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일어날 수 있겠죠. 이렇게라는 표현을 다들 알아듣겠지만 저의 몸은 이렇게 일어나세요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근데 또 이제 배우러 가면 다들 일어나게 해주고 싶잖아요. 저 혼자 저는 정말 괜찮아요 이러고 놀았어 이러고 보트에 누워가지고 뭔지 알죠? 맨날 이러고 누웠어요. 근데 진짜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얘가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타는 일은 심지어 책을 들고 있네. 이렇게 타는 일은 없어요. 어쨌든 저의 약점, 과거형 약점. 지금도 그래요. 일희일비가 심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되게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느끼고 학교 다니던 때 이때 여러분들 때에도 조금만 잘해도 와, 나 너무 잘하는 것 같고 너무 똑똑한 것 같고를 느꼈다가 다시 다운도 엄청 심하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희일비가 심하다기보다는 일희만 심해요. 비는 잘안 합니다. 에이,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말로 대체를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일희는 좋아하고 일비를 하지 않는 대신에 뭐든 열심히는 합니다. 나는 노력하지 않고 그래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건 진짜 비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선은 다하지만 뭘 하든 열심히는 하지만 잘안 돼도 속상해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 왜냐면 난할 만큼 해봤거든. 근데 그건 내가 안 되는 영역이야. 저에게 있어 서핑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서핑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슬퍼하면서 하나요? 아니에요. 진짜 웃긴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면서 얘기하잖아. 나 그날 굉장히 부끄러웠지만 나 나름의 최선을 다했거든. 이러면 끝이에요. 자, 일희일비가 심한 친구들은 공부에 슬럼프가 많이 옵니다. 그죠? 왜냐? 일희 때문에 오진 않고요. 하나의 일에 비하기 때문에 많이 슬퍼하다 보니까 또는 많이 이렇게 나는 못하는구나 빠져들어 버리니까 슬럼프라는 게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슬럼프가 심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좀 이렇거든요. 보통 내가 잘한다고 느끼는 순간은 빨리 잊어버리고요. 내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은 오래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희일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비관이 되게 길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바꿔내는 방법은 잘한다고 느끼는 그 순간을 글로 기록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플래너를 다 버렸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잘한다고 생각할 때그 나의 천재성을 글로 적어보고 그랬단다 여러분 그냥 이후에 나 이렇게만 해라 진짜 너의 그 인류를 구원할 천재구나 이런 거 썼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공부할 맛이 나겠어 내가 내 스스로 천재라는데 그쵸 그렇게 좀 즐거워도 하셔야지 되고 그냥 기복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그 기복의 순간 중에 비관의 기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마세요. 저도 여전히 그렇습니다만 비관의 기간이 길어지면 잊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냅다 뛰려고 노력하고 뭐 운동을 하든 씻어내려고 하든 막 스트레스가 되게 심해지는 때에는 뭔가로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아. 따뜻한 물로 씻어내면 나는 스트레스가 좀 씻기고요. 땀 많이 흘려도 씻겨요. 저의 스트레스는 확실하게 수용성이에요. 씻거나 땀을 흘리거나 물 속에 들어가면 씻기더라고요. 여러분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일희일비가 와도 그게 슬럼프로 연결되진 않더라고요. 포때 쉽게 즐거워지고 쉽게 좀 속상해져도 다시 쉽게 즐거워지는 사람이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짠. 그 조건부 확률은 처음에 배울 때 되게 신기하지 않았나요? 이제는 과거형으로 물어봐도 되겠지.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접할 때는 되게 신기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막 뭐뭐일 때, 뭐뭐가 될 확률 막 이래가지고 그 내가 한 명을 뽑은 사람이 안경을 썼을 때그 사람이 남자일 확률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 그 표에서 가장 기본. 되게 대단한 걸 배운다고 생각했는데. 자, 일단 뭐뭐일 때가 나온다고 해서 조건부 아닌 거 알죠? 밥 먹을 때. 집에 갈 때, 뭐 조건부냐고. 아니지. 사건일 때예요. 그죠? 이게 사건일 때야. 어떠한 사건일 때 다른 사건일 확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은 전체가 줄어든다가 기본이에요. 전체가 줄어드는 거야. A라는 사건이 일어난 그 상황 안에서 B가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전체를 줄어든다.
전체를

줄인다라는 표현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면 조건부가 좀 쉬워질 거고요. 조건부에서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경우의 수로 해석할 것인가, 확률로 해석할 것인가. 무슨 이야기예요? 조건부라는 게 이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A일 때라고 했으니까 A가 조건이죠. A일 때 B일 확률을 난 어떻게 구해? 전체가 줄어들었으니까 A가 일어난 세상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A일 때예요. 그중에서 B가 일어나는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기본인데, 가끔은 확률본의 확률로 갈 때도 있습니다. 언제?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로 갈래, 확률로 갈래를 생각을 잘하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가는 게더 편해요. 굳이 전체 경우의 수 구해가지고 확률로 갈 이유가 뭐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근데 확률로 가는 게더 편한 순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독립시행의 확률과 연결이 된다든지. 우리가 어쨌든 주사위를 던졌어. 짝수의 눈 어쩌고 홀수의 눈 어쩌고 이러면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세 가지라고 해석하게 되지 않고요.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야.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잖아.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미 내가 기본적으로 확률로 접근이 시작이 편했다면 확률분의 확률로 가세요.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또는 이럴 때도 있어요. 내가 이 A라는 그 사건 안에 경우가 나뉘는데 어떨 때 A라는 사건 안에 경우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할 때는 공을 3개 뽑고 저러할 때는 공을 4개 뽑아. 그럼 3개 중에 뭐인 거랑 4개 중에 뭐인 거랑 나오는 경우의 수로만 접근했을 때는 계산이 틀려지죠. 확률로 접근하는 게더 편한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럴 때는 확률분의 확률 형태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좀 편하게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문제 한번 볼 건데요. 수능 28번입니다, 여러분들. 따끈따끈하게 보는 수능. 우리가 수능을 보면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겠죠. 으아, 그죠? 자, 16개의 공과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6개의 빈 상자가 있습니다. 1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저런 글을 읽을 때왜 공이 16개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읽어볼게요.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K일 때, K가 홀수면, 아, 그래. 그럼 그냥 읽으면 안 되지. 여러분, 이런 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문제 어렵습니다. 미리 선전포고 했어요. 어렵습니다. 자, 주사위가 눈이 1, 3, 5일 때에는 어떤 상자에 공을 넣어? 1, 3, 5에 한 개씩 넣을 거예요. 한 개씩 넣을 거야. 그지? 주사위가 1이어도 135에, 3이어도 135에, 5여도 135에 넣을 거라서 이렇게 썼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K가 짝수면, K가 2면, 주사위에 눈이 2가 나오면 2의 약수가 적힌 상자에 공을 넣을 거래. 그러면 1에 넣거나 2에 넣을 겁니다. 4면, 1에 넣거나 2에 넣거나 4에 넣겠군. 6이면, 1에 넣거나 2에 넣거나 3에 넣거나 4에 넣거나. 아니지. 넣거나가 아니고 넣었습니다. 주사위가 2가 나오면 1, 2 상자에 무조건 하나씩 집어넣을 거고, 4가 나오면 1 상자, 2 상자, 4 상자에 집어넣을 거고, 6이 나오면 잘못 썼어.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말을 하면서 쓰잖아? 근데 멀티태스킹의 능력치가 내려가잖아? 그럼 헷갈려요. 말을 하는데 여러분한테 설명도 해야지, 써야지 이러다가 오타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해달라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한 거예요. 아무튼 6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1상자, 2상자, 3상자, 4상자에 몽땅 다 하나씩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이걸 하는데 몇번 하냐면 4번이에요. 이쯤 아까 처음에 물었던 질문. 16개 공이 왜 나왔을까? 한번 주사위를 던져서 최대 몇 개까지 사용하죠, 공을? 4개까지 사용해요. 4개, 3개, 2개, 한 3개니까. 그치? 공의 개수가 공 사용수가 몇 개야? 3개, 2개, 3개, 4개거든. 그러면 6의 눈이 계속 나온다 하더라도 4개씩 4번은 필요하니까 공은 충분히 있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공이 모자르면 안 되잖아. 그지? 아, 그래서 16개네. 이런 것들이 궁금하면 해석하면서 가면 돼요. 보통 문제를 풀이할 때

이런 내용이 필요 없잖아요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의 그 구성을 이해해야,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해야 풀이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지?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자, 네번 반복한 후, 여섯 개의 상자에 들어있는 모든 공의 개수의 합이 홀수 1대라고 했습니다. 끊어. 개수의 합이 홀수야. 모든 공의 개수의 합이 홀수 1대. 그 중에서 3이 적힌 어쩌고저쩌고, 이건 나중에 생각하자. 조건부가 원래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있는 것 중에 뭐 하나를 올리거나 아니면 중간에 뽑아서 가거나인데, 요즘의 트렌드는, 요즘의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분모는 분모대로 따로 생각하고 그 중에 분자는 나중에 생각하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가거든요. 분모는 쉬워요. 지금 보니까 어떻냐면, 모든 공의 개수의 합이 홀수라는 건네번 반복했을 때 어떻게 나와야 돼? 개수가. 이거 플러스 안 해도 되겠다. 홀수가 네번 등장하면 돼야 안 돼. 자,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너무 중요해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히읗은 공의 개수가 홀수계인지 짝수계인지입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의 개수가 홀수계인지 짝수계인지에 대한 이야기야. 자칫하면 문제를 풀다가 머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주사위의 눈이 홀수거나 짝수인 걸로 해석을 할 때가 있더라고.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공의 개수가 홀수계인 것이 몇번 등장하냐고. 홀수가 네번 등장하면 되겠냐고. 그럼 합이 짝수인데? 홀수계여야 되잖아. 홀수가 세번 등장하거나, 홀수가 한번 등장하거나입니다. 이해돼? 이걸 먼저 생각해야지. 그럼 분모에 해당하는 건 있잖아요. 되게 간단해집니다. 홀수계인 경우가 세 번. 홀수계인 경우가 한 번으로 나눌게요. 여기서 말하는 홀수계야, 공의 개수가. 그렇게 나올 확률은? 왜 확률이라고 얘기하느냐? 홀수계가 언제 나왔어요? 이때 나왔어요. 즉, 주사위의 눈이 1, 3, 5, 4가 되면 홀수계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홀수계가 나올 확률은 몇 개, 얼마예요? 6개 중에 4개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로 가면 4가지 이렇게 하는데, 보통 제가 이야기했잖아.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계를 집어넣게 될 확률은 주사위의 눈이 이렇게 4가지니까 보통 6분의 4, 즉 3분의 2라고 이야기할 거거든. 3분의 2 이렇게 갑니다. 홀수계를 집어넣었을 확률은 3분의 2예요. 그러면 봐봐. 독립시행이야. 4번 중에 세 번이 홀수계의 공을 집어넣을 거고, 한 번은 짝수계를 집어넣겠지. 마찬가지로 갈까요? 네번 중에 한 번은 홀수계를 집어넣을 거고, 한 번은, 세 번은 짝수계를 집어넣겠지. 이게 분모예요. 독립시행의 확률이 슬며시 들어갔어요. 괜찮아? 그래서 경우의 수보다는 확률 쪽으로 진행을 했을 거라는 이야기. 맞아. 오케이. 계산은 나중에 생각할게요. 이거 계산 되게 서툴에 쓰기는 했었어. 아무튼 anyway. 자, 분모는 제가 쉽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젠 알았죠? 그럼 홀수계가 나오는 지금 노란색으로 쓴 것이 세번 또는 한 번인 거야. 2 또는 6이 한 번, 여기서는 세번 이런 식이겠지. 자, 근데 다시 읽어볼게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까지 했으니까 3이 적힌 상자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2가 적힌 상자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보다 한 개가 더 많대. 그러면 언제 3에 공을 넣지? 언제 2에 공을 넣지? 3에 넣네, 여기. 여기도 3에 넣지만 잠깐 기다려봐요. 2에 넣네. 2에만 넣네. 이들은 어때요? Same. 2, 3에 둘다 넣기 때문에 6은 둘다안 넣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맞지, 여러분들? 그러면 재설정을 좀 해볼게요. 일로 와봐요. 홀수계가 들어가는 것 중에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을 집어넣는 경우는 누구냐? 이거지. 3을 집어넣는 경우, 상자 3에다가 공을 넣는 경우는 1, 3, 5면 상자 3에다가 공을 집어넣을 거고요.
맞지? 그 다음에

다가 나오면 이에다가 공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홀수개가 세번 나오고 홀수개가 한번 나온다 그랬는 그 홀수개 안에는 이렇게 케이스가 나뉘는 거고요. 짝수개라고 한 거. 짝수개라고 한것 중에 이가 나오게 되면 이상자에다가 공을 넣는 거고 6이 나오게 되면 그냥 안 넣는 거라고 할게요. 둘 다 동시에 넣을 거라서 그냥 더 늘어나는 데는 의미가 없어. 자, 그러면 더 해보자. 3번 상자와 2번 상자 중에 3번이 하나 더 많아야 된다 그랬잖아. 우리는 4번 시행을 할 거거든요. 여기가 4개가 되면 3개일 수도 없어. 총합이 4개까지 가잖아. 지금 보시면, 그치, 내가 4번 시행하기 때문에 최대 4개 들어가거나, 최대 4,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3의 공이 세 개이고 두 개일 수도 없고, 그렇지. 여기에 두 개이고, 여기에 한 개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에 한 개이고, 여기에 영 개가 들어가는 경우로 케이스가 나뉘게 될 겁니다. 되었어요. 자, 이때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홀수개가 한번 또는 세 번인데, 우리한테. 한번 또는 세 번인데. 한 번인데 3에 공이 두개 들어갈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없어요. 홀수개가 한 번인데, 그치? 홀수개가 한 번인데 3에 공이 두번 들어갈 순 없어. 홀수개가 나오면 최대 다 6이 등장하더라도 홀수개가 나와야지만 3에다가 공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홀수개 중에 일부기는 해도,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못 들어가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자, 요렇게 나올 확률을 계산할 거야. 홀수개에다가 홀수개가 세 번이고 개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래야 안 헷갈리니까. 홀수개가 세 번, 짝수개가 한 번이거든. 자, 잘 따라와야 돼. 그중에서 3에다가 두번 집어넣는다는 건 이들 중에서 얘가 두번 나와야 돼요. 그지? 1, 3, 5가 두번 나와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 한 번은 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한번 누가 나와야 되겠어? 그렇죠. 홀수개가 세 번인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밑으로 또 내려가서 쓸게. 얘, 여기서 좁을 때를 대비해서. 홀수개가 나오는 세번 중에 1, 3, 5가 두번 나오는 거고, 그럼 나머지 한 번은 4가 나와야 할 것이고요. 짝수개 한번 중에는 둘 중에 누가 나와? 2에도 공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2가 나왔겠죠? 2가 한번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러면 내가 네번 시행을 할 건데, 네번 중에 4의 눈이 언제 나올지를 결정하시고, 남은 세번 중에 2의 눈이 언제 나올지만 결정하면, 남은 두번 중에는 얘네가 나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 4팩을 2팩으로 나누어 준다라고 하셔도 되지만, 네번할것 중에 4가 어디에 들어갈래? 4 나오는 거, 눈의 수4 나오는 거 고르세요, 네 가지. 그 다음에 남은 세개 중에 2 나오는 거 언제 할래? 이렇게 고르면 되지. 그 다음 여기는 135 또는 135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되었어요. 자, 배열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그 다음은 뭐 할까요? 확률 곱하면 되겠지. 예스. 135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게 몇 번? 두 번이고요. 4가 나올 확률 6분의 1, 2가 나올 확률 6분의 1.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길래 저는 그냥 6분의 1의 제곱으로 쓸게요. 괜찮아? 그러면 계산해 주세요. 저기다가 놔야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계산이 좀 무시무시하더라고. 조금만 약분할까? 있다 할까? 아니야, 그래도 하자. 12. 10이니까, 여러분. 10이니까. 아니, 아니야, 있다 할래. 마음이 바뀌었어. 자, 그냥 그대로 갑니다. 약간 계산에 대한 부담이 있어. 저 계산 꽤 크거든요. 자, 그럼 이때도 해볼게요. 이제 이 밑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자, 한 개가 나오는 경우는 홀수개가 세 번이고, 짝수개가 한 번인 경우부터 생각해볼게. 아니, 일로 가자. 넓은 데서 합시다. 왜 우리가. 굳이, 굳이, 굳이. 자, 2. 2에다가, 3에다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1개이고, 여기가 0개인 경우로 살펴볼 거예요. 괜찮죠? 자, 일로 오세요.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홀수개가 3번인 경우가 있고, 그지? 그리고 짝수개 1번. 이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홀수개 세번 중에 한 번만 1, 3, 5가 나왔다는 거야. 그죠?
그래야 3의 공이 하나만 들어갔을 테니까. 그럼 나머지는 4가 두번 나왔다는 건데, 이러는 순간, 4가 나오는 순간 어땠어요? 2번 상자에 공을 집어넣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2번 상자에 이미 공이 두개 들어가야 돼. 이 경우가 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갑니다. 홀수 개가 한 번이고, 짝수 개가 세 번이라면, 이 홀수 개한 번이 꼭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1, 3, 5가 나왔겠지, 한 번. 그럼 끝났어. 나머지 짝수 개에 해당하는 건 무조건 누구였어야 됐겠어? 이게 공안 넣어야 되니까. 6이 세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배열해볼까? 이건 좀 쉬우니까. 네번 중에 6이 언제 나올지 세 번을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4라고 쓸게요. 4 곱하기 2분의 1이 한 번이고요. 1, 3, 5 나올 확률. 6이 나왔을 6분의 1이 3번입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더해줘야 됩니다. 절로 옮겨 쓸게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계산하러 또 지우고 떠나볼게요. 알았죠? 자,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에 6분의 1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의 세제곱이에요. 괜찮아. 자, 이것만 계산할게요. 계산은 천천히 할 거고. 상황에 대한 이해가 쭉 들어가야 되니까 계산 저쪽에다가 할까? 여기를 지우면 되지. 여기를 지우면 되지. 위에다 올리면 되니까. 그쵸, 그쵸. 자, 봅니다. 어떻게 돼요, 이러면? 이것도 지울게. 이제 계산만 하면 되거든. 일단, 3의 4제곱이 많더라고. 그래서 3의 4제곱이 분모에 확실하게 깔려 있잖아. 분모는 3의 4제곱분의 얼마예요? 4, 8, 32, 4, 2, 8. 3의 4제곱분의 40이길래 위아래에다가 3의 4제곱을 곱할게. 분모는 40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3의 4제곱을 제가 지금 곱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일단 약분할 거 먼저 약분해. 여기는 10이랑 4니까. 4분의 1이니까. 그치? 10이랑 4분의 1 지우면 3 남잖아. 여기다가 제가 3의 4제곱을 곱하면 3의 5제곱에다가 여기 6분의 1이 있는데 2분의 1이 두개 나오고 3의 제곱이 없어질 거라서 괜찮아? 좀 부담스러워도 어쩔 수 없어요. 이들이 지워져서 3의 3제곱이 남습니다. 그럼 저는 4분의 27을 남겨놨고요. 천천히 가지 않으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자, 여기는 어때요? 일단 약분해놓고 또 3의 4제곱을 받을 건데, 일단 지우면 2 남아있잖아요. 그쵸? 2 곱하기. 여기도 2분의 1이 3제곱이니까 8분의 1로 쪼개놓고, 그리고 3분의 1이 3제곱인데, 3의 3제곱이잖아. 그치, 분의 1. 거기에다가 다시 3의 4제곱을 받으니까, 이들은 사라지면서 누구만 남아요? 3만 남아요. 잘했잖아. 그치? 이러면 4잖아. 그럼 분모가 뭐가 되는 거예요? 40분의 4분의 30이 되어줍니다. 오예. 나쁘지 않아. 위아래에다가 10으로 나누겠습니다. 분모는 4가 되고요. 여기는 분자는 4분의 3. 이러면 이제 정리가 됐잖아. 얼마야? 16분의 3이겠고. 그래서 답은 16분의 3 있나요? 네, 2번입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사실 솔직하게 말할게요. 이 계산은 여러분과 저 중에 여러분이 더 잘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찬찬히만 하면 여러분이 저보다 계산을 무조건 잘해요.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어려울만 했죠. 이게 28번이거든. 언제 공을 어떻게 넣는지에 대한 분석인데요. 처음은 쉬웠어요. 홀수 개, 짝수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봐도 1, 3, 5가 나올 때는 1, 3, 5에 넣으니까 3개씩 집어넣는 거야. 2가 나오면 1, 2에 넣으니까 2개. 4가 나오면 1, 2, 4니까 3개. 6이 나오면 1, 2, 3, 6이니까 4개. 이걸 먼저 적어 놓고 홀수 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야지. 공을 홀수 개 집어넣는 누는 누구였어요? 1, 3, 5 홀수랑 4가 있었죠. 그죠? 짝수 개 집어넣는 건? 나머지 2랑 6이었어. 그래서 이때까지도 편했어요. 홀수 개의 공을 집어넣을 확률은 주사위 눈이 4가지니까 6분의 4, 즉 3분의 2. 그럼 3분의 2가 3번 등장하고 3분의 1이 한번 등장해. 3분의 2가 한번 등장하고 3분의 1이 3번 등장하면 돼. 왜? 합이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홀수가 3번 나와야지. 홀수 개가 3번 나와야지. 그렇지? 분모를 할 때까지는 독립시행의 확률로 편안했습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이 원래 편하네요, 의외로. 있지 모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분자는 그 중에서 뽑아내야 됐어. 이게 기본적으로 그 그림이에요.
독립시행의 확률 중에 이 동그라미 중에서 동그라미를 뽑고 세모 중에서 세모들을 뽑아갖고 올린 그런 그림이거든? 진짜로? 그왜 그러냐면, 봐요. 우리가 말한 대로 홀수개가, 여기서 할게요. 홀수개가 세 번, 짝수개가 한번 나오는 경우 중에서 3의 개수가 3 상자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2 상자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보다 한 개가 더 많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두 개, 한 개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홀수개가 세 개인 것 중에서 두 번은 1, 3, 5가 나오고 한 번은 4가 나오는 걸로 그 안에서 한번더 쪼개야 했다는 거지. 우리가 뭉뚱그려서 요네 가지가 홀수개가 들어가요라고 했다면 그 다음 상황은 거기서 한번더 쪼개야 되다 보니까 분모 안에서 편안하게 1, 2, 3번 케이스 중에 1번이 올라갑니다가 조건부 확률의 느낌이었다면 조건부 확률인 척 하지만 더 분석해서 결국 뭐로 간 거예요, 이건? 확률의 곱셈 정리인 독립 버전인 거죠. 그죠? 독립 버전인 거죠. 주사위에 눈이 1, 3, 5가 나오든 4가 나오든 이 시행과 그 다음 첫 번째 주사위 던진 거, 두 번째 주사위 던진 거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이 없잖아요. 확률의 곱셈 정리인 독립 버전인 겁니다. 그리고 쪼개서 생각해야죠. 홀수개가 세 번인 것 중에 얘네들 중에서 1, 3, 5가 두번 나오고 4가 나머지 한번 나오게 되면 2에다가 공한 번을 집어넣었네. 그러니까 짝수 한 번은 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6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잘못 썼어요, 여기. 다시. 여기 6이에요, 여러분. 1, 3, 5가 들어가졌으니까 이미 지금 홀수에 해당하는 3에다가 공은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남은 홀수개 한 번은 무조건 4가 나오다 보니까 2에는 공을 이미 집어넣은 거예요. 이미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누가 등장을 해야 돼? 6이 등장을 해야 되겠지. 2가 또 들어가면 공이 2개가 되잖아. 잘못 썼어요, 여러분. 6이 들어가야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다 들어가는데 둘다 들어가는 건 나중에 생각을 하자는 거지. 제가 얘기하는 6은 없다로 가정을 한 거예요. 최대. 뭔지 알겠지? 6으로 가면은 공의 개수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6까지 생각하면 너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6은 마치 너도 한 번씩 들어가니까 그냥 비교불가로 빼버리자는 거지. 그런 다음에 누구만 생각한 거야? 1, 3, 5는 3한테, 2랑 4는 2한테니까 그것만 비교하자. 요렇게 하셔야 좀더 편하네요. 여기에 넣으면 사실상 6은 여기도 한개더 늘리고요. 여기도 한개더 늘려요. 그래서 공의 개수가 총 3개, 2개가 되기는 해.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더 헷갈리기 때문에 편안하게 우리의 해석 방법을 위해서 마치 6에는 둘다 공을 안 넣은 것처럼, 2랑 3에 둘다안 넣은 것처럼 해석하자라고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문제의 상황을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는 겁니다. 분명히 6의 눈이 나오면요, 선생님 2랑 3한테도 하나씩 들어가잖아요. 하나씩 늘잖아요. 근데 둘다 같이 늘어나는 거다 보니까 나 그거는 그냥 제외시킬래. 이렇게 하시면 좀더 편해요. 네 번의 시행을 하는데 6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둘다 늘어나지만 그건 제외시킬게. 생각 안 할게. 마치 6은 둘다안 넣는 것처럼 생각할게라고 하고 그네번 중에는 3에 넣거나 2에 넣거나로만 이렇게 구별을 한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3에 넣거나 2에 넣거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그냥 4개까지만 되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러면서 해결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지. 더 편하잖아요. 그쵸? 여기가 3개고 여기가 2개 이렇게 하면은 4개의 합이 4를 넘어서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헷갈려요. 그래서 그런 과감하게 바꾸는 포인트들 요런 거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순수하게 3 또는 2에만 넣는 친구들을 이용해서 여기가 2개, 여기가 1개인 경우를 따지는 거야. 이게 문제의 상황을 최대한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다이어트 시켜가는 거예요. 요것도 되게 중요한 팁이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제가 복기시키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 어쨌든 분자가 어려웠잖아. 그치? 분자가 어려울 때 6은 나한테 스트레스인 거야. 둘다 늘어나네. 어떡하지? 6은 둘다안 늘어난 것처럼 생각하자. 6은 안 넣는 거야 라고 따지자 라고 상황을 바꿨습니다. 그죠? 2에 넣는 건 누구예요? 2 또는 4예요. 근데 2와 4는 그럼 쌤2 또는 4는 한꺼번에 동그라미로 묶지 않았어요? 얘네 둘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왠지 알겠지? 얘는 홀수개가 나오는 상황일 때는 짝수개가 나오는 상황일 때고요. 우리가 분모에 형성한 건 홀수개가 세 번, 짝수개가 한 번이거나 홀수개가 한 번, 짝수개가 세 번이었거든요. 홀수개가 한 번이면 여기에 3을 두번 집어넣을 방법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그건 제외를 시킨 거지. 그리고 이세번 중에는 3이 두번 들어간다면 나머지는 무조건 4가 들어갔었겠지. 그럼 내가 원하는 공 넣었지? 그러면 나머지 한 번은 프리 파트로. 마치 둘다안 넣는 것처럼 생각하는 6을 집어넣어서 해결하면 되는 거지. 짝수 한 번은 말이야. 그리고 배열하는 방법 따져주고.
똑같이 한번더 해봐요. 이거 어려우니까. 제일 미리 말했잖아요. 어려워요. 이렇게. 자, 이때도요. 홀수가 세 번, 짝수가 한 번이라면, 홀수가 세번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1, 3, 5가 1단을 생각했을 때한 개만 등장을 해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4가 등장을 했다는 건데, 4가 두번 등장하는 순간 2한테 공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홀수가 한 번이면 무조건 1, 3, 5가 나왔어야 되겠구나. 나머지는 어때야 되겠어요? 6이 들어오는 걸로 생각해야 2한테 안 들어가는 걸로 하죠. 6은 물론 둘 다한테 하나씩 줍니다만, 서로의 크기를 비교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잖아. 둘다 주니까. 그래서 애시당초 여러 번 강조하지만 6은 안 주는 것처럼 따지고 간 거예요. 요런 포인트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6이 말하자면 세번 등장한 거구나 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수능 시험 현장에서 내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되게 많을 거야. 왜냐하면 홀수계를 넣는 거는 1, 3, 5랑 4인데, 1, 3, 5일 때는 3상자에 공을 넣고, 4일 때는 2상자에 공이 들어가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걸 이렇게 가시화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말한 홀수계 중에는 1, 3, 5에 넣는 게 있고, 4면 2에 넣고, 2면 2에 넣고, 6이면 안 넣는 것처럼 가정하고, 이런 생각들. 네, 그쵸. 쉽지 않지만, 연습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사실 계산해서, 오. 약간 당황했어요. 보통 그거보다 좀 계산이 간단하게 나오는데 은근 계산이 복잡한 거지. 그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왔었다는 슬픈 이야기. 오케이. 재밌었죠? 안 재밌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나머지 문제들을 재밌는 걸로 만들어 놨어요. 사람이 그 단짠단짠이 있어야 돼. 강약 조절도 있어야 되고 계속 강강강강으로 달리면 힘들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어봤을 때도 그렇지만 28번 다음에 30번이 연속해서 있으면 우리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29가 어땠어? 항상 약간 그 오아시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물론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생각하는 문항 번호가 절대적이진 않다. 그걸 여러분 전제로는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랬어. 29가 그래도 좀 4점인데 좀 할만했다. 얜또 진짜 할만했거든요. 진짜 할만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서로 다른 5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거예요. 5개의 눈의 수의 곱이 홀수 1대라고 했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뭐야? 다 홀수야, 이거야. 홀홀홀홀홀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겠어? 3의 5제곱이지. 그래서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선생님, 홀수면 2분의 1로 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은근 더 복잡해요. 그 말은 말하자면 6의 5제곱분의 3의 5제곱으로 쓴다는 거라서 이 문제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갈게요. 더 편한 방법을, 계산이 좀더 편한 방법을 택해야지. 홀수가 나오는 1, 3, 5세 가지가 있잖아. 그세 가지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되니까 3의 5제곱을 분모에 깔아놓고 시작합니다. 굉장히 좋죠? 그 중에서, 자, 홀홀홀홀홀인데, 그 수의 합이 15일 확률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첫 번째 나온 눈, 두 번째 나온 눈, 세 번째 나온 눈, 네 번째 나온 눈, 다섯 번째 나온 눈, 뭐 이렇게 할게요. 알파벳을 한번 오랜만에 많이 써봤습니다. 합이 15야. 근데 홀수라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바꿔. 그리고 다 뭐가 돼요? 중복이 가능하지. 그래서 오랜만에 중복 조합을 떠올립니다. 예스. 그래서 홀수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뭐 다들 어때? W 프라임, S 프라임 전부 다 음이 아닌 정수면 되는 거니까, 그치? 요런 거 생각해야 돼. 얘네들은 다 음이 아닌 정수겠구나. 좋죠, 그쵸? 요런 구분을 지어 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들은 다 더하면 5가 되니까 넘기면 10, 2로 나누면 봐봐. 오. 그래서 중복 조합으로 온 친구들은요, 여기서 이제 있잖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칸막이 설치하거나 OH5로

가는데, 여러분, 이들은 음이 아닌 정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0 또는 1 또는 2예요. 이 문제를 이렇게 가면 되게 손해본 거야. 되게 손해본 거야. 이거 이렇게 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네? 다섯 개의 눈의 수의 합이 15인 구성을 살펴볼게요. 어차피 1, 3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가 최대 몇 개까지 되겠어요, 여러분? 5가 3개가 되면 이미 합이 15입니다. 안 되겠죠. 5가 2개라면 남는 건 뭐야? 합이 5여야 돼요. 합이 5가 되려면 예스, 311이지. 구성 후 배열로 갑니다. 그죠? 5가 2개라면 이제 끝났잖아. 5가 하나라면 여기서 3 하나를 2개를 깎아서 이렇게 주면 되지. 더 없어. 5가 없다면 끝이요? 배열하는 방법은 5팩을 4, 2팩, 2팩으로 나눌까요? 그러면 5, 4, 3, 1로 나누니까 30까지. 이러면 5팩을 3팩으로 나눌까요? 5, 4, 20. 어맛 한 가지. 싹다 더하면 51가지. 끝이에요. 이렇게 푸는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와우잖아. 그치. 자, 약분은 해야 됩니다. 3의 배수여서 3으로 나누시면 17. 그러면 이건 3으로만 나누어지니까 81. 정답 요렇게 나오겠죠. 81분의 17. 맞아? 3의 5제곱? 나 잘못 더했나 본데? 아니야, 맞아. 답을 잘못 본 거야. 실력 이슈로. 실력 이슈로. 밑에 칸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쨌든. 정답은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문제입니다. 답은 98.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한번 써보는 노력 있잖아요. 냅다 써본 노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1, 3, 5로만 구성된 다섯 개의 숫자의 합이 15가 몇 가지 구성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냅다 써보는 연습을 하셨어야지. 그쵸? 식으로 멋지게 구성하는 거 말고요. 5, 5, 311이거나 5, 3331이거나 33333밖에 없겠네. 요런 생각을 하시면 이 구성 금방 나온다니까. 전 이렇게 읽기를 원합니다. 가장 바라는 점. 그래서 굉장히 3점이라고 해도 전혀 속상하지 않을 4점이었다. 아, 그런 소감을 전하며 마지막 문제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끝내면 너무 좋겠지만 또 그럴 수는 없잖아. 달달함을 줬으니 마지막으로 짠 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번에 완성 문제 어려운 문제들 꽤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88쪽에 있는 22번 한번 보고 갈게요. 해석 잘하는 연습을 하려고 이 문제 갖고 왔거든요. A에 235, B에는 122333. 오케이, 6장에 있습니다. 동전 두 개를 이용하여서 AB에서 카드를 꺼낼 거래요. 여기까지는 그림을 보면서 해석하는 연습. 그 다음은 앞면이 모두 앞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4분의 1의 확률인 거죠. 뭐 하는지 좀 결정하려고 이렇게 써볼게. 4분의 1의 확률론 어떻게 한대? A에서 두 장을 동시에 꺼내고 B에서 한 장을 꺼낼 거래요. 오, 그지? 자, 그 다음에 일단 써놓을게요. 나머지의 확률이에요. 적어도 한 개는 뒷면이 나온다니까 4분의 3의 확률로. 그때는 A가 한 장, B가 두 장이래요. 이런 거왜 쓰는지 알겠지? 내가 이해하려고 쓰는 거야, 여러분. 꼭 그렇구나. 그렇게 세 장을 꺼냈어. 아직까지 저는 조건부인지 전혀 몰랐고요. 세수의 합이 3의 배수 1대라고 했습니다. 오. 그중에 세수가 모두 다른 것을 올려놓는 스타일이구나. 자, 세수의 합이 3의 배수 1대라고 했고요. 저는 이미 확률로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확률로 가야지. 그치? 오케이. 세수의 합이 3의 배수 1이면 어떻게 나와야 돼? 되게 당황스럽죠? 자, A 안에 있는 카드들을 구성을 바꿔볼게요. 원래 세수의 합이 3의 배수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어떤지에 따라서 역할이 바뀌거든요. 여기는 2와 5가 하는 역할은 같습니다. 나머지가 2인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3이 따로 있는 거야. 이들은 1 또는 2 또는 3이니까 1, 2, 3 종류가 있는 거지. 자, 그렇다는 말은요. 여기다 지우고 밑에다가

똑같이 나머지가 2인 값인 2가 와야만 합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한 장은 그 3의 배수를 만들기 위해서 메꿔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확률들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요? 어렵지 않아. 3개 중에서 A에서 2개를 고르고, B는 6개 중에 1개를 고른단 말이야. 이러고 시작하면 되지. 이러고 시작하면 되지. 자, 3, 2, 3 또는 5니까 그렇게 고를 확률은 두 가지에다가 1을 고를 확률은 한 가지입니다. 여기는 어때요? 2, 5를 고르는 한 가지에다가 1을 고르는 방법은 2가 두개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됩니다. 괜찮아. 그래서 여기에 4를 올려야 되겠지. 그럼 얼마예요? 3, 6, 18. 그러면 9분의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겠죠. 3, 6, 18. 9분의 2. 맞죠? 요렇게 해결했습니다. 또 계산 틀릴까봐 약간 긴장하면서 한번 확인을 슬쩍 했다는.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도 봐봐요. 4분의 3의 확률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A에서 한 장, B에서 두 장입니다. 그럼 A에서의 한 장은 확실하지. 2거나 5인 경우랑 3인 경우로 나눌까요? 2 또는 5인 거야. 여기 2 or 5로 쓸게요. 2 또는 5가 되면 나머지 두 장은 어떤 식이어야 돼? 2로만 구성이 되거나, 또는 2가 나왔으니까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인 1, 3으로 구성이 되거나, 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도 경우의 수를 구할게요. 어차피 분모는 똑같이 생각을 할 거야. 전체 경우의 수는 3개 중에서 하나를 뽑을 거니까 3가지. 그 다음에 B는 6개 중에서 2개를 뽑습니다.로 올려놓고 시작할게요. 괜찮죠? 이 경우는 2 또는 5니까 2가지. 곱하기 여기서 잘 봐요. 2가 몇개 있냐면 2장 있어요. 이 그림을 갖춰야 될것 같아. 2가 2장 있으니까 2장 중에 2장을 뽑는 한 가지 방법이고요. 1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선택권이 없지만 3은 세 가지가 있거든. 그럼 3을 고르는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총몇 가지야? 네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네 가지. 그래서 여덟 가지. 킵. 기다려. 자, 여기가 3을 뽑게 되면 그때는 어때요, 여기는? 둘다 3, 3이면 땡큐. 그죠? 그래도 되지. 아니면 1, 2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3은 3장 있기 때문에 3장 중에 2개를 고르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여기는요. 1, 2는 1을 뽑는 건한 가지지만 2가 두 가지 있다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둘이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총 다섯 가지가 되겠죠. 어차피 3을 뽑았으니까. 그러면 요거 다섯 가지 요렇게 둘을 분자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15가 되니까요. 45분의 13이겠네요. 그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 이 분모가. 그래서 확률로 가야 돼. 그럼 전체 경우에 전체 확률은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4분의 1의 확률로는 내가 원하는 사건이 9분의 2고요. 4분의 3의 확률로는 내가 원하는 건 45분의 13이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괜찮아. 자, 이들 중에서 우리는 분자에 해당하는 거 올려야 돼. 세수가 모두 다를이라 그랬잖아요. 세수가 모두 다를 어딨어? 이건 어때? 무조건 달라요. 이두 가지 무조건 올라갔겠지. 그리고 여기는 돼안 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에서 분모 18가지 중에서 뭐? 두 가지만 올라가서 9분의 1만 가능해요. 그러면 요들 중에서 봐봐요. 4분의 1 중에 9분의 1이 가능한 거야. 맞아. 자, 두 번째도 한번더 가봅니다. 두 번째는요. 4분의 3들 중에서는 지금 봐봐요. 세수가 모두 다르래. 밑줄을 그어볼까? 2였을 때면 22는 안 되지. 2였을 때는 13 가능하지. 5였을 때도 13이 가능하죠. 5, 2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두 가지마다 세 가지씩 가능합니다. 여섯 가지가 가능하고요. 어차피 분모는 미리 계산해놨어요. 45라고. 분자는 3, 얘는 안 돼. 3일 땐 1, 2가 가능하고 1, 2를 뽑는 방법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분모에 해당하는 걸다 나열을 해놓으니까 분자는 골라다가 갖다 쓰기만 하면 되더라고. 이거 계산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내가 안할 거예요. 49분의 29더라고. 나쁘지 않아, 계산이 여러분들. 왜냐하면 분모가 다 이제 180으로 통분이 가능해지니까. 그죠? 사실,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확률분의 확률로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봐봐요. 4분의 1의 확률로는 A에서 두 장, B에서 한 장이 되고, 4분의 3의 확률로는 A에서 한 장, B에서 두 장이 되다 보니까, 깔리는 분모의 확률이, 경우의 수가 여긴 18가지, 여기는 45가지로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런 때에는

확률분의 확률로 가야만 하겠죠. 이때까지랑 상황이 달라지니까. 뭐 이때는 뭐 그냥 앞 나오는 한 가지, 앞뒤 뒤앞 뒤뒤 세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뒷상황 때문에라도 확률분의 확률로 가는 게 훨씬 좋았습니다. 이런 문제도 해봐야지. 은근 어렵죠. 4점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치? 완성 안에 숨어있는 4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풀어봐야 되겠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조건부 확률의 재밌는 문제의 스타일들을 전부 다 마무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도 즐겁게 달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복습 잘하고 오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다시 꼭 풀어봐요. 안녕!

반갑습니다. 약정공략 미적분 차입니다. 자, 벌써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도암새 활용 두 번째 시간. 자, 이번 시간 좀더 본격적으로 정의에서, 조건에서, 그리고 낯선 함수의 그래프를 좀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할 텐데, 뭐 사실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수능 기출 문제, 특히 4점짜리 문제를 보면은 보통 통합 교과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제가 보통 뭐한 서너 개 이상 한 문제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여러분이 구멍이 뚫려 있으면 그 문제를 완벽하게 풀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또 뭐가 출제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능 특강 교재에 있는 70페이지 레벨 3에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데, 자, 우선 첫 번째 푸는 문항은 우리가 앞에 풀었던 기출문제, 2024학년도 수능 27번에 나왔던 문항하고 유사한데, 그거보다 약간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할 테니까, 자, 일단 따라오시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를. t가 1보다 작은 실수 t에 대해서 원점을 지나고, y는 ln x 더하기 t에 접하는, 그러니까, 뭐, 그래프 자체는 특별하진 않죠. 이게 어떤 그래프입니까? y는 ln x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t만큼 평행해 놓으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 이렇게 있으면은, 요런 식으로 y는 ln x 더하기 t. 이런 로그 함수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점을 지나고 여기에 접하는 직선. 그러니까 뭐 원점이 여기 있으면 접선을 못 그리니까 아마 이런 데가 원점인 것 같아. 그리고 그 접하는 접선이니까, 뭐,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뭐, 이런 접선이지 않을까. 아, 그런데, 뭐, 이런 접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뭐, 그렇고, 안 되나요? 아, 이게 1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또 재밌는 점이 있네. 자, 여기는 요 점이 뭡니까? 요 안쪽을 1을 만드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1-t입니다. 1-t. 1-t. 그래야지만이 1-t, 0을 지나게 되는 건데, t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요 값은 0하고 1 사이입니다. 0하고 1 사이가 되고, 하여튼 뭐 이렇게 되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런 걸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되겠죠. 그랬을 때 기울기를 ft라고 하자. 기울기도 어렵지 않네요. 이거 y'을 구하게 되면은 x 플러스 t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이 접점에 해당하는 x좌표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이거 갖다가 s, ln s 더하기 t라고

놓으면서 기출문제에 유사한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FT는 뭡니까? FT는 뭡니까?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여기다 S를 대입한 S 플러스 T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FA가 2분의 1이 되는 거에 대해서 F 프라임 A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FT가 S하고 T에 관한 식인데 요거를 미분해서 그 T 자리에다가 A를 대입하는 거야. 근데 그 A가 탁 떨어지는 값이 아니니까 FA가 2분의 1이 되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 요 구하는 겁니다. 뭔가 조금 기출문제에 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었던 3점짜리 그 문제에 비해서는 그거는 S를 명확하게 구하고 그 다음에 T도 구할 수 있고 그곳에 반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걸 보니까 S 더하기 T가 자연상수 2구나. 근데 T는 얼마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S도 얼마인지 모르겠는 거야. 자, 그렇게 생긴 형태고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오면 일단 내가 할수 있는 걸 해야 돼. 뭐냐면 한 방에 답을 빡 찾는 게 아니라 일단 문제 조건을 읽고 내가 쓸수 있는 식, 사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접선에 관한 문제니까 일단 접점을 S, 이렇게 놓고 여기서 접선을 구한 다음에 그 점이 원점을 지난다는 걸로부터 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자, y-ln S 더하기 T는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이거잖아요. 여기다가 S 대입하니까 S 더하기 T분의 1에 괄호 열고 X-S 이렇게 쓸수 있고요. 이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0, 여기다가도 0 대입하게 되면 S하고 T에 관한 식이 나옵니다. 이거는 한쪽은 S로, 한쪽은 T로 이렇게 몰아서 쓰기가 어렵죠. 왜냐면 ln S 더하기 T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를 보면 뒤에도 S 플러스 T, S 플러스 T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넘겨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S 더하기 T에 ln S 더하기 T는 S. 네, 이렇게 식을 세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냥 이 상태로 ln S 더하기 T는 S 더하기 T분의 S, 마이너스 부분 없애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S하고 T는 이런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런데 S가 T에 관한 함수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GT야, GT. GT 더하기 T, ln GT 더하기 T는 GT 이런 식인 겁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선생님 이렇게 써놓은 것뿐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요 지배하는 식을 토대로 요거를 이용해서 구하는 건데 이게 얼핏 보면 되게 막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문제에서 A라고 하는 게 뭐냐? A라고 하는 게 뭐냐? S 더하기 T. 자, 선생님 편의상 S를 GT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게 뭐냐? S 더하기 T가 자연상수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T 자리에다가 A를 대입한 GA 더하기 A가 2라는 뜻입니다. 이해되겠니? S 더하기 T가 2라는 뜻인 거야. 근데 그 S가 GT니까 요 말인 거야. 안타까운 거는 A를 구할 수가 없어요. S도 구할 수가 없어요. T도 구할 수가 없어. 그냥 이 자체로. 그러니까 S 더하기 T가 2라는 거이 자체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마지막 질문이 F 프라임 A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F 프라임 A 구하는 방법은요,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에서 FT가 이거니까 이걸로부터 이거는 미분해서 구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 따라오세요. 문제에서 F 프라임 T 어떻게 구한다? F 프라임 A 어떻게 구한다고요? FT가 S 더하기 T분의 1이야. 단 S가 상수가 아닙니다. GT 더하기 T분의 1이야. 그럼 당연하게도 F 프라임 T를 구하는 방법은 함수의 몫에 미분하는 거죠. 분모 제곱분의 S 플러스 T 전체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 그죠. 요거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 DS DT 마이너스 1. 요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A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뭐 여기는 GA가 되겠죠. 그래서 대입하는데, 잠깐만. 이건 알고 있네. S 더하기 T가 자연상수 2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AAAA 대입하게 되면 요거는 자연상수 2가 됩니다. 자, 질문이 F 프라임 A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 식은 자연상수 2가 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죠.
여기에 얼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야. DSDT는 당연히 ST가 달라짐에 따라 달라지는데, 문제에서 언제, 요게 되는 순간, 이게 되는 순간에 DSDT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그게 바로 S하고 T가 이런 관계식이 있으니까 요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계산했을 때, 요 분수 형태로 있는 것을 미분하는 것보다는 요게 좀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거야. 요거를 미분해서 계산하는데, 아, 생각만큼 이 미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쌤이, 두 가지를 다 해줄 테니까, 자, 일단 요거부터 먼저 미분해 볼게요. 요거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러니까, 요걸 미분하게 되면은, DSDT, 뭐, G'T, 더하기 1, ln, S 더하기 T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근데 요거를 미분하게 되면은 S 더하기 T분의 요거 미분한 거니까 결국엔 뭐가 남습니까? 여기가 DS DT 더하기 1 요것만 남게 되는 거야. 왜냐면 요거가 S 더하기 T분의 합성함 미분에서 분자에 뭐가 있는데 S 더하기 T, S 더하기 T 서로 약분이 되기 때문에 요것만 남게 되는 거고요. 그게 는 DS DT 는 DS, DT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DSDT가 조금 어색한 학생들은 그냥 G'T라고 생각하세요. G'T 더하기 1 ln GT 더하기 T 더하기 G'T 더하기 1 equal G'T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나는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DSDT가 T가 A일 때를 구하는 거잖아. 그걸 여기다가 싹 대입을 합니다. 자, 대입을 하면은 쌤이 편의상 요거는 그냥 세모라고 할게요. 세모. 여기다 A를 대입하면은 이 식은 세모 더하기 1. 여기다가는 S 더하기 T가 얼마 있습니까? 아까 자연상수 2였기 때문에 ln 2는 1. 여기는 더하기 또 세모 더하기 1. equal 세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없어지고 요거 넘기시면은 세모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를 알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2의 제곱분의 1이 답이 됩니다. 자, 후반부 계산이 살짝 복잡하죠. 살짝 좀 어색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비교를 해볼게요. 실전에서 선생님 방금 푼 것처럼 이렇게 매끄럽게 학생들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시행착오를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미분을 했는데 학생들은 요거 상태 그대로 미분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 옮겨 써볼게요. ln s 더하기 t equal s 더하기 t분의 s. 자, 요거를 가지고 양변을 미분해서 dsdt를 구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dsdt 그 값이 아까 마이너스 2가 나왔는데 그거를 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이걸 미분할 수도 있습니다. 미분해 볼게요. 요거 미분하게 되면은 S 더하기 T 분의 DS DT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equal. 요거는 함수의 몫의 미분이네. S 더하기 T 전체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DS DT S 더하기 T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 그대로 DS DT 곱하기 S 마이너스 S 이렇게 그렇죠? DSDT 플러스 1에다 S를 곱한 거를 빼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어진 식이 DSDT S, DSDT S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DSDT의 T 마이너스 S가 남는데 자 그럼 요거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T에다 A를 대입하면은 내가 DSDT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상황이 생깁니다. 여기는 자연상수 2죠. 여기 자연상수 2입니다. 이건 대입하면 돼요. 요거 내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내가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요게 문제인 거야. DSDT 곱하기 T 마이너스 S가 분자인데 요 T랑 S 값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원래 이 문제의 지배하는 요식을 통해 가지고 여기 자연상수 2를 대입하고 자연상수 2를 대입해 가지고 여기다 S를 구하면 S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또 T를 구해서 하면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이게 좀 번거롭죠.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나 시행착오를 하게 됐을 때뭐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미분해서 문제를 풀었어. 근데 뭔가 좀 이상한 상황이 나왔어. 뭐 재빠르게 이거 아닌가 봐. 다른 식으로 해서 처음으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도...

돌아와서 약간의 시간 낭비는 있었지만 교정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아,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답을 낼 거야. 이런 학생들은 좀 뭔가 식이 좀 복잡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까 말했듯이 S 플러스 T 자리에다가 자연상수 2를 대입해가지고 이걸 토대로 뭐 S가 자연상수 2가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그로부터 T를 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것도 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좀 유연하게 활용했으면 좋겠고 문제가 가능한 한 유리한 방법으로 계산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적분의 과목의 특징상 연산량이 되게 많아. 연산이 되게 많아. 그 연산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산이 복잡하면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식을 최대한 간결하게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풀어서 답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답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까지가 내가 시간 낭비가 없이 매끄럽게 되었느냐. 그리고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복습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괜찮은 문제였죠. 17번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자, 이거는 수능 완성 교재에 있는 문제예요. 수능 완성, 미안해. 수능 특강. 레벨 3, 3-3번. 요게 3-1번이고, 요게 3-3번 문제입니다. 자, 근데, 미분의 활용, 도함수 활용해서 이제 가장 어려운 편에 속하는 문제이긴 한데,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 시자가 설명했던 것처럼 함수의 그래프의 특성, 그리고 정의 해석 조건에서, 자, 이게 이 문제의 진짜 키포인트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함수 FT에 해당하는 것은 뭐 개수니까 어렵지 않죠. 자, 봅니다. 양수 A와 실수 T에 대해서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FT.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 더하기 A의 제곱에 2의 X제곱 equal TX. 이 방정식의 실근 개수, 그러니까 뭐 0개, 1개, 2개, 3개, 4개,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FT라고 한다. 근데 그 FT는 T1, T2, T3에서만 불연속. 무슨 말입니까? 아, T1, T2, T3가 되는 순간에 교점의 개수,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 T1하고 T3가 이런 관계였을 때 이걸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이 문제는요, 뭐, 교육 과정상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 관계가 있는데, 훨씬 더 기본적인 내용은요, 요겁니다. 요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기 위해선 다음에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Y는 X 더하기 A의 제곱에 2의 X제곱의 그래프랑, Y는 TX의 그래프를 그려서,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의 개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방정식을 푸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수능에 나온 적 엄청 많습니다. 과거에 30번 문제로 나온 적이 되게 많고, 그러면 이때 뭐를 못하면 아예 대화가 안 되냐면은 이 그래프를 못 그리면 요 그래프는 쉽잖아.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t인 직선이니까 이 그래프를 모르면 아예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지금도 그릴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방법도 있느냐? 쌤, 제가 이거 넘겨 방정식을 구하는데 x 0을 대입해 보니까 0은 이 방정식이 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0이고 여기는 a만 남으니까 양수 a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양변을 x로 나눠 가지고 이거 가서 넘기면 한쪽은 t, 한쪽은 x분의 이거. 그러니까 y는 x분의 x 플러스 a의 제곱에 2의 x제곱, y는 x. 요렇게 해가지고, 요두 방정식의 근의, 요 방정식의 근하, 요 교점의 개수가, 이 교점, 아, 이거 t네요. 미안해요. x가 아니라. 요 교점의 개수가, 요 교점의 개수랑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뭐 같은 거기 때문에, 요걸로부터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에 따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아, 이게 편리할까? 이게 편리할까? 이게 유리할까? 저게 유리할까? 그런데 자 보세요. 요거 그래프 그리려면 어차피 미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x분의 x 더하기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걸 미분하려면 함수의 몫의 미분 플러스 합성함수 미분 플러스 곱의 미분을 해야 돼가지고 생각보다 몹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고 이 문제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요첫 번째 형태인 이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리겠습니다. 이론 설명을 한 5분, 10분 할 테니까 지금부터 설명한 내용들은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함수의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방법. 왜냐면 이 그래프를 못 그리면 아예 대화가 안 되거든. 근데 뭐 다음 시간에 풀 뒤에 20번이나 21번 같은 형태들도 그래프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면 되느냐. 바로 첫 번째, 극값에 대한 정보를 얻고요. 두 번째, 극한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적분은 그래프를 그리면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프를 그리는 건 당연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건 해석, 정의 해석이 들어가야 되니까 문제를 풀 때 그래프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결하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정보만 딱 뽑아가지고 할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게 극대가 되고요. 이게 극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극값이 되는 X값을 찾고 Y값을 찾아가고 점을 찍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무조건 이게 극대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증가했다가 여기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가 극소니까 그 다음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대와 극소에 대한 정보를 알면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을 알 수가 있고 대략적인 모양, 흔히 말하는 개형을 아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문제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다항함수는요. 무조건 이게 무한대로 가거든요. 근데 미적분에서 공부하는 함수는 이게 증가를 하더라도 X축이 점근선이 되면서 증가하는 그래프도 있고요. 뭐 특정한 숫자를 향해 증가하는 그래프도 있고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면 증가할 수도 있고요. 뭐 로그 함수처럼 이렇게 위로 볼록하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가 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극한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리미텍스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무한대로 가는지 0으로 가는지 뭐 특정한 값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그래프의 모양이 완벽하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대칭성, 주기성, 변곡점, 오목볼록 이런 거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상 필요하면 확인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생략하고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는 걸 보겠습니다. y는 x 더하기 a 제곱의 2x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첫 번째, 극값 구합니다. y 프라임을 구하면 곱의 미분에 의해서 x 플러스 a의 2의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a의 제곱의 2의 x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x 더하기 a가 되고요. x 더하기 a 더하기 2의 2의 x 제곱이 되고 능령이 되는 값이 두 개 나옵니다. 하나가 뭡니까? x가 마이너스 a일 때 또 하나가 뭡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a일 때 함수값은 여기 대입하게 되면은 0이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여기 대입하게 되면은 이 값은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제곱이 됩니다. 자, 이거를 뭐 물론 이제 증가 감소를 따져가지고 극대 극소 뭐 증가 감소 이런 것들 따지면 되는데 사실 미적분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복잡한 함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복잡하다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시절은 지났어요. 수능에서 나오는 문항들 어떤 게 어려운 문제냐? 계산이 복잡해? 아니야. 통합 교과적이고 정의의 해석이 조금 난해하고 그다음 무언가가 이렇게 베일에 쌓여 있으면서 이것들을 파고들어야 되는 문제가 어렵고 고난도 문제지. 그냥 뭐 극값이 10개야. 이런 문제들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아까 증가 감소 이런 것들 따져 보시고 지금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점을 바로 찍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그래프가 있어요. 그럼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a, 0을 지나. 이게 마이너스 a, 0을 지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뭡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건 0이 아니라 그죠? 4 곱하기 어떤 값입니까? 이런 양수값을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인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 두 점이 극대값 또는 극소값 또는 어쨌든 극값의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예요. 이 두 점을 제외하고는 극값이 될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 두 점이 끝이야. 그래서 여기 접선이 길 0이고요.
여기 접속이 0이니까 이 사이는 그래프가 무조건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안 돼요.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 안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또 하나. 문제에서 극한도 나와 있죠. 극한. 우선 이 그래프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얼마입니까? 무한대 무한대니까 무한대예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얼마입니까? 이게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극한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은 무한히 커지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이 0으로 가니까 이렇게 x축이 점근선이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러프하게 구했어요. 완벽하게 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그래프의 특징상 변곡점이 무조건 있습니다. 왜냐? 위로 볼 록이죠. 아래로 볼 록이죠. 여기 어딘가에 변곡점이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x축이 점근선이 되려면 무조건 이렇게 아래로 볼 록한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x축 위쪽에서 x축이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로 볼 록, 위로 볼 록이니까 여기도 무조건 변곡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선생님, 변곡점이 두 개란 뜻입니까? 사실은 이 정보만으로는 변곡점이 두 개인지 세 개인지는 알수 없지만 최소한 두 개는 무조건 있고요. 요거는 문제에서 변곡점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있는 y 프라임을 한번더 미분해서 이게 도함수가 0이 되는 거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고. 자, 이렇게 괜찮죠? 자, 이제 그다음 문제 네모 박스를 해서 그려보세요. 그래프 그림이 끝났어요. 앞으로 나오는 모든 문제를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네모 박스를 볼게요. 함수 ft는 t는 t1, t는 t2, t는 t3에서만 불연속. 그럼 무슨 말이죠? 지금 그렸던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순간이야. 그런데 원점이 어딘가 있겠죠. 양수 t니까 뭐 이런 데가 이제 0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점. y는 tx의 교점이 달라지는 순간이 언제일까? 딱 보면은 보이죠. 뭐 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 이 접하는 순간보다 기울기가 커지면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고 더 작아지면 교점의 개수가 없고 접하는 순간은 하나고. 또 있습니까? 이렇게 접하는 순간 교점의 개수가 하나고 이거보다 길기가 커지거나 작아지게 되면 교점이 달라지고 또 있습니까? 이렇게 접하는 순간 보입니까? 이게 접하는 순간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인데 이거보다 길기가 작아지면 하나, 커지면 세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가 내가 원하는 상황인데 이때 내가 원하는 T1, T2, T3인 거야. 그 T가 뭡니까? 바로 기울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T1, T2, T3에서 자, T1 곱하기 T3가 이 값입니다. 라는 뜻은 바로 기울기. 자, 이 기울기가 0이에요. 기울기 0. 기울기가 양수고요.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T1이에요. 이때 기울기가 T1, 이때가 T1, 이때가 T2, 이때가 T3죠. 그러니까 이때랑 이때 해당하는 것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1제곱분의 1. 자, t1 곱하기 t3가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1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계산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푸느냐? 앞에 뭐 지난 시간 첫 번째도 풀었지만 원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알겠죠? 원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고, 자, 연산량이 살짝 있어요. 모든 접선 문제는 뭘로 문제를 푼다? 당연히 접점으로 문제를 풉니다. 접점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에는 A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A랑 이걸 요거는 쉬우니까 먼저 구해볼까요? 리미트 T가 T2 마이너스라 T2보다 좀 작을 때 기울기가 T2보다 작을 때 교점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자, 현재 지금 요게 지금 T잖아요. T2잖아요. 이게 T2야. X축이 접선이 T2야. 요거보다 기울기가 조금 작으면은, 선생님, 교점이 하나, 둘, 셋이 되는 거죠. 기울기가 음수가 되니까. 그래서 요 값은 3이 되는 걸알수 있고요. 요거 3이야, 3. 자, A만 결정하면 끝납니다. 자, A 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T1하고 T3 값을 구해야 돼요. 근데 요때 기울기는 모든 접선 문제는 뭘로 푼다? 접점으로 풉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 때도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가와 상관없이 이 점, 이 점, 이 접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접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접점을 이용해서. 그래서 접점을 편의상 쌤이 S라고 넣으면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느냐? Y 마이너스 S 더하기 A의 제곱에 2의 S 제곱 이퀄
그러니까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원점을 지난다라고 풀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아까 두 배, 아, S 더하기 A에 S 더하기 A 더하기 2에 2에 S제곱 괄호 열고 X-S. 지금 이거 뭐한 거냐면은 여기다가 SS 대입을 한 겁니다. S. 이렇게 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이게 원점을 지나니까 여기다가 0. 여기다가 0. 되겠니?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요 식을 푸는 거야. 이 식을 푸는 거야. 자, 일단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요, 그래서 ES제곱도 이렇게 약분해 볼까요? 약분. 약분. S-A도 하나씩 이렇게 지워버릴까요? 그러면, 뭐, 마이너스도 이거 플러스로 이렇게 만드시면은 좌변은 S-A가 있고요. 우변은 여기다가 S를 곱하니까 S제곱 플러스 AS 플러스 ES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쪽으로 몰아 넣으시면 S제곱 플러스 A 더하기 1의 S 마이너스 A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접점을, 인수분해가 잠깐만 됩니까? 인수분해 되네, 이거. 안 되나? 안 되나? 잠깐, 인수분해가. 인수분해가 곱해서 마이너스 A 더해서 마이너스, 이건 안 되네. 그쵸? 곱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S, 1 더하기 S2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S1, S2는 두 접점의 곱. 그러니까, 이게 S1이에요. 미안해요. 이게 S1, 이게 S1, 이게 S2. 요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이것과, 자, 요거하고 요겁니다. 이거는 뭐 이미 알고 있죠. 이거는 T2죠. T2. 그러니까, S1, S2. S1, S2. 지금. S1, S2. 요거 만족한 두 접점이 저점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 이게 문제에서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가 뭐가, T1 곱하기 T3야. 이거 S1, S3라고 쓸까요? S1, S3라고 씁시다. 미안해. 정정. 자, 다시. 요게 기울기가 T1, 기울기가 T2, 기울기가 T3. 알겠죠? 이 접점이 S1, S2, S3. S1, S3에 관해서 이렇게 식이 나온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최종적인 상황이 T1 곱하기 T3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냐? 기울기의 곱입니다. 기울기의 곱인데 그 기울기가 뭡니까? 이게 기울기잖아. 여기다가 S1하고 S3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S1 더하기 A에 S1 더하기 A 더하기 2에 S1 제곱 곱하기 S3 더하기 A에 S3 더하기 A 더하기 2에 S3 제곱. 자, 요게 이거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거는 근과계수 관계에 의해서 S 요거 지수 부분 2 S3 제곱과 이 S1제곱을 갖다 곱하게 되면은 2의 S1 더하기 S3제곱인데 S1 더하기 S3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여기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에 마이너스 1이 뭡니까? 요 곱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계산할 겁니다. 자, 편의상 조금 알아보기 편하게 묶어서 써볼게요. 여기 쓸게요. S1 더하기 A에 S3 더하기 A, S1 더하기 A 더하기 2에 S3 더하기 A 더하기 2. 자, 요 계산할 겁니다. 계산하면은 이렇게 먼저 구할 거야. 암산할 겁니다. 근과계수와의 관계, 곱셈 공식에 의해서 앞에 것도 이렇게 곱하죠? 그럼 S1, S3입니다. S1, S3가 마이너스 A예요. 그 다음에 S1A, S3A는 A로 묶어내면은 S1 더하기 S3거든요. 그거는 여기다 A를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A 하니까 플러스 A의 제곱. 되겠니? 자,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것도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되는 거야. S1, S3. 또 마이너스 A입니다. 그 다음 A 더하기 2로 묶어내면은 A 더하기 2에 S1 더하기 S3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두 번째 개. 근데 이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정리하게 되면 색깔 있는 걸로 할까요?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는 a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이렇게 되고요. 연산량이 좀 상당하죠.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a 제곱 a 제곱 4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a니까 a가 사라지고요. 2가 남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사라지니까 이건 이 값은 마이너스 4a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기 앞에 있는 t1 곱하기 t3에 요거 빼고 나머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따라서 a가 4분의 1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a가 4분의 1, 요 값은 3, 더하면은 4분의 13이 내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자, 어때요? 문제 괜찮죠? 자, 일단 문제에서 연산량이 엄청 많아 보이지만 사실 그 연산량이 많은 거는 그냥 곱셈 공식의 연산이 많은 것뿐이지 그래프 자체는 되게 깔끔해요. 그래프의 계형도 깔끔하게 그렸고 그리고 그래프의 계형을 구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연습을 꼭 많이 해주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칠판 좀 지우고. 수능 완성 교재 문제 하나를 풀어볼 거야. 수능 완성, 수능 완성. 자, 수능 완성 풀고 다음 시간에 이제 풀 거니까 기출 문제 고난도를 풀 거니까 요거 미리 풀어가지고 오시고요. 자, 수능 완성 교재 요 문제는요, 방금 풀었던 것보다도 한 단계 더 복잡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요건 실제로 수능 완성 교재에서 실전 모의고사 파트 28번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문제도 되게 길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보통 28번 문제가 길면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특히 최근 수능 문제가 학생들을 배려하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이게 2022, 2023 요 정도까지는 선택 과목에 따라서 좀 난이도의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미적분을 선택하면은 미적분을 선택을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면 미적분 문제를 풀다가 시간 낭비가 심해서 공통 과목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단순히 뭐 미적분이 쉽냐 어렵냐 문제가 아니라 좀 과했던 그런 문제들도 일부 있었고, 아까도 봤지만, 지난 시간에 봤지만, 2024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3점짜리도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배려가 보이는 문제들이 등장을 해. 뭐냐? 정의는 새로워요. 난이도 높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연산의 후반부가 간단해. 그러니까 아이디어, 내가 뭔가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이 잘 정립되어 있으면은 답을 찾는 과정이 의외로 좀할 만한 문제들이 많이 보이고 특히 28번이나 29번은 그런 부분이 명확합니다. 자, 이 문제도 보겠습니다. 실수전 집합 연속이 남수. 연속 좋아요. 그 다음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그래프. 이거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하네. x-a의 제곱에 2x제곱. 자, 일단 절대값 fx란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함수 fx가 뭐요 그래프, 그러니까 x 플 마이너스 a의 제곱에 2x제곱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x-a의 제곱에 2x제곱. 이것들이 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일단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방금 했던 거니까. y는 x-a의 제곱에 2x제곱. 이게 fx가 아니에요. 자, 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먼저 극값을 구합니다. 두 배의 x-a의 2x제곱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라 하게 되면은 똑같이 x-a의 제곱에 2의 x제곱. 그럼 이 식은 x-a로 묶어내시면 x-a 플러스 2의 x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능형이 되는 값이 보이죠? 하나가 뭡니까? x가 a일 때. 또 하나가 뭡니까? x가 a-2일 때. 이렇게 됩니다. a, 0을 지나고요. a-1 대입하면 몇 선? 4 곱하기 2의
A-2제곱.

뭐 이렇게 생긴 점 되겠습니다. 그래프의 개형은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냥 바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은 네, 비슷해요. 여기가 a-e 이런 점을 지나고 여기가 a 여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히 커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아까 했었죠? 이거는 무한대로 가지만 제곱이니까 여기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두 개를 계산하게 되면은 지수함수 영향이 커서 이렇게 0으로 가는 거. 요거는 보통 시험에 나오면 주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fx가 아니야. fx의 일부분이야. 자, 그랬는데 문제에서 함수 fx가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 극대값을 가져버리죠. 이 그래프가 아니란 뜻입니다. 근데 그래프가 이 그래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여기서 요렇게 돼서 요렇게 돼서 이런 그래프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의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인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프가 연속인 함수 fx이면서 극대값을 가지지 않으려면 그래프의 개형은 위에 게 아니라 아래 그래프가 돼야 되고. 근데 이게 또 내려가면은 극대값도 가지잖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필요 없는 거 지워버릴게요. 어떻습니까? 그래프의 모양을 알았어. 그러니까 미적분은 그래프가 진짜 핵심이야, 핵심.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뭐 난이도가 굉장히 높진 않았지만 그래프의 개형, 그래프의 모양을 찾는 1단계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정의 해석 조건에서. 이것도 수능 기출 문제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작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실수 t에 대해서 작년 평가 모의고사네요. 실수 t에서 x에 관한 방정식. fx는 f 프라임 t의 x 빼기 t 더하기 f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gt. 자, 그런데 요것의 개념은 뭡니까? 자, 요거는 그냥 연산량이 좀 많으니까 지워버릴게요. 자, 이거는 뭡니까? fx, tx 빼기 t, 아, 이것도 실근의 개수.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f 프라임 t의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 교점의 요두 번째 게 뭡니까? 그렇죠. y는 fx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함수 fx와 그 다음 그 위에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접선과 함수 fx의 교점의 개수가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입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런 점이 t, ft야. 이런 점이 t, ft에 일러서. 그럼 이 접선은 이런 접선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접선과 이 함수 fx와의 교점의 개수 몇 개예요? 이거 쭉 가면 점근선이 있기 때문에 하나, 두 개가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이런 점이면 이렇게 되면서 교점이 하나, 둘, 세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점을 막 움직여가면 찾는 건데 이 과정에서 경험이 풍부한 학생들은 시간 단축을 많이 할수 있어. 자, 볼게요. 함수 GT가 뭐라고요? 실근의 개수가 GT입니다. 그게 불연속인 T의 값이란 뜻은 실근의 개수가 불연속인, 실근의 개수가 달라질, 교점의 개수가 하나하나하나 갑자기 두 개, 세 개, 세 개, 세개 하게 되면은 그 달라지게 되는 순간, 그게 바로 T1부터 TM까지야. 자, 그걸 찾는 게 1단계. 그 다음에 요 정보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과정이 또그 다음 단계. 그랬을 때 요거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요 후반부가 이제 난이도가 이런 상당한 문제인데, 자, 일단 언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질지에 대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상상을 해봅시다. 선생님,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이때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왜냐? 이 극소가 되는 순간은 이거보다 t 값이 커지면 교점의 개수가 하나죠, 하나 그대로. 이거보다 더 왼쪽,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은 이 점근선 때문에 만나게 되니 교점이 두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무조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자, 또 있는 게 여기 또 있습니다. 요 접선이 되면 이때는 교점이 하나지만 요거보다 좀 더 오른쪽으로 가면 교점이 하나, 둘, 셋. 좀 더 왼쪽으로 가도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불연속이에요. 또 있나? 아, 근데 문제를 보니까 이 m이 시그마 1부터 m까지니까 여러 개가 있나 봐. t1, t4니까 최소한 네 개보다는 많거나 뭐 같거나 큰가 봐. 그래서 또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찾는 과정인데 이게 경험이 있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봤던 학생들은 이 유사한 형태의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또 있는데 어디냐?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무슨 점? 무슨 점? 바로 변곡점. 이 변곡점은요,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생깁니다. 교점이 한 개입니다, 한 개.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점이 오른쪽이나 왼쪽 이동하면은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 또 있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니까 여기 또 변곡점. 그러면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교점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오른쪽, 왼쪽 하면 교점이 세 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개를 답으로 쓰는 순간 답이 틀립니다. 이 문제에서 이게 이제 고난도 문제인 이유는 여기에 하나의 숨어 있는 정보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공통접선. 이 공통접선이 되는 순간에는, 자, 이 점에는 이 그래프와 교점이 두 개죠. 이렇게. 이거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면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되거나 세 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접선 두 개 답에서 총, 최종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답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프, 정의에서, 조건에서, 이런 게 한 문제에 녹아들어가 있는 정말 아름다운 문제입니다. 자, 이제 뒤에 연산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테니까 일단은 이해를 하세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아, 요것도. 리미트 t가 1-로 갈 때랑 1+로 갈 때 요것의 차이가 1이다. 교점 개수가 1-일 때랑 1+일 때의 차이가 1인데 요거는 뭐 쉽네요. 요 극소가 되는 순간이 1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이 오른쪽 가면 교점의 개수가 한 개지만 왼쪽으로 가면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1-일 때는 2, 여기는 1 하니까 구할 수가 있고 일단 내가 A값이 3인 거를 알 수 있네요. 왜냐하면 이게 A-1일 때 극소인데 그때가 1인 거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A를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FT1, FT4 함수값이죠. T1과 T4의 함수값. 그리고 교점의 개수가 GT1, GT2, GT6니까 교점의 개수가 T1일 때, T2일 때 이걸 찾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뭐 그래프를 찾으면 되고요. 요게 문제인데 T1과 T4가 뭐인지를 보니까 아, 이게 T1이야. T2, T3, T4. 그러니까 T1과 T4는 뭐였습니까? 바로 변곡점입니다. 그 변곡점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교점의 개수들의 합. 이걸 구해서 최종적으로 계산한 형태의 문제고요. 요거는 이제 후반부 계산이 아까 시작할 때 최근에 좀 쉽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 트렌드를 따르고 있어요. 얼핏 보면 되게 복잡한 느낌이 들어. 사실은 변곡점을 찾는 방법은 뭡니까? 두 번 미분해서 능력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두 함수값을 찾아서 곱하면 됩니다. 다행인 거는요. 이게 음수 음수 곱하면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아까 이게 접어 올라갔던 형태인 위 양수 양수 곱한 거나 어차피 답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구해도 되겠고요. 자, 이게 더 찾는 건 좀 복잡하죠. 그 다음에 이것만 같이 한번 봐볼까요? K가 1일 때부터 6일 때까지 GTK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면은 자, 딱 이 점일 때 교점의 개수 몇 개입니까? 한 개. 딱 이때 교점이 몇 개입니까? 또 한 개. 다음, 딱 이 공통접선일지 교점이 몇 개입니까? 이건 두 개. 그 다음에 또 변곡점일 때 교점의 개수는 요때 하나, 요때 하나니까 또 두 개. 그 다음 또 이때 교점의 개수 몇 개입니까? 이때는 하나밖에 없네. 이때 공통접선 또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됩니까? 다 더하게 되면은 6. 7, 9 하니까 이걸 전부 더하면 9가 되는 거를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값은 9가 됩니다. 이 뒤에 거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이것만 구하는 건데 이건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쌤이 간략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고 이것도 아까 했던 것처럼

그래프의 식 자체가 대칭이니까 뭐 필요하면은 합과 곱을 통해서 구하는 게좀더 유리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하고 싶은 말이 좀더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 시작할 때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어때요? 오늘은 이제 그래프에 관한 이야기. 다 지난 시간에는 접선, 미분 가능 요 얘기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래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의에서 그래프 미분 가능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같이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 도함수의 활용은 정말 이 3시간이 아니라 30시간 강의에도 부족해. 그 정도로 공부할 내용도 되게 많고 할 일도 많지만, 최소한 여러분이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한 내용들을 3시간에 걸쳐 얘기하는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 자, 오늘 5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6강에서 새로운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 약점 공략 기아의 김창재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평면 벡터로서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벡터 내적에 관한 문항들이 계속 있고요. 이 내적에 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문제는 5번부터인데요. 5번이 이제 어떤 문제냐면 내적이 쉬운 벡터로 바꿔서 표현하는 건데 일단 5번을 하기 전에 이 평면 벡터의 내적 평면 벡터의 내적 관련해서 여러분께 미리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적에 관해서 정의가 뭡니까? 내적의 정의 OA 벡터 OB 벡터 그리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한다면 정의에 따르면 OA 벡터 내적 OB 벡터는 어떻게 씁니까? OA 벡터의 절대값 곱하기 OB 벡터의 절대값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타가 90도 2분의 파이가 되면 내적의 값이 0이 됩니다. 그리고 이루는 각이 0이면 같은 방향이면 크기만큼 둘을 곱하면 되고 이게 정의가 되는데 두 번째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 이 그림 위에다가 그냥 쓸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뭐 x1, y1 좌표를 x2, y2라 할게요. 한 그림에다 쓰기 위함이에요.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예요. 이럴 때 B에서 시점이 같다면, B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요. OA에. 여기를

이게 내적인 이제 기하학적 의미고,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요렇게 시점이 같다면 내렸을 때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됩니다. 근데 시점이 길이가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아, 시점이 길이가 아니라 시점이 같다면 이렇게 쓸수 있겠지만, 여기가 AB 벡터, 그다음에 요렇게 된게 CD예요. CD 벡터. 그럼 이 경우에 AB 벡터 내적 CD 벡터는 어떻게 쓸수 있겠습니까요? 수선에 발을 내립시다. 여기를 H1, 여기를 H2. 참고로 이 경우에 AB 벡터와 CD 벡터는 이루는 각의 크기가 예각이에요.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 경우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AB의 길이 곱하기 H1, H2의 길이. 이만큼의 길이 곱하기 요만큼의 길이로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중요한 건데, 이 그림은 똑같은데, 만약에 AB 벡터 내적 DC 벡터 하면 어떻게 돼요? DC 벡터 하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게 AB 벡터고, DC 벡터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평행이동해서, 이 점이, 이게 AB라면, 요 A의 시점이 일로 오도록, 이렇게 보내면, 이루는 각은 둔각이에요. 둔각이니까, 이럴 때는, 특별히, AB의 길이 곱하기 H1, H2의 앞에 마이너스를 꼭 붙여야 됩니다. 벡터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혹가다 이런 게 등장합니다. 직각 삼각형에서 여러분 직각 삼각형에서 A, B, C예요. 이게 직각이에요. 그러면 AB 벡터 내적 AC 벡터 어떻게 돼요? AB 벡터 내적 AC 벡터. AB 벡터 AC 벡터. 그럼 C에서 직선 AB의 수선에 발려서 A부터 B 아하. AB 벡터 절대값의 제곱이군요. 그러면 CA 벡터 CB 벡터 내적하면요. CA 벡터 CB 벡터 내적하면 그렇죠. CB벡터 절대값에 제곱되는 겁니다.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 이게 두 번째였다면, 조금 지워서 이제 세 번째는, 내적과 성분이에요. 현재 이 그림에서 OA벡터가 X1, Y1, OB벡터가 X2, Y2라면 OA벡터 내적 OB벡터는 어떻게 쓸 수도 있다? 성분끼리 각각 성분끼리의 곱의 합이에요. 즉 X1, X2 곱하고 Y1, Y2 곱해서 더하자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점 연결이라고 있어요. 어떤 한 벡터에 대해서 여기가 A가 있고요. 이렇게 여기가 B, C가 있어요. 그러면 AB 벡터 얘가 A라면 AB 벡터 AC 벡터, 물론 여기가 세타인데, 이렇게 내적을 할 때는 이런 방법도 쓸수 있답니다. B와 C의 중점을 잡으세요. 여기를 M이라 할게요. 그죠? 그러면 AB 벡터는 이렇게 쓸수 있어요.
AM 벡터 더하기 M

B벡터 내죠. AM벡터 더하기 MC벡터예요. 그렇죠? 근데 이 MB벡터와 MC벡터는 MB벡터, MC벡터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AM벡터 더하기 MB벡터, 여긴요. AM벡터 빼기 MB벡터라고 써도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면 AM벡터의 절대값의 제곱에서, 그렇죠. MB벡터의 절대값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자주 써먹는 식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중심 연결이에요. 중심이니까 주로 원이 나옵니다. 특정한 점 A가 여기 있고요. 이 점이 뭐 센터니까 C?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 P예요. 여기 하나 B가 있다고 합시다. B 한 이쯤. AB 벡터. 그 다음에 AP 벡터. AB 벡터. AP 벡터. 내적의 최대값이 얼마고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이럴 때는 꼭 살펴볼게. A점과 B점과 C점은 정점인데 P가 움직여요. 돌아다닙니다. 동점이에요. 이럴 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AB 벡터, 내적 AP 벡터를 원의 중심까지 가서 중심에서 원주까지 가는 벡터로 바꿔요. 그러면 AB 벡터, 내적 AC 벡터, 요 벡터와 로벡터 내적은 상수값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AB 벡터와 CP 벡터. 이건 뭐라고요? 정해진 값, 상수예요. 누가 변합니까? 여기가 변하겠죠. 왜요? AB 벡터와 CP 벡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AB 벡터와 CP 벡터의 내적 값은 어떻게 돼요? 이 길이 곱하기, 요 길이 곱하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각의 크기를 세탁할 때 코사인 세탁이니까 결국에는 AB 벡터의 절대값, 그 다음에 CP 벡터의 절대값.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 하면 CP 벡터의 절대값이 R이에요. 그래서 이거보단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의 AB 벡터 곱하기 R 반지름. 이거 요 마이너스 붙여서 이 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 값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에서 1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 얘는 상수니까 여기에다가 이만큼 더하면 최대값. 이 결과 전체 결과의 최대값은 이 값을 더하면 최대. 이 값에다가 이 값을 더하면 최소가 됩니다. 상당히 많이 출제되었던 문항이고요. 다섯 번째가, 여섯 번째죠. 보통은 이 여섯 가지 방법으로 풀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릴 겁니다. 여섯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내적이 쉬운 벡터로 표현하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여기가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예요. 길이가 주어지고 길이가 주어졌을 때몇대 몇으로 내분하는 벡터, 몇대 몇으로 내분하는 벡터에서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내적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 벡터를 어디요? 이 벡터와 이 벡터로 표현하시고 마찬가지 이 벡터도 이 벡터와 이 벡터로 나타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요 주황색 요두 벡터를 가지고 표현한 다음에
이두 벡터의 내적을 쉽게 구할 수 있을 때두 벡터를 이두 벡터를 내적이 쉬운 벡터로 바꾼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고 계시고요. 이런 부분은 많이 학습하셨을 테니까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좀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아,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어떤 문제는 좀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겁니다. 그때 함께 학습하시고 여러분이 했던 풀었던 방법 이외의 방법이 있으면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를 염두에 두고 풀리네 이런 방법을 다시 한번 해볼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면서 풀면서 사고를 좀더 확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입니다. 문제를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 지금 현재 그림이 이렇게 됐어요. 한 변의 길이가 1자리인 정사각형이에요. 그럴 때 AB 벡터 더하기 뭐라고요? K배의 BC 벡터 내적 AC 벡터 더하기 3K배의 CD 벡터입니다. 이게 얼마래요? 0이래요. 그럴 때 K 값이 얼마냐? 세상 단순합니다. 여러분 AB 벡터 이렇게 하는 벡터죠. 여러분, AB 벡터와 DC 벡터는 같은 벡터예요. AD 벡터와 BC 벡터도 같은 벡터고요. 그러면 여기는 AB 벡터 더하기 K배의 BC 벡터. AB 벡터와 BC 벡터로 나타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AC 벡터는요.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D 벡터는요. CD 벡터는요. 마이너스 3K 곱하기 마이너스 DC 벡터죠. CD 벡터는 DC 벡터의 마이너스 1배예요. 근데 DC 벡터가 어떤 벡터랑 같다고요? AB 벡터랑 같다고요. 그렇죠. 여기에 마이너스 AB 벡터. 이게 0이에요. 그럼 다시 쓰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AB 벡터 더하기 K배의 BC 벡터. 내죠. 자, 왜 중괄호를 썼냐면 조금 길어져서. AB 있고 AB 있는데 1이고 마이너스 3K예요. 1-3K의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입니다. 0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AB 벡터 내적하면 1이죠. 그러니까 1-3K 더하기 BC 벡터와 BC 벡터를 내적하면 K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AB 벡터와 BC 벡터 내적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AB 벡터와 BC 벡터 내적하면 0이에요. 내적이 쉽다니까. AB랑 BC밖에 있으면 둘을 내적하면 0이고 이 둘을 내적해도 0이니까 이 결과는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아하. K 얼마겠구나. 2분의 1이겠구나를 금방 풀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내적이 쉬운 벡터로 한번 나타내게 해가지고 그냥 제 의견이나 뭐 이렇게 풀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게 뭐꼭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내적의 기본적인 문제고요. 여러분들께 몇 가지 방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문제 쭉 읽어보세요. 자, AD의 길이가 2예요. A, B의 길이가 루트이고, C, D도 루트이에요. 그 다음에, 각이 40, 어머? 그럼 여러분, 이렇게 내리는 순간, 요첫 줄, 여기 있는 이만큼 첫 줄인 사다리꼴 A, B, C, D가 있다. 여기까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뭐 있어요? 아, 해볼만한데? 왜요? A, D가 2고요.
AB가 루트인데 45도, 여기가 45도, 이만큼 가격이 45도, 여기도 45도.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수선을 발랠 때 이렇게 한번 선을 잘그어서 A, B, C, D, E, F, G가 없죠. G는 점이라 할게요. 이렇게 만난 이 점. 얘를 쭉 A, B, C, D, E, F, G, H, I, J 이렇게 그리면 뭐가 성립하냐? A, H의 길이도 1이고 B, H의 길이도 1입니다. 왜? 이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얘가 루트 2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1이에요. 그리고 양 끝을 이었죠. 만나는 교점. 여기서 위아래로 이렇게 여기에 수직대게 쭉 이어서 나타내면 HI도 1이고요. IJ도 1입니다. 당연히 AG의 길이도 1이고 GD의 길이도 1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시죠? 보여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서 모두 보여야 되냐면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저만 재밌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가 얼마예요? 이렇게 그으면 3이죠. 1, 1, 1이에요. 그럼 여기 얼마예요? FH의 길이. 3분의 1, 여긴요. 3분의 2, 여긴요. 3분의 3, 그래서 1이에요. 그럼 거꾸로 여긴 얼마예요? 3분의 2, 여기의 길이는 GE의 길이는 3분의 1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럴 때 무엇을 구하라 합니까? AF 벡터, C 벡터의 내적을 구하래요. AF 벡터, E 벡터와 여러분 눈에 잘 띄게 노란색으로 AF 벡터와 CE 벡터를 내적하래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워 보이는데 일단 뭘로 어떤 값으로 이용하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태에서 사실은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쭉 나가면 만났잖아요. 이렇게 쭉 이어 보세요. 둘이 이루는 각은 각의 크기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각의 크기를 일일이 다 쓰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나가는 벡터와 요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여기라고요. 여기. 그럼 우리는 어디를 여기 보이시죠? 이 각의 크기를 살펴볼 겁니다. 여기요. 여기는 요 각의 크기. 여기 3분의 2니까 이 각의 크기를 세타를 할게요. 그럼 여기 얼마가 됩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자, 이 문제를 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일단 첫 번째 요분 해당되는 게 여기 다써 있으니까 첫 번째 내적의 정의입니다. 내적의 정의 AF 벡터의 절대값은 얼마예요? CE 벡터의 절대값은 얼마입니까? AF의 길이는 3분의 2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CE의 길이 얼마인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2입니다. 2. 제곱하면 4예요. 3분의 2예요. 제곱하면 9분의 4예요. 9분의 36에 40이에요. 여기다 루트를 씌우니까 얼마 나와요? 3분의 2 루트 10입니다. 3분의 2 루트 10이에요. 자, 이 그림에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입니까? 코사인 세타는 여러분 여기가 세타면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바라보시면 돼요.
1, 3, 루트 10. 루트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정의는 AF 벡터, CE 벡터, 내적은 AF 벡터 절대값, CE 벡터의 절대값,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세타가 아니라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따라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쓰시면 돼요. 얼마입니까? 길이는 3분의 2. 여긴요. 3분의 2 루트 10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 약분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있고 9분의 4가 됩니다. 이게 벡터 내적의 정의예요. 정의를 생각해서 이렇게 푼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을 쓰면 좋을까요? 네. 벡터 내적을 성분으로 바꿔가지고 성분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 지금 이, 요 부분 그림에서 여러분, 만약에 I라는 점을 원점으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I라는 점을 원점으로 놓는 순간 A점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1이에요. 마이너스 1이니까. F라는 점은요. F라는 점은 마이너스 1,3분의 1입니다. 여기 올라갔으니까. 그럼 C라는 점은요. 2,0이고요. 여기 있는 2라는 점은 여기 2잖아. 2. 0,3분의 2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AF 벡터는 어떻게 돼요? AF 벡터는 0,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CE 벡터는요. CE 벡터는 마이너스 2, 3분의 2입니다. 내적하세요. 아하. AF 벡터 내적 CE 벡터는 어떻게 돼요? 2 곱하면 0 더하기 2 곱하면 마이너스 9분의 4. 그래서 얼마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는 겁니다. 아, 훨씬 더 간단하죠. 성분으로 하면은 성분을 잘 나타낼 수만 있다면 정말 쉽게 접근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 세 번째가 이제 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푸는 건 여러분들,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아,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편하겠다 또는 이런 방법에 익숙하다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공략해서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풀이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다 지우고 요 부분은 조금 지우고, AF 벡터와 그게 뭐라고요? CE 벡터입니다. 같지가 않아요. 무엇이요? 시점이 같지가 않습니다. 시점이 같지 않을 때이 부분을 어떻게 써요? 보세요, 여러분. A점은 여기 있죠. 그러면 연장시켜요. 뭐를? CF라는 이 선을, 직선을 쭉 연장시켜요. 이렇게 쭉 연장을 시킬 때이 값은 CE의 길이, 이만큼의 길이에다가 A라는 점은 직선 CE의 연장선 산에 있으니까 F점을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을, F에서 요 직선의 수선의 발을 긋고 이 점을 F 프라임이랍시다.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이 벡터와 이루는 각이 둔각이기 때문에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 얘를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마이너스 붙이고 CE의 길이 곱하기 AF 프라임의 길이와도 같다라고 할수 있어요. 두 길이의 곱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 다음에 할 일이 이제 이게 세 번째가 이세 번째 여기다 쓸 부분을 여기에 쓸 부분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데, 선생님? 얘는 알겠어요. 이 길이는 CE의 길이 얼마예요? CE의 길이. CE의 길이는 3분의 선분 CE의 길이는 여기 써 있어요. 3분의 2루트 10이라고.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10 곱하기 이 길이가 얼마냐고요? 여기 길이가. 아니, 얘는 3분의 2잖아요. 근데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아니, 여기를 세타라 보자고요. 세타라 보자고. 그럼 코사인 세타가 얼마예요? 코사인 세타가. 그렇지. 루트 10분의 1이잖아요. 이 전체 삼각형에서. 그러면 AF 프라임의 길이는 3분의 2 곱하기 루트 10분의 1이라고요. 아, 3분의 2 곱하기 루트 10분의 1이군요. 하니까 루트 10 약분되고 마이너스 붙이고 3322. 아하,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는구나. 이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주 써먹습니다. 이 3번 여기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 꼭 이해하셔야 돼요. 되게 자주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7번 문제도. 아마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이 벡터 내적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시간을 할애하면서 풀어볼까 합니다. 정말 내적의 기본 사항이고요. 자, 이제 7번이에요. 성분과 내적이라 했지만 사실 성분만 쓰는 건 아니에요. 자, 문제 쭉 읽어보세요. 그림이 없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두점 A, B에 대하여서 두점 PQ가 이렇게 만족했습니다. 저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첫 번째 여기.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그림을 크게 그리기 위해서 여기서 올 텐데, 여러분, 여기는요, P는 좌표평면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물론 이 부분도 다시 그릴 거예요. 여기가 B라면, 점 B를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일 움직이는 점이 Q예요. B는 얼마입니까? 네, 1,1이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요. 이게 3이고요. 그러면 1, 2, 3. 한 이쯤 X축이 이렇게 지나가요. 여기가 1이고 1이면 Y축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OP벡터의 절대값이 1이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 여기가 P가 이런 원 위로 움직여요. 현재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을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좀 크게 그려볼게요. 크게 그려야 되는데 똑같이 그리고 있죠? 으쌰. 아, 됐어요. 이렇게 살짝 지우면 원이 어느 정도 모습은 갖춰 나갑니다. 이게. 네. 살짝 좀 찌그러진 감자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원이라 생각해 주시고, 여기가 B예요. 좌표는 안 쓸게요, 그냥. 이 점이 1,1이에요. 이렇게 쭉 내려가면 반지름이가 3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3등분 한번 해보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1이고요. 요 같은 간격으로 1이 있으려면 한 이쯤 있어야 돼요. 이렇게
너무 왼쪽이다. 이렇게요. 네, 여기가 Y축이라면 원점이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Q는 흰색 원 위로 움직인다면 P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로 움직여요. 원점을 중심으로. 그런데 이 점이 A입니다. 여기가 A예요. 그래서 1만큼 올라간 게 B고요. 이해했어요? 자, 현재 이런 상태인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어진 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주어진 식이요? 저기 있는 AP 4점 바로 열고 QA 벡터 더 QP 벡터. 여러분, A는 뭐라고요? 정점. B도 정점. P는 막 움직여요. 그러면 이 식에서, 이 식에서 A와 P의 중점을 M2라 하자예요. 즉 A점과 QA 벡터 더하기 QP 벡터를 QA 벡터 더하기 QP 벡터를 두 배의 QM 벡터로 쓰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A는 정점이죠. 그럼 P가 만약에 한 이쯤 있어요. P가 한 이쯤 있다고 합시다. 한 이쯤. 여기. P가 이쯤 있으면 요렇게 이었을 때, 이렇게 이었을 때 중점 여기 어딘가겠죠. 그 다음에 P가 움직이면, 여러분, P가 한 이쯤 있으면 이렇게 이어보세요. 그러면 중점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AP는 E1의 현이에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AP 벡터 내적 두 배의 QM 벡터가 0이에요. AP와 QM은 AP 벡터와 QM 벡터는 서로 수직이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AP, 여기가 M이었으니까 Q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원점 O에서 이렇게 그으면 수직 2등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수직 2등분선을 생각하면 여기가 M이고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Q는 어디 있어요? Q는 여기 아니면 여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Q는 선분 AP, 현 AP의 수직 2등분선과 이 큰 원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 위에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다시 정리하면 점 Q는 원, 큰 원, B1,1을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인 원 위를 움직이는데 그 Q는 움직이는데 특별히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현 AP, A점 P, P점 이음인 현이죠. 이 현에 수직 2등분선을 그어서 큰 원과 만나는 점이 Q라고요. 그럼 이 상황이라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둘 중에 하나죠. 이해했어요? 자, 이럴 때 뭐래요? 그러면 이 선은 뭐라고요? AP의 수직 2등분선이에요. 여러분, 수직 2등분선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혹시? 변의 수직 2등분선? 외심이죠. 삼각형의 입장에서는 외심이고 이 점에 수직 2등분선, 여기도 수직 2등분선, 여기도 수직 2등분선 해서 만나는 게 외심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그으면 외접원이 만들어집니다예요. 다시 얘기하면 선분의 수직 2등분선은 선분이잖아요. 선분 A, P라고 합시다. P, A, 수직 2등분선.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이 선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도 여기서 양 끝까지

0: 여기까지 이르는 길이는 같아요. 이 점에서 여기까지 이으려면 이어도 이두 길이는 같아요. 그럼 이 밑에서도 여기서 이고 이으면 길이가 같아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그림에서 Q가 여기 있든 관계없이 뭐가 성립해요? 이 그림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이건 꼭 아셔야 돼요. Q에서 P까지 이르는 길이나 Q에서 A까지 이르는 길이는 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르는 길이나 여기서 여기까지 이르는 길이도 같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르는 길이와 여기서 여기까지 이르는 길이도 같은 겁니다. 현재 이 상황 이해하셨어요? 자, 이럴 때 문제가 뭐였어요? 뭐라고요? PQ 벡터의 절대값이 뭐가 된다고요? 최소가 된대요. 여러분, 절대값 PQ 벡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절대값 PQ 벡터가 선분 PQ의 길이입니다. 그런데 선분 PQ의 길이랑 선분 QA의 길이가 같아요. 그럼 얘는 QA 벡터 또는 AQ 벡터의 길이, 이게 최소가 돼야 돼요. 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그림에서 Q는 이런 수직 이등분선을 여러 개 그렸을 때 만난 이 점이죠. 원의 점이면서. 그럼 이런 점에서 여기 A라는 정점 1,0까지 이르는 거리가 제일 짧아야 돼요.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혹시 이 점에서 제일 거리가 짧은 점은 어디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기서 또 이렇게 똥 내려서 여기예요. 왜? 여기서 이렇게 음 반집이잖아요. Q가 여기 있으면 돼요. 다시 그림을 이쁘게 그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죠. 큐가 여기 있을 때, 큐가 어디요? 1, 마이너스 2. B라는 점은 1,1. 길이는 3이고요. A에서 제일 짧을 땐 여기죠. 그쵸? 원의 중심에서, 이 점을 지나면서 쭉 그었을 때 항상 고정된 3인데 2가 되는 게. 이게 최소가 되도록 하는 Q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P는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P는 5에서 Q까지 이어요. 이렇게 이었을 때, 5에서 Q까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와 A점을 이었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면 돼요. 이 점이 얼마예요? M입니다. M. 이 점이 M이에요. P는 여기 있으면 돼요. 딱 이렇게 될 때가 이 상황입니다. 여긴 A고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때 P가 여기 있고 AP이었을 때 원점에서 어디까지 0,1, 마이너스 2까지 이었을 때 서로 수직이 되면 돼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여기예요. PQ벡터의 절대값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두점 PQ에 대하여 이 상황에서 P가 여기, Q가 여기, 이 상황에서 뭘 구하래요? 현재 이 상황에서 AP벡터 내죠. BQ벡터의 값을 구하래요.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Q는 정해진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뭘로 풀것 같아요? 성분으로 풉니다. 성분으로. 에이가 얼마예요? 1,0이에요. P는 모르는데 Q는 얼마입니까? Q는 1,-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이런 상태에서 BQ벡터는 어떻게 돼요? 성분을 나타내면 BQ벡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BQ벡터? 어머나, BQ벡터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0,-3입니다. AP벡터만 구하면 돼요. 그럼 P는 어디 있습니까? 단위원의 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긋는 이 직선, 이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기울기가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 직선이에요. 그렇다면 요 직선 어떻게 됩니까? 요 직선 보이세요? 이렇게 되는 거. y는 2분의 1의 x-1입니다. 맞아요? y는 2분의 1의 x-1이에요. 그러면 e1은요? e1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입니다. 그렇잖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그러면 뭘 연립해서요? x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세요. 4분의 1의 x-1의 제곱 1. 이거 풀면 돼요. 그러면 5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4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3은 0, 5, 1, 1, 3의 마이너스니까 x는 마이너스 5분의 3 또는 1이에요. 그쵸? x가 마이너스 5분의 3 또는 1이면 보세요. 이 직선과 원은 여기서 만나잖아요. 여기서 만나고. 그러니까 P의 x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P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5분의 3 콤마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5분의 3 대입하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고 AP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AP 벡터는 빼면 마이너스 5분의 8, 콤마 마이너스 5분의 4예요. 다 했네요. BQ 벡터, AP 벡터 서로 내적하면요. 성분끼리 곱하고 성분끼리 곱하니까 AP 벡터 내적 BQ 벡터는 곱하면 0, 곱하면 5분의 12. 답은 그래서 5분의 12입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성분으로 푸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벡터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예요. 벡터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로 살펴본다면 현재 이런 상태에서 BQ 벡터, AP 벡터 내적합, 여러분 AP 벡터는 여기거든요. 이렇게 BQ 벡터는 이렇게 되고요. 이루는 각의 크기가 이 각이니까 결국에는 BQ의 길이 곱하기 P를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를 H라 부른다면 BQ 내적 AP, AP 벡터 내적 BQ 벡터는 선분 BQ의 길이와 AH의 길이의 곱입니다. 뭐라고요? AP 벡터, BQ 벡터 내적은 어떤다고요? AH의 길이랑 BQ의 길이의 곱인데 BQ 길이는 3이에요. 자, 이제 이 그림에서 뭐가 힌트냐면요. 여기를 세타라 두면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에요. 루트 5분의 2고요. 루트 5분의 1이에요. 여기가 세타거든요. 이거 1이고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 그럼 요만큼의 길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이게 1이니까 이게 1이니까 이게 1이니까 여기가 루트 5분의 2. 여긴 루트 5분의 1이에요. 그럼 AP의 길이는 루트 5분의 4입니다. 여기가 세타가 되죠. AP의 길이가 루트 5분의 4예요. 그럼 AH의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결국 AH의 길이는 루트 5분의 4에 루트 5분의 1을 곱한 5분의 4가 됩니다. 5분의 12가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지금 왜냐면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고 이게 A고 P고 H고 AP의 길이가 루트 5분의 4 여기가 세타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 그러니까 AH의 길이는 루트 5분의 4에다가 루트 5분의 1을 곱하니까 5분의 4라는 얘기입니다. 이 길이가 그렇죠? 그래서 5분의 4 곱하기 3에서 5분의 12 하면 우리가 원했던 답과 우리가 계산했던 처음에 풀었던 답과 같은 답이 나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서 배웠던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학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한 문제를 풀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이후부터 또 이와 같이 마찬가지 방법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미리 문제를 풀고 강의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2: 이 정도면 충분하지.
3: 다 했다.
4: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안녕하세요. 2027 약정공략 한국길이의 이진웅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1등급 자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후 관련된 자료 살펴봤고요. 오늘은 자원 관련된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에너지 자원이죠. 에너지 자원 관련되어서 조금 까다로운 그래프들 준비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바탕으로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하나씩 하나씩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그래프 해석하기 전에 자, 여러분서 길잡이부터 살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원리를 통해서 이해하면서 암기하라. 그러니까 왜 여기에서 석유 소비가 많고 왜 여기에서 석탄 소비가 많은 것인가? 아, 여기는 석유 산업 발달해서 여기는 제철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말고 좀 이유를 통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신재생도 마찬가지죠. 신재생, 특히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 남부 지역에서 발전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또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서는 양수식이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산지 비율 높은 경기, 강원, 충북 지역에 수력 비율은 높게 나타난다. 이런 내용들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시면서 해석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랑의 원자력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워낙에 원자력 발전은 몇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 나오면은 원자력 발전부터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면서 나머지 지역들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주, 충남, 경기, 제주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지역, 그리고 충남은 석탄 소비량 굉장히 많으면서 전체 에너지 소비량 가장 많은 지역, 경기는 전반적으로 천연가스 소비량이 가장 많은 지역들, 좀 독특한 지역들을 알아두시면은 그 지역부터 하나하나씩 찾아가시면은 조금 더 쉽게 자료 해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통계에서 다 적용되는 것이지만 양과 비중에 주의하자. 묻고 있는 게 절대적인 양인지 상대적인 비중인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절대적인 양인지 비중인지, 묻고 있는 게 양인지 비중인지, 자료는 양인데 묻고 있는 건 비중이 아닌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출선지만 잘 정리해 두셔도 대부분의 선지들은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그래프입니다. 문제의 선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자원 파트에서. 자, 그럼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가부터 라는 1차 에너지 공급량 상위 5개 시도에 전국에서 차지하는 에너지 공급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다섯 군데가 나와 있는데 일단 울산은 제시해 주었습니다. 가나 다라가 블랭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울산만을 가지고도 되게 많은 것들을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먼저 원자력 나와 있기 때문에 원자력부터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은 몇 군데 없죠. 울산에 원자력 발전소 있습니다. 그리고 가에는 없고 라에도 없어요. 이 D가 울산과 나와 다에만 있죠. 가와 라에는 없습니다. D가. 그러면은 D가 원자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D가 원자력. 원자력. 다음, 울산은 어떤 에너지 중심의 소비 구조 갖고 있죠? 울산은 석유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울산에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네. 저 친구가 석유가 되겠죠. 석유. 또 하나, 석유는 골고루 많이 쓰이거든요. 골고루 많이 쓰이고 있는, 상대적으로 다섯 개 지역에서 다 골고루 쓰고 있는 것은 비가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아, 골고루 쓰이고 있는 비가 석유구나. 그래서 비가 석유. 다음, 울산 같은 경우에, 물론 뭐 경기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 인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도시는 석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석탄 많이 쓰지

그래서 울산은 비비율 높게 나타나고 또 원자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C도 비율 꽤 높게 나타나는데 A는 거의 제로예요. A가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럼 울산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A는 석탄이 되는 거죠. 석탄. 그럼 남아있는 C가 천연가스가 됩니다. 아래 정리해 볼게요. 석유가 B, 그리고 석탄이 A, 천연가스가 C가 되는 거죠. 원자력을 너무 위에다 써놔서. 자, 천연가스. 원자력. 자, 그렇다면 A, 석탄에서 가장 높은 비율 차지하고 있는 가가 충남이 되죠. 충남, 충남. 다음, 천연가스. 천연가스에서 가장 높은 비율 차지하고 있는 라가 경기가 됩니다. 경기, 라, 경기. 경기. 다음, 남아있는 게 아마도 상위 5개 시도 중에 전남과 경북이 안 나왔죠? 전남과 경북은 모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가 원자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왜? 원자력 발전소가 두 군데 있거든요. 얘가 경북이 되죠. 경북, 그리고 나가 전남이 됩니다. 전남, 그래서 나가 전남, 다가 경북. 또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죠. 경북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석유 소비 비율이 낮습니다. 반면 석유는 울여서, 울산, 여수 포함되어 있는 전남, 서산 포함되어 있는 충남이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아하, 석유 비율 높게 나타나는 나가 전남이구나.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겠죠. 찾아가는 방법은 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음 아래로 가보겠습니다. 지역 내 1차 에너지별 공급량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에는 충남 나와 있고요. 전남, 그리고 부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남이랑 부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A, B, C, D 중에서 D는 나와 다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은 D가 원자력이 되는 거죠. 원자력. 그리고 홀로 원자력이 없는 가가 충남이 됩니다. 항상 원자력이 나오면 원자력부터 찾아간다. 전남과 부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지만 충남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으니까 D가 없는 가가 충남이 됩니다. 그리고 충남에서 가장 높은 비율 차지하는 D가 석탄이 되겠죠. 충남은 석탄 소비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자,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고 오른쪽 먼저 볼까요? 전남과 부산 중에서 상대적으로 원자력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어디였죠? 원자력의 절대적인 공급량 자체는 경북이 가장 많지만 원자력의 공급 비율, 전체 공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부산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당연히 부산이 전남보다도 높겠지. 아, 그럼 원자력 비율 높은 나가 부산이구나. 그럼 남아있는 다가 전남이구나.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고 그러면 부산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비가 석탄이구나.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충남과 전남에서 모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꽤 쓰이고 있네. C가 석유가 되는 거고, 특히나 울여서 여수와 서산에 석유화학 공업 발달했으니까 전남에서 그리고 충남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상대적으로 비율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부산은 대도시니까 천연가스 상대적으로 비율 높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순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한 문제, 이 위에와 아래 두개 그래프가 나와 있었거든요. 순서도와 아래쪽에 그래프까지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 도들 중에서 1차 에너지 공급량이 상위 5개 도에 속합니까? 물론 우리는 어느 정도 1차 에너지 공급량이 많은 지역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 5개 도까지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지워갈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여기 아니오에 전북과 충북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상위 5개 도에는 전북과 충북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 경기와 경북은 이미 상위 5개 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상위 5개 도가

일단 경기 경북 있고 세 군데 더 찾아야 되는데 남아있는 지역이 지금 강원, 충남, 전남, 경남, 제주거든요. 자, 제주 1차에는 공급량이 상위 5개에 속할까요? 아닙니다. 강원은요. 강원도 안 속하겠죠. 왜냐면 강원은 제조업이 발달하기가 조금 어려운 환경이니까. 요거 2개 빼주면 남아있는 곳이 충남, 전남, 그리고 경남이 남습니다. 다음, 그러면 아니오의 전북, 충북, 그리고 강원, 제주가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요 다섯 지역 중에서 전국에서 석탄 공급량이 가장 많습니까? 충남이죠. 충남 지워주고요. 경북과 경기도 지워줍니다. 다음, 석유 공급량이 상위 3개도에 속합니까? 자, 경기와 더불어서 석유 공급량 상위 3개도 어디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었네. 울, 여, 서니까. 여수 있는 전남, 서산 있는 충남. 그런데 충남은 여기 빠졌으니까 남아있는 나는 전남밖에 될수 없겠죠. 전남 빠지면은 남는 게 경남밖에 없죠. 다는 경남. 다음, 강원과 제주 중에 전국에서 수력발전장이 가장 많습니까? 일단 어디가 수력발전장이 가장 많은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강원과 제주 중에서는 강원이 수력발전량 훨씬 더 많겠죠. 왜? 제주는 수력발전에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라가 강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풍력발전량이 전국 도지역 평균보다 많은 마가 제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다음 말해볼게요. 석탄 및 석유 공급량입니다. 일단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친구죠. 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석탄 가장 많이 쓰고 석유도 꽤나 많이 씁니다. D 다음으로 많이 쓰는데 석유도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DY가 석유를 비슷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E는 석탄도 석유도 많이 쓰는 충남이죠. 다음 석탄은 두 번째로 많이 쓰긴 하는데 충남만큼은 쓰지 않습니다. 석유는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석유 산업 발달해서 석유 많이 쓰고 그리고 제철소 있어서 석탄도 꽤나 쓰고 있는 전남이 되겠죠. 전남. 자, 그리고 A, B, C가 남아있는데, 자, A는 석탄을 거의 안 쓰거든요. 석탄 진짜 안 쓰네? 자, 석탄 진짜 안 쓰는데 어디 있을까요? 네, 제주가 있겠죠. 제주. A가 제주. 다음. C는 B보다 석탄을 조금 더 많이 씁니다. 석탄 많이 쓰는 데가 충남, 전남, 경남. 남자 들어가는 세 군데는 다 석탄 많이 쓴다 그랬고, 경북 많이 쓰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게 경남 남아있으니까 경남이 C예요. 그리고 B가 강원이 되고,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확인해보면 수력발전량 제일 많은 데가 강원입니다. 강원. 그리고 풍력도 많이 하죠. 강원 같은 경우에. 다음, 상대적으로 풍력 많이 하면서 수력은 거의 하지 않는 A가 제주입니다. 다음, 상대적으로 수력 발전을 많이 하는 C가 경남 맞고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이 수력 발전보다 조금 많습니다. 평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봤고요. 아래로 가볼게요. 아래로 가서 호남권 세 시도의 1차 에너지 공급량 비율입니다. 호남권 세 시도니까 2021년에 호남권 세 시도는 전북, 전남, 광주가 되겠죠. 자, 그중에서 일단 원자력이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원자력 전남이겠죠. 전남이 가 전남. 다음 남아있는 나와 다는 전북 아니면 광주가 될 텐데 나와 다를 비교해 보았더니 나는 수력발전 하고 있습니다. 전북과 광주 중에서 수력발전 하는데 어디일까요? 광주라는 대도시에서 수력발전 할까요? 수력발전소 건설해 놓고 대도시에서 수력발전하기 어렵겠죠. 반면 전북은 산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수력발전 가능합니다. 게다가 신재생 및 기타가 차지하는 비율이 나가 세 지역 중에 가장 높아요. 전남, 전북은 태양광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비율 높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나가 전북이 되고 다가 광주가 됩니다. 대체 어렵지 않죠?

지구에서 소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가 천연가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원자력이 있으니까 원자력부터 찾는다. 대도시에서 수력 발전하기 어렵다. 그리고 석탄은 사실 많이 쓰는데 제외하고는 안 쓰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이거 가지고 석탄 찾아내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석탄은, 삼도, 삼남, 전남, 경남, 충남, 경북, 그리고 인천, 강원 정도가 좀 쓰고 나머지는 많이 안 써요. 이것도 문제 풀때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곤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에는 전력 생산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부터 다는 A부터 C 지역의 주요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설비라고 합니다. 가나다는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고요. A, B, C는 여기 나와 있는 경북, 전남, 부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설비인데요. 전력 생산입니다. 전력 생산. 자, 경북, 전남, 부산에는 모두 뭐가 있죠?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그러니까 이 지역들은 당연히 원자력 발전 가장 생산 설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 지역에서 모두 생산 설비가 가장 많은 다가 원자력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원자력 발전 설비가 가장 많은. 왜? 경북은 두 군데. 두 군데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니까 A가 경북이 됩니다. A가 경북. 다음, 남아있는 B와 C 중에서, 자, 이건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B가 C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력 발전의 생산 설비 자체는 C가 더 많아요. 하지만 전체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B가 높아요. 부산과 전남 중에서 전남은 화력발전소도 꽤 있거든요. 하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원자력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자력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B가 부산. 그리고 C가 전남이 됩니다. 그래서 B 부산, C 전남. 그러면 부산에서는 가와 나 중에서 가를 많이 하고 나를 거의 하지 않거든요. 반면 전남은 가도 꽤 하는데 나도 꽤 하고 있네요. 부산에서, 부산이란 대도시에서 석탄으로 전력 생산하기는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도시에는 석탄 화력발전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은 비가 석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비가 아니죠. 비가 아니라 가 그리고 나죠 나 죄송합니다 나 그리고 부산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가가 천연가스가 되고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석탄도 꽤 쓰는데 천연가스 화력발전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같은 경우는 수도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천연가스 꽤나 쓰는 곳입니다 천연가스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자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아래로 가서 내 지역의 1차 에너지 생산량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에는 강원, 경북, 전남, 부산이 나와 있고요. 1차 에너지 생산량입니다. 생산량. 자, 일단 우리나라는 생산되는 1차 에너지가 많이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많이 생산되는 1차 에너지는 원자력이고요. 원자력. 그 다음이 신재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재생이 C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다면 어쨌든 네 지역밖에 안 나와 있지만 네 지역에서 다 합쳤을 때 가장 생산량이 많은 게 C니까 아, C가 원자력이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처음에 사랑의 원자력 했던 이유를 알겠죠? 원자력 나오면 원자력부터 찾아간다. 다음, 나다라는 원자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에서는 원자력이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다. 원자력은 경북, 전남, 부산에 발전소가 있지만 강원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가 강원이 되겠죠. 가 강원. 그러면 나다 라 중에서 자, 원자력 가장 많이 생산하는 데 어딜까요? 원자력은 또 나오죠. 울진, 경주 두 군데 원자력 발전소

소 있는 경북이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가 경북. 그러면 나와 다가 전남 아니면 부산인데, 다는 신재생을 꽤나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부산보다 전남이 당연히 신재생 및 기타 생산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전남이 다가 되고요. 부산이 나가 됩니다. 전남, 부산. 다음, 남아있는 A와 B는 석탄 아니면 수력인데요. 자, 보면 B는 라에서도 생산되고 강원에서도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A는 강원에서만 생산되고 있네. 수력과 석탄 중에 강원에서만 생산되는 건 석탄이죠. 그래서 2026년 현재도 이제 많은 탄광들이 폐광되었습니다. 그런데 통계자료는 어쨌든 24년이나 25년자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강원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 전의 자료는 이제 순차적으로 탄광을 폐광시키면서 화순 탄광도 폐광되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보면은 강원과 전남까지 나왔었는데 어쨌든 전남도 폐광되고 강원의 탄광들도 폐광이 됩니다. 현재는 강원에 두 곳인가 민영탄광에서만 석탄을 생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전 자료로는 강원에서 그리고 전남에서 생산되는 걸로 나오고 전남탄광 폐광되면서 어쨌든 강원만 아직까지 생산은 하고 있다. 어쨌든 네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석탄 생산하고 있는 강원에서만 생산되는 A가 석탄이 되고 B가 수력이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 아래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세 지역의 1차 에너지 원별 공급량이 나와 있습니다. 1차 에너지 원별 공급량. 자, 경기, 경북, 그리고 전남이 나와 있습니다. 자, 또 원자력 나왔네. 원자력. 자, 경북과 전남에는 원자력 발전이 있지만 경기에는 없어요. 그래프를 보면 D는 가와 나인 있지만 다엔 없어. 그러면 D가 원자력이고 유일하게 원자력 발전이 없는 다가 경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음, 원자력 발전이 있는 경북과 전남 중에서 상대적으로 원자력 공급량이 더 많은 나가 경북이 되겠죠. 나가 경북, 전남이 가가 됩니다. 사실 지금 세 지역의 1차 에너지원별 공급량, A, B, C, D와 수력 신재생이 다 나와 있어서 요거 다 합치면 전체 공급량이 되죠. 모든 시도 중에서 1차 에너지 공급량 가장 많은 데가 충남이고, 그 다음이 전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 지역 중에서도 제일 많은 데는 전남이구나. 사실 가장 먼저 찾을 수 있었던 자료이긴 합니다. 어쨌든 전남이 가. 여기도 적어볼게요. 전남. 그리고 경북. 그리고 경기입니다. 자, 남아있는 것은 천연가스, 석탄, 석유인데요. 경기에서 공급량이 가장 많아요. 반면, 전남과 경북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지 않은 C가 천연가스가 됩니다. C. 다음, 전남과 경북에서는 꽤나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전남의 광양제철소, 경북의 포항제철소, 또 화력발전소들도 있죠. 하지만 경기에서는 거의 소비가 되고 있지 않네요. 그러면 A가 석탄이 되죠. 남아있는 B가 석유가 되고, 석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골고루 쓰이는 편이면서, 석유화학 산업 발달한 전남이 공급량이 세 지역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물려서 충남, 전남, 특히나 석유 산업 발달한 두 지역은 울산과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석유 공급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남 다음에 전남이 전체 공급량 2등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보죠. 권역별 에너지 공급 구조인데, 일단 에너지 공급량이 제일 많은 곳은 영남권입니다. 권역별로 살펴봤을 때 영남권이 제일 많아. 그리고 제일 적은 데는 호남권입니다. 많이 나오는 4개 권역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과 충청권이 전체 공급량 조금 비슷한 편이에요. 자, 어쨌든 전체 공급량은 안 나와 있지만
가나다의 ABCD 수력과 신재생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영남권에 원자력 발전소 있고 호남권에 원자력 발전소 있습니다. 그럼 지금 수도권, 충청권은 원자력 발전소가 없고 호남권에만 원자력 발전소가 있겠네요. 그러면 ABCD 중에 한 군데밖에 없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D죠, D. D. D는 가와나에는 없고 그리고 다에만 있습니다. D가 그러니까 D가 원자력이 되는 거고 D가 원자력, 이거 원자력. 그리고 다가 호남권이 되는 거죠. 세 권역 중에서는 유일하게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이 호남권이니까. 호남권. 자, 다음 가나다에서 골고루 많이 쓰이는 게 있습니다. 골고루 많이 쓰이는 거 뭐가 보이죠? 저는 비가 보이네요. 비. 가에서도 나에서도 다에서도 골고루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모든 권역에서 골고루 많이 쓰이는 거. 수송용 연료로 이용되기 때문에 모든 권역에서 골고루 쓰이는 거. 그게 석유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쓰이는 비가 석유. 그리고 호남권은 특히나 여수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석유를 소비하기 때문에 호남권에서 소비 비중 가장 높게 나타나는 비가 석유구나.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죠. 다음, 수도권과 충청권을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천연가스의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수도권 이외에서는 그렇게 소비 비중이 높지 않아요. 다음, 충청권과 호남권은 상대적으로 석탄의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죠. 왜? 워낙에 석탄 많이 쓰는 충남 포함되어 있고요. 호남권에 광양 제철소 있으니까. 하지만 천연가스는 소비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나다의 A와 C의 소비 비율을 좀 살펴보면, 자, A는 두 군데서 꽤나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알 수가 있죠. 하지만 C는 나에서는 꽤나 많이 쓰이는데 1등이에요. 그런데 가와 다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진 않아. 그러면 C는 나에선 1등인데 딴 데서 별로 안 쓰여? 그게 수도권에서 1등인 천연가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C가 천연가스. 그리고 천연가스 소비 비율이 1등인 나가 수도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나, 그럼 충청권이 가가 되겠죠. 충청권.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적게 쓰이면서 수도권은 서울, 경기는 석탄 거의 안 쓰고요. 인천에서만 어느 정도 쓰고 있죠. 하지만 충청권에서는 많이 쓰이고 호남권도 꽤나 비율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저웨이가 석탄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자력은 호남권밖에 없다. 수도권은 천연가스 비율 높게 나타나는데 충청권과 호남권은 천연가스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하지만 석탄은 또 충청권과 호남권에서 골고루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석유는 모든 권역에서 골고루 쓰이고 있다. 권역별 자료 해석할 때는 이런 내용 가지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아래로 갈게요. 자, 이제 신재생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조금 어렵죠? 볼게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율입니다. 그래서 가나다가 수력, 풍력, 태양광이고 ABCD가 강원, 전남, 제주, 충북인데요. 일단 경북이 나와 있어요. 경북. 그리고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태양광입니다. 왜냐면 저기 이렇게 50선을 그었을 때 가가 50 되는 선. 자, AB, 경북, C까지 모조리 다 가의 비율이 50%를 넘어갑니다. 전체 신재생 발전에서 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D 같은 경우에도 가가 50, 그리고 나가 20 정도, 다가 30 정도, D에서도 가가 1등이에요. 이렇게 모든 도에서 1등 차지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가예요. 태양광, 가. 자,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경북이 나와 있으니까 경북부터 찾아보는 방법도 있고요. 다음, 태양광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A는 어딜까요? A는 전남이 되겠죠.
전남 찾기가 쉽지. 전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거다. 전남을 이용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전남은 A로 찾았죠. 그리고 강원, 제주, 충북이 나와 있는데 볼까? 강원, 제주, 충북. 자, 남아 있는 게 지금 수화풍이거든요. 수풍. 제주는 수력 발전 어렵습니다. 하지만 풍력은 꽤나 하고 있죠. 충북은 수력 발전 많이 합니다. 산지 비중 높아서. 하지만 내륙 지역이어서 풍력은 어렵습니다. 강원은 산지 많아서 수력도 하고 풍력도 꽤나 합니다. 왜? 고산 지역이 있으니까. 그러면 D가 강원이라는 거 찾을 수가 있죠. 왜냐면 B는 태양광 1등인데 지금 날을 거의 안 하고 있고, C도 태양광 1등인데 달을 거의 안 하고 있으니까. 골고루 하고 있는 D가 강원이 됩니다. 강원, D 강원. 강원부터 찾는 방법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나와 달을 구분해 줘야 되는데, 자, 경북, 태양광 1등입니다. 그리고 달은 비율이 굉장히 낮고, 나는 그래도 한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경북은 태양광과 나가 거의 100%예요. 자, 근데 경북 같은 경우에 양수식 발전소가 되게 많죠. 그래서 수력 발전 꽤나 합니다. 그런데 양수식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같은 경우에 울진과 영덕에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가 있습니다. 양수식을 제외해버리니까 수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을 거예요. 거기다가 풍력 발전은 꽤나 하고 있으니까 경북에서 태양광 다음 두 번째 차지하고 있는 나가 풍력이 될 겁니다. 풍력. 전남으로 찾을 수도 있는데요. 전남 역시나 태양광이 거의 90% 정도, 그리고 나가 한10% 정도, 그리고 달을 거의 안 하고 있죠. 전남 같은 경우에는 평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평지 비율이 높다 보니 아무래도 수력 발전에는 불리할 수가 있겠죠. 아, 전남에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나가 수력이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가 수력, 나가 풍력이 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태양광 다음에 수력 많이 하고 있는 다가, 다시요, 비가 충북이 되고, 다음 태양광 다음에 풍력 많이 하고 있는 풍력, C가 제주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도 자료 봤지만 수력 발전량이 도중에 가장 많다. 태양광 그리고 수력이 풍력보다는 비율이 조금 높아요. 자, 이렇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신재생 관련된 내용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자, 다음 아래로 가보겠습니다. 아래로 가서 이번에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율 살펴볼게요. 자, 전북 그리고 경기, 강원, 세종 나와 있고요. A부터 D는 수력, 조력, 태양광, 풍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서 모조리 다 1등 차지하고 있는 친구가 있네. 이 친구는 태양광이 되겠죠. 태양광. 다음 D 볼까요, D? D는 나에서만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 자, 요 남아 있는 세 가지 중에 오직 한 군데서만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 조력입니다. 그리고 조력은 경기도 안산에 시화호 조력 발전소만 있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조력 발전이 있는 나가 경기가 됩니다. 경기. 다음 남아 있는 것은 강원과 세종인데요. 여기 나가 경기니까. 자, 다는 태양광밖에 안 해요. 그러네. 그러나 우리 아까도 살펴봤지만 강원은 수력도 하고 풍력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밖에 없는 다가 세종이 되는 거고 남아있는 가가 강원이 되겠죠. 다음 수력과 풍력을 구분해 줘야 되는데 자, 경기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1등이고요. 그리고 C가 2등입니다. 양수식을 제외한 수력이에요. 신재생 수력에서 산지 비율이 높은 강원, 충북, 경기가 상대적으로 수력 발전 비율 높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경기에서 발전량 비율 높게 나타나고 강원에서도 발전량 비율 높게 나타나는 C가 풍력이 다시요.

수력이 되는 거고, 남아있는 B가 풍력이 되겠죠. 그래서 강원은 풍력의 비율이 꽤나 높게 나타나지만 경기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는 인구 밀도가 높고 도시화된 지역들이 많은 데다가 특히나 해안 지역은 또 제조업이 많이 발달해 있다 보니 풍력 발전소를 건설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풍력 발전의 비율이 굉장히 낮다. 하지만 강원은 태양광 다음에 수력 다음에 풍력이다. 여러 번 나왔네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너무나도 좋겠죠. 강원, 태양광 다음에 수력 다음에 풍력입니다. 이것도 기억해 둡시다.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내용.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보죠. 자, 가로축에는 1차 에너지 공급량, 세로축에는 전력 자립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최근에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전력 자립도란 전력 소비량 대비 전력 생산량의 백분율이고, 수력은 신재생에 포함이 된대요. 어쨌든 전력 자립도를 한번 적어볼게요. 전력 자립도. 전력 자립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소비량 대비 생산량의 백분율. 자, 항상 얘기했죠? 대비 앞에 있는 게 분모로 간다. 모자. 모자 기억하자, 모자. 대비 앞에 뭐뭐에 대한 뭐뭐탕 앞에 있는 게 뭐고요? 뒤에 있는 게 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력 자립도는 전력 소비량 분의 전력 생산량 에다가 백분율이니까 100을 곱한 값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전력 소비량이 전력 생산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 값이 100보다 작게 나옵니다. 반면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을 경우에 이 값은 100보다 크게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네가 쓰고 있는 전력 얼마만큼 네가 생산하고 있니?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전력을 얻어내는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100을 그려서 100보다 큰 지역들은 전력 생산이 소비보다 많은 지역들이 되는 것이고, 아래쪽에는 100보다 작으니까 생산보다 소비가 많은 지역이 되는 거죠. 자기가 생산하는 것보다,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력 자립도입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 자, 여기까지만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1차 에너지별 공급 구성비고요. 네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원자력이 나와 있으니까 원자력부터 찾습니다. 경북, 전남, 충남, 다시요. 경북, 전남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자, A, B, C, D 중에 지금 D가 나와 다에는 있습니다. 나와 다에는 있지만 가와 라에는 없어. 그러면 나와 다두 군데만 있는 D가 원자력이 되는 거죠. 원자력. 그리고 전체 공급 구성비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요. 나가. 왜? 원자력 발전소가 두 군데 있으니까. 그러면 나가 경북이 되는 거고. 다음,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데가 경북과 전남이니까 나가 경북이면 다가 전남이 되겠죠. 전남. 다음, 남아있는 가와 라 중에서, 라는 1차 에너지 공급량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공급량 제일 많아. 남아있는 경기와 충남 중에서 1차 에너지 공급량 더 많은 데는 충남이죠. 그러니까, 충남이, 아이고, 아이고, 전남이라고 적었네요. 전남이 다가 되고, 충남이 라가 됩니다. 헷갈리지 않게 적어볼게요. 경북, 전남, 충남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충남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과 전남에서도 꽤 쓰이고 있고, 결국 남아있는 가가 경기니까 경기에서는 거의 안 쓰입니다. 충남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전남, 경북 꽤 쓰는데 경기에서는 거의 쓰고 있지 않다.

B가 석탄이 되겠죠. 석탄. 다음. 다른 지역은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경기에서는 1등입니다. C가 천연가스가 되겠죠. 다음. B는 골고루 쓰이고 있습니다. B는 골고루 석유가 되고요. 특히나 석유화학 산업 발달한 전남은 전체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꽤나 높게 나타납니다. 물론 충남도 높은 편이죠. 근데 충남은 워낙에 석탄이 특색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석유도 좋지만 석탄 가지고 찾아가는 게 좋고 전남은 석유의 소비 비율이 꽤 높다. 자, 정리해 보면 전력 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충남입니다. 충남은 자기가 소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가 보령, 태안, 당진에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있죠. 그리고 전남, 경북도 전력 자립도가 높아요. 특히나 경북과 전남의 전력 자립도가 높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 원자력이 큰 역할을 했겠죠. 다음, 경기 같은 경우엔 전력 자립도가 유일하게 100보다 작습니다. 생산보다도 소비가 많은 지역이고 경기는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생산을 그만큼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충남 등지에서 전력을 가져다 쓰게 되는 거죠. 전력 자립도 관련된 내용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개념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아래로 가볼게요. 자, 처음이랑 굉장히 유사한 그래프가 또 나왔네요. 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는 경기 아니면 충남이고요. A부터 D는 네 가지 1차 에너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원자력부터 찾으면 좋겠죠. 자, 그래프를 봤더니 지금 경북과 그려볼까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자, 울산과 전남과 경북에는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소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원자력이 되겠죠. 따라서 D가 원자력. 항상 원자력부터 찾아가면은 쉽게 찾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석유의 소비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가장 비율 높게 나타나고, 그리고 골고루 쓰이고 있죠? 이렇게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쓰이면서 전남 같은 경우에도 석유 산업 발달해서 석유화학과 정유 산업 발달했기 때문에 석유의 공급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B가 석유가 되겠죠. 석유. 다음 A 볼게요. A. A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A 같은 경우 울산에선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에서도 거의 쓰이고 있지 않네요. 자, 석탄과 천연가스 중에 울산에서 천연가스는 꽤나 쓰이지만 석탄은 거의 안 쓰인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울산에서 거의 쓰이고 있지 않은, 여기 아까 A였죠. A. A가 석탄입니다. A가 석탄. 그래서 울산은 석탄 거의 쓰지 않는다. 그리고 석탄을 거의 쓰지 않는 곳이 또 하나 있네요. 바로 갑니다. 석탄 가에서도 거의 안 쓰이고 있습니다. 석탄 거의 안 쓰는 데가 경기죠. 그래서 가가 경기가 되고 반대로 석탄의 공급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예, 경남이 공급 비율은 제일 높지만 나도 석탄 공급 비율 높죠. 그리고 나는 석탄도 많이 쓰고 그리고 비 석유도 많이 쓰는 곳입니다. 석탄, 석유 모두 많이 쓰는 충남이 나가 되겠죠. 그래서 석탄에 절대적인 공급량 자체는 충남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경남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충남은 석탄도 많이 쓰지만 석유도 많이 쓰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경남보다 낮습니다. 자, 그럼 경기죠. 경기에서 소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C. C는 천연가스. 이렇게 찾아가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울산, 경기 같은 대도시 비율 높은 지역들, 뭐 울산 대도시이기도 하고 도시화된 지역의 비율이 높은 지역들은 석탄을 거의 소비하지 않는다. 요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에 석탄의 소비 비율이 충남보다 높다. 절대적인 소비량은 충남이 많지만 비율은 경남이 높다는 거. 울산, 전남은 석유 소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자, 다음 마지막 볼게요. 자, 전남 나와 있고요. 나머지 세 지역은 경기, 충남, 울산입니다. 자, 또다시

0: 원자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원자력부터 찾아줄 건데요. 일단 요 표를 잠깐 볼게요. 자, 요 표는 어떤 표냐면 각 지역의 석유 공급량을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값이에요. 어쨌든 각 지역의 석유 공급량이 다 다르겠지만 그 공급량을 무조건 100으로 놓고 상대값으로 표현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원자력부터 보겠습니다. 전남의 원자력발전소 있죠? 그리고 나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와 다는 원자력발전소가 없어서 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이 C가 되겠죠. 그러면 나와 있는 네 지역 중에서 전남 원자력발전소 있고 울산 있지만 경기와 충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남과 함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나가 울산이 되겠죠. 나가 울산. 자, 그럼 울산은 석유가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거예요. 석유의 값을 100으로 했을 때 나머지가 다 100이 안 되는 거니까 석유가 소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제 뭘 찾아야 되냐? 자, 울산은 석유를 가장 많이 씁니다. 원자력도 쓰고요. 그런데 A와 B 중에서 A는 꽤나 다시요. B는 꽤나 쓰지만 A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울산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거 뭐라 그랬었죠? 울산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석탄 거의 쓰지 않는다. 울산에서 가장 적게 쓰이고 있는 A가 석탄이 되겠죠. 석탄이 A. 그러면 남아있는 천연가스가 B가 될 것이고요. B는 천연가스. 얘는 원자력. 자, 그러면 울산과 함께 석탄을 거의 쓰지 않으면서, 자, 석유보다도 천연가스를 훨씬 더 많이 쓰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의 공급 비율이 가장 높은 다는 경기가 됩니다. 경기. 그럼 남아있는 가가 충남이 되겠죠. 충남. 충남 같은 경우에는 석탄 많이 씁니다. 석유 많이 씁니다. 그리고 석탄 더 많이 씁니다. 석탄이 가장 많이 쓰이긴 하지만 석유도 석탄만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석유 100으로 했을 때 석탄의 값도 110이 나오는 거고 두개 비슷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가 충남, 그리고 다가 경기가 되겠죠. 경기. 그래서 전남과 울산은 모두 석유가 1등이다. 충남은 석탄이 1등이지만 석유도 꽤나 많이 쓰고 있다. 경기는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울산과 경기는 석탄 거의 쓰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에너지 자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최근에 사실 에너지와 관련된 어려운 그래프들은 많이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선지로 많이 제시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1차 에너지보다 신재생이 더 출제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신재생도 해에 따라서 편차가 좀 크기 때문에 주로 글 자료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언제든지 까다로운 그래프로 출제할 수 있는 주제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그래프들 해석해 보면서, 아, 이런 거에 초점 맞추면서 그래프 해석해 나가야겠구나. 연습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봤던 그래프들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구와 도시 관련된 그래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꼭 준비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도마뱀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소환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9번은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만으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컨텐츠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 노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 오답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은석입니다. 2027 파이널 생명과학원의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7회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해보도록 할 건데, 여기에서 이제 유전 파트들이 몰려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유전 파트의 난도가,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그 퍼즐 맞추듯이 문제들을 풀어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쌤이랑, 14번 문제부터 함께 풀이해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 이제 결국에는 핵상을 찾고, 그 다음에 이 세포를 매칭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인데, 어떤 동물 중에 유전영제의 가가 나와 있는데,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이런 것들 중요하죠.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A, B, D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 이렇게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핵상이 N이어도 무조건 적어도 하나는 가져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쭉 가볼게요. 이때 이 동물 중에 개체 P와 Q에 세포 가나다라마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기역에서 비읍까지를 모두 다 가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라지A와 라지D를 더한 값, 라지B와 스몰D를 더한 값 되어져 있고요. 이 중에 세 개는 지원기의 세포 1로부터 만들어진 세포들이다라고 얘기를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P의 세포이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Q의 세포로부터 세포 2로부터 형성된 것이 두 개 있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이 중에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라지 A부터 이제 라지 스몰 D까지 모두 매칭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가나다라마 중 세 개는 중기의 세포이다라고 되어져 있어. 아, 그러면 세 개는 중기의 세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염색 분체가 존재하고 있겠네. 그러면은 홀수 값은 나오지 않겠다. 그치. 아, 세 개에서는 홀수 값은 안 나오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딱 봤을 때 두 값의 합이 1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0이고 하나는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절대 중기의 세포는 될 수 없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가의 세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의 세포를 보니까 여기 6개의 유전자 중에 무려 5개나 존재합니다. 그치? 이제 우리가 핵상이 2N이냐 N이냐를 찾아볼 때 6개 중에서 반보다 더 많다라고 한다면, 즉 4개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핵상이 2N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세포의 핵상은 2N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이때 A 더하기 D의 값이 6이잖아요. 그러면 A 더하기 D의 값이 6이라는 건 4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2 플러스 4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라지 A의 값이 2이고 라지 D의 값이 4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라지 D가 동형 접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DD인데 복제되어 가지고 DDDD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스몰 D가 없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스몰 D가 없으니까 0 플러스 4 해가지고 라지 B의 값이 또 4가 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라지 B가 이렇게 복제되어진 상태다라는 거잖아요. 동형접합이고. 그럼 얘는 스몰 B도 없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벌써 6개의 유전자 중에 스몰 B도 없고 스몰 D도 없어져 버려. 근데 얘는 지금 하나만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2 플러스 4인 경우는 될 수가 없겠다라는 게 되면서 A의 값이 4고 그 다음에 라지 D의 값이 2다. 4 플러스 2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4라는 값을 가진 애들이 동형접합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는 라지 A, 라지 A로 동형접합일 것이고 스몰 A가 없다라는 것이니까 여기에 하나 없는 미음이 스몰 A네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라지 B하고 스몰 B, 그 다음에 라지 D하고 스몰 D는 다 하나씩 존재하는 것인데 얘네들이 이제 두 배씩 존재하게 된다면 라지 D 두 개니까 매칭되고요. 그 다음에 라지 B 두 개, 스몰 D 두 개로 2 플러스 2에서 4라는 값으로 만족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되겠지? 자, 그럼 먼저 우선 얘 유전자형은 하나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니까 여기에서 스몰A가 미음이다라는 걸 찾아냈잖아요. 그러면 이 스몰A가 2N짜리의 세포에 없는데 여기 다의 세포에는 존재를 하네요. 아, 그러면 이 다는 이 가하고는 같은 개체의 세포일 수는 없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며, 얘는 라지비하고 스몰디가 제로래요. 그러면 얘는 0 플러스 0이라는 소리고, 라지비도 없고, 스몰디도 없네. 그러면은 라지비가 없다라는 말은 스몰비는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스몰디가 없다라는 것은 라지디는 존재한다라는 것이며, 그 다음에 스몰A가 존재하니까 스몰A, 스몰B, 라지디를 갖는, 핵상이 N인 세포이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스몰A가 미음이다라는 건 알아냈으니까, 스몰B하고 라지D는 리을하고 비읍 중에 숨어져 있겠다. 이렇게 매칭이 될 것이다. 둘 중에 무엇인지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 지금 스몰A 빼고, 스몰BD가 리을하고 비읍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얘는 스몰BD가 모두 존재하네요. 이렇게 존재하고, 스몰A 없는데, 나머지 하나가 있어. 그치? 아, 그러면, 라지 A, 스몰 A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되죠. 얘가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얘는 라지 A를 이렇게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으며, 얘도 핵상이 N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의 값을 이제 한번 보게 된다면, 얘네 둘이 4가 나온다라는 것은 2 플러스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얘가 이제 복제된 애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 값은 뭐 지금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굳이 구하지 말고요. 나머지를 이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라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것도 구할 수 있지. 이 마에서. 지금 여기에 라지 A가 존재를 하는데 얘네 둘이 스몰 B와 라지 D 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 니은의 값이, 아, 니은이라는 유전자가 라지 A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라 같은 경우에는 라지 A를 이렇게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요 기억하고 디귿은 나머지 유전자인 라지 B하고 스몰 D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면서, 스몰 B하고 라지 D는 얘는 다안 가지니까 라지 B하고 스몰 D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되면서, 라지 B하고 스몰 D를 갖는데 이 둘을 더한 값이 2래요. 그럼 얘는 1 플러스 1이겠지. 그렇지. 1 플러스 1이다 라는 게 되면서, 얘는 그 DNA 상대량의 값이 1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어때요? 중기의 세포는 될수 없죠. 중기는 홀수 값을 가진다라고, 홀수 값은 가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라안 되고, 다는 아까 이 합이 1이어서 중기의 세포는 안 된다 그랬어. 근데 3개가 중기의 세포다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우리 3개 찾았네. 다하고 라 빼고는 여기, 가, 나, 라가 모두 중기의 세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라가 아니고 마가 중기의 세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유전자에 다두 배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 플러스 라지 A, 라지 D의 합이 4고요. 라지 B하고 스몰 D의 합이 2인데, 얘는요,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라지 A를 가지고 있어. 라지 A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두 배로 존재한다라고 했잖아. 지금 염색 분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은 얘는 적어도 2의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라지 A랑 라지 D의 합이 4고, 라지 B와 스몰 D의 합이 2이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가져야지 성립이 되겠어? 2, 2, 2 가져야지 성립이 되겠죠. 라지 D 가질 때 얘는 스몰 D를 안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치? 이렇게 하면 성립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얘는 라지 A, 라지 B, 라지 D의 중기의 세포니까 이렇게 두 배씩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지금 라지 B와 스몰 D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라지 B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 기억이 라지 B가 될 것이다 라는 게 되고, 디귿이 스몰 D. 그 다음에 얘는 라지 D를 가지는데 이둘 중에 리을이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라지 D. 그 다음에 얘가 스몰 B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매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무엇만 찾아내주면 되냐면, 너 어떠한 3개의 세포가 피의 세포이냐, 지원기 세포 1로부터 만들어진 3개의 세포냐라는 거를 이제 찾아봐야 되는 것인데, 자, 지금 보니까 2N짜리 세포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얘로부터 이제 그 형성될 수 있는 세포를 한번 찾아보게 된다면, 우선 스몰 A를 가지고 있는 애는 얘로부터 형성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라제이, 라지비, 라지디 이런 애를 만들게 된다면 지금 여기에서 라지비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애는 하나의 지원기 세포로부터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지디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애는 하나의 지원기 세포로부터 만들 수는 없겠다. 그러면은 얘네네. 얘하고 얘. 얘가 이제 각각의 N자리의 세포로부터 나올 수 있는 세포가 되는 거니까 세트가 가라마 세트가 됩니다. 그치? 그러면 가라마가 피의 세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면 나다는 나머지 Q의 세포입니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볼게요.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라제이다라고 했는데 라지비였어요. 틀렸고 Q를 물어봤어. Q는 N자리의 세포에 라제이, 라지비, 라지디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N자리 세포에 스몰A, 스몰B, 라지디를 가집니다. 그러면은 얘의 그 유전자형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니은이 맞는 보기고, 마에서 스몰 A와 스몰 B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 스몰 A는 제로고 스몰 B는 DNA 상대량이 2니까 합은 2다라고 해서 디귿은 틀린 것이고 니은만 정답으로 골라주면 2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 이제 보게 된다면 이것도 이제 연관 상태를 찾아내는 문제의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얼마나 많은 문제를 조금 경험해 봤느냐 이거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조금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차근차근 봅시다. 가와나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 색체에 존재한대요. 아, 독립되어져 있구나. 그런데 지금 가가 두 쌍의 대림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AB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일 테니까 대문자의 수가 표현형을 결정한다. 라는 내용들이 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한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D가 E하고 F에 대해서 각각 완전 우성이고, 그 다음에 E는 F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라고 했으니까, 세 개의 우열관계가 확실하게 결정이 되기는 해요.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 유전자형이 이러한 남자 P와 이러한 여자 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요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와나의 표현형은 최대 7가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치? 그럼 여러분들, 이 7가지다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 뭔가 곱으로는 7가지가 나오기가 힘들죠. 뭐, 그래봤자 1하고 7, 요거밖에 안 나올 텐데. 그러니까 무언가는 두 개의 유전자, 즉, 가하고 나의 유전자가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한번 7가지라는 것을 보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가의 유전자가 A하고 그 다음에 B가 있으니까 요 A하고 나의 유전자가 연관되어져 있는지, B하고 나의 유전자가 연관되어져 있는지, 요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B하고 나의 유전자가 연관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그럼 A는 독립이다라는 것이니까, P에서는 large A, small A고, 그 다음에 Q에서는 small A, small A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유전자형은 무엇이냐면, large A, small A와 small A, small A인데, 얘는 어차피 대문자의 수가 중요한 거니까, 대문자 한개 아니면 두 개이다. 대문자의 수가 한개 아니면 두 개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B하고 나에 대해서 이제 된다라고 한다면 유전자형이 라지비 스몰 B, 라지 D에 기어, 그 다음에 라지비 스몰 B, 라지 E에 니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자손 중에서 이러한 표현형, 유전자형을 가진 애가 나올 수 있대요. 라지비 스몰비, 라지디, 라지. 이런 애가 나올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연관 상태를 이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 기억하고 니은이 지금 누구하고 누구 중에 하나라고 했냐면 라지디하고 라지F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이제 라지디가 될 수도 있고 라지F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요 7가지라는 것이 두 쌍의 이제 염색체에 있는 거에서 표현형이 7가지가 나온다는 건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뭔가 좀 경우의 수를 많게끔 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뭐 이형 접합으로 DF로 놓고 얘로 D로 놓는 게 조금 더 가능성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BD가 나오게 되려면 B하고 D가 연관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스몰 B하고 기역 F가 연관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 그냥 F라고 쓸게요, 선생님이. 기억인데.

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라지 비 라지 디를 여기 P에서 주는 거니까 Q에서는 스몰 비 라지 이를 줘야 되죠. 그러면은 B하고 D가 연관되어져 있다. 이렇게 하나의 예시를 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대문자와 유전자형을 한번 써보게 된다면 얘하고 얘가 만났을 때는 DD에 라지 비 라지 D니까 대문자 두 개에 나오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만나게 되면 라지 D 라지 E에 라지 비 스몰 비니까 대문자 한 개. 그 다음 얘하고 얘 만나게 된다면 D하고 F에다가 라지 비 스몰 비니까 대문자 한 개. 그 다음에 스몰 비 스몰 비면 얘는 아니 스몰 비 스몰 비가 아니고 EF니까 EF의 스몰 비 스몰 비니까 EF의 대문자 0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대문자 2하고 1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써보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봤을 때, 이 라지 디 스몰이, 라지 디 라지 F. 얘네들은요, 모두 같은 표현형일 거예요. D라는 것이 이제, E하고 F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기 때문에. 그치? 그럼 여기에서 일곱 가지가 나올 수 있을까? 여기에서 지금 경우의 수는 여덟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두 개만 똑같아야지 일곱 가지가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 벌써 세 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써볼 것도 없이, 아, 얘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직감하고, 바로 다른 과정으로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다 풀고 오답 노트를 쓸 때는, 얘네들을 한 번씩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아, 여기에서는 절대 일곱 가지가 나올 수 없겠다라는 거 빠르게 판단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D를 넣을 때도, F를 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일곱 가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B하고 나가 연관된 것은 아닐 거야 라는 거를 빠르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하고 연관된 거? A하고 나가 연관된 거. 그러면은 B는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독립된 거 먼저 보는 거야, 얘들아. 자,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 B가 독립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라지 비 스몰 B와 라지 비 스몰 B 사이에서 나오는 유전자형은 라지 비 라지 B와 그 다음에 라지 비 스몰 B와 스몰 비 스몰 B 요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은 대문자의 수에서 어쨌든 결정이 되는 건데 1대 2대 1의 비율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대문자 한 개인 두 개인 거한 개인 거 0개인 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A하고 나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P에서 한번 써보게 된다면 라지 A 스몰 A에 D에 기어,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에는 스몰 A 스몰 A에 E에 니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기역과 니은이 D와 F 중에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얘가 동형 접합이 되게끔 넣는 것이 아니라 7가지는 생각보다 많은 숫자라고 했으니까 이형 접합이 되게끔 기역을 F, 그 다음에 니은을 D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에서 어떠한 자손이 태어날 수 있다 그랬어요? 라지 A 스몰 A DE인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라지 A하고 D를 같이 줄수 있는 애. 라지 A하고 E를 얘는 못 주니까 라지 A하고 D를 P에서 같이 줬을 것이고 스몰 A하고 E를 Q에서 줬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스몰 A하고 F가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을 거고, 한쪽에. 그 다음에 한쪽에는 스몰 A하고 여기 니은, D가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의 그 표현형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하고 얘는 DD에다가, DD에다가 라지 A 스몰 A니까 대문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만나면 DE에다가 라지 A 스몰 A니까 대문자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DF에다가 마찬가지로 소문자 스몰 A 스몰 A니까 제로. 그 다음에 EF에다가 얘는 스몰 A 스몰 A니까 제로.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세 개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얘네들 일곱 가지 못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기 독립된 게 아까 다르잖아. 아까는 두 가지밖에 안 나왔지만 이번에는 대문자 두 개, 한 개, 영 개인 거.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경우의 수 칸만 보더라도 총 12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이제 한번 해보게 된다면 이제 쌤이 앞으로 얘는 D만 가지면 같은 표현형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은 D에 3, 그 다음에 얘는 D에 3.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이제 df니까 마찬가지로 d의 e, 얘는 ef니까 e의 표현형 이렇게 가진다라고 하고, e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문자 숫자만 바뀔 거야. e, d의 1, e의 1 이렇게 될 것이며, 여기는 1,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가 들어간 애들은 각각이 모두 다른 표현형이니까 하나, 둘, 셋이고, 그 다음에 0, 1, 2,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똑같은 거에다가 3이니까 6개에다가 하나 해가지고 7가지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요 연관관계가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기억리행 결정됐고, 누구하고 누가 연관되어 있는지까지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 볼게요.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라지 F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억이 라지 F. 맞죠? 그 다음에 Q에서 스몰 A는 라지 B와 같은 염색체 있대요. Q에서, 스몰 A는 라지 B와 같은 염색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연관관계가, A하고 B가 연관된 게 아니라, A하고, 나에 관련된 유전자가 연관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A가 유전자형이 요거인 사람과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가에서는 대문자 두 개다라는 것이고, 나에 대해서는 E가 이렇게 들어간 애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네.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봤을 때 E가 들어가면서 대문자 두 개인 거 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내가 12칸 썼으니까 1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얘네들은 1대1대1대1이니까 4분의 1, 넷 중에 하나고, 얘네들이 1대2대1입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4분의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넷 중에 하나다. 4분의 1을 곱해주니까 16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보기 디귿에서 뭐라 그랬어? 8분의 1이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것이고, 얘는 16분의 1로 고쳐주니까 기억만 정답으로 골라주면 1번이 답이 된다라고 고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로 가정했느냐에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연습량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더 좌지우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1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가게 되면 돌연변이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 순수 가계도를 분석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가나다 세 가지 형질이 나와져 있는데, 이 중에 한 개는 X염색체에 존재하고, 나머지 두 개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이때 가는요, 라지 A,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나는 라지 B, 스몰 B, 그 다음에 다가 라지 D, 스몰 D, 그 다음에 대문자가 모두 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A하고 B의 성별을 가려냈는데, 가려놨는데 우리는 찾을 수 있죠. A는 여자고요. B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에 지금 범례에는요, 가와 나만 나와 있으니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1번, 5번, 6번은 가, 나가 모두 발현된 사람이다. 그 다음에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나만 발현되었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가만 발현되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이 중에서 형질이 다까지 나와 있잖아요. 지금 다에 대해서는요, 2번, 4번, B에서만 다가 발현됐대요. 그럼 나머지에서는 다가 모두 정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바로 써보자. 2번, 4번, 그 다음에 B에서만 다가 발현되었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가계도를 보고서는 뭔가 우열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은 최대한 찾아내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고 보니까 1번, 2번이 둘다 나가 발현된 부모인데, 4번에서 나에 대해서 정상이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정상이 열성이다. 나 발현 유전자가 우성이다. 그러면 라지비가 나 발현 유전자, 스몰비가 정상 유전자.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지금 다에 대해서 알려줬잖아요. 이 3번하고 A는 지금 A는 가나만 가려놨을 뿐, 다에 대해서는 알려준 거야. 왜냐면 2, 4번 B에서만 다가 발현됐다고 했으니까 A에서도 발현 안된 거야. 그럼 3번에서도 발현 안 됐는데 B에서 다가 발현됐대. 그러면은 부모에게서 없던 유전자가 자손,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서 나왔으니까 자손이 가진 형질이 열성이다. 아, 다 발현 형질은 열성 형질이 되는 거고, 그럼 스몰 D가 다 발현 유전자, 그 다음에 라지 D가 정상 유전자. 이렇게 먼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가에 대해서는 뭐
주는 정보가 없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스몰A도 있고 스몰B도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라지비도 하나 가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 스몰B만 두개 가지는 1 플러스 2는 성립이 될수 없겠죠. 아, 그러면 얘는 2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라는 게 되는 것이며, 그러면은 5번은 라지비 스몰B가 되고요. 그 다음에 A에 대해서는 스몰A 스몰A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우열이 결정이 되네. 왜? 스몰 A만 가질 때 가가 발현됐으니까 A는 가발은 유전자, 라지 A는 정상 유전자. 아, 그래서 먼저 우열 관계는 다 찾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리고 지금 가에 대해서 이제 열성 형질이다라는 거를 찾아냈는데, 여기에서 아빠하고 딸, 엄마하고 아들의 관계를 보니까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자, 누가 있냐면 여기 3번하고 6번을 봐볼까? 3번은 아빠가 정상입니다. 그치? 근데 6번, 딸은 가가 발현됐어요. 그러면 쌤이 알려준 공식, 아정딸정에서, 열성 유전이니까, 아정딸정에 위배되죠. 아빠가 정상이면 무조건 딸도 정상이어야 된다. 이건데, 그거에 위배된다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XM색채 열성 유전은 아니다. 열성 유전인데 XM색채 유전이 아니니까, 얘는 무슨 유전이에요? 상염색채 유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면은 가에 대해서 유전자형을 쓸수 있는 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가라고 써져 있는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모두 스몰 A, 스몰 A다. 그래서 4번, 1번, 그 다음에 여기 6번 모두 스몰 A, 스몰 A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면 7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A를 받고 라지 A를 하나 가지고 있겠다 라는 게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4번, 5번이 모두 스몰 A, 스몰 A만 가지니까 2번이 스몰 A 하나 줘야 되는데 가가 발현이 안 됐으니까 라지 A, 스몰 A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자, 3번도 마찬가지로 6번에게 스몰 A 줘야 되는데 가가 발현 안 됐으니까 라지 A, 스몰 A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스몰 A의 값을 6번, A하고 B, 6번 여기에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 A하고 B는 스몰 이 A라는 애가 스몰 A를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지. 이렇게 돼야겠지. 자, 그 다음에 요 B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여기에서는 뭔지 알 수는 없는데 요거 하나 정도는 알수 있죠. 뭐요? 5번이 7번에게 스몰 A밖에 못 주니까 요 B는 라지 A를 하나는 적어도 가지고 있다. 요거 정도까지는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나하고 다가 어떤 염색체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봤을 때 나에 대해서 그 우성 유전이라는 걸 찾아냈잖아요. 그치? 그러면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는 모르더라도 여자인 경우에는 나가 써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스몰 비비다라는 거 정도까지는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보니까 여기 2번, 5번은 나가 써 있고 7번이 나가 안써 있네. 6번도 나가 써 있는데. 아, 그러면 7번은 우리가 스몰 비비입니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스몰 비비니까 여기에서 스몰 비 하나는 5번으로부터 받고 여기 비로부터 스몰 비를 하나는 받았어야겠다 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요거를 이제 한번 따져보도록 하자. 지금 라지 D에서 스몰 라지 B를 빼준 값, 요걸 우리가 체크를 안 했잖아요. 아직 사용을 안 했는데 5번에서 보니까 라지 D에서 라지 B를 빼준 값이 제로래요. 그러면 이두 값의 DNA 상대량이 같아야지만 제로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5번에서 라지 B를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찾아냈으니까 얼마에서 빼줘야 된다? 1에서 빼줘야 된다. 아, 그러면은 이 5번은 라지 D를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겠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라지 D의 값이 하나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얘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어? 당연히 라지 D, 스몰 D밖에 될수 없죠. 상인지 성인지는 모르더라도 여자는 어쨌든 한 쌍으로 결정되는 거니까 라지 D, 스몰 D를 가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다에 대해서 정상이다 라는 것까지도 이제 맞게 되는 것이죠. 좋아. 자, 그러면 이제 7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얘는 라지 D를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거 되겠네. 요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B가 다가 발현이 됐으니까 이 다는 어떠한 그 유전이었냐면, 아까 라지 D가 정상이었고 스몰 D가 다발현 유전자였으니까 얘는 아직 상인지 성인지 모르지만 스몰 D만 가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치? 그러면 얘가
상염색체여도, 성염색체여도 무조건 여기 딸에게는 스몰 D를 하나는 줘야겠죠. 그래서 7번은 라지 D 스몰 D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스몰 D만 가진다라는 것은 성염색체 유전일 때도 스몰 D를 엄마로부터 받아야 되고, 성염색체 유전일 때도 스몰 D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A도 스몰 D를 하나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지금 우리 D에 대해서는 알려줬잖아. 다에 대해서는 요 A가 정상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정상이라면 라지 D를 하나 가져야 되니까, 얘도 라지 D, 스몰 D다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A에서 라지 D의 값은 1이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6번 같은 경우에는 다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얘도 라지 D를 하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는 아직 모르니까 얘는 이따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6번을 한번 집중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나는 발현이 되었고 다에 대해서는 정상이에요. 그러면 다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라지 D를 가지고 있고, 나에 대해서 발현이 됐으니까 라지 B도 하나는 적어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라지 B도 하나는 적어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6번에서 이 라지 B하고 라지 D가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은, 그 기억하고 니은에서 요 값을 한번 가정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6번에 이 라지 D에서 라지 B의 값이 니은이기 때문에 이 값을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기역 더하기 니은의 합은 4가 돼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니은이라는 값은 무작정 커질 순 없어요. 두 유전자의 그 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가 0일 때는 기역이 4일 거고, 니은이 1일 때는 기역이 3일 것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뭐 이제 2로 가는 경우에는 뭐가 0, 2, 뭐 4, 2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부터는 더 커지지 않을 것 같고, 요두개 정도만 확인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이 0이고 기역이 4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얘는 스몰 a하고 스몰 b의 합이 4가 된다라는 건 2, 2, 2 플러스 2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스몰 a 두 개, 스몰 b 두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b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얘가 스몰 b를 하나는 적어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라지 A를 적어도 하나는 가지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스몰 A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 요 기역 플러스 니은이 합은 4라는 값에 의해서 4하고 0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니은이 1, 기역이 3이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3이 된다라는 소리는, 아까 여기 라지 A하고 그 있으니까 스몰 A가 1, 그 다음에 스몰 b가 2 이렇게 나오는 경우밖에 없겠죠.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스몰 b가 두개 나온다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남자인데 스몰 b가 두개 나왔다? 그 말인즉슨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얘가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럼 문제에서 이두 개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하고 나머지 하나는 X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다가 X염색체에 존재한다라는 것이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이 다, 그 B는요, D만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를 뭐라고 쓸수 있어? D에 Y구나라고 이렇게 써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 B 같은 경우에는 라지 D가 제로죠. 라지 D 제로니까 얘도 라지 B 제로다. 그래서 0, 0 여기까지도 딱 들어맞잖아. 그치? 자, 무슨 점이 없으면 이제 기역 3, 니은 1 이렇게 가지고 쭉 가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는 라지 A, 스몰 A다. 이렇게까지도 결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유전자 형을, 이 A는 어떻게 쓸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A에서 라지 D의 값이 1이니까 라지 B의 값도 1이 나와서 1-1에서 제로가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라지 B가 하나 있다. 라지 B 하나 있으니까 얘는 라지 B 스몰 B겠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라지 B 스몰 B다라고 결정을 했고, 이제 나머지에서 유전자형을 한번 써보도록 할 건데, 지금 여기에서 얘가 B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된다면, 얘는 스몰 B 스몰 B잖아요. 그러면은 3번이 스몰 B를 줬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나에 대해서는 발현이 됐으니까 라지 B 스몰 B다. 이렇게 결정이 되며, 3번은 다에 대해서 정상이기 때문에 얘는 라지 D의 Y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라지 D에서 라지 B를 빼준 값이 1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는 B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나가 발현됐으니까 라지 B죠. 그치? 그 다음에 라지 D도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2-1밖에 안 되겠죠. 아, 그래서 얘는 large D, large D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는 large B, small B구나 라고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나?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기를 보면서 나머지 것들 좀더 채울 것이 있거든요. 보기 보면서 이제 나머지 것들 채워볼게요. 보기 기억에서 나의 유전자는 X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했어. 근데 나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린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가계도 구성원 중에서 체세포 한 개당 스몰 D의 상대량이 니은인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어. 니은은 우리가 1이라고 찾아냈잖아. 그럼 스몰 D의 DNA 상대량이 1인 사람이 5명이 맞니? 라는 거를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구한 것 중에 A 해당이 되죠. 스몰 D 하나고, 그 다음에 5번 하나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B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7도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아보지 않은 1, 2, 4번만 보면 될 텐데, 4번 같은 경우에는 다가 발음됐으니까 스몰 D의 Y, 4번도 되네요. 그 다음에 1은 라지 D의 Y일 테니까 안될 것이고, 2는 다가 발음이 됐으니까 스몰 DD이겠다. 그러면 얘는 DNA 상대량이 2니까 1인 값은 해당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5명. 그래서 니은이 맞는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나다의 표현형이 모두 2와 같을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져 있어. 자, 우리가 2에서 나에 대한 표현형만 이제 결정을 해주면 되는 것인데, 나가 발음됐으니까 얘는 라지 B를 이렇게 하나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4번이 나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얘는 스몰 BB일 거란 말이에요. 그치? 스몰 BB니까 얘는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에 대해서는 라지 A 가지니까 정상이고요. 나에 대해서는 라지 B 가지니까 나가 발현됐고, 다에 대해서는 이제 발현이 됐죠. 나다이. 나다의 표현형을 가질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돼 있어. 그럼 우리가 5번하고 B를 다 구했으니까 할수 있죠. 5번이 스몰 A 스몰 A, B가 라지 A 스몰 A입니다. 그쵸? 자, 이 사이에서 라지 A 스몰 A 스몰 A인데, 가에 대해서 정상인 거는 얘 하나죠.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 될 것이고, B에 대해서는 라지 B 스몰 B가 5번이고요. B는 스몰 B 스몰 B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도 두 가지 유전자형 나오게 되고, 나가 발현된다라는 건 얘니까 2분의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에 대해서는 5가 라지 D의 Y, 그 다음에 B가 스몰, 라지 D의 스몰 D죠. 5가 라지 D의 스몰 D, D는 스몰 D의 Y 이거니까 라지 D 스몰 D, 스몰 D 스몰 D, 라지 D Y, 스몰 D Y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다가 발현되려면 스몰 D만 가져야 되니까 얘네 둘이네. 그치? 그럼 넷 중에 둘이니까 2분의 1. 얘네 셋을 곱해주면 8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8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해주고, D가 틀렸으니까 니은만 정답이 되겠죠? 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서 17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은 이제 돌연변이가 있는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계도로 표현해가지고 문제를 보시는 게 좋다라고 했었죠? 자, 가나다의 유전자 중두 개는 X염색체에 있고, 한 개가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되어져 있어. 그리고 가는 라지 A 스몰 A, 나는 라지 B 스몰 B, 다는 라지 D 스몰 D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가족 구성원의 성별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4명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1은 남자, 2, 3 모두 남자, 그리고 4만 여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표현형이 주어져 있으니까 주어진 것들은 한번 써볼게요. 어머니는 나다가 발현이 되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자녀 1은 가가 발현되었고, 다는 알려주지 않은 상태. 자녀 2는 나다가 발현이 되었고, 자녀 3 같은 경우에는 다가 발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자녀 4는 모두 정상이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하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DNA 상대량이 1인 유전자의 수인데, 이 DNA 상대량이 무엇이냐면, 스몰 A, 스몰 B, 스몰 D의 DNA 상대량이 1인, 유전자의 수가 이렇게 2233012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쌤이 여기다가 그냥 숫자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2231012. 그러면 얘가 3이라는 소리는 뭐예요? 얘는 스몰 A도 하나 갖고 있고, 스몰 B도 하나 갖고 있고, 스몰 D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3이라는 숫자 자체가. 맞지? 자, 이거를 먼저 생각해 놓고. 자, 그러면 이제 가계도에서 알수 있는 정보들을 좀 봐야 되는 것인데, 먼저 여기에 자녀 3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아, 얘는 XXY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제 정상적인 가계도는 포함 안 시키고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비블 1에 일어난 염색체가의 수가 비정상적인 정자 P와 그 다음에 정상 난자가 수정되어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태어난 자녀 3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나타낸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뭐부터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들? 먼저 얘네들의 우열과 어떤 염색체 있는지를 안 알려줬으니까 가계도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얘네들 우열을 판단할 수 있는지 봐야 돼. 근데 부모가 모두 가에 대해서 정상이야. 가에 대해서 정상인데 가라고 써져 있는 1번이 태어났어. 아, 그러면 이 가가 열성이다. 그러면 정상 유전자가 라지A 유전자, 스몰 A가 가발은 유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스몰 A를 하나 가지는데 가가 발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발은 유전자가 스몰 A인데 얘가 만약에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옆에 라지A가 하나 있겠죠. 그치? 그러면은 얘는 정상이 나와야 되는데 모순이 생기잖아. 아, 그러면 얘는 X염색체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가가 X염색체에 존재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 가는 X염색체에 존재하는 거니까 먼저 유전자형을 쓸수 있는 애들은 써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가에 대해서는 다 알려줬으니까. 그치? 그러면 아빠는 라지A의 Y다. 라고 쓸 수가 있고, 어머니는 발현이 안 됐으니까 라지A를 하나 갖는데 요 스몰 A를 줄수 있어야 되니까 라지A 스몰 A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얘는 가가 발현이 안 됐으니까 라지A의 Y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을 것이고, 요 3번은 아직은 모르죠. 아직은 우리가 지금 조금 있다가 보고, 4번은 정상이었으니까 라지A에 무엇이 있는지 이제 한번 봐야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나머지 것들, 나하고 다를 이제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나다 중에 이제 각각 남은 게 X염색체 유전과 상염색체 유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나를 상염색체 유전이고, 다를 X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그 우열을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번을 봐야겠죠. 자, 1번을 볼게요. 1번을 나가 상염색체 있다라고 했으니까 1번은 라지비의 스몰비가 될 겁니다. 그치? 라지비 스몰비인데 1번은 나에 대해서 발현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정상이 우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라지비가 정상, 스몰비가 나발현 유전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러면 나라고 써져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모두 스몰비, 스몰비, 그 다음에 2번도 스몰비, 스몰비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빠 같은 경우에는 스몰비를 하나 줘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라지비 스몰비 이렇게 될 것이고 얘도 이제 라지비의 스몰비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그 1번 같은 경우가 얘가 이제 X염색체 있는 거니까 D에 Y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쌤이 이제 가정한 거니까 얘는 색깔을 좀 다르게 볼게요. 그러면 X염색체 있으니까 D에 Y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D는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냐면, 엄마로부터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이고, 얘가 이제 D를 받았을 때, 다에 대해서는 안 알려줬으니까, 우열 관계는 아직은 확실하게 모르는 상황.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DNA 상대량이 1인 유전자의 수, 요것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라지A 스몰 A니까 여기 하나가 나오죠. 그치? 얘는 스몰 B니까 스몰 B의 DNA 상대량은 2라서 그것에 해당이 안 되니까 여기 스몰 D가 하나여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라지 D 스몰 D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라지 B 스몰 B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DNA 상대량이 1인 유전자의 수가 두 개여야 되는 거니까 스몰 D에 Y여야지 스몰 B 하나, 스몰 D 하나 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봐봐요. 여기 X염색체에 있는 애들은 같이 연관이 돼 있을 거잖아. 아버지 쪽에서는 X염색체가 라지 A 스몰 D 연관돼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 쪽에서는 지금 1번이 스몰 A랑 스몰 D를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스몰 A, 스몰 D 연관돼 있고 라지 A, 라지 D 이렇게 하나의 염색체에 각각 연관이 되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러한 3번 같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나올 수 있냐?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다가 발현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자, 지금 여기에서 라지 D 스몰 D일 때 다가 발현됐어. 엄마에서.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가 우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다가 정상, 아니, 다가
라지드 유전자, 스몰 D가 정상 유전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가 다가 발현됐다라는 것은 라지 D를 적어도 하나는 받아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얘가 라지 A, 라지 D를 한번 받아볼게요. 그러면은 라지 A, 라지 D를 받았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엄마한테 스몰 A, 스몰 D를 이렇게 받게 된다면 지금 여기에서 얘가 하나라는 조건, 지금 스몰 A랑 스몰 B, 스몰 D가 하나라는 조건을 먼저 넘어서 버리게 되죠.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라지 A, 라지 D를 받았다 라고 한다면 그럼 얘는 지금 여기까지는 만족이 되는 것인데 B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얘는 지금 나에 대해서 발현이 안 됐으니까 라지 B를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라지 B, 스몰 D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한 개다 라는 조건에서 라지 A, 라지 A, 라지 D, 라지 D 근데 지금 선생님이 정상 난자여야 되는데 얘를 지금 정상 난자니까 라지 A, 라지 D를 같이 줄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가 라지 A, 라지 D고 그 다음에 아빠 쪽에서 라지 A, 스몰 D를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 그치? 그러면 요거 이 XY를 아빠 쪽에서 줘야지만 아빠 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클라인펠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스몰 D 하나 있고 스몰 D가 하나 이미 스몰 B가 있었기 때문에 DNA 상대량이 1인 유전자의 수가 두 개가 돼버린다라는 거지. 1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나를 상염색체 유전자, 달을 성염색체 유전자라고 가정한 조건부터가 이제 틀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얘네를 이제 지우고 다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네 우열 관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테니까, 지금 나가 그러면 어느 염색체에 존재하는 거야? X염색체에 존재하고 가나가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겠네. 다가 상염색체에 존재하겠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1번부터 가는 거예요. 자, 1번은 스몰 B가 하나다 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스몰 A하고 스몰 B가 같은 X염색체에 존재해. 그리고 이렇게 쓸게요. 쌤이 스몰 A에 스몰 B가 연관되어져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스몰 B를 하나 가질 때 이제 나에 대해서 정상이기 때문에 이 스몰 B가 정상 유전자다. 그러면 라지 B는 나 발현 유전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나는 우성 유전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1에 스몰 A, 스몰 B는 누가 준 거예요? 엄마가 준 거지. 스몰 A에 스몰 B. 그 다음에 나가 발현됐으니까 라지 B에 스몰 B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도 이제 찾아낼 수가 있겠죠. 아빠 같은 경우에는 나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스몰 B를 가지고 있겠다. 그럼 라지 A에 스몰 B 이렇게 될 것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나가 발현이 됐으니까 라지 A에 라지 B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도 이제 아빠로부터 라지 A에 스몰 B를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나에 대해서 정상이 나오려면 스몰 BB만 가져야 되니까 엄마로부터 스몰 A, 스몰 B 받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용하면 되겠네. 아빠요. 그 DNA 상대량이 1인 유전자 수가 두 개야. 그러면 지금 스몰 B 하나밖에 안 나왔지. 그러면 얘는 스몰 D를 하나 가져야겠다. 그렇지? 그러면 얘가 스몰 D의 상대량이 1이어야 되니까 상염색체에 있는 다는 라지 D, 스몰 D다. 근데 얘만 봐서는 지금 아빠의 다에 대한 형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열을 몰라. 근데 4번을 보자. 4번을 보니까 얘도 DNA 상대량이 1인 거가 두 개가 있대요. 그치? 근데 지금 여기 라지 A, 스몰 A니까 하나 있고 얘는 DNA 상대량이 2니까 안 되니까 얘도 라지 D, 스몰 D가 되면서 스몰 A랑 스몰 D 두 개를 만족시킨다. 그럼 라지 D, 스몰 D일 때 자녀 4는 다가 발현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라지 D가 정상 유전자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스몰 D가 다발현 유전자 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염색체에 있는지 그 다음에 우열 관계를 다 따져봤으니까 얘만 이제 따져보면 되겠다라는 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우선 아빠 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XY를 아빠 쪽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야 클라인펠터가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아빠 쪽에서 라지 A랑 스몰 B를 이렇게 줬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나에 대해서 정상이기 때문에 스몰 B만 있어야 돼요. 그치? 그럼 엄마로부터 스몰 A랑 스몰 B를 받아야겠다. 요 경우만 해당이 되겠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클라인펠터 태어나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볼게요. 보기 기억. 나는 열성형질이다 라고 했는데 나는 우성형질이었어. 그래서 기억 틀린 것이고 A와 B는 모두 X이다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자, A가 아빠의 다에 대한 형질이에요. 자, 이것은 그 정상이니까 X죠. 그 다음에 자녀 1은 어떨까? 자녀 1 같은 경우에도 얘가 하나 있다 라고 했으니까 라지 D 스몰 D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라지 D 스몰 D면 얘도 정상이겠네. 그래서 X다. 그러면 둘 다 X 맞으니까 니은 맞는 것이고 다음에 자녀 4에게서 스몰 A, 스몰 B, 라지 D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여기에서 스몰 A, 스몰 B, 라지 A, 스몰 B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스몰 A하고 스몰 B 이렇게 갖는 애와 라지 D를 갖는 애는 생식세포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니은 디귿 정답으로 해서 4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유전과 관련된 문제들 풀어봤고요. 이제 5단원과 관련된 문제들 남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째 문제입니다. 자, 천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 식물 군집의 천이 과정이 나와져 있는 건데 이 중에서 ABC가 양수림, 음수림, 지류 나와 있습니다. 자, 용암돼지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건성천이를 나타내는 것이고 건성천이의 개척자 우리 지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초원 형성되고 관목림 형성되고 그 다음에 빛이 센 지역에서 양수림 먼저 형성되며 호남림 다음에 음수림이 형성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나는 이 지역에서 천이 시작 후 종다양성의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그치? 그리고 구간 1이 천이의 중간 정도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기 기억에서 이 지역에서 일어난 천이는 1차 천이다. 용암돼지에서부터 시작한 건성천이, 1차 천이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B의 우점종은 C의 우점종보다 약한 빛조건에서 잘 생장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B는 양수림이니까요. 이 B의 양수림의 우점종은 양수들, 즉 빛이 강한 지역에서 곳에서 잘 자라는 애들이니까 C의 우점종보다 빛이 강한 빛에서 잘 생장한다 라고 해서 니은은 틀리게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식물 군집의 종다양성은 극상일 때가 가장 높대요. 극상은 이제 천이의 마지막 단계, 안정화 단계인데 중기의 종다양성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아, 그래서 틀렸다라고 자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억만 정답으로 1번 답이 되는 것이고 다음 19번으로 가서 그림 가와 나는 동일한 조건에서 종 A와 B를 각각 단독 배양했을 때와 혼합 배양했을 때 시간에 따른 개체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A와 B의 상호작용은 기생과 상리공생 중에 하나래요. 그럼 여러분들 봤을 때 기생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한 종은 이익을 얻고 한 종은 손해를 입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상리공생이라는 거는 두 종 모두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근데 가나 중에 가가 단독 배양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지금은 가나가 그 단독 배양과 혼합 배양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단독 배양으로 보셔야겠죠. 그리고 둘 다 이익을 얻은 가를 혼합 배양해서 상리공생 관계에 있다라는 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얘를 단독 배양으로 보면 얘는요 둘 다 손해를 입은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치? 아, 그러니까 기생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보기 기억에서 나는 단독 배양했을 때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네요. 그 다음 니은 가에서 A와 B는 한 개체군을 이룬다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한 개체군이라는 것은 동일한 종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A하고 B는 종 A와 B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종 A와 B라는 것 자체가 다른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아, 그래서 한 개체군 이룬다 틀렸다 라는 것이고 구간 1에서 B의 환경 저항이 작용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구간 1에서 이런 말 안 나오더라도 어떠한 구간이 나오더라도 환경 저항이 작용하지 않는 구간은 없습니다. 환경 저항은 모든 구간에서 작용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환경 저항이 작용한다 라고 했으니까 디귿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환경 저항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하는 요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질병일 수도 있고 노폐물일 수도 있고 천적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러한 환경 저항은 얘네들이 이제 구간에서 개체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작용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요. 알겠죠? 환경저항은 어떤 구간에서든 작용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얘 쉽게 골라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디귿, 기억 디귿 정답으로 골라주면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질소순환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져 있네요.
그림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질소순환 과정의 일부이고, 1과 2는 질산화 작용과 질소고정 작용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산화 작용하고 질소고정 작용

작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질산화 작용은 뭐예요? 질산 이온이 된다라는 뜻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 NO3 마이너스가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고, 질소 고정이라는 것은 이제 공중방전에 의한 것도 있지만 세균에 의한 것이라면 대기 중에 N2가 NH4 플러스로 전환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1과 2가 질산화와 질소 고정 중에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대기 중에 N2가 기억으로 전환되고 있는 이 기억이 NH4 플러스 되면서 요 1이 질소 고정 되겠죠. 그러면 이 2는 질산화 작용이 되면서 이 니은이 NO3 마이너스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NO3 마이너스가 N2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탈질산화 작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3은요 무엇을 나타냅니까 라고 한다면 분해자에 의한 작용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져 있어. 그리고 기억과 니은이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 찾아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분해자는 어때요? 질소화합물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NH4 플러스 상태로 바꿔주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질산화 세균은 2에 관여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질산화 세균은 2에 관여한다. 맞죠? 질산화 작용은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질소 고정 작용은 누구에 의해서?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질소 고정 세균의 대표적인 애가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조토박터도 있지만 뿌리옥 박테리아를 우리 수능에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뿌리옥 박테리아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질소 순환은 육상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에서 모두 일어난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개념에서 공부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료에서 주어졌잖아요. 지금 N2를 이렇게 NH4 플러스로 바꾸고 NH4 플러스를 NO3 마이너스로 바꾸는 과정이 해양에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육상에서도 일어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모두 일어난다라는 거 맞게 골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디귿. 분해자에 의해 낙엽의 질소화합물이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떨어진 낙엽의 질소화합물이 암모늄 이온으로, 기억이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니까 이것으로 전환되는 것은 분해자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도 맞게 골라주시면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정답으로 골라서 답은 5번 이렇게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7회 문제도 20번 문제까지 함께 다 풀어보면서 우리가 박수현 쌤과 쌤과 해서 1회부터 7회까지 많은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쌤이 OT에서도 얘기했지만 좋은 문제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신만의 문제풀이 전략을 찾아내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핵심 전략 찾아내시길 바라겠고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감만족 지구과학의 이윤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벌써 14강이고요. 이 실전 모의고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달려오느라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마지막 강의까지 열심히 달려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부족한 부분 많이 많이 채우셔가지고요. 우리 더 발전된 모습이 될수 있도록 마지막 강의까지 한번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7회차 문제 풀어보고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 11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12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를 보시면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항상 이 엘니뇨 라니냐는 자료 해석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오는 파트이죠. 이 자료 해석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을 하고요. 또이 자료 해석에 대한 선지를 묻는 것도 되게 다양한 선지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등장했던 것들이 사실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도 엘니뇨 라니냐 문제가 나온다면 지금까지 나왔던 선지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엘니뇨 라니냐 문제는 기출 문제 많이 확인을 하시고요. 기출에서 어떠한 선지까지 다루었는지 그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2번 문제에도 별표를 쳐놨어요. 비슷한 닮은꼴 유형 문제 한번 살펴보면서 엘니뇨와 라니냐에서 자료가 또 어떤 식으로 주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또 선지를 해석하는 방법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요. 이번 자료는요. 관측한 수온이 20도씨 이상인 해수층의 부피 편차, 즉 따뜻한 해수층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부피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다음에 A랑 B가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이 나는 이 엘니뇨 라니냐 공부가 좀잘 되어 있어. 그래서 잘할수 있어 라고 하면은 바로 생각해서 판단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 아직 내가 이 엘니뇨 라니냐에 좀 부족해. 그럼 내가 이 자료를 어떤 식으로 판별해서 A와 B 시기를 내가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 요게 좀안 되시는 분들은요. 엘니뇨 라니냐의 상황을 간단히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시험 현장에서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한정된 시간에서 빨리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를 판별을 해서 요 값을 맞춰줘야 되거든. 그럼 이 값을 맞춰주려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 일단 여러 번 하다 보면 완전히 내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과정 거치지 않고선 이 자료를 바로 해석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내가 엘니뇨나 라니냐 시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야. 난이 시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어. 그럼 그 시기에 대한 걸 그림으로 간단히 그려보고, 그런 다음에 자료에서 A랑 B 시기가 각각 무엇에 해당하는지 판별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수 있겠지. 나는 한번 엘니뇨 시기를 가정하고, 그랬을 때 20도씨 이상의 해수층의 부피 편차를 내가 한번 살펴보겠다 라고 딱 정했잖아요? 그러면, 자, 엘니뇨 시기야. 그럼 여기가 서태평양 쪽. 그리고 이쪽이 동태평양 쪽이겠지. 근데 이 엘니뇨 시기는 평소보다 무역풍의 세기가, 그렇죠, 약해지는 시기잖아요. 따라서 무역풍의 세기가 평소보다 약해지더라. 선생님이 이거 순서, 번호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지면 원래 서쪽으로 해수가 많이 이동했었는데 그 서쪽으로 이동했던 따뜻한 표층 해수들이 다시 동쪽으로 돌아올 거거든. 이게 2번. 그래서 해수면의 경사가 원래보다 완만해지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용승의 세기가 약해지게 되더라. 그러면 지금 서쪽으로 이동했었던 따뜻한 해수들이 동쪽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동태평양의 표층수온이 높아지더라. 동태평양의 표층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바로 엘니뇨더라. 근데 이 엘니뇨가 대기의 흐름에도 영향을 주었었지. 그래서 동태평양의 따뜻한 수온이 몰려오면은 우리 수온이 따뜻해질수록, 즉 따뜻한 해수층이 이동한 곳에서 상승기류가 발달하더라. 따라서 상승기류, 구름대도요, 서태평양에서 동태평양으로 따뜻한 해수를 따라서 같이 이동하게 되고, 상승기류가 원래보다 동쪽에서 생기게 되는 이것이 바로 엘니뇨의 기본적인 모습이더라. 되죠?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20도씨 이상인 해수층의 부피 편차, 즉 따뜻한 해수층의 부피 편차를 물어봤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엘니뇨 시기에는요, 따뜻한 해수층이 서쪽에 있다가 동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태평양에서는 따뜻한 해수층의 부피가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편차가 평소보다 작은 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값을 가질 거고요. 동태평양은 따뜻한 해수가 더온 거잖아. 그럼 평소보다 따뜻한

석탄의 수층의 부피가 증가한 거니까 편차는 플러스값, 평상시보다 높아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동태평양에서 플러스값, 서태평양에서 마이너스값을 갖는 게 엘니뇨일 거야. 자, 그럼 볼게요. 동태평양이 지금 점선이거든. 동태평양에서 플러스값 가지고 있고 서태평양에서 마이너스값을 가지고 있는 게 A네. 그러니까 이 A가 아, 엘니뇨 시기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 반대인 B가 라니냐겠지. 서태평양에서 따뜻한 해수의 부피가 더 많아졌어. 왜냐? 동태평양에 있던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더 많이 이동해버렸거든. 그럼 동태평양은 부피가 더 줄어들었겠지. 그래서 편차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어. 요게 라니냐 시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엘니뇨 라니냐를 구분을 했고요.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비 시기와 비교할 때, 라니냐와 비교할 때 엘니뇨 시기에 대한 설명 골라봐라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때마침 너무 잘했다. 엘니뇨 시기의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기억 있는 디귿을 판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의 염력소의 농도 물어보았어요. 자, 서태평양에서는 지금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더 이동했기 때문에 서태평양은 수온이 낮아졌다라고 볼수 있어요.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은 평소보다 좀 낮아졌을 거야. 그런데 우리 염록소의 농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염록소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거든. 플랑크톤의 양이 많아지고. 자, 따라서 염록소의 농도는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의 해수의 증발량. 그럼 우리는 이 해수의 증발량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해수의 증발은 수온이 높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거든. 그래서 표층 수온이 높을수록 증발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근데 엘니뇨는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이동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승기류 잘 발달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증발량이 더 많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 맞는 얘기. 그래서 증발량이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수증기량도 많아지게 될 거예요. 요거까지 체크할 수가 있더라. 자, 그다음에 디귿입니다. 서태평양에서의 기압 편차 빼기 동태평양에서의 기압 편차 값이 플러스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봐봐요. 서태평양에서 지금 하강기류 발달했잖아. 하강기류는 저기압, 고기압. 고기압이죠. 따라서 서태평양의 기압 더 높아진 거고요. 동태평양에서 상승기류 발달하고 있습니다. 저기압이 가까워진 거니까요. 기압 편차 마이너스 값이더라.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값을 빼줬으니까 이 값은 플러스가 나오는 거 맞네. 따라서 니은 디귿 답은 5번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 문제에서 보면요. 해수의 증발량, 니은에서 물어봤단 말이야. 해수의 증발량이 많다는 건 결국에는 수증기량이 많은 걸 의미를 하더라. 요것과 관련된 닮은꼴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과 닮은꼴 문제가 24학년도 수능 문제예요. 자, 가해 자료를 보세요. 가해 자료에서 이미 수증기량 편차값을 주고 있습니다. 해수의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량이 많아서 수증기량도 많아질 거다라고 우리가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고요. 문제에서 지금 이 수증기량이 서태평양의 수증기량이거든요. 그래서 서태평양의 수증기량이 평소보다 많다라는 건 그만큼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으로 많이 갔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B가 라니냐 시기. 평소보다 수증기량이 적은 A가 엘니뇨 시기가 되겠어요. 이렇게 판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자료를 가져온 게이 나의 그림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이 나가요, 해수면의 높이 편차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건 알 거예요. 라니냐 시기에 서태평양의 해수면은 높아지고 동태평양의 해수면 낮아져요. 엘니뇨 시기에는 반대예요. 라는 건알 거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여기가 동경 140도. 이거 선생님이 6회차 할때 설명했었는데, 동경 140도이지만, 사실 이게 서태평양을 의미하는 것이더라. 이거는 경도 값이더라. 서경 100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동태평양을 의미하는 것이더라. 근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 서태평양은 요 서쪽에 딱 여기 한 지점. 동태평양은 동쪽의 한 지점, 페루의 딱그 앞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 우리 기출에서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개념서에도 무조건 있는 그림인데요.
우리가 동태평양이요. 그냥 요 동쪽에 페루 앞바다예요. 여기만 동태평양이 아니라요. 이 페루 앞바다와 이 적도에서 여기 중앙태평양까지 둘러싼 요 부분 있죠? 요렇게 막대기처럼 된 부분. 여기가 전부 다 동태평양이랑 같은 변화를 가져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전부 다 동태평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동태평양이랑 같은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 됐죠? 이 막대기.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요 값이 전부 다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선으로 그은 부분이 전부 다 점선,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서태평양은 어디냐? 서태평양은요, 요 막대기를 둘러싼 부메랑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그림 많이 본것 같죠? 선생님 빨간색으로 좀더잘 보이게 그려줄게요. 요렇게. 막대기를 둘러싼 요 부메랑 부분. 여기가 바로 서태평양을 대표하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메랑 부분은 전부 다 플러스 값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이 중앙을 찍어놨어. 중앙을 찍어놓고 여기에 값이 어떻게 변해요? 라는 문제, 기출문제 실제로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야. 어? 여기는 서쪽도 아니고 동쪽도 아닌데? 서태평양도 아니고 동태평양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 막대기, 요 구간은 전부 다 동태평양을 대표하는 것이더라. 그걸 둘러싼 부메랑이 서태평양을 대표하는 것이더라. 라는 걸 알아야지 풀수 있는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해수면의 높이가 서태평양은 높아진 거고 동태평양은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다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더 많이 이동한 라니냐 시기, 가의 비시기에 해당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우리 기후 변화의 지구 외적인 요인, 천문학적 요인.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이죠. 자, 보면요. 자료에서 경사각과 이심률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차 운동은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다음에 표가 나와 있는데 이 표는요. 남반구. 남위 30도. 남반구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남반구에서 ABC에 측정한 서로 다른 물리량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역이 1월과 7월 중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자, 봐봐요. 기역이 어느 시기에 이제 태양의 남중고도야. 그럼 우리는 남중고도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생각해줘야 돼요. 자, 남중고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일단 첫 번째로 계절을 확인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절을 판별을 해줬으면 뭘 확인해줘야지 남중고도를 알수 있을까? 남중고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계절, 그 다음? 맞아요. 경사각입니다. 요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경사각이 클수록 여름철에 남중고도는 높아지고 겨울철에 남중고도는 낮아질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봅시다. A랑 B가 있어. 네, A랑 B가 있는데 C는 지금 현재랑 경사각이 똑같기 때문에 남중고도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경사각이 같으니까. 근데 A는요, 경사각이 현재보다 작은 시기고 B는 현재보다 경사각이 큰 시기거든. 근데 봐봐요. 경사각이 작은 A 시기에 오히려 남중고도 높아졌지. 경사각이 큰 B 시기에 오히려 남중고도 낮아졌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지금 이곳은 경사각이 클수록 남중고도가 낮아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경사각이 클수록 남중고도가 낮아지는 계절은 여름이야, 겨울이야? 이게 일단 돼야 돼요. 그렇지. 남중고도가, 경사각이 클수록 남중고도가 낮아지는 계절은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이 겨울이어야 돼. 그럼 봐봐요. 기역에 1월 또는 7월이 들어가야 되는데 겨울이어야 돼. 그러니까 1월이야, 7월이야. 1월이요 하는 순간 틀리는 거예요. 왜냐? 문제에서 여기 지금 남반구라고 했거든. 아, 여러 번 꿨네. 그쵸? 남반구이기 때문에 북반구랑 계절이 반대입니다. 북반구는요, 남반구는요, 7월에 겨울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역은 1월이 아니라 7월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땡. 잘 보셔야 돼요. 함정이 군데군데 있었어요. 잘 보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니은은 마이너스이다라고 했는데 기온의 연교차 편차예요. 자, 기온의 연교차 편차. 기온의 연교차 비교하는 방법은요. 세 가지 스텝을 차례대로 밟아주시면 돼요.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이냐? 스텝 1.
제일 쉬운 게요. 경사각에서 판별하는 게

제일 쉬워요. 경사각에서 판별되는 게 제일 쉬운데, 다행히도 A랑 현재는 경사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거 럭키한 거. 자, 경사각이 언제가 더 커? 현재가 더 커. 그러니까 경사각이 A가 현재보다 더 커. 그럼 우리 벌써 답 나온 겁니다. 기온의 연교차는 경사각이 클수록 큰 거잖아. 그런데 지금 A는 현재보다 경사각이 작으니까 기온의 연교차 편차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니은 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스텝 1에서 끝나면 2, 3로 안 내려가셔도 돼요. 여기서 끝내주셔야 됩니다. 실전에선 우리 시간이 생명이니까. 근데 우리 지금은 연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럴 수 있지. 경사각에서 판별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경사각이 똑같아. 예를 들어 C 같은 거. C는 지금 현재랑 경사각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스텝 1에서 해결이 안된 거야. 그러면 스텝 2로 가야 돼. 스텝 2는 무엇이냐? 경사 방향. 선생님, 색차 운동 안 일어났는데요? 그래도 경사 방향은 따져줘야 됩니다. 왜냐? 경사 방향에 따라서 북반구가 연교차가 클지, 남반구가 연교차가 클지가 정해지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지금 A랑 현재 할때 전부 다 지금 남반구의 기온의 연교차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사 방향에 따라서 남반구의 연교차가 어떤지 봐야 돼. 그럼 이거는 우리가 사실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차 운동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현재랑 경사 방향은 똑같아. 현재의 경사 방향일 때 남반구는 연교차가 큰 식이야, 작은 식이야? 남반구는 지금 근일점에서 여름, 원일점에서 겨울이거든요. 따라서 연교차가 큰 식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암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 현재는 북반구가 연교차가 작고 남반구는 연교차가 큰 식이다라는 거 암기해 주셔야 돼. 그럼 경사 방향에서 이걸 판별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걸 토대로 스텝 3로 넘어갑니다. 20률. 요두 번째로도 결론이 안 나면 그때 20률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20률은 일단 A랑 현재를 비교를 해. 봐볼게요. A랑 현재 20률을 비교를 하면 A는 20률이 0.02보다 작고 현재는 0.02이기 때문에 20률은 A가 더 작아요. 됐죠? 근데 20률을 비교할 때 스텝 2가 필요해. 왜 필요하냐? 스텝 2에서 지금 A랑 현재 이 남반구는 연교차가 큰 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20률은 연교차가 큰 식이면 20률이 클수록 연교차가 더 커져. 근데 만약에 이게 연교차가 작은 식이다? 라고 하면 20률이 클수록 연교차는 더 작아져요. 왜냐? 이 연교차 자체가 20률 때문에 생긴 현상이기 때문에. 20률이 크면 연교차가 커졌던 곳은 더 커지는 거고. 그리고 연교차가 작았던 곳은 20률이 크면 연교차가 더 작아지는 거더라. 이 개념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따라서 현재 20률은 A가 현재보다 작잖아. 근데 둘다 연교차가 큰 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률을 고려했을 때도 연교차는 A가 현재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스텝 3까지 와도 A가 현재보다 연교차가 작은 거더라. 근데 우리가 스텝 3까지 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더라. 왜냐? 이 문제에선 스텝 1에서 이미 해결됐거든. 됐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해결 안 됐어. 여기서도 해결 안 됐어? 그럼 20률까지 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요 과정 좀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일단 니은은 맞는 얘기. 자, 디귿입니다. ABC 중 원일점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평균 복사 에너지 양. 자, 봐봐요. 원일점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평균 복사 에너지 양. 이걸 딱 보면은, 아, 무엇에 의해서 이 값이 결정되겠구나가 이미 떠올려야 돼요. 자, 봐봐요. 지구에 도달하는 평균 복사 에너지 양이 많으려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어때야 돼? 거리가 가까워야 돼.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은 식을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거리가 가장 가까워야 돼. 근데 봐봐요. 원일점에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원일점 거리가 가장 짧은 곳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파트 문제는요, 내가 선지를 보았을 때 무엇을 비교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내 머릿속에 그려져야지 문제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일점 거리가 가장 짧은 시기를 찾아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원일점 거리가 짧으려면 어떤 값이 변해야 돼? 그렇지. 원일점 거리에 영향을 주는 건 20률이에요. 20률이 어떨수록 원일점 거리가 짧더라? 그렇지. 20률은
원일점과 근일점을 만든 요인이기 때문에요. 20률이 커지면 원일점, 원래 멀었던 거리는 더 멀어

가까워지고요. 원래 짧았던 근일정거리 더 가까워집니다. 그럼 20율이 작아지면은 원일정거리 작아지고 근일정거리 길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원일정거리가 짧다는 건 20율이 작다는 거더라. 그러니까 ABC 중에 20율이 가장 작은 시기를 찾아주시면 그게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가장 많은 시기는 A다라는 거 정리해 주셔야 되고, 요거랑 또 관련해서 그림 하나를 그려보면요. 우리가 지구가 타원궤도를 공전을 할 때, 태양이 여기 있어. 태양이 여기 있어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근일점이 생기고, 태양과 가장 먼 원일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때 20율이 바뀌죠. 20율이 달라져도 원일점과 근일점 사이의 거리 자체는 고정된 값. 요 값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 20율이 커지면 이 태양이 더 근일점에 근접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일점 거리는 더 멀어지는 거야. 반대로 20율이 작아지면은 태양이 중심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태양이 중심 쪽으로 이동하니까 근일점 거리는 길어지고 원일점 거리는 짧아지는 거더라. 그래서 원일점과 근일점 요 자체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요 거리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개념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요걸 기억해 주시고, 니은 디귿이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문제, 요 문제 우리 6회차에서도 비슷한 거 풀어봤었죠. 14번 문제를 보시면 두 주계열성 A랑 B가 나왔고요.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그래프를 좀 예쁘게 한번 그려보면은 A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것이고, B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것이더라. 따라서 람다 맥스도 B가 더 짧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 온도를 비교하면 A의 표면 온도가 B의 표면 온도보다 낮겠구나라는 것을 그래프의 형태를 따라서도 비교할 수가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 흡수선의 세기에 따라서도 우리가 표면 온도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 5회차 할 때였나요? 분광형에 따른 F, G, K 분광형에 따른 흡수선의 상대적인 세기. 크게 세 가지는 좀 알아둬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 첫 번째가 중성수소의 흡수선이었어요. 중성수소의 흡수선은 어디에서 최댓값을 가지더라? A형별에서 최댓값을 가지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중성수소의 흡수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칼슘 이온선. 칼슘 이온선은 K형별에서 최댓값을 가졌죠. 그래서 칼슘 이온선은 이런 식으로 생기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라고 한 게, 헬륨선이었습니다. 헬륨선은 O형별, B형별처럼 표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 강하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A는요, 칼슘 이온선, 이온화된 칼슘선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흡수선이 강하다라는 뜻은 아래로 많이 들어가 있으면 강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A는 칼슘선이 더 강해. 반면에 B는 수소, 중성수소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걸 통해서도, 아, 중성수소의 흡수선이 강하면 상대적으로 표면온도 좀 높은 별. 칼슘 이온선이 강하면 상대적으로 표면온도 좀 낮은 별.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도 있더라.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별의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요 별이 주계열성. 주계열성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질량이 크죠. 따라서 A가 더 작습니다. 기억됨. 니은입니다. 색지수는 표면 온도가 클수록 색지수 값이 작죠. 따라서 표면 온도가 더큰 B가 색지수가 더 작을 거예요.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맞는 보기. 이렇게 선생님처럼 먼저 판별해서 내가 부등호를 그려줘. 그런 다음에 문장을 읽으면 훨씬 더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내가 자신 있는 걸로 판별해놓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 이런 게더안 헷갈리게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디귿입니다. 별의 색깔이 노란색인 별. 별의 색깔이 노란색인 별은 우리 지금 표면 온도가 낮은 별. 즉, 이온화된 칼슘선이 강한 별이겠지. 따라서 B가 아니라 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만 맞아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볼게요. 자, 15번 문제 비슷한 문제 나왔습니다. 별의 물리량에 대한 문제이고요. 우리 별의 반지름과 그리고 람다 맥스 값 그리고 절

표면 온도는 항상 값이 일정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더 쉽게 우리가 표면 온도의 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요게 람다맥스가 제일 크니까 표면 온도가 제일 작을 거거든요. 그럼 이걸 1로 둬. 이것도 1이겠지. 근데 이때 람다맥스 곱하기 t가 일정한 값을 가져요. 그럼 500 곱하기 1은 500. 그럼 200 곱해, 250 곱하기 2는 500이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면 온도의 비를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역수치하는 게이 문제에서는 크게 복잡하지 않지만 실제 문제에서 좀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역수를 취해주시면 되더라.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반지름 알고 있고요. 표면 온도의 비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광도를 구할 수 있더라. 했죠? 자, 광도 구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광도는 비례하더라. 반지름의 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더라. 그죠? 근데 여러분들, 별 A를 한번 잘 보세요. 별 A를 보니까 반지름이 1이야. 상대값이 1이야. 근데 표면 온도도 상대값이 1이에요. 그러면 반지름 1이고, 표면 온도도 1이죠. 그럼 이렇게 해주면 1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광도도 만약에 1이다. A의 광도가 1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같아요라고 해줄 수 있겠죠. 그쵸? 따라서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광도를 지금 상대값으로 나타냈을 때 반지름의 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이랑 같아요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을 통해서 구해주면은 자, B 볼게요. B는요, 반지름이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거든. 그리고 표면 온도는 2니까 자, 요거를 해주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의 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4제곱. 거기에다가 표면 온도의 4제곱이니까 2의 4제곱 16. 이렇게 되겠지. 됐죠? 광도. 그 다음에 C 볼게요. C는요, 반지름이 태양의 10배이고 표면 온도는 똑같아. 그러니까 10의 제곱 곱하기 1의 4제곱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10의 제곱. 됐죠? 자, 그런 다음에 기역 보겠습니다. 기역 빼기 니은을 구해보래요. 절대 등급을 비교하라. 그런데 광도가 100배 차이네. 우리 밝기가 100배 차이면 등급은 5등급 차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기역 빼기 니은은 5이다. 맞는 얘기. 여기가 지금 광도가 더 작으니까 절대 등급값이 더큰 것까지, 부호까지 신경 쓰면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니은입니다. ABC 중에 광도가 가장 큰별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광도를 싹다 구해놨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광도가 가장 큰 별이 누구냐? C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자, 디귿에서 지금 B의 광도 계급은 3이다. 그러니까 3이면 거성이지, 거성. 거성인가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B는요, 표면 온도가 태양의 2배야. 근데 절대 등급은, 표면 온도가 태양의 2배는 아니지만 표면 온도가 높은 편이죠. 그쵸? 표면 온도가 높은 편이고, 광도는 근데 되게 낮은 편이란 말이야. 표면 온도가 높은데 광도가 작아. 그리고 반지름이 되게 작아. 태양의 100분의 1밖에 안 돼. 그럼 이것은 거성이 아니라 백색 외성에 해당하겠지. 따라서 거성이 아니라 백색 외성이구나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이 맞기 때문에요.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이때 여러분들, 여기서는 크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었던, 6회차에서 열심히 했었었던 등급과 밝기의 관계 구하는 거, 이거 선생님이 외워놓으라고 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 1등급 차이가 난다라는 건 이거 밝기 2.5배. 등급은 생략하고 쓸게요. 그 다음에 5등급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밝기 100배 차이. 이때 물론 등급값이 작을수록 밝기는 밝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10등급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5등급 더하기 5등급이니까 밝기 10의 4제곱배, 만배 차이다 이런 얘기 했었고. 이거 외에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 있었죠? 등급이 2등급 차이면 2.5 곱하기 2.5니까 6.25배의 밝기 차이. 등급이 3등급 차이면은 2.5 곱하기 2.5 곱하기 2.5를 하면 16배 차이 나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반드시 외워두라고 했던 거. 1등급에 2.5배, 2등급에 6.25배, 3등급에 16배, 5등급에 100배. 요거 외워두셔야 되더라. 이걸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우리가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다 구할 수가 있더라.

4등급은 5등급 빼기 1등급이기 때문에 100 나누기 2.5 해주시면 40이었죠. 6등급은 5등급 더하기 1등급이니까 100 곱하기 2.5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250배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7등급은요. 5등급 더하기 2등급으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100 곱하기 6.25 해서 625배 이렇게 될 수 있고요. 8등급도 비슷하죠. 5등급이 지금 100배니까 여기 되게 쉽습니다. 5등급 더하기 3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100 곱하기 16 해서 1600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더라. 그래서 9등급은 이번엔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 10등급 빼기 1등급이잖아. 그러니까 만에서 2.5를 빼주니까 4000이구나. 4100이구나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5등급 더하기 4등급이니까 100 곱하기 40이라 4100이구나 이렇게 해주셔도 되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급과 밝기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 수능에서 반드시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은 부분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따라서 우리 답은 3번이라는 거 했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비슷한 닮은꼴 요형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의 형태로 우리 9월 모의평가 얼마나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쵸? 수능 이런 데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보시면 표면온도 나와 있고 반지름 나와 있어요. 표면온도랑 반지름이 상대값으로 나와 있으니까 광도 구할 수 있겠지. 광도 구해주시고 광도를 구해주신 다음에 광도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등급 비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 이번에 절대등급이 아니라 겉보기 등급으로 나와 있거든. 그럼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아, 절대 등급과 그리고 겉보기 등급을 이용해서 거리 구하라는 거구나. 그럼 이때 또 사용해 주셔야 되는 공식이 겉보기 밝기는 반지름의 거리의 제곱 그리고 광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에 비례하더라 라는 식을 이용하는 게 우리 수능 모의평가에서 상당히 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과 관련된 문제 빠삭하게 풀 줄 아셔야지 수능에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따라서 이 닮은꼴 유형 문제 반드시 풀어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1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에서 보시면요. 그림 가는 어느 핵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어느 별이 진화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지금 가는 보니까 요거 딱 보니까 양성자 양성자가 충돌해서 헬륨 원자에게 만들어지는 PP 반응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핵 6개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헬륨 원자 핵 하나랑 수소 원자 핵 2개가 나오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합쳐져서 하나의 헬륨이 만들어지는 이런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것이고 지금 나를 보니까요. 여기가 지금 주계열의 단계인 거죠. 보니까 좀 오른쪽 아래에 해당하고요. 거의 태양이랑 같은 태양의 광도를 가지고 있고 표면온도 한 5800K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아서 태양이랑 거의 같은 물리량을 가지고 있는 별의 진화 과정이구나라고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A는요, 지금 주계열 단계에 도달하는 중이에요. 따라서 A는 원시별 단계에 해당하겠고요. 이때 중력 수축하면서 점점 중심부의 온도 높아지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 그 수소핵융합 반응이 이 가해 반응을 포함하겠지.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주계열성에 도달하게 되고요. 이 중심부에서 수소를 연소시키다가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고갈이 되면 중심부의 헬륨핵은 수축하고 외곽부는 팽창하면서 거성으로 진화하죠. 그러고선 선생님이 요거 굉장히 문제 푸는 동안 강조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광도의 피크점을 찍는 부분이 있어. 그 다음에 다시 아래로 내려온단 말이야. 여기가 바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는 부분이더라. 그런 다음에 이제 행성 상성운 단계를 지나서 백색 외성으로 생을 마감하더라 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가는 수소핵융합 반응인데 나의 A, 원시별 단계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아니지, 수소핵융합 반응은 주계열 단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니은입니다. 나의 B에서 C, 나의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이거 거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이잖아. 거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별의 바깥층은 팽창한다?
맞는 얘기죠. 별의 바깥층이 팽창하면서 이때 기억할 거. 팽창하면 온도는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H활도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 이때 중심부는 다르죠. 바깥부는 팽창하지만 중심부는 뭐하고 있을 것이다? 헬륨으로 이루어진 중심부는 수축하면서 온도가 높아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온도가 1억 케빈에 도달할 때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더라. 자, 디귿입니다. 별의 평균 밀도. 우리 평균 밀도는 반지름이랑 반대였어요. H활도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증가하더라. 따라서 우리 밀도는요, B보다 C가 더 작은 거죠. 그래서 B가 C보다 작다가 아니라 B가 C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디귿 틀렸다. 니은이 맞기 때문에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말 마지막 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17번 문제가요, 역시나 우리 식현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 또 연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방법만 확실히 습득하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수 있어요. 쌤이 도와줄 테니까 잘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 자, 한번 볼게요. 가의 이제 탐구 과정을 보면은 태양의 반지름과 질량을 넣고, 그러니까 별은 태양이고, 그리고 행성은 목성이에요. 그래서 요 값을 넣고, 그런 다음에 행성의 공전계도면을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게 설정을 했대요. 그런 다음에 행성의 반지름을 변화시키면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관측한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식현상을 이용한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이다. 그렇지. 중심별을 행성이 이렇게 관통할 때, 그때 일어나는 중심별의 밝기 변화 관측하는 거, 식현상 이용한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 맞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기역을 3배만큼 증가시키면, 근데 기역이 행성의 반지름이야. 그럼 다음 장 한번 봐볼게요. 기역이 행성의 반지름인데, A가 무엇이냐면요, 밝기 변화량입니다. 자, 이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런 그림 나오잖아요. 이렇게 시점마다 T1, T2, T3, T4 이런 그림 나오면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일단 원을 5개 그려야 돼요. 원을 5개 그려야 돼요. 자, 봐봐요. 큰 원을 하나 그려요. 이 원을 잘 그릴 필요 없어요. 쌤처럼 이렇게 찌그러지게 그려도 절대 문제 푸는데 상관없습니다. 원을 그리고 이 원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왜냐, 아까 우리 시선 방향과 공전계도면이 나란하다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중심부를 관통하는 선을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원을 4개를 더 그려야 되는데, 이번엔 좀 작은 원을 요 끝에 하나, 요 끝에 하나, 똑같은 크기의 원을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그리고 이 원들의 중심을 이렇게 다 찝어줘요. 그럼 우리 문제 풀 준비 완료. 요렇게. 됐죠? 자, 그럼 이때 A는 무엇이냐? 원래 이 지금 목성이겠죠? 이 행성이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 행성이 지나가는 동안 원래는 중심별을 하나도 안 가렸어. 그러다가 행성이 중심별 앞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때부터 식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두 번째 그림이 무엇이냐? 행성의 면적에 의해서 중심별이 최대로 가려진 시점이 이두 번째 그림이에요. 이해 되셨죠? 요런 상황이 되는 거더라.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결국에 이 A, 밝기 변화량이잖아. 이 밝기 변화량은요, 전체 중심별의 면적에서 행성이 차지하는 면적, 행성이 가려지는 이 면적만 밝기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만 안 보일 테니까. 이 값이 A거든요. 근데 우리 면적이라는 건 2차원이거든. 2차원은 1차원에 제곱을 해줘야 되거든. 따라서 중심별의 반지름을 large r이라고 두고 행성의 반지름을 small r이라고 둔다면 결국에 이 a 값은 중심별의 반지름 분의 행성의 반,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 분의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과 같을 것이다. 됐죠? 자, 근데 우리 아까 기역이 뭐였냐면 행성의 반지름이 기역이었거든. 그럼 봐봐요. 기역이 3배가 되었대. 행성의 반지름이 3배가 되었대. 그러면 3배의 제곱이니까 9배지. 그러니까 A는 9배만큼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니은까지 풀었어요. 네, 이 문제의 당연히 하이라이트는 디귿입니다. 자, 디귿에서 보시면 기억을 감소시키면 요값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요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봐봐요. 그래프에서 T1, T2, T3, T4가 각각 어느 시점인지가 나와 있어. T1은 이제 막 식현상이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이제 막 식현상이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건 어디냐? 지금 요 지점이지. 왜냐? T1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행성이 중심부를 가리기 시작할 거거든. 그 다음에 T2는요,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최대가 된 시점이야. 그러면 행성이 완전히 중심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때가 T2야. 됐죠? 그 다음에 T3는 행성이 중심별을 완전히 가리고 있고, 이제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시점. 이제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시점, 여기가 T3. 그리고 T4는 이제 식현상이 완벽히 끝나기 시작한 시점. 식현상이 완전히 끝나서 중심별을 완전히 벗어난 시점, T4. 됐죠? 자, 그럼 이때 봐봐요. 지금 문제에서 T3-T1. 이게 분모 있고, 분자에 있고, 분모는 T4-T3예요. 그죠? 자, 근데 봐봐요. T3, 분모부터 볼게요. T4-T3. 이 시간 동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봐봐요. 요 중심이 이만큼 지나갔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지. 그죠? 근데 이만큼의 거리가 얼마냐면, 행성의 반지름 더하기 행성의 반지름이야. 즉, 행성의 지름만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T4-T3예요. 근데 우리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잖아. 이게 걸린 시간이니까 여기에다가 공전속도 V를 곱해줘요. 속력.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될 거냐면은 2 곱하기 행성의 반지름이 될 거라고. 그치? 이때 동안 이동한 거리가 2 곱하기 행성의 반지름이니까. 자, 그 다음에 T3-T1. 이 시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가 T1이거든요. T1에서 T3를 가는 동안은 여러분들 잘 봐봐요. 요만큼의 길이도 행성의 반지름이고, 요만큼의 길이도 행성의 반지름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 여기로 딱 떼와서 붙여주면요. 결국에 T1에서 T3 동안 간 거리는 중심별의 지름만큼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요 시기 동안 이동한 거리는 이 시간 동안 V의 속력으로 이동한 거리는 중심별의 지름인 거예요. 됐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공전속도가 약분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T4-T3 분의 T3-T1은 결국에는 행성의 지름 분의, 이것도 사실 E가 약분되죠? 행성의 반지름 분의 별의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사실은 저게 요식을 의미를 한 것이더라. 근데 지금 기억을 감소시키면이라고 했거든. 기억을 감소시키면. 근데 이 기억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우리 아까 행성의 반지름이 기억이었어요. 그럼 요식에서 기억을 감소시킨다는 건 분모를 감소시킨다는 거거든. 그럼 분모를 감소시키면 이 전체의 값은 증가하게 되겠지. 따라서 분모를 감소시키면 이 전체 값은 증가한다.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아서요. 답은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 풀수 있어야 되고, 요거랑 상당히 비슷한 기출 문제가요. 26학년도 6월 19번 문제거든요. 똑같죠? 똑같은데 시점들이 더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세하게 나와 있고, 자, 이걸 열심히 했다는 가정하에 선생님이 좀 빠르게 실전에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빠르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점점 점점 점 그리고 요점이 지금 여기가 요 시점이잖아. 4T인 거야. 4T. 여기가 5T인 거야. 그리고 여기가 15T이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16T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완전 중심은 지금 10t가 되겠지. 요딱 중심점. 10t가 될 것이다. 요렇게 우리가 그려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t라는 시간을 지나는 동안, 공전속도 v의 t라는 시간을 지나는 동안은 행성의 지름만큼을 이동했을 것이고. 그리고 공전속도에다가 4t에서 15t가 될 때, 그러니까 11t죠, 11t. 11t라는 시간을 지나는 동안은
중심별의 지름을 공전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중심별과 행성의 반지름의 비율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더라. 그렇게 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할수 있겠지. 우리 시선

속도 변화 그래프를 이 식현상 그래프 위에다 더 씌워서 그릴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중심점이 시선 속도가 0이고 시선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시선 속도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것이다. 여기가 시선 속도 0인 곳, 플러스인 곳, 마이너스인 곳. 근데 우리 시선 속도는 파장의 변화량이랑 똑같이 바꿔 쓸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파장의 변화량이 0인 곳, 여기가 적색 변이, 여기가 청색 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는 거. 처음엔 어려워 보여도요, 이렇게 기출문제 잘 해석하면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연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1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8번 문제. 주계열성 가나다가 나와 있고, 분광형이 나와 있고, 생명가능지대의 폭이 나와 있습니다. 네, 세개다 주계열성이니까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클 거예요. 따라서 광도를 비교를 해보면, 표면 온도가 제일 높은 게 지금 A형 별인 나하지. 나의 광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가, 그 다음이 다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광도가 클수록 폭도 넓어집니다. 따라서 폭도 나가 제일 크고, 가가 크고, 그 다음이 다여야 될 거야. 근데 지금 가에서의 폭이 0.6A6고, 그 다음에 나는 기여, 다는 니은이더라.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기역에서 기역은 니은보다 크다. 맞는 보기. 자, 니은입니다. 생명가능지대까지의 거리. 생명가능지대까지의 거리는 우리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생명가능지대가 중심별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따라서 다가 가장 먼 것이 아니라 다가 가장 가깝겠다. 나가 가장 멀겠더라. 따라서 니은 틀렸다. 자, 디귿입니다.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 물어봤어요. 자,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 단위 시간에 별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 결국에는 광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이미 광도 구했었지. 광도는 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가고, 그 다음이 다다라고 했으니까, 가가 나보다 많다라는 건 틀린 얘기죠. 나가 더 많아야 됩니다. 따라서 디귿도 틀렸더라. 그래서 기역만 맞아요. 그래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이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우리 은하에 대한 문제예요. 자, 문제를 일단 읽어보면요. 그림 가는 타원 은하와 불규칙 은하의 모습을 A와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규칙적인 형태가 없는 게 불규칙 은하이니까 A가 바로 불규칙 은하에 해당하겠고요. 그다음에 B가 타원 은하에 해당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은하 문제를 풀때 이런 식으로 흑백으로 나오더라도 이 은하의 평균적인 별의 색깔이 어떤지, 요 색깔을 알아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문제 훨씬 더 수월하게 풀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A는 지금 불규칙 은하죠. 불규칙 은하는 전체적으로 파란색을 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B는요, 타원 은하예요. 타원은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럼 나를 보니까 나는요, A와 B의 색지수 분포를 기역과 니은으로 나타낸 것이더라. 근데 지금 색지수라는 건 색지수 값이 클수록 붉은색, 표면 온도가 낮은 걸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니은이 전체적으로 색지수 값이 크죠. 따라서 니은이 B, 즉 타원 은하에 해당하는 거고요. 기역이 지금 색지수 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아서 푸른색을 더 띠고 있는 불규칙 은하 A에 해당하겠더라. 이렇게 구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기역 볼게요.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연령은 누가 더 적으냐? 자, 여러분들.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연령 역시나 별의 평균 색깔을 통해서 알 수가 있더라. 파란색 별과 붉은색 별을 비교했을 때 파란색 주계열성은요, 표면 온도가 되게 높은 주계열성이야. 이렇게 표면 온도가 높고 질량이 큰 주계열성은 수명이 어떻더라? 되게 짧아요. 단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명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나이가 어린 애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거지. 반면에 붉은색 별만 존재한다는 건 나이가 어린 푸른색 별은 이미 다 죽어서 없고, 나이가 많은, 수명이 긴 별들만 남아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요,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의 평균 나이는 평균

0: 평균적인 수명이 짧은 A가 훨씬 더 적더라.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 니은입니다. 기억은 B의 색지수가 아니라 A의 색지수의 분포지. 색지수가 작은 값, 푸른색을 띠더라. 디귿입니다. 단위 시간에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빈도수. 이건 사실 기억이랑 같이 가는 거죠. 평균 연령이 젊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막 태어난 별들이 많다. 별들이 활발하게 탄생하고 있다. 근데 별들이 활발하게 탄생하고 있다는 건 성가물질의 함량이 많다라는 걸 뜻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빈도수는 A가 더 많아. 성감물질 함량이 더 많아서 나이가 젊은 별이 더 많더라. 따라서 디귿은 맞는 보기, 기역 디귿 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허블 법칙에 대한 문제이고요. 은하 A와 B의 거리, 적색 편이, 후퇴 속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 허블 법칙은요. 문제 풀어줄 때 일단 요한 줄에씩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은하까지의 거리는 고유 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 곱하기 빛의 속도. 그럼 여기에서 상수 값을 빼주면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하고요. 고유 파장이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 파장의 변화량에 비례하더라. 그리고 사실 이 전체적인 값이 적색 편이니까 적색 편위에 비례하더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아, 은하의 거리와 적색 편이와 후퇴 속도는 전부 다 비례하는 관계겠구나. 라는 거알 수가 있는 거고요.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B 같은 경우에는요, 봐봐요. 거리를 알고 후퇴 속도를 알아. 거리를 알고 후퇴 속도를 아니까 허블 상수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블 상수를 구해보면은 지금 후퇴 속도가 3575km/s는 허블 상수에다가 은하까지의 거리가 55MPa이더라. 이렇게 구해주면 허블 상수가요, 65km/s/MPa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블 상수를 구해준 것이고, 그럼 이 허블 상수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기역을 구할 수가 있어요. 기역에서. 후퇴 속도, A의 후퇴 속도가 2210km/s거든. 근데 이것은 허블 상수에다가 은하까지의 거리를 곱해준 값일 거거든요. 요 식을 계산을 해주면 은하까지의 거리가 34MPa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기역에서 34MPa이다라는 건 34이다라는 건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니은입니다. 니은분의 디귿을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니은분의 디귿을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이둘다 모르잖아요. 근데 어차피 적색 편이는 후퇴 속도랑 비례하거든. 그리고 이 후퇴 속도는 거리랑 비례하거든. 그럼 이세개 중에 제일 간단한 게, 우리가 지금 이 A를 기억을 구했으니까, 적색 편이의 B 대신 거리의 B를 구해주는 게 훨씬 쉽겠지. 그래서 결국엔 니은분의 디귿은요, 간단하게 쓰면 니은은 지금 요 A의 거리랑 비례하는 거니까 34. 분의 디귿은 55가 되겠지. 근데 요 값은 1.5보다 크거든요. 따라서 이 값이 1.5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크다라고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니은 틀렸더라. 자, 그다음에 디귿이에요.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 구해봐라라고 했어요. 자, 그럼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 자, 디귿. 우리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일단은 우주의 크기, 마지알. 크기는 거리잖아. 거리는 시간분의 속도이죠. 자, 이때 속도는 기본적으로 빛의 속도가 될 거고요. 빛의 속도로 멀어졌는데 이때 우주의 나이만큼 멀어진 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되겠지. 그래서 우주의 나이 t. 근데 우리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죠. 그래서 허블 상수분의 빛의 속도. 이게 바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을 대입을 해주면 허블 상수가요, 65km/s/MPa이었고요. 여기에서 지금 빛의 속도가 3 곱하기 10의 5제곱km/s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단위도 이렇게 같이 약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값이 딱 떨어질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나누어 보면은 요 값을 선생님이 정리해서 써보면 300 곱하기 10의 세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지금 5로 나누어 주면 13분의 60이 되겠지. 그러면 60을 13으로 나누었을 때 1, 2, 3, 4, 52, 80이 되겠죠. 네, 80은 요게 5번 들어가면은 5번보다 더 들어가죠. 지금 5번보다 더 들어가고 6번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6번까지 들어가면은 78.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요점 몇몇이 되더라. 그러면 여기서 여기다 점을 찍어줘야 되죠. 4.6 몇몇이 되더라. 근데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해주는 거거든. 따라서 요 값은 4600 메가파섹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4500 메가파섹보다 작은 게 아니라 4600 메가파섹보다 크기 때문에 4500 메가파섹보다는 당연히 크게 됩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더라. 그래서 답은 1번이구나. 기억만 맞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1회부터 7회차까지 쉽지 않은 문제들 많이 들어 있었는데요. 20번 문제까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실전 모의고사에서요, 꽤나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잘 복습하시고 또 문제 푸는 연습하시면 실전에서 적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강의를 들으신 친구들 중에 아직 6월 모의평가 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또는 9월 모평을 기다리는 친구들 또는 수능을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지금 여러분 들이 위치한 선에서 우리 처음에 OT할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내가 갈라진 틈을 발견해야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전 모의고사 풀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 체크한 부분들 그 부분들 잘 메꾸어서요. 우리 다음에 만났을 때는 조금 더 메꿔진 상태로 조금 더 채워진 상태로 만나서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우리 함께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이랑 다른 강의에서 또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안녕.
1: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2: 이 정도면 충분하지.
3: 다 했다.
4: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학이 하는 데 남중입니다. 3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람과 유전, 사람의 유전과 유전병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전병 관련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발문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훈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5번부터 볼게요. 일단 그림 자체는 표만 이제 여러분에게 실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것들을 좀 보시면서 문제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세 개의 유전자가 모두 같은 염색체에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줄에 있고, 그 다음에 두 개 우성, 하나 열성.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B, D 유전자를 썼고요. 밑에 이제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 그랬습니다. 자, 비분리 문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이런 문제 볼 때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부모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부모에게 있는데 자손에게 없는 게 나왔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우성이고요. 이제 정상이 열성이구나 라는 걸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반성유전 연관인데 반성유전일 경우를 한번 일단 먼저 보실까요? 반성? 얘가 이제 반성유전인가요?

라고 하는 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빠, 엄마 이렇게 있는데, 자, 엄마는 뭐 이렇게 해볼까요? 정나정이에요. 정나정. 엄마는 표현형이 정나정이에요. 그렇죠? 네, 그중에 이제 남자 쪽은 X가 하나니까 남자 쪽을 보시는 게 좋아. 그렇지? 자녀 3. 자녀 3만 좀 놓고 보시면 자녀 3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그냥 X에 바로 써볼까? 자, 가가 나왔지, 그지? 가, 그 다음에 정, 가, 다야. 가정다. 그러니까 이거 엄마한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정다를 받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얘가 정이 나와야 되니까 정이 있어야 되나 봐. 그지? 아, 그럼 이제 정이, 가에 대해서 우성이네. 그 다음에 나 나와야 되겠지, 그지? 아까 나가 우성이라는 건 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정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 정이 와야 된다는 얘기고, 역시 정이 다보다 우성이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근데 아까 조건은 뭐가 있었지? 우성형질이 두개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성형질 하나밖에 없잖아. 모순이죠? 반성이 아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반성은 아니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이제 상념색체 유전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일단 얘를 한번 이렇게 나눠봅시다. 얘가 우성이다. 얘가 열성이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네. 그러면 이제 열성이니까 안 나온 게 열성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정상, 정상 유전자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정정, 정정. 될까요? 그러면 하나는 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야 이제 나올 거니까. 그 다음 여기도 이제 가정. 그 다음 여기도 가정. 왜 엄마는 정정밖에 없으니까. 엄마한테 정받고 아빠한테 가받아야 나오겠지. 이걸 이제 우성이라고 했을 때. 그치? 여기도 한번 해보시면 얘는 지금 안 나오는 게 다다죠, 다다. 그지? 여기 이제 다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그죠? 정상이 이게 정다여야 되겠지, 정다. 나오는 게 다다. 그지? 네, 다다. 여기로부터 다를 받은 거야. 여기로부터. 여기로부터 가를 받은 거지.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부모에게 지금 어차피 세 가지가 연관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부모에게 받은 거야. 똑같이 받았어. 그럼 여기 표현형이 어때야 될까? 같아야 된단 말이야. 표현형이 다르게 나왔으므로 이것도 이제 모순이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두개 우성이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얘가 열성이 되는 것이고 얘가 우성이다라고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될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계도를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아빠, 엄마 가계도를 그려라.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자녀 1, 그 다음에 자녀 2, 그 다음에 자녀 3. 자녀 4가 이제 여기서는 비분리라고 그랬죠? 자녀 4. 이렇게 놔보시고, 조금 이제 구분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표현형을 한번 여러분들 뭐 편하게 한번 써보세요. 가, 나, 물음표. 그죠? 그 다음에 정나정. 이렇게 쓰는 거야. 정나정. 이런 식으로. 자녀 1은 정나 A. 그지? 그 다음에 자녀 2는 가나다. 자녀 2는 가나다. 그 다음에 자녀 3은 가정다. 가정다. 그다음 자녀 4는 어차피 핵경 정상이라 그랬어. 가, 물음표, 정.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조건에 따라서 유전자형을 자녀부터 해가지고 이제 완성하시면 되는 거야. 자, 쭉 한번 써볼까? 여기부터 한번 써봅시다. 요건 이제, 한번 보시면 상염색체 유전.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나와 있잖아. 그지? 가정다라고. 그지? 여기 이제 라지 D, 스몰 D. 이렇게 써주시고.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여기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하나 쓸수 있는 게 이렇게 써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쪽 여기를 한번 써보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B, 스몰 D 이렇게 썼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쪽 쓰시면 스몰 A, 라지 B, 라지 D.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B, 라지 D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치? 예, 그러면 여기가 어차피 DD 있기 때문에 얘는 D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D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얘가 이제 우성이잖아. 그치?
A라고 하는 것은 뭐다? 다다. 즉, 표현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와 정이 나와야 돼. 자, 가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스몰 A, 스몰 A 돼야 돼. 정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스몰 D, 스몰 D 돼야 돼. 나가 안 나왔더라도, 모르더라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비분리되는지 알 수 있겠지. 그치? 여기서 우리가 비분리가 일어나야겠지. 2분열 비분리다. 2분열 비분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볼까요? 기억본. 가는 열성입니다. 가열성 찾았고, A 확인했고, 그 다음에 감수 1분열에서의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감수 2분열에서의 비분리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6번 가보겠습니다. 자, 146번입니다. 이거는 시월학평 문제인데, 또 좀, 표는 굉장히 간단한데, 내용이 많아요. 자, 한번 볼게요. 가는 A, 나는 B, 그 다음에 A, B, 각각 완전 우성이다 그랬어요. A가 스몰 A에 대해서, 라지 B가 스몰 B에 대해서, 가나 중 하나 우성, 하나 열성. 그죠? 하나 우성, 하나 열성. 그 다음에 하나 상, 하나 X. 이런 것들 조건들을 다 보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또 하나 힌트가 있는데, 표는 이라고 나와 있는 문장에 A와 B는 O와 X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O 하나 있고 X 하나 있다 이런 얘기겠지. 아, 그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문장, 표 밑에 문장도 중요해. 체세포 한 개당 스몰 A, D는 상대량이 모두 더한 값을, 체세포 한 개당 A의 D는 상대량을 모두 더한 값의 3배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거랑 요거를 비교했을 때 얘가 얘보다 3배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3일이다 또는 뭐 6이다 뭐 9, 3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데 얘네들 5명이란 말이야. 얘가 이제 상염색체라고 있다고 했더라도 12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얘는 탈락이고. 역시 이제 요 조건도 우리가 숫자가 안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쉽게. 그래서 결국은 뭐 간단하게 6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건 맞추실 때 얘가 6개 있어야 되고 얘가 2, 이런 조건을 맞춰서 푸시는 거야. 이 문제 푸실 때. 이것도 이제 요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가져와 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여기 A와 B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고 하나가 X다 이런 얘기야. 그럼 X가 2개지. 그치? X가 2개고 동그라미가 3개야.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2개란 말이야. 아, 그러면 얘가 우성인가 보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치? 얘가 나왔다. 2개가 안 나왔다. 정상이 그러니까 정상이 우성인 거야. 라지 A. 자, 봐봐. 여기가 지금 정상이 나왔잖아. 그지? 그 다음에 자녀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일단 가가 상염색체인가 한번 보자. 상염색체. 그럼 만들어볼까? 얘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여기 X에는 있어야 된단 말이야, A가. 그지? 나머지가 소문자 A가 6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상염색체 조합을 했을 때. 그러면 얘는 지금 나왔으니까 스몰 A, 스몰 A야. 그치? 나왔으니까 스몰 A, 스몰 A야. 나왔으니까 스몰 A, 스몰 A야. 될까? 됐지? 그러면 라지 A는 2개가 맞아. 근데 스몰 A가 어때? 넘치지? 6개가 나온다니까? 안 되지. 모순이야. 그러면 얘는 뭐라는 거야? 그렇지. 얘는 반성이야. 얘가 반성이야. 그렇지?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얘가 정상이고 얘가 가인 거야. 맞지? 2개, 6개. X 2개니까. 맞아? 이렇게 봐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하나는 뭐겠어? 하나는 상이야. 문제 조건에서 하나는 반성, 하나는 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 우성, 하나 열성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우성이겠네. 그지? 얘는 우성.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반성 조건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반성 조건으로 만들어 보시면은, 자, 여기엔 뭐가 와야 될까? 자, 그렇지. 여기는 라지 A, Y. 제가 X에 있는 거야, X에. 그지? 여기는 이제 스몰 A, 스몰 A. 될까? X 스몰 A, X 스몰 A야. 안 써도 되겠지? 요거. 요렇게. 그지? 요렇게. 자, 한 번만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여기도 X니까,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지. 될까? 그 다음에 요 3번인데, 거기 문제 조건 보시면은, 3번에 보시면은, 거기 비분리가 나와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P와 Q가 수정되어 자녀삼이 태어났고 자녀삼이 클라인펠터라 그랬어. 그러면 일단 요거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조건 보시면 지금 라지가 몇개 나왔어요? 두개 나왔지, 두 개. 야, 요거는, 자, 요거를 좀 바꿔주셔야 되겠어. 자, 요걸 좀 바꿔주시면 요렇게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나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잔여 1 같은 경우가 여기 나왔으니까 X에 AY 이렇게 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소문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치? 대문자가 하나, 두 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열성이니까 정상이. 얘는 상이니까 이거야. 이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나왔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요거 XA, XA는 누가 준 거야? 요거는 여기서 준 거잖아. 자, 엄마 쪽에서 준 거지, 그지? 아빠 쪽에서 Y가 갔고, 엄마 쪽에서 요게 간 거니까. 그럼 이제 아빠 쪽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야 되겠지. 아빠 쪽에서. 아빠 쪽에서 준 게, 스몰 B가 아니라 라지 B로 줬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게 기억이란 얘기지. 문제에서. 그럼 요게 니은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스몰 B가 아니라 라지 B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고. 그 다음에, 가는 우선 형질이다 그랬는데, 가는 열성 형질이라고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 요게 P잖아. 그지? 저기 문제 조건 보시면은, 네, 거기 뭐라 그러냐면, 부모 중한 명의 생식 세포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불이 일어났다 그랬단 말이야. 자, 그게 이제 엄마 쪽에서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지. 자, 생식 세포 P가 형성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P는 엄마로부터 형성되었다. 라고 하는 말이 맞으니까 여러분들 정답은 우리 니은번 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46번 됐고요. 이제 147번 가보겠습니다. 네, 147번은 여러분들 이제 바로 좀 편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정록생명 X염색체에 있는 대립유전자 A, 스몰 A 결정됐다라고 그랬어요. 열성 유전하죠, 그죠? 생명. 가계도는 구성원 1부터 7의 정록생명의 발현 여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는 뭐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요. 얘도 하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는 이렇게 와줘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생명이 나왔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여기도 뭐 보인자라는 얘기 여러분들 해보셨죠? 그죠? 네, 이렇게 와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Y고 여기에 이렇게 와줘야 되겠죠.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5번과 6번 사이에서 7번이 태어났다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7번은 클라인펠트 증후군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써볼까? 요렇게. 요렇게 해줘야 되겠지? XXY. 클라인펠트 증후군. 요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다. 라는 걸알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여자인데, 여기서 이제 XAO고, 여기서 X스몰A. 요렇게 봐주면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와줄 수 있는 거 한번 보시면, 6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예, 6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불에 1에 일어나 형성된 정자가 정상 난자와 수정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 만들어졌다라는 거니까, 요렇게 가야 되겠지, 그지? 그지? 6번에서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불에 일어났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한꺼번에 가는 정자랑, 요런 난자가 가야 되겠지. 난자. 이건 난자. 그지? 그래야 만들어지겠죠. 이제 요 조건이 중요해. 6이라 그랬단 말이야. 6에서 만들었다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렇게 올 수는 없겠죠. XA, 라지 A, X, 라지 A가 오면 안 돼. 그럼 이게 안 들어질 수가 없겠지. 요 조건에서.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썼던 얘기는 요게 와야 되니까 얘도 하나 보인자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알수 있겠고. 얘가 X, 라지 A, X, 라지 A가 아닌 이유도 바로 6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의 비분리니까 얘가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나서 X 스몰 A, Y를 가지고 있는 정자랑 여기서 정상 난자. X 스몰 A 가지고 있는 난자가 와야 생명인 클라인펠터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됐죠? 네, 기억에는 스몰 A가 있으면 정상 난자. 그렇지, 있어야 되겠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2분열이 아니라 이거 다 같이 와야 되겠지, 그지? 네, 여기로 같이 와야 되니까 감수 1분열 비분리다라고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디귿번, 정록 생명에 대한 유전자형은 2와 4가 같다. 네, 요거 중요하죠. 2와 4가 같다. 요거는 뭐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데, 얘가 라지 A가 될수 없는 이유. 그치? 요 조건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스몰 A가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번과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이제 14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148번에 여기도 이제 뭐 표만 하나 있고 굉장히 이제 문장이 길어서 문장들을 한번 좀 보시면 가다 유전장 중두 개는 X에 있고 하나는 상에 있다 그랬습니다. 네, 두 개는 X 염색체에 연관돼 있고 하나는 상 염색체에 독립돼 있다. 이런 얘기고요. 가는 A 있었고 나는 B 있었고 다는 D 있었다.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의 우리 스몰 A, 라지 B, 라지 D의 DNA 양표를 줬고 그 다음 밑에 문장 보시면 어머니의 난자형성 과정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 염색체 비정상적인 난자 P가 형성되었다. P가 정상 정자와 수정되어 자녀사인데 자녀사가 클라인펠트라고 했으니까 엄마 쪽에서 만들어진 생식세포 난자는 XX겠지. 아빠 쪽에 정상 정자 Y겠고. 그렇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알수 있을 것이고 자녀 4를 제외한 이 가족 구성원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 그러니까 자녀 4가 XXY니까 핵형이 비정상이잖아. 숫자가. 수이상 돌연변이. 근데 여기서는 자녀 4가 누군지는 제시해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퍼즐 맞추기 형태로 하나씩 하나씩 좀 찾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여기서 뭐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진 않을 텐데 한번 보시면 여자가 2명이고 남자가 4명입니다. 저 2명 중에 한 명이 엄마겠죠? 엄마를 한번 찾아봅시다, 엄마를. 자, 엄마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는 이제 스몰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지 B가 없고요. 라지 D가 있죠. 그럼 봐봐요. 여기가 이제 스몰 B, 스몰 B. 뭐 이렇게 여러분이 볼수 있겠죠? 이쪽이 스몰 B, 스몰 B. 이거는 뭐, 라지 A, 스몰 A. 여자는 뭐 이게 X에 있든 상에 있든 어차피 쌍으로 있잖아. 써버려도 돼요.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네, 라지 디 스몰 디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얘를 이제 엄마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근데 이게 스몰 비 스몰 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아빠라고 해보면 얘가 두개 있으니까 상염색체에 있다라는 거알수 있겠지. 남자인데 두개 있으니까. 그치? 아, 라지 비 라지 비. 그러면 라지 비 스몰 비로 자손들이 다 같아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왔단 말이야. 안 되겠지. 그치?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아들이어도 라지비 라지비가 나올 수가 없는 게 엄마가 스몰비 스몰비거든. 그치? 그래서 이제 얘는 엄마가 될수 없겠고 얘가 이제 엄마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라지비 스몰비를 갖는 엄마가 있겠고. 그치? 이걸 이제 상으로 보는 거야, 일단. 얘를 상으로 보고 얘네들을 X염색체 연관이다. 이렇게 한번 놓찬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게 아빠가 돼버리면 우리가 이제 스몰비 스몰비라는 딸이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빠가 될수 있는 녀석이 라지비 스몰비 라지비 스몰비를 갖는 뭐 리을이나 미음이 이제 아빠 후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엄마랑 요런 아빠랑 만나면 라지비 라지비도 나오고 스몰비 스몰비도 나오고 그죠? 요런 정도로 일단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번 요런 걸 한번 해보자. 아, 어떤 걸좀 해볼 거냐면, 일단은 아빠가 뭔지, 아빠가 리을인지 미음인지 찾아보자. 아, 일단 아닌 것부터 한번 찾아볼까? 자, 아빠가 뭘까? 아빠가 미음이라고 해보자. 아빠가 미음. 이제 라지 비 스몰 비. 이게 이제 후보인데, 미음 아니면 리을인지 아빠일 거란 말이야. 먼저 미음이 아닌 걸 한번 우리가 증명해 볼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가계도를 그리는 게 편해요. 여러분들 표에다가 직접 그리는 것보다 가계도를 그리시는 게 훨씬 보기가 편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가계도에 그리는 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역이라고 해볼까? 기역, 딸, 기역이라고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정리해 보시면은 지금 얘하고 얘가 지금 연관되어 있다는 거잖아? X염색체. 그치? 이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야. 이게 이제 아빠라고 해보고, 이걸 미음이 아빠라고 해보고. 그럼 미음은 이제 스몰 A, 라지 A 스몰 A, 라지 D 스몰 D겠지. 라지 A 스몰 A, 라지 D 스몰 D. 일 거란 말이야. 그치? 아, 근데 얘가 지금 우리가 X염색체 연관됐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 스몰 A와 라지 D만 있는 거지. 요렇게. 요렇게만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돼. 그러면 얘가 이제 스몰 A, 스몰 D를 갖겠잖아.
아빠로부터 x 받아야 되잖아. 그치? 예, 스몰 a, 아, 라지 d. 스몰 a, 라지 d지? 스몰 a, 라지 d. 스몰 a, 라지 d. 여기도 스몰 a, 라지 d. 그치? 예. 근데 얘는 이제 x 두 개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도 있다. 라지 a도 있다. 그치? 그 다음에 라지 d가 하나니까 그렇지. 스몰 d도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예, 그 다음에 이제 엄마를 완성해 보면 자, 엄마를 완성해 보면은 엄마가 라지 a 스몰 a, 라지 d 스몰 d란 말이야. 그럼 요거는 엄마가 준 거란 말이야. 그치? 요거 엄마가 준 거고,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갖는다는 거 알 수 있어요. 하나만 해볼까, 하나만? 자, 요거 하나 해보자. 디귿인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지 해볼까? 자, 디귿인 아들은 뭘 가지고 있어? 스몰 a랑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스몰 d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엄마가 스몰 a, 스몰 d 있어, 없어? 없지. 모순이야.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만 찾아도 아빠가 미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될까? 그럼 아빠가 뭐라는 거야? 아빠는 미음이 아니라 아빠는 리을이구나. 아빠는 리을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완성을 좀 해보시면 이 과정을 한번 설명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 연관되어 있는 걸 찾는지는 보셨죠? 한번 쭉 정리해 볼게.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 기억권 딸.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자, 라지 A, 라지 D 갖는 애 어디 있니? 라지 A, 라지 D. 요거, 요거. 리을, 리을, 리을. 리을 여기 있고, 리을, 여기 있고. 리을은 라지 A, 그 다음에 라지 D. 이렇게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가 되지? 라지 A랑 라지 D. 비읍, 비읍. 요거는 이렇게 쓸까? 요거는 비읍이야. 비읍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거. 스몰 A, 스몰 D. 이거 나올 수 있지. 스몰 A, 스몰 D. 얘는 얘. 스몰 A, 스몰 D. 디귿. 디귿도 나올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거. 자, 이제 미음이지, 미음. 자, 미음을 한번 보자. 미음은 스몰 A, 라지 D야. 스몰 A, 라지 D란 말이야. 근데 얘는 이제 여러분들, 거긴 하나 자식, 문제, 우리 비블리. 관련된 거 있잖아, 그지? 그 자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요걸로 가지고 이제 찾아보면, 엄마의 이제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는 요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요 미음을 보면은 요렇게가 나와야 되는 거야. 안 되지, 그지? 요렇게 된다는 얘기는 뭔가 비분리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어떻게 하면 스몰 A와 라지 D 조합을 가질 수가 있을까? 스몰 A도 있고 라지 D도 있어야 돼. 하나씩. 자, 그러면 한꺼번에 오면 되겠지, 그지? 여기 한꺼번에 와버리면 스몰 A도 있고 라지 D도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야. 한꺼번에 온다는 건 뭐지?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가겠습니다. 기억번. 미음은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음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찾았지. 미음이 지금 우리가 확인한 자녀 4가 되겠지. 자녀 4. 그지?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1분열. 자, 엄마 쪽 감수 1분열이라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기억에서 스몰 A와 라지 D를 갖는이라 그랬는데 지금 스몰 A와 라지 D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같은 생세포를 형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 우리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9번 가겠습니다. 자, 149번은요, 가부터 다의 유전자 두 개는 X에 있고 하나는 상에 있다. 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지금 오늘 풀었던 문제들의 대부분이 유형이었죠. 두 개는 X에 연관되어 있고 하나는 상에 있다라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 부모 중 한 명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염색체수가 비정상적인 생식세포 P가 형성되었다. 나머지 한 명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대립 유전자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었다. 유전자 치환 돌연변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제, 니은을 갖는 생식세포 Q. 그 다음에, 비분리돼서 비정상적인, 염색체수가 비정상적인 생식세포 P.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P를 만든 게 아빠면 Q를 만든 건 엄마고, P를 만든 게 엄마면 Q를 만든 건 아빠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P와 Q가 수정되어서 자녀 4가 태어났다. 4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은 모두 정상이다. 얘가 이제 비분리다 이런 얘기야.

제 가나가 영가니까 라는 거 가지고 해보자. 아빠, 엄마. 간단하게 하면 돼. 아빠, 엄마만 가지고 하면 돼. 우리가 이제 아빠가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 이게 가와 나잖아. 그지? 가와 관련된 유전자고, 이게 나와 관련된 유전자고, 이게 다와 관련된 유전자니까 저런 조건에 맞게끔 X 염색체 연관을 그려주면 돼. 라지에 하나, 스몰비 하나. 될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엄마는 라지가 없어. 엄마는 라지가 없어. 그럼 스몰 A 두개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하나 라지 B, 하나 스몰 B.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자녀 3을 한번 봐봐. 자녀 3을 한번 보면 A와 B를 보시면은 여기에 A가 있어. 그쵸? 네, 여기에 이제 A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스몰 B가 없어. 그치? 스몰 B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봐봐. 만약에 얘가 왔다면, 그지? 얘가 왔다면, 이게 뭐 아들이든 딸인 것 간에, 라지는 얘밖에 없잖아. 얘가 왔다는 얘기는 얘가 와야 되는데, 스몰 B가 없어. 뭐야? 모순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모순된 걸 찾으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뭐야? 가와 나의 연관이 아니구나. 라는 거알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케이 해보는 거야. 나와 다가 연관이니까, 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나랑 다가 연관인지 또 보라는 얘기야. XMC 연관. 똑같아. 자, 아빠, 엄마.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아빠는 나와 다니까 스몰 B, 스몰 D를 갔네. 그지? 자, 엄마는 스몰 B, 스몰 B, 라지 B, 라지 B, 스몰 B, 그 다음에 라지 디 스몰 디. 자, 이건 뭐 어쨌든 뭐 어쨌든 상관없는데 뭐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얘는 뭐 몰라도 돼.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뭐 라지 비 스몰 비 스몰 디 라지 디. 그치? 이건 몰라.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똑같이 해보면 자녀 3으로 한번 볼까? 자녀 3. 얘는 스몰 비가 없어. 스몰 비가 없고 스몰 디 스몰 디가 있대. 그치? 그럼 얘가 왔단 얘기지. 그치? 이쪽에서 하나 오고 이쪽에서 와야 되잖아. 그러면 스몰비가 연관돼 있는데 스몰비가 안올수 있나? 안 되지. 모순이야. 이것도 안 되네. 그러면 확정할 수 있는 건 뭐야? 3번. 가하고 다가 연관돼 있구나. 이런 거알수 있겠지. 가하고 다가 연관돼 있다는 얘기는 얘가 뭐란 얘기야? 얘가 상이란 얘기지. 얘네 둘이가 X란 얘기고. 여기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상이니까 얘네들의 유전자를 확정할 수 있겠지. 라지 비 스몰 비, 라지 비 스몰 비, 라지 비 스몰 비, 라지 비 스몰 비, 스몰 비 스몰 비. 그치? 야, 스몰 비가 없으니까 얘는 라지 비, 라지 비지. 라지 비, 라지 비. 그치? 얘는 스몰 비가 3개야. 비불리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가다 확정인 상태에서 가계도를 그리면 돼. 가다 확정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가계도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요 조건에 맞춰서 가다가 X염색체 연관이다라는 조건에 맞춰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얘는 이제 뭐 이거는 라지 비 스몰 비, 라지 비 스몰 비 독립이고 상염색체 요 그려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를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연관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1, 자녀 1, 그 다음에 자녀 2, 그 다음에 자녀 3.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볼까? 자녀 1, 자녀 2, 자녀 3 한번 볼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D가 없어. D가 없어. 자, D가 없어. 이게 없단 얘기야. 얘가 안 왔단 얘기는 뭐가 왔단 얘기야? Y가 왔단 얘기지. 아들이란 얘기야. 자, 어떻게 찾는지 아시겠어요? 자, D가 없어요, D가. 자녀 이름 D가 없어. 스몰 D가 없어. 그럼 얘가 절대 올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럼 Y가 왔다는 얘기지? 아들이란 얘기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녀 E 한번 보세요, 자녀 E. 자녀 E는 A가 없네? 자, A가 없어. 자, A가 없으면 역시 안온 거지, 그지? 여기 안온 거니까 얘도 아들이구나. 라는 거알수 있고. 자녀 3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D. D 이렇게 왔어요. DD 여기서 이제 D 왔고 여기서 이제 D가 오면 되겠죠. 그쵸? 네, 여기서도 DD니까 여기 D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어머니 D 하나 가지고 있지? 네, 문제 없죠.

0: 아까 이제 여기 A가 엄마한테 받으면 되잖아요 라고 할수 있겠지. 없어.
1: 엄마가 라지가 없어요.
0: 그치? 예, 그렇기 때문에 아들인 거 확정이고 얘는 딸이다. 자, 문제 뭐라 그러냐면 1부터 3중 여자가 2명이래. 1부터 3 자녀 중에 여자가 2명, 여자 1명. 딸 하나, 아들 둘이죠.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셨고. 얘는 어떻게 봐야 될까? 여기 이제 라지 A가 오고, 그지? 이쪽에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스몰 A. 이렇게 오겠지. 엄마는 지금 라지가 없다 그랬어. 엄마는 라지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볼수 있겠지. 그 다음에 뭐 라지 D, 스몰 D. 하나니까. 이런 식으로. 완성할 수 있겠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녀 4만 해주시면 돼. 자녀 4는 우리가 이제 좀 별도로 놓고 보자 말이야. 별도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나왔느냐. 아, 자녀 4를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네. 요게 나왔고, 그 다음에 스몰 D, 스몰 D.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라지 A 스몰 D 왔어. 그럼 여기서 라지 A 스몰 D가 와야 되는데 스몰 A잖아 여기는. 스몰 A 스몰 D잖아. 그지? 요게 요거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스몰 A가 라지 A로 바뀐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어디 쪽에서? 엄마 쪽에서. 엄마 쪽에서. 자, 이게 엄마 쪽에서 일어난 거고 이게 Q잖아. 유전자 취향은 Q라 그랬어. 그럼 P는 어느 쪽에서? 아빠 쪽에서. 아빠 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야 되겠다. 어디서? 요거 요거 비분리지 그지? 요게 3개가 되려면 아빠 쪽에서 요거 2개 가야 되겠지. 엄마 쪽에서 정상적으로 스몰 B 하나 가고. 그럼 뭐 무슨 비분리? 2분열 비분리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기 기억은 했고요. 니은번 Q는 어머니에게 형성되었다. 그죠? 유전자 치환은 엄마 쪽에서 스몰 A가 라지 A로 치환된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녀 3에게서 자녀 3, 얘입니다. 확정할 수 있겠지, 그지? 라지 A, 라지 B. 예, 어차피, 라지 A, 라지 B, 스몰 D를 가는 생색보 형성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자녀 3을 볼까요? 자녀 3은 라지 B 보이시죠, 그죠? 자녀 3은 라지 B가 있고,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D? 오케이. 라지 A, 스몰 D. 같이 있잖아, 그지? 가능하네. 예, 그래서 생색보 형성될 수 있다. 예, 정답은 우리 니은번과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0번 가보겠습니다. 자, 150번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긴 해요. 자, 가부터 다의 유전자 중두 개는 13번 염색체, 하나는 X예요. 그러니까 두개 상, 하나 X예요. 그죠? 13번 염색체 어차피 상염색체니까. 그 다음에 얘는 가는 H, 나는 R, 다는 T, 뭐 A, B, D를 쓰거나 아니면 뭐 다른 알파벳을 쓰거나 상관없죠. 그 다음에 가다 중 요것도 중요하죠. 우리 앞서도 봤던 건데 두 개는 우성, 하나는 열성. 요 조건에 맞춰서 붙여야 돼. 두 개는 우성형질, 하나는 열성형질이다라는 걸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표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또 핵형 정상이다라고 해놓은 그 밑에 보시면 염색체 수가 22개인 생색포 기억과 24개인 생색포 니은이 수정되어 자녀 4가 태어났다. 자, 기억 니은의 형성 과정에서 각각 13번 염색체 비분리가 1에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만난 거죠. 22랑 24랑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가족 구성원 핵형이 정상인 거야. 어쨌든 그렇게 태어난 게 지금 자녀 4라고 돼 있어. 어쨌든 자녀 4가 그렇게 태어난 거다라는 걸 한번 잡아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거, 우열 확인할 수 있는 거, 부모에게 없던 게 자손에게 나온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아빠 엄마는 가가 나왔는데. 예, 자녀가 지금 안 나왔지? 예, 그러면 이제 나온 게 우성, 나오지 않은 게 정상이 열성이다. 뭐 이런 거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될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반성이냐 아니냐도 알수 있겠지. 그지? 우성 반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지. 아빠에게 나왔는데 딸한테 안 나왔지. 그치? 그럼 이제 우성 반성이 아니구나 라는 거알수 있고, 일단은 알파벳에 H 썼죠? H하고 스몰 H 중에서 얘가 간 거지. 이제 우성형질 하나 찾았네. 세개 중에 두 개가 우성이라 그랬는데 H는 우성이야. 자, 이런 거 하나 찾았고 얘는 상유전이다라는 것도 찾았습니다. 상유전. 반성유전이 아니지요? 네, 반성유전이 아니지. 왜 아니야? 얘가 나왔는데

얘가 안 나왔잖니? 네, 그래서 얘는 상류전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보셔야 될게 뭐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상이니까. 그치? 얘가 열성이니까 스몰H, 스몰H 쓰시면 돼. 스몰H, 스몰H. 그러면 이게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얘는 라지H, 스몰H. 라지H, 스몰H. 나왔으니까 얘는 라지H, 라지H 또는 라지H, 스몰H.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나하고 다중에 누구랑 연관돼 있겠느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어차피 여기 있는 스몰H, 여기 있는 스몰H가 얘네들한테 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네들은 표형이 같단 말이야. 표형이 같아야 돼. 똑같은 스몰 H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표현형이 다를 수가 없어. 같아야 된단 말이야. 될까요? 그래서 가하고 나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알수 있고, 얘가 X 염색체에 있다는 거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가와 나가 상염색체 연관, 다가 반성유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성유전이니까 요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반성유전이야. 그치? 자, 여자에게 지금 나왔어요. 여자에게 나왔어. 여자에게 나왔는데 아빠한테 안 나왔어. 자, 딸한테 나왔는데 아빠한테 안 나왔다. 뭐가 안 되는 거지? 자, 딸한테 나왔는데 아빠한테 안 나왔다. 열성 반성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자, 알파벳이 T였지? 열성 반성이 아니니까 얘가 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얘가 뭐가 되는 거니? 그렇지. R과 스몰R 사이에, 자, 요거 조금 밑에 쓸게. R과 스몰R 사이에 얘는 열성이 되는 거야. 하나 우성이고, 아니, 두개 우성이고 하나 열성이라고 그랬잖아. 문제 조건에서. 우성형질 두 개, 열성형질 하나라고 그랬지. 그치? 얘가 반성유전인 걸 찾았어. 자, 딸이 나왔는데 아빠가 안 나왔어. 열성 반성의 유배 조건이란 말이야. 자, 딸이 생명이야. X-X-X. 그럼 X-X 반드시 아빠가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안 나온 거니까 열성 반성이 아니다. 라는 거알수 있겠지. 그래서 가형질과 다형질이 우성, 나형질이 열성이다. 라는 거알수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나왔잖니? 나온 게 이거 열성이야. 나온 게 이거다라는 거알수 있겠지. 그쵸? 네. 자녀가 이제 이게 나오려면 이렇게 될수 있겠고, 얘가 이런 것들을 갖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계도를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그 다음은 이제 쉽게 가계도를 그려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자녀들을 한번 다 표현해 볼까요? 자녀 1, 남자, 자녀 2, 여자, 자녀 3, 남자, 자녀 4, 여잔데 얘는 좀 특별해. 이렇게 특별하다라는 걸좀 표현해 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쓸수 있겠죠? 여기 있는 거니까. 아빠 안 나왔으니까 스몰 t지, 그지?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라지 ty지. x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 3번도 라지 ty.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렇죠? 네, 3번 지금 나왔으니까 나온 게 라지 t, 안 나온 게 스몰 t.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어.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도 나왔지? 엄마 같은 경우에도 나왔고, 지금 자녀 2 같은 경우에는 안 나왔지? 안 나왔으니까 요거잖아. 네, 스몰 t, 스몰 t니까. 라지 t도 있고 스몰 t도 있어야 돼. 엄마는 라지 t도 있고 스몰 t도 있어야 된다. 나머지도 이제 우리가, 아빠부터 이 X 염색체 연관부터 찾았고, X 염색체는 찾았고, 상 염색체만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되겠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H 스몰 R, 네, 스몰 R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다음 이쪽에 라지 H 스몰 R, 스몰 H 라지 R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좀더 밑에 쓸까요? 스몰 T 스몰 T 라지 TY 이것도 라지 TY 써주시고. 이쪽에 스몰 H, 스몰 H, 그 다음에 라지 R, 스몰 R. 자, 그 다음에 스몰 H, 스몰 H, 여기도 라지 R, 스몰 R. 자,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되니까,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 선생님이 지금 바로바로 적어드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라지 H, 스몰 H,
예, 그다음

네, 스몰 알, 스몰 알.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찾았어. 자,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얘는 정상이면서 나야. 정상이면서 나야. 정상은 뭐예요? 스몰 H, 스몰 H겠지. 정상 열성이니까. 그 다음에 나도 열성이니까 스몰 알, 스몰 알. 즉, 얘는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이런 상황. 스몰 H, 스몰 알, 스몰 H, 스몰 알. 이게 와야 돼. 자, 이게 오려면 어떻게 올수 있을까? 스몰 H, 스몰 R이 보이시죠, 여기? 엄마 쪽? 자, 요렇게 받은 거야. 자, 이분열 비분리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겠지? 엄마 쪽에 이분열 비분리. 엄마 쪽에 N 플러스 1이 만들어졌구나라는 거지. 아빠 쪽에서는 이제 N 마이너스 1이 만들었기 때문에, N 플러스 1과 N 마이너스 1이 만들었기 때문에, 얘도 수는 정상이다. 이런 얘기야. 그치? 여기서는 안 받고, 여기서만 요거 두개 받은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기억번. 나는 우성형질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우성형질, 나는 열성형질입니다. 틀렸고. 니은 번. 아버지에게서 스몰 H, 라지 R, 스몰 T, 스몰 T 가능하고, 그 다음에 스몰 H 가능하고, 라지 R 가능하지, 그지? 됐다. 그 다음 디귿번. 니은은 감수 1분열에서 3수씩 비분리? 자, 우리 지금 확인했지?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정답은 여러분들 니은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51번. 가는 대립전자 A, 그 다음에 나는 대립전자 B, 그 다음에 A와 B의 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가와 나 유전자 중 하나 상, 하나 X라고 돼 있고요. 그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이제 비분리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고, 자녀 2가 터너. 자녀 2가 터너야. 그러면 X와 없는 게 있단 말이야. X 하나 오고 없는 게 하나 온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어. 네, 그 다음에 P와 정상 생세포가 수정되어서 자녀 2가 되었고, Q와 정상 생세포가 수정되어서 자녀 3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A와 B를 잠깐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없어요. 그럼 얘는 이제 스몰 A, 스몰 B 있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나왔지? 그럼 라지 B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렇지? 그럼 여기도 이제 라지 B가 있겠고, 동그라미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이란 얘기는 어쨌든 얘도 1 플러스 2거나 2 플러스 1이니까 얘도 있다란 얘기지. 그치? 얘가 있는데 나왔어. 그치? 이게 A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지. A하고 B가 있는 거니까. 됐고, 그럼 얘도 A가 있다. 이런 거알수 있어. 그럼 얘는 어머니는 확정할 수 있겠지. 이렇게 있는 거고. 어쨌든 아빠 쪽은 스몰 A와 스몰 B가 있구나. 뭐라는 정도 여러분이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이런 그림이 가능해. 자, 아빠랑 엄마 한번 그려볼게. 아빠는 뭐 어쨌든 요게 있다는 거고, 엄마는 요걸로 우리가 확정해서 갈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예,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자녀 3이란 말이야, 자녀 3. 자녀 3이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되느냐? 요거지. XAY의 BB거나, 그럼 A 하나, B 두 개. 그지? 또는 AA의 XBY거나, 요거 두 개, 요거 하나. 이렇게 될수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아빠 같은 경우에는 라지비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갈수 있는 것은 유전자 치환이 돼가지고, 바뀐 것이다. 라고밖에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쵸? 그럼 이제 비분리는 엄마 쪽에서 돼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이제 X가 만약에 B라면, 반성 유전이 B라면, 엄마 쪽에서 비분리 돼가지고 없는 난자랑 아빠 쪽에 X가 만나야 터너 중립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확정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A가 X 염색체에 있는 것이고 B는 상 염색체에 있는 것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 B가 있는데, 라지 B가 있는데, 얘는 라지 B가 없잖아. 그러면 스몰 B가, 라지 B로 치환된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확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볼까요? 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습니다. 가. 자, 요게 X 염색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니은은 B입니다. 그랬어요. 자, 기역에서 니은으로 바뀌었다 그랬지? 기역에서 니은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볼수 있으니까, 니은은, 네, 라지 B. 맞고요. 그 다음에 자녀 1이라고 그랬어요. 자녀 1의 체세포 한 개당 스몰 A와

네, 스몰 A의 개수와 스몰 B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2라 그랬습니다. 자, 잔여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나와요? 이가 같은 경우가 지금 없죠. 얘는 뭐예요, 그러면은? 자, 얘는 지금 나오지 않았죠. 요게 있어야 나오는데 스몰 A란 얘기예요. 이렇게 볼수 있겠죠. X의 A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잔여일. 그럼 스몰 A가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B가 나와 있지, B. 그치? 예, 남자의 B 나와 있어. 이건 상염색체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질 수 있는 것은 라지비, 라지비냐, 아니면 라지비, 스몰비냐, 요것만 찾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지금 스몰비가 있으니까 얘 스몰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디귿번 보기도 해결되죠? 잔여일의 최대표 한계당 스몰A가 1이고, 스몰B도 예, 1입니다. 그래서 DNA 상대량은 네, 2.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 니은번과 디귿번. 4번 여러분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151번까지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일단 152번부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2027 수능 특강 정치와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이제 우리 22번째 강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은 내용 요소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21강, 22강, 뭐 23강은 약간 그래도 덜 유기적이지만 21강과 22강까지 배우는 내용들은요. 앞에 강의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수 있는 게 바로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이랑 관련된 있는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내용 요소가 많은 거에 그두 번째 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도 적어도 이번 22강까지는 쭉 이어서 따라오셔야지 같은 호흡으로 힘든 거 알지만 따라오셔야지 유기적인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계속 22강까지는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형사 재판의 일련의 절차들 지난 강에서 선생님이랑 형사 절차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머리 가슴 배처럼 수사, 공판, 집행으로 나뉜다. 그래서 수사, 공판, 집행이랑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하나 다 떨어뜨려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는요, 형사 절차와 인권보호제도라는 거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형사 절차와 인권보호제도 역시 시점과 주체가 정말 정말 중요해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시점과 주체가 중요한

라고 하는 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질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그 시점과 주체는 왜 매번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강의 마지막쯤에 문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기출선지도 정리하고 문제도 풀어보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왜 잘못된 거고 어째서 잘못된 거니까 문제를 읽을 때 이런 흐름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를 다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난 강에서 배웠던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이번 강에서 배울 내용 다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강에서 배울 내용은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제도입니다. 자, 근데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제도에서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요. 형사 절차 각 단계에서의 인권 보호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형사 절차 단계 전체에서의 인권 보장 원칙 좀 두루두루 통용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수사 절차에서 그 다음 재판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여백에다가 살짝 정리해 주시면은 우리가 전체 형사 재판 절차 전체를 수사, 공판, 집행으로 나누었을 때 일반적으로 수사와 공판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될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뭐라고? 수사와 공판 단계로 나누었을 때 수사 단계뿐만이 아니라 공판 단계까지 쭉 적용이 될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로 지금 보이는 화면에 나와 있는 인권보호 원칙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제일 첫 번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법 절차의 원리입니다. 적법 절차의 원리는 공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근거해야 된다. 적법 절차의 원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어디선가 한번 봤는데, 자, 우리 이번 강부터는 예전에 배웠던 내용 막 연결시킬 겁니다. 어디서 봤냐면요, 우리가 12단원 형법의 이해에서 형벌과 보완 처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형벌과 보완 처분은 모두 적법 절차의 원리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또한 적법 절차의 원리가 어디에서 등장했었냐면요. 무려, 야, 진짜 예전이다. 2단원. 헌법의 기본 원리. 선생님, 갑자기 헌법의 기본 원리가 왜 튀어나오나요? 라고 묻는다면요. 헌법의 기본 원리 중, 6개 중, 이것의 실현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적법 절차의 원리가 없다면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거잖아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그렇죠.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는 우리 나올 게 거의 다 많이 나왔어. 그럼 단원과 단원을 넘나들 수 있다라는 걸 고민을 해보면요. 단원과 단원을 진짜 많이 넘나들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나와 있는 적법 절차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적법 절차의 원리, 대표적으로 형벌과 보완 처분에서 모두 적용되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이다라는 내용까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진술 거부권도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선생님, 약간 높아지면 설명드립니다. 이 내용들을 먼저 제목을 불러드린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고 그냥 무죄 추정의 원칙. 오케이, 무죄로 추정해. 진술 거부권. 오케이, 진술 거부할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오케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돼. 이러고 끝납니다. 근데 이러고 끝나면 안 되는 내용들이 무죄 추정의 원칙,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요,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주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시점이 등장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포인트 두 가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요거예요.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다. 그 말은 수사 절차뿐만이 아니라 형사재판 공판 절차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다.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올해 왜 이렇게 확정이라는 단어가 끌리지? 선고와 확정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죠. 선고한 대로 그대로 바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따라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예요. 선고랑 여러분들이 떨어뜨려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게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합니까? 우리 수사와 공판 절차에서 수사뿐만 아니라 공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거부권입니다. 진술 거부권도 그냥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술 거부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수사기관과 재판장은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사전에 미리 고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도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거부권 역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즉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공판 단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시험이 이렇게 나와. 진술 거부권은 형사재판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적용이 되는 거니까 수사기관과 재판장은 사전에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지난 강에서 배웠던 내용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은요,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됩니다.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은 모두 진술의 제일 첫 번째였어요. 모두 진술은 글이나 말에 앞머리를 의미하는 거겠지? 그래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합니다. 만약에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증거로서의 법적인 능력이 없다. 요거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왔는데 이제 나올 때가 됐어. 요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국가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아니, 생각해봐. 내가 아무리 죄가 없다라는 거를 나 스스로 안다 하더라도 막상 수사 단계나 공판 단계에서 국가기관과 대등한 단계에서 나 혼자는 방어를 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즉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공판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파생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선 변호인 제도예요. 자, 우리 국선 변호인 제도 같은 경우에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변호인을 피고인이 선임할 수 없거나 혹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이제 나와 곧볼 거야. 자, 우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에서 변호인이 없을 경우에는 나라에서 선임한 변호인과 함께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걸 국선 변호인 제도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여기까지는 일단 얘들아 다시 한번 큰 흐름으로 살펴보자.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공판 단계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게 바로 지금 내가 보여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마지막 정리할 내용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이 적법 절차의 원리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이다. 또뭐 있었지? 그치?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형벌과 보완 처분 모두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도 있었어. 자, 이제부터는요.
이네 가지 내용들을 다 종합할게요. 앞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뒤에 가서 언급 꼭 해줄게 라고 얘기했어. 그 뒤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 앞은 뭐였냐면요.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입니다.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중에서 자유권에서 등장했습니다. 자유권 중에서 신체의 자유에서 등장했습니다.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감이 오십니까? 자, 혹시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오지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빠르게 설명드리면요. 자, 우리 예전에 배웠던 자유권 중에서 신체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신체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신체의 자유에 들어가요. 그래서 신체 활동의 임의성뿐만이 아니라 불법적인 체포와 감금으로부터 나의 안전을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거를 바로 신체의 자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적법 절차의 원리. 기본권을 제한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돼. 법률과 적법한 절차. 무죄 추정의 원칙.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어. 아, 이 진술 거부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어. 무죄 추정의 원칙. 유죄 판결이 진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돼.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가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나를 방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모두 다 어디에 들어간다? 바로 자유권, 신체의 자유에 들어간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자.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수사의 원칙이 뭐였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었다. 자, 또한 공판 단계에서는 유죄 입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검사가 유죄가 있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우리 요 내용까지를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정말 내용만 읽어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 진술 거부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었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되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형사 절차 단계에서의 인권보호 원칙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보장제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지금 제목 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 수사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번에는 수사와 공판으로 나누어 보게 된다면 어느 단계에 해당이 되는 수사 단계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수사 단계에 적용이 되는 내용들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영장제도입니다. 영장제도는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바로 영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영장제도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개념 또 하나씩 들어가 보자. 이때 영장은 우리 요거는 지난 강의에서 공부를 했던 거야. 누가 청구한다? 검사가 청구한다. 그리고 영장 발부의 주체는 누구다?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다라는 내용까지 일단 주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어디에서? 수사에서. 수사의 원칙은 불구속 수사. 예외적으로 구속 수사 가능. 단, 영장이 있어야 함. 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다. 이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한 단계씩 더 들어가 보자. 우리는 뭐한 거냐면요. 여기서 한 단계 더한 거예요. 구속뿐만 아니라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시엔 영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한번 체크해 보자. 체포. 얘들아, 체포의 경우에는요, 영장이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있어야 돼. 그런데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도 가능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긴급 체포라든지 혹은 현행 범인의 체포 같은 경우에는요,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결국에 영장 제도라고 하는 거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시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체포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 그래서 어느 경우다? 예외적인 케이스, 긴급 체포나 혹은 현행 범인의 체포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

영장으로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해. 일단 체포했어. 어느 상황이냐면은 긴급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현행 범인의 체포. 아니, 현행범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막 저지른 것처럼 딱 보이는 그 사람이야. 기다려. 영장 발부받고 올게. 우리 내일 만나. 내일 여기서 잠시 만나면은 내가 여기 와서 영장 들고 올게. 그때 내가 너를 체포하겠어. 안 맞잖아. 그러니까 긴급 체포나 현행 범인의 체포 같은 경우에는요,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일단 체포합니다. 근데 체포한 이후에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돼요. 만약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다면은 풀어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체포, 구속 따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체포, 영장은 예외적인 케이스가 존재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나와 있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구속적부 심사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이 내용은 밑에다가 선생님이랑 도식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식할 거냐면요. 줄을 쭉 그어주세요. 줄을 쭉 그어주시고요. 가운데 선 하나만 쭉 그어주세요. 자, 우리 가운데 있는 시점을 무엇이라고 볼 거냐면은 구속이라고 하는 시점으로 볼 겁니다. 얘들아, 그러면은 왼쪽은 지금 어느 상황이야? 구속 전이고, 오른쪽은 구속된 이후의 상황이겠지? 즉, 구속을 기점으로 전과 후를 나누어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 구속되기 전의 상황이에요.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위에서 배웠던 내용과 연결된다. 무엇이 필요하다? 영장이 필요하다. 자, 우리 영장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얘들아, 아직은 쓰지 말아줘. 선생님이 다본 다음에 이제 써봐라고 하는 시간 줄게.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얘들아, 여기 한줄 정도 이렇게 남겨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우리가 여기서 봤던 거. 요거 다시 쓰는 거야. 근데 요거를 가운데를 조금 이렇게 띄워놓는 거야.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법관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거겠죠. 아니, 근데 생각해봐. 아니, 무슨 내 영장을 이렇게 막 국가 권력을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무슨 막 붕어빵 찍듯이 막 이렇게 빡빡빡 찍어서 빡빡빡 이렇게 주는 게 아니잖아. 아니, 하다못해 우리가 학교에서 잠깐 외출하려고 할 때에도 외출증을 내가 외출증 이렇게 네, 외출증 주세요. 외출증 나왔습니다. 외출증 주세요. 네, 주문하신 외출증 나왔습니다. 이렇게 발부하는 게 아니잖아. 니네 얘기 들어보잖아요. 왜 외출해? 아, 준비물? 아, 뭐, 점심시간에 갔다 올수 있어? 아, 빨리 갔다 와. 늦으면 안 돼. 이렇게 듣고 나서 줘야 될것 같으면 그때 주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물며 영장은 더 그렇겠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럼 법관이 나왔습니다. 빡빡빡 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법관이 피의자를 대면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 하면은요, 구속하기 전에 피의자를 심문하는 제도다라고 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구속 영장이 실제로 필요한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구속 영장 실질 심사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우리 여기까지 흐름 잡았으면은요, 그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속되었다라고 가정해봅시다. 구속된 이후의 상황이에요. 구속된 피의자는요, 뭐, 구속에 대해서 인정할 수도 있지. 그래, 뭐, 나는 구속돼야지. 라고 인정될 수도 있지만, 아니, 그래도 나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받고 싶어. 불구속 수사가 나는 받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요,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저를 석방시켜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법원은요, 법원의 청구를 법원은 그 청구를 받아들인 다음에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구속된 피의자는요,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주세요. 즉, 뭐라고 하는 거야? 법원에 석방을 청구하는 겁니다. 저좀 석방시켜 주세요. 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름 봐봐. 구속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서 저를 조금 석방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우리 이 상황에서 이거 좀 지우고 한번 해볼게. 좀 줄여볼게. 자,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여부를 심사해서 저를 석방시켜 주세요. 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법원에 청구했을 때 법원 입장에서는 그래, 이게 청구의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 목적은 뭐야? 저를 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석방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석방시켜주세요. 라고 요청한 거에 이유가 다 있네. 라고 생각이 들면은 석방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를 좀 석방시켜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거에 뭐야? 이유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만약에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했는데 피의자가 이유가 있어. 석방됐어. 유죄야, 무죄야? 다시 한번 내가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구속된 피의자가 저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서 저를 좀 석방시켜주세요. 라고 요청했어. 법원에 청구했어. 그래, 법원에 이유가 있군. 석방! 이라고 했어. 유죄야, 무죄야? 알수 없지. 왜? 이젠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것뿐이야.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수사기관과 뭐 일정한 시간에 나와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거야.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수 없음이야.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점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앞에서 어느 단계라고 했어? 수사 단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시점상 어디 전이어야 하는 거냐면은 기소 이전의 상황이어야 되는 겁니다. 기소 이후에는 구속적부 심사를 활용할 수 있다? 없다. 다시 한번 더. 구속 전 피해자 신문제도와 구속적부 심사제도는 원칙적으로 어디 전까지다? 기소 이전까지다. 그 말은 수사 단계에서 적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시점상 기소 이후에는 이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 또뭐 있습니까? 지금 화면에 나온 내용 역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거다. 왜? 영장제도 한번 생각해봐. 영장제도 역시 만약에 영장 없이 아무 데나 막 체포구속 앞서 수색받는다면 나의 신체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겠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없다면 아니 그냥 법관이 빵빵빵 영장 발부할 수도 있는 거고, 구속적부 심사제도 없다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지금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게 아닌데 이거에 대한 재심사의 기회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과 연결된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제목이 바뀝니다. 3번의 제목 보이십니까? 형사 재판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제도입니다. 이제 어느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냐면요, 우리가 두 번째 공판 단계라고 떠올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가봅시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는 보석 제도입니다. 보석 제도는요, 누가 하는 건지 먼저 체크. 구속된 피고인이 하는 겁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저를 석방시켜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바로 보석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봐봐. 일단 제일 첫 번째, 누가 하는 거야? 이제는 피고인이 되는 이유 알겠어? 재판 절차로 넘어가는 거니까.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저를 석방시켜주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보증금
석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한다? 구속된 피고인이 하는 거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증거재판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한다.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한 증거에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 증거능력이 없는 케이스 앞에서 하나 공부했습니다. 증거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어느 케이스였다? 그렇지. 만약에 사전에 재판장이 진술 거부권을 모두 절차에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다음 상소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상소제도는 소송을 위로 올리는 거야. 즉,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 또는 상고 할수 있었던 거였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봐봐. 판결에 불복하는 거니까 항소 또는 상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항소는 언제?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우리는 바로 상고라고 부르는 거였죠. 자, 우리 여기서는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사재판의 당사자 누구입니까?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징역 1년이라고 하는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입니다. 검사는 항소할 수 있습니까? 그쵸? 검사 항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항소할 수 있습니까? 네, 피고인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논리로? 아니, 지금 유죄가 선고됐어. 근데 징역 1년이었어. 검사 입장에서는 뭐라고 항소할까? 너무 형이 낮아요. 제가 구형, 형 선고를 요구했던 것보다 너무 낮아요. 라는 논리로 항소할 수 있겠죠. 피고인은 어떤 논리로 할수 있을까? 저 무죄인데요? 라는 논리도 가능. 또 뭐도 가능해? 저거 지금 1년 징역은 너무 센데요? 라는 논리도 가능해. 어쨌거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다 유죄 선고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항소 상고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요, 일반적으로 피고인은 안 하겠죠. 아니, 왜냐면 피고인이 무죄 선고에 대해서 항소 상고한다는 건 뭐야? 제가 무죄라뇨? 저는 죄가 많은 죄인입니다. 뭐 이런 건데, 이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일단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유죄 선고에 대해서는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항소 상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재판 절차에서의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심 제도입니다. 재심 제도에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예요. 확정된 판결이더라도 기준이 뭐냐면 바로 확정 판결입니다. 확정 판결이더라도 재판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재판하여 그래서 재심이야.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 판결의 부당함을 시행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재심 제도를 다른 말로 맞춰보면은요. 확정 판결에 대한 구제 수단이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한, 우리는 지금 확정 판결이면 다 끝났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확정 판결에 대한 구제 수단인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재심 제도는 항소 상고와 같은 거다. 다른 개념이다.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재심 제도는 확정이 된 판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중에 법의 이념 중 무엇을 위한 걸까요? 바로 정의를 위한 거겠죠. 왜요? 정의라고 하는 거는 그게 몫을 주는 거야. 만약에 죄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억울하게 증거가 조작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살고 있어. 그럼 그 사람에게 다시 그 사람의 몫을 주는 게 정의잖아. 확정된 판결이더라도 다시 재판을 하는 게. 그래서 바로 다시 잡는 게 정의를 위한 거잖아. 그래서 바로 재심 제도는 법의 이념 중에서 정의를 위한 거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재판 절차에서의 인권보장제도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으로 형사 피해자 등의 인권보장제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사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인권보장제도인데 제일 첫 번째는 형사 절차에 참여할 권리입니다. 형사 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이라든지 혹은 판결 내용을 제공받고 공판 절차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봐봐.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공판 절차에 출석해서 자신의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 형사 피해자는 요거 맞나 틀리나 봐봐. 형사 재판의 당사자이다. OX.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지? 마치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당연히 피해자도 들어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피해자는요, 형사 재판의 당사자 아닙니다. 그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누군데요? 바로 검사와 피고인이다. 얘들아, 이거 내가 어떻게 기억하자 그랬지? 형사 재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봐. 형사 재판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죄가 있다면은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게 형사 재판이야. 그러니까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고 피고인은 그 나름대로 반박을 하기 위한 거지. 그래서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지 형사 피해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참여는 할 권리가 있다. 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는 내가 두 줄에 걸쳐서 정리해 줄 건데, 밑에 줄에다가 먼저 적어보자. 뭐라고 적을 거냐면은, 국가가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차근차근 해보자. 첫 번째 포인트는 누가 범죄 피해자를 구조해주기 위해서 국가가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지금까지는 누가 주는 건데 요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국가가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주는 겁니다. 이제 여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느 상황에서 주는 건데 바로 생명. 신체의 피해를 입었으나 범죄행위로 인해서 무엇으로 인해?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의 전부나 일부를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가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거를 우리는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말 다시 이어보자.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에 국한됩니다. 여기가 시험에 나왔었어. 재산상의 피해 안 됩니다. 생명, 신체의 피해에 국한됩니다. 범죄행위로 인해서 생명, 신체의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바로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라고 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는 요두 가지 케이스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셨죠?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형사보상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제도는 나처럼 이렇게 넘버링 한번 해볼래? 제일 첫 번째, 피의자로서 미결 구금됐다, 블라블라 나오고, 두 번째, 피고인으로서 미결 구금됐다, 세 번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세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각 하나씩 1, 2, 3 넘버링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형사보상제도 옆에다가 아주아주 아주 크게 적어보자. 요것만 기억해. 형사보상제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는요,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구속된 적이 있어야 되고요, 무죄여야 합니다. 요두 가지를 기억해주세요. 공식이에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공식. 구속된 적이 있어야 되고, 무죄여야 합니다. 이거 기억하면 다풀수 있어요. 내가 왜다풀수 있는지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피의자로서. 미결 구금된 사람이. 얘들아, 미결 구금이 뭐냐면은, 쉽게 결론이 안 났는데, 갇혀 있었던 거야. 미결 구금되었던 사람이.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무죄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 얘들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수사 종결 한번 떠올려봐. 수사가 종결되는데 사법경찰관에 의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근데 그 불송치 결정이 무죄이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검사에 의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근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유가 무죄이기 때문에 받아. 그 케이스에서는요, 뭐 하는 거냐면은 구금에 대한 정신적, 재산상의, 신체적 등의

확정된 경우에 쓸수 있어요. 그냥 선고 아니다.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 경우에도 바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우리 그다음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판결이 확정되어서 형의 집행을 받거나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무죄 판결이 다시 확정되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우리 앞에서 봤잖아. 바로 재심 제도를 통해 재심이 뭐였는데 확정된 판결에 대한 구제 수단이었죠. 재심 제도를 통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어떻게 된다? 바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구금에 대해서 다시 보상해줘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얘들아, 이 형사 보상 제도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다. 갖고 있어야 된다. 공식, 구속, 무죄 두개다 갖고 있어야 된다. 자, 이제부터 너무 중요한 내용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얘들아, 우리 피의자의 경우, 즉 수사 단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구속수사 받았어. 자, 이 사람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형사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두 가지 다 만족해야 돼. 구속됐네. 근데 기소유예는 얘들아, 내가 이래서 기억하라 그랬어. 기소유예는 기소를 미루는 거야. 왜 미루는 거야? 피의 사실이 인정돼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동기, 연령 등등을 정상 참작하는 거겠지. 이거 무죄 취지였어요?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 아니었죠. 그러니까 형사보상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요 공식 하나면 다 끝나. 물론 기소유예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 아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그 판결이, 그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된 사람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거나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형사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받았잖아요. 일단 제일 첫 번째 구속은 됐습니다. 이거는 일단 성립한 거야. 그런데 얘들아, 집행유예는 무죄야? 아니야. 유죄 카테고리였잖아. 그러니까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요게 안 돼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공식 하나, 그리고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케이스를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문제 풀어주시고요. 나 올해 진짜 요거 다 지워볼게. 여기 나와 있는 확정이라는 단어 자꾸 내 마음에 걸려. 여기. 확정. 그냥 선고 아니고 확정되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배상명령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만약에 내가 범죄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어. 그럼 원칙적으로는 이 손해에 대해서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재판을 따로 열어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이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형사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즉 원칙적으로는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이 별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상해죄 등 일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적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얘들아, 다시 우리 불법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민법 한번 떠올려봐. 민법과 형법은 달랐어. 그리고 내가 이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을 따로 열어야 돼. 근데 그렇지 않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적 손해배상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걸로 배상명령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 이제 시험에 나올까 싶은데 요 디테일도 하나만 짚어두자. 모든 범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상해죄 등 일정한 사건에 국한된다.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적 손해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라는 내용까지. 그래서 도식화해 본다면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적 손해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다라는 내용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명예회복 제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형사보상 청구 제도는 나의 구금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돈으로 쉽게 청구하는 거지만 이것만으로는 회복이 안 될 수 있죠. 이럴 때 무죄 판결을 받아서 여기 또 나왔어. 나 올해 이 확정 단어 너무 끌려.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널리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명예회복제도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확정이라는 단어. 무죄 재판의 확정의 케이스다. 그냥 선고로 끝난 게 아니라 확정되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얘들아, 우리 21강과 22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달리 구속적부심사는 검사의 권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 구속적부심사는 어디에 청구하는 거였어요? 법원에 청구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또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누가 하는 거였어? 법관이, 즉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였죠.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 심사는 피의자의 가석방을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죠. 가석방은 뭐였는데, 이미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집행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잘 죄를 뉘우치고 모범적으로 그 안에서 생활한 경우에 가석방 시켜주는 거죠. 조건부로 석방시켜주는 제도가 가석방이었는데 피의자의 가석방을 결정하는 절차라는 거는 시점이 맞지 않죠?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봐봐. 기소 이전의 갑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 틀렸죠. 왜? 시점이 잘못됐지. 기소 이전이라면은 어느 단계야? 수사 단계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공판 단계에서도 적용되는 거였죠. 그래서 시점상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경우에 갑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얘들아, 일단 형사보상이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공식 써봐. 구속된 적이 있어야 되고 무죄여야 돼. 얘들아,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갑이 뭐 구속 재판을 받았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자. 그럼 뭐 요거는 충족한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리고 이 선고가 만약에 확정됐다라고도 가정을 해봐. 무죄야? 아니죠. 우리 연습했던 거. 집행유예는 유죄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시점과 주체 어떻게 봐주셔야 되는 건지 조금 감이 아직 안 오실까 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 볼게. A가 기소되었는데 구속기소되었대. 기소된 후에 구속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법원에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왜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차근차근 구속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어느 단계? 기소 이전의 단계에 하는 거였어. 근데 이미 기소되었잖아. 그럼 구속적부 심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 단계 더 물어볼게. A가 구속이 이미 되었어. 기소가 되었어. 이 상황에서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하면 돼? 보석제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B랑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원심 판결이 확정됐대. 그러면 2심 법원은 B에게 집행유예 판결, 즉 일정한 요거 외웠는지 보려고 그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에 집행유예니까 효력이 상실되는 판결을 선고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C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역 1년 판결에 대해서 항소한대. 뺑소니 운전자 C가. 그래서 아유, C가 항소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항소한대. 검사가 쉽게 항소를 한대. 근데 C가 항소를 포기한다면은 검사에 의해서 2심 재판이 열릴 거야. 당해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에 무죄 추정의 원칙 적용? 된다. 왜 적용된다? 얘들아, 이것도 시점으로 기억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야.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적용되는 거겠죠.
자, 우리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A, D 모두 얘들아 내가 이렇게 말 넣어볼게. 검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청구로 법관의 신문을 거쳐서 구속되었을 것이다. 얘들아 이렇게 만약에 쓴다면 맞는 표현이야? 잘못된 표현이야? 얘들아 A 구속 기소됐대. D도 지금 구속됐대. 그러면은 지금 아 검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청구로 법관의 신문을 거쳐서 구속됐겠네. 옳은 표현이네 라고 생각할 텐데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야. 잘 봐. 구속영장.

영장 실질 심사까지만 끊어봐. 이거는요, 당연히 열리는 거예요. 검사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관의 심문을 거치는 겁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그냥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당연히 열리는 거예요. 누군가의 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검사가 청구하는 거 뭐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야. 실질심사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이래서 틀린 겁니다. 요 정도 디테일. 자, 우리 마지막 B랑 E는 모두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B는요. 판결이 확정되었대. 유죄 판결이 안 되네. E는요. 불기소 처분인데 혐의 없음이래. 그러면은 가능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형사보상과 관련된 내용 무죄와 구속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모든 문제 쭉 다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나머지 문제들은 다음 강으로 넘겨볼 거고요. 숙제랑 퀴즈까지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림포스 미적분트 강의의 남철입니다. 우리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새로운 단원을 들어가야 하는데요. 전 시간에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등비 급수의 활용, 도형 관련된 문제, 우리 올림포스 미적분트에 있는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문제의 아이디어가 조금 더 어렵게 확장된 기출문제, 기출로 레벨업 문제부터 이어갈 거고요. 자, 그리고 서술형 평가 있죠. 두 문제, 꼼꼼하게 채점 기준까지 살펴본 후에, 우리 새로운 단원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로 레벨업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 시간에 우리 삼각형 안에 우리 원이 접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세 가지 방법까지 선생님이 렛말을 통해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그 원에 대한 얘기보다는 도형 안에 도형이 접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안에 직사각형이 계속 이렇게 내접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길이의 비가 1대2인 상황에서 공비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예, 그게 이제 연계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B1의 길이가 1이에요. AB1의 길이가 1이고요. 자, B1, C1의 길이가 2입니다. 세로가 1, 가로가 2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각 A, D1, C1 직각이 되겠죠? 직각을 3등분했어요. 직각을 3등분했으니까 각각 뭐가 됩니까? 6분의 파이가 되겠죠? 30도씩 네, 바뀌겠다, 나눠지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점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 E1, F1과 F1 지원이 같답니다. E1, F1과 F1 지원이 같대요. 자, 각의 3등분선에서 이렇게 점들을 그었고요.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이게 45도, 45도. 오케이. 1대1대 루트 2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E1, F1 지원 여기 90도인 건 여기 나와 있고요. 직각이 되면 삼각형. 자, 삼각형을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색을 칠했어요. 그래서 삼각형 이 친구, 예, 그리고 이 친구의 삼각형, 요 넓이, 예, 이 친구를 우리가 여기에 칠해져 있는 그림의 넓이의 합을 S1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G1, E1 위에 점 C2를 잡는데 지금 접하도록 잡는 겁니다. 길이의 비가 1대2가 되도록 하는 역시 직사각형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각의 3등분선 60, 30도, 30도, 30도 그림을 그리고요. 역시 교점 찾고 직각이등변 삼각형 만들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겠다라는 거고요. R2라고 하는 그림의 칠해진 부분의 넓이 합을 S2라고 했을 때 SN의 극한을 물어본 겁니다. 부분 합의 극한을 물어본 거예요. 등비급수의 합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파악됐고요. 자, 우선 첫 번째 항부터 구해볼까요? 첫 번째 항부터. 자, 이 넓이와 이 넓이의 합입니다. 따로따로 구해도 문제 없고요. 아니면 자, 요 직각삼각형에다가 이 직각삼각형을 더하고 가운데, 이건 직각삼각형이 아니죠. 요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고 이 가운데 여기 뚫려있는 이 직각삼각형 두번 빼줘도 되겠다. 똑같은 말이에요. 따로따로 구해도 돼요. 밑변 곱하기 지원 H1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밑변 H1, F1 곱하기 높이, 자, 이거 H1, F1, 이 밑변이고요. F1, C1이 높이가 되겠죠? 예, 나누기 2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아까 처음대로 예, 똑같아요.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각각의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보세요. 요 길이가 1이에요. 그래, 여기가 60, 30도, 60도. 그러면 2대 1대 루트 3입니다. 따라서 요 길이가 1이니까 얘가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요 삼각형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 삼각형 E1, D1, C1. 보시면 얘가 30도, 얘가 60도. 2대 1대 루트 3이에요. 따라서 E1, C1이 루트 3입니다. 그럼 루트 3에서 루트 3분의 1을 뺐으니까, 즉 3분의 루트 3 뺐으니까 3분의 2 루트 3, 즉 루트 3분의 2가 될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E1, F1까지. 자, E1, F1까지 루트 3분의 2입니다. 그러면 G1, F1도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자, 다 찾았어요. 그러면 F1, H1은 뭐가 됩니까? 자, F1, H1은 역시 2대 1대 루트 3입니다. 따라서 이 친구를 루트 3으로 나눈, 자, 뭐가 돼요? 루트 3분의 1을 곱한 3분의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길이를 다 구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A라고 하는 S1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2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2. 자, 그리고 뭐가 돼요? 루트 3분의 2. 자, 루트 3분의 2.
자, 더하기. 자, 삼각형 D1, E1, F1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2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런데 2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2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앞에 묶어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앞에 있는 이 식의 의미가 뭡니까? 이 친구는 삼각형, 자, G1, E1, F1의 넓이 더하기 삼각형 D1, E1, F1의 넓이가 되겠다. 그럼 여기서 빼야 되죠. 누구를 빼야 됩니까? 이 친구를 빼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 파란색 부분. 얘를 지금 두번 더해줬기 때문에 얘가 지금 뚫려 있어야 되니까 얘를 두번 빼야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자,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3분의 2가 되고요. 자, 높이 아까 뭐였습니까? 높이는 3분의 2였다라는 거죠. 오케이. 따로따로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똑같습니다. 자, 이제 뭐할 거냐면요. 저는 이 친구로 다시 역시 묶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묶여 있으니까. 자, 따라서 뭐예요? 2분의 1의 루트 3분의 2에다가요. 루트 3분의 2 더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얘가 약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루트 3분의 1에다가 다시 루트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의하면요. 3분의 2 마이너스 3 루트 3분의 1이 되고요. 자, 유리화해서 통분하게 되면, 자, 9분의 3이 6 마이너스 루트 3이 바로 우리 첫 번째 항, 즉, 삼각형 두 개의 넓이의 합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이 좀 있어요. 계산이. 자, 여기까지 일단 구했습니다. 이제 공비인데요. 사실 이제 공비 때문에 이 문제 갖고 온 거예요. 쉽지 않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공비를 어떻게 구할 거냐? 기준이 되는 도형을 설정해야 되겠다. 저라면 AB1을 기준이 된 도형으로 설정하겠다. 그러면 AB2가 대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AB2를 뭐라고 하겠다? 나는 K라고 하겠다. 예. 얘를 왜 K라고 합니까? 사실 핵심은 뭐예요? 요 삼각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삼각형. 예. 자, 뭐냐면, 아, C2D2도 뭐가 돼? K가 돼. 그러면 ADT는 뭐가 되는 거예요? 2K가 되겠죠. 왜? 1대 2가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린 K만 구하게 되면 된다는 거죠. 왜? 1이 K로 줄었기 때문에 1분의 K의 전체 제곱, 즉 K제곱이 공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 K만 구하면 끝나네. 그럼 K를 어떻게 구해요? 아까 말했듯이 요 삼각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45도, 45도. 왜? 여기가 45도, 여기가 45도니까. 따라서 1대 1대 루트 2. 여기가 K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잘안 보일 텐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여기 조그만 거 이거. 얘를 어떻게 구합니까? 얘도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자, 요한 변의 길이가, 요한 변의 길이가 결국 뭐였던 거예요? G1, F1에서 D1, C1을 뺀 거죠. 근데 G1, F1이 뭐였습니까? 루트 3분의 2였어요. 따라서 요한 조각, 조그만 거, 요 빨간색, 요 조그만 거한 조각.

쪽의 길이는 루트 3분의 2에서, 얘가 루트 3분의 2였잖아요. 루트 3분의 2에서 뭘뺀 겁니까? 1을 뺀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값이 결국 요 B1, C1에서 F1, C1을 뺀 것과 같다. 즉, 2에서 누굴 뺀 겁니까? 루트 3분의 1을 뺀 것과 같다라는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써볼게요. 자, 뭐라고 했냐면, 이 K에다가 K를 더하고요. 자, 루트 3분의 2 마이너스 1을 더했더니, 전체 B1, C1, 자, 2가 되고요. 마이너스, 자,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2K 더하기 K는 3K가 되고요. 자, 넘기면 3이 되고요. 자, 넘어가면, 자, 루트 3분의, 마이너스 루트 3분의 3, 즉,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즉, K가 하는 것이, K라고 하는 값이 3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 공비는 뭐가 됩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자, 우리 공비라고 하는 것은, 자, 1이 어디로 줄었다? K로 줄었다. 1이 K로 줄었다. 이 친구의 넓이이니까 제곱이 되겠다. 즉, 다시 얘기해서 3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친구 다시 계산하면 9분의 9 더하기 3, 12 마이너스 6 루트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얘네들을 이용해서요, 마지막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급수의 합은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으로 계산한다면, 1 마이너스, 자, 9분의 뭡니까? 12 마이너스 6 루트 3분의 9분의 6 마이너스 루트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모 분자 일부러 제가 약분 안한 거예요. 왜? 9배 하려고. 9배 하게 되면 9 빼기 12 마이너스 3이 되고요. 플러스 6 루트 3. 6 루트 3 마이너스 3이 6 마이너스 루트 3. 분모가 이거고 분자가 이거예요. 역시 유리화해도 되지만 사실 센스 있게 이게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요. 얘는 분모가요. 분모가요. 자, 보입니까? 루트 3으로 묶으면 6 마이너스 루트 3이 돼버려요. 분모가. 따라서 6 마이너스 루트 3이 약분이 돼서 루트 3분의 1. 자, 유리화하면 최종적인 정답 3분의 루트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10분 걸렸죠. 계산이 좀 있는 문제입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미적분 2가, 미적분 2가 수능 과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수능 과목일 때 기출문제입니다. 2022 9월 모평. 그 당시는 3점짜리였는데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사실. 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연결되지 않았지만, 요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 얘가, 이 친구가, 요 직각삼각형을 찾는 거죠, 사실은. 이 친구가 결국 뭐였던 겁니까? 공비를 찾는 키포인트였다. 네, 요런 거 정말 출제 많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내신 낸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막 엄청 어려운 기출문제 이런 거를 막 하기보다는 딱요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다. 함께 정리하기에 좋을 겁니다, 여러분. 자료실에 있으니까 꼭 한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29쪽입니다. 서술형 20번, 21번 두 문제 남았는데 같이 한번 꼼꼼하게 답을 쓰면서 자, 서술형 답안 기준으로 제가 답안을 좀 작성해 볼 거고 채점 기준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선생님처럼 꼭 답안을 순서대로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 풀이의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점 기준은 아, 이 정도 요소는 몇 점, 요 정도 요소는 몇 점. 네. 여러분 해설지에 나와 있는 게 아마 40, 40, 20에서 뭐 1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4점, 4점, 2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4점짜리마저도 제가 안에서 디테일하게 좀 쪼개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그들 알파 n, 베타 n이라 하자. 알파 1 더하기 베타 1이 16분의 3 알파 1 베타 1이야. 자, 급수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정말 실수하기 딱 좋아요. 왜 실수하기 딱 좋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서 성립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 방정식이. 이 이상의 자연수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1일 때는 따로 빼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의 사실 핵심은 얘를 1일 때와 2일 때, 2 이상일 때로 쪼개야 돼요. 네, 그렇게 바꿔서 생각할 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때 방정식에 n이라고 하는 친구가 들어있으면 x에 대한 방정식인데요. 지금 상수 n이 들어있는 상황이잖아요. 인수분해를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인수분해가 되면 알파인 베타인이 직접 구해집니다, 사실은. 그죠? 네. 자, 근데 이 문제는요. 알파인 베타인이 직접, 물론 이제 근의 공식을 써야 되는 거죠.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얘는 뭘 써야 된다? 그렇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자 사실 이제 언급은 해야 합니다. 자 뭘요? n이 2 이상이라는 것을요. n이 2 이상인 자연수에 대하여 물론 이제 한글로 쭉 써주면 좋겠지만 제가 일단 생략하고 n이 2 이상일 때 뭐 이렇게 쓸까요? 그냥 n이 2 이상일 때 자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은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은 8n3 제곱 마이너스 2n이 되고 자 두근의 곱 알파 n 베타 n은 알파 n 베타 n은 자 1분의 32n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n이 이상일 때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겠다라는 거고요. 1일 때는 얘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럼 얘를 그냥 대입해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계산이 좀 복잡해 라고 하면 미리 계산하고 가셔도 됩니다. 아마 해설지에는 미리 계산한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실제로 그렇게 안 하셔도 문제는 안 됩니다.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얘를 미리 계산한다고 하면 자 보세요. 알파 n 더하기 베타 n 분의 알파 n 베타 n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알파 n 더하기 베타 n 8n 세제곱 마이너스 2n이니까 8n 세제곱 마이너스 2n분의 32n이 될 거고 자 이 친구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2n으로 묶게 되면 예, 뭐가 됩니까? 4n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2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자 얘는 32n이 됩니다. 그러면 n이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2도 약분이 돼서 얘가 16이 돼요. 자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됩니까? 어? 부분분수가 쪼개지네. 2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자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쪼갤 수가 있고요. 올라가고 올라가면 분자 2가 남아요. 자 그런데 16이 돼야 됩니다. 2로 나눠야 되겠죠. 자 8이 됩니다. 분분수를 쪼갰습니다. 네, 얘를 이제 이용하겠다. 자 그 다음 식 중간에 쓰셔도 되는데 복잡하면 미리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야죠. 따라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죠. 알파 n 더하기 베타 n 분의 알파 n 베타 n이라고 하는 친구는 알파 1 더하기 베타 1 알파 2 알파 1 베타 1 더하기 자기가 이제 수렴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 알파 n 더하기 베타 n 분의 알파 n 베타 n으로 쪼갤 수가 있고 자 요 앞에 있는 친구는 뭐가 됩니까? 알파 1 더하기 베타 1이 16분의 3 알파 1 베타 1이 되니까 여기 다시 알파 1 베타 1이 될 거고요. 자, 이 친구는 우리가 아까 구했던 것을 바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 친구를요. 8배 2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얘를 이렇게 집어넣었다. 자, 그래서 다시 계산했더니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고 자, 16분의 3이니까 이쪽에 쓰겠습니다. 3분의 16이 될 거고요. 자, 이 뒤에 있는 친구는 계산 과정을 쓰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8배 자, 1부터 집어넣게 되면 1부터 집어넣으면 안 되죠. 2부터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죠. 자, 2부터 집어넣게 되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자, 2 집어넣으면 5분의 1 마이너스 자, 7분의 1 쭉쭉쭉 가다가 마지막에 2n 마이너스 1분의 1 자, 눈수정이니까 이 끝까지 다 쓰는 거예요. 2n 더하기 1분의 1이 될 거고 자 속어 앞에서 첫 번째 거 뒤에서 첫 번째 게 남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겠죠. 극한이 따라서 3분의 1만 남네요. 3분의 16 더하기 3분의 8 해서 3분의 24 정답은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풀이를 썼는데요. 자 우리 해설지에서 얘기하는 그 채점 기준과 선생님이 생각하는 조금 더 디테일한 채점 기준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해설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자 n이 2 이상일 때 알파 n 더하기 베타 n과 알파 n 베타 n을 구하고 이 친구를 간단하게 나타내서 부분분수까지 쪼갰느냐 얘를 4점이라고 놨어요. 4점 40%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시그마 이 급수를요 쪼개서 1일 때와 2일 때를 나누고 1일 때와 2일 때 계산까지 요 계산 마무리까지 해서 역시 4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정답 부분 2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학교 시험에 이걸 냈다고 칩시다. 제가 만약에 이걸 10점 만점에 7점을 한다고 쳐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출제자고 채점자야. 근데 학생들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답안을 쓰는 친구는 많진 않을 거고, 보통은 이제 근각의 세계관계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파인 더하기 베타인과 알파인 베타인은 구한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쪼개서, 아, 근각의 세계관계를 이용해서 합과 곱을 구했다 라고 하면 2점을 줄것 같아요. 그리고 자, 알파인 더하기 베타는 여기다 집어넣어서 얘를 부분분수로 쪼갤 줄 안다, 계산했다. 근데 얘를 제가 앞에다 썼지만 실전에서는 이렇게 쓰고 여기 안에서 여기서 이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얘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꼭이 순서대로 답안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전반적인 풀이 과정 안에서 a 이상일 때 알파인 더하기 베타 n분의 알파인 베타 n이라는 것을 쪼갠 다음에 이 친구를 분수로 정리까지 했다. 정리까지 했다. 2점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얘를 쪼갰어요. 예. 쪼개고 대입했어. 그래서 얘가, 얘가 앞에가 3분의 16인 거. 그 다음에, 그렇죠. 예. 쪼개고, 그래. 여기서 조금 고민은 될 거예요. 예. 쪼개고 여기까지 어차피 이걸 계산했으니까 그죠? 사실은 요거까지 썼다 요거까지 쓴건 똑같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채점 기준 요소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미. 맞습니까? 어쨌든 쪼개서 따로따로 계산했다 2점을 줄것 같아요. 그다음 요거는 조금 고민이겠지. 이걸 3분의 16이라고 썼느냐 안 썼느냐는 조금 이제 채점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뒤에 아 리미트를 쪼개서 쭉 나열해서 속어까지 정확하게 썼습니까? 2점이 되겠죠. 물론 아쉬움이 남는다면 한번더 정리한 걸 써주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 있는 걸 다시 써보면 위에 있는 걸. 자, 얘는 그럼 얘는 8배에 뭐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여기까지 써주면 사실 좋긴 한데 얘를 안 썼더라도 제가 이렇게 0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예, 극한이 0으로 간다. 여기서 이제 0으로 간다. 이렇게 표시가 되긴 하는데, 그죠? 예. 이것까지 쓰면 사실 더 완벽해요. 여기까지 쓰면. 이렇게, 여기까지 쓰면. 근데 이걸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표시만 정확하게 되어 있어도 이 점을 부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정답 2점은 똑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쪼개서 이제 채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사실 이제 풀이 과정을 쓸 때는요, 잡다하게 모든 과정 계산을 다 꼼꼼하게 사실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항 배점에 따라, 문항 배점이 낮으면 핵심 되는 거몇 개만 있으면 되는 거고, 배점이 높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된다라는 느낌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 문제를 만약에 10점 만점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각의 세관계, 그 다음에 부분분수 쪼개는 거가 각각 2점씩, 그 다음에 1과 2로 쪼개는 거, 1일 때와 2 이상일 때 쪼개는 거 2점, 그 다음에 급수의 계산 2점, 마지막 정답 2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21번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입니다. 얘는 제가 앞에서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정확하게 눈수렴 기준에 답안 쓰는 폼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문제에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라고 하는 이 부등식 자체가 아주 아름답게 미리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부등식을 변형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부등식을 반드시 써줘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문제 나와 있는 이 부등식 자체만으로도 만족하니까, 그죠? 예. 그냥 여기서 뭐할수 있는 거예요? 극한 취했더니 똑같은 곳을 수렴해, a, n이 수렴해. 이렇게 갈수 있는 거니까 굳이 별도의 이 부등식을 쓰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된다. 물론 이제 썼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예. 그걸 참고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 조건이 부등식이고요. 나 조건이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했어요. 극한값을 좀 물어봤습니다. 자, 느낌이 옵니다. 얘가 부등식 있네. 이 친구도 이 친구도 같은 곳으로 수렴해. 그럼 a인이 수렴해. 얘가 수렴해. 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은 수열의 극한이 0이네. 근데 얘가 지금 수렴해. 그럼 n분의 bn도 수렴하네. 아, a n이 수렴하고 n분의 bn이 수렴하는 상황이네. 그럼 얘 a n이 뭐 수렴하고 n분의 bn이 수렴하는 상황이네. 그러면 2n 플러스 1분의 anbn도 수렴하겠네. 끝. 문제 구조가 보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우리 가라는 부등식에서 아니면

이 친구를 쓰든가, 그죠? 부등식의 좌변이 수렴한다는 걸 보여야죠. n제곱 더하기 6n 마이너스 n이 부등식의 좌변이. 자, 우리 유리화를 하면 분모 분자의 루트 n제곱 더하기 6n 플러스 n. 자, 그러니까 n제곱 n제곱 빠지니까 6n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선생님, 풀이 과정을 쓸때 유리화를 지금 하셔서 바로 결론을 쓰셨잖아요. 그 유리화 과정, 얘 플러스 n을 분모 분자의 분자 분모에 다 써야 됩니까? 이거 안 보여주면 틀려요? 감점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고, 이게 이 유리화를 통해 극한값을 구하는 계산 과정이 이 문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큰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논술형 평가에 그냥 이 친구의 값을 구하시오 해놓고 막 5점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그럼 이 친구의 값을 어떻게 구하지? 그럼 유리화를 해야 되잖아. 그럼 유리화하는 과정을 다 보여야죠, 디테일하게. 근데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굳이 그렇게 다 쓰지 않아도 된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됩니까? 루트 1 더하기 1분의 6. 루트 1 더하기 1분의 6. 그래서 뭐예요? 그 값이 3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부등식의 우변 역시 마찬가지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3의 n제곱분의 2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 역시, 자, 이것도요, 3의 n제곱으로 나눠야 됩니까? 물론 그렇게 깔끔하게 쓰면 좋긴 하지만, 이 정도는 그냥 사실, 최고차항 교수의 비처럼 그냥 3이라고 써도 이 상황에서 문제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얘도 마찬가지야. 이 문제 하나를 단독으로 주고, 구해라. 5점. 이래 버리면, 3의 n제곱을 지금 한번 해볼까요? 3의 n제곱을 이렇게 나누는 걸 다, 보여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실전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사실 이 과정까지 필요하진 않다. 예. 이므로 둘이 뭐 하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자, 둘이 같다라는 것에 근거를 우리는 써줘야지. 요게 사실 더 핵심이죠.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요 말이 핵심입니다. 아마 이 풀이 과정 다안 쓰고 그냥 수열의 극한 대소관계에 의해 a의 극한 3이다 이렇게만 썼잖아요. 물론 약간의 감점이 있겠지만 선생님이 되게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예, 시험에 들게 할 겁니다. 몇점줄 거예요? 몇점 죽어야 돼? 예, 그런 고민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 가운데 끼어 있는 a의 극한은 3입니다라는 걸 일단 찾았어야 됐다. 오케이. 자, 두 번째 풀이 나에서 급수가 수렴하니까 극한이 0이다. 누구의? n분의 bn 마이너스 루트 16n제곱 플러스 1. 이 친구 극한은 0이다. 얘가 0인다는 것을 이용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선생님,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이용해서 이 친구를 xn 혹은 cn이라고 치환하고 bn 구한 다음에 넘긴 다음에 bn의 극한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정확하죠. 자,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굳이 쓰자면 n분의 bn이 식변형에 의해 혹은 얘를 뭐 cn이라고 하면 예, cn 더하기 n분의 루트 16n제곱 플러스 1 예, 이렇게 되고 얘가 0으로 가고 얘는 루트 16, 4로 가니까 이 친구는 4다. 요게 사실 가장 정확한 풀이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쓰면 좋죠. 그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안 쓰고 이 뒤에 있는 친구의 극한 n분의 루트 아까 처음에 제가 치환 통해서 보여드린 게 가장 정석입니다. 이 친구가 루트 16 4니까 앞에 있는 n분의 b에는 4다. 이렇게 써도 사실 감점하진 않을 거예요. 자, 왜냐면, 우리가 요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an-α가 0으로 수렴하면, an은 알파로 수렴한다. 원래는 증명을 했지만, 그죠? 예,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적용해서 바로 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 네. 자, 좋아요. 4인 걸 구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은 구하고자 하는

식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2n 플러스 1분의 anbn이었잖아요. 그 얘를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죠. 따라서 n으로 나눕니다. 2 더하기 n분의 1에 자 an bn이니까 곱하기 n분의 bn이 되겠다. 그럼 얘가 0으로 가니까 자 뭐가 돼요? 2 더하기 0분의 자, a의 극한은 3이고 n분의 bn의 극한은 4예요. 따라서 3이 6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풀이고요. 자, 배점 한번 보겠습니다. 배점. 자,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우리 해설치에서는요. 가에서 an의 극한이 3이 된 것을 구했습니까? 얘를 이제 4점을 줬어요. 4점. 40%. 40%. 자, 그리고 나에서 n분의 bn의 극한이 4라는 걸 역시 구했습니까? 역시 4점. 이렇게 40%. 그 다음, 마지막에, 자, 정답을 계산했습니까? 옳게 2점. 이렇게 부여를 했고요. 자, 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쪼개서 보면요. 요 4점을, 저라면 이렇게 쓸것 같아요. 조금 더난 점수를 잘 주고 싶어. 학생들한테. 그러면 더 쪼개는 거죠. 그래서, 자, 무리식의 극한 값이 3임을 구했습니까? 얘를 1점. 등비수열의 극한값이 3이라는 걸 구했습니까? 1점. 그러니까 합이 2점이에요. 따로 보면. 그리고 요 말이 핵심이죠.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 an이 3이라는 것을 언급했습니까? 2점. 이렇게 쓸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논술 쓸 때. 자, 두 번째. 자, 나. 요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은 0이다. 요게 이제 2점이 돼버리는 거고. 그리고 이 친구를 이용해서 이 친구의 극한이 4라는 걸 이용해서 이걸 1점 n분의 bn의 극한을 구했습니까? 1점이 됩니다. 저라면 이렇게 나눌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채점하는 사람에 따라 살짝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머지는 똑같고요. 자 우리가 서술형 공부할 때는요. 여러분이 한번 채점해보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이에요. 이게 쉽진 않지만 내가 직접 내가 쓴 답안을 채점할 때 여러분이라면은, 만약에 1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얘를 채점 기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점으로 잡겠느냐. 그런 거를 몇 번만 고민해 보면, 실제로 답안 쓸 때, 배점에 따라 답안의 길이를 여러분이 자유롭게,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특히 지금 이제 우리가 미적분 틀을 공부하고 있는데, 수리논술 대비하는 친구들 있죠. 이런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단원, 수열이 극한. 이제 새로운 단원입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극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단원의 흐름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단원의 흐름. 자, 우리가 대단원 1단원이 수열의 극한이었어요. 우리 미적분 2처럼 공식이 많고 양이 많은 걸수록 흐름을 읽고 가셔야 됩니다. 이 안에 우리가 두 개의 중단원이 있었죠? 수열의 극한을 공부했고요. 계속 단원명을 얘기하고 있죠.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an의 극한, sn의 극한. 자, 그럼 이두 번째 대단원이 뭐냐면 미분법이에요. 미분법. 미분하는 방법을 얘기하나? 그런 건가? 예, 미분법은요. 사실 대수 과목에 우리 대수 과목 1단원이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얘기하고요. 대수 과목의 2단원이 삼각함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적분 1이죠. 미적분 1의 2단원이 다항함수의 미분을 얘기해요. 얘네들을 뭐 했다? 합친 거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수 로그 삼각함수를 미분하는 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미적분 2가 요리에 비교를 합니다. 참고로 저 요리 정말 못하는데. 자, 예. 라면만 겨우 끓이고. 네. 요리의 비유를 하자면 얘가 요리 재료예요. 재료. 요리 재료. 네? 라면 스프, 계란. 네. 그런 거고요. 네. 또뭐 있지? 네. 떡. 네. 가끔 좀 라면 잘 끓이면 콩나물. 네. 이런 거 넣으면 또 아, 맛있죠. 네. 거기에 미분입니다. 미분. 자, 미분은 뭐냐면 네. 라면을 담는 그릇. 네. 가스레인지. 뭐 국자. 네. 요리 방법, 요리 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뭐가 없어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기본적인 개념이 이해가 있어야

미분법이요. 3개의 중단어는 나뉘어져요. 그 3개의 중단어는 원래는 1, 2, 3을 써야 하는데, 우리 올림포스 교재에는 얘를 이제 중단어로 쪼갰기 때문에 3, 4, 5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3단원이요. 바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이에요.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벌써 여러분 여기서 딱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이다. 여러 가지 함수가 뭐야? 바로 지수로그 삼각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재료, 미분, 방법, 요리. 그죠? 예. 그럼 다음 시간 아니죠. 한참 뒤에 되겠죠.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미분법입니다. 이건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수로그 삼각함수의 기본적 형태의 미분을 공부했다면 여기서는 뭐야? 얘네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이걸 어떻게 미분하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형태는 어떻게 미분해? 다양한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분법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미적분 원과 똑같아요. 미적분 1과 똑같습니다. 도함수의 활용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두 개의 중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미분법만 단원이 세 개예요. 가장 내용이 많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또 어렵다고 겁먹지 마시고요. 공식이 많아서 그런 거지. 저와 함께 하나씩 하면 다할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시간마다 반복해서 얘기할 거예요. 공식이 계속 많이 나올 거니까. 오늘부터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까지 계속 공식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떡하지? 자연스럽게 계속 유도하고, 네, 귀에 탁, 여러분 눈에 탁, 머릿속에 탁 심어 드릴 겁니다. 함께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지수 함수의 미분, 로그 함수의 미분, 삼각함수의 미분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 지수 로그 삼각함수의 미분을 하기 위해서 미분은 극한으로 정의가 되잖아요. 도함수의 정의, 미분계수 정의가 극한이잖아요. 그래서 뭐부터 배우는 겁니까?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함수의 이 극한부터 공부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원의 흐름과 구성과 왜 이거부터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이 내용이 들어오지. 그냥 맹목적으로 쪼개가지고 얘를 달달달 암기해갖고는 미적분 2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시작해볼게요, 개념 1. 자, 지수함수의 극한. 그래서 우리가 대수에서 배웠던 지수함수, 뭡니까? y는 ax제곱의 극한을 얘기한 거고요. a의 조건. 네, 양수이고요. 1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에 뭘 그린다? 그래프를 그린다. 그래프를 통해서 먼저 극한을 알아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럼 AX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립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A가 1보다 클 때예요. 자, 밑이 1보다 클때 우리 AX제곱은 증가하는 형태의 그림이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에 0,1을 지나고요. 그죠? 네. 그럼 얘를 보고 여러분 어떤 말할 수가 있어요?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AX제곱의 극한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림을 봐도 충분히 알수 있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자, 그런데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우리 AX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AX제곱은 0으로 수렴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0과 1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자료실에 가보시면 개념 필기노트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 필기노트에 빈칸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같이 그리면서 치우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냥 보고 끄덕끄덕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갑니다. 이건 대수에서 배웠어요. 그 얘도 마찬가지로 a의 x제곱이 x가 한없이 커지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0으로 가요. 그런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선생님, 0으로 수렴하는 경우에요.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의 의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은, 그렇죠. 점근선이 X축이라는 겁니다. 다시, X가 무한대로 갈때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은 역시 점근선이 뭐가 된다? X축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하. 이것도 나중에 도함수 활용해서 매우 의미 있게 사용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예제, 유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은 뭐냐? 이 지수함수끼리 막 섞여 있거든요. 이 친구의 극한은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 계산하듯이 똑같이 분모에서 곰비의 절대값. 여기서 곰비라고 하지 않겠죠? 밑의 크기가 가장 큰 우리 양수인 것만 다루니까 그것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부터 가볼게요. 유형 1입니다.
34쪽이에요. 자, 다음 극한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가고 3의 n제곱 이렇게 봐도 사실은 무방하죠. 물론 x가 한없이 커지는 건 연속적으로 커지는 거고요. n이 한없이 커지는 건 1, 2, 3, 4 이렇게 이산적이라고 합니다. 딱딱 끊어져서 한없이 커지는 걸 의미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다더라도 우리는 등비 수열의 극한과 똑같은 방법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마치 최고차의 계수의 비처럼 바로 3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정석적인 방법은 분모에서 공비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밑이라고 해야 되겠죠? 밑이 크기 가장 큰 3의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3 마이너스 2분의 1의 3분의 2의 x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얘가 각각 0으로 가요. 따라서 1분의 3 정답은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보인다. 오케이. 자, 유제 1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자, 똑같은데 살짝 그렇지. 뭐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 또 x가 마이너스만 들어가면 이게 지금 다 0으로 가요. 0분의 0 꼴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아니고. 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나 어떻게 해야 되니? 하지만 우리가 사실 미적분 1에서 배웠다고요.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가 x가 무한대로 가는 걸할줄 알아.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했죠? 그렇죠. 예, 가장 정석은요. 치환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x를 t로 혹은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해서 가는 것이 가장 정석입니다. 여러분 요거 할줄 아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풉니다. 안 틀리려고. 따라서 자, x자리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게 되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무한대로 갑니다. 부호로 바꿨으니까요. 그리고 식을 다 바꿨어야 돼요. 2의 2x제곱은요. 2의 마이너스 2t제곱이 되죠. 그리고 2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그럼 얘를 2의, 자, 일단 쓰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에 안 하고요. 자, 2의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이고요.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1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가 지금 다 0분의 0꼴이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한번더 정리하겠습니다. 2분의 1에, 자, 지수법칙을 통해서요. 2분의 1에 4분의 1의 t제곱이에요. 2의 마이너스 2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두 배의 2분의 1의 t제곱입니다. 오케이. 자, 보세요. 얘는요, 2 곱하기 4분의 1의 t제곱입니다. 됐나요? 플러스 2분의 1의 t제곱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할수 있다는 거죠. 정석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공비의 절대값이 우리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는요. 밑의 크기가 여기서 가장 큰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예요. 누구로 나눠요? 2분의 1t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게 가장 정석이었어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2분의 1t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는 것은 2의 t제곱을 곱한다는 거예요. 2분의 1t제곱으로 나눈다는 거는. 그럼 2의 t제곱을 여기다 곱하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2의 t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걸로 나눈 거니까 2의 t제곱을 곱한 거 아닙니까? 2 곱하기 4분의 2의 t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뭐가 돼요? 1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0으로 가고 0으로 가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뭡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x 이꼴 마이너스 t로 치환하면 된다. 물론 사실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여기서 한번 변형을 하고 치환해도 되지만 굳이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미적분 1에서 했던 것처럼 치환해서 바로 가시면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 1 끝났고요. 이제 개념 2로 갑니다. 자, 로그 함수의 극한. 마찬가지예요. 로그 함수 역시 네.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 대수 시간에 배운 로그 함수. 자, y는 로그. 자, 밑이 a입니다. 로그 ax의 뭘 그리자? 그래프를 그리자. 자, 밑의 범위는 양수이고 1이 아니어야 되고요. 자, 우리 정의역. 진수 조건 양수입니다. 자,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와 0과 1

실사일 때의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우리 다 그래프. 혹시 깜빡하진 않았죠, 여러분? 우리 대수에서 많이 했던 거니까. 밑이 1보다 커요.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여기가 1,0을 지나고요. 따라서 이땐, 자, x가 무한대로 갑니다. 로그 ax, 자, 밑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x가, 자, 이건 여러분, 왜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까? 정의역이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가는 걸 보는 거예요.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가면,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입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0과 1 사이일 때 역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A가 0과 1 사이일 때는요. 네,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자,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감소함수가 돼버립니다. 여기에 1이에요. 그럼 역시 같은 방법으로 x가 무한대로 갈 때, 로그 ax 어떻게 됩니까? 자,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자, 정의역이 양의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갈 때는 올라가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여기서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바로 뭡니까? 예, 요거예요. 0보다 큰 쪽에서 가는데 음의 무한대로 가. 0보다 큰 쪽에서 가는데 양의 무한대로 가. 0보다 큰 쪽에서 가는데 양의 무한대로. 0보다 큰 쪽에서 가는데 음의 무한대로 가. 둘다뭘 의미합니까? 그렇죠. 둘다 점근선이 y축이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이야기는 도화문에서 활용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입니다. 34쪽. 자, 그러면 선생님, 로그 함수 극한, 여기 나와 있는 유형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핵심 키워드는 로그의 성질입니다. 로그의 성질. 자, 뭐가 보여요? 로그의 성질이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로그 2에, 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얘가 이제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원래는 방정식을 푸는 상황이면 진수 조건을 확인해야 돼요. 4분의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따라서 4분의 1보다 크다라는 것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어차피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크게 의미가 없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풉니까? 우리가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그렇죠. x 플러스 1분의 4x 마이너스 요 안에 있는 친구가 어디를 향해 가요? 4를 향해 가요, 극한이. 따라서 이 친구는 뭡니까? 로그 2의 4로 수렴한다. 정답은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그의 성질만 잘 다루면 해결할 수 있다. 좋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유제 2번입니다. 자, 이 친구 역시 마찬가지죠. 방금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로그의 성질을 쓰면 되는데요. 로그 3에. 마이너스니까 분 뭐로 내려가요? 그럼 x 3제곱 마이너스 1. 자, 각각 절대값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절대값으로 집어넣어도 문제가 없겠죠. 자, 그리고요. 분자가 보여요. 사실은. x가 1을 향해 갈 때. 로그 3의 자, 절대값. 분자가 뭐가 보여요? 인수분해가 보이죠. 우리 1학년 과정에서 했던 거. 이렇게. 인수분해. 그래서 0분의 0꼴 여기 이렇게 되는 것이 약분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한번 더 쓸게요. 그냥. x가 1을 향해 갈 때. 로그 3의 절대값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인데 이게 또 재밌는 게이 친구가 판별식 경우보다 작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양수야. 사실 절대값 없어도 있어도 없어도 뭐 크게 상관없어요. 자, 그럼 x가 1을 향해 가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식 자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3을 향해 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예, x가 1을 향해 가. 그럼 얘가 3을 향해 가. 그럼 정답은? 로그 3의 3이 되겠네. 로그 3의 3. 정답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기본적인 극한을 공부를 했어요. 결국 그래프를 통해서 점근선의 의미도 있었고요. 어떻게 발산하는지도 알고 있었고요. 로그의 성질, 지수법칙, 등비수열의 극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그 값을 계산하는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지수함수의 미분을 위해서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극한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0: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1: 이 정도면 충분하지.
2: 다 했다.
3: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0: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딱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우리 이제 이차곡선의 마지막 이야기, 땅곡선의 접선 하나 남았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라는 건 뭐야? 계속 똑같았다라는 거. 계속 똑같이 해왔고, 똑같이 또 오늘도 하겠다라는 거. 그 말인 즉슨 똑같이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는 거. 누구나 다 우리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쌍곡선의 접선은 앞에 타원과 포물선의 접선과 조금 다르게 얘기할, 다르게라기보다는 조금 추가로 얘기할 만한 게 하나 정도 더 있기는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점근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거 잠시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해서 쌍곡선 우리 접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퍼스 우리 교재 15쪽에 있는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 한번 보실게요. 쌍곡선의 접선도 우리가 타원 포물선 때랑 마찬가지로 먼저 기본적으로 뭘 얘기하자? 직선과의 위치관계를 얘기하자. 요렇게 X축이 있고 요렇게 Y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쌍곡선을 그릴 때는 항상 점근선을 희미하게 보조선으로 그려주고 쌍곡선을 그려주는 것이 좋다라고 선생님이 권장을 했었어요. 특히 접선 얘기를 하게 될 때는 더더욱 점근선을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쌍곡선을 내가 a제곱분의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직선이 이렇게 쌍곡선과 접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안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쌍곡선이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뭐라고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두고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얘네 둘을 뭐 해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a제곱분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mx 플러스 n의 전체 제곱 이퀄 1. 이렇게 정리해 준 다음에 이것을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 주면은 뭐 x제곱 그리고 뭐 x 그리고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이 x에 대한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얘기를 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냐 작냐 이거를 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되면은 작으면은 만족하는 근이 없어 교점이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판별식이 뭐가 되면은 0이 되면은 접하는 순간이야. 판별식이 뭐가 되면은 음수가 되면은 양수가 되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지. 이제까지 했던 거랑 똑같이 우리가 직선과의 위치관계를 얘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매번 하기 귀찮게 어떻게 돼? 이 경계점이 되는 판별식이 0이 되는 접하는 경우를 공식을 만들자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공식을 만들 겁니다. 근데 만들기 전에 앞서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점근선이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좀 쌍곡선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게 뭐냐면은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뭐야? 이 쌍곡선이 이 직선에 점점 하나씩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선생님이 이 직선의 기울기를 요 정도 느낌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를 디테일하게 우리가 어떤 값을 가지고 설명하면은 이 점근선의 기울기보다 더 기울기가 클 때로 선생님이 가정을 하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반대쪽도 우리가 비슷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수학적으로 기울기가 뭐보다 크다 작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점근선들보다 가파르다라는 표현을 할게.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림으로 우린 기억해야 된다고 했잖아. 얘보다 좀 더 가파르게, 혹은 얘보다 이렇게 가파르게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형태로 직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면 얘처럼 안 만나는 경우, 접하는 경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겁니다. 그쵸? 그런데 만약에 이 점근선의 기울기보다 좀더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좀더 완만하게 감소하거나 이런 느낌으로 간다면은 직선이 어디에 그려져도 이 직선은 쌍곡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무조건 만나게 될 거예요. 맞나요? 즉, 점근선의 기울기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접선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계가 되는 포인트, 점근선과 기울기가 같다고 생각해 봐. 그럼 점근선과 기울기가 같으면은 이때는 점근선 선생님 강조해 볼게요. 요게 점근선이에요. 그리고 요게 점근선이에요. 그럼 점근선과 기울기가 같으면 여기서 교점이 몇 개야? 한 개예요. 직선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왜? 여기서 교점이 생기는데 저 뒤에서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이 쌍곡선이 이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얘랑 평행한 직선이면은 얘랑 쌍곡선은 저 뒤에서 안 만나거든. 그럼 교점이 언제나 몇 개야?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근데 얘랑 기울기가 같으면서 점근선 딱 되면 교점이 안 생기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점근선의 기울기보다 좀더 완만한지, 가파른지, 점근선의 기울기가 같은지에 따라서 접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언제나 두 개의 교점을 가질 수도 있고, 교점이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교점이 없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얘기해 줄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조건들을 문제에서 뭐 이렇게 텍스트로 준다거나, 식으로 준다거나 하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 시각적으로 이거를 뭐 이렇게 막 외운다라기보다는 시각적으로 그러겠구나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쌍곡선이 어떻게 그려졌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도 같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쵸? 이때는 점근선보다 기울기가 더 크면, 가파르면, 가파르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교점이 언제나 두 개가 생겨요. 그죠? 언제나 교점이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접선이 없어. 근데 이 점근선 둘좀더 완만하게 되면은 교점이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경우 서로 다른 두점안 만나는 경우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 우리가 얘기해 줄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점근선의 기울기랑 비교해 볼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앞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접선의 공식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얘 접하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부터 하겠다. 그럼 얘는 앞에 타원이랑 포물선이랑 똑같이, 심지어 타원이랑 계산식도 비슷해. 그리고 결론도 비슷해.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지게 됐을 경우 요 기울기를 알고 있는 거거든. 그럼 내가 뭘 몰라? n의 값을 모른다라는 거지. 그럼 앞에 타원 때랑 마찬가지로 이거를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판별식은 제로다. D는 제로다를 이용해 주게 되면 N의 제곱의 값이 뭐가 나오느냐?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나오더라는 거죠. 타원은 여기가 플러스였잖아. 쌍수는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N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에 A의 제곱에 M의 제곱에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접선의 방정식이 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얘 갖다 써주면 돼요. 근데 타원은 초점이 X축에 있나 Y축에 있나 상관없이 언제나 스타트되는 그 타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초점 두 개가 X축 위에 있든 Y축 위에 있든 스타트식이 같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똑같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어요. 근데 쌍곡선의 경우 이렇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쌍곡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식이 달라지게 되죠. 마이너스 1이냐 플러스 1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연립방정식 할때 여기가 플러스 1이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냐, 식이 어때요?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접선의 방정식도 당연히 스타트식이 다르니까 계산식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 내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을 해보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에 요 속에 있는 녀석이 뒤집어지면서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m의 제곱이라고 계산이 되더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갖다가 따로따로 외우기가 번거롭네요. 그렇게 막 말도 안 되게 번거롭진 않아요. 얘만 기억해서 뒤집어 주면 되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달아주면 되잖아. 그리고 여기서 얘를 아까 했던 얘기를 좀더 수식으로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러한 접선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얘가 실수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이 녀석 루트 속에 있는 녀석이 양수가 되려면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커야지 접선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내가 m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a제곱분의 b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죠? 그럼 이 녀석

수학은 a분의 b의 절대값과 m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얘가 더 커야 되겠지? 그럼 봐요. 얘는 누구의 기울기지? 점근선의 기울기잖아. 점근선의 기울기보다 얘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는 얘의 절대값이 크다면 더 가파르다는 얘기지? 가파를 때 접선이 존재하는 거고 그보다 작으면 접선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얘가 둘이 같을 때는 그냥 점근선이 되니까 접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접선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저 루트 속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m제곱이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m의 제곱은 a제곱분의 b제곱보다는 작아야 되는 것이고, 루트를 씌워줘서 우리가 절대값만 신경 써주면은 m의 절대값은 a분의 b의 절대값보다 작아야 돼. 그럼 이 경우는 어때? 점근선의 기울기보다도 어떻게 돼? 완만해져야 접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수식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뭐 수식으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해석해주면 충분하고, 그 녀석을 수식으로 한번더 확인할 수 있었다, 뭐 증명할 수 있었다, 뭐 점검할 수 있었다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앞에서 타원 포물선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럼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쌍곡선, 저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보면은 타원대랑 포물선 대랑 마찬가지다. 기본 포맷은 내가 접선을 어떻게, y는 m의 x-x1 플러스 y1인데,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의 제곱이랑 1이랑 접한다?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판별식은 제로다 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지만 너무 복잡해.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구한 녀석을 활용하자. 이 기울기 m을 내가 모르지만 저 접선의 방정식이 뭐기 때문에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a제곱에 m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y절편에 해당하는 값 mx1의 마이너스 플러스 y1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이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에 a제곱에 m의 제곱에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더라는 거죠. 그럼 여기부터는 사실 타원이랑 계산하는 아이디어가 유사해요. 복습 겸한번더 보겠습니다. 양면을 제곱해서 루트를 벗겨내고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x1 제곱에 m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 x1의 y1의 m에다가 플러스 y1의 제곱은 a제곱에 m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될 것이고, 좌변으로 이항시켜버리게 된다면은 x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의 제곱에다가 그리고 m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 x1의 y1의 m에다가 플러스 y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b의 플러스 b의 제곱은 이퀄 제로가 되겠지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 복잡한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저번에 어떻게 썼더라? 타원 때 x1, y1이 어디 위의 점? 쌍곡선 위의 점이니까 a제곱분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1의 제곱은 1이라는 식을 만족하더라라는 거죠. 그럼 이 식에서 식을 정리해서 양변에 a제곱을 곱해주고 이항시키고 이항시켜버리게 되면은 x1 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a제곱을 곱해줬고 이렇게 이항시켜주니까 b제곱분의 a제곱의 y1의 제곱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y1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b의 제곱을 곱하고 얘를 이항시켜버리게 된다면 y1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a제곱분의 b의 제곱 x1의 제곱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내가 x1 제곱 마이너스 a제곱 자리에 얘를 집어넣고, 그럼 b제곱분의 a제곱 y1 제곱의 m의 제곱 마이너스 2배 x1 y1 m의 플러스 y1 제곱 더하기 b제곱 자리에다가 a제곱분의 b의 제곱 x1의 제곱을 넣어주게 된다면은 완전 제곱 형태가 만들어진다. 누구? b분의 a, y1. 원이 잘안 보이네? y1, m.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b, x1의 전체 제곱은 0이 되면서 기울기 m이 이거 이퀄 제로가 되면서 a의 제곱에 y1분의 b의 제곱에 x1이라고 하는 기울기가 세팅이 된다라는 거죠. 요 기울기를 우리가 어디에다가 다시 여기 기울기 m 자리에다가 집어넣게 된다면은, 접선의 방정식을 y는 뭐다? a제곱 y1분의 b의 제곱의 x1에다가 x-x1 플러스 y1이다. 이것이 뭐야? 쌍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다라고 해줘도 되지만,
역시 외우기가 어때? 어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그쵸? 그래서 얘를 외우기 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을 정리해줍니다. A제곱 Y1을 곱해주게 된다면 A제곱 Y1, Y는 B의 제곱에 X1, X 마이너스 B의 제곱에 X1 제곱 플러스 A제곱에 Y1 제곱이 되겠지요? 얘 이항시키고 얘는

애들이 이항시켜버리게 된다면은 b의 제곱 x1 x에다가 마이너스 a 제곱의 y1 y는 b의 제곱의 x1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의 y1 제곱이 된다더라.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것을 성립하기 때문에 양변의 a제곱, b제곱을 곱해주면 b제곱, x1제곱, a 마이너스 a제곱, y1제곱은 a제곱, b제곱이 된다. 너라는 녀석이 a제곱에 b의 제곱이 된다더라. 그래서 이 녀석을 양변을 뭘로 나눠주면 a제곱, b제곱을 나눠주게 된다면 b제곱 사라지고 a제곱분의 x1, x 마이너스 b제곱분의 y1, y는 1이 된다더라. 매번 얘기하지만 얘를 우리가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지나가다가 르네네네네 지나가다가 야 이거 증명해봐 하면 할수 있을 정도로 알 필요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어. 하지만 한번 정도는 써보시라. 인생에서 한번 정도는 해보시라. 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은 안 해본 친구들은 요런 계산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찾아낸 요런 것들이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중에 분명히 다르게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정도는 여러분 손으로 증명해봐라.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 a제곱분의 x1, x, 마이너스 b제곱분의 y1, y는 1인데, 기억하는 방법 똑같다고 그랬죠? x제곱을 x 곱하기 x로 바꿔주고, b제곱분의 y제곱을 y 곱하기 y로 바꿔준 다음에, 하나에다가 1을 붙여주면은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더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 온다. 라고 해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계산을 찹찹찹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쌍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도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것처럼 X축과 Y축이 있다면은 요렇게 쌍곡선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그럼 쌍곡선 밖의 점 누구? P,Q라는 포인트에서 접선을 이런 식으로 그렸어. 몇 가지 방법이 있겠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누구? 1번을 이용해 주는 거.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에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이용해 주는 거. 그럼 얘를 이용해 준다라고 했을 때, 요 계산은 이제 지울게요. 쟤를 이용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었더라? 우리는 이 기울기가 오롯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요 직선이 누구를 지나? P,Q라는 점을 지나. 그래서 X자리에다가 P를, Y자리에다가 Q를, 테이블 뾰로롱, 뾰로롱 집어넣어주면 누굴 찾을 수 있어? M 값을 찾을 수가 있어. 그 기울기를 알면 접선을 이제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요걸 이용해 준다. 누구? a제곱분의 x1, x 마이너스 b제곱분의 y1, y는 1이다. 이 x와 y에다가 누구를? p,q를 집어넣는다면 이 x1, y1이라는 접점에 대해서 접선을 그렸을 때 얘를 지난다라고 한다면은 pq를 대입할 수가 있겠죠? 그럼 누구에 대한? x1과 y1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등장을 한다. 그럼 이 녀석의 또 다른 관계식을 어디서 가져와? 제가 누구 위의 점? 쌍곡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쌍곡선의 방정식이 성립하지? X1과 Y1의 관계식이 또 하나 등장을 하는 거죠. 뭘 통해서? 연립방정식의 계산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 X1과 Y1을 찾아준다라는 거지. 그럼 접점 좌표를 찾아주게 되면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앞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딱 봐도 뭐가 더 계산이 편해? 얘가 더 계산이 편해. 즉, 얘는 뭐를 찾는 데 유리하다? 접선을 찾는 데 유리하다. 근데 얘는 뭐가 유리하다? 접점을 찾는 데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쵸?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해봤으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타원까지 접선 얘기를 열심히 공부했다라면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 할지도 알겠네? 요 경우. 기울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출발한 거기 때문에 어떤 접선을 여기서는 계산을 못 해? 이렇게 Y축에 평행한 Y축에 평행한 요런 접선은 계산상에서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이 쌍곡선 밖의 점 P,Q가 이런 데 있어서 접선 두 개가 얘와 얘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는 계산상에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되겠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지? 그게 다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똑같이 얘기를 해주면 될 거랍니다. 될 거랍니다. 된다라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접선 얘기를 해주면 이제 뭐 얘기했잖아요. 재미없죠. 지루하죠. 왜? 똑같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된다. 그럼 이제 그다음에 또 선생님 뭐 할지 이제 알잖아. 뭐야? 기하적 특징 몇 가지만 그림 눈에 담아가야 되는 거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쌍곡선의 접선의 기하적 특징을 보시면은 첫 번째 빗반사. 쌍곡선 모양의 거울로 만든 그 쌍곡선 모양으로 만든 거울에다가 우리가 빛을 반사시켰을 때 어떻게 튕겨나가느냐? 너 Y축이야. 그리고 점근선, 그리고 점근선, 그리고

쌍곡선 이렇게 쌍곡선이 있어. 근데 여기 둘의 초점이 이렇게 F'과 F의 초점이 있어. 그러면은 얘가 거울이라고 해봅시다. 얘는 지금 없는 거야. 얘는 없는 거야. 쌍곡선 한쪽만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레이저를 삥 쐈어. 그럼 그때 빛이 어떻게 반사되느냐? 이 점에서 이 점을 이었을 때 연장해 나가는 형태로. 즉, 여기다가 이렇게 빛을 쏘게 되면은 이 점을 통해서 이 직선은 연장 방향, 이렇게 빛이 반사된다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포물선과 연계를 해가지고 실생활에서는 뭐 활용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뭐 이거를 한번 튕기고 두번 튕겨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었던 파라볼라 안테나, 뭐 위성 접시, 위성 안테나 이런 데다 활용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여담으로 보시면 되고, 그림을 눈에 담아다 가야 될건 뭐냐? 여기서 접선 얘기를 해주자. 얘기했죠? 곡선 모양의 빛이 반사된다라는 것은 거울의 빛이 곡선 모양의 거울의 빛이 반사된다는 것은 그 점에서의 접선 모양의 거울의 빛이 반사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다. 그럼 여기서 내가 요만큼의 잎사각이랑 요만큼의 반사각이 어때? 같아. 근데 너 직선이고 너 직선이니까 너랑 너는 막곡지각으로 같아. 어? 너랑 같네? 뭐가 눈에 보여요? 각이등분선.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다의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즉, 접선의 이 X절편이 여기서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것을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라는 것을 그림을 눈에 담아 가자라는 거죠. 하나 더. 서로 수직인 두 접선의 교점. 요렇게 또 쌍곡선을 X축, Y축, 쌍곡선의 접선을 점근선을 요렇게 그려졌어요. 쌍곡선을 요렇게 그려졌어요. 쌍곡선 밖에 어떤 점이 있는데 여기서 접선 두 개를 그렸더니 얘네가 서로 수직이야. 어떤 점에서 또 접선 두 개를 그렸더니 어떤 점에서 또 접선 두 개를 그렸더니 얘네들이 서로 수직이야. 이런 수직이 되는 점들을 모두 다 모아봤더니 뭐가 되더라? 원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즉, 이 쌍곡선의 방정식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어떤 점에서 좌표평면상에서 어떤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렸을 때 서로 수직이다.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을 먼저 써보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 타원 때 여기가 플러스였잖아? 마이너스로 계산이 되거든요? 증명은 타원 때랑 똑같이 흘러가죠. 여기서 내가 우리는 뭘 얘기하고 싶어? 여기 위에 있는 x1, y1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럼 이 점에서 그은 접선 두 개가 서로 수직이라는 것은 기울기곱이 마이너스 이런 걸 이용하고 싶어. 그래서 저 기울기를 내가 m이라고 두고 접선의 방정식이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에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이 접선이 누구를 지나? x1, y1을 지나. 그래서 y1은 mx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에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야. 이항시켜버리면 y1 마이너스 m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에 a제곱에 m제곱에 마이너스 b의 제곱이야. 양면 전개해주게 되면은 y1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 x1에다가 y1에다가 m에다가 플러스 x1의 제곱에다가 m의 제곱에다가 우변은 a의 제곱에다가 m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를 좌변으로 싸그리몽땅 이항시켜버리게 된다면 x1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에다가 m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 x1의 y1의 m에다가 플러스 얘를 이항시켜버리게 된다면 y1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제로가 되겠죠. 대단한 거 없는 그냥 연산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봤더니 이것은 m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이것을 만족하는 즉 접하는 상황을 만족하는 그 직선에 대한 기울기 m 값에 대해서 이 방정식의 두근이 이두 접선의 기울기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즉이 방정식의 두근의 곱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누구? x1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분의 누구? y1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이고, 이항시켜주게 된다면은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은 이항시켜주면은 a 제곱,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나오더라.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즉 접선 그렸을 때두 개가 서로 수직이 되도록 만족하는 x1, y1이 언제나 이것을 성립한다라는 것은 이 x1, y1, x1, y1은 이원 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얘가 원이 되려면은 얘가 양수 값을 가져줘야 원이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 말인즉슨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절대값 A분의 절대값 B가 1보다는 절대값 A분의 B가 1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점근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아야 이런 밖의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렸을 때 서로 수직이 되는 상황이 존재할 거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점근선 두 개가 이래 버리게 된다면 그 어떤 점에서도 접선 두 개를 그려서 서로 수직이 되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쌍곡선이 어떻게 이렇게 그려진다면은 X축, Y축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진다면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쌍곡선 밖의 점에서 두 접선을 그렸을 때 서로 수직이 되는 점들 역시 원을 그려지게 됩니다. 이 쌍곡선의 방향식 누구?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이때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거꾸로 얘가 뒤집어지게 돼요. 이 상황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정도는 생략을 할게요. 여기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기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얘가 0보다 커야지 접선 두 개가 서로 수직으로 존재할 수 있어? 이항시켜버리고 나눠버리게 되면은 절대값 A분의 B가 1보다 커야지 존재할 수 있어? 얘의 기울기가 1보다 큰 경우, 마이너스보다 작은 경우, 좀더 이렇게 가파른 경우,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보다 좀더 가파른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보다 완만한 경우, 우리가 이런 밖의 점에서 두 접선을 그렸을 때 서로 수직이 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개념 3,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 얘기를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눈에 담아두고 넘어가주면 되겠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거는 똑같아요. 앞에서 얘기한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우리 18쪽 유형 5번 문제부터 한번 찹찹찹 넘어가 볼게요. 대단한 게 없어요. 쌍곡선 6분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Y제곱은 1. 얘 점근선 중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그럼 일단 내가 그림 그려보지 않아도 점근선의 방정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분의 루트 2의 X인데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니까 우리가 직선 L을 뭐라고 할수 있어? 루트 약분해 버리면은 3분의 1의 X라고 할수 있어. 근데 이거의 뭐래? 수직이래. 그럼 이거의 수직이면은 기울기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직선 L의 수직이고 이 쌍곡선에 접하는 두 직선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에 A제곱. 이거 통째로 써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제곱하는 실수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A제곱 6 곱하기 기울기의 제곱 3이죠. 마이너스 B의 제곱. 통째로 써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접선은 뭐야?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두 접선의 y절편이 얼마랑 얼마야? 4랑 마이너스 4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두 접선의 두 직선의 y절편의 차는 8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 쌍곡선을 그리고 뭔가 기하적으로 고민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기계적으로 점근선 중 기울기 양수인 거, 얘랑 수직이면 기울기가 너의 접선, 너 기계적으로 우리가 대수적으로 그냥 연산만 뿅뿅뿅 해서 답을 낼 수가 있겠죠. 유제 문제. 정말 유사한 똑같은 문제 하나 더 볼까요? 쌍곡선에 접하고 기울기가 4인 두 직선이. 그럼 이번에는 쌍곡선의 방정식에서 저 분모 있는 쟤를 몰라, K를 몰라. 근데 기울기가 4인 두 직선이 됐으니까 두 직선을 Y는 기울기를 4라고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곱하기 기울기가 4니까 4의 제곱 마이너스 K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Y축과 만나는 점이 있어. 그럼 Y축과 이렇게 두개 만나는데 하나, 둘, 얘네 둘의 Y절편이 얘랑 길이가 같잖아. Y절편까지의 거리가 같잖아. 그게 각각 AB래. 근데 이 AB가 10이라는 건 얘기는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6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값이 뭐가 된다라는 얘기야? 6이 된다라는 거네? 게임 끝났죠. 루트 48 마이너스 K가 6이야. 48 마이너스 K가 36이야. K는 얼마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야. 끝! 네. 이거 다라고요. 뭔가 얘가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이거를 그렸지만 이 정도도 우리가 사실 안 그려도 기하적으로 안 그려도 그림을 안 그려도 그러겠네. 그러겠네. 계산은 딱딱딱 답이 나오잖아. 뭐 없다니까요. 접선 문제는 오히려 이차곡선에서 감상한 거다.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답이 나와버린다. 이 6번도 볼까요? 주축의 길이가 2루트 6인 쌍곡선이에요. 주축의 길이를 알려줬어요. 근데 여기서 얘가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이거 딱 보자마자, 문제를 보자마자, 어라? 누구?
두 배의 a가 지금 얘가 1이라는 것은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는 이거에 따라 결정이 되죠. a 곱하기 두 배가 뭐가 된다? 1루트 6이 된다. n 뭐가 된다? 루트 6이 된다. 즉, 저 쌍곡선이 어떻게 그려진다면은 이렇게 점근선 대략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면은 여기가 x좌표가 루트 6이 된다라는 거죠. 꼭지점 여기 x좌표가. 근데 위에 점 3콤마 루트 2라고 했어. 거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달래. 그 녀석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대.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을 위에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얘기하려면 결국 얘까지 알아줘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초점의 좌표를 아나? 몰라. 근데 뭐 얘기했어? 위의 점에서 접선 얘기를 했어. 초점의 좌표를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그럼 위의 점 3콤마 루트 6을 그냥 뭐 하면 될까? 대입하면 되겠죠. a 자리에 루트 6을 넣기 때문에 6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에다가 3콤마 2가 여기 위에 3콤마 루트 2, 3콤마 2가 아니라 3콤마 루트 2가 위의 점이니까 대입해버려. 6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루트 2의 제곱은 1이 되겠다. 그럼 b의 제곱분의 2는 2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되겠다. b의 제곱은 4가 되겠다. 찾아버린 거죠. 그러면 요 쌍곡선의 방정식이 뭘로 6분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y제곱은 1로 표현이 될 것이고,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6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y는 1이 되겠죠?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을 정리해줘라. 약분해버리면 2가 되겠죠? 그럼 양변에다가 2, 얘도 약분해버리면 2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양변에다 2루트 2를 곱해버리게 된다면 루트 2x 마이너스 y는 2루트 2가 되면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루트 2x 마이너스 2루트 2가 된다네. PQ를 찾았네요. 그럼 P랑 Q에 대해서 너랑 너를 어떻게 해서 제곱해서 더해주면 2 더하기 8은 얼마다? 10이다. 뭔가 내가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한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대입하고 그냥 계산하고 위의 점 대입할 수 있어. 여기서 뭐 쌍곡선의 정의 개념 가지고 한다는 거는 주축의 길이 이거 하나, 여기 하나만 이렇게 살짝 묻은 거야. 그냥 접선 얘기 우리가 해줄 수 있단 말이죠. 대단히 어려울 게 없다더라. 이제 6번도 마찬가지로 보자고요. 얘기했죠? 재미없죠. 그쵸? 왜? 다 똑같기 때문에 그만큼 쉽다란 얘기입니다. 이제 6번도 보자고요. 우리 빨리 끝내버리자고. 이 재미없는다 넌. 빨리 다 맞아버리자고. 이제 6번 보시면은 쌍곡선과 직선 y는 e가 만나는 두 점이래요. 근데 그두 점에서의 접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접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두점 a, b를 안 찾을래야 안 찾을 수가 없을 거라는 거지. 지금 8이 4보다 커. 기울기가 1보다는 좀 플러스 마이너스 좀더 완만하게 그려주고 쌍곡선을 대략 이런 느낌으로 그려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그려드릴게요. 내가 y는 2라는 직선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만나는 두점 AB에서의 접선을 얘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 접선이 만난 점을 C라고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얘네 둘이 y축에 대해서 이렇게 좌우대칭 미술 시간에 그 데칼코마니 알죠?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 막 했잖아. 물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쫙 접어서 쫙 피는 그거. 좌우대칭이니까 여기서의 접선과 여기서의 접선이 좌우대칭이 될 것이고 따라서 만나는 지점은 y축 위에 존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좌표를 먼저 알아야지 접선 얘기도 하고 다할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은 A를 구해주기 위해서 Y좌표가 2니까 뭐 해주면 되겠어? 대입해주면 되겠지. 8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2의 제곱은 1이다. 8분의 X제곱은 1이니까 이항시키면 2다. X제곱은 16, X는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된다. 즉 A가 4,2가 될 것이고 B가 마이너스 4,2가 되겠지요. 그럼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생각해보면은 8분의 4배의 X 마이너스 4분의 2배 Y는 1이라고? 4,2, 8분의 x1, x, 마이너스 4분의 y1, y는 1. 그냥 기계적으로 척척 대입해주면 되지? 그럼 여기서 내가 4를 날려버리네, 2가 되네, 2를 날려버리네, 2가 되네. 그럼 x 마이너스 y는 2라는 직선이네, y는 x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 되겠네. 즉, 이 직선의 y절편이 0, y절편이 마이너스 2. 즉, c의 좌표가 0,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에서는 너와 너가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으니 얘 직선의 방정식, 얘 접선의 방정식, 얘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풀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대칭성을 파악한다면은 얘가 Y축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의 접선만 구해주고 그 녀석의 Y절편으로 바로 C를 찾아준 거죠. 그럼 삼각형에 뭘 구해주세요? 넓이를 구해주세요. 딱 봐도 얘가 X축에 평행하니까 얘를 밑변으로 두고 A 빼기 얼마? 8이죠. 그럼 높이는 Y좌표에 차니까 뭐예요? 4가 되는 거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4를 해주면은 16이 된다네. 끝났다네. 뭐 없잖아요. 타라고요. 여기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각각의 접선을 따로 구해서 교점을 구할 필요가 없다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그려보고 판단한 거죠.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쌍곡선의 접선 유제 문제까지 해결해 봤어요. 자, 그럼 또 페이지를 넘겨서 우리 유형 확인 1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3번 문제, 유형 확인 문제 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를 보시면은 추측의 길이가 12인 쌍곡선입니다. 주축의 길이를 알려줬고요. 우변의 값을 항상 잘 봐야 돼요. 제가 1인 게 마이너스 1인 것보다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등장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우리가 쌍곡선은 머릿속에서 뇽 요게 떠오르거든. 근데 요렇게 그려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항상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주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서 얘가 1이냐 마이너스냐? 1이에요. 그럼 주축의 길이는 얘랑 연관되어 있죠? 즉저 A 값이 몇 배? 두 배가 주축의 길이가 되는구나. A의 값이 6이구나. A의 값이 먼저 등장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거에 접하고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Y절편의 차. 그럼 기울기를 알고 있는 접선이네? 에이, 뭐야. 그냥 공식 쓰면 되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에 A의 제곱에다가 기울기의 제곱. 요 녀석 제곱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B의 제곱. 요게 접선 두 개가 되는 거죠. 근데 쌍곡선의 두 접선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너가 8이면 너의 길이는 4. 즉 요만큼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4가 돼야 된다. 해서 얘는 4 나눠버리면은 9, 3, 27. 마이너스 B의 제곱이 4의 제곱 16이 돼야 된다. 그럼 B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11이 돼야 된다. B의 제곱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데? A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빼주세요. 5, 6, 6에 36 빼기 11. 그럼 얼마? 25가 정답이 되겠다. 해서 13번 문제도 대단한 거 없잖아요. 그냥 촥! 촥! 그냥 주축의 길이. 앞에서 우리가 좀 전에 유제 6번 문제랑 크게 다를 게 없죠. 아직 유제 6번에서는 2의 점 가지고 얘기했다는다면 기울기 가지고 얘기한 것뿐이고, 주축의 길이에 대한 데이터로 하나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공식 써가지고 접선, 다! 아우. 그래서 이 단어는 선생님이 수업할 때마다 참 재미가 없어. 대단한 게 별로 없거든. 14번 문제요. 근데, 혹시나 해서, 자, 이거 너무 쉬운데? 대단한 거 없는데? 별거 없는데? 하고서 이 오늘의 12강 듣다가 제 뒤에 13강은 스킵할까? 근데 또 13강 마지막에 또이 접선을 가지고 문제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든 게또 하나 있기는 해요. 13강에서 봐요. 꼭 봐야 돼요. 그러니까 패스하지 마. 알겠죠? 예? 아, 궁금해 죽겠어. 그죠? 예. 호기심 자극. 자, 1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비슷하게 가는데도 자, 갑니다. 또. 14번. 좌표평면 2의 점 1,3에서 위의 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좌표평면 위의 점이에요. 쌍곡선 위의 점이고 좌표평면 위의 점이야. 쌍곡선에 그은 두 접선이에요. 그러니까 1, 3을 집어넣어 보면은 식이 성립하지가 않아. 즉 얘는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는 거죠. 저 쌍곡선은 어떻게 요런 느낌으로 그려지게 되고 요런 느낌으로 그려지게 되고 1,3은 뭐 여기 어디쯤에 이렇게 뭐 있을 거라는 거지. 여기서 그은 접선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을 얘기해 달라. 얘가 뭐 지금 이 점근선보다 위쪽에 있나 아래쪽에 있나 디테일하게 우리가 신경 써서 그릴 수도 있어. 뭐 기울기 2분의 3이니까 위에 있겠지.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여기서 그은 접선 두 개를 얘기하고 싶어. 그럼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기울기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기울기를 가지고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써주면 좋겠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누구? A 제곱.
4의 제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통째가 A제곱이라고 그랬어요. 곱하기 기울기의 제곱 마이너스 9가 접선의 방정식이죠. 근데 얘가 누구를 지나? 이 접선이 1,3을 지나 x에다가 1, y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식이 성립한다. 그럼 이항 시켜버리게 되면은 3-m은 루트 속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에 4m 제곱 마이너스 9가 될 것이고 양면 제곱해주게 되면 m 제곱 마이너스 6배 m에다가 플러스 9라는 녀석은 4m 제곱 마이너스 9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변으로 싸그리몽땅 이항 시켜주게 되면은 3배의 m의 제곱에 플러스 6배의 m에 플러스 18은 제로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서 2로 3으로 나눠주게 되면 m제곱 플러스 2m에다가 플러스 6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서 이 m이 깔끔하게 우리가 계산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좌변으로 우변으로 이항시켰으니까 우변으로 이항시켰으면 마이너스로 정리가 될 것이고 그래 놓고 나서 m을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는데 안 돼. 그럼 아유 근의 공식으로 0차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이렇게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어차피 기울기에 뭘 물어봤어? 곱을 물어봤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야? 저 두 접선의 기울기거든. 그럼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m1, m2라고 했을 때 두 근의 곱은 요거 m제곱의 상수 분의 m제곱의 계수죠. 상수가 아니라 m제곱의 계수 분의 상수항 해서 마이너스 6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다. 끝났죠. 그죠? 그래서 14번 문제도 기울기의 곱, 기울기의 관심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기울기를 미지수로 해서 기울기를 가지고 내가 접선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대단한 거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 이야기 15번도 한번 보시자고요. 15번도 보시면은 두 점 F, F'을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이 있다. 일단 문제 보자마자 선생님 저 C의 값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저 C의 제곱은 누구? 저 4와 6을 더해준 거예요. C의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10이 되는 거예요. 초점에 잡혀가 일단 그냥 문제를 읽으면서 그냥 초점에 잡혀 이렇게 딱 나온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자 X축 그리고 X축, X축 한 번만 다시 그려볼까? 요렇게 그릴래. 자, X축 그리고 Y축을 요렇게 그렸어. 지금 6이 4보다 이쪽 인내가 더 크니까 점근선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얘네보다 조금만 더 가파른 느낌으로 그려볼까? 요런 느낌으로 그려볼까? 그리고 얘가 플러스니까 쌍곡선은 요런 느낌으로 내가 한번 그려봤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 꼭지점에 x좌표는 얼마가 될 것이고 2가 될 것이고 초점에 x좌표가 루트 10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f랑 f'을 뭘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주겠대. f'. 잘 그릴 수 있을까? 하나 둘 셋 호이야. 이 정도면 약간 찌그러졌나? 예, 감자 같지만 원입니다. 예. 뭐 이 정도면 뭐 준수하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원을 얘기를 해줬다. 얘를 지름하는 원이 쌍곡선과 만난 점 중 2, 4분면 2의 점, 너를 내가 A라고 불러주겠다. 근데 쌍곡선 여기에 접하고 직선 AF'과 평행한 두 직선, 즉 얘랑 평행하면서 접하는 두 접선을 찾아달라. 그럼 결국 평행 접하는 접선의 공식을 써줘야 되고 평행 얘기를 했으니까 너의 기울기만 알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얘를 그릴 필요도 없어. 오히려 더 복잡해. 그럼 중요한 이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누구야? 너의 기울기예요. 그럼 여기서 얘를 첫 번째 방법으로 어라 선생님 문제가 너무 뻔히 보입니다. 지금 F'이라는 녀석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10,0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AF'의 기울기가 우리는 궁금하고 그럼 내가 사원의 방정식 쌍곡선의 방정식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6분의 y제곱은 1이고 저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라고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교점의 좌표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계산이 말도 안 되게 복잡하냐? 또 그건 아니야. 지금 y에 대한 제곱, x에 대한 제곱, 1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곱하기 6배를 해서 더해버려. 그 y제곱이 깔끔하게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x제곱, x를 찾고 y를 찾을 수가 있어. 계산을 생략할게요. 순식간에 암산을 하면은 a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4 루트 2가 되고요. y좌표는 루트 5분의 3 루트 2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녀석을 내가 다시 한번 루트 5를 유리화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4 루트 10이 될 것이고 5분의 3 루트 10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F'의 좌표라니까 기울기를 우리가 계산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기울기는 여기에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루트 10을 빼주게 되면은 5분의 1 루트 10이 되겠죠? 분자, 여기에서 0을 빼주게 되면은 5분의 3 루트 10이 되면서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지고 남는 건 3밖에 안 나와. 기울기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계산이 여기에 만약에 얘가 뭐 y-1의 제곱이다. y 플러스 1의 제곱이다. 뭐 y 플러스 2의 제곱이다. 한쪽이 막 그래 버리면은 계산이 좀더 지저분하고 복잡할 수 있는데 말만 2차식이지 거의 x제곱과 y제곱에 어떤 1차식 연립 반열식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이 막 엄청나게 힘들진 않았다라는 거지. 근데 아, 선생님. 이거 안 멋진데요? 좀 다른 멋진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얘가 쌍곡선 위의 점이잖아. 그죠? 쌍곡선 위의 점이고 초점을 이어놨잖아. 뭐안 하면 불법이라고 그랬지? 나머지 초점을 아니면 이거 불법이라고 그랬잖아. 유죄. 그쵸? 유선무죄, 무선유죄. 한쪽 초점을 이어놨는데 나머지 초점을 안 이으면 되겠니? 근데 얘가 지름이니까 얘는 직각으로 만나게 될 거라고요. 그죠? 아, 느낌 오죠? 지금 내가 쌍곡선의 반열식을 아니까 주축의 길이가 얼마가 되니까 4가 되니까 너의 길이를 내가 L이라고 둔다면은 너의 길이는 L에다가 주축의 길이 4만큼 더하게 될 것이고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다? 2루트 10이 되겠죠?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에서 뭘 생각할 수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 그럼 너는 L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L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은 누구? 2루트 10의 제곱 40이 되겠다. 그럼 두배 L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 4, 16의 L은 아닌데 8에다 8이 L이죠. 8배 L에다가 플러스 4, 4, 16은 40이다.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4는 제로가 되겠다. L 제곱 플러스 4L 마이너스 12는 제로가 되겠다. L 플러스 6에다가 L 마이너스 2는 제로가 되겠다. 길이 L은 양수 2가 되겠죠. 그러면 너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것이고 2가 되는 것이고 너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야. 즉, 그럼 이 길이를 가지고 우리는 뭐할 거냐? 너의 기울기가 궁금하다며. 기울기는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이 기울기라고 할수 있거든. 그럼 얘의 탄젠트 값은 뭐야? 이것뿐의 이거죠. 2분의 6이네. 그럼 기울기는 3이 되겠네. 훨씬 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쌍곡선 위한 점을 초점과 이었으면 나머지 초점과 이어보는 거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하건, 저렇게 구하건, 기울기를 찾아냈다면은 그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시면 되고, 접선의 방정식은 저 쌍곡선에 대해서 y는 그냥 여기다 계산할까요? 자, y는 기울기가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에 a제곱 4 곱하기 뭐가 빠졌다? x가 빠졌죠.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에 a제곱 통째로 넣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울기의 제곱 3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b의 제곱 6이 통째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9, 4, 36. 36에서 우리가 뭘 해주면 6을 빼주게 되면 루트 30이 되겠죠.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0이 우리가 얘기하는 두 접선의 y절편인 거죠. 그 y절편에 뭘 구해달래? 차를 구해달래. 플러스 루트 30과 마이너스 루트 30의 차. 정답은 얼마가 된다? 2루트 30이 정답이 된다. 끝났죠. 보시다시피 문제를 읽어보면서 AF 프라임에 여기에 접하고 평행하다. 접한다 얘기했으니까 내가 접선의 공식을 써야 되는데 접점접피를 찾을 거냐? 아니면은 기울기를 얘기할 거냐? 평행이라는 단어를 딱 보자마자 기울기가 힌트가 되겠구나. 그럼 나는 너의 기울기가 궁금하구나. 너의 기울기, 너의 좌표를 알아. 너의 좌표를 구하면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 선생님이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시험을 보는 상황에서, 내가 시험을 보는, 긴장된, 시간이 없는 상황이야. 근데 이 문제를 풀다가, 너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풀면 될 거라는 게, 머릿속에서 번뜩 떠올랐어. 번뜩 떠올랐으면, 그 상황에서 다른 풀이를 고민할 시간에, 얘를 계산하는 게 답이 빠를 겁니다. 계산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산으로 간다. 라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요. 뭐, 여기가 계산이 막, 여기 상수 막 들어가는 개수나 이런 게 147 곱하기 66, 막 이런 것들 해야 되고, 막 계산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복잡하면은 다른 플랜 B를 찾아,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더 나을 거야. 근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렇다면 시험 볼 때는 그냥 킥고잉을 하세요. 다만, 끝나고 이런 것들을 복습을 하시면, 반복을 해서 연습을 하시면은 다음번에는 얘보다 얘가 이 선을 그을 생각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점점 빠르게 푸는 두 번째 풀이가 되겠죠? 점점 빠르게 푸는 방법을 직관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15번 문제까지 우리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질 때 쌍곡선 접선까지 얘기해봤어요. 어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똑같이 나갈 건데 아까 살짝 얘기했죠?

0: 야, 쌍곡선의 접선은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만들 수 있네 하는 이야기, 그것까지 마무리 지어야지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 보자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Liebe Schülerinnen und Schüler, einen wunderschönen guten Tag und herzlich willkommen zu unserem Deutsch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독일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혜영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그럼 오늘 뭐 할 건지 먼저 볼게요. 오늘은요, 레안 7 학습 목표가 어떻게 되냐면 3강의 문화, 그리고 수능 실전 문제 다 풀 거고요. 4강의 문화, 수능 실전 문제 다 풀 거예요. 오늘도 되게 바쁘다, 그치?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요, 23페이지에 있는 가족 관계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그 가족 관계도는 이렇게 할아버지가 먼저 있고 이렇게 좀 내려오는 게 약간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독일은요 반대로도 많이 씁니다. 여기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래쪽이 조부모님, 여기가 또 부모님, 여기가 우리들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가 여기 아래에 있는 이런 형태도 괜찮습니다. 있습니다. 자, Familie의 가족을 보시면요. 일단은 나를 중심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자. 우린 원래 나 중심이잖아. 그래서 형아, 오빠는요, 부더고요. 언니, 여동생은요, 슈베스터입니다. 그래서 나 말고 이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나의 형제, 자매죠? 이거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슈베스터입니다. 이거 스펠링 문제 되게 많이 내는데 슈베스터는 애고요. 슈베스터는 이거든. 요거 스펠링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어요. 요거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형제 자매가 있는데 여기 엄마 아빠가 있겠죠. 아빠는요 파터, 엄마는 무터인데 실제로 부를 때는 파파, 마마 요거를 훨씬 많이 씁니다. 우리도 막 어머니, 아버님 막 이렇게 안 하고 아빠, 엄마 이러잖아. 그 느낌으로 실제로 이름을 부를 때는요, 그러니까 아빠 이름을 부른다기보다 아빠를 부를 때는요 파파, 엄마는 마마 이렇게 부르고 우리 엄마가 뭐 했어? 라고 할 때는 mein Mutter, mein Vater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거를 아기 언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막 엄마, 아빠 하다가도 이제 막 결혼도 하고 그러면 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라고 하니? 이제 어머니라고 해. 막 이러시잖아요. 그거는 약간 이제 엄마, 아빠가 애들이 쓰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독일에서 마마, 파파는요. 애들이 쓰는 말 아니에요. 제 나이가 돼도 저보다 나이 더 많아도 그냥 엄마, 아빠, 마마, 파파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합쳐가지고 뭐야? 당연히 엘턴이죠. 그리고 이 엄마, 아빠 말고도요. 이쪽도 한번 보자. 우리 엄마의 이제 그 형제자매는요. 옹켈이 있겠죠? 삼촌, 외삼촌이겠지? 그리고 이 엄마, 아빠, 이 삼촌이 또 결혼한 사람은 탄테, 고모, 숙모, 이모에 해당하는 이 탄테가 있겠죠? 그리고 이들이 아이를 낳으면요. 쿠젠, 쿠지네가 있어. 남자 사촌 쿠젠, 여자 사촌 쿠지네라고 하죠. 요게 있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야. 한국에서는 요쪽이 외가, 이쪽이 친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독일어는 외가든 친가든 뭐 외가든.

외삼촌, 친삼촌, 이모, 고모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외가 쪽도 옹클, 친가 쪽도 옹클, 외가 쪽도 탐태, 친가 쪽도 탄태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크게 안 해요. 그냥 관계도 요 정도로 부릅니다. 그리고 맨 아래 뿌리로 가면 당연히 조 부모님이 있겠죠? 우리도 부모라는 엘턴이라는 말에 조라는 말을 붙이듯이요. 독일어도요. 엘턴이라는 말에다가 뭘 붙여? 고스를 붙이는 거야. 큰 커다란 부모님이 돼서 그랜드 페어런츠, 영어의 그랜드 페어런츠처럼 이 그랜드에 해당하는 고스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로스 엘턴 이렇게 두 개. 역시 똑같아. 외가 쪽이어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하지 않고요. 그냥 고스 엘턴 하시면 되고요. 친가 쪽이어도 뭐 친할머니 이렇게 안 하고 고스 엘턴 하시면 됩니다. 요즘도 여러분 약간 경향이 바뀌어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안 하고 뭐 무슨동 할머니, 뭐 평촌 할아버지 뭐 이렇게 동을 붙여서 부르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독일은 이제 외, 친 이렇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기본적인 단어들은 당연히 아셔야겠죠. 자, 넘어가서요. 그럼요. 가족 관계를 포괄하는 명사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그로스 엘턴 아까 했습니다. 그로스가 붙어갖고 조란 뜻이야. 한국어의 조. 그래서 조 부모님. 당연히 이거 플루랄 이거 복수란 뜻이거든요.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 합치면요. 조 부모잖아. 조 부모님. 그래서 복수 취급하고요. 복수고요. 아빠랑 엄마, 파터무터 합친 것도요. 두 명이잖아. 부모님이죠. 그래서 역시나 복수의 D고요. 존 터터, 아들, 딸 합친 거내 애들이죠. 이렇게 애들도 복수 D고요. 부더 쉬베스터, 형, 동생, 형, 여동생 이런 거 형제, 자매 합친 거 형제, 자매라는 하나의 집합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게슈베스터도 역시 복수입니다. 요거 네 개가 그래서 중요해. 그로스 엘턴, 엘턴, 킨더, 게슈베스터, 게슈비스터 이런 것들은 복수라고 집합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요거죠. Das Ehepaar라고 해서 만, 프라우, 남자, 여자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요. 남편과 부인이야.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를 합쳐서 Ehepaar라고 하는데 웃긴 게 이거는 단수야. Das Paar여서 Das Ehepaar가 됩니다. 결혼한 커플을 Ehepaar라고 하는데 요건 단수예요. 얘도 둘인데 왜 복수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야. 그냥 단수입니다. 이건 단수고. 나머지는 복수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애칭 표현이라고 해서 뭐 애칭이라기보단 친근한 표현이라고 정리를 다시 해보면, 파터는요, 아까 파파. 요거 많이 씁니다. 파파. 근데 뭐 어떨 때는 파티라고 하기도 하고요. 파피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건 파파예요. 그래서 책에는 파파만 나왔어. 엄마도요, 무터라고 하기보다 부를 때는 마마를 제일 많이 쓰고요. 무티, 마미,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크로스파터도 마찬가지예요. 오파라고 제일 많이 친근하게 부르고요. 오피라고도 해요. 그로스무터,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오마라고 제일 많이 쓰고, 오미,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근하게 부르는 방법 이렇게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뭐 할아버지 해도 친근하지만 뭐 할비, 뭐 할미 뭐 이렇게 줄여서 부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독일어도 이런 애칭들은요. 이 아니면 이렇게 아로 끝나는 경향이 있거든. 파티, 파파, 파피 이런 식으로 이 아니면 아 모음으로 끝나서 뭔가 친근해, 귀여운 표현 이런 식으로 불러줍니다. 자, 그럼 우리 넘어가 가지고요. 항상 복수형으로 쓰는 명사를 좀 봐야 돼요. 요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문법에. 왜냐하면 얘는 항상 복수니까. 예를 들면 die Leute, 사람들. 당연히 복수지. 사람들인데. 그치? 그래서 항상 복수로 쓰고요. 부모, 부모, 아빠, 엄마 합친 거기 때문에 항상 복수로 쓰고요. Geschwister, 요거 이로 쓴다는 거 중요하다고 했어. 형제자매 당연히 복수고요. Ferien, 방학, 휴가. 요것도 복수입니다. USA 복수인 거 기억나지? 네덜란드 얘도 복수인 거 기억나죠? 영어로 United States니까. 영어로도 네덜란즈니까 S 붙으니까. 얘네 독일어에서도 복수 취급하고요. 또 이것도 중요하다. Die Alpen. 알프스 산맥에 산한개 있어? 아니지. 산이 막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알펜, 알프스 산맥도 항상 이렇게 복수로 쓰는 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복수로 쓰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책에 있는 가족관계 표현 한번 볼게요. 요거 문장이잖아요. 요거 문장 한번 쭉 해석해 볼게. Mein Onkel heiratet heute seine Freundin Marie.

트 삼겹 누구 하고 예만댐 누구 하고 웨반트 자인 하면은요 누구와 친척이다 친척 관계다란 뜻이에요. 나는 마이너 탄테 마리 내 숙모 마리랑 친척 관계가 된다 친척 관계이다. 마인 언클스 눈및 마리 페하이라트 내 삼촌은 이제 및 마리 마리하고 페하이라트 한 상태이다. 요 하이라가텐이란 동사잖아. 요거는 형용사예요. 페하에가트트는 기혼인이란 뜻이야. 이제 내 삼촌은 마리랑 기혼인 상태이다. 결혼을 한 상태이다. Mein Bruder und meine Schwester sind ledig. 근데 내 형이랑 내 여동생은 누나는 sind ledig. 미혼이다. 기혼 미혼 요거 하려고 갑자기 좀 뜬금없는 문장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독일 가면 여러분 공공기관이나 뭐 병원 이런 데서 내가 미혼인지 기혼인지 이렇게 좀 체크할 일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 앞에 네모가 있고 이런 표가 표라고 해야 되나? 이런 선택하는 선택 사항들이 옵션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학생이니까 레디시죠? 레디시가 뭐야? 싱글인 거. 그러니까 미혼인 거지. 만약 여러분 미혼이면 미혼에 표시하면 되죠. 독일은 표시할 때요. 이렇게 박스 있으면 이렇게 체크하지 않아요. 독일은 박스 있으면 어떻게 체크하냐면 이렇게 X로 체크합니다. X라고 하니까 꼭 아니라는 것 같지만 독일에서는 이게 체크 표시예요. 이게 잘 보면 봐봐. X면 여기 딱이 점을 체크한 거거든. 이 겹치는 점을.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체크 표시입니다. 여러분 미혼이니까 레디시 하시고요. 저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기혼 이렇게. 페하에가트트 하시면 되죠. 만약에 이제 이혼을 했다, 그러면은 게쉬든, 게쉬든은 헤어진 이란 뜻이어서 이혼한 체크하시고요. 이거는 좀 슬프지만, 페어빗펫 여기에 체크하면은 남편이나 와이프가 이제 죽은 거, 사별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가족 상태 체크할 때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이나 병원 같은 데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는요, 3강의 수능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Wie sehe ich heute aus? 나 어떻게 보여 오늘? 나 오늘 어때? 나뭐 달라진 거 없어? 이런 느낌이죠. 나 어떻게 보여? Aussehen이라는 분리동사 사용했네. Aus가 밖으로란 뜻이니까 밖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 묻는 거지. 나 오늘 어때 보여? Du siehst sehr gut aus. 너 되게 좋아 보여. 이렇게 좋게 말을 해주셨습니다.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음 문제네요. 발음이 모음에 밑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소리 나는지 들어야겠죠? 특히 복 모음이니까요. 에, 오는요, 독일어에서 오이로 발음한다 그랬어. 여러분 뭐 발음기 못 쓰니까 오이 이렇게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는데 오이 쓰면 좀 그렇죠. 선생님이 쓰긴 좀 그렇죠. 선생님은 발음 기호로 쓸게요. 발음 기호는 여기 꺽쇠 가로 안에다가 오이. 오이로 발음합니다. 허이트. 허이테니까 오이로 발음하고요. 이제 오이가 아닌 거 골라볼게. Freund, 에 오는 오이였잖아. 오이 맞아요. Museum, 요거 중요하다 그랬어. 제 움이야. 움으로 끝나는 명사. 다투 무 Museum 이런 식으로 움으로 끝나는 명사이기 때문에 에 우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거 좀 밑줄이 잘못됐다, 여러분. 그치? 요거 하다 보니까 밑줄이 잘못됐네. S에 치면 안 되고 여기에 쳐야 돼. 에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게 끊어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끊어 있다. 그래서 에우가 끊어 있기 때문에 에우 따로 읽어줍니다. 무제움. 무제움 강세가 여기 있는 명사여서 강세의 위치도 중요해요. 이 강세. 두 번째 자리에 강세가 오는 명사입니다. 에우야. 그래서 에우. 벌써 2번이 정답이다. 그치? 다른 거 골라야 돼. 토이맨. 요, 아, 움라우트도 에 발음이잖아? 그러니까 이 에우랑 결국 똑같은 거야. 에우는 오이죠, 오이. 오이. 플룩처익, 역시나 오이. 아프로이먼, 역시나 오이. 청소하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나머지는 다 오이인데, 무제움은 무제움. 이렇게 세 음절짜리, 삼음절짜리 단어이므로, 에우를 하나로 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에우. 따로 봐야 하는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 2번 볼게. 빈칸에 들어갈 말. 레오는 마리아. 레오나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는 사이네. 두로 부르는 사이네. 너네들, 슈파스. 재밌니? 야, 너네 재밌니? 하는 거지. 야, 나 튤리쉬. 당연하지. 라는 문장인데요. 레온하고 마리아 이름을 부르니까 두인데 너 아니고 너희 두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여기 됐네. 아, 의문문이니까 동사를 이렇게
앞으로 쓰잖아. 그치? 그리고 물음표 붙이면 되잖아요. 영어처럼 뭐 do the.

어제 이런 거안 쓰고 주어 동사 바꾸고 물음표 하면 의문문이죠. 너네 재밌니? 재미가 있다라는 동사는요. 슈파스 하벤 씁니다. 하벤 동사 써야 돼. 하벤 동사가 두나 에야지 S에서만 불규칙이고 나머지는 규칙이죠. 이어일 때는 규칙이니까 합이라는 어간에다가 그냥 원래대로 규칙이니까 트만 붙이면 돼요. 하트. 아이 쉽다, 그치? 쉽지만 여러분 기초가 안돼 있으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잘 아셔야 돼요. 만약에 레온 두로 물었으면 당연히 하트였겠지? 근데 이어로 물었기 때문에 하트입니다. 불과 살아 있어. 바뀌지 않아요. 다음 3번도 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봅시다. 미리암. 미리암아, alt bist du? 몇 살이니? 아, 이거 좀 쉽다, 그치? How old are you잖아요, 영어로. How old. How에 해당하는 의문사 뭐예요? We. 요걸 가지고 우리 좀 만나 또 보자. Er hat grüne Augen. 그는 초록색 눈을 가졌어. 그 눈동자 색을 말하는 거죠? 초록색 눈을 가졌어. 누구처럼? 너처럼 할 때, 여기 뭐 해? 누구처럼이란 접속사. 역시 we 쓰시면 되죠? 이건 오히려 요게 중요하다가 있어. be 다음에 얘가 일격이니까 얘도 일격으로 쓰는 거. 요게 중요하다. 일격, 일격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뭐 답은요 사실 3번이죠. 다는 뭐야? 그때, 거기 이런 뜻이고, als는 뭐뭐 할 때도 있고, 뭐뭐 보다 이런 뜻도 있고요. 다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뜻이고, 때는 왜냐하면 이런 뜻도 있고, 도대체라는 부사도 있죠.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 여기는 be입니다. 뭐뭐 보, 아, 그 얼마나 라는 뜻도 있고, 뭐뭐처럼 이란 뜻이 있는 V가 되는 거죠. 자, 4번도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뭐라고 물었더니요. Es groß. 그는 크고, und hat braune Augen. 그 눈동자 색이 갈색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야? 성격을 묻는 것도 아니고, 겉모습. 걔 어떻게 생겼어? 라고 묻는 거죠. 그 독일인은 생김새를 말할 때 눈동자 색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권 같은데 그 사람 눈동자 색이 뭔지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크고 그 갈색 눈이야라는 문장을 말한 거 보니 어떻게 생겼어? 생김새. 아우스 제인 동사 쓰는 거 요거네. Wie sieht er aus? 그는 어떻게 생겼어? 밖으로 보이는 모습이 어때? 란 뜻이죠. Wo ist er? 어디 있니? 아니고요. Was macht er? 직업 묻는 거 아니고요. Was bekommt er? 그는 뭘 받니? 아니고요. Woher kommt er? 어디 출신이니? 아니죠. 이렇게 아닌 거 지우시면 됩니다. 자, 아가요. Guten Tag. Das ist mein Bruder Paul. 안녕하세요. 이 사람은, Das ist, 이 사람은 누구인지 설명하는 거죠? 내 동생 파울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고, Ich heiße Lukas. 저는 루카스입니다. 아, 그러면은 아가 누구를 소개해주고, 내가, 반가워요 해야 되잖아. 반가워요 뭐였지? 반갑구만. 이거 뭐였죠? Freut mich. Freut mich. 직역을 하면 나를 기쁘게 하단데, 무슨 뜻이냐면, 너를 알게 된이 상황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가워요가 되는 거죠. 반가워요. 저는 루카스입니다. Schön dich kennenzulernen, Lukas. 너를 알게 돼요. 너를 kennen lernen 알게 되어 기쁘다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다른 건안 돼. Das geht nicht. 이때 das geht 하면은 가능하다란 뜻이어서 das geht nicht 불가능해 아니고요. Mir geht es gut. 안부 묻는 거 아니니까. Ich bin dagegen. 나 반대야 아니죠. Danke gleichfalls. 고마워 너도 이런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만나서 반가울 때 angenehm, freut mich 이런 거 외우라고 했었어요. 자, 그림에 나타난 팀의 모습을 한번 보자. 팀 되게 축구 잘하게 생겼다. 그치? 뭔가 축구복을 입고 있는데요. Sieh mal. 이것 좀 봐. Das ist mein Bruder Team. Mein Fußball. 축구를 하고 있는 내 동생 팀이야. 내 남동생, 내형 팀이야. Wie sieht er denn aus?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데? 축구 선수 거기 너무 많으면 누군데 누구 하면 묘사를 해야겠죠. Er hat weiße Haare. 흰머리인가요? 아니죠? 아직 까매. 그럼 weiße Haare 탈락. Schwarze Haare 남겼어. 또 보자. 그럼 3번부터 볼게. Er hat schwarze Haare und trägt eine kurze Hose. 짧은 바지를 입었어. 뭐뭐를 입고 있다. 트라겐 쓰죠? 짧은 바지 입었어. 맞아. 쿠어츠. 긴 바지 아니야. 짧은 바지 맞아. 그럼 3번, 5번 중에 또 보자. Eine Brille. 여기는 keine Brille. 안경을 쓰다 할 때도요. 트라겐 동사 똑같이 씁니다.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에 몸에 입고 걸치는 거다 웨어 쓰듯이 독일어도

몸에 입고 걸치는 거, 모자, 안경, 옷 이런 거다 트라겐 동사 씁니다. 그래서 얘는 안경을 안 썼네. 그러면 카인의 브릴레가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 다음도 해보자. 7번, meine Tante Lina, morgen, ihren Freund Stefan. 네, 이모 레나는요, 내일 그의 남자친구랑 이걸 한대. 뭐랄까? 알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자리 바뀌었죠? 부사가 나와서. 그러니까 Wird Stefan mein Onkel. Stefan은 내 삼촌이 돼. 원래는 남자친구였는데 내일 이걸 하니까 삼촌이 된대요. Ich freue mich schon darauf. 나는 벌써 그게 기대가 돼. 삼촌이 되는 거. 스테판이 내 삼촌이 되는 거. 자, 그러면은 뭘 하겠어? 그치, 결혼을 하겠죠? 아까 결혼하다 동사 뭐였어? 하에 같은 동사 써서요. 요겁니다. 영어도요, marry me 하듯이 목적어 바로 오듯이요. 독일어도 하에 같은 동사에 목적어 바로 올수 있어요. 사격으로. 그래서 하에 같은 하시면 되고요. Fragen 질문하다 아니고요. Ärgern 화나게 하다 아니고, Schicken 보내다 아니고, Interessieren 그 흥미롭게 하다, 관심 있게 하다 아니죠? 답은 하에 같은 결혼하다입니다. 자, 우리 8번도 볼게. 함지 이거, 너 이거, 당신은 이거 있습니까? 너 이거 있어요? Ja, ich hab zwei Töchter. 나두 딸이 있습니다. 자, Töchter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의 명사는 뭘까? 애들, 자식들. 자녀 있나요? 자녀. 자녀, 자식은 복수 명사로 kinder 하면 되겠죠? 삼촌이나 형들이나, 삼촌들, 형들, 이모들, 형제자매들 아니죠? 답은 애들, 자녀들 있나요? 3번이었습니다. 자, 9번 가계도를 이해해 보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가계도도 있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가계도도 있어요. 둘다 빨리빨리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돼. 자, 위에서 내려옵니다. 프란츠랑 잉에가 결혼해서 아나랑 파울을 낳았고, 아나는 팀이랑 결혼해서 레온을 낳았고, 파울은 레아랑 결혼해서 막스와 레나를 낳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1번부터 볼게. 아나 ist die Tante von Max. 아나는 막스의 탄테다. 뭐 이모, 고모, 숙모다. 아나는 막스의 이모, 고모, 숙모다. 어때요? 맞죠? 우리 아빠의 뭔가 형제 자매잖아요. 이모, 고모, 숙모. 정 우리나라 말로는 고모겠지, 그치? 고모의 그 막스의 고모다. 이거 맞네요. 맞는 거 고르는 거니까 1번은 맞습니다. 2번. Paul ist der Mann von Anna. 파울은 아나의 남편이다. 파울은 아나의 남편입니까? 아니야. 이거 큰일 나지. 여기는 형제 자매 관계잖아. 레아의 남편이죠? 아니고 레아의 남편입니다. Inge ist die Großmutter von Tim. 잉에는 팀의 할머니이다. 잉에는 팀의 할머니 아니죠? 할머니 아니고 잉에는 누구의 할머니야? 예를 들면 레온의 할머니지. Lena ist die Schwester von Leon. 레나는 레온의 Schwester. 누나다. 여동생이다. 레나는 레온의 Schwester 아니고요. 누구야? 막스의 Schwester잖아. 그죠? 아니죠? Max und Lena sind die Kinder von Tim. 막스와 레나는 팀의 자식이 아니라 파울이나 뭐 레아의 자식이겠죠? 이렇게 다 틀렸네요. 틀린 것들 왜 틀린지도 한번 봤습니다. 자, 넘어가서 10번 볼게요. Ist das Leas Rock? 이거 레아의 치마니? 레아의 치마니? 레아의 치마. 영어는 여기 어퍼스트로피해서 레아스 할때 누구의 이렇게 하잖아. 그치. 어퍼스트로피라는 걸 쓰잖아요. 독일어는 안 씁니다. 독일어는 그냥 S만 딱 붙여버려. 레아의 치마. 레아의 치마. 할때 이렇게 쓰고요. 또 중요한 거는 원래 Rock이 레아 Rock이잖아. 남성 명사인데 이때 관사도 그냥 사라집니다. 관사 쓸 필요 없이 레아의 치마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면 돼요. Ist das Leas Rock? 이거 레아의 치마니? 야, 그거는 그녀의 치마야. 소유 관사가 필요하네. 그녀, 그녀. 원래는 그녀는 지잖아. 지의 소유 관사는요, 이어입니다. 여러분, 요거 이어는요, 대문자 지야, 당신의란 뜻이야. 당신 아니고요. 여기서는 레아라는 여자니까 그녀 해서 이어를 하셔, 작은 이어 하셔야 돼, 작은 이어. 자, 넘어가서 11번입니다. 문장 표현의 옳은 것만을 한번 골라볼게요. Das sind Bücher. 이것은 책들입니다. 자, 관사 아무것도 안 쓰고요. 그냥 부정관사 역할을 할수 있고요. Das는요, This도 되고 These도 된다고 영어로 치면 그래서 얘는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니까 상관없는데 뒤에가 뷔셔가 복수 명사니까 자인동사는 어떻게? 복수로 요거까지 잘 맞았네. 예, 맞았어. B번, es gibt ein Spiegel. Es gibt 기억나요? 요거 외우라 그랬어. Es gibt 뭐뭐가 있다. 이것만 외우면 50점이고 뭘 해야 돼? 여기에 사격을 쓴다. 요거까지 해야 100점이야. Es gibt 사격. 뭐뭐가 있다. 그래서 여기 사격 자리인데요. Spiegel은 der Spiegel이거든. 그래서 ein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der니까 남성명사 ein의 부정관사 사격은 ein은 해야 돼. 요거 틀렸지? ein을 ein은으로 고쳐야 됩니다. 틀렸어. 7번. Das sind unsere Familie. 이 사람들은 내 가족이다. 우리의 가족이다. 이런 문장인 것 같은데요. 요거 중요합니다. 이 familie는요. 가족이니까. 우리 가족 구성원 많잖아. 아빠, 엄마, 동생 뭐다 있잖아. 그렇지만 단수 취급한다. 단수의 뒤에요. 그러니까 unsere familie가 여성 명사 뒤는 맞는데 sind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ist. 단수니까 ist로 고쳐야 하죠. 그래서 정답은 아마 맞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여러분, 이 familie가 단수라는 거 진짜 중요해요. 그다음 12번. 글을 이해한 내용 알맞지 않은 거 볼게요. Die Familie ist. 오, 단수니까 ist 쓴다고. 그쵸? Die Familie ist in Deutschland sehr wichtig. 독일에서 가족은 정말 중요해. 뭐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 독일은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이럴 때 가족들이랑 보내잖아요. Die Familie ist in Deutschland sehr wichtig. 독일에서 가족은 정말 중요합니다. Oft treffen sich Verwandte zu Geburtstagen oder an Weihnachten. 종종 부사가 왔기 때문에 주어 동사 이렇게 바뀌었어. 친척들은요, 종종 treffen sich 서로 만납니다. 언제? zu Geburtstagen 생일이나 oder an Weihnachten 크리스마스에 종종 자주 만납니다. In Deutschland sagt man zur Schwester des Vaters oder der Mutter Tante. 독일에서는요, Sagt man, 사람들은 말해요. 누구한테? Zur Schwester, 그 여동생한테. 누구이? 아빠나 엄마 여동생한테는요, 탄테라고 한대요. 아빠나 엄마 여동생은 뭐 고모, 숙모, 이모에 해당하는 탄테라고 말하고요. Zum Bruder, 형이나 남동생한테. 누구이? Des Vaters oder der Mutter, 엄마나 아빠의 남동생이나 형한테는 뭐라고 불러요? 외삼촌, 친삼촌, 뭐 큰아버지 하는 그 단어. 옹켈이라고 부릅니다. Es gibt keine verschiedenen Wörter für die Geschwister des Vaters oder der Mutter. 계속 익격으로 이렇게 꾸며주네. Es gibt 사격, 뭐뭐가 있다. Keine이 오니까 뭐뭐가 없다. 뭐가 없냐면 다른 단어들이 없다. Für die Geschwister, 형제 자매에 대해 따로 부르는 말은 없다. 뭐의 아빠나 엄마, 형제 자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외삼촌, 친삼촌. 아니면 이모, 고모 하잖아요. 이렇게 따로 안 부르고 그냥 탄테, 그냥 옹켈 이렇게 부른다고. 탄테, 옹켈 이렇게 부른다고요. 다른 단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여자 형제는 탄테고요. 친척이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에 자주 만나고요. 어머니의 남자 형제는 옹켈이고요. 독일에서는 아버지의 누나와 어머니의 언니 요거를 다르게 부르지 않죠? 그냥 다 탄테, 그쵸? 답은 5번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12번까지 풀었고요. 3강은 이렇게 끝났고 우리 4강으로 갑시다. 우리 독일어를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독일이 어떤 나라인지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31쪽에는요. 독일 국가 개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이란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 일단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겼어. 자, 독일은요. 16개의 연방주로 되어 있대. 연방주로 이루어져 있대요. 연방은 약간 자치적인 자치권이 있는 하나의 어떤 단위거든. 얘네들이 16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그냥 독일이라고 부르면 그냥 정확하지 않고 정확한 말로는 독일 연방공화국이에요. 우리나라는 단방국인데 독일은 연방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그냥 Deutschland 아니고요. 이 Bundesrepublik, 연방공화국인 독일이다. 독일 연방공화국이다. 이렇게 불러야 돼요. 여러분, 그거 헷갈리면 안 돼. 우리나라도 연방주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는 단방이야. 그러면은 뭐,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이런 건 뭐예요? 그건 그냥 도, 시 이렇게 자치를 나눠 놓은 거긴 하지만 연방주만큼 권한이 있지 않아요. 연방주는 뭐 자기 주만의 법률도 있고 자기 주만의 교육도 하고 굉장히 자치권이 셉니다. 우리의 도나 뭐 광역시랑 비교하면 안 돼요. 그 느낌이 아니라 연방주는 마치 하나의 나라처럼 권한이 아주 강합니다. 그게 16개가 모인 게 바로 독일이고 그래서 독일 연방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자, 16개가 있거든요. 16개 한번 위에서부터 보면 진짜 많지, 그치? 이거 16개 다 세야 돼. 선생님은 그 1학년들 독일 처음 배울 때 이거 16개 다 외워서 쓰라고 시험에 많이 냈거든요. 애들이 막 이거 외우느라 고생 많이 하는데 그만큼 연방공화국인 거에 따른 다양한 문화적인 어떤 요인들이 있거든요. 이 16개의 연방주 중요합니다. 이 16개 이렇게 쫙 있어. 근데 이 많은 16개의 연방주들 중에서 조금 더 특별한 주들이 3개가 있는데요. 바로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입니다. 여기 있어. 브레멘, 함부르크, 베를린 있는데요. 얘네들은요, 연방주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도시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베를린은 연방주이기도 하고 도시이기도 하다. 브레멘, 함부르크 마찬가지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도시이자 연방주라고 해서 슈타트슈타트라고 도시 국가라고도 불러요. 요건 책에는 없어요. 근데 독일 문화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조금 들어봤을 거예요. 도시 국가. 자, 그리고요, 독일은요, 9개의 국가와 인접한데,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몇 개의 국가와 인접하죠? 나흐바라는 말은 영어의 네이버잖아. 그러니까 이웃이야. 우리 이웃나라, 중국, 이웃나라, 일본, 이렇게 말하지만, 일본이랑 중국은 우리랑 인접하지는 않죠? 우리랑 인접하는 국가는 딱한 개, 북한밖에 없잖아요. 그치만 독일은 이렇게 이웃 국가. 이 이웃이란 말이 그냥 친하다가 아니라 인접한다고. 인접 몇 개랑 해? 9개. 아, 그래서 독일이 유럽에서도 중부, 중유럽이고 9개의 국가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유럽의 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 9개의 국가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제가 독일어를 왜 써놨냐면 이 지도에는 왠지 모르겠는데 그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요. 덴마크, 네덴마크, 네덜란드, 니덜란드 이렇게 그 독일어로 썼어요. 이렇게 9개의 인접 국가가 요 네네마크부터 폴란드까지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요 순서로 이렇게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인접하고요. 또이 책에는요, 발틱시, 노르트시라고 해서 영어로 나왔는데 독일어로는 그렇게 안 부르겠지? 이 발틱시는요, 동해라고도 하고요, 발트해라고도 번역하는데 동쪽에 있기 때문에 오스트제입니다. 이 제가요, 여러분. 호수 아니고요. 디제예요. 바다예요. 바다. 해. 바다 해자예요. 디제입니다. 그리고 이쪽 노스시는요. 당연히 노트제라고 해서 북해예요. 그래서 독일은 이쪽 동해와 북해를 통해서 무역이 발달하겠죠. 항구나 무역 같은 게 발달하겠죠. 자, 일단 독일은 이렇게 생겼고요. 넘어가서 이번에는 독일의 지리적 특성도 볼게요. 독일은요, 남부에 알프스 산맥이 있고, 북부가 낮아요. 다시 그림으로 보면, 이쪽이 산맥, 알프스 산맥이 있고, 여기가 평야지대야, 북쪽이. 그러다 보니, 어때? 남고 북저의 그 지형을 이루죠.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으니까, 강이 어디서 흐르겠어?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독일의 다, 모든 강은 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른다. 근데 예외. 아름답고 푸른 그 도나우강 얘만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요. 이게 예외여서 이것도 뭐 문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장점은 뭐냐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니까 동유럽하고 독일을 이렇게 또 연결해주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날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자. 자, 날씨는 여러분 제가 독일어 선생님이라고 친구들이 막야나 독일 가는데 요즘 옷뭐 갖고 가야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독일이 뭐 워낙 크고요. 날씨가 정말 달라. 북부랑 남부가 날씨가 달라서 그냥 독일 간다 하면 안 되고 독일의 어느 지역 가는데 날씨가 어때? 이렇게 그 뉴스에서 찾아보고 옷을 챙겨가야 할 정도입니다. 독일은요, 북쪽은요, 아까 북쪽에 바다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해양성 기후예요. 해양성 기후란 건 뭐냐면 바다의 영향으로 온난해. 여름에도 별로 안 덥고 겨울에도 별로 안 추워요. 그러니까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는 게 북쪽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독일 내에서 휴가를 간다면 북쪽으로 많이 가겠죠. 북쪽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그 일광욕도 하고, 그치? 그러려고 북쪽으로 많이 가고요. 남쪽은요, 내륙 지방. 그러니까 중부랑 남부는 내륙 지방이에요. 그러다 보니 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일교차와 연교차가 크죠. 여름에는 아주 덥고 또 겨울엔 아주 추워요. 또 산맥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내륙 지방, 남쪽에서는 그 스키 같은 거, 그 겨울 스포츠가 엄청 발달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높은 산은요, 축슈피체입니다. 제일 높은 산이래, 이산 어디에 있겠어요? 그치, 남쪽에 알프스 산맥이 있으니까 알프스 산맥 중에 하나가 슈축슈피체, 그 산이 있을 거고요. 가장 큰 호수는 보덴제입니다. 이거 왜 이거 중요하냐면요. 디제는요, 여러분, 바다였잖아. 데야제는요, 호수입니다. 자, 똑같이 제이지만 이렇게 여성 명사일 때랑 남성 명사일 때 의미가 다르죠? 얘는 바다. 그래서 명사에 성이 있는 거거든요. 얘는 호수. 그래서 가장 큰 호수는 보덴 호수. 이거를 보덴해라고 번역하면 큰일 나요. 근데 보덴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 왠지 알려줄게. 여기로 가봐. 보덴제가 어딨냐면요. 이 지도에서도 보여. 여기 하얗게 된데 있지? 여기가 보덴제예요. 아니, 호수가 얼마나 크면 이렇게 멀리서 본 지도에서도 이게 다 보일 정도예요. 보덴제는 이렇게 큽니다. 이 보덴제는요, 독일하고도 인접하고 있고, 스위스하고도 인접하고 있고, 오스트리아하고도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세 나라가 이 보덴제라는 곳에서 그 휴양지로 많이 즐기는 곳이고요. 진짜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해. 제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큰거 보니까 바다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바다 아니고 호수예요. 너무 큰 호수. 그리고 가장 긴 운하는 독일 중부에 있는 미틀란트 카날이라는 운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요. 그럼 1번부터 같이 풀어볼게.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다른 거. Du sprichst gut Deutsch. 너 독일어 잘한다. Danke, ich lerne fleißig. 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 자, gut Deutsch, gut Deutsch. 이거 발음이니까요. 모음에 밑줄이 있는 거 보면 긴지 짧은지가 일단 제일 중요해. 긴지 짧은지. Du sprichst gut Deutsch. 너 독일어 잘하네. 자, 뭐 이름 자리기 때문에 그냥 강세가 여기 있고요. 뒤에 오는 자음이 하나잖아요. 강세 있는 모음 뒤에 자음 하나 오면 어떻게 해야 돼? 길게. Gut Deutsch. 너 독일어 잘한다. Gut Deutsch. 이렇게 길게 합니다. 길게 하니까요. 이렇게 길게 땡땡 해서 길어지는 표시해요. 그러면은 이제 짧은 거 고르면 되겠네. 해볼게. 자, Flug. 단음절이니까 여기 강세가 있다고 하고 자음 하나 오네요. Flug. 역시 길게. Genug. 이게는요. 강세를 받지 못하거든. 얘가 강세를 받고 모음 뒤에 하나 오니까 Genug. 역시 길게. Besuch. 배는요, Besuchen이라는 그 비블리 동사에서 나온 거야. 비블리 전철 기억나요? 베게, 에어, 페어, 체어 이런 거 있지? 얘네들은 강세를 못 받아. 그래서 강세가 뒤로 가고, 강세 있는 모음 뒤에 자음 몇 개? 하나, 둘. 모음 뒤에 자음이 두 개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짧아야 돼. 근데 얘는 예외. 아, 예외가 꼭 이렇게 시험에 나오더라. 그래서 예외를 꼭 외워야 돼요. 예외적으로 깁니다. 원래는 짧아야 돼. 근데 예외, 매주 길게 발음해요. 얘는 그래서 우. 4번 둥켈도 볼게. 강세 있는 모음 뒤에 자음 하나, 둘. 두개 있네. 그러니까 짧게. 얘는 안 예외야. 얘는 법칙대로 짧은 우. 자, 5번 쿠흔. 강세 있는 모음 뒤에 자음 두 개야. 그러면은 원래는 짧아야 돼. 그치? 근데 예외. 예외가 많아. 예외가 많은데 이게 나오면 고맙지. 왜냐면 우리가 예외를 언제 또 공부하겠어요. 그치? 나올 때마다 익혀서 수능에서는 또 맞아야 되잖아. 그치? 예외여서 원래는 법칙으로는 짧아야 하지만 쿠흔 하고 길게 발음한다. 예외적으로 길어. 그래서 우리 짧은 우는요. 4번입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예외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외를 자꾸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2번. 빈칸에 들어갈 말. Wie man das?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을 이러니? 하니까요. Ich buchstabiere. 내가 스펠링 불러줄게. T, E, S, J, H.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주면 돼. 그러면은 어떻게 쓰니겠지? 쓰니. 쓰다 뭐예요? Schreiben 동사 써야겠다. Schreibt. 사람들은 3인칭 단수니까 T를 붙여서 Schreibt 쓰면 되고요. 가지다 아니고 주다 아니고 찾다 아니고 원하다 아니죠? 답은 5번입니다.
잘 따라하고 있죠? 우리 3번 해볼게. 3번에 별표 치세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어휘 문제 조금 어렵거든요. 공통으로 들어갈 말인데, 그래도 이거 되게 착한 문제야. 세 개나 줘서 내가 한두 개 모르더라도 또 하나만 알면 풀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Ich bin jetzt sauer. Dich. 나는 지금 sauer해. sauer는 우리 원래 맛을 나타내는 형용사거든. sauer는 영어의 sour처럼 신 거야, 신 거. 근데 너한테 셔? 이상하다, 그치? 너 얘를 먹었어? 셔? 아니잖아, 그치? 시다, 뭘까? 이건 지금 모른다고 치고 넘어갑시다. Wie heißt das? Koreanisch. 한국어로 어떻게 불리나요? 한국어로? 기억나? 영어에서는 in Korean이지만 독일어는 auf Koreanisch. 이렇게 방법을 말할 때 auf 쓴다 했어. 요것 때문에 우리 고를 수는 있네요. 그래도 또 봅시다. Sie antwortet ihm die Frage. 그녀는 그에게 그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다 할 때요. 뭐뭐에 대해 대답하다. Antworten, auf 사격 쓰거든요. auf 사격. Antworten, auf 사격. 뭐뭐에 대해서 대답하다 할 때. 그래서 답이 5번이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거 공부해야겠지. 자원은요. 맛은 당연히 신이란 뜻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시다 못해 산패한 거 있지. 밀시, 우유 같은 게 썩은 거, 산패한 것도 자원인데요. 내 감정을 나타낼 때는 화난이야, 화난 거. 내가 셨어, 화났어. 이럴 때는요, 누구누구한테 화나다 할 때는요, 아우프 사격을 써서, 사우어 아우프 하면은요, 누구누구한테 화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우어가 신, 산패한 또는 화난이란 뜻이 있더라라고 알아두세요. 자, 4번 볼게요. Spiegel. Spiegel은 뭐 하니? 하니까, und, 동그래. 둥근 거울이 있었나 봐. 그럼 Spiegel의 외향이죠? 특징이죠? 뭘로 물어봐? 위, 어떠니? 이거 너무 쉽습니다. 5번. Ist dein Zimmer groß? 네방 크니? 자, 부정으로 안 물어보고요. 그냥 긍정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중립적인 질문이야. 큰지 작은지만 말하면 돼서, 야 아니면 나인으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죠? 너흐는 아니죠. 너흐는 부정으로 물을 때니까. 그럼 너흐는 탈락. 야, 커 해야 되는데, 클라인 했으니까 틀리고. 야, 안커 했으니까 얘도 틀리고 아니 안커 이게 맞다 그치? 부정하면 부정어 써야 돼요. 나인 안자가 이것도 아니죠? 답이 그래서 4번입니다. 부정하면은요 여기도 나인 여기도 니시트 넣어가지고 니시트 고우스 쓰든지 아니면 클라인 쓰든지 해서 부정해 줘야 해요. 다음은 6번이에요. Fast jede Woche. 이게 뭐야? 거의 매주라고 사격으로 대답을 했죠. 시간은 사격으로 대답해야 되잖아. Fast jede Woche 거의 매주. 매주. 매주 뭐라고 번역해? 그러니까 매주가 뭐야? 빈도지? 빈도. 얼마나 자주 하는지에 대해서 거의 매주 해. 그러면은 빈도는 영어의 how often에 해당하는 게 있나? 여기 있다. We oft. 얼마나 자주 너는 완던 개인을 해? 완더는요, 영어의 하이킹입니다. 그냥 걷는 건 개인이잖아. 그거 말고 뭔가 이렇게, 여가를 즐기려고 걷는 거 있죠? 경치 보려고 걷는 거. 그런 것들을 완던 개인입니다. 너 얼마나 자주 하이킹 가? 거의 매주 가. 이렇게 대답하겠죠? Wie viel war es jetzt? 지금 몇 시니? 아니고요. Wann beginnt die Schule? 학교 몇 시에 시작하니? 아니고요. Wie viel war kommst du? 몇 시에 오니? 아니고요. Wie viele Tage hat eine Woche? 일주일은 며칠이 있니? 아니죠. 답이 3번입니다. 7번도 볼게요. Gehen wir spazieren. 우리 spazieren gehen 하자. 우리 산책 가자. 그리고 뭐라고 하니깐요. Gute Idee. 좋은 생각이야. Good Idea야. Das Wetter ist heute herrlich. 오늘 날씨가 아주 좋네. 자, Gute Idee라고 어떤 이 사람의 말에 대한 평가를 한거 보면 빈칸에는 네 의견은 어때? 라고 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봐야겠죠? Geht das nicht? 불가능하니? 아니고요. Was meinst du? 네 생각은 어때? 생각을 물어볼 때 mein 동사 쓴다고 했어요. 답이 2번. Was hast du vor? Vor haben이라는 분리동사 썼네. 계획이 있다. 앞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 앞에 가지고 있는 거니까 계획이 있다. 너뭐 계획 있니? 아니죠? Brauchst du Hilfe? 너 도움 필요하니? 아니고요. Hast du nicht frei? Frei haben도 역시 복합동사로서 그 자유가 있다. 시간이 있다. 너 시간이 없니? 아니죠? 다음 8번입니다. Wohin gehst du heute nach der Schule? 너 방과 후에 애프터 스쿨에 어디가? 그랬더니 여기로 간대요.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 뭐, 힌.
그냥 보 아니고 보힌이에요. 힌은요, 방향이 있어. 방향이 있을 때는요, 사격으로 대답해야 해요. 암제, 안댐제잖아. 이거 삼격이라 틀려요. 호숙하로 가야 돼. 이거를 이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원래

안 낸제 해야 되거든. 얘는 틀렸고요. beim Arzt 병원에서 이것도 어디에서라고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틀렸어. 의사한테 가려면요, 병원에 가려면요, zum Arzt 이렇게 이동이 있는 의미를 써야 됩니다. ins Konzert 콘서트로 가요. in das Konzert니까 얘는 사격 맞았죠. in der Nähe 근처에서 이것도 삼격 써서 틀렸어요. 근처로 가 하려면요, in die Nähe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am Wochenende 주말에 이건 시간을 나타내는 건 뜬금없죠. 아니죠? 그래서 다른 거는 사격으로 고쳐 써야 하고요. 사격으로 잘써 있는 3번만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9번. Sprachen sprechen Sie? 어떤 언어들을 하십니까? 이게 맞겠지. Ich spreche Koreanisch, Englisch und ein bisschen Deutsch. 한국어, 영어, 그리고 조금 독일어요. 라는 표현인데요. 어떤 언어를 당신은 말하십니까? 어떤? 하나밖에 없다. Welche? 그치? 뭐 중국어, 독일어 다 있는데 어떤 언어? Welche Sprachen 하셔야 되죠? 10번. Kugelschreiber ist das. Kugelschreiber. 이것은 누구의 펜이니? 여기 이격으로 해야겠네. Der Kugelschreiber gehört meiner Freundin. Gehören 삼격 써서 누구누구 거다. 그 볼펜 내 여친 거야. 라는 문장인데요. 그럼 누구의 볼펜이니? 누구의 의문 대명사 중에서도 사람을 나타내면서도 이격으로 누구의 소유를 나타내줘야겠죠? Wessen? 답은 2번입니다. 11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골라볼게요. Wer sind Sie von Beruf? Wer sind Sie? 까지만 하면 맞을 수도 있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근데 von Beruf? 직업상으로 뭡니까? 어? 뭡니까? 직업을 묻는 거네. 그 was라는 의문대명사 기억나요? was? was는 사물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직업이나 그 가격 같은 정보를 부를 때도 쓰잖아요. 그래서 얘는 wer가 아니고 was인지 하셔야 됩니다. 2번, wie viele dauert die Fahrt? 그 이동, 운행은 dauern, 걸리다. 얼마나 걸리나요? how long에 해당하는 거. 영어에 how long 하려면 독일어는 wie viele가 아니고 wie lange. 그래서 틀렸네. 3번. Wem gehören die Bücher hier? 여기 있는 이 책들 누구한테 속했니? 이게 회관동사 삼격 지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문대명사 wer를 가지고 삼격 wer, wessen, wem, wen에서 wem을 써야 되지. der, des, dem처럼. 예, 맞습니다. 삼격으로 써야 해서 정답은요. 3번, 아니 2번. 2번만 맞죠? 자, 마지막 12번이에요.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볼게요. Vor einigen hundert Jahren, 몇백 년 전에, gingen viele Deutsche nach Amerika. 많은 독일인들이요, nach Amerika. 미국으로 갔대. 몇백 년 전이니까 아마 17, 18세기 요쯤에 그 미국 사회가 그 형성될 때, 그때 이제 유럽 사람들이 많이 미국으로 갔잖아요. 독일 사람들도 몇백 년 전에 미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Ihre Muttersprache war natürlich Deutsch. 당연히 독일에서 갔으니까 모국어는 독일어였습니다. Bis heute noch gibt es eine Legion in Amerika. 그리고 bis heute noch,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es gibt 사격 구문이죠? eine Legion, 한 지방이 있는데, 지역이 있는데, 미국에 한 지역이 있고요. Und dort spricht man neben Englisch immer noch Deutsch.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영어 이외에도 뭐를 말한대? immer noch Deutsch. 아직도 독일어를 한대. 그치, 우리도 막그 고려인이라고 해서 러시아로 간그 한국 사람들이 그 아직도 한국어를 쓰잖아요. 그 느낌으로 아직도 독일어를 쓰는 미국 그 어느 지역이 있대요. Diese Region heißt Pennsylvania. 아, 이 지역은요, 이름이 펜실베니아입니다. Das Deutsch heißt Pennsylvania Deutsch. 근데 독일어가 그 18세기의 독일어니까 펜실베니아 도이치라고 이름 불리고요. Es ist eine alte Form der deutschen Sprachen. 독일어의 좀 옛날 버전입니다. Aber die meisten jungen Leute, 하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요, sprechen heute lieber Englisch. 영어 쓰는 거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옛날에 쓰던 독일어 계속 쓰고 젊은 세대들은 당연히 영어 쓰겠죠. 영어 쓰는 걸 선호하겠죠. 자, 1번. 미국에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있다. 과거에 많은 독일 사람이 미국으로 이주했다. 펜실베니아, 독일어는 독일어의 오래된 형태이다. 오늘날 펜실베니아 젊은 사람들은 주로 영어를 사용한다. 펜실베니아에서는 영어 외에 여전히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12번까지 우리 다 풀어봤습니다. 괜찮으셨나요? 다시 한번 모르는 거 있으면 복습하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츄스!

안녕하세요. EBS 수능 완성 베트남어 1강입니다. 자, 오늘은 16강이죠. 강의 16번째예요. 우리 교재의 8회차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 의사소통 문항 16개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부터 볼게요. 사파가 나왔어. 요새 기출을 보면은 이 사파가 문항을 푸는데 아주 실질적인 키를 제공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형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자, 지금 발을 밟았어요. 여기가 지금 버스인지 뭐 지하철인지 모르겠는데 발을 밟고 하는 말이 뭐예요? 실로이 아잉이야.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빠 이런 거야. 자, 베트남어는 이제 자연스럽지? 이 아잉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보다 설사 조금 나이가 어려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미안한 상황이지? 그러니까 아잉이라고 할수 있어. 자, 처음 보니까 일단 말을 높여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하겠냐 이거야. 이 상대가. 자, 봐요. 허이 로이. 자, 약간 로이해. 우리 허이는 앞에서 수식한다고 그랬지? 에이, 로이는 배고프다라는 뜻이야. 약간 배가 고프다. 컴싸오는요.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할때 컴싸오 하면은 괜찮아요. 이런 얘기. 그렇지? 우리 싸오가 사전을 찾아보면 왜 이유를 묻는 거야? 왜 그랬어? 이렇게.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컴이 붙었지. 이유를 묻지 않은 거야. 괜찮아요. 이 싸오가 또 무슨 뜻이 있다고 사전을 찾아보면 별이란 뜻도 있어. 하늘의 별.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어. 어쨌든 간에 그런 뜻이야. 괜찮아요. 또이 나는 안 먹다. 조이 완료형이지? 내가 먹었어요. 자, 떳니엔 하면은 한 단어라고 그랬어. 필연이라고 그랬지? 필연. 필연적이다 할 때. 티로 끝나 필자야. 반드시 그렇다는 거지? 떳니엔 조이. 그렇게 해서, 아니, 당연하다. 그런 것이 당연하다. 쭉 기원하는 거죠? 뭘 기원해? 응원하세요라는 뜻인데, 우는 잠들다, 잠자다란 뜻이고, 응원이 맛있는, 음식이 맛있는, 그래서 잠을 푹 잔다, 달게 잔다 하는 뜻을 베트남어로는 맛있게 잔다라고 했지? 그래서 응원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야. 2번. 11번. 이 사파를 보니까 이 음식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네요. 음식을 고르는 것 같아, 아마 식탁에서. 자, 음식점에서 봐봐. 중따 이렇게 돼 있지. 우리 듣는 사람 포함한 우리 뭐뭐 할까라고 지금 했을 때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중따 우리 전 전이 선택하다, 고르다 그런 뜻이거든. 뭘요? 뭔나 이 음식을 고르자. 응? 그러면서 가리키고 있지. 야, 우리 이 음식 먹자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말이 들어갈까? 갑 아이 이렇게 돼 있어. 갑은 만나다. 그래서 우리 헤어질 때 하는 말 있었지? 헨갑 라이. 다시 만날 걸 약속하다. 또 만나요라고 할 때. 그 갑이야. 만나다. 아이는 누구라고 하는 의문사지? 누구를 만나? 아니고. 헙. 공부하는 거지. 배울 학자. 어디에서 공부해? 아니고. 안 먹다. 유력한데. 무슨 음식을 먹을까? 이거 먹자. 이거 고르자. 이렇게. 자, 내는요. 우리 보통 많이 나온 건 we, a, 낸 b의 상관없구였지. 왜냐하면 a여서 그래서 비한다. 보통 이거 생략하고 a여서 비한다. 이렇게. 그런데

이 nen이 주어 나오고 nen 서술어 나올 때는 주어가 서술어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부드러운 권유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 네네. 그럼 여기가 바로 그런 거야. 주어가 나왔지? 주어. 우리가 막 옷을 입다라고 하는 동사지? 아오, 옷, 우도, 나오. 어떤 옷을 입는 것이 좋을까? 의문사가 있으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아니고. 무언은 사다 그런 뜻이 구매하다야. 자, 해치 붙었네. 해. 그러니까 다 산다는 거야. 다 산다는 거야. 남기지 않고 바우니 띠엔 얼마예요지? 그러니까 내가 산 이것이 다 얼마예요? 다 해서 얼마예요?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야. 다 해서 얼마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아니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12번. 광고문이 나왔어. 자, 이 광고문에서 언급된 거야. 언급된 거. 네 개는 언급되지 않은 거지? 자, 보세요. 줄릭, 냐짱, 이렇게 돼 있어. 우리 나뜨랑이라고도 하지? 이거를 이제 다른 지역, 남부 지역에서는 나뜨랑이라고도 해. 우리는 지금, 하노이, 수도 하노이어를 표준어로 보고, 하노이어를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냐짱이라고 읽는데, 자, 냐짱 여행이야. We and travel이라고 돼 있지? 자, 3일. 그리고 이 데미지. 댐은 밤이야, 밤. 우리는 2박 3일 이렇게 표현하지? 2박이 앞에 나와 있어. 근데 베트남어는 반대로 표시한다는 거야. 3일 2박이야. 그리고 왜는 티켓이야. 마이바이가 비행기죠? 자, 마이 기계 엔진이야. 자, 세마이. 기계가 달린 차. 오토바이지? 자, 바이는 뭔가 날다란 뜻이야. 나르는 기계야. 교통수단으로 이게 비행기라고 그랬어. 비행기 티켓. 그리고 핵산. 한자어로 객잔이라고 그랬지? 객잔. 호텔을 얘기해. 호텔. 자, 이 비용이 지금 포함돼 있어. 허이하잉. 한 단어야. 출발하다란 뜻이야. 자, 어디로부터 출발해? 하노이로부터. 뜨 에이 낸비 있었지? 낸비 A부터 B까지 할때그 뜨야. 하노이로부터 출발. 자, 손님 한 명당 캑 손님 한 명. 손님 객자였어. 객잔. 손님 객. 손님 한 사람당 650만 동이야. 비용이. 자. 그럼 이런 내용이야. 출발지. 어디로부터 출발? 하노이로부터 출발. 아, 있네. 호텔명은 그냥 호텔이라고만 있지 호텔명이 없어. 자, 여행 코스도 없어. 할인 조건도 없네요. 여행사 주소. 아, 여행사가 지금 이거인 것 같은데 주소는 나와 있지 않아. 그렇지? 자, 그래서 출발지. 자, 12번에 1번이고 13번이요. 여기 지금 알로가 나왔네. 전화야. 여보세요. 라먼 정중하게 부탁한다고 그랬지? 자, 쪼. 대상 동사. 대상으로 하여금 동사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사역 동사라고 그래서 그걸 부탁하는 거야. 정중하게.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해 주십시오. 누구를 만나? 목적어가 아잉홍이야. 훙형, 훙오빠. 자, 그랬더니 B가 그 아잉은, 그는, 그 형은, 그 오빠는 무어 서술어지? 그러면은 막 뭐뭐 했다라고 하는 근접 과거라고 했어요. 막니 가다, 자, 나가다, 와이 밖에. 그래서 니 자, 와이 밖으로 나갔다. 막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서 지, 당신이, 그러니까 A의 성별을 알수 있죠? 여성이라는 걸알수 있어. 당신이 뭐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A가 이거야. 아닙니다. 정중하게. 내가 쎄, 미래지, 고이, 콜이지, 전화 걸다, 걸 거예요. 라이, 다시, 뒤에, 나중에 제가 다시 전화 걸게요.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마쳤어요. 뭐라고 지금 물어봤는데, 아니에요. 제가 다시 전화 걸게요. 자, 1번, 고, 냔, 시, 컴. 자, 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이야, 원래. 그래서 소식을 전하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최근에 핸드폰이 생기면서 이 냔이 어떤 의미로 발전했나? 메모하다.

문자를 보내다. 이러한 것으로 많이 변했어요. 지금 여기서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남기겠습니까?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이런 뜻이야. 근데 그것을 꼭함 의문문으로 물어봐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소식을 전하겠어요? 안 전하시겠어요? 뭔가 메모를 남기시겠어요? 안 남기겠어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야. 만약에 여기 냔스이만 있으면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무슨 소식을 남기겠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건데, 이 꼭함 의문문으로 사용해서 그걸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다시 걸게요. 오, 유력해. 자, 나, 과거지, 거의, 걸었어요. So, bound you. 자, 몇 번을 걸었어요? 그치? 몇 번을 걸으셨습니까? 아니요. 내가 다시 걸게요. 아니고. 자, 꾀는, 뭔가를 알다, 익숙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꾀니. 아잉홍을 알았어? 언제부터 아잉홍을 알았어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지? 자, 트엉은 보통 뭐뭐 한다? 주어가 보통 뭐뭐 한다. 우리 빈도부사였지? 자, 람지, 무엇을 하느냐, 보통. 꾸어이 뚜언에 들어서. 자, 꾸어이 뚜언. 뚜언이 끝이지? 그래서 주말, 주말에 보통 무엇을 하느냐, 이런 얘기지? 고이 디엔트와이 전화를 콜했어. 과거형. 자, 머일런 한 번, 두 번. 횟수지? 그런데 몰라. 그래서 머이를 쓴 거야. 의문사. 몇 번을 전화를 걸었어요? 몇 차례 전화를 걸었어요? 이런 거지. 그 얘기가 아니죠? 아니요. 제가 다시 걸게요.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14번에서 이제 빈칸이 3개 있는 게 나왔네. 자, 지금 보니까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거네? 오유, 간단해요. 이 중에서 사실 하나만 알아도 우리가 이렇게 맞춰볼 수가 있겠어. 자, A가 뭐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거야. 친구 사이네. 나의 가정은, 가족은 있어. 다섯 명이. 그게 누구야? 할아버지, 부모님, 그리고 아잉짜이는 친형, 친오빠라고 그랬지? 그리고 나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너네 가족은 몇 명이냐? 누구누구냐? 누구누구가 있냐? 이런 걸 물어봤지 않았을까? 자, 볼까? 여기 있네요. 너의 친구, 너의 가정은 거 있어? 몇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 다섯 사람이 있다. 알면 여기 다섯 사람이 있어. 너의 가족은 다섯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뭐이를 쓴 거야. 의문사. 그렇지? 그러면 그대로 의문문이 돼. 몇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이거야. 그러면 지금 그대로 유지가 돼. 그지? 그대로 유지가 됐어. 이 자리에다가 숫자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호칭만. 친구 너, 그리고 친구 사이에 친구, 친구 나, 우리 가족, 나의 가족은 다섯 명이 있어. 친구 너의 가족은 몇 명이 있어? 이렇게 이것만 바뀐 거야. 어수는 똑같아. 자, 그러니까 여기 B가 들어가겠지. 자, 그리고 다시 A가 또 물어봐. 그랬더니 거기다 대답이 이거야. 나의 아잉짜이는 21살이야. 나이를 물어본 거야. 그리고 그 형은, 그 오빠는 싱디엔이야. 생원이라고 그랬지? 대학생. 자, 그러면 여기 있네요. C가 나이를 물어보는 거야. 자, 너의 친구 너의 아잉짜이는 몇 살이야? 역시 지금 나이를 모르니까 바우니어를 쓴 거야. 몇. 나이를 알면 이렇게 21살이야. 이게 평소문이 되는데. 자, 여기 그렇게 물어보니까 역시 똑같은 어순으로 대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이 베트남어의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어순 변화가 없어. 의문사가 있다고 해서 영어처럼 앞으로 도치게 되고 절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랑 똑같아. 너의 집은 어디니? 너는 몇 살이니? 저는 21살이에요. 어순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C가 들어가. 자, 그럼 여기 A가 들어가겠네. A 볼까? 그 형은 헉 공부해. 자, 대학생이라고 했으니까 그 형은 공부해. 어느 학교에서 공부해? 자, 그럼 어느 학교라는 말? 나왔네요. 지영 학교지. 나의 혁 대학교. 우리 학생이라고 했으니까 루엇 하노이. 자, 이거 한번 우리 학생들이 아마 알아맞혀 볼수 있을 것도 같아. 하노이 루엇 대학교에서 공부해. 자, 루엇인데 한자어에서 온 거야? 필요 끝났어. 리을 받침이야. 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한국은 대부분이 종합대학이에요. 한 대학교 내에 문과, 이과, 예술계 다 있어. 보통 그렇지? 근데 베트남은 그게 분리가 되어 있어. 외국어 대학은 외국어만 있고, 그래서 법률 대학은 법률만 있고, 의과 대학은 의과 대학으로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뭘까요? 루엇. 하노이 루엇 대학교라고 하는 것은 뭘까? 끝에가 T로 끝났어. 그럼 리을 받침이라고 그랬잖아. 사실 직업도 하나가 있어. 직업도. 직업 중에 루어스. 그치? 뭐 누구 아빠는 루어스. 이런 표현도 우리가 있었고. 그래서 끝에 T로 끝나면 자, 한 가지 더 힌트를 한번 줘볼게. 팝 루엇 또한 단어야. 팝 루엇. 법자야, 이게 법자. 법, 리을 받침. 법률. 율. 그래서 이걸 율사라고 그랬지? 율사, 변호사. 법률가를 율사라고 했어. 변호사가 직업이 율. 자, 그럼 이건 뭘까? 하노이 법학대학교라는 거야. 하노이 법대학이라는 거야. 법학만 따로 있어서. 이게 독립된 하나의 대학이야. 루엇. 자, 그런 거예요. 뭐 여기서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자, 이 문항을 푸는 데 있어서는. 자, 그럼 BCA. BCA. 자, 여기 있네. BCA. 3번 정답이죠. BCA. 자, 이제 1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 보기에서 두개 골라봐요. 자, 안녕하세요, 아잉. 로우 조이 머이가 아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로우는 우리 오랫동안 그런 뜻이지? 조이. 원래 이게 이렇게 딱 점이 찍히면 완료형이야. 뭐뭐 했다. 완료형. 그런데 A 조이 B 하고 이어지면 A 하고 나서 B 하다. 이렇게 시간의 전후를 의미한다고 했지? 자, 오랫동안이 지나고 나서 뭐이 비로소 뭐뭐하다. 그러니까 아잉 당신을 형을 오빠를 만났어요. 무슨 뜻일까? 오랜만에 만났어요. 오랜만이에요라 이걸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야. 자, 엠 안녕 동생. 동생 너는 쾌하니 건강하니 잘 있었어? 예, 저는 건강해요. 정중하게. 자, 저는 그런데 건 그런데 의미 전환하는 거 뭐라고 지금 물어봤어? 저는 그런데, 그러면 당신은요, 형은요, 오빠는요, 그렇겠지. 형, 여전히 밍트엉이야. 평상시라고 할때 평상이라고 그랬지? 보통이야. 오빠는, 아잉은 여전히 밍트엉해. 자, 그러니까 상대의 안부를 물어보는 거죠. 아잉 티싸오. 자, 아잉은 어때요? 이런 뜻인데. 자, 지금 자기를 얘기했으니, 너는 어때? 동생은 어떠니? 동생은 이래요? 저는 이래요? 그러면 상대가 아잉이잖아. 그렇지? 아잉. 자, 지금 동생이 나왔어요, 앞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의미를 전환해서 아잉으로 바뀌었어. 조건이 바뀌었어. 자, 그래서 T를 쓸수 있다고 그랬지. 그렇지? 이건 어디서 나왔다고? Neo ATB에서 원래 나온 거야. Neo ATB. 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 A이면 B이다. 조건이란 말이야, 뭐뭐이면. 처음에는 M으로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조건이 I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I이면 건강 상태가 어떻다, 잘 지내는 정도가 어떻다라고 지금 구분을 하기 위해서 T를 쓴 거야. 자, 그 다음에 sound은 왜, 어떻게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여기에 뭐, T, sound 하면은 이거는 어때요라고 하는 뜻이야. 이거는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건강한데 근데 오빠는 형은 어때요라고 물어본 거야. 그때 형은 여전히 보통이야. 자,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단어지? 대나오. 어떠냐? 상태를 물어보는 거였지? 자, 형은 어때요? 역시, 이것도 맞는 말. 이것은요, 형의 이름은 뭐예요? 그럼 이게 나올 수 없겠지? 자, 누가 전화를 했어요? 형에게, 오빠에게. 주어, 서술어, 쪼, 대상이지? 대상에게. 대상을 위하여 주어가 서술어 하다. 역시 이게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 그러면 A와 B가 되겠지? 1번 정답이 되겠어요. 이제 16번.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 묘사구나. 인물 묘사에 해당하는 거구나. 뭐, 방인 그려진

한 사람이 랑 ngồi, ngồi가 앉다지, 앉아서 록사이 책을 독서, 책을 읽고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 유력해, 4번. 한 사람이 자, 뛰고 있어. 궁보이 뭐와 함께? 못건쪼 쪼가 개지요, 개. 건, 분류사, 건이 쓰였어. 그리고 숫자 앞에서 개한 마리와 함께 뛰고 있어. 아, 이게 아니네요. 이 사람은 뛰고, 이 사람은 지금 걷고 있죠. 개와 함께. 자,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네요. 알맞은 거. 자, 인물 묘사는 이렇게 나와 있어. 이제 1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거. 그러면 이제 네 개는 들어갈 수 있고 알맞지 않은 거 하나 골라보는 거야. 휘는 뭐뭐 할 때지요. 근데 싸우고 났으니까 뭐뭐 하고 난 후에. 자, 공부를 썸은 끝마치다 그런 뜻이지. 공부를 끝마치고 난 후에 꺼 친구한테 하는 말이지. 친구 너 네, 답은 공을 차러 간다. 너희 누구누구와 나와 함께. 응? 그런 제안을 하는 거야. 야, 너 나랑 공 차러 가자. 축구하러 가자. 그랬더니 띠액과 그러네. 너무 띠액하다. 띠액이 뭔데요? 안타깝다. 아쉽다. 그러니까 정중하게 지금 거절하는 거지. 야, 그거 안 됐다. 나는 뭐뭐야. 그랬더니 그러면 다음번에 궁디 함께 가자. 응? 이런 얘기. 자,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야. 거절하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야. 지금 같이 못 가는 게. 자, 번람. 매우 번해. 번은 바쁜 그런 뜻이거든. 자, 거 있어. 한 약속이. 다른 약속이 있어. 완료형. 자, 이 터이사는 한자어거든요. 시간이죠. 시간이 많이 있어. 많은 시간이 있어. 그럼 아니겠지? 지금 이거는 지금 못 가는 이유야. 이거 유력한데? 그럼 정답을 알맞지 않은 거. 닝. 뭐 하려고 한다는 뜻이지? 니 가려고 해. 탐하러. 누구를? 엉바. 할아버지 할머니를 우리 탐방으로 기억하라고 그래서 방문한다. 방문하러 가려고 해. 역시 못 가는 이유야. 파이. 뭐뭐 해야만 해? 왜냐? 집에 귀가해야 해. 왜? 뭐 하러? 점, 짜오 하러. 자, 점이 나왔네요. 점. 돌보다. 보다인데, 보다 중에서 돌보는 거야. 자, 뭐를? 짜오를. 짜오는 우리 조카 또는 손주지? 여기서 이제 친구들끼리 하는, 대화라고 한다면, 뭐 조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조카를 돌봐야 해. 집에 가서 조카 봐야 돼. 그렇지? 답안 되는 이유야. 3번 시간이 많이 있어. 아니겠죠? 이제 18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현재 시각은 자, 스레우티가 슈퍼마켓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트. 자, 위엔 마트가 럼끄어. 끄어가 문이거든, 문. 자, 우리가 소유격은 꾸어야. A 꾸어 B, B의 A지, 그렇지? 꾸어. 근데 이 꾸어는 여기에 이렇게 꾸어. 다른 문자야, 다른 글자야. 자, 이건 문이야. 문을 럼이 닫다란 뜻이야. 문을 닫다. 그러니까 VN 마트가 문을 닫어. Look 뭐에서 몇 시에? 모르니까 뭐를 쓴 거야. 그래서 의문문이 된 거야. 자, 그러니 10시에. 10시에 문을 닫어. 그래서 그러면 지, 단지, 건, 남았어, 못띠행, 한 시간이. 단지 한 시간이 남았네. 우리 독백형이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10시에 문 닫는데 한 시간 남았네? 지금 몇 시예요? 1번, 9시. 자, 이런 거지? 자, 그래서 18번에 1번. 19번. 최근 기출을 보면 이렇게 취미에 관련해서 취미를 주고 누구의 그 취미를 골라봐라. 이렇게 해서 사파를 주는 형태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문항은 상당히 쉽지. 대신 이런 취미들 표현을 우리가 알아야 고를 수 있는 거야. 모르면 못 고르겠지. 취미 표현을 알면 바로 고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문항 형태가 나와 있어요. A의 취미에 해당하는 것을 지금 네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보는 거야. 자, 친구, 너의 취미는 뭐야? A가 먼저 물어봐서 B에게. 그러면 B가 자기 취미를 얘기하겠지? 나의 취미는 니 레오누이, 산을

올라가는 거야. 등산하는 거. 그리고 사진을 찍는 거야. 우리 이거 사진이라고 그랬어. 물음표시 성조 있는 성조. 그리고 좁은 동사, 사진 찍다라고 하는 동사. 자, 나는 그런데 너는 역시 구분해 주는 거지? 조건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T가 쓰였다고 하는 건 앞에 이미 다른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이것은 저것은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야. 너는 어때? 나의 취미는 쩌이 범소. 자, 지금 A의 취미에 해당하는 걸 고르는 거야. A가 지금 대답하는 거야. 자기 취미를. 멍, 공이고, 이소가 배스킷이라고 그랬지? 배스킷볼. 농구를 플레이하는 거야. 자, 여기 있네요. 쓰이, 이렇게. 그리고 응애냐, 우리 냐을 음악할 때 악자라고 그랬지? 한자어로. 자, 응애, 듣다란 뜻이라고 그랬어, 원래. 우리 전화를 받는 것도 응애, 니엔토아이. 응애 전화였지? 듣는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음악을 듣는 거야. 음악 감상. 오, 디,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래서 정답은 CD야. CD. 만약에 이 발문을 B의 취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면, B의 취미가 아까 산에 올라가는 거, 등산하는 거, 그리고 사진 찍는 거. 그지? A, B.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발문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취미 표현만 알면 뭐가 나오든지 우리가 고를 수 있다는 거야. 핵심을 잘 알아야 돼. 최근 기출의 그 유형에 따라서 이 취미에 관련된 문항은 어떤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자, 이제 2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보세요. 뚜이 나이. 이 뚜이는 넵, 예뻐요. 그러나 약간 낯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어를 모른다고 쳐봐. 모를 수 있잖아. 바로 사전 찾아보는 거 아니라고 했지? 자, 사파를 보세요. 지금 핸드백이지, 핸드백. 여성이 지금 핸드백 가게에서 핸드백 고르는 거야. 자, 그럼 뚜이가 뭐겠냐는 거야. 아, 핸드백이구나.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거야.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어. 근데 예쁜데 약간 낯해요. 그럼 낯이 뭘까? 비싼 거야. 비싼 거야. 뭔가 안 좋은 거야. 지금 내가 사고 싶은데. 찌, 언니가, 그렇지? 이게 손님이야. 그리고 여기가 지금 직원인 것 같아. But, 조, 엠, 자, 주어, 서술어, 쪼, 대상. 딱 맞아떨어지죠? 주어가 서술어 해주다. 이 대상에게, 대상을 위해서. 자, 언니가 저, 동생 저. 딱 호칭도 맞아떨어져. 저에게 but 해주세요. but이 뭔데? 빼다 그런 뜻이지? 그래서 가격을 깎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 가격을 깎아주세요. 못 줏? 못 줏은 시간적으로 잠시 또 양적으로 조금이란 뜻이 있어요. 둘다 있어. 그래서 조금 깎아주세요. 자, 그렇게 하고, 느어컴 이렇게. 가능해요? 우리 느어은 앞에 동사가 나오고, 느어하면 뭐야? 동사할 수 있다는 뜻이지? 자, 여기까지만 만약에 있었다. 그럼 이건 평소문이야. 언니는 저에게 가격을 좀 깎아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야. 컴을 써서. 그랬더니, 이 직원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컴드. 자, 이건 돼요? 가능해요? 근데 가능하다지? 근데 컴이 앞에 왔네. 그럼 뭐예요? 부정이잖아. 가능하지 않다. 안 된다. 할수 없다는 거야. 컴드. 안 돼요. 자, 너는요? 원래 어디라고 하는 의문사였잖아. 어디? 그런데 부정어와 함께 쓰여. 부정을 강조해줘. 어디? 안 돼요. 우리말도 똑같아. 너 단독으로도 부정의 의미가 될수 있다고 그랬어. 그거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정중하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가게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뭔가 설명했겠지, 정중하게. 자, 여기 지금 1번에 토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냐? 지, 뭐뭐 토이로 알고 있어. 그렇지? 단지 뭐뭐뿐이다. 상관없고 중에 하나. 근데 이 토이가 뭘 하다가 중단하다란 뜻이 있어. 어떤 일을 하다가 중단하다, 그만두다, 중단하다. 그런 뜻이 있어. 거기서 나와서 베트남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가 토이 그러면 자, 그만, 그만 말하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만 중단하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느역이 있지? 느역은 뭐예요? 된다, 할수 있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보통 대화할 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토이 느역 하면은 아이, 그래, 됐어. 응, 알았어. 이제 그렇게 해.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된다는 뜻이야.

않아, 보통. 근데 여기 지금 안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아. 자, 2번. 떳니엔 필연이라고 그랬지? 한자로 필연, 티로 끝났어. 당연하다는 뜻이라고. 당연히 돼요. 역시 이게 여기 지금 안 된다고 한 것과 맞지 않죠? 맞지 않아. 내가 만은 팔다란 뜻이, 판매한다. 역시 주어 서술어 주어 대상. 당신에게 판매할게요. 판매합니다. 지금 안 된다고 그랬지? 지금 깎아줄 수 없어. 지금 말이 연결되지가 않아.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팔아요, 판매해요. 룸자를 판매해요. 자, 이 자는 가격할 때 가짜였어. 그래서 우리 가격을 잠자라고 하는 표현도 있었어. 그렇지? 감가, 가격을 감하다. 깎는다고 흥정할 때 바로 그 자야, 자, 가격. 근데 룸자 하면 이 룸은 맞다, 옳다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것이 한 단어처럼 쓰여요. 정가란 뜻이야. 맞는 그 가격. 정가 판매한다는 뜻이야. 즉, 흥정을 해서 깎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에서는 정가 판매예요. 좀 깎아줄 수 있어요? 안 돼요. 여기는 정가 판매예요. 말이 이어지죠? 자연스럽게. 4번이 유력해. 4번. 자, 이제 5번. 자, 내가 잠자 깎아줘요. 쪼찌. 그렇지. 주어, 서술어, 쪼. 대상이지. 조금. 내가 당신에게 조금 깎아줄게요. 자, 이 대에는 원래 뭘 두다란 뜻인데, 놔두다 이런 뜻이 있었지? 그래서 대화할 때. 아, 내가 이거 할게요. 가만히 놔둬.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아, 내가 당신에게 조금 깎아줄게요. 네, 맞지 않지? 맞지 않아.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이제 2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짜오. 조카나 손주라고 그랬어. 급벌 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야. 짜오 너, 비 람싸오 보이. 자, 역시 뭔가 비안 좋은 게 있어. 그리고 보통과 같지 않지? 그래서 너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니? 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 그렇게. 너왜 그러니? 예, 짜오 제가요. 비솥 열이 나요. 안 좋은 거야. 그리고 라오 험. 자, 이 험은 인후 목, 속. 여기 우리 감기 걸리거나 피곤할 때 목이 붓는 경우 있지? 바로 그 부위를 얘기하는 거야. 목이 아파요. 자, 이 다우는 통증이 있어서 아픈 것이 다우였어. 목이 아파요. 박스이야. 아, A가 의사 선생님이야. 선생님, 의사 선생님. 한자어로 박사야. 의미는 의사야. 정중하게 얘기했어. 자, 그랬더니 A가 의사가. 자, 그러면 뭐뭐 하자. 응? 예, 뭐뭐 할게. 응, 뭐뭐 해. 응, 그런 뜻이지. 자, 꿍, 디쩌. 자, 꿍은 동사와 함께 쓰여. 동사 앞에서도 쓰일 수 있고, 뒤에도 쓰일 수 있어. 자, 함께 가자. 어딜 가자는 거야? 쩌에 가자. 쩌가 뭔데? 시장이야. 시장에 함께 가자. 아니지? 자, 네, 박함. 자, 박이, 함은 진료하다는 뜻이야. 진찰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내가 진찰할게. 이런 의미인데, 호칭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짜오라고 불렀어. 짜오는 손주 또는 조카. 자, 또 의사 선생님 앞에서 환자 자신이 자기를 짜오라고 했어. 손주 조카.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본인이 환자 앞에서 자기를 뭐라고 했어? 막이라고 했어. 막은 뭔데요? 큰아버지. 그러니까 큰아버지 뻘 되는 나이가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조카 뻘 되는 환자와 지금 대화를 하는 거야. 호칭이 어때요? 딱 맞아떨어지죠?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이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야, 베트남에서는. 자, 그러니까 직역하면 큰아버지가 진찰을 해줄게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대에는 뭐라고? 뭘 놓탄데? 놔두다란 뜻이 있었지? 예, 조카야. 자, 큰아버지가 이거 할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큰아버지가 이거 하도록 놔둬. 이런 의미라는 거야. 유력해, 유력해. 자, 나는 우엉 마셔요. 뭘요? 툭은 약이지. 그래서 약을 복용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바로 마시다라고 하는 우엉이 있어. 우리 안 먹다.

근데 이거 아니라고 그랬지? 안톡 아니야. 약을 먹는다 할 때, 약을 먹는다. 약을 복용하다는 뜻으로는 우엉을 쓴다. 그런데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저 타잉 다음에는 명사가 와서 명사가 되다란 뜻이야. 의사가 되라. 아니죠. 의사가 된다. 아니고. 자, 능. 이 등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 명령어예요. 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니 뭐잉비엔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자, 니는 가다고, 뭐잉비엔은 한자어로 병원이거든. 병원. 병원에 가지 말아라. 아니지?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야. 2번. 22번. 역시 답지를 보니까, 아, 이거 날씨에 관련된 거구나. 알겠죠? 그리고 역시 최근 기출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파로 날씨를 표현해 줬어. 그러면 이제 어디에 언제 날씨가 뭐냐? 그거를 이제 알면 되는 거야. 하노이의 오늘 날씨야. 하노이 오늘 날씨. 홈나이 오늘 더이 띠에 날씨지? 하노이에서의 날씨가 어때? 오늘 날씨가 뭐? 비가 오는 거지? 근데 많이 와. 크게 와. 비가 많이 와. 자, 태오는 뭐뭐에 따르다 이런 뜻이야. 자, 뭘 따러? 즈바오가 예보거든. 예보 한자어야. 더이 띠에 날씨 예보. 일기 예보에 따르면 뜨 뭐뭐부터 나이마이 내일부터 날씨가 쎄, 뭐뭐 할 거야, 미래형, 낭, 뎁할 거야. 자, 낭은 해가 쨍쨍 나는 거지, 그리고 뎁은, 아름답다, 예쁘다 그런 뜻인데, 베트남 사람들이 날씨에 뎁을 써요. 날씨가 좋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는 날씨가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근데 베트남은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표현을 써요. 해가 나고 좋아, 화창한 날씨가 된다는 거지. 언제부터? 내일부터.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건 뭐예요? 하노이 오늘 날씨야. 자, 오늘 날씨는 지금 이래. 비가 많이 와요.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날씨와 관련해서는 최근 기출이 지금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언제 날씨냐만 우리가 확실하게 하면 되는 거야. 정해져 있어. 표현은 비가 온다. 또 날씨가 해가 난다. 이런 표현 두개 중에서 지금까지 기출이 번갈아가면서 난 거야. 그래서 해가 나는 날씨는 이걸. 그렇지? 비가 오는 건 이거지. 22번까지 했고, 자, 23번. 자, 이제 사파 이런 걸 보면은, 아, 여기 우체국 소포 보내는 거 이제 알겠지? 이 상황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 나는 무언 원해요. 그이 보내기를. 자, 묵기엔 소포지. 이 소포를 어디로 보내? 건터라는 지역으로 보내. 자, 지역이라서 지명이라서 대문자로 쓴 거야. 그의 A, D, B. A를 B로 가도록 보내는 거야. 자, 예, 손님이 뭐뭐해요. 이제 이런 얘기. 짤라이, 띠엔. 이렇게 돼 있지? 이 돈을, 자, 역시 서술어. 여기 주어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주어, 서술어, 쪼, 대상이야. 대상에게, 대상을 위하여 서술어 하다. 이 돈을 이 짤라이가 돌려주다. 이런 뜻이야. 이 짜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걸 되돌려주다. 이런 뜻이 있어. 라이와 함께 쓰여서. 이게 또 다시 그런 뜻이지. 그래서 저에게 돈을 주세요. 이런 얘기지. 아니고. 무어, 사다, 무기엔, 소포지. 이 소포를 사세요. 이런 뜻이지. 자, 끝에 니는 우리 명령이야. 명령. 그런데 주어를 보세요. 찌지, 언니. 손님이 뭐뭐 하세요. 이런 의미라고 했어. 잠자가 나왔네. 감가. 가격을 깎는 거라고 그랬지? 역시 쪼 대상이야. 나에게 가격을 깎아주세요. 조금 깎아주세요. 역시 그 얘기가 아니고. 4번. 쪼 대상 동사네. 그러면 대상으로 하면 동사하게 하다라는 사역동사라고 그랬지? 자, 비에시 알다야. 그럼 무엇을 알까? 이것을 알다. 나로 하여금 이것을 알도록 해주세요. 띠자는 가격 비율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환율이야, 환율. 오늘 환율을 알려주세요. 아니고, 위 기록하다, 기입하다 할때 기자라고 그랬어. 저는 정확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기입해, 뭘요? 깍통띤 한 단어야. 한자어로는 통신이거든, 통신. 정보란 뜻이야, 정보.

0: 이제 보내는 사람의 어떤 뭐 정보, 받는 사람 주소, 이름, 뭐 이런 게 있겠지? 그런 정보들을 정확히 기입하세요. vow,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자, vow는 원래 동사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이라고 했어. 방향성을 나타낸다고 그랬어. 어디다가 기입해요? 여기에다가 기입해요. 그치? 여기에 이제 시간이 나오면, 시간이 개념이 오는 그런 단어들이 오면, 그 시간에 들어서, 내일 또는 봄에, 일요일에, 이렇게 의미가 되고, 이것은 그 방향을 나타내겠지. 자, 그래서 손이 지금 여기 위치에 있어요. 여기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세요. 이런 얘기. 자, 그럼 5번이 정답이 되겠죠? 23번, 5번. 자, 이제 24번.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자, 오늘 친구 너키 시험 보는 거야. 몇 과목을? 자, 뭐니 과목이지? 역시 모르니까 한 과목, 두 과목인데 몰라서 뭐니 뭐니야. 나는 시험 봐두 과목을. 그렇지? 못 하이 두 과목을 봐봐. 지금 친구 너, 친구 나, 친구 사이에 그리고 시험 봐, 시험 봐. 몇 둘. 과목, 과목. 똑같아, 어순이. 의문사가 있는 문장은 어순 똑같다고 그랬어. 질문이나 답이나 어순이 도치되지 않는다고 그랬어. 의문사가.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A가 다시. 그게 어떤 과목들이야? 네가 시험 보는 과목들이 이제 앞에 주어 부분이 생략되어 있겠지? 앞에 나와 있으니까. 네가 오늘 시험 보는 과목들이 A라 B니까. 무슨 과목들이야? 복수로 지금 표현해줬어. 자, 그랬더니 B가 몬 또한, 또한 과목, 그리고 몬 띠엥 아잉 과목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두 과목. 자, 과목명을 보통 과목명은 대문자를 보통 써줘요. 일반적으로 수학하면은 또한이 되겠지. 근데 지금 이게 과목이라서 대문자로 쓴 거야. 자, 또한이 산수할 때그 계산한다 할때 산자에서 온 거예요. 한자어로. 그러니까 수학 과목과 자 띠엥아잉은 뭐예요? 띠엥 원래 소리였지 소리 나라 이름이 오면 그 나라의 소리에서 그 나라의 언어였어. 자 아잉은 어떤 나라? 영국 할때 영자에서 온 거야. 아자 이런 나라도 있어. 미자 M 아인데 여기에 성조 물결 표시 성조가 있는 거야. 미 띠엥 미 미국의 소리 미가 어느 나라일까? 미국이야 미국. 미국. 한자어로 쓰면 미국을 아름다울 미자를 써요. 미국. 실제로 이제 띵미라는 말은 없어. 우리도 이제 미국어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 보통 영어라고 다 얘기하니까. 자, 영어 과목. 이렇게 두 과목을 본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A는 오늘 시험이 없다. 자, A는 지금 질문을 하는 거지. 지금 오늘 시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가 않아. B는 영어 성적이 올랐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길 바라. 지금 여기는 없어. A는 수학을 제일 좋아한다. 아, 지금 없지? A는 계속 질문만 하는 거야. B는 오늘 두 과목을 시험 봐. 그렇지. 오늘 B가 두 과목 시험 본다고 그래서 그게 수학하고 영어라고 그랬어. 유력한데. A와 B는 시험이 끝나면 영화를 보러 갈 것이다. 그럴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없어. 여기 대화를 이해한 내용을 알맞은 거, 이거 없어. 자, 그러면. 4번.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우리 학습에 관련된 주제야. 우리 지금까지 주로 학습에서 나온 건 선생님이 질문하고 학생이 대답하는 거였어.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자. 뭐, 혹시 질문 있니? 아니요. 저다 이해했어요. 아니면 저 문장을 이해 못했어요. 그러면 다시 설명할게. 이런 거. 이게 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험 보는 거를 물어보는 것이 가끔 나오더라는 거예요. 크게 이두 가지의 주제가. 학습에 관련돼서. 자, 마지막 2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지 언니는 누나는 베트남에 가요. 그리고 와요. 그렇지? 어디 갔다가 되돌아오는 건 왜라고 그랬어? 가고 오는 거야. 어디 갔다가 베트남에 갔다가 와요. 휘나오 언제? 휘나오 한 단어로 언제란 뜻이야. 그런데 문장 앞에 가면 자연스럽게 미래 언제 뭐뭐 할 거예요. 또 문장 뒤에 오면은 언제 뭐뭐 했느냐라고 하는 그 과거가 된다고 그랬지. 과거. 그래서 자연스럽게. 언니는, 누나는 베트남에 갔다가 언제 왔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지, 언니는, 누나는 왜 왔어? 주어가 서술어해. 그리고 너하고 기간이 나오면 어떤 의미냐? 주어가 서술어한 지이 기간이 되다란 뜻이에요. 이 덕에 그런 뜻이 있어. 그러니까 3일이 되었다는 거죠. 완료형. 3일 되었어. 그러니까 과거 맞아. 떨어지지. 자, 그러면 지 언니가 누나가 베트남에 있었어요. 과거 있었어. 뭐라고 지금 물어봤어.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냐? 두 달이야. 2개월. 두 달. 탕. 달이죠? 자, 여기 지금 탕이 단위란 말이야. 만약에 여기 이렇게 썼다. 단위 뒤에 숫자가 오면 자연스럽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 몇 번째라고 하는 서수의 뜻이 있다고 그랬지? 그럼 두 번째 달, 1년 12달 중에 두 번째 달을 우리가 무슨 달이라고 해? 2월 달이라고 하지. 2월 달한 달, 그달한 달. 그러니까 이 탕하이는 2월 달을 얘기하는 거야. 그한 달. 그런데 숫자가 앞에 오면 어떤 의미로 바뀐다고? 두 달이라고 하는 기간, 2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바뀐다고 그랬어. 그렇죠? 연도도 똑같다고 그랬어. 남, 해, 연도야. 2026년, 2026번째 해, 그한 해를 2026년도. 근데 이게 여기 오면 2026년의 기간을 얘기한다고 그랬어.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고. 자, 여긴 지금 이렇게 돼 있어. 두 달, 답이 두 달이야.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겠냐 이거야. 얼마 동안, 어느 기간 동안 베트남에 있었어요? 이런 말이겠지? 그럼 두 달. 자, với ai,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아니고. 무엇을 하기 위하여 있었어요? 아니고. 얼마나 오래 동안 있었어요? 두 달. 맞아 떨어지지? với, 뭐뭐 함께, 자딩, 가족과 함께 있었어요? 질문. học, 공부해요? 니응 복수지 뭐뭐들 무슨 과목들을 공부했어요? 베트남에서 있으면서 두달 아니죠? 그게 아니야. 자,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야. 3번. 이렇게 빈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A와 B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있을 뿐이지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바로 이거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이거네. 그리고 그러면, 지가 베트남에서 뭐뭐 했어요? 라고 했는데 대답이 2개월이란 기간이구나. 그럼 당연히 얼마 동안. 이렇게 해도 충분히 풀수 있다고 했어. 그렇지? 시간이 없다면, 그렇게 하고, 시간이 좀 여유 있다면, 안정적으로 풀게 한번 쭉 풀어보는 거야.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역시 이제, 8회차 모의고사도 다 풀어봤네요. 이제 남은 거는 9회와 10회. 두 개만 남았어. 어때요? 지금 우상향 가고 있나요? 계속 지금 모르는 걸 계속 넣으면 우상향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9회차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Bonjour à tous,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스마트강 프랑스어 한성진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대명사편을 많이 봤는데요. 오늘은 또 새로운 품사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꼼꼼하게 살피시면서 또 이번 강의도 역시 완벽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제목 보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이제 관사가 시작이 됩니다. 프랑스의 관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관사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의 드하고 관사의 생략까지 나오는데, 부정의 드에서는 이제 관사의 생략하고 또 연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세 개가 항상 이렇게 쌍으로 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관사가 부정관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부정관사, 정관사, 부분관사, 축약관사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부정관사부터 시작을 해요. 요거는 셀수 있는 명사 앞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프랑스어는 부정관사도 복수 형태가 있어요. 단수만 있는 게 아니라 복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윈, 데라고 해서 복수는 데 하나로 역시 통일이 되고 있고, 남성은 엉이나 윈느가 되죠. 근데 요거는 숫자 1이기도 합니다. 숫자 1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하나의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셀수 있는 명사 앞에서 이것이 불특정한 것임을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쌌던 카이용, 이것은 연필이다. 엘 슈아지 윈 쥐프 후즈, 빨간색 치마 하나를 고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쉬프 치마가 여성이니까 윈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연필이 남성이니까 엉으로 되는 거예요. 오나 슈에트 내 바나나, 바나나를 산다라고 했을 때 이제 복수니까 데를 쓴 거죠. 부정관사 단수형은 하나, 그쵸? 숫자 1 하나라는 뜻도 있다. 엘라 엉 프레르 에 윈느 쇠어, 한 명의 남자 형제와 한 명의 여자 형제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부정관사는 간단했어요. 부분관사부터 이제 볼 텐데, 부분관사는 정해지지 않은, 셀수 없는 물질 명사 또는 추상 명사 앞에서 쓰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먹을 거나 이렇게 뭐 마시는 거, 그 음식이 주로 보통 많이 나오죠. 느나 들라의 형태가 있고요. 모음이나 무 마시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서는 드, 엘, 아포스트로프를 씁니다. 이거는 이제 모음과 모음이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아포스트로프를 쓰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de l'appétit, de l'argent처럼 이렇게 씁니다.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1번, 셀수 없는 추상 명사나 물질 명사 앞에서 약간의 분량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셀수 없다 보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약간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je voudrais du vin, s'il vous plaît. 저는 포도주를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 해석할 때뭐 약간의 분량의 포도주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포도주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 앞에 du가 쓰인 거고요. vin이라는 단어가 남성이기 때문에 du를 쓴 거예요. 네, pouvez-vous me donner de l'eau라고 되어 있는데 o의 e가 이제 모음이기 때문에요. de l'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물을 주실 수 있나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추상 명사죠. 쿠하즈, 용기라고 하는 추상 명사. Il nous faut du courage maintenant. 지금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용기 남성이어가지고요. 이렇게 du courage로 쓴 겁니다. 더 되어 있고, 그럼 두 번째는 faire 동사와 함께 관용적으로 쓰인다라고 했는데요. faire 동사가 조금 독특하죠. 이때 부분관사를 같이 쓰는 동사라서. 근데 여기는 운동이나 그다음에 악기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운동이나 음악이라고 하는 게더 오히려 더 포괄적이겠네요. 운동이나 음악 여기 나오니까 Mes parents font du sport tous les jours. 내 부모님은 매일 운동을 하신다. 나오죠? 그다음에 Ma femme fait de la musique pendant que mon fils fait du vélo라고 나오죠? 운동, 음악, 그다음에 자전거. 자전거도 이제 운동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엘 페이 드라 뺀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수거처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할 때,

쓰이는 겁니다. 미아 무페 들라 벤.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어 동사와 함께 나오는데 뒤에 뭐 뒤에 뒤나 들라가 있다. 그럼 얘는 부분관사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정관사를 볼게요. 정관사는 정해지거나 지칭된 명사 앞에서 쓰인다라고 해서 얘는 남성 단수르, 여성 단수라, 그리고 복수레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지게 되죠. 여러분 교재 5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 단수, 여성 단수, 복수의 형태가 있는데 남성 단수와 여성 단수의 경우에는요, 모음이나 무마쉬 앞에서 모음 생략 형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르 아이어퍼그라고 나오죠. 르 아이어퍼는 여기가 모음 아로 시작하고 있고 오텔도 마찬가지로 무음 아쉬 이대 모음 이스도아 무음 아쉬.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라이어퍼 롯데 그 다음에 리데 리스도아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내용 볼게요. 앞서 언급되어 화자나 청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특정한 사람 또는 사물을 지칭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정관사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정관사가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사 중에서 내용이 가장 많고 그리고 좀 가장 어려워요. 그리고 그만큼 또 출제도 가장 많이 되고 있어요. 관사편 중에서. 그러니까 정관사는 이 앞에 나와 있는 것보다 뒤로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볼게요. Mets livres sur la table라고 되어 있죠. 그 책들을 책상 위에 놓아주어라라고 되어 있는데 책상 위가 무슨 책상이겠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책상인 거예요. 지금 이 화자들끼리 알고 있는 화자랑 청자가. 그래서 여기 라를 쓴 거죠. 여성형. 그다음에 c'est Monsieur Duhon, le mari de Laura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은 로라의 남편인 유황 씨이다라고 해요. 누구의 남편이 아닌 로라의 남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특정한 사람. 그래서 여기는 르가 쓰이고 있죠. 두 번째로는 유일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구, 태양, 강, 국가, 방위, 산, 산맥.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그런 거는 정관사를 씁니다. 라떼가 뚜고는 오뚜고 뉴솔레이유라고 해서 지구는 태양 위를 돈다라고 되어 있죠. 지구도 하나, 태양도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구 앞에 라, 그다음에 태양, 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뒤가 난 형태가 뒤가 된 거는 오뚜후드가 뭐뭐 주의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드하고 르가 결합이 돼서 쥐가 된 거예요. 좀 이따가 보는 축약관사편에 나옵니다. 다음 문장은 Beaucoup de monde voyage dans les Alpes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프스에서 여행을 한다. 알프스 산맥 복수로 봤습니다. 그래서 정관사가 쓰인다라는 거. 다음에 잠깐 다시 넘어가서요. 지구, 태양, 강,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정관사인 거다 알아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방위는 정관사를 씁니다. 여러분. 동서남북 다 정관사 씁니다. 르를 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총체적인 의미로 종류 전체를 가리키거나 기호를 표현하는 동사와 함께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호를 표현하는 동사다라고 하는 건요. 좋고 싫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문도 나와 있지만, 애매. 그 다음에 préféré 더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adoré 싫어하다라는 대때시대까지 이렇게 네 개의 동사는요 뒤에 정관사가 옵니다. Nous aimons beaucoup le pain. 우리는 빵을 매우 좋아한다. 빵 남성이어서요 르로 나오고 있어요. La santé est vraiment importante ces jours-ci라고 되어 있죠. 건강이라고 하는 그런 총체적인 거를 나타낼 때 이렇게 씁니다. La santé. 신체 일부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놓인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우리 소유 형용사 할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소유 형용사 대신에 정관사를 쓸수 있다. 그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신체 부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손을 든다라고 할 때, 내가 내 손을 들겠지, 누구 손을 대신 들순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관사를 쓸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정관사 편에서 나온 거예요. Depuis la nuit dernière, 지난밤부터, j'ai mal à la main. 손이 아파요. 누구 손이 아프겠어요? 당연히 내가 내 손이 아프겠죠. 그래서 여기 정관사 la를 쓴 거고요. Il se lave les cheveux tous les jours. 매일 머리를 감는다라고 했을 때, 머리카락 앞에도 les cheveux 이렇게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사

4번까지 봤고, 그 다음에 5번부터 볼게요. 날짜, 계절 표현에 사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노엘, 셀르, 왕상, 덱스탕브르라고 나오죠. 프랑스에서 날짜를 쓸 때는요, 르, 일, 월, 연도 순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앞에 르를 반드시 씁니다. 그래서 날짜를 르 쓰고, 그 다음 일, 월을 쓰는 거예요. 이때 날짜는 르를 쓰는 거지, 라를 쓰는 거 아니에요. Nous avons voyagé pendant l'été de 2005. 2005년 여름 동안에 여행을 했다. 계절 나오죠? 여름 동안에. 뻥덩이 뭐뭐 동안이니까 저렇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6번하고 7번, 요런 것들도 출제가 자주 됩니다. 5, 6, 7번, 요런 거. 시간을 표현하는 명사 앞에 놓여서 뭐뭐마다 또는 가격이나 속도의 단위 앞에 놓여서 뭐뭐당을 뜻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주기적인 내용을 나타내고 또 요거는 뭐뭐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볼게요. Ma mère se promène dans le parc le samedi라고 나오죠. 나의 어머니는 산책을 해요. Se promène 산책을 한다. 공원에서 언제 토요일 마다라고 해서요. 지금 요일 앞에 르가 쓰인 거예요. Le samedi. Ces légumes coûtent 4 euros le kilo라고 돼 있어요. 킬로 당. 그죠? Le kilo. 그래서 요런 대화 지문은 그 시장에서 할때 많이 나옵니다. Le kilo. 7번. 사람의 성 앞에 레를 쓰면 가족이나 형제, 자매, 부부 또는 유명한 사람의 작품을 뜻해요. 일종 엔비 때레 분화, 그럼 분화 씨 가족을 초대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인데 앞에 왜 레를 쓸까요? 라고 이제 이상하게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그럴 땐 아, 이 사람의 가족을 나타내는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관사를 봤는데, 전관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아까 5번, 또 그렇고 4번도, 3번이나 5번, 5, 6, 7번,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축약관사를 볼게요. 축약관사는 전치사 아, 그리고 드 다음에 전관사 르와 레가 오면 축약의 형태인 오오 두 대로 전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각각의 축약이 된 형태예요. 오는 아 플러스 르. 요게 오고요. 그다음에 아 플러스 레. 여러분 교재에 있을 거예요. 요거는 요렇게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드 플러스 르는 류. 드 플러스 레는 네 이렇게 바뀝니다. 이 전치사 아하고 드가 만나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아, 결합이기도 하죠. 근데 결국에는 뭐 축약이 되는 거니까 축약 관사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Elles vont au café라고 돼 있죠. 그녀들은 카페에 갑니까?라고 되어 있어요. 카페 에 어디 어디 에라고 하는 축약 관사 아니, 그 전치사 아하고 결합이 돼서 이렇게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관사 르 레만 축약을 할수 있고요. 라는 축약하지 않습니다. 알라 드 라는 그냥 알라 드 라로 남겨둡니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Mon frère habite aux États-Unis. 이러면 États-Unis는 미국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미국에.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국에라고 해서 오가 된 거고요. 아 플러스 복수국가잖아요. 레 제타주니 복수국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가 되는 겁니다. On se voit à la sortie du théâtre. 극장 출구에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알라는 축약되지 않기 때문에 à la sortie 그대로 둡니다. 극장 출구에서. 일 parle des vacances d'hiver. 겨울 휴가에 대해서 말을 한다. Parle de 뭐뭐에 대해서 말하다거든요. 파글레트가. 거기다가 레 바캉스. 레 바캉스에 레 요렇게가 요게 겹쳐가지고 데 바캉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요렇게 나옵니다. 축약관사의 형태였습니다. 문장 이렇게 봤고요. 이제 보시면 전관사라는 축약되지 않으며 나오죠? 축약되지 않아요. 않고 아, 드, 르, 모음이나 무성하시로 무음하시로 시작하는 명사의 조합은 아, 엘, 아포스토프, 드, 엘, 아포스토프가 된다. 여태까지 한거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a soeur veut travailler à l'hôtel이라고 되죠. 나의 언니는 호텔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라고 했을 때 호텔의 아쉬가 무음이어가지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L'hôpital est près de la gare, 기차역 가까이에 있다라고 했을 때, 덜 안 축약되지 않아서.

해서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 네, 형태가 같은 부분관사와 축약관사에 유의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죠. 똑같이 생겼지만 어떤 거는 부분관사, 어떤 건 축약관사예요. 두 개의 있음을 구분하셔야 돼요.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은 메젤렙 옹주 꾸하주라고 해서 나의 학생들은 용기가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용기라고 하는 거는 추상명사잖아요. 그래서 얘는 축약관사가 아니겠죠. 얘는 부분관사겠죠. 두 번째, David vient du Canada라고 하는 거는 venir de, 어디 어디에서부터 오다, 어디 어디 출신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venir de하고 르가 결합이 된 거예요. 요게 결합이 돼서 요게 뒤가 된 거죠. 그래서 캐나다에서부터 온 거다, 캐나다에서 온다, 출신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치사 플러스 관사기 때문에요. 뭐뭐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축약관사 안에는. 그러나 부분관사는 그런 의미가 없죠. 그런 의미로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형태 같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제 5번 부정문에 들어볼까요? 부정문은 부정문에서 직접 목적보호 앞에 부정관사, 부분관사는 드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전제조건이 뭐예요? 부정문이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직접 목적보호라는 거예요. 감목에서는 바뀌지 않아요. 직접 목적보호 앞에 부정관사, 부분관사. 부정관사, 부분관사. 이 말은 뭐예요? 정관사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요거는 부정관사, 부분관사가 드로 바뀐다라는 거. 예문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Tu as de l'argent? 넌 돈이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니, 나는 돈이 없어. 라고 했을 때, 원래 그냥 있는 그대로 부정문으로 바꾸면요. 주네 빠, 드, 라거정이 되겠죠. 원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직접 목적어잖아요. 돈을 가지고 있다. 얘가 직접 목적어잖아요. 직접 목적어 앞에 지금 부분 관사죠? 얘가 이 드, 엘, 아포스트로피가 얘가 드로 바뀌는 거예요. 부정문에서 드로 바뀌면서 아그정의 모음과 만나니까 요렇게 형태가 되는 거죠. 아그정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저렇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스느 송빠 데까이에 같은 경우에는 까이에가 직접 목적어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남기는 거예요. 네, 이때는 드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스, 늘, 송, 빠, 데, 까, 이에 그것들은 노트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29번, 30번 요런 데 수능에서 나올 수 있어요. 부정문의 드. 부정문의 드도 되게 자주 나옵니다. 부정의 늦 바가 문장 전체에 걸리지 않고 문장의 구성 요소에만 국한될 경우에는 관사를 그대로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거를 이럴 때 많이 나오는데요. 채소가 아니라 고기를 먹는다. 이게 대꾸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네요. 아무튼 두 개를 비교해 놓고서 이제 서로 부분적인 걸 환정할 경우에는요, 관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채소가 아니다. 이거 전체를 딱 부정하는 거 아니라 채소가 아니라 고기를 먹는다라고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하면서 부정하고 있잖아요. 또 고를 때는 관사를 그대로 유지해요. 그래서 주는 멍십바 델레김 뭐, 그다음에 메 드라비옹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기라고 하는 거는 여성형 명사라서 드라가 쓰인 거고요. 레김 채소 복수 델레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부정문의 드를 살펴봤고요. 그다음 6번 관사의 생략 보겠습니다. 관사의 생략은 사람 이름이나 도시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명사 앞에서는 관사가 오죠. 그렇죠? 부정관사, 부분관사 뭐 관사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대부분 오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생략을 하느냐? 1번 국적, 신분, 직업 명사가 속사로 사용될 때는 관사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는 중국인입니다라고 할때 엘레 슈누아즈라고 하지 엘레 윈 슈누아즈 뭐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주스이 조나리스트 저 기자입니다라고 할때 주스이 뭐 조나리스트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터 엔지니어 이 사람은 기술자이다라고 했는데 요거는요 세는 관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아, 네, 엔지니어. 쓰나 세나 스승과 함께 쓸 때는 쓸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국적 신분 직업 명사가 속사로 사용될 때는 관사를 생략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관사를 쓰기도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막 둘이 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아 그때 그 기자 말이야 그 기자 되게 좋았는데라고 이제 누군가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당사자예요. 그럼 아 제가 바로 그 기자입니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르 주오날리스트 이렇게 강조하면서는 쓸 수는 있죠. 그러나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량 표현 드 다음에도 없어지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수량 표현이 여기 나오겠지만, 뭐, 복구 드 같은 거 있죠? 복구 드나, 뭐, 앰프 드. 이런 거 다음에는요, 관사가 없어져요. 목소드도 마찬가지예요. 세시라 몽지 목소드 피자라고 되는데, 목소가 한 조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피자 한 조각을 먹었다라고 할 때, 여기에 드 다음에 관사를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복구 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관사가 없어져요. 다음 세 번째는 아후와 명사, 전치사, 명사로 이루어진 관용어에서 또 관사가 없어집니다. 안나 아부조한 다가정 아부와 부수행 드 그다음에 아부와 팡 아부와 팡다 이렇게 아부와에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다 걸립니다. 여기도 아부와에 걸리고 말도 아부와에 걸려요. 그래서 순서대로예요. 돈이 필요하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덥다, 춥다, 옳다, 그르다, 아프다. 이렇게 똑같이 걸리는 겁니다. 앞뒤에 걸어서라는 거고요. 엉딱시, 택시로, 썩 맥스는 인정사정 없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관용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관사를 봤는데, 관사가 이제 내용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이렇게 문제에 나오게 되면, 정관사 편과 부정문에 드, 그 다음에 관사의 생략, 이런 부분은 조금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안과 권고하기부터 이제 의사소통 지문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알바와 하파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바가 하파엘, qu'est-ce que tu vas faire ce week-end?이라고 하죠. 이번 주말에 너뭐할 거니? 라고 물어봤어요. 하파엘이, je vais au cinéma. 나 영화관에 가야. Tu peux venir avec moi? 너 나랑 같이 갈래? 라고 제안을 하고 있죠. 나랑 같이 갈래? 그러니까 알바가, oui, tu vas voir quel film? 이라고 얘기합니다. 너 어떤 영화를 볼 거니? 볼 예정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하파엘이 주네 빠 안까가 쇼하지 나 아직 선택하지 않았어. 알바가 시오날레 부아갈레 팀 아베크 마리 바크트라고 물어보죠. 마리는 바크트와 함께 영화 보러 가는 거 어때?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C절에서요 반가워가 나오게 되면 C절과 반가워가 나오게 되면요 얘는 제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린 마크투와 함께 보러 가는 거 어때? 라고 하지. 이때의 반가워는 시제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아요. Je n'ai jamais vu de film avec elle. 나 그녀와 함께 영화를 보지 않았어. 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파엘이 위 사무바 라고 하죠. 나한테는 괜찮아. 여기 사바 가운데 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사바 안부를 물을 때그 사바의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내용이 달라요. 나는 괜찮아 라는 의미예요. 사무바. Mais il y a encore des tickets pour ce film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영화를 위해서 티켓이 아직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알바가 certainement 물론 ça doit encore être peut-être possible dans la chute 라고 합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있다. 살수 있는 가능성이 틀림없이 있을 거야. 왜? 바스크 왜냐하면 이 영화가 에속띠라고 나오죠. 속띠는 이제 동사가 속띠여서 외출하다, 나가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영화가 개봉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을 했는데 일리야 솔로몽 뉴스맨 2주 전에 단지 2주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단지 2주 전에 개봉을 했기 때문에 표가 아직 있을 거다. 일리야가 무엇이 있다라는 뜻이지만요, 이렇게 뒤에 어떤 시간이나 기간을 나타내면 뭐 하기 전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단 2주 전에 개봉했으니까 표가 있을 거야. 가파엘이 c'est vrai? 진짜? 언니 봐, 가자 그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를 보시면 제안이나 권고하는 문장 요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 요것도 제안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제안을 받아들일 때 사무바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있다라는 거 정리하시고요. 이제 표현 연구를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볼까요? Tu peux venir avec moi? 라고 해서 나랑 같이 갈래?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초대를 제안하는 표현으로 venir가 오다라는 의미이지만 이 표현에서는 가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이게 이제 오다라는 의미이긴 하지만요. 상대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내가 오는 거니까 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해석을 할때 이런 식으로는 나랑 같이 올래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갈래라고 해석이 됩니다. 주네 빠 앙꺼가 쉬워지 아직 선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늪빠 앙꺼 그러면 앙꺼에 이제 부정을 붙이면 아직 여전히 뭐뭐가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늪 빠갈 늪빠 앙꺼 아베겔 아직 그녀와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슈아지는 슈아지흐라는 동사, 선택하다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입니다. 이게 슈아지흐가 이군 동사인데요. 사실 이군 동사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수능에서는. 그런데 슈아지흐는 많이 나오는 이군 동사입니다. 슈아지흐, 피니흐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3번 이제 가볼게요. Si on allait voir le film avec Marine Wacht라고 나오죠? 우리 마린 박트와 영화를 보러 갈까라고 했어요. C 주어 반과거 시제 동사 뭐뭐 할까 제안의 표현이다 나오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요거는 제안의 표현할 때 항상 보기로 늘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과거가 나올 때. C on se promenait ensemble ce soir라고 하죠. 오늘 저녁에 함께 산책할까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Se promenait 산책하다. 대명동사죠. 스가 없으면 산책시키다라는 의미고요. 스가 있어야지만 산책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제로서 반가워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산책을 했었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산책할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오니바 가자라고 하는데 중성대명사가 우리 기억나시죠? 이라는 거 장소 전치사 플러스 명사이기도 하고 또는 그냥 전치사 앞 플러스 명사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는 장소를 대체하는 단어이지만 이 표현에서는 함께 가자, 좋아, 가자라는 의미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니바는 하나의 그냥 단어처럼 거의 굳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니바 가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문 볼까요? Si on faisait du foot이라고 했어요. 우리 축구하러 갈까라고 하죠. 이것도 지금 si 다음에 반가워가 온 거예요. 이 푸제라고 하는 것이 페르 동사의 반과거형이에요. 3인칭 단수 반과거. 그래서 반과거는 만들 때 1인칭 복수 어간에다가 반과거형 어미를 붙이죠. 어미를 붙이는데 이 1인칭 복수 어간이 페르 동사가 조금 특이해요. 그죠? 누푸종이죠. 누푸종에서 요게 요때 ONS를 빼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는 그 페. 3인칭 단수에 때로 끝나는 요 페에다가 붙이는 게 아니에요. 푸종에다가 여기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형태가 여기가 S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푸제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축가로 갈까? 좋은 생각이야. 그래, 가자. 라고, 오니바, 가자.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의미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승낙과 거절하기 볼게요. 자, 막셀과 알리스의 대화네요. 막셀이요. J'aimerais bien visiter les châteaux de la Loire. 나오죠? 루아르 성을 방문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루아르 성 굉장히 유명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오니바 앙상블 오니바 방금 또 나왔죠. 우리 같이 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알리스가 Oui, je veux bien. 나도 그러고 싶다. 쥐브이 알레꽝 너 언제 거기에 갈 거니? 거기, 이때는 거기에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거기에 언제 가고 싶은데? 라고 했어요. 근데 막셀이 쓰쌈디 이번 주 토요일이라고 하죠. 게스크쥐용 뻥스 이거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의견을 묻는 표현이죠. 게스크쥐용 뻥스 너 어떻게 생각해? 갈리스가 낫거 좋아 이거 승낙을 하는 표현이죠. 승낙 좋아 좋은 생각이야. 그쵸? 그러니까 막셀이 Si on y allait à vélo라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거기에 가는 거 어때? 또 제안을 하고 있죠. 좀 전에

Celie, d'accord, toi, je vais voir s'il y a un bus que 내가 볼게. S'il y a un bus, 버스가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라고 했을 때, 요게 요때 S'il은요, C하고 일이 결합된 거거든요. 요때 이 S'il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C가 뭐뭐 라면이라는 뜻도 있고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승낙과 거절 볼까요? 여기 승낙이었고요. 거절은 요게 대졸래. 여기가 이제 거절의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닦아. 요것도 뭐 승낙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용을 한번 다시 볼게요. 표현 연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주브 비앙 좋아 그러고 싶다. 그래서 주 부, 나는 원한다. 라고 비행이 있으니까 나도 그러고 싶다. 라고 했는데, 요것도 그 동의의 표현이에요. 승낙을 한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avec plaisir나 뭐 이런 것만 있어야지 승낙인 줄 아시는데요. 주부 비행도 승낙입니다. 비행 sur que oui 라고 나오죠. 물론입니다. 물론인데 뒤에 이제 위가 있으니까 더 승낙을 하는 표현이 되겠죠. avec plaisir는 이제 뭐, 기쁨과 함께죠. 직역을 하면. 근데 기꺼이 라는 뜻입니다. 옥양 프로블렘이라고 하는 거는 빠드 프로블렘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옥양이라고 하는 거는요, 뒤에 이제 명사가 나와가지고 그 어떤 뭐뭐도 아닌 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드의 의미를 가지고 올수 있어요. 그래서 승낙의 표현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 요거 세 가지, 네 가지 나오잖아요. 제가 늘 이제 말씀을 드리죠. 네 개가 있죠. 그럼 나머지 하나를 다른 승낙이 아닌 거절의 표현 하나 집어넣는 거겠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5번은 다른 거 거절의 표현 뭐 c'est impossible 이런 거 하나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답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하나의 박스로 정리해서 따라락 외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절의 표현들 볼게요. c'est impossible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impossible에서 ing을 빼면은 승낙이 되겠죠. 문맥상 c'est possible 그러면 승낙이 될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거를 이제 뭐 표현을 암기하세요라고 해가지고 이것만 이제 이거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답이 안 돼. 여기는 선생님 1, 2, 3, 4번 중에 세 포시블이 없었으니까 세 포시블이 답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문맥상 보시고 가능하다라는 거는 승낙의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또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딱딱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언어는. 거절 표현 계속 볼게요. 불가능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 거 non, je n'ai pas envie라고 했어요. 아부와 엉비 그러면 뭐뭐를 하고 싶다라는 건데 그거의 부정이잖아요. 느 빠니까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인 거죠. Je regrette 아쉽지만요. Mais je ne suis pas libre 저는 시간이 없어요라고 돼 있죠. 이거의 반대말은 느 빠를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je suis libre 그러면 시간이 있다라는 거겠죠. 이것도 문맥에 따라서 승낙을 할수 있는 표현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빠케스티용 안 돼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거절 표현도 이런 게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얘가 거절인지 승낙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딱 보고 이제 이거를 다 이렇게 거절 표현 네 가지 말해봐. 뚜르륵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걸 문장을 봤을 때 얘가 거절인지 승낙인지 그런 것들은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2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 의견을 묻는 그런 표현이었는데요. Qu'est-ce que tu en penses? 네 생각은 어떠냐? 그죠? 여기에 est-ce가 들어가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안 되니까 지금 Qu'est-ce que tu en penses?라고 해서 평소문의 어순처럼 됐지만 est-ce가 없으면 여기서 이제 도치를 할수 있기 때문에 qu'en penses-tu? 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 tu en penses? 과는 평소문에 없었는데 나는 그대로 그냥 쓰고 싶어. 물음표만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뛰엉 뻥스 해도 되는데 이때는 꾸아로 바뀌어요. 끄가 끄가 꾸아로 바뀌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맨 문장 뒤로 갔을 때는 뛰엉 뻥스 끄 이렇게 안 하고요. 뛰엉 뻥스 꾸아 이렇게 됩니다. 뻥쇠, 사물, 드사물 또는 뭐 동사 원형도 올수 있고 사람도 올수 있어요. 뭐뭐 하는 것에 뭐뭐라고 생각하다. 자, qu'est-ce que vous pensez de partir dans 1시간 후에 떠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어보고 있죠. 이 dans은 또 il y a하고 반대예요. 이런 시간이 나오게 되면

하면요, 덩은 뭐뭐 후회라는 뜻이 됩니다. 일리아랑 반대. 일리아는 덩은 뭐뭐 후회. 그죠? 그래서 예전에 요거 쉽게 나왔을 때 요거 나온 적 있어요. 덩이 뭐뭐 후회니까 여기 빈칸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어디 어디 안에 있는 거. 그래서 뭐 그때 예문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하여튼 밑줄을 그어놓고 어디 어디 안에를 찾는 거고 여기는 어디 어디 후회를 찾는 거여가지고 답이 덩 이렇게 나와가지고 찾는 거 요런 거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 이제 갑니다. Si on allait à vélo 라고 되어 있죠. 자전거로 그곳을 가볼까? 제안을 하고 있어요. 교통수단 앞에는 엉을 써도 되고요. 알을 써도 됩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 보시면 보통 내부 공간이 있어서 그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가서 타는 거 있잖아요. 막 지붕이 있어갖고 내가 들어가서 타는 거. 버스나 자동차는 내가 이제 내 몸을 집어넣어서 들어가서 타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앞에는 보통 엉을 씁니다. 근데 엔진이는 교통수단 앞에서는 엉을 써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내부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구나.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걸어서 이런 거는 이제 R을 쓰죠. 앞뒤에. 엔진이 없는 교통수단 앞에서는 R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arie va aux États-Unis en avion.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간다. 이제 비행기는 내가 이제 들어가서 타는 거잖아요. 엔진이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엉을 쓰고요. 자전거로 간다라고 할 때는 이제 R을 씁니다. 그래서 Dans Paris. 파리에서 자전거로 산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 쓰고 엉도 쓴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뭐 전치사의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출제가 굉장히 자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요, 일단 하나, 둘, 세개다잘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를 봤을 때는 제안 후 권고 이제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요. 아, 밑줄을 그 다음에 긋겠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밑줄을 그어요. 그다음 이제 빈칸에 들어가는 거, 이제 고르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빈칸에 들어가는 거 이제 문장을 몇 개를 쓰겠죠? 그다음에 나머지 네 개는 전혀 다른 얼토당토한 것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좀 이렇게 좀 혼동할 만한 거 문장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정답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정답이 전혀 아닌 거 하나 또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르는 거 많이 나와요. 이거는 거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거절에서는 뭐 바꿔 쓸수 있는 것도 되고요. 승낙의 표현에 거절의 표현을 집어넣어 가지고 또 이렇게 고르는 것도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딱 보면은 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거 승낙이야 거절이야라고 했을 때 승낙, 거절, 거절, 승낙 이렇게 딱딱딱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제안과 권고에서 On va au cinéma?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영화관에 갈까? 라고 했는데 이게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영화관에 간다를 거기서 이제 물음표만 딱 쓰면은 우리 영화관에 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C, 주어, 반과가 나오죠. Si on allait au restaurant, 식당에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제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Je peux vous aider,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이것도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뭐, 제안과 권고는, 제안은 사실은 뭐, 어느 문장을 쓰더라도 제가 뭐뭐 해드릴까요? 뭐뭐 할까요? 도와드릴까요? 뭐, 여러 가지의 문장을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을 파악하시고, 이제,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Vous avez besoin d'aide 라고 나오죠. Avoir besoin d'aide 뭐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관사가 없기 때문에 관사가 생략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aide 앞에 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승낙의 표현을 볼게요, 이제. 승낙과 찬성입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이게 되겠고, 세팅 본이 돼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나오죠. 이거를 이제 부정문으로 바꾸면요. 반대라는 거예요. 스네빠 본이 돼. 이렇게 쓰면 거절인 거예요. Avec plaisir, 기꺼이. 라는 거고요. 뿌꾸와 빠는 왜안 되겠어요? 라는 거예요. 여기 빠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부정문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이죠. 안 되시는 거 아시죠? 뿌꾸와 빠는 긍정입니다. 왜안 되겠어요? Why not? 하고 똑같은 거예요. 긍정입니다. 긍정. 거절 표현 볼까요? No. 맥시, 고맙지만 사양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스이 대졸레 라고 되어 있는데 주스이 대졸레는 말하는 사람이 여성이면 여기 끝에다가 을을 씁니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주느 뿌빠 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죠? 주브 비행 저도 그러고 싶어요. 네, 그렇지만 주스이 대자 프리 또는 주스이 대자 프리즈 라고 해서 거절을 합니다.

있습니다. 이거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Être pris 그러면요, 내가 약속이 있다, 선약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조심할 점은요, 주부 비행 있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결에 아, 이거 승낙이다, 동의하는 거다라고 해서 동의를 표현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요, 이매 다음에 있는 문장이 포인트죠. 매 다음에 있는 문장. 그래서 주부 비행 매 주스위 대자프 이미 선약이 있다. 요거를 포인트로 잡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요거 나온 적이 있어요. 요렇게 잘안 나오는 거였는데 그때 요렇게 쓰고 주부 비행 쓰고 매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빈칸을 써놓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렇게 고르는 거 나온 적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매를 가지고 이제 문장을 풀어내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문장 고르는 것도 있었으니까 이거 보시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는 여성일 때 을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실 거 여기 주스의 대자프 이거 표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몰라요. 그리고 선약이 있다라는 거고 주시 대자프에는 선약이 있다. 하지만 똑같은 프이지만 아부어를 쓰면 전혀 달라요. 주에 프이 그러면은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뭔가가 나는 뭔가를 탔다 또는 뭔가를 샀다라는 의미예요. 직접 목적어고 이때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꼭 구분을 하셔야지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 기본 표현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관사편에서 조금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정관사편 특히 나올 게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정관사편 나중에 문제를 푸시면서 꼭 정리하시고요. 부정의 태도 문장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교재가 뭐 예문이 이렇게 쉬운데 선생님 왜 자꾸 어렵다고 하시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문장을 푸시다 보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게 관사예요. 그래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것 중에 하나가 관사니까 여러분들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문화가 되겠어요. 문화는 이제 문학인데 작가가 나와요. 작가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시는 작가예요. 알렉상드로 뒤마라는 작가인데 사실 이분은 이름보다는 작품으로 더 유명하신 분이죠. 삼총사의 작가분이시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삼총사, 그다음에 몬테크리스토 백작 뭐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출제가 된 적도 있고요. 언제든지 출제가 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볼게요. 알렉상드르 뒤마는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극작가로 삼총사 그리고 몬테크리스토 백작 등의 모범 소설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방대한 상상력과 흥미진진한 스토리텔링 능력으로 역사 소설과 모험 소설의 거장으로 평가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얼마든지 바꿔서 쓸수 있어요. 프랑스어로 젊은 시절 극작가로 명성을 쌓았고 이후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흥미로운 픽션을 가미해서 독자들에게 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죠. 연쇄소설 형식으로 작품을 많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르고 긴박한 전개와 흥미롭고 생생한 캐릭터 묘사, 그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텔링으로 독자들을 사로잡았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오늘날까지도 널리 읽히고 있으며 소설, 연극, 영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모험과 복수의 테마는 현대 문학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수특에서는 조금 어렵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뒤마는 뒤마 자체로도 예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인터넷으로 꼭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기사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아주 어려운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수능에서는 그 어려운 단어들은 밑에 각주가 달리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다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아는 단어로 나오니까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표작을 볼까요? 자, 보시면 처음에 삼총사라고 나오죠? 그래서 주인공 달타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달타냥이 세 명의 용감한 총사 아토스, 프루토스, 아라미스와 함께 왕실을 지키며 음모에 맞서는 이야기다. 그래서 모험과 우정을 주제로 해서 주인공들이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르 꽁트 드 몽테크리스토라고 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에드몽 덩테스가 탈출 후에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이름으로 복수를 계획하는 이야기다. 인간의 복수심과 정의를 깊이 있게 탐구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도 사랑받는 고전이다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요런 내용을 요거를 풀어서 내기도 해요. 뒤마 작가의 자체의 일생에도 얘기하지만 요런 내용을요 조금 이렇게 쉽게 바꿔가지고도 내기를 하니까 삼총사 몬테크리스토 백작.

0: 뭐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한 번씩 간략하게 줄거리 정도는 프랑스어로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철가면이라는 건데요. 보시면 L'homme au masque de fer라고 해서 왕과 귀족들이 권력 다툼을 소재로 해서 정치적 음모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그래서 루이 14세 때 얼굴을 가린 신비한 죄수의 정체와 왕가의 비밀을 내용으로 했다. 실존했던 철가면을 소재로 한 스릴 넘치는 이야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세개 모두 다 아주 낯설거나 그런 작품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익숙한 작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래서 자주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너무 모르는 작가들이 나오면 좀 학생들이 당황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쥘 베른이라고 하는 작가가 나와요. 이분의 소설도 굉장히 유명한 게 많죠. 뭐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든지 뭐 그런 유명한 게 많습니다. 쥘 베른은 최근에 조금 각광을 받아서 나오기 시작하는 작가예요. 프랑스의 소설가로 과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과학소설, 라 시앙스 픽시옹의 선구자로 평가를 받는다. 19세기 당시로는 혁신적인 과학적 아이디어를 작품에 담아서 미래의 기술과 탐험을 예측하는 데 뛰어난 통찰력을 보였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과학과 문학을 결합한 독창적인 접근법은 후대 작가들과 과학자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소설들은 여전히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베른요, 나중에 수능 그 문제를 보시면 줄베른에 대해서 얘기가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면서 풀어보시고 그때 요 강의를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표작 볼게요, 이제. 지구 속 여행이다라고 해서 Voyage au centre de la Terre 나오죠. 이때가 아까 관사편에서 봤죠? 지구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관사 쓰는 거. 과학자 린덴 브로크 교수가 조카 악셀과 함께 지구 내부로 여행을 떠나며 겪는 모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시에는 뭐 알려지지 않았던 지구의 내부 구조에 대한 상상력을 펼쳤다라고 하는데 이 나온 연도를 보시면요. 186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획기적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지구에서 달까지를 보시면 미국의 대포 클럽이 거대한 대포를 이용해 사람들을 달로 보내는 계획을 실행한다라는 내용의 소설이다. 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달 여행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해저 이말리라고 해서 이것도 많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Vingt mille lieues sous la mer라고 해서 미래 복수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이것도 S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천재적인 선장 네모와 잠수한 노틸러스호가 바닷속을 여행하며 겪는 모험의 이야기다. 그쵸? 다 과학과 모험을 좀 결합한 그런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날 잠수함 기술을 예측한 작품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자, 마지막으로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이제 80여 나라의 세계를 여행할 수 있다는 내기에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재밌는 거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6강을 다 마쳤는데요. 오늘은 조금 의사소통 부분에서 좀 출제하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더 많이 꼼꼼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관사 부분도 꼭 보시고요. 축약 관사, 그 부분 관사, 정관사, 부정 관사 다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보시고 또 집중하시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2: 이 정도면 충분하지.
3: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반갑습니다. 수능 빌드업 통합사회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12강으로 만났습니다. 12강 내용부터는요, 우리 이제 바뀝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변화라는 내용으로 이제 우리 통합사회가 1, 2로 나뉘죠? 통합사회 1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통합사회 1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변화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게 무엇인지를 공부할 거예요. 근데 미리 여러분한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산업화와 도시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결국에는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수월해요. 그래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생활 공간과 생활 양식이 어떻게 변화가 됐다는지 한번 조사하고요. 만약에 이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났으면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중요한 주제는 산업화와 도시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변화의 개념 부분을 다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문제를 풀 건데 정확히는 문제가 우리 스텝 1, 스텝 2, 스텝 3으로 나뉘죠? 근데 그 중에서 스텝 1만 풀 겁니다. 그럼 선생님, 스텝 2랑 3은요? 다음 시간으로 넘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 이번 강의에서 개념과 문제 일부를 푼다라는 거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54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공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산업화랑 도시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산업화라고 하는 거는요, 산업 구조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던, 즉, 1차 산업은 농업이 중심이 되던 산업 구조였어요. 근데 이러한 1차 산업이 중시되던 산업 구조에서 2차 산업 혹은 3차 산업으로 점차 산업 구조가 바뀌는 걸 쉽게 산업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차 산업의 경우에는 제조업, 3차 산업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산업 구조가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면은 1차 산업에서 2차 혹은 3차 산업으로 바뀌게 되는 걸 바로 산업화라고 합니다. 그럼 관련 내용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라고 하는 거는요,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한다? 산업혁명을 계기로 생산활동이 분업화, 기계화되면서 광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하는 과정을 바로 산업화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역 얘기를 갑자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꺼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도시화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 중에서도 우리가 사는 지역을 크게 둘로 나누게 되면은 도시 또는 촌락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촌락이라고 할 때에는요, 농업이라든지 혹은 임업, 어업 등에 종사하게 되는 1차 산업이 주를 이루게 되는 공간이에요. 반면에 도시의 경우에는 2차, 3차 산업이 주를 이루게 되는 산업 구조가 나타나는 공간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산업화라고 한다라는 거는 점차 사람들이 어디로 몰린다? 농촌을 떠나서,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몰린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이라고 얘기할 때 산업화와 도시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설명드린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화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산되는 현상을 바로 도시화라고 합니다. 이 도시화가 왜 나타나는 거다?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주로 나타나는 공간인 도시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생활 터전을 찾아서 모이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도시화라고 하는 거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산하는 현상을 바로 도시화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현황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산업 구조에선
3차 산업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 마지막 내용 기억해 주세요.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게 되면서 우리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 공간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요 도시화랑 관련되어 있는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꼭 눈에 잘 익혀 두셔야 됩니다. 이 그래프가 시험 문제에 등장했을 때 지금은 이렇게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라고 그래프에도 친절하게 쓰여 있는데, 시험에서는 이 내용이 안 적혀 있는 상태에서 그래프만 빡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 그래프는 도시와 곡선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도시 인구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눈에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 초기 단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요, 도시화율이

이 낮게 나타납니다. 우리 여기서 모르는 개념이 하나 있죠? 바로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화율은 쉽게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도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는 바로 도시화율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초기 단계에서는요, 도시화율이 낮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때에는 산업화 이전의 시기예요, 주로. 그래서 농업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게 나타납니다. 우리 앞에서 설명했었죠? 인구는 어디 아니면 어디에 산다? 도시 아니면 촌락에 산다. 근데 촌락의 인구가 도시의 인구보다 많다라고 하는 거는 도시화율이 50%보다 훨씬 더 밑도는 비율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는 산업화 이전의 단계로 주로 농업 중심의 사회로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가속화 단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화 단계에서는 산업화에 따른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다시 떠올려 보세요. 산업화라고 하는 거는 2차 산업이 중시되는 도시라는 공간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즉,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빠르게 도시로 몰리다 보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빠르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인구가 급증해서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단계가 바로 가속화 단계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종착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착 단계는 상대적으로 가속화 단계에 비해서 도시 인구 증가율이 둔화됩니다. 여전히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그 증가하는 추세, 즉 증가하는 기울기가 더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미 어느 정도 도시에 사람들이 정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기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시기에는 종착 단계가 주로 나타나게 되고 도시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왜? 이미 사람들이 도시에 정착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중요한 거 도시화율 어떻게 구하는 건지 그리고 전체 인구 중에 도시 거주 인구 곱하기 100으로 구하는 이 도시화율이 낮게 나타날 때, 빠르게 증가할 때, 둔화될 때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거주 공간의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말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도 있고 처음 배우는 내용도 있습니다. 1차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2차, 3차 산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거주 공간이 점차 촌락에서 도시로 변화하게 됩니다.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이 존향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줄고 2차,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시가지 면적이 확대되면서 도시가 성장하게 되고요. 쉽게 여러 사람들이 좁은 공간 안에 혹은 정해진 공간 안에 모여 살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도시의 구역을 나누는 일들도 발생을 합니다. 또한 도시 공간이 촌락으로 점차 확장이 되고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약도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같은 면적의 사람들이 모여 살때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수 있도록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정도예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높은 아파트 같은 거예요. 자, 우리 같은 땅덩어리의 면적이에요.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수 있도록 하려면 건물을 높이 올리면 되는 거죠. 이런 방식 등등을 통해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구하는 토지 집약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도시 공간이 점차 그 면적을 넓혀가서 촌락까지 확장되면서 도시 면적이 확대된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여러분 교재 오른쪽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나타나는 생활 양식의 변화는요, 이제 도시 내부의 변화입니다. 이제 도시의 자체가 촌락으로 확장되는 거가 아니라 도시 내부의 기능이 분화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 내부가 점차 중심 업무지구,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기능에 따라서 분화됩니다. 근데 이 분화는 왜 나타나는 거냐면요. 앞에 나와 있듯이 접근성과 지대의 차이에 따라 나타납니다. 자, 우리 접근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얼마나 내가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접근성입니다. 지대라고 하는 거는요, 이 지자가 쉽게 땅, 지하, 토지를 사용한 대가를 지대라고 해요. 그 차이에 따라서 같은 도시라 하더라도

도시의 중심 업무 지역, 상업 지역, 주거 지역, 공업 지역이 각각 하는 역할이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도심 이를 부도심, 그리고 주거 지역과 공업 지역을 합쳐서 주로 이 기능들은 도시의 외곽 지역에서 나타난다라고 쓴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심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같은 경우에는요, 도시의 중심부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의 중심부는 접근성이라든지 지대, 지가가 높게 나타나는 거겠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접근하고 이동하기 편한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도시의 중심부 형성이 된다는 거는 어디서든 접근하기 수월하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니까. 또한 지대라는 건 앞에서 설명했듯이 토지를 이용한 대가, 지가는 그 토지 자체의 가격을 의미해요. 이게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업무라든지 고급 상업 기능, 예를 들면은 굉장히 큰 증권회사와 혹은 대기업 등등의 본사들이 집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대가 높고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거주하기에는 수월할까요? 사람들이 거주하기에는 쉽게 너무 땅값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의 기능이 점차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도심의 특징입니다. 쉽게 낮에는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쭉 몰립니다. 근데 이제 밤이 되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사는 게 아니라 도시의 외곽 지역으로 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인구 공동화 현상, 돈업과 같이 쭉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도심의 기능으로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부도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도심의 경우에는요, 쉽게 도심에서 나타나는 과밀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등장을 한 겁니다. 이런 부도심은 상업 및 업무 기능 등 도심의 기능을 나눠서 분담해서 과밀화를 완화하려고 하는 거고요. 주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도시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외곽 지역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외곽 지역에는요, 대규모 주거 단지가 조성이 돼서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고, 아파트 단지라든지 상업, 여가, 교육 시설 등이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 외곽 지역에서는요, 넓은 부지가 필요한 공업 단지가 조성이 되기도 하고, 최근에는 첨단 산업 단지로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 내부가 다 같은 공간이 아니다. 공간에 따라서 서로의 기능이 도심, 부도심, 외곽 지역으로 나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의 인구와 기능이 이제 대도시에서 수용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도시에서 수용하기 힘들어지니까 이 대도시의 인구와 대도시의 기능이 점차 옆으로 분산됩니다. 대도시 주변으로 분산되는 교외화 현상이 나타나고요. 대도시권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도시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도시 중심의 생활권, 통근, 통합권을 의미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도심이 이렇게 있고요. 도시 지역이 있습니다. 대도시 지역이 존재할 때 대도시 지역에서 모든 역할을 나눠서 하는 것만으로는 이제는 과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도시 주변에 인구와 기능이 분산되는 다른 신도시 등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신도시와 대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여러 도로를 만들기도 하고요. 혹은 지하철을 건설하기도 하고요. 고속도로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통망을 확충하는 방법, 다양한 대중교통을 확충하는 방법 등등을 통해서 대도시 주변으로 교외화 현상 나타나고 대도시권이 형성되어서 대도시 주변에서 거주하면서 대도시로 통학이라든지 통근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바로 도시화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 마지막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나타난 생태 환경의 변화입니다.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등이 조성이 되면서 지표의 표장 면적이 증가로 녹지 공간이 감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표의 포장 면적이 증가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라고 생각하면은요, 쉽게 떠올려보세요. 여러분의 도로 한번 떠올려보세요. 도로. 여러분의 도로 대부분 우리 아스팔트로 덮여 있죠. 아스팔트로 덮인다라는 거는 녹지의 공간은 점차 감소되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우리 이거 뒤에서 그래프 하나 볼 건데, 아스팔트로 덮인다라는 거는 이 아스팔트에 비가 만약에

내리게 되면은 이 비가 투과, 즉 땅속으로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밑으로 하천으로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흙과 아스팔트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흙의 경우에는요, 물비가 떨어졌을 때쭉 영양분과 비를 빨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이게 너무나 넘쳐날 때에는 그때는 빨아들이지 못하게 되지만 애초에 아스팔트라고 하는 거는 물을 빨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많은 비가 내렸을 때이 비들이 옆으로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표의 포장 면적 증가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다라는 거 우리 뒤에서 한번 볼 거니까 미리 살짝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인위적인 하천 개발. 왜냐면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하천이 구불구불하게 있었던 거를 쭉 피기도 해요. 혹은 주택 산업 시설, 자동차 등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로 동식물 생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도 바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나타나는 생태 환경의 변화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자료 탐구 하나만 보고 나머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맨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막 그래프를 더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시험 문제에는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렇게 접근을 해주세요. 자, 우리 예를 들면은 영국과 미국 먼저 살펴볼까요? 산업화가 1955년도에 이미 실시가 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수 있는 거냐면은 국가별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그래프 때문에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도시화율이 높다라는 거는 도시로 사람들이 모인다? 일찍이 산업화를 경험했구나. 왜냐면 1955년에 우리나라 뭐 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공장이 있던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아직도 농사를 짓고 있는 구간이 많았죠. 공간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미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산업화를 일찍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도시로 인구가 몰리는 도시화율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높은 도시화율에서부터 쭉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1955년에 도시화율이 50% 이상이었고 25년에는 80%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3차 산업 비중도 매우 높 나타난다라는 특징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분석하시면 되는 거지 막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중국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은 1955년에 도시화율이 20% 미만이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매우 낮았지만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급격하게 도시화율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산업화를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촌향도 현상으로 도시화율이 높아졌구나.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구나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2차 산업 비중도 제조업의 비중도 영국이 이쪽이었죠? 영국이 여기 3차 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었고 중국의 경우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2차 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니제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제르의 경우에는요, 산업화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도 도시화율이 지금 요 그래프 여러분들 보세요. 중국의 1955년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2025년의 도시화율이. 이미 2025년임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율이 20% 미만에 불과하며 1차 산업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라는 특징을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니제르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1차 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외우려기보다는 아마 시험 문제에서는 영국, 미국, 중국, 니제르 이 단어를 뺄 거예요. 빼더라도, 아, 이게 이 나라구나, 유럽이구나, 혹은 뭐 아프리카구나, 아시아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위로 올라가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직업이 분화됩니다. 어려운 표현은 아니고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쉽게 비유를 들어주면은 옛날에는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서 담당하는 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냥 뭐 정형외과, 안과, 치과 그냥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비유를 들면은 다음과 같아요. 이제 점차 현대사회가 될수록 정형외과가 엄청나게 다양해집니다. 예를 들면은 손만 보는 곳, 척추만 보는 곳, 뭐 재활만 하는 곳 점차 나뉘게 되고요. 치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가 아프면 치과 가야지 이게 아니라 치과에서도 잇몸을 보는 곳, 혹은 뭐 교정만 하는 곳, 충치를 보는 곳 이렇게 점차 분화되고 세분화되고 전문화됩니다. 따라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르면은요, 점차 직업도 분화되고 세분화, 전문화된다라는 것도 선생님이 말해준 비유를 통해서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고 익명성을 띠는 도시적 생활 양식의 확산이 되는 것도 도시화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였고요.

2차적인 인간관계. 우리 여러분 요 단어는 좀 기억합시다. 2차적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는요, 목적 있어요.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난 인간관계를 2차적 인간관계라고요. 그래서 이런 2차적 인간관계가 주를 이루게 되는 거를 바로 생활 양식의 변화 중의 내용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도시민의 소득이 증대되기도 하고요. 도시 내의 교통수단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산업, 여가 시설이 확충되면서 생활의 편리성이 증대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합니다. 대가족, 핵가족, 우리 농업사회가 주를 이루는 1차 산업 구조에서는요,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형태도 확대가족과 대가족이 중심을 잃었다면은 이제 도시와 산업화가 되면서 핵가족과 1인 가구로 가족의 형태가 변화되었고요. 주민 간의 이질성, 우리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때는요, 다 같이 농사지었어요. 뭐 농사지는 품목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같이 농사를 지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사는 지역에 바로 옆집만 하더라도 나와 옆집의 직업이 겹칠 가능성은 매우 적죠. 따라서 주민 간의 이질성, 서로 다른 정도가 증대되고 있고요. 개인의 가치와 성취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도 확산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이 문제점을 볼 테니까 해결 방안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점을 크게 주택 문제, 교통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셋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택 문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도시라는 공간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촌락의 범위로 도시가 점차 확장이 되어 간다라고 하더라도 규모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 한정된 공간에 인구가 몰립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몰려요. 그러면은 주택이 당연히 부족해질 수도 있겠죠? 또한 집값은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택은 부족한데 원하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주거 지역이 분리되게 되면서 사람이 거주하기에 위생적으로든 다른 환경적으로든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불량 주택 지역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자, 또한 교통 문제도 발생합니다. 자동차의 증가로 교통 체증이 심화되고요. 이를 통한 교통사고 증가, 주차난, 소음 발생 등등의 문제가 같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자, 뭐 수질오염 같은 경우에는 산업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배출하는 산업폐수나 생활하수가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산업폐기물, 생활쓰레기가 증가하게 되고 화학비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토양오염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요. 자동차 배기가스의 배출량 등등으로 인해서 대기오염의 문제도 나타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세 가지는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열섬현상이라는 걸 이해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자, 열섬 현상이 뭐냐면요, 진짜 말 그대로 기온을 재봤더니 외곽 지역보다 도시의 중심 부분의 기온이 더 볼록 섬처럼 솟아 있는 거예요. 기온을 쟀을 때 외곽 지역에 비해서 도심의 내부의 기온이 더 높은 거를 섬처럼 솟아있다라고 해서 열섬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열섬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포장 면적의 증가를 들수 있습니다. 아스팔트가 만들어지면서 아스팔트는 굉장히 많은 열을 흡수를 합니다. 근데 그 열을 빠르게 배출하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다가 천천히 천천히 식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스팔트라든지 혹은 고층 건물의 비율이 높은 도시 내부의 온도가 외곽 지역보다 더 높은 열섬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동식물의 서식 환경이 악화된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노동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산업 구조가 변화되고 생산 과정의 자동화로 인해서 실업이 발생해서 개인적, 사회적 측면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노사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그다음 생활 양식의 변화에서 개인을 더 중시하는 개인주의 가치관이 확산된다 그랬죠? 자, 이를 터다 보니까 타인과의 소통과 교류가 감소하기도 하고
이기주의적 태도가 확산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촌락의 쇠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촌락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농어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게 되면서 빈집이 증가하고 생활시설이 부족해지는 생활여건 악화의 문제, 지역 공동체가 쇠퇴하는 문제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노력입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하기 어렵죠. 예를 들면 주택을 보급한다라든지 혹은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환경을 개선한다라든지, 혹은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통해서 대기 오염을 방지하려는 노력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제도를 강화한다,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통해서 노동 문제를 통한 해결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연대 의식 강화, 촌락의 생활 여건 개선, 일자리 확충 등등의 문제를 통해서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노력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적 차원의 노력 뭐 어렵진 않습니다. 나부터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도 실천하고 이웃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려는 태도 필요하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 내용에서는 마지막 나와 있는 그래프 한번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는요, 주로 이 막대 그래프 옆에 있는 꺾은선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빨간색을 보니까 도시화 이후, 그리고 파란색은 도시화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래프의 기준을 보니까 하천, 수위, 강우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강우, 비가 내리기 시작한 다음에 경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천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은요, 아스팔트, 콘크리트, 건축물 등등으로 덮인 불투수 면적이 넓어집니다. 불투수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땅으로 스며드는 지하 침투량이 감소하고 지표면을 따라 흐르는 지표 유출량은 크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그림 그렸을 때 아스팔트를 통해서 설명한 것처럼요. 흙의 경우에는 빗물을 땅이 쭉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리고 이게 좀 어느 정도 가득 차게 되면은 그때 위로 올라오지만, 우리 아스팔트의 경우에는 빗물을 흡수하는 기능이 거의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쭉 흐르게 된다. 그럼 이 흐른 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화 이후에는 비가 내린 다음에 아스팔트에서 빗물이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빠르게 흘러 들어가서 하천의 수위가 빠르게 높아졌다가 빠르게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도시화 이전에는요, 아스팔트가 적다 보니까 흙이 천천히 빗물을 빨아들이고 천천히 하천으로 유입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강우 시작 후에 하천 수위가 천천히 높아졌다가 천천히 완만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도시화에 따른 투수율 침투량과 관련된 거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봤었고요. 이 내용들 토대로 스텝 1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산업혁명을 계기로 광공업,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거다. 가는 바로 산업화를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산업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환경 문제 유발하였죠. 도시화와 상관없이 별도로 진행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왜 산업화와 도시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었죠? 산업화라는 거는 2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주가 되는 거고, 이 주가 되는 공간을 도시이니까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는 도시화와 뗄래야 뗄 수가 없었다. 빈부격차, 노동 착취와 같은 사회 문제도 야기하게 되고, 상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서 물질적 풍요도 가능하며, 산업화 말 그대로 1차 산업 중심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 중심으로 전환된 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1번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시화 단계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도시화율을 기준으로 나타났을 때 도시화율이 낮은 상태에서 완만하게 천천히 오르고 있는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다 도시화율이 급격하게 빠르게 급증하는 시기를 우리는 가속화 단계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어느 정도 도시화율이
높은 상태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는 형태를 종착 형태의 종착 단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 가나다 나눈 다음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가의 단계 1번을 살펴볼 건데, 가 단계에서는 도시화율이 50%에 미치지 못합니다. 도시화율이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거주 인구가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해보니까 가속화 단계예요. 점차점차 도시로 빠르게 몰리는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촌향도 뭐였죠?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따라서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경우가 더 많다. 2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겠죠.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는 다보다 지식과 정보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으로 중요한 거는 3차 산업이랑 연결될 수 있는 거겠죠. 가는 어떤 식인데요. 초기에 도시화율이 완만하게 50%보다 훨씬 더 밑돌게 된다. 촌락의 인구가 많다라는 거는 주로 1차 산업 위주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우리가 1번에서 풀었던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요.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고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생활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 다는 나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다의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도시화가 진행이 돼서 도시화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시생활 기반이 오히려 다는 나보다 부족하다라고 보기 어렵겠죠.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 종사자 비율, 즉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은 어디가 가장 높게 나타납니까? 그렇죠. 가가 가장 높게 나타나겠죠. 다는 오히려 도시화율이 제일 높은데. 따라서 2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가나다에 들어갈 용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도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개인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이 분화됨에 따라서 전통적인 공동체 정서적 유대보다도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려는 도구적 이것과 그리고 두 번째, 객관적 수치와 실리를 따지는 냉철한 합리성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태도가 자리 잡게 되었대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타인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이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도시성의 특징 중 하나이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러한 도시성 아래에서 사람들은 직업이나 목적에 따라서 맺어지는 이것 인간관계를 주로 형성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위에 나타나 있는 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려는 건 우리는 바로 효율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제 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려고 하는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 익명성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우리 마지막 단은요. 직업이나 목적에 따라 다른 목적이 있어. 만난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수단적으로 만난 관계, 2차적 인간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효율성, 익명성, 2차적에 해당이 되는 3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4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세 국가의 도시화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이 국가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살짝 선지를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요. 독일, 멕시코, 나이지리아. 독일, 나이지리아, 멕시코. 멕시코, 독일, 나이지리아. 결국에 독일, 멕시코, 나이지리아. 세개 중에서 찾는 거구나라는 거 일단 하나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따져볼 수 있는 거는요. 독일의 경우에는 이렇게 추론해 보세요. 유럽의 대표적인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이지리아는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개발도상국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멕시코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통합사회 1 공부하면서 다양한 영역, 공간 공부하면서 기억하시죠? 그렇죠. 중남부 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멕시코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류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은요, 도시화율 변화를 찾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가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연도의 제일 앞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뒤에랑 비교하세요. 다시 어떻게 본다? 연도의 맨 앞과 맨 뒤를 비교한다. 연도의 맨 앞을 보는데 이미 가는 도시화율이 굉장히 빠르게 진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즉, 도시화율이 50%를 훨씬 더 초과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분은 이때는 이미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살고 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미 산업화가
안착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그럼 셋 중에 산업화가 가장 빠르게 안착된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바로 독일에 해당한다라고 가를 찾을 수 있는 거겠죠. 자, 이거 그래프 푸는 팁 하나 드리면은요. 여러분

근데 순서대로 보기보다 양극단으로 나타나 있는 그래프를 먼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우리 양극단 중에서 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다의 경우에는요, 1955년에 도시화율이 거의 10% 조금 더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2025년에도 도시 거주 인구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상태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마저 살펴볼까요? 나는 1955년에는요, 도시화율이 50%를 약간 미치지 못했지만, 2025년에는 거의 독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도시화율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여전히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곳이 다에 해당이 되겠다. 그럼 다는 결국에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인 나이지리아가 될 거고, 나는 멕시코가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1번이라고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푼다고요? 그래프에서 맨첫 값, 맨 마지막 값을 비교해 보세요. 이미 55년도에 도시화율이 이렇게 높아? 아, 이미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 살고 있는 산업화가 진행이 되었군. 이미 산업화가 굉장히 정착되어서 안정된 상태군. 이라고 추론하면은요, 가는 독일, 그리고 다는 나이지리아, 나는 멕시코라는 거를 선지를 통해서 분류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이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봐야 돼요. 도시 인구와 촌락 인구의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단, 가와 나는 각각 도시, 촌락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선 가랑 나가 도시인지 촌락인지를 먼저 찾아야겠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당연히 현재의 산업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서 2차 산업, 심지어 4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가에 해당이 되는 이 회색 막대 그래프가 높게 나타나고 나에 해당하는 흰색 막대 그래프가 점점 줄어드는 형태는 1차 산업은 낮고 2, 3차 산업이 더 높게 나타나는 비중이겠죠? 그러니까 이 회색 막대 그래프가 의미하는 가의 인구는 바로 도시의 인구가 될 거고요. 나는 바로 촌락의 인구라고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랑 나를 먼저 찾은 다음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6년은 도시화율이 50%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1966년에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50% 이상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어디 아니면 어디에 산다? 도시 아니면 촌락에 산다. 근데 지금 어디에 거주하는 비중이 더 높아요? 그렇지. 1966년에는 도시보다 촌락에 거주하는 인구가 더 많죠? 그러면은 도시화율,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 거주 인구를 구해 봤을 때 50%를 넘기지 못하겠죠. 왜? 촌락의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촌락 인구 흰색 보시면 되겠죠? 2024년이 1985년보다 많습니까? 적죠. 잘못된 설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에서 85년은 1995년, 2024년에 비해서 도시 인구 증가율이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지금 95년에서 85년까지는 도시의 인구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그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도시로 사람들이 이미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만하게 증가하는 모습 보이는 거죠. 따라서 도시 인구 증가율은 1955년에서 85년으로 갈때 더욱더 높게 나타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나보다 1차 산업 종사 비율이 높다? 아니, 1차 산업 종사 비율이 높은 거는 촌락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둘의 순서 바꿔주셔야지 옳은 설명입니다. 정답은 너무 쉽게 가는 도시, 나는 촌락이다라고 5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6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역에 대한 나 지역의 상대적인 특징을 그림의 A, B, C, D, E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랑 나는 각각 도시, 촌락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어디가 도시이고 어디가 촌락인지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죠? 가는 촌락이고요. 나는 바로 도시입니다. 근데 우리 문제 잘 읽어주셔야 되죠? 가 지역에 대한 어디의 상대적인 특징? 그렇지. 나 지역의 상대적인 특징을 우리는 그림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래프의 세 가지 축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까요? 제일 첫 번째, 인공열 발생량. 인공열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무엇과 정비례하는 거예요? 아스팔트라든지 콘크리트 등이 깔려있는 비율과 비례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도시의 경우에는

촌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공열 발생률은 높게 나타날 겁니다. 자, 이제 토지 이용의 집약도 볼 거예요. 집약도가 뭐였죠?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정도였죠. 아니, 촌락의 경우에는 굳이 여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지 않으니까 집약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없지만 도시의 경우에는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은 집약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더 높아지게 되는 거겠죠? 자, 우리 마지막 인구 밀도 역시 같은 지역 내에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도시가 인구 밀도가 더 높게 나타날 겁니다. 그럼 세 가지 축이 모두 다 높게 나타나는 부분을 찾으면은 바로 어디가 된다? 정답은 B에 해당이 된다. 인공열 발생열도 높게 나타나고 인구 밀도도 높게 나타나고 토지의 집약도도 높게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6번에 2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사회 수업 장면 중 일부이다. 가나다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산업화 도시화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정리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었죠? 환경 문제도 있었고, 사람들의 생활 양식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들도 있었고, 이를 통한 노동 문제 등등도 있었습니다. 물론 주택 문제도 있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 그럼 가나다에 들어갈게. 과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지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주택 공급량을 확대하거나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자, 근데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도로와 주차장 등의 기반 시설을 확충을 하는 거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녹지 공간을 확보하거나 생태 환경을 복원하고 오염물질 배출 규제 및 관리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환경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공적으로 녹지 공간을 만든다라든지 혹은 옥상에 정원을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들도 바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산업 구조가 변화하게 되면은요, 실업자가 빠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옛날에 사람이 했던 일을 기계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업자를 위한 직업 교육이라든지 취업 정보 제공은 바로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연결시킬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을 찾아보게 되면은 각각 교통, 환경, 노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7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이 만약에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된다면은요, 어렵지 않게 접근하시고요. 팁을 하나 드리면은 먼저 선지를 보세요. 먼저 선지를 보신 다음에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수 있는 팁 중에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번 강의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립어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주로 1차 산업과 연결이 되겠죠? 광공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 등은 2차 산업, 서비스업은 3차 산업과 연결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니까 농림, 어업 등이 차지하고 있는 1차 산업의 비중은 급격하게 감소해서 2024년에는 산업별 생산액의 비율이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낮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 산업 구조의 변화를 결론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1차 산업의 구조에서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 서비스업 중심의 3차 산업으로 바뀌게 되는 산업화의 모습을 이 그래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로 옳지 않은 것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도시 인구 비율이 높아졌다.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선생님이 산업화와 도시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유. 왜?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공간은
도시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다 보니까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산되고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늘어나는 도시화율 증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였죠. 따라서 1번은 옳은 설명이 됩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에는 뭐가 제일 중요했냐면 노동력이 제일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농사를 지었으니까 쉽게. 그래서 확대 가족의 모습이 주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생활 양식이 변화해서 핵가족이라든지 이젠 더 나아가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진 거겠죠? 따라서 2번도 옳은 설명이 됩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의 생산력이 증대되었다. 왜? 이제 공장제 기계공학을 통해서 빠르게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3번 옳은 설명이 됩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1차적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쉽게 만난 거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또래 집단, 여러분의 친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를 다른 목적을 위해서 만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얘랑 같이 다니면 키가 커 보이니까. 내가 얘랑 같이 다니면 조금 더 뭔가 피부가 좋아 보이니까. 이래서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와의 만남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점차 산업화가 될수록 1차적 인간관계보다는 2차적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2차적 인간관계가 뭐였죠? 그렇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인 인간관계를 바로 2차적 인간관계라고 우리는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는 물건을 많이 팔아야 돼. 영업을 잘하는 사람, 저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나는 회계를 맡을 사람이 필요해. 저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라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적 만남이 증가하니까 4번 옳지 않은 설명이 됩니다. 마지막 5번. 1차 산업의 비중이 당연히 줄어들었으니까 논과 밭의 면적은 줄어들고 공장 용지의 면적이 늘어나겠죠. 특히 촌락이 점점 더 도시를 통해서 확산되는 모습. 정확히 설명하면 도시가 촌락을 점점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마지막 8번에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나머지 스텝 3의 문제는요, 다음 강으로 넘어가서 이어서 바로 푼 다음에 마지막 개념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통합사회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수능 빌드업 통합과학의 변춘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복습 시간인데요. 교재 7강과 8강에 해당하는 워크북 문제 풀겠습니다. 워크북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이제, 아, 이런 개념을 내가 놓쳤구나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좀 단권화 노트에서 내가 수능 통합과학 했을 때 내가 딱볼수 있는 노트 한 권이 있으면 좋거든요. 이게 이제 교재 7강, 8강이 또 지구과학과 관련된 또 둘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쌤하고 같이 풀면서 아, 이 개념 더 추가해야겠다 해서 여러분의 단권화 노트에다 좀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63쪽입니다. 자, 1번. 그림은 직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직권은요, 지각, 멘틀, 외해, 내해.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지구의 반지름은 약 6,400km입니다. 그래서 멘틀과 외핵의 경계, 2,900. 외핵과 내핵의 경계, 5,100.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멘틀이 차지하는 부피가 가장 크다. 이거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각은 이제 그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누는데,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두껍고 밀도는 작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 고체인데, 어디만? 외핵만 액체고요. 그리고 이제 외핵, 내핵, 핵은 철, 니켈 같은 원소가 많고, 이 지각은 산소, 규소 같은 원소가 많다. 네, 선지 가볼게요. A의 두께는, 지각의 두께는 해양 지각이 더 두꺼워요? 아니죠. 대륙 지각이 더 두껍고, 밀도는 해양 지각이 더 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륙 지각은 두껍고, 밀도가 작다. 이렇게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 틀렸고요. 부피가 가장 큰 층,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네, 멘틀입니다. 비, 멘틀. 네, 맞고요. 다음, 디귿. 이 중에 액체 상태는 뭐? 이응, 이응. 외핵. 해서 C만 액체 상태입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여러분, 멘틀도 사실 멘틀 대류가 일어나긴 하는데, 멘틀은 일단 고체라고 하고, 부분 용융돼 있다. 부분적으로 녹아 있어서 이제 그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납니다. 성분적으로 말할 때는 외핵만 액체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네,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갈게요. 이번에는 이제 수권의 층상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A 혼합층, B 수온약층, C, 심해층이고요. 이 혼합층은 이제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깊이가 깊어져도 수온 변화가 없죠. 바람의 세기가 강할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껍다. 이런 내용이요. 그리고 B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은 안정한 층이라서 이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교환이라든가 에너지 흐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고요. 심해층은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착하지 않기 때문에 깊이에 따른 혹은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네, 선지 가볼게요. A는 대류권과 상호작용한다. 네, 선지 좋네요. 우리가 바람의 세기가 강할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그래서 이제 대류권에서 바람이 불거든요. 기상현상은 대류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류권과 저 혼합층은 상호작용한다. 맞고요. 일종의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죠. 네, 다음 니은. B, 수온약층은 A와 C의 물질과 에너지 이동을 억제한다. 네, 굉장히 안정한 층이라서 물질이 이제 그 교환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네, 다음 디귿. C, 심해층에는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아서 깊이에 따른 혹은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네,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1번 직권, 2번 수권, 3번 이제 뭐? 3번은 이제 기권입니다. 기권도 이렇게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A는 대류권, B는 성층권, C는 중간권,
D는 열권이고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이제 대류현상. 대류현상은 언제 일어나냐면 이제 그 대류권하고 중간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온이 높아질수록, 아니, 그 높이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잖아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대류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이거랑 좀 구분해야 되는 게 기상현상은 수증기가 있어야 기상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비나 바람이나 뭐눈 같은 기상현상은 이 대류권에서 일어나지 중간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층권에 뭐가 있죠? 그 태양의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네, 오존층은 이 성층권에 있고요. 그리고 오로라는 열권에서 관측되고, 유성우는 중간권에서 관측되고, 그렇습니다. 네, 현재 가볼게요. 수증기는 A부터 D에 모두 존재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구 중력 때문에 대부분의 그 기체들은 대류권에 밀집해 있어요. 그래서 A, 수증기는 이 대류권에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기상현상도 이 대류권에서만 일어납니다. 다음, 니은. B에서는 대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네, 안정한 층이에요. 그래서 성층권에서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네, 맞고요. 디귿.

외권과의 상호작용. 외권이라는 건 이제 기권 바깥쪽 우주 공간을 외권이라고 하는데, 아, 그러면 기권 바깥쪽이니까 D랑만, D에서만 일어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태양 에너지가 이 대류권에서 일어나는 기상현상의 근원 에너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외권, 태양 에너지, 그 외권이 대류권하고도 상호작용하고, 또이 성층권엔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태양 자외선을 막아주죠. 외권과 이 성층권의 상호작용이고, 또 중간권에선 유성우가 관찰되잖아. 별똥별. 유성우. 그것도 외권과 중간권의 상호작용이고, 이 열권은 뭐 당연히 오로라 이런 거 관찰. 그래서 이제 외권과의 상호작용은 A부터 D 모두에서 일어난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갈게요. 생물권에 대한 설명. 생물권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말합니다. 1번. 미생물은 생물권에 속하지 않아? 미생물이 생물이 아니야? 생물이죠. 모든 생물을 말하는 거예요. 1번 틀렸고. 2번. 생물은 기권 전체에 걸쳐 서식한다. 아, 근데 우리 이제 기권에 이제 뭐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했을 때 대부분의 생물은 이 대류권에 있지 전체적으로 서식하진 않아요. 2번 틀렸고요. 여러분,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생겼을까, 육지에 생겼을까?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출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 지구에는 아직 오존층이 없어서 태양의 강한 자외선이 육지에는 그냥 도착했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생물이 살수 없었고, 태양의 자외선이 도달하지 않는 이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했을 것이다. 선캄브리아 시대의 그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출현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는 지권이 아니고 수권에서 출현했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지질 시대 동안 생물이 분포하는 공간 범위는 점점 확대되었죠. 그렇죠. 최초의 생물체는 바다에서, 그다음 이제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육지에서도 살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새, 조류도 생겼잖아. 새는 또, 그 공기 중에서, 그죠? 대류권에서 살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수권에서만 생물이 있다가 지권까지 활동 범위가 넓어졌고, 이제 그 기권. 기권에도 이제 생물이 살수 있으니까, 수권, 지권, 기권으로 공간 범위는 점차 확대됐다. 네, 맞습니다. 다음 5번. 생물권은 지권의 영향을 받지만, 그렇죠. 땅에서 뭐 식물들이 자라잖아? 지권을 변화시키진 않는다고요? 아니야. 우리가 상호작용이에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야. 예를 들면 식물이요. 식물의 뿌리가요, 여러분. 아주 그 길게 자라면서 암석을 부수기도 해요. 그리고 지렁이가 다니면서 토양을 변화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생물권도 지권을 변화시키죠. 상호작용이에요. 5번은 틀렸습니다. 정답, 옳은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5번 가볼게요.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을 나타내는 것이다. 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크게 세 가지.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가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에너지고요. 이 태양 에너지로 인해서 물의 순환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기상 현상, 날씨 변화, 해류의 순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태양 에너지가 근원 에너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는 이제 뭐그 지구 내부에서 뭐 멘틀 대류라든가 판의 이동이라든가 화산 지진 이런 것들의 이제 근원 에너지가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조력 에너지는 이제 태양과 달의 인력으로 생기는데요. 밀물, 썰물 같은 것이 이제 조력 에너지가 근원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태양 에너지는 날씨 변화를 일으킨다. 기상 현상의 근원 에너지다. 네, 맞고요.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조력 에너지고, 그로 인해서 밀물과 썰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까지 알아둘게요. 니은 맞고요. 디귿.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에너지는 지구 내부 에너지가 아니고 뭐? 태양 에너지입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기억하시면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갈게요. 다음은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권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예이다 그랬습니다. 바다 위에서 소나기가 내린다. 소나기가 내린다. 왜, 비가 왜 내리지, 얘들아? 그 기권에 있던 그 수증기가 이제 응결돼서 비로 돼서 내리는 거죠. 구름에서부터 비가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권과 그리고 바다, 수권의 상호작용이 되겠습니다. 나,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 소멸한, 태풍이라는 건 이제 기권에서 일어나는 건데, 육지에 다다르면 육지와의 마찰력에 의해서 힘이 약화된다 그래요. 육지, 직권이죠. 그래서 태양이 육지에 상륙하면 소멸한다는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 육상식물은 땅에서 영양분을 흡수한다. 식물, 생물권이고요. 그리고 땅, 직권이죠. 생물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수권, 기권. 2번. 나는 기권, 직권. 다는 생물권, 직권. 이거 화살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관계 있는 두 개의 권역만 골라주면 되는 거라 1번이 맞고요. 수권이 기권이냐, 기권이 수권이냐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화살표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탄소의 이동 이런 걸 가지고서.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중앙에 생물권을 넣고, 그다음에 여기 기권 넣고, 여기 직권 넣고, 여기 수권 넣은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이렇게 생물권도 직권. 직권이 수권, 수권이 직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화살표로 나왔을 때는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7번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아, 6번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7번 가볼게요. 네, 7번은 이제 물의 순환이고요. 물의 순환의 이제 근원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고요. 물이 이제 증발을 하고, 여기 이제 증산작용은요. 그 식물의 잎에서, 잎의 기공을 통해서 이제 그 물이 수증 형태로 나오는 걸 증산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죠, 물이. 그래서 이제 수증기가 이제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서 내리죠? 그럼 이제 하천수, 지하수가 흐르면서 지형을 변화시키고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그리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이제 바다에서 다시 또 물이 증발하고 뭐 이런 과정. 그래서 기권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과 기권에서 유출되는 물의 양은 같습니다. 뭐 사라지거나 생기거나 하는 게 아니고 돌고 도는 거죠. 물의 순환입니다. 네, 기역 가볼게요. 기역은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다. 증산작용이라는 건요, 식물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물권과 식물의 그 기공을 통해서 물이 수증 형태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권.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입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증발은 주로 지구 내부 에너지를 흡수하여?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그 물의 순환의 근원 에너지는 뭐예요? 태양 에너지예요.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증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지구 내부 에너지가 이용되는 예로는 이제 화산 폭발, 지진, 판의 이동, 멘틀 대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로 인해 생기는 현상입니다. 다음, 디귿. 물의 순환 과정에서 직권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하수가 흐르고 하천수가 흐르면서 지형을 변화시키거든요. 삼각주 같은 거 만들어지고 이렇게 지형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직권의 변화가 일어난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갈게요. 그림은 탄소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탄소 순환은요. 역시 이제 지구 시스템 권역 사이를 이제 이동을 하는데 탄소가 주로 기권에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권에는 이산화탄소 형태,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한다면, 그 수권에서는 지금 보면은 이제 이산화탄소가 용해되어 들어간다 그랬는데, 용해되면 뭐가 되냐면 탄산 이온이 됩니다.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고요, 수권에선 주로. 그리고 이제 직권에서는 이제 탄산염 광물의 형태로, 석회암 같은 탄산염의 형태, 혹은 이제 화석연료도 탄소가 있으니까, 이런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권 내에서는 이제 유기물, 탄소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탄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도 종종 물어보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탄산이온이 되고, 또 이제 바닷물에서부터 이산화탄소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서 탄산염이 퇴적이 되고, 마그마에도 탄소 성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날 때그 화산가스에는 이산화탄소라는 성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석연료라는 거는 그 생물의 사체가 오랜 시간 고온 고압의 환경에 놓이게 되면 직권에 생기게 되는 건데, 그 화석 연료가 이제 연소,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연소가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고, 식물이 광합성하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일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수권에서 탄소는 탄산염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랬는데, 수권에서는 이온의 상태로 존재해요. 탄산염의 상태로 존재하는 거는 직권이에요. 네, 기억 틀렸고요. 니은 A와 B 중에서, 저 인간 활동과 광합성 중에서 지구 온난화를 심화시키는 것. 지구 온난화라는 건 이제 온실가스가 많아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게 지구 온난화잖아요. 인간이 그 화석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온실 기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인간 활동 A가 지구 온난화를 심화시키죠. 오히려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잖아. 니은 맞고요. 다음 디귿. C는 이 화산 분출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 일어난다. 네, 맞습니다. 우리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화산 폭발, 지진, 멘틀 대류, 판의 이동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디귿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7강의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 부분 워크북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골고루 냈네요. 직권, 수권, 기권의 층상구조 물어보면서 이제 1, 2, 3번 출제됐고요. 그리고 생물권, 뭐 외권은 조금 깊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가볍게 개념 물어볼 수 있겠고요. 5번에선 이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이라 그래서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 에너지다. 화산 폭발은 뭐에 의해서 일어난다? 지구 내부 에너지에서 일어난다. 태양과 달의 인력으로 생기는 에너지를 조력 에너지라고 하는데, 조력 에너지에 의해서는 밀물 썰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에너지원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6번은 지금은 이렇게 글로 나왔지만 사실은 그림을 내면서 이게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냐,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냐, 이렇게 각 권역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요. 7번은 물의 순환, 8번은 탄소순환에서 이제 각각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네, 교재 7강 워크북 같이 풀어봤으니까 이제 교재 8강으로 가볼게요. 8강은 이제 판구조론과 직권의 변화라 그래서 이 판의 경계,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에서 생기는 지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요. 화살표 방향 잘 보면 될것 같고, 좀 단어가 좀 비슷하죠. 해령 하면은 이제 대관령 떠오르면서 해저 산맥, 발산형 경계, 해구 하면은 깊은 골짜기, 그래서 수렴형 경계에 생긴다, 이런 것들, 단어,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물어보는 지형들이 좀 있거든요. 어느 지역인지 좀그 세계 지도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단원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그림은 세계 지도에 화산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주로 이렇게 띠 모양으로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있죠. 특히 이 태평양 연안, 여기는 이제 그 불의 골이라고도 부르고요. 화산 폭발이나 아니면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선지 가볼게요.
아, 근데 여러분, 이제 판의 경계에서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건 맞아. 근데 이 선지를 보면 화산 활동이 판의 경계 부근에서만 발생하냐? 뭐뭐에서만 이러면 보통 오답이거든요. 이런 부분 있잖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경계가 아니잖아요. 하와이 이런데 그런 데는 판의 경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판의 경계가 아닌 곳에서도 화산 활동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A 지역의 화산은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지? 선생님 힌트 줄게. 여기가 아프리카야. 아, 그렇지. 동아프리카 열곡대입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 여기는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형 경계에서 생기는 거고요.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고요. 판이 생성되는 곳이죠. 그래서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네, 맞습니다. 다음 디귿 B 지역에는 아 여기요. 여기서는 이제 알류산 이름이 좀 어렵대요. 알류산 해구, 뭐 알류산 열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해구, 호상 열도 같은 수렴형 경계입니다. 수렴형 경계는 그 멘틀 대류의 하강부고요. 그리고 판의 소멸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호상 열도가 존재한다. 호상 열도는 이제 수렴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이고요. 그 해구를 따라서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그렇게 섬들이 생기는 걸 호상 열도라 그래요. 네, 디귿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갈게요. 그림은 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판이 암석권의 조각이거든요. 근데 암석권이라는 게 지각만 말하는 건 아니야. 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 한 100km까지를 암석권이라고 하고 그 암석권의 조각을 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석권 밑에 한 100에서 한 400km까지를 연약권이라고 하는데, 이름에서 조금 느낌이 오겠지만, 여기는 멘틀이 부분 융융돼 있어서, 부분적으로 녹아 있어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면, 그 위에 있는 그 암석권의 조각, 판이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럼 지각은 보면요.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을 비하면, 대륙 지각이 좀더 두껍고, 밀도는 작죠. 네, 선지 가볼게요. 지각, 아, 그런가. 이게 매력적인 선지예요. 지각의 조각을 판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암석권의 조각을 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석권은 지각만 말하는 게 아니야. 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를 포함하는 거예요. 기억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해양판의 밀도는 대륙판의 밀도보다 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형 경계에서는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하거든요. 왜냐하면 해양판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밀도가 큰 판이 작은 판 아래로 섭입하는 거예요. 해양판은 두께가 얇고 밀도는 더 크다. 다음 디귿. 연약권의 멘틀 대류는 암석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그렇지. 여기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서 이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이제 발산형 경계,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서는 이제 수렴형 경계 이런 게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저런 멘틀 대류는 판의 이동의 원동력이고 판의 이동, 멘틀 대류, 그리고 화산 활동, 지진 이런 것의 근원 에너지는 뭐예요? 그렇지.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갈게요. 그림은 판의 경계에 위치한 AB와 주변 판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A는 이제 화살표 방향 보면요.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생기는 발산형 경계입니다. 이 발산형 경계에서 생기는 이 해저 산맥, 해령이라고 하고요. 해령을 따라 생기는 이 V자형 계곡, 열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산형 경계에서는
해령, 열곡 같은 지형이 나타나고, 여기도 역시 해령입니다. 근데 이 해령,

성경의 이 경계면을 보면 판이 서로 어긋나고 있죠. 그래서 이 비는 뭐라고 하냐면 보존형 경계라고 하고요. 판의 생성이나 소멸은 없고요. 판이 어긋나서 이동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이제 그 지형은 변환 단층이 있어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존형 경계에서는 지진은 일어나지만, 판이 어긋나기 때문에 지진은 일어나지만, 마그마는 생기지 않기 때문에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해령에서는 이 마그마 상승 때문에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거든요. 그게 이제 차이점으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A 하부에서는 멘틀 대류가 하강한다. 아니죠. 여기는 발산형 경계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판에 생성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B에서는 이 보존형 경계에서는 판이 소멸된다. 판이 소멸되는 건 수렴형 경계예요. 보존형 경계는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답은 디귿일 텐데요. 이것도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가 화산 활동이라 그러면은 저 발산형 경계에서가 B 보존형 경계에서보다 활발하죠. 그쵸? 여러분, 저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디귿이 되겠고요. 이쯤에서 지금 화산 활동 한번 정리 좀 해보면요. 우리가 발산형 경계가 있고, 수렴형 경계가 있고, 보존형 경계가 있는데, 이 수렴형 경계는 특히 또 해양판과 해양판, 해양판과 대륙판 같은 경우에 섭입이 일어나거든요. 섭입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 같은 경우에 밀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섭입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런 건 이제 충돌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화산 폭발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발산형 경계, 여기서 마그마 상승 일어나서 화산 일어나고요. 섭입하면은 이 섭입 당하는 판 쪽.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근데 그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 예를 들면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에는 그 마그마가 생기지 않거든요. 마그마라는 거는 이렇게 지구 내부에서부터 녹아서 생기는 거거든. 근데 그 대륙판과 대륙판이 이렇게 충돌할 때는 뭔가 섭입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녹아서, 암석이 녹아서 마그마가 생기지 않아서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지 않고, 저 보존형 경계, 판이 어긋나는 거라서 이제 지진은 일어나지만, 화산 폭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요. 지진도 사실은 이제 그 깊이에 따라서 천발, 중발, 신발이 있는데, 천발 지진은 다 일어나는 거야. 얕은 지진은. 근데 우리가 신발 지진, 진원의 깊이가 깊은 곳, 신발 지진은 이 섭입, 때가 만들어지는 이 섭입형에서 신발 지진까지 일어난다. 신발 지진까지 일어나는 거는 섭입형이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3번 문제 답은 2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갈게요. 그림은 어느 해양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해양은 태평양과 대서양 중 하나이다. 근데 세계 지도가 아닌데? 여기가 어디지? 근데 지금 보면 일단은 마그마의 상승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성되는 지형은 해령, 해저산맥, 열곡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해령이야, 해령. 여러분 배운 해령은 동태평양 해령이랑 대서양 중앙해령이 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이 바다 중간이잖아. 그치? 아, 이거 대서양 중앙해령이구나. 대서양이구나. 라고 눈치챌 수 있고요. 왜냐면 태평양은 그 경계를 따라서 그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고리 형태로 화산 활동이나 아니면은 지각변동이 심하거든요. 불의 고리. 근데 얘는 지금 경계가 아니고 중앙이잖아. 그래서 얘는 대서양 중앙해령입니다. 그리고 그걸 또 이제 알수 있는 단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그 해령이 만들어진 다음에 판이 생성돼서 이렇게 가겠죠. 선생님 예측하겠는데 나이 물어볼 것 같아요. 해령에서 점점 멀어지면 멀어

길어질수록 지각의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 거죠. 지금 얘는 막 생긴 거고, 얘는 생긴 지좀 돼서 이쪽으로 밀려난 거거든. 그래서 지각의 나이는 C가 제일 많고요. 여기 보면요. 이 해양지각하고 대륙지각이 뭔가 그 해양지각이 이렇게 대륙지각 밑으로 들어간다는 표시가 없죠. 섭입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태평양 같은 경우에 태평양의 연안 부분을 따라서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한다는 그림이 없잖아. 아, 여기 태평양 아니구나. 대서양이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지 가볼게요. 이 해양은 대서양이다. 네, 맞습니다. 핵심 증거. 여기가 바로 대서양 중앙해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지각을 이루는 암석의 나이. 그쵸? 나이 물어보죠. 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오래된 거야. 따라서 B가 A보다 나이가 많다. 네, 맞습니다. 다음, 디귿. C 부근에는 해구가 존재한다. 여러분, 해구는요, 태평양의 연안,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할 때 생기는 깊은 골짜기가 해구야.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C에서는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되고 있다는 그림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해구가 존재한다는 틀렸습니다. 태평양 주변부였으면은, 섭입이 일어나서 해구가 존재하는데, 이 대서양은 이제 중앙에 해령이 있고요. 그리고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갈게요. 그림은 판의 경계에 위치한 지점 A부터 C를 나타낸 것이, 3개째도 나왔다. 자, A는요, 여러분, A나 B나 지금 태평양, 여기가 태평양이야. 태평양은 이렇게 주변부에서 뭔가 판의 경계, 지각 변동 이런 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A 부분을 보면 어쨌든 화살표 방향을 보니까 수렴형 경계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수렴형 경계에서 이제 형성되는 지형은 해구, 호상열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이 B는 이제 발산형 경계로서 화살표 방향 보세요. 여기서 형성되는 지형에는 해령, 열곡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B가 바로 동태평양 해령이에요. 여기 나왔다. 이게 대서양 중앙해령이야. 대서양의 중앙. 대서양 중앙해령이고. 그리고 여기가 비가 동태평양 해령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C 여기도 수렴형 경계거든요. 화살표 방향 특히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페루칠레 해구.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지형이 이제 해구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안데스 산맥, 습곡 산맥. 이런 것들 만들어집니다. 자꾸 보니까 괜찮죠? 네, 선지 가볼게요. A와 C에는 호상열도가 존재한다. 여러분, 호상열도가 이제 A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C는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형 경계로서 해구와 습곡 산맥인 거야. 호상열도는 C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틀려. 니은. B는 해령이 위치한 지점이다. 그렇죠. 구체적인 이름은 동태평양 해령이고요. 또 해령 여기 또 있어요. 여기. 여기는 이제 대서양 중앙해령이에요. 네. 맞고. 다음 디귿. ABC에서는 모두 지진이 활발하게, 지진은 뭐, 여기 또 천발, 신발 이렇게 구분한 것도 아니라서 지진은 뭐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에서 다 일어나고요. 좀 조심해야 될건 이제 화산. 화산 폭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로 일어나는 충돌 형성되는 그 히말라야 산맥 같은 곳, 혹은 뭐산 안드레아스 단층, 보존형 경계, 이런 데서는 마그마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5번 정답은 4번 니은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가볼게요. 그림 가는 어느 대륙 주변부에 있는 판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해 판 경계와 그 주...

주변에서 나타난 지진 발생 지점의 분포를 AC 단면에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이제 ABC에서 이제 ABC의 그 지진 발생 지점이요. 이렇게 되고 있잖아. 그쵸? B에서 A판으로 갈 수, 지금 뭔가 이런 식으로 판에 섭입이 일어나고 있구나. 수렴형 경계라는 걸알수 있고요. 수렴형 경계에서는요, 그 판의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안으로 수렴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C가 있는 판이 밀도가 더큰 거예요. 이렇게 수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화산 폭발이나 지진 같은 거는 그 밀도가 작은 판, 섭입 당하는 판 쪽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일어난다는 거는 A판의 밀도가 작다라는 것도 알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선지 가볼까요? 판의 경계는 수렴형 경계다. 네, 맞고요. 판 경계 부근에서의 밀도는 A가 속한 판이 C가 속한 판보다 밀도가 작다 어때? 그렇지. C가 A판 밑으로 섭입하고 있기 때문에 A판의 밀도가 더 작죠. 네, 맞습니다. 디귿. 화산 활동 같은 경우에 BC랑 AB 중에 언제, 어디가 더 활발해? AB 쪽.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BC 구간이 활발하다 어때? 아니죠. AB 구간에서 더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좀 정리해 줄게요. 뭔가 섭입할 때는요. 밀도가 큰 판이 섭입하는 거야.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섭입하는 거야. 그리고 뭔가 화산 폭발이나 지진 같은 지각 변동, 호상 열도의 형성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6번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네, 7번 문제 가볼게요. 그림 가는 우리나라 주변 판의 경계와 어느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나는 이 지진으로 발생한 지진 해일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여러분 지진 해일 선생님 단어 딱 보자마자 왠지 뭐와 뭐의 상호작용이냐 물어볼 것 같거든요. 지진은 이제 직권에서 일어나는 거고 해일은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의 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 진짜 중요한 문제야.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웃한 그 판을 보면 우리나라가 일단 유라시아 판에 속하고 그리고 이웃한 판, 태평양 판, 필리핀 판 이렇게 세 개의 판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북아메리카 판도 여기 그려져 있네요. 근데 지금 보면요. 그 지진 발생 지역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와. 여러분 밑에를 봐봐, 밑에. 밑에를 보면은 누가 섭입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아래로 이렇게 섭입하고 있죠. 따라서 밀도는 태평양판이 필리핀판보다 큰 거겠죠. 그쵸? 밀도가 큰 판이 작은 판을 섭입하는 거지. 그리고 이번에는 그 필리핀판과 유라시아판을 보세요.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섭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판이랑 유라시아판을 비교하면은 유라시아. 필리핀판이 밀도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만 보면은 헷갈리지만 이 밑에를 누가 섭입하고 있는가를 보면 밀도 구분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선지 가볼게요. 이 지진은 해구 부근에서 발생했다. 여러분, 일단 섭입한다는 거는 수렴형 경계고요. 수렴형 경계에서는 해구, 그리고 뭐, 호상열도 같은 게 생기죠? 그래서 이 지진은 해구 부근에서 발생하였다. 맞습니다. 수렴형 경계니까. 맞고요. 다음, 니은. 이게 제일 중요한 선지입니다. 밀도적으로 봤을 때는 반대로 써놨네. 태평양판이 제일

일시적으로 낮아진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용암이 흘러내려서 이제 화산재도 날리고요. 그 화산재 같은 경우에 이제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풍화작용을 겪으면서 오히려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고요. 이때 이제 뜨거운 열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 화산을 이용해서 지열을 이용해가지고 발전을 하기도 하고요. 지열 발전. 네, 뭐,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현지 가볼까요? 화산가스가 녹은 빗물에, 일단 저거 산성이에요, 염기성이에요. 산성비예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이거는 약간 이제 선생님하고 지시학 배울 때, 산성, 염기성 이런 거할 때요. 페놀프탈레인은 무모빨이거든요. 산성, 중성, 염기성일 때, 그래서 이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으면 붉은색을 띠는 거는 염기성일 때 띠는 거야. 산성은 무색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다음, 니은. 대량의 화산재는 일시적으로 지구의 기온을 낮춥니다. 네, 왜요? 태양빛을 반사시키니까. 네, 니은 맞습니다. 다음, 디귿.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지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8강의 판구조론과 직권의 변화 워크북 문제 같이 8문제 풀어봤는데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 일단 이제 3번이나 4번 같이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쉽게 풀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5번 같이 이렇게 세계 지도를 나타내면서 이 지역이 어디냐, 여기서 발달하는 지형은 이런 거 물어보고요. 특히 이제 그 수능형과 가장 비슷한 문제는 이제 7번 같이 어떤 세 개의 판이 맞닿아 있을 때 밀도 비교를 할수 있는가, 이런 것들. 아니면 6번 같은 것도 이제 판의 경계에 따른 지진 발생 지점을 나타내면서 여기가 수렴형 경계고 누가 어느 판이 섭입하는가, 이런 거를 추론하는 문제가 수능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겁먹지 말고 그 지도를 자꾸 보면 볼수록 늘고요.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게 있어. 선생님하고 정리했지만 한번더 정리해 줄게요. 우리 판의 경계는 크게 발산형 경계랑 수렴형 경계랑 그리고 보존형 경계가 있다. 발산형은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수렴형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보존형은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화살표 방향으로 여러분이 딱 맞출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해양판과 해양판이냐, 대륙판과 대륙판이냐, 여기. 그리고 수렴형에서는 해양판과 해양판이냐, 해양판과 대륙판이냐, 대륙판과 대륙판이냐, 이렇게 또 나누는 거야. 근데 이제 해양판과 해양판, 해양판과 대륙판은 섭입형이라 그래서 밀도가 큰 판이 이제 밀도가 작은 판 안으로 섭입하는 거고요. 대륙판과 대륙판은 밀도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충돌형이라 그래서 이게 또 뭐와 관련이 있냐면은 이제 화산 폭발이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날 때는 화산 폭발이 일어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에서는 이제 해령, 열곡. 그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형 경계는 열곡대. 그래서 이제 지역으로는 이제 동태평양 해령, 대서양 중앙 해령, 아프리카 열곡대, 아이슬란드 열곡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섭입되는 그 해양판과 해양판 같은 경우에 해구, 호상열도 이런 게 있고요. 해양판과 대륙판 같은 경우에 해구, 호상열도 혹은 습곡산맥. 그래서 아까 문제 중에 이제 습곡산맥이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형 경계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나타날 수 있지만,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에서는 습곡산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약간 지역 선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륙판과 대륙판의 수렴형 경계에서는 히말라야 산맥, 습곡산맥. 히말라야 산맥은 여기. 안데스 산맥은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존형 경계에서는 이제 변환단층이라고 해서 이제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 발산형은 이제 멘틀 대류의 상승부,
판에 생

풍성, 수렴형은 멘틀 대류의 하강부, 판의 소멸, 보존형은 판이 어긋나는 거, 어긋나서 이동하는 거. 그래서 이쪽에서는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없다. 지진? 아, 지진은 쉬워. 지진은 다 일어나. 근데 이제 특히 깊이가 깊은 신발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 섭입형에서 이제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제 화산 활동이에요, 화산. 화산 폭발이 이제 발산형, 그리고 이제 수렴형, 특히 섭입되는 수렴형에선 일어나지만 그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형이나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마그마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좀 주의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단권화 노트에다가 오늘 틀린 문제와 관련된 개념 내 손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구과학 부분 워크북으로 누적 복습했습니다.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27 수능특강 농업기초기술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역시 식품가공기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콩류의 가공, 그리고 채소류의 가공, 그리고 육류, 우유 가공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콩류 가공식품, 이제 콩류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된장이나 두부, 이거 만드는 제조 원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거고요. 과일, 채소의 가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콩입니다. 콩. 많이 접하고 가장 쉽게 접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식재료 중에 하나죠. 자, 일단 두유입니다. 우유 아니고요. 우유는 소의 젖이고 두유는 콩의 젖이란 뜻이에요. 콩. 근데 콩에서 젖이 생각나냐? 그건 아니고 이제 콩을 갈아 놓으면 우유와 비슷한 느낌? 네, 그래서 두유라고 합니다. 자, 콩을 물에 담가서 이제 불려요. 불려서 그걸 갈아. 갈고 나서 끓여서 만든 음료입니다. 음료. 자, 두유의 제조 원리 보면 일단 콩을 불려서 껍질을 탈피를 하죠. 그 다음에 가열 후에 갑니다. 그리고 빚이 분리하고 두유 조제하고 살균 및 냉각해서 제품으로 나옵니다. 자, 두유 종류는 일반 두유, 조정 두유, 그리고 두유 음료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일반 두유는 말 그대로 불린 콩 자체에서 비지를 분리하고 남은 바로 그러니까 빚

지만 분유한 상태가 일반 두유가 되겠고, 조정 두유는 속에 있는 성분을 좀 조정을 해요. 성분을 뭔가를 더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두유 음료는 그 두유에 조금 더 기호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부재를 첨가하는 거죠. 커피라든지 과즙이라든지 코코아 등을 첨가해서 만드는 음료가 두유 음료가 되겠습니다. 자, 두유를 만들었을 때 냄새가 날 경우가 있는데, 두유를 만들 때 콩을 좀덜 삶으면 콩 비린내가 나고, 너무 오래 삶으면 메주콩 냄새가 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콩으로 만들 수 있는 더 대표적인 거, 두부. 콩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추출해서 무기염료로 응고시킨 식품이죠. 두부의 제조 원리를 보면 콩을 불려서 간 다음에 그걸 끓여요. 끓이고 나서 두유와 비지를 분리를 하죠. 그리고 분리된 두유를 압착, 이제 응고시켜서 압착 성형해서 제품으로 나오게 됩니다. 두부의 단백질을 응고시키는데 대표적으로 응고제 네 가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간수라 그러죠. 간수. 천일염에서 빠져나온 그 짠물. 간수로 알고 있는 염화 마그네슘. 그리고 황산 칼슘, 염화 칼슘, 글루코노 델타락토 좀 길죠. 그래서 GDL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자, 일단 간수라고 불리는 염화 마그네슘은 응고가 빠르고 천일염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일염을 쌓아두면 거기서 이제 흘러내린 물이 간수입니다. 염화 마그네슘을 이용을 해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가 단단해요. 단단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황산 칼슘을 이용해서 응고를 시키면 수율이 좋고 조직과 색상이 좋습니다. 하지만 황산 칼슘을 사용하는데 다소 방법이 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염화 칼슘, 응고가 빠르고 제품에 물 빠짐이 좋아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수율이 나쁘고 조직감이 좋지 않습니다. GDL은 수율이 높고 응고력이 우수합니다. 신맛이 있어요. 산을 사용해서. 그리고 조직이 매우 연하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두부 제조 시의 유의사항. 자, 콩 속의 단백질을 잘 추출하려면, 그러니까 콩 속에 있는 단백질을 잘 추출하면 곱게 갈긴 갈아야 되는데, 갈때 너무 곱게 가려고 막 고속으로 간다든지 이래서 열이 발생하게 되면 단백질이 변성돼서 두부 자체 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유의사항을 왜 지금 짚어주냐면, 그 문항이 출제될 때 실험 실습 상황을 주고 결론에 뭐 두부에서 뭐 시큼한 냄새가 났다? 또는 두부의 수율이 좋지 않았다? 뭐 이런 실험 실습에서 문제점에 대한 결론을 주고 어디에서 잘못됐는가를 찾는 문항이 잘 나와요. 그래서 유의사항 이건 꼭 알아두세요. 자, GDL, 글루코노 델타락돈 GDL이라고 불리죠. 다른 응고제하고 좀 다르게 물에 녹아있는 글루콘산을 형성해서 두부를 응고시켜 조직이 매우 부드럽고 치밀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수, 염화 마그네슘이죠. 습기가 찬 소금, 천일염에서 저절로 녹아 흐르고 흐르는 짜고 쓴 액체입니다. 염화 마그네슘이 주성분이에요. 근데 황산 마그네슘도 함유하고 있어서 불순물 제거 후에 염화 마그네슘만 정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콩으로 만들 수 있는 또 대표적인 된장입니다. 근데 된장이 두 가지예요. 어떻게 두 가지냐? 일단 재래식 된장이라는 게 있고 계량식 된장이라는 게 있어요. 재래식 된장은 우리 옛부터 그 만들었던 방법 그대로 메주를 띄워서 메주를 발효시켜서 시킨 후에 소금물에 띄워서 된장과 간장을 만드는 방법이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된장의 특징은 여러 가지 균이 복합작용합니다. 자, 재래식 된장, 전통식 된장이죠. 전통 메주에 소금물에 담가서 메주를 일정 기간 발효시킨 다음에 액체와 고체로 분리를 해요. 그래서 액체는 간장으로, 고체는 된장으로 다시 발효시켜서 제조를 하죠. 자, 콩 단백질의 펩타이드 아미노산은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감칠맛이 강하고 색이 진해집니다. 여러 종류의 균이 사용이 돼요. 고초균,
항국균 등의 균이 복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에 비해서 계량식 된장, 일명 코지 된장이라고 하는데, 이 코지를 뭘 쓰냐에 따라서 달라요. 코지가 뭐 쌀도 있고 보리도 있고 콩도 있고 그러는데, 자, 된장 발효 균주 중에 한 가지 항국균만을 삽니다. 그러니까 단일균이에요, 단일균. 전통적인 건 복합균, 계량식 된장은 단일균, 항국균만을 배양해서 접종한 코지를 재료로 쓰는 단일균주 발효식품입니다. 자, 콩의 함량이 높으면 색깔이 좀 진해요. 그리고 구수한 맛이 강하고, 근데 곡물, 뭐 쌀이나 보리의 함량이 높으면 색이 좀 밝고, 그리고 맛이 좀 단맛이 강하게 남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코지 볼까요, 코지? 코지는 주성분이 이제 이건 쌀, 보리, 콩으로 만든 건데, 쌀된장은 곡류죠. 탄수화물 많이 들어가 있는. 쌀코지와 익힌 콩에 소금을 섞어서 제조를 하는데, 쌀의 전분이 탄수화물이 당화돼서 단맛이 나고 색이 연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시 보리코지와 익힌 콩에 소금물을 넣어서 제조를 하고요. 단맛과 구수한 맛이 강하고 색이 진합니다. 뭐에 비해서? 쌀 된장에 비해서. 자, 콩된장. 콩은 콩코지와 익힌 콩에 소금을 섞어서 제조를 하는데, 감칠맛이 강해요. 단백질이, 쌀이나 보리보다 단백질 함유량이 높아서 감칠맛이 강하고, 신맛이 거의 없고요. 색깔이 진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된장의 제조 원리인데, 된장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죠. 그냥, 콩만 발효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나타나는 작용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일단, 된장에서 나는 단맛. 그 단맛은 탄수화물, 전분질이 분해가 돼서 단맛을 형성하고요. 된장의 그 특유의 냄새 있죠. 그 냄새는 효모에 의해서 당분 일부가 알코올과 CO2가 됩니다. 알코올 발효가 돼요. 그래서 된장 특유의 향이 나타나고, 유기산 발효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신맛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감칠맛을 끌어올리고요. 소금을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짠맛이 나오겠죠. 그리고 마이야르 반응으로 인해서 당분하고 그 단백질의 마이야르 반응으로 인해서 색깔, 된장의 고유한 색깔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된장이 발효를 하는데 썩는 경우가 있어요. 발효가 되지 않고 썩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 자, 첫 번째, 다른 재료에 비해서 소금이 덜 들어갔을 때, 소금이 방부 역할을 하고 이제 살균 작용하는데, 소금이 덜 들어가면 된장이 발효 중에 썩는 경우가 생깁니다. 산패하는 경우. 그리고 된장이 충분히 삶아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산패가 되고요. 첨가된 소금이 골고루 섞이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총량은 맞게 넣었으나 섞이는 부분이 있고 섞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섞이지 않는 부분은 첫 번째와 같은 경우죠. 다른 재료에 비해 소금량이 적었을 경우. 자, 이럴 때는 된장이 산패, 발효가 아니고 산패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과일입니다. 과일하고 채소. 일단 과일에서는 잼, 젤리와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리와에서는 과실에 설탕을 넣고 과일하면 과실에 함유된 펙틴, 그리고 그 신맛을 내는 유기산이 상호작용해서 젤리화가 일어납니다.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당도가 조금 떨어지면 다른 게 조금 더 많으면 되고, 대신에 이제 한쪽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냥 조금씩 부족하면 다른 걸 조금씩 더 첨가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젤리화여서. 그래서 젤리화는 크게 당, 펙틴, 유기산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나타납니다. 당은 62에서 65% 정도의 당이 필요하고요. 펙틴 1에서 1.5%. 펙틴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완숙한 과일보다는 미숙한, 그러니까 덜 익은 과일이 훨씬 많습니다. 덜 익은 과일에. 자, 펙틴은 일단 식물의 세포 벽하고 세포 사이 층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겔화되는 성질이 강해서 젤리 응고에 가장 중요한 성분이에요. 일반적으로 불용성인
프로토펙틴으로 존재하지만 과일의 성숙에 따라서 완숙하면 팩트산으로 변합니다. 많이 익으면. 이 팩트산은 응고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완숙한 과일은 젤리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 다음 유기산 시큼한 내는 과일의 신맛을 신맛 성분 유기산은 미숙한 과일에 많아요. pH 2.8 이하 또는 pH 3.5 이상에서 젤리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과일로 젤리화 시킬 때는 완숙한 과일보다는 아직 익지 않은 과일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젤리점 판정법이에요. 젤리점을 판정하는데 이게 지금 젤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정을 하는 건데, 스푼법, 컵법, 당도개법이 있습니다. 당도개법. 일단 그 젤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졸이겠죠. 액을 졸이는데, 스푼법은 뭐냐면, 졸인 액을 스푼으로 이렇게 떠봐요. 떠봐서 이렇게 떨어뜨려 보는 거지. 떨어뜨렸을 때 물처럼 쭉 떨어지면 젤리화를 그러니까 더 졸여야 된다는 내용이죠. 졸인 액을 스푼이나 주걱으로 떠서 흘려보았을 때 떨어짐이 좀 늦고, 그러니까 끈끈해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걱 끝에 일부가 남아서 굳어질 때를 젤리화 됐다라고 판정을 해요. 자, 컵법은 찬물에다가 지금 졸이고 있는 그 젤리를 넣어봐요. 졸인 액을. 그러면 이게 그 아직 좀덜 졸여졌으면 찬물이지만 가면서 이게 흩어져 버릴 것이고, 물에 녹듯이. 그렇죠? 이게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찬물에 들어 있는 컵에 졸인 시럽을 떨었을 때 떨어뜨려 물속으로 가라앉는 도중에 이게 흐트러지지 않고 바닥 그대로 그 모양을 유지하면서 떨어지면 젤리화가 됐다는 걸로 판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당도개법. 졸인 시럽을 정말 당도를 측정을 해보는 거죠. 20도로 식혀서. 그래서 굴절 당도계로 당도를 측정했을 때 60에서 65브릭스가 될 때, 이때가 젤리화가 됐다고 판정을 합니다. 근데 식히지 않고 그냥 뜨거울 때 바로 재봤을 때는 뜨거운 시럽의 당도는 상온 시럽보다 2, 3브릭스가 낮게 측정이 됩니다. 자, 팩틴, 조금 아까 나왔던 팩틴. 과일이나 채소 세포막 사이에 존재하는 다당류의 하나입니다. 설탕과 함께 열을 가하면 녹아서 잼이 만들어지죠. 이 팩틴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그러니까 완숙한 과일과 미숙한 과일을 봤을 때덜 익은 과일에는 팩틴이 프로토팩틴 형태로 들어있어요. 근데 과일이 익어가면서 어떻게 팩트산 형태로 바뀝니다. 열에 의해 팩틴이 불어서 팩트산 형태로 되면 젤리화 작업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덜 익은 과일이 그 젤리 제조에는 훨씬 적합합니다. 젤리점이 지나쳤을 때, 그러니까 너무 졸였을 때, 너무 졸이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떤 현상이 딱딱해지죠. 설탕처럼. 그리고 설탕처럼 결정이 생기고, 아무래도 너무 젤리점을 지나쳐버리면 풍미와 향이 떨어지고요. 당을 계속 열을 가하면 캐러멜화가 되죠. 근데 캐러멜화 현상으로 제품의 색깔이 어떻게 검은색, 갈색을 띠게 됩니다. 자, 다음 통조림입니다. 통조림, 과일 통조림, 통조림, 병조림. 하여튼 이제 가공을 한번 하는 거죠. 캔이나 유리병 등의 용기에 식품을 채우고 탈기, 그 속에 있는 공기를 빼내고 밀봉, 살균, 냉각해서 장기간 변하지 않도록 저장하는 식품이 과일 통조림입니다. 장기간 보존이 가능해요. 그리고 운반도 편하고, 과일하면 과일 자체가 무거워요. 그 수분이 많고.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이 힘들고 운반도 힘들죠. 가다가 깨지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통조림으로 이렇게 가공을 해놓으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고, 운반이 편리하고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조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 풍미가 좋고, 그리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합니다. 병조림 할 때, 그러니까 통조림이나 병조림 할 때, 탈기를 왜 하느냐, 공기를 왜 빼느냐. 첫 번째, 호기성 미생물의 발효 억제. 공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호기성 미생물은 활동이 심해지겠죠. 활동이 심해지면 내용물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물의 색, 맛, 변화 및 산화 방지 위해서 빼고요.
그리고 가열 살균할 때

살균할 때 가열을 해야 되는데 속에 공기가 들어있으면 공기 부피가 어떻게 돼요? 팽창이 되죠. 그때 유리병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타민과 식품 성분의 감소 또는 변화를 방지하고 혹시 이제 금속 통조림일 경우에 속에 공기 산소가 들어가 있으면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식 방지를 하기 위해서 속에 탈기를 하는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치입니다. 김치. 우리 매일 먹죠, 매일. 김치는 무, 배추 등을 소금에 절여서 여러 가지 양념, 뭐 고춧가루, 파, 마늘 이런 걸 넣고 발효시킨 식품이죠. 우리나라 전통식품이죠. 김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배추김치도 있고, 총각김치도 있고, 제주도 가니까 감귤김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김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김치의 제조 원리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삼투. 삼투는 언제 써요? 삼투 현상이 언제 나타나냐면, 배추에다가 소금 뿌려 놓잖아요. 안쪽에 있는 배추의 수분을 뽑아내기 위해서. 배추에 소금 넣고 절이면 삼투작용을 인해서 배추 안쪽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와요. 나중에 이제 그 수분이 빠져나온 그 자리에 양념이 들어가게 되죠. 삼투의 속도는 채소의 세포 내에 즙에게 농도의 차이가 클수록, 그러니까 농도의 차이가 크려면 소금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삼투가 빨리 나요. 그러니까 빨리 절거진다. 빨리 순이 죽는다.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삼투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시죠? 자, 두 번째 원리는 효소의 작용이에요. 효소의 작용. 아밀레이스 프로테이스가 김치의 단맛하고 감칠맛. 탄수화물 분해하고 단백질 분해해서. 그리고 셀룰라이제, 펙티나제 등 섬유소의 작용을 해서 채소의 조직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막 담은 김치와 한 1년, 2년 지난 김장김치 보면 굉장히 부드럽죠. 그걸 염부작용이라고 하는데 의도한 김치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김치도 있어요. 그것도 조금 더 다시 나올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김치의 미생물의 발효작용입니다. 처음 발효 초기에는 김치 속에 있는 호기성 미생물이 그 역할을 해요. 이제 중기로 넘어가면서 젖산균이 나오고 효모 등의 번식으로 인해서 젖산 발효, 알코올 발효가 나타나면서 그 특유의 김치 냄새가 생성되고 김치 특유의 향이 나타납니다. 발효 후기에는 유기산이 과다 생산돼요. 그리고 산막 효모의 발생으로 김치 조직이 물러지는 염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배추 김치의 제조 과정이에요. 지금 콩류도 그렇고 채소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올 축산식품도 그렇고 제조 과정이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크게 개념 정도만 잡을 수 있도록 제조 과정이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설명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그 평가원 문항에서 식품가공 문제가 나왔을 때 보통 이제 그 실험 실습 보고서나 계획서 같은 걸 이제 주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결과나 이런 걸 보면 뭐가 잘안돼 있어. 그럼 무엇 때문에 잘안돼 있는지를 찾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제조 과정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좀 크게 개념 정도는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배추를 절단해서 절이죠. 소금 들어가면 삼투 현상이 나타나요. 탈수하고 양념 만들고 양념 혼합한 다음에 이제 담궈서 발효시킨 다음에 이제 먹게 되죠. 자, 배추김치 제조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염부 현상. 배추김치 자체가 굉장히 부들부들해지는 거. 의도한 염부 현상이 있고 의도하지 않는 염부 현상이 있죠. 김장김치 같은 거뭐 2년 됐다, 3년 됐다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의도해서 부들부들하게. 그런데 김치 담근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부들부들하다. 왠지 좀 상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자, 그런 염부 현상이 어떨 때 나타나냐면 이제 여기서는 의도하지 않는 염부 현상이에요. 배추의 생육 상태가 원래 좋지 않았을 때. 이런 염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배추를 너무 오래 절였을 때, 이렇게 염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추 절일 때 정제염만을 사용할 경우. 자, 정제염은 바닷물에서 이걸 전기분해 이런 걸로 해서 염만을, 정말 소금 김에 짠맛만을, 그
정말 소금 그 자체. 천일염은 바닷물 자체에서 물만 증발시켜서 그 바닷물 속에 있는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데 비해서 정제염은 전기분해를 해서 정말 소금기만 정제를 해놓은 거예요. 소금기만. 그러니까 염분 농도가 천일염에 비해서 정제염이 훨씬 염분 농도가 높습니다. 훨씬 짜요. 그러니까 같은 양으로 같은 시간을 절일 때는 훨씬 더 배추가 부들부들 염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과량 사용하게 될 경우 설탕도 농도가 높기 때문에 소금하고 똑같아요. 삼투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김치의 절임 온도 그리고 발효 및 저장 온도가 높았을 때도 염분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김치 제조상 또 주의사항. 이 주의사항이 지금 몇개 나왔는데 이게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출제가 됐을 때 답으로. 그러니까 김치를 담는 상황을 주고 김치 모양이 이렇다. 이유가 뭐냐예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는 어떻게 나왔느냐. 김치를 담아봤더니 김치가 검은색이 돼가요. 검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 김치 제조할 때 멸치젓 넣을 때 멸치젓을 끓인 다음에 위에 뜬 액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멸치젓 그대로 사용을 해버리니까 까매졌다는 거예요. 자, 주의사항. 그래서 김치 제조할 때 멸치젓은 끓여서 그 위에 뜨는 맑은 액만 사용해야 됩니다. 자, 김치에 미생물 발효 보면 김치 미생물은 발효 시에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형성해요. 그래서 알코올은 김치 특유의 상쾌함을, 이산화탄소는 표면에 거품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다음 축산물 가공이에요. 축산물 가공. 일단 시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흔히 먹는 흰 우유, 시판되는 우유예요. 시판되는 우유. 자, 시유는 원유, 목장에서부터 원유를 지비한 다음에 검사해요. 그 다음에 여과, 물리적인 걸, 물리적, 그러니까 좀 큰 불순물 같은 걸좀 걷어내고, 그 다음에 작은 불순물을 또 걷어내요. 그 다음에 우유 성분을 봄, 여름, 가을, 겨울, 1월부터 12월까지 우유 성분을 표준화, 다 같게 만들고요. 지방을 잘게 쪼개고 살균한 다음에 냉각해서 포장해서 제품으로 나온 게 시유입니다. 시유. 여기에 이제 발효유가 있어요.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발효를. 원유 가져온 다음에 살균한 다음에 균질까지 똑같은데 이제 여기에 스타터라는 게 들어가요. 스타터는 발효균을 넣으면 발효가 되고 그 발효된 걸 냉각해서 포장을 한 제품이 발효유가 되겠습니다. 스타터는 발효유를 만들기 위해서 최초로 첨가하는 젖산균 배양액, 발효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불가리쿠스균, 아시도필리스균 등 이런 균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치즈, 육아공품이죠, 치즈. 자, 우유에 젖산균과 응유 효소, 우유를 뭉쳐주는 효소, 레닛, 그 송아지 사이에서 나오는 효소인데, 이 응유효소를 넣어서 우유 단백질과 유지방을 응고시켜요. 응고된 걸 커드라 그럽니다. 그럼 응고되지 않는 밑에, 그러니까 그 내용물들은 응고되고 좀 투명한 액체가 나오겠네요. 그 액체를 유청이라 그럽니다. 유청. 유청. 자, 이것도 어떻게 만드냐면 원유 표준화 청진 살균 냉각까지 똑같이 하고 이제 스타트, 아까 균 넣고요. 그 다음에 랜닌밀에서 응유효소를 같이 첨가를 해요. 그 다음에 배양하면서 응고가 돼요. 응고가 되면 그 응고된 커드를 절단해서 온도를 주면서 그 속에 있는 유청, 맑은 물을 빼게 된다. 그렇다고 그게 완전한 물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형에서 압착, 숙성한 게 치즈가 되겠습니다. 자, 커드, 우유에 젖산균을 넣었을 때 적당히 분해해서 젖산이 형성돼서 산도가 높아지고 우유의 단백질 카세인이 응고되는 게 그게 커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버터 유지방이죠 유지방. 우유에서 분리한 유지방을 교반해서 유출된 지방을 뭉쳐서 과립을 형성한 후에 진이기에서 남아 있는 물을 분산되도록 만드는 유한 식품입니다. 버터.

자, 아까 보면 우유에 표준화라는 게 있었고 균질화라는 게 있었어요. 잠깐 설명을 했는데, 우유의 표준화는 우유가 목장마다 또는 계절마다 우유의 성분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자면, 여름에는 소가 물을 많이 마시죠, 더우니까. 그러니까 우유가 좀 옅어져요. 겨울에는 그 음수량이, 그물 먹는 양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우유가 좀 진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가 가게에 가서 우유를 사 먹을 때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늘 이건 좀 진하네? 이건 좀, 좀 심심하네? 잘못 느끼죠. 항상 똑같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유 성분을 통일 시켜요. 그걸 표준화라고 합니다. 표준화. 표준화. 자, 우유의 균질화. 우유에는 유지방이 있죠, 유지방. 근데 유지방이 우유 속의 지방을 가만 놔두면 지방끼리 이렇게 뭉쳐져요. 뭉쳐지다 보면 어느새 좀 큰 지방 덩어리가 위에 뜨게 되죠. 그렇지. 크림이라 그러는데 그 상태로 시유처럼 마시게 되면 어떻게 좀 이물감이 생기죠. 이물감. 이물감.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상품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유 지방을 잘게 잘라주는 역할을 잘라주는 걸 균질화라고 해요. 그래서 균질화를 하게 되면 유지방이 다시 분리되는 것이 막아지고 유지방이 소화가 잘 되게끔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레니 송화지의 사유에서 추출한 우유 응고 효소입니다. 우유를 응고. 등점점 화학적 기본 단위의 음이온과 양이온의 수가 같아져. 음이온과 양이온의 수가 같아져. 어떻게? 그러면 그 중성되는 거죠. 중성이 돼서 중성이 되는 용매의 pH를 등전점이라 하는데 등전점에서는 물질의 용해도가 낮아지면서 뭉쳐져서 침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응고와 관련된 겁니다. 자, 우유 단백질 중에 카세인 있어요. 카세인. 치즈 만들 때 이렇게 뭉쳐진다 그랬죠? 우유 단백질 중에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pH 4.6, 약 산성에 이르면 칼슘, 인산 등과 함께 커드 뭉쳐지기 시작합니다. 카세인 단백질, 유청 단백질, 카세인 외에 이제 유청에 남아있는 단백질이에요. 치즈 공정에서 커드로 분리 후에 나오는 투명한 액체예요. 베타락토글로불린, 알파락토, 알부민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 육류입니다. 햄. 햄은 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또 나뉠 수 있어요. 뼈가 있으면 본인, 뼈가 없으면 본래스. 식육 부위에 따라 어느 부위를 먹느냐에 따라서 숄더, 로인, 안심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성형틀이 있느냐에 따라서 프레스, 혼합프레스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소세지. 소세지는 식육 또는 분쇄육의 양념, 조미료와 향신료를 첨가한 후에 케이싱, 요즘에는 그 콜라겐 케이싱 많이 쓰긴 하는데 원래는 도대체 창자로 했죠. 거기에 충전해서 훈연 또는 과열시킨 겁니다. 종류에는 도메스틱 소세지, 드라이 소세지 등이 있어요. 자, 햄 제조 과정 보면 원료 고기, 염지, 이제 염지는 따로 여기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혼합, 충전, 훈연, 냉각, 포장해서 나온 게 제품이고, 염지는 뭐냐면 갓 먹이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조미료들, 소금, 설탕, 아질산염 등 이런 재료를 고기에 침투시키는 공정입니다. 침투시키게 되면 방부, 색소고정, 독특한 맛과 향미, 그리고 염용성 단백질들을 녹여서 보습성 및 결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훈연, 나물을 태워서 연기 먹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저장성이 높아지고 풍미가 증진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훈연하기 전에 건조하면 연기를 더잘 먹일 수 있습니다. 자, 염지, 갓 먹이기 재료, 소금. 소금도 들어가고 아질산염도 들어가는데 소금은 일단 미생물 억제, 기호성 향상, 염용성, 단백질 용출 촉진. 그러니까 염용성, 염에 녹는 단백질을 빼내는 역할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아질산염과 질산염은 색깔, 고기의 색깔, 그리고 풍미 증진, 오염 및 미생물 증식 억제 등의 역할이 있고요. 당류는 제품의 조직 연화하고 풍미 증진하는 역할, 비타민C는 육색소 변색 방지, 인산염은 보수력, 그리고 기타 향신료, 조미료, 물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알류, 마요네즈죠. 특히 이제 마요네즈는 달걀 노른자와 기름을 섞은 거죠. 근데 달걀 노른자의 레시틴이라는

중화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어요. 기름과 물을 섞어주는. 자, 난황, 달걀 노른자를 겨자가루, 소금, 물 등을 넣고 교반을 해요. 굉장히 세게 교반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식용유를 넣고 또 교반을 해요. 이것도 굉장히 세게 교반을 해야 됩니다. 또 식초, 물 넣고 교반해서 나온 게 마요네즈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마요네즈를 만드는데 잘 마요네즈가 생성이 안될 때가 있어. 그때 어떨 때 그러냐면 유지, 식용유를 조금씩 조금씩 넣으면서 교반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몽땅 넣고 교반을 하면 마요네즈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달걀에 전란. 그러니까 흰자, 노른자를 다 사용하면 안 되고 보통 노른자만 사용합니다. 흰자를 사용하면 유화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피단, 우리 그 중집에서 많이 나오죠? 잘 먹나 모르겠어요. 알 껍질 외부로부터 조미 향신료 등을 알 내용물에 침투시키고 숙성해서 특유한 향미, 단단한 조직, 좀뭐좀 파란색의 계란 잘라놓은 같은 네, 그런 거, 그런 겁니다. 피단. 자, 유화작용. 요것도 꽤 나오거든요. 유화는 뭐냐면 물과 기름 섞이지 않는데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교반을 하면 어떠한 알갱이가 어떤 알갱이로 들어가 버려요. 그게 물 속에 기름이 들어가면 수중 유적형이 되고 기름 분자 속에 물 분자가 들어가면 유중 수적형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안 섞이는 걸잘 섞이게 하는 걸 유화제라 그래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두 개의 액체를 안정한 유타격으로 만드는 물질, 유화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계란 노른자에 있는 레시틴, 글리세린, 지방산, 스테로이드, 에스테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등 제조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퀴즈대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재료의 특징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번 문제는 콩류 가공의 콩류. 자, 정답을 아는 학생은 정답을 외쳐주고, 글리신을 응고시켰습니까? 두분대 오답이에요.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면, 콩에 글리신을 응고시켜 두부를 제조해요. 이때 사용되는 응고제잖아요. 응고제. 응고제 우리 4개 배웠죠. 이 응고제로 제조한 두부는 어때요? 부드러워. 신맛이나. 그쵸? 부드럽고 신맛이 나는 응고제 뭐가 있었어요? GDL이 있어요. GDL. 글루코노 델타락톤. 이건 두부가 응고시켜준 데 신맛이 나고 매우 부드럽고 치밀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간수를 사용하게 되면 응고가 빨라요. 천일염에서 구할 수 있는 거. 황산칼슘은 수율이 좋고 조직과 색상이 좋아. 근데 그 사용 방법이 좀 불편하다는 거. 염화칼슘은 응고가 빠르고 제품에 물 빠짐이 좋아요. 근데 수율이 나빠. 조직감이 나쁘고. 그렇죠? 자, 다시 문항으로 가서 신맛이 나고 부드러운 두부를 만들 수 있는 건 GDL이죠. GDL. 자, 그러면 어구, 완성된 두부에 물 빠짐이 좋다는 거. 완성된 두부에 물 빠짐. 완성된 두부에 물 빠짐이 좋은 건 황산칼슘. 물 빠짐이 좋은 건 염화칼슘이죠. 염화칼슘. 기억은 아니고 천일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염화 마그네슘이죠. 염화 마그네슘보다 두부의 수율이 좋습니다. GDL. 그리고 콩의 단백질이 산성에서 응고하는 원리를 이용해요. 맞죠? 그래서 좀 신맛이 납니다. 그래서 D급과 리을로 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죠. 다음은 식품 가공 사례예요.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이 있는 식품 가공 수업 시간에 배운 된장 제조 과정을 참고해서 실습 과정대로 된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전통적인 게 아니고 쌀코지네요, 쌀코지. 콩을 물에 12시간 동안 담가 불렸어요. 그리고 120도, 1시간 동안 압력솥으로 콩이 물러지게 삶았습니다. 삶은 콩을 식혀 쌀코지와 1대1 비율로 잘 섞었고, 콩의 무게에 5%네요. 소금을 골고루 섞어서 5%면 100kg면은 5kg 소금을 넣었다는데 소금 지금 굉장히 양이 적네요. 그렇죠? 그럼 소금의 양이 적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된장이 산패되는 수. 그러니까 발효가 되죠.

0: 않고 산패가 될수 있죠. 자, 혼합된 재료를 분쇄기에 갈아 넣어서 분쇄기로 갈아서 항아리에 넣었고 항아리에서 3개월 정도 숙성을 했어요. 실습 결과 보니까 된장의 색깔이 어때요? 어둡고 시큼한 냄새가 났어. 산패가 됐네, 산패가. 자, 이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학생 A가 된장 제조에 활용한 방식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 자, 완성된 된장의 색은 밝다. 전통적 된장이 아니고 코지 된장인데 거기에 또 쌀코지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밝고요. 단맛이 강한 코지 된장 중에서도 탄수화물 함유량이 높은 쌀이에요. 그러니까 단맛이 높습니다. 제조 과정 중에 부산물로 간장이 만들어집니다. 간장은 계량이 아니고 전통식 제조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고, 제조 시 고초균, 곰팡이 등 다양한 미생물이 아니죠. 단일균, 즉 황국균만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디귿과 리울로 된 2번, 아니, 기역과 니은이죠. 기역과 니은으로 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량식 된장. 단일균주예요. 단일균주. 그렇죠. 그리고 콩의 함량이 많으면 색깔이 진하고 구수하고, 곡물의 함량이 많으면 달고 색깔이 연하죠. 특히 쌀된장, 전분이 당화돼서 단맛이 강하고 색깔이 연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실습 결과의 원인으로 가장 제일 잘 원인이, 실습 결과가 뭐였냐면 시큼한 산패가 됐어, 산패가. 산패가 왜 됐다? 소금량이 충분하지 않았다. 콩, 오래 불린 거, 물러지게, 쌀코지, 사용한 소금이 적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된장이 발효 중에 산패되는 경우, 소금이 적고, 아니면 좀덜 삶아졌거나. 근데 방금 덜 삶아지진 않았고, 소금 자체가 5%면 너무 적게 들어갔어요. 최소한 20%, 30%는 들어가야겠죠? 자, 다음 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 장면에서 교사가 설명하는 통조림 제조 공정의 효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여러분 혹시 용기가 병으로 된 밀봉식품을 처음 열 때, 자, 뻥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밀봉돼서 그렇죠? 밀봉돼서. 이 소리가 나는 이유는 병 포장식품의 제조 과정 중 밀봉하기 전에 병 속에 들어있는 공기를 어떻게 했다? 제거를 했다. 이렇게 통 속의 공기를 제거하는 것은 통조림 식품 제조 시 매우 중요한 공정입니다. 탈기네요, 탈기. 그럼 탈기의 효과, 내용물의 산화를 막을 수 있죠. 공기 산소를 빼버리니까. 금속 간 내면의 부식을 억제할 수 있죠. 이것도 산소가 빠지니까. 혐기성 세균. 산소, 그러니까 공기를 좋아하지 않는 세균의 발육을 억제할 수는 없죠. 이건 혐기성 세균은 발육을 억제가 아니고 차라리 촉진이 될 확률이 많겠죠. 가열 살균 시 병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죠. 공기는 열을 받으면 부피가 커지니까 이거 탈기를 하게 되면 가열을 해도 부피가 안 커지기 때문에 깨진 것을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병조림 탈기, 병조림, 통조림 만들 때 기체를 빼내는 목적, 호기성 미생물 발육 억제, 내용물 색, 맛, 변화, 상하는 것, 산화 방지, 가열 살균 시 공기 부피가 커지는 걸로 인해서 유리병이 깨지는 걸 방지하고, 비타민과 식품 성분의 감소 또는 변화를 방지하고, 금속통의 산화, 부식 방지를 위해서 병조림 할때 공기를 모두 빼게 됩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딸기잼 제조 과정 중 가에서 마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수정한 것은 학생 A는 딸기잼 제조 과정을 다음과 같이 작성했어요. 선생님께 제출 후 수정해야 할 부분을 지도를 받았네요. 1단계 보니까 상처가 없는 잘 익은 딸기를 준비를 해요. 잼을 만들 때는 익은 과일보다는, 그렇죠? 산이 있는 익은 과일보다는 펙틴이 있는 덜 익은 과일을 사용을 해야겠죠. 지금 이게 좀 애매하고 옳지 않죠. 그러니까 잘 익지 않은 딸기 준비를 하고, 물로 딸기 세척, 그렇죠. 딸기 세척 물로 하고, 당도를 65. 그렇죠. 60에서 65. 딸기, 냄비에 딸기와 설탕을 넣고 약불. 그렇죠. 너무 센 불로 하면 타 버리겠죠, 밑에가. 차가운 물이 담긴 컵에 조리네. 컵밥이죠, 컵밥. 1단계 잘 익은 딸기를 잘 익지 않은 덜 익은 딸기로 수정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젤리아 요소에서 당이 62에서 65. 방금 65 있으니까 맞고요. 팩틴은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다? 덜 익은. 자, 컵밥 젤리점 판정할 때 찬물에 넣고 그 모양 그대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가다가 풀리는지 젤리점 판정하는 법까지 방금 그 문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실험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액체 분사 현상을 활용한 시유의 가공 공정. 자, 균질은 지방을 자기 쪼개는 거고, 살균은 안쪽에 있는 세균을 좀 죽이는 거고, 여과는 좀큰 불순물 등을 빼내는 거고, 청증은 이것보다 더 훨씬 작은 불순물을 빼내는 거고, 표준화는 뭐였어요? 표준화. 표준화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유 성분이 다 똑같지 않다. 우유 성분을 맞춰주는 게 표준화였죠. 자, 노즐 구멍의 크기에 따른 액체 분사 형태 비교네요. 압축 분무기 두 개와 송곳 물을 준비를 하고, 두 개의 압축 분무기 AB에 물을 반씩 채워요. 압축 분무기 AB에 공기를 압축하고, 압축 분무기 B에 노즐 구멍을 송곳으로 크게 뚫어요. 분사 스위치를 눌러 분사를 해봅니다. 자, 실습 결과 보니까 압축 분무기 A는, 그러니까 작은 구멍에서 나가는 건 분사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미스트 형식으로. 근데 구멍을 크게 뚫어놨더니 그냥 물이 쭉 나가고 있어요. 결과 해석 보니까 작은 구멍을 통해 액체를 고압으로 분사하면 액체의 입자가 매우 작게 분산돼요. 매우 작게. 쪼개져요. 그렇죠. 어떤 거예요? 그럼 균질이죠, 균질. 지방, 큰 지방구를 이렇게 작은 구멍에 센 압력을 더하면 지방구가 다 잘리죠. 그래서 균질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6번의 정답은 균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유의 지방구를 균일하게 부수는 공정이에요. 유지방이 분리되는 것을 이제 나중에 더 작아지니까 유지방이 분리되는 것을 막아주고 유지방의 소화를 잘 되게 도와주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가공업자와 기자의 햄 제조 공정에 대한 인터뷰예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오늘은 우리나라 1호 함홍 생산 공장을 찾았습니다. 햄이죠, 햄. 생햄. 이름이 생소한데요. 함홍이 무엇인가요? 돼지 뒷다리로 만든 스페인 전통 햄입니다. 지금 하시는 공정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돼지 뒷다리에 소금하고 아질산염을 발라주고 있어요. 이 공정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뒷다리에 소금하고 아질산염을 발라주고 있다. 뭐하고 있다? 지금 염지, 간 먹이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간 먹이기. 그렇죠? 그러면 이 염지를 하게 되면 햄에 소금이 있으니까 방부가 나타나고 모양과 형태는 관련이 없죠. 이건 이제 그 틀을 이용하냐, 프레스냐, 프레스에 만들 때는 이제 햄과 형태가 나타나는 거고 이 상태는 아니죠. 햄의 독특한 풍미를 형성할 수 있다. 그렇죠. 염지를 하게 되면 뭐 설탕도 들어가고 아질산염도 들어가고 하면서 독특한 풍미 나올 수 있죠. 염용성. 염에 녹는 단백질을 녹여서 결착성을 높일 수 있죠. 지금 소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염지의 특징, 기역, 디귿, 리을이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염지의 재료, 소금, 아질산염, 당류, 인산염, 뭐 비타민 많습니다. 그중에 소금, 미생물 증식억제, 기호성 현상, 맛있어지죠. 그리고 염용성 단백질 용출 촉진하고, 아질산염하고 질산염, 육의 그 고기의 색소, 풍미, 미생 오염 미생물 증식 억제 등의 역할을 합니다. 당류 제품의 조직이나 제품이 고기죠. 풍미 증진하고 인산염 보호수력 증진하고 비타민 C는 육색소 변색 방지 등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실습 사례에서 실습 결과의 원인으로 적절한 거. 실습 결과의 원인. 학생 A가 마요네즈를 만들었는데 달걀, 포도씨유, 식초, 설탕과 겨자가루를 계량한 뒤 달걀에 노른자와 흰자를 먼저. 흰자를 잘 넣지 않죠. 전란 쓰지 않고 보통 난 황마늘 쓰는데요. 먼저 교반을 했어요. 그리고 포도씨유를 제외한 모든 재료를 넣어 혼합을 했고, 이후 포도씨유를 한 번에 넣고 빠르게 혼합했네요. 그러나 달걀 혼합액과 식용유가 잘 혼합되지 않고 분리되어 마요네즈가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네요. 자, 마요네즈 만들 때 달걀 노른자를 주로 사용하고, 그렇죠? 달걀 노른자 사용하는데 전란, 흰자유와 노른자를 다 사용하면 유화력, 물과 기름 잘안 섞여요. 그렇죠? 그리고 유지 식용유를 한 번에 넣은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넣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아까 어떻게 했다? 유지를 한꺼번에, 포도씨유를 한꺼번에 넣고 빠르게 혼합했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습 결과의 원인은 유지를 한 번에 넣고 달걀을 흰자까지 못 사용했던 거. 포도씨유 사용은 상관없고 빠른 속도로 혼합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기억과 니은으로 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강 한번 풀어봤는데요. 15강과 16강 이제 우리가 두 강으로 봤는데, 평가원에서는 이걸 한 문항 또는 두 문항으로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자, 다음 시간 농기계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1: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2: 뭐야, 짐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1: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 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2: 너 로밍은 했냐? 당연하지. 봐!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1: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3: I'm injured. I'm injured.
2: 너 뭐해?
1: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2: 어, 저 파스인가?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어?
1: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어, 버스 온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네, 오늘은 1937년 2월, 이 도쿄의 어느 저택에서 벌어진 극적인 만남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두 남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 사람은 영국인 변호사 존 게스비, 다른 한 사람은 조선의 젊은 수장가 전영필. 그들 사이에는 고려청자 22점이 놓여 있었습니다. 게스비가 말했습니다. 한 점당 2만 5천 원, 모두 55만 원입니다. 전영필이 답했습니다. 한 점당 1만 5천 원, 모두 33만 원을 제안합니다.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 두 남자는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을까요? 그들은 왜 고려 청자의 목숨을 걸었을까요? 먼저 영국인 존 게스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귀족 출신의 국제 변호사였습니다. 25세에 일본으로 건너가 활동하면서 이 일본 황궁 뒤편에 호화로운 저택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 타고난 미술품 애호가이자 수집가였던 그는 일본에서 이 동양 예술품을 수집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고려 청자에 매료됐습니다. 게스비는 일본인 골동품상 미야카와 다카요시를 통해 이 명품 고려

중촌 의관을 지냈으니 이 귀족 출신, 이 시체 말로 금수저를 넘어선 다이아몬드 수저였습니다. 전영필은 태어나자마자 이 숙부 전명기의 양자가 됐고 이 친형 전영설이 요절하면서 양쪽 집안의 유산을 모두 상속받게 됐습니다. 24살에 이미 4만 나지가 있는 만석군이 된 거죠. 휘문 고등보통학교를 거쳐서 일본 와세다 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지만 그는 이 일제의 법률가로 사는 길도 유유자적한 삶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전영필은 일제강점기에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귀한 우리 문화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엄청난 유산으로 불상, 그림, 고서적, 도자기 등 이 한민족의 혼이 담긴 우리 예술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전영필은 일본 도쿄의 영국인 개스비가 이 최고의 고려청자를 많이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장자가 팔기 전에는 구입할 수 없는 거죠. 그는 흐르는 강물에 낚싯대를 던져놓고 이 세월을 기다리는 강태공처럼 때를 기다렸습니다. 존 개스비는 영국인이야. 지금은 일본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영국으로 돌아갈 테고 그때가 되면 이 수장품을 처분하겠지.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1936년 2월 26일 일본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국제 변호사로서 감각이 뛰어났던 개스비는 귀국을 결심했고 소장품 일부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1937년 2월 이 소식을 들은 전영필은 지체 없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두 사람은 개스비의 저택에서 마주했습니다. 개스비는 청자 모자 원숭이 모양 연적, 청자 기린 모양 향로 등 22점의 청자를 보여줬습니다. 모두 조선의 귀중한 문화유산이었고 이 고려인의 예술혼이 담긴 명품이었습니다. 전영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청자들을 되찾아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스비와 전영필, 두 남자의 밀고 밀리는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개스비가 제시한 값은 한 점당 2만 5천 원, 모두 55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이 서울 기와집 한 채 값이 천 원 정도였으니까 이 550채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죠. 전영필은 조심스럽게 한 점당 만 5천 원, 모두 33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1차 협상은 아쉽게도 결렬됐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전영필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이 일본에 두고 온 청자 생각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죠. 그러는 사이 이 개스비는 대형 박물관에 팔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개스비가 조선으로 건너왔습니다. 전영필은 그를 자신이 짓고 있던 박물관 보화각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스비 선생님, 이 수장하고 계신 고려청자는 조선의 보물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곳에 전시해 우리 민족에게도 이 찬란한 문화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개스비는 감동했습니다. 이 전영필이 단순한 수집 욕으로 이 청자를 탐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개스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영필 선생, 이 선생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제가 40만 원에 양보하겠습니다. 대신 이 청자 두 점은 제가 보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영국으로 가져가서 감상하다가 나중에 이 대형 박물관에 기증하겠습니다. 전영필의 진심을 알아준 개스비 덕분에 이 협상은 성사됐습니다. 전영필은 개스비가 사랑한 청자 두 점을 양보하고 나머지 20점을 4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는 급히 공주에 놓은 만나지기를 팔고 고려 청자를 영접하기 위해 도쿄로 날아갔습니다. 이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던 고려 청자 20점 중 7점은

그때 한 점당 2만 원을 주고 어렵게 구한 청자는 이제 무가지보, 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물이 됐습니다. 고려 도공들이 도전과 실험 정신으로 빚어낸 세계 최고의 명품 고려 청자. 그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조선의 혼이 담긴 예술이었습니다. 그럼 이 전영필이 되찾아온 고려 청자 중 국보 청자 모자 원숭이 모양 연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높이는 9.8cm, 몸통 지름은 6.0cm입니다. 이 유약이 잘 녹아서 투명하고 잔잔한 기포가 표면을 덮고 있죠. 아주 은은합니다. 그리고 색깔은 아름다운 비추색입니다. 앞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어미 원숭이 머리 뒤에는요, 지름 1cm 정도의 물을 넣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 머리 위에도 이 지름 0.3cm인 구멍이 뚫려 있죠. 이 뒤통수에 난 구멍이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만 이 물이 나오는 구멍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고려 귀족들이 원숭이를 애완용으로 길렀다는 사실과 함께 이 호사스러운 귀족 문화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도공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토록 섬세한 청자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이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냈을까요? 고려의 도공들은 단순히 흙을 굽는 장인이 아니라 이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색을 실험한 과학자이자 예술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청자라도 이 고려의 빛깔이 달랐을까요? 먼저 흙이 달랐습니다. 청자를 만드는 흙의 성분이 조금만 달라도 푸른빛에서 회색빛, 심지어 검은빛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마도 달랐습니다. 중국의 월주요는 벽돌로 쌓은 벽돌 가마, 전주교였습니다. 하지만 강진이나 부안의 고려 가마는요, 흙으로 쌓은 진흙 가마, 토주교였습니다. 용인과 시흥의 가마는 중국식 이 벽돌 가마였고요. 이 강진은 토주교였죠. 중국 월주요의 벽돌 가마는 길이가 40m에 달했습니다. 반면 강진의 진흙 가마는 10m에서 20m 정도로 짧았습니다. 10세기 한반도 중서부에서 만들어진 초기 청자는 이 중국식 벽돌 가마에서 구웠지만 11세기 이후 이 남서부 지역으로 중심이 옮겨가면서 진흙 가마로 바뀌게 됩니다. 벽돌 가마에서는 한 번만 구웠지만 이 진흙 가마에서는 두 번 구웠습니다. 유약 또한 달랐습니다. 도자기 표면을 치밀하고 단단하게 만들고 이 투명한 광택을 내기 위해서는 유약의 재료와 배합이 중국과는 달랐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겹치면서 같은 청자라도 이 송나라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고려만의 독특한 빛깔, 바로 비색이 만들어진 겁니다. 당대의 중국 사람들도 이 색을 극찬했습니다. 12세기 고려를 방문한 송나라 사람, 이 서긍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려 도경이라는 책에서 고려의 풍속, 음악, 의복, 그리고 청자에 대해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서긍의 눈에 비친 고려 청자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도기의 빛깔이 푸른 것을 고려인은 비색이라고 하는데 근래에 들어 제작 기술이 정교해져 빛깔이 더욱 좋아졌다. 술병의 모양은 참외와 같은데 위에는 연꽃 위에 오리가 엎드린 모양의 작은 뚜껑이 있다. 또 주발, 접시, 술잔, 사발, 꽃병, 탕기, 옥잔도 잘 만들었는데 이는 모두 중국의 그릇 만드는 법식을 모방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지 않고 생략한다. 다만 술병은 다른 그릇과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한다. 서공은 이 주발, 접시, 술잔 등은 중국의 그릇을 모방한 것이라 크게 다를 게 없어서 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생략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참외 모양 술병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림까지 남겨 그 모양을 보여주려 했죠. 고려 도경은 그림과 글이 함께 실린 책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림이 남아있지 않아 이 참외 모양 술병의 형태를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서궁의 기록만으로도 그의 눈에 비친 고려 청자의 인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궁은 송나라 청자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 고려만의 빛깔에 깊은 감탄을 남겼습니다. 송나라 청자는 비밀스럽다는 뜻의 비자를 써서 비색이라 불렀습니다. 이에 반해 고려 청자는요, 비치를 뜻하는 비자를 써서 비색이라 했습니다. 하나의 글자 차이지만 그 안에는 완전히 다른 미감이 담겨 있죠. 고려의 청자는 감추어진 비밀의 색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드러내는 빛의 색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궁이 칭찬했던 그 술병, 참외 모양 술병입니다. 담록색의 유약이 전면에 곱게 입혀져 있고요. 이 유약 안에는 미세한 기포가 가득합니다. 그 덕분에 이 빛이 부드럽게 스며들어 은은한 고려청자 비색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죠. 이 주름치마 같은 높은 굽, 팽팽하게 부푼 이 참외형 몸체, 유려한 목선, 참외꽃을 닮은 입술, 각 부분의 비례와 선의 흐름이 완벽해 이 직선과 곡선의 조화가 뛰어납니다. 원래 참외 모양 술병은 중국 고대의 술그릇, 이 청동기로 만든 준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국의 병은 입부분이 크고 몸체가 두툼하며 굽이 낮아 이 다소 둔한 인상을 줍니다. 이에 비해 고려의 술병은 균형이 잡히고 정제된 아름다움이 살아있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벗어나 고려의 미식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서궁이 그토록 감탄했던 겁니다. 서궁의 시선을 사로잡은 또 하나의 고려 청자는 사자 모양 향로였습니다. 서궁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산의 출향 역시 비색인데 위에는 짐승이 웅크리고 있고 아래에는 봉오리가 벌어진 연꽃 무늬가 위를 떠받치고 있다. 여러 그릇 가운데 이 물건이 가장 정교하고 빼어나다. 남송의 태평노인도 고려 청자를 천하 제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중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건주와 촉지방의 비단, 정요 백자, 절강의 차, 그리고 고려의 비색은 모두 천하 제일이다. 다른 나라가 모방하려 해도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 말은 당시 인류가 가장 아름답다고 자부하던 북송의 여요 청자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뜻입니다. 고려 청자는 이미 완성도와 독창성 면에서 송의 수준을 넘어섰던 거죠. 고려 청자는 약 500년에 걸쳐 발전했습니다. 10세기에서 14세기에 이르기까지 도공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기술을 배웠지만 그대로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품질이 좋고 더 아름다운 청자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도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려의 도공들은 자신들만의 감각과 실험정신을 세상에 새겼습니다. 음각, 양각, 투각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했고 동물과 식물, 인물의 모습을 담은 상형청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려인의 창의력이 집약된 상감청자를 완성했습니다. 이 상감이란 공예품의 표면에 다른 재료를 박아 넣어 문양을 만드는 장식법입니다. 원래 이 금속공예에서 은을 박아 넣는 은입사 기법에서 발전한 기술이었죠. 돌, 조개껍질, 뼈, 뿔 같은 재료를 이용해 가구, 유리, 나전칠기 등 여러 공예 분야에서 쓰였습니다. 상감 기법은 이미 메소포타미아와 고대 이집트에서도 사용됐고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시대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법을 도자기에 적용해 성공시킨 건 고려가 처음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고려의 도공들이 어떻게 상감청자를 완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도자기를 빚어 반쯤 말랐을 때 이 조각칼로 문양을 새깁니다. 그 음각된 자리에 백토 진흙이나 이 자토 진흙을 채워 넣습니다. 진흙이 마르면 문양 밖의 부분을 깎아내 문양 안에만 색이 남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흰색 또는 자색의 무늬가 나타납니다.

이후 완전히 건조시킨 뒤 초벌구이를 하고 그 위에 청자유약을 입혀 다시 한번 굽습니다. 그러면 백토진흙은 흰색으로, 자토진흙은 흑색으로 발색되어 투명한 유약 아래에서 문양이 은은히 떠오릅니다. 이 말로는 간단하지만 이 상감 작업은요,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고난도의 기술이었습니다. 문양을 새기고, 진흙을 채우고, 덧묻은 흙을 긁어내고, 유약을 바르고, 굽고 또 굽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이 조금만 삐끗해도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도공들은 수백 번의 실패를 겪으며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자 가마터에서 발견된 수많은 파편들이 그 시행착오와 실패의 흔적입니다. 그 파편 하나하나가 완벽한 비색을 향한 도공들의 집념을 증명합니다. 결국 모든 공정이 한치의 오차 없이 성공했을 때에만 비로소 상감청자가 탄생했습니다. 자, 이제 이 상감청자의 대표작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 역시 전영필 선생이 일본인 골동품상 마에다로부터 거금 2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입니다. 해방 후 국보로 지정이 됐고 현재 간송미술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이 전체 균형이 절묘하고 빛은 은은한 비색으로 고요하게 감돕니다. 높이 42.1cm, 입지름 6.2cm, 밑지름 17cm. 입부분은 작고 낮으며 살짝 벌어져 있고요. 어깨는 넓고 당당합니다. 입 아래에는 꽃무늬 띠가 둘러있고 구비에는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몸통 전면에는 구름과 학을 흑백 상감으로 새겼습니다. 원 안에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학과 구름이, 원 밖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학과 구름이 보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학의 방향이 다 다릅니다. 하늘을 향해 솟는 학, 아래로 내려오는 학, 이 대조 속에 생명의 순환과 자유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그릇 위에서도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학의 모습, 이 문양의 구성과 조형의 완성도는 도자기의 미학적 정점이자 고려 도공들의 창의력과 실험 정신을 상징합니다. 고려 청자는 비색과 상형 청자, 그리고 상감 청자로 변화를 거듭하며 독특한 아름다움을 창조했습니다. 그 독창성과 우수성은 중국에도 알려졌고 12세기에서 14세기에 이르러서는 중국 황실과 고급 관리들이 탐내는 애장품이 됐습니다. 특히 13세기와 14세기에는 수많은 명품 상감 청자들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송대에는 조공무역과 고려 송관의 상인들, 즉 송상들의 해상무역을 통해, 원대에는 황실에 바치는 곡물이나 무역품의 형태로 청자가 중국으로 수출됐습니다. 이 무역로는요, 해로뿐 아니라 육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북경, 내몽구, 하북성 석가장시, 요녕성 요양시, 그리고 남쪽으로는 절강성 항주, 영파 등 송원시대의 주요 항구에서 고려청자가 출토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만큼 고려청자는 중국 전역으로 퍼졌고 그들의 귀족 문화 속에서도 귀한 보물로 인정받았습니다. 고려청자가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사회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9세기 후반 선종이 전래되면서 다도 문화가 유행했습니다. 차를 마시기 위한 다기의 수요가 늘었죠. 10세기에 들어서면서 차는 이 승려와 문인은 물론 왕실과 불교 행사에서도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차 문화의 확산이 곧 청자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12세기 강진과 부안 일대의 가마터에서는 차를 위한 다환과 제기 외에도 정병, 향로, 매병 같은 특수용기, 기와나 장식 타일, 화장용구, 문방용품, 약용기까지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청자가 단순한 제기나 식기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된 겁니다. 청자 생산지였던 강진 지역은 행정구역상 소에 속했습니다. 소란 철, 금, 은, 수공예품 등 특산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운영한 특수 행정구역이었습니다.

강진의 대구소와 칠량소는 고려 청자만을 전담 생산하던 곳이었죠. 이곳에서 일하던 백성들은 이 청자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거주 혼인, 직업 선택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소속된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관리됐고, 때로는 예속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신분이 양인이었는지, 천민이었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그들이 맡았던 일이 고역으로 여겨졌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 조선시대의 신량 역천처럼 이 신분은 양인이었어도 하는 일은 천한 일로 취급됐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매일같이 흙을 만지고 불을 다루며 이 청자를 빚었던 도공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고단하고 위험하며 언제나 이 실패의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품질, 더 아름다운 색을 찾아 끊임없이 실험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청자는 이제 천하 제일의 명품이 됐습니다. 그 가마의 불꽃처럼 그들의 예술호는 지금도 역사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 철강, 자동차 산업 등 이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정보통신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확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우리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은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창조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 속에는 1000년 전 고려의 도공들이 도전과 실험으로 만들어낸 예술혼의 유전자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고려의 도공들은 흙과 불로 예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건 단지 청자가 아니라 끝없이 시도하고 실패하며 완성으로 나아간 정신이었습니다. 그 정신이 오늘의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 속에 살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환이었습니다.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열의 저학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

0: 있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젠슨 황 씨가 너무 그 내가 생각하는 얘기를 했더라.
1: My first job before CEO was a dishwasher, and I did that very well. In a lot of ways, I was serious when I said I was a good dishwasher. I was probably Denny's best dishwasher. I planned my work. I was organized. You know, I was mise en place, and then I washed the living daylights out of the dishes.
0: 입학하기 한 달 전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하루도 안 빼고 일했어요. 계속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유를 돌립니다. 성실이 성실로 온전히 인정받으려면은 성실함의 경력이 필요하다. 약간의 방향성이 흐트러지더라도 절대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약간씩 비뚤비뚤 이렇게 나가도 굉장히 길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일자예요. 안녕하세요. 방송인이면서 꽃 팔고 있는 배칠수입니다. 처음에 그 우리 작가님하고 사전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성실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된대요. 그러면서 우리 작가가 딱 그러더라고요. 아, 오빠는 내가 볼 때 성실해. 제 기분 좋았습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예,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용기를 발판 삼아 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그 작가의 교활함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싹 해가지고 얘기하게 만들라고. 제 삶을 돌이켜보면은 성실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였을 때 아주 뭐 자랑스러운 것까지는 아니어도 저 정도 갖고 성실이라는 얘기를 하나? 하는 얘기는 안 들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었거든요. 엄마 안 계시고 아버지는 연로하셨고 형제들끼리 서로 정말 스크럼 짜가면서 살기. 이게 첫째, 둘째 누나가 뭐 형 커버하고 뭐 셋째, 넷째 누나가 저 커버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었고 저희 형님이 이제 어떤 제복 입는 일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 적은 월급도 또 막 모아가지고 심지어 군 생활하실 때도 그 월급을 모아서 가져와가지고 우리 누나들이 저 데리고 사는 자취방에 생필품 사주고 가고 뭐 하여튼 형제들이 똘똘 뭉친 가운데 예, 저 또한 그래도 뭐 하나 해야 되는 분위기였어요. 중학교 한 2학년 때였을 거예요. 당시에 기역히읗신문, 지금도 있는 유력일간지, 노란자전거,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그러다가 뭐 중간에 지나가다 보면 아저씨들이 야 신문 남는 거 있냐? 그러면 이렇게 뭐 50원, 100원씩 줘요. 야 있어요. 그러고 이제 그거 팔아서 하드 사먹고 그래가면서 그때부터 하여튼 신문 배달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때는 뭐 경양식집에 접시 닦기 그리고 호프집에 서빙

뭐 기타 등등 그게 잘 보면요. 우리 때가 시급이 800원 정도 했었어요. 접시 닦기는 900원이야. 네, 그리고 광장 호프 이런 데좀 힘들어요. 거기도 900원. 좀 힘들더라도 단가 더 나가는 거 하자. 네, 그래서 좀 힘들지만 그런 걸 했고 그 단순한 일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사장님들이 그걸 1,000원을 줬어요. 야, 너는 내 1,000원 줄게. 그렇게 주셨던 제 자랑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도 굵직한 어떤 꿈을 만들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계획적인 발걸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도 목적 없는 방황의 시절이 조금 있었던 거죠. 고등학교 때도 여전히 또그 일하는 습성 때문에 제가 인문계학교를 나왔는데 고3 한 4월인가 5월에 제가 스스로 취업을 나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뭐 학교를 잘안 가. 그러면서 선생님들 혼나고 공장을 취직하거든요. 그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는 이런 저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각광받는 신입사원이었는데 애 신분은 고3 학생인 거예요. 그 애매하죠. 그래서 돈은 좀더 많이 버니까 열심히 하면서 이제 학교도 다니고 그 누가 봐도 굉장히 성실한 아이였지만 학생의 본분으로서의 그 학업의 어떤 그런 줄기는 잡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작은 방황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회사 생활하면서 굉장히 진짜 성실하게 한 십몇 년 다닌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형님이 너 여기 있지 말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지금 늦은 거 아니다. 그 당시 그 판단하고 다시 빨리 학교로 가서 잘 어떻게 졸업을 하면서 전문대 진학을 위해서 또 학원을 등록합니다. 등록하면서도 다시 또그 공중전화 청소하는 일을 또 해요. 그 힘들지만 그것도 나름 단가가 괜찮았어. 그래서 그일 끝나고 학원 가고 일 끝나고 학원 가고 이렇게 해서 다행히도 좋은 성적으로 전문대에 합격합니다. 입학이 확정된 직후 우유 배달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우유 배달도 직원으로 그냥 일하는 알바처럼 하면은 얼마 정도 벌수 있는데 아예 레귤러 하는 아저씨들처럼 내가 우유를 매일매일 주문하고 받아서 그걸 배달을 하고 한달 있다가 수금을 해서 그 우유값을 주고 차액을 가진 즉그 하나의 그 유통업이에요. 입학하기 한달 전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하루도 안 빼고 일했어요. 계속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유를 돌립니다. 첫 시작은 약간 자의반타의반이었고 작은 욕심 내지는 뭐 갖고 싶은 것을 하려는 마음에 시작된 거였지만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일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구나. 내 앞에 주어졌을 때 기왕 할 거면 그럼 조금 더 효과적인 걸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절로 몸에 밴 뭐가 저를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하는 것을 당연히 여긴 게된 그런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모인 돈도 소찬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나를 다 갖다 줬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번 돈은 한 번도 제 주머니로 직접 간 적이 없고 우리 누나한테 갖다 주고 누나가 얼마 주면 그것만 받았었거든요.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20대 중반이 넘어서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런저런 본격적인 일을 시작할 때쯤에 그 돈을 주는 거예요. 네가 그 어린 나이부터 모았던 거 하나도 쓰지 않고 사실은 네 이름으로 모아놨다. 금액이 커. 받았어요. 사양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출발점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성실함이라는 것은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 단어의 뜻을 이렇게 따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계에 몸담은 지가 28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중에 25년 정도를 라디오 진행자로 살았거든요. 라디오 진행자라는 게 사실 성실해야 됩니다. 어딜 못 가요. 제가 그닥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만 어느 누군가는 매일 제 라디오를 듣고 있다는 가정하에 일주일 7일이면 한 4일 정도는 그래도 들을만 해야 되고 그 중에 또 어느 정도 좀 재미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그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또한 매일매일 방송한다라는 물리적인 성실함 외에도 나름 제가 지켜오고 있는 철칙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술 절대 한 방울도 입에 안 댔습니다. 맨정신으로 열심히 해도 잘할까 말까인데 이게 술 기운까지 뭐 숙취로 내가 방송을 한다. 아, 그건 상상도 할수 없는 저한테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S본부 와쇼 한 10년 했고요. 또 T본부 955쇼도 한 10년 했어요. 최양락 형님이랑 M본부에서 13년 정도 했고 그 라디오 드라마를 한 3년 정도 배한성 선배님 및 우리 성우 선후배 한 4, 50명 같이 했고 많이 했죠. 그 기간 동안에 늘 그것을 이제 지켜왔었는데 유혹을 이겨낸 재미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양락 형님이 이게 좋아하셔요. 좋아하셔서 야 너는 형이 인마 넌 별로냐? 너처럼 형이 술 한잔하지 했는데 그렇게 내 빼고 아유 아니다 아유. 치수가 뭐 형을 안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이제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저 먹을까 하다 지금까지 견지해온 태도가 있는데 너는 왜그안 먹는 거지? 얘기나 들어보자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성실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 술을 드시는 선배들 다 불성실하다가 되잖아요.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스타일이 있는 거고 저만의 기준인 건데 그래서 드릴 말씀이 없어서 집 밖의 공간에서 술을 먹는 모습을 보이거나 눈빛이 좀 빨갛거나 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제 삶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양락 형님이 집으로 가면 그럼 먹는 거지. 오늘 가. 양락 형님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이제 술 먹고 알까기하고. 네, 그래서 그런 일화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떳떳하게 성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당장에 하루하루의 성실함이 성실함으로 표현되지는 않아요. 저희 세대가 남자 기준 군대 제대하고 회사 좀한 2, 3년 다니는데 IMF 구제금융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되게 불쌍한 세대라고들 그랬어요. 뭐 자리도 잡기 전에 소위 얘기한 잘리기도 하고.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때에 비할 것도 아니에요. 훨씬 힘든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힘든 시절과 심지어 물리적으로 힘들었죠. 저희 때는 정말 저 어렸을 때 제가 이 얘기 안 드렸죠. 이것도 좀 부끄러워서 얘기 안 했는데 누나들이랑 사실은 이제 자취방 전전하면서 반지하에 많이 살았어요. 반지하가 넓이나 시설 대비 싸거든. 그래서 거의 뭐 장마철 같은 때, 뭐 자고 있는데 막물 떨어지는 거 맞아보신 분, 뭐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게 다가 아니고 이미 이런 소리가 들려. 투둑, 둥. 그릇 크기가 다 다르니까 한 여섯 군데서 물이 새. 이렇게 하고 그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잔다. 막내 누나는 쫙 구석탱이에 자고. 막 이렇게 자. 그래서 무사히 이 정도까지 잤는데 뭔가 좀 시커해서 보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갖고 이불이 막 젖은 거야.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그왜 쪼쪼해지는 거 있어. 왜 오랫동안 고무장갑 끼고 안에 물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막돼 있는 거야. 서럽지도 않았어. 지금이 오히려 서러워. 그 어린 내가 지금의 내가 내 어린 나를 볼때그 어린 게 이렇게 젖은 것은 뭐 힘들어서 그냥 자가지고 여기가 막 살이 하얘질 정도인데, 이렇게 노래졌네! 그리고 그냥 밝게 얘기한 거야. 그런 물리적인 것은 압도적으로 가난했지, 우리가. 하지만 경쟁 속에서, 특히나, 누구나 취할 수 있는 재화의 상하폭이 좁았던 시절이에요, 우리 때는. 특급 부자나 특급 가난한 사람이나 가질 수 있는 것의 범위가 큰 차이는 안 났어. 근데 요즘은, 특 가난한 사람과 특 부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게 갭이 너무 커요. 그리고 발달한 미디어로 인해서 모두가 그걸 공유하고 봐. 세상에 저런 게 있고 저런 걸 누리는 사람도 있구나. 그 안에서 오는 박탈감은 기술 발전이 가져온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경쟁. 심지어 본의 아니게 좀 어렵지 않게 자랐네. 그 전투력이 좀 없어. 객관적으로 우리 세대보다. 근데 세상은 훨씬 더 험해요. 눈에 보이는 건 많고. 자, 뭘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실함밖에 없어요. 매우 간단합니다, 어찌 보면. 그리고 예, 어느 날 하루 일하는 거딱 보고 어우, 지금 너무 성실한데? 그거는 진실은 아닐 거예요. 근데 성실이

0: 다시 반대로 방향을 틀어서 잡으려고 노력하면 결국 나는 일자로 잘와 있더라. 지금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성실함을 이야기하기에는 단편적인 태도로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태도가 지금 내가 약간 주변에서 평가가 성실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절대 내가 성실한 사람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나는 건 아닙니다. 예,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먼 훗날 내가 성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를 좀 힘겹더라도, 예, 정말 그한끗 차이에, 미세한 차이에 그 힘듦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더 이겨내냐, 덜 이겨내냐, 더 많이 포기하느냐, 조금만 포기하느냐, 같이 포기를 하더라도 그 차이로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여러분은 이미 성실한 사람입니다. 제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서, 글쎄, 모두가 어쩌면 들으면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꼭 저렇게 어느 정도 사회에서 성공과 비슷한 걸 해낸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노라라고 얘기하더라. 아저씨 얘기 말고도 뭐 많이 들었어요. 다들 뭐 돌이켜보면 잘 사셨겠지. 뭐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편으로 마음을 열고 착한 마음으로 얘기를 들으면, 배척하지 않고 들으면, 모두가 같은 강도의 성실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내가 힘듦을 마주했을 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마주했을 때, 저렇게 산 사람도 있었지. 내가 저보다는 그래도 좀 낫네. 덜 힘들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가끔씩 한번 힐끗 볼수 있는 액자처럼 기억으로라도 걸어 놓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용기로 이야기하기로 결정하고 드린 말씀이니까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선함, 착함을 이번 참에 동원하셔서 기성세대의 그냥 지 얘기 같은 이 성실함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받아들여 주셨으면, 저는 여러분 편이기 때문에 내 편이 확실한 사람의 선함담은 대체로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꼭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오늘 이 시간이 좀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1: 저는 기회 전에는 늘 무조건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회를 어쨌든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도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은 기회를 잡고 성공도 많이 하려면 도전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럼 그 과정에서 당연히 실패도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니까 타인의 이야기를 먼저 듣기 전에 진짜로 내면에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훨씬 더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타인과 비교하기 전에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나들을 다 이겼는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팽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을 쑥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어제 1반이랑 축구 시합을 했어요. 다른 반 친구가 이겼는지 물어보네요. Who won the soccer game yesterday? 어제 축구 시합 누가 이겼어? 우리 반이 이겼어. 클릭.
1: Who won the soccer game yesterday?
2: We won.
1: What's the score?
2: We won 5-3.
1: Congratulations.
0: 오늘의 대화도 잘 들었나요? 자, 오늘도 우리 이렇게 어제 이겼다 점수 3개의 빈칸 채워보면서 대화 살펴볼게요. Who won the soccer game? 어제예요. 어제를 뜻하는 단어? 그렇지. Yesterday. Yesterday. 자, 이쯤 되면 친구들, 오늘은 today. 어제는 yesterday, 내일은 tomorrow. 이렇게 오늘 앞뒤로 세 날을 다 영어로 말할 수 있겠죠. Who won the soccer game yesterday? 에서 친구들이 잘 봐줄 부분은 두 번째 단어인 won이에요. Who는 누가 라는 뜻이고요. won이라는 것은 이겼다예요. 이기다가 win이잖아요. 이기다가 win이고 이거를 과거로 우리가 말할 때는 이겼다 won이라고 단어가 조금 바뀌어요. 영어는 이렇게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할 때 동작을 조금 바꿔가지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Who win 아니고 who won the soccer game이니까 누가 이겼니? 축구 경기를 언제? Yesterday, 어제. 어제 축구 경기 누가 이겼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자아이가 We 이겼다! 예요. 우리가 이겼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친구들? 이겼다. 그렇지, 똑같이 won이 되겠죠. We won! 우리 이겼어. 우리 반이 이겼어. 이런 뜻이죠. What's the 점수? 점수를 뜻하는 말, 아마 우리말로도 친구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스코어 들어봤어요. 스코어. 우리말로는 스코어 이렇게 세 박자로 말하지만 영어는 한 박자로 score. score. O-R-E가 or 소리 나거든요. 그래서 score. What's the score? 점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we won 5-3. 이건 친구들이 그냥 딱 봐도 감으로 알 수 있죠. we won. 우리가 이겼어. 5-3가 무슨 뜻이겠어요? 5-3, 대3이겠죠. 우리 5-3으로 이겼어. We won 5-3. 이 2가 몇 대 몇 할 때 쓰는 말이에요. 5-3으로 우리가 이겼어. 그랬더니 친구가 Congratulations, 축하해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우리가 완성한 대화 리듬 살려서 함께 읽어볼게요. Who won the soccer game yesterday? 이렇게 여섯 개 단어로 만들어진 문장 어디 강조해볼까요? 누가 하고 물어보는 건 항상 중요해. 그죠? Who 강조해주고요. 그 다음에 동작도 항상 중요하죠. 이겼니? Won. 그 다음에는 무엇을 이겼는지? Soccer game. 언제? Yesterday. Who won the soccer game yesterday? 이렇게 리듬 살려주면 되겠네요. 친구들도 Who won the soccer game yesterday? 좋아요. 자, 대답으로 우리가 이겼어. We won. 어디 강조? 동작 강조. We won. We won.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 아니고 우리가 이겼어 하려면 we도 강조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해볼게요. We won. 좋아요. 이어서 점수가 어떻게 돼? 몇 대 몇이야? 물어보는 거. What's the score? 어디 강조? What's 물어보는 말, 점수라는 말. What's the score? What's the score? 좋아요. 우리 5-3으로 이겼어. We won 5-3. 어떻게? 그렇지, 이겼어. won 강조해 주고요. 점수가 중요하잖아요. 5-3. 5-3 이렇게 강조해 볼게요. 그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We won 5-3. 친구들도 We won 5-3. 좋아요. 마지막 축하해 하는 말은 어떻게? 그냥 강조하면 되죠. Congratulations. 자, 이것도 긴 단어이기 때문에 Congratulations. 요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Congratulations. 좋아요. 이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Okidoki. Speaking 누르고요. 오늘도 학교 눌러서 Scene 12, 12번째 대화 함께 연습해볼게요. 리듬, 리듬.
2: Who won the soccer game yesterday?
0: Who won the soccer game yesterday?
2: We won.
0: We won.
2: What's the score?
0: What's the score?
2: We won 5-3.
0: We won 5-3.
2: Congratulations.
0: Congratulations. Excellent. 잘했어요, 친구들. 자, 이제는 우리 talk more 해볼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도전할 문장은 who 하고 과거 동작. 이거 기억나죠? 어제 누가 이겼니 할 때 who won the soccer game yesterday가 있었어요. 여기는 동작 말고도 다른 말이 많아서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뭐뭐 했니?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 기억하면서 who 과거 동작 넣어서 문장 만들기 도전해봐요. 누가 거짓말을 했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거짓말하다는 lie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라고 과거로 얘기하려면 lied. Lied. 이렇게 d 소리 더해줘요.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했니? Who lied? Who lied?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건 어때요? 이거 누가 그랬니? 누가 이것을 했니?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하다라는 말을 과거로 해서 이것을 했다로 만들어주면 돼요. 했다는 did, 이것은 this예요. 그러면 이거 누가 그랬니? Who did this? 한 번 더. Who did this?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거 엄마한테 우리 많이 듣는 말. 자, 마지막으로는 누가 화장실에 갔니? 화장실에 가다는 우리 알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화장실에 갔니? 우선 화장실에 가다는 go to the restroom 이잖아요. go to the restroom. 그런데 go를 갔다로 바꿔서 went. 그럼 who went to the restroom? Who went to the restroom?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Well done.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은 우리 과거를 나타내는 동작 배워봤는데요. 이거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한 문장씩 나올 때마다 기억하고 말해보고 해서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클릭하지 않았던 다른 답변도 클릭해서 말하기 연습도 해보는 것도 잊지 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말하기 연습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오늘은 강의 16강이에요. 우리 교재의 13강 취미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여러 주제들이 있잖아요. 뭐 취미도 있고 학습에 관련된 것도 있고 병원 가서 진료하는 것도 있고 여러 주제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골라봐라. 이러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바로 취미예요. 취미. 취미를 묻고 답하는 이 표현을 배워가지고 이 베트남 친구들하고 금방 친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래요. 네 취미는 뭐냐? 내 취미는 뭐야? 우리 같이 뭐뭐 할까? 이렇게 하면서 금방 친해질 수 있겠죠? 자, 볼게요. 취미를 묻고 답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취미와 여가 생활에 관련된 표현을 묻고 답할 수 있다. 취미 뭐 다양하죠? 여기 보면 이제 베트남 학생들이, 베트남 친구들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 나와요. 또 스포츠 중에서도 뭐 좋아하고, 베트남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사진 찍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베트남이 경제 수준이 높지도 않았는데 카메라들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다 그걸 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그래서 베트남이 경제 수준에 비해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단어 먼저 볼게요. 우리 희는 뭐뭐 할 때죠? 자, 주어가 서술어 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주어가 서술어 할 때. 자, 람은 뭘 만들다 하는 뜻이 있어요. 또, 무슨 무슨 일을 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람 위액 이렇게 많이 썼지? 위액이 일이라고 하는 명사야. 일을 하다. 그렇지? 타동사 목적어. 또, 만들다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바잉이 나왔죠? 이 바잉이라는 게 우리가 베트남 여행 가면 아침에 먹는 것이 반미 할때그 반을 바잉이라고 하는 거야. 지역에 따라서 발음이 조금씩 달라요. 북부에서는 바잉, 그리고 남부에서는 반 이렇게 하니까 지역에 따라 좀 달라. 자, 그러면 람 바잉 하면 뭘까? 빵을 만들다란 뜻이야. 빵을 만들다. 그리고 자오나이 하면 한 단어야. 요즘이란 뜻이고 모이 하면은 각각의 매, 뭐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뭐이 다음에 명사가 나와. 그러면 각각의 명사. 또 매, 뭐뭐 이런 뜻이에요. 자잉, 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건 한 단어야. 한 단어인데 각각 따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각각 따로 이 자잉하고 쏘이가 합쳐져서 또한 단어를 만들어. 무슨 뜻이냐? 한가하다란 뜻이야. 이것도 한가하다, 이것도 한가하다야. 그러니까 자잉조이가 함께 쓰이면 매우 한가한 것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퀴 뭐뭐 할때 자잉조이 하면은 한가할 때 이제 주어가 뭐가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한가할 때 그러면 퀴나 자잉조이 이렇게 나오겠지. 내가 한가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고이뚜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 자, 뚜원이 주지. 주. 일주일 할때그 주야. 고이는요. 끝이란 뜻이야. 고이가. 그러니까 주 끝이란. 그래서 주말이 된 거예요. 말 되지요? 말 돼. 자, 그래서 주말. 자, 그러면 우리 주초도 있겠지. 주말이 있으면. 러우. 자, 이 러우 기억나나요? 머리란 뜻이야. 머리. 머리. 처음이란 거야. 처음. 러우 뚜원. 그러면 주초가 되는 거야. 주초가. 자, 그 다음에 모이뚜원 하면은요. 우리 모이 다음에 명사가 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각각 이 명사마다 매 명사 이런 말이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모이뚜원 하면은 매주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각각의 주마다 매주 이런 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정도를 알고 우리가 대화문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나왔네. 희 뭐뭐 할 때, 거, 터이잔 이렇게 돼 있어. 터이잔 우리 한 단어 한자어에서 왔다고 그랬지? 시간. 그리고 거는 가지다, 있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누가? 이게 누군가겠지? 자, 봐봐요. 지 언니는 누나는 보통 트엉 우리 보통 뭐뭐 하다. 그래서 빈도부사였지? 주어 서술어 사이에 와서 주어는 보통 뭐뭐 한다. 주어는 자주 뭐뭐 한다. 주어는 항상 뭐뭐 한다. 이렇게 빈도부사의 위치가. 근데 이 트엉은 그 중에서도 보통
주로 이런 뜻이었어. 언니는, 누나는 보통 람지. 자, 여기 지금 의문사가 왔네.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요? 의문사가 있으니까 의문문이 된 거야. 자, 그러니까 언니, 누나가 시간이 있을 때겠지? 그래서 있지가 원래는 여기에도 있어. 근데 두번다 있을 필요가 있어요? 두 절에?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야. 언어의 효율이 떨어져. 하나만 있으면 돼. 우리도 똑같아. 언니가 시간 있을 때 언니 뭐예요? 이렇게 말안 한단 말이야. 시간 있을 때 언니 뭐예요? 그치? 둘 중에 하나만 넣으면 돼. 바로 이게 그런 형태야. 그래서 he, 주어 서술어, 주어가 서술어 할 때인데 주어가 생략된 것뿐이에요. 자, 그랬더니 B가 언니가 되겠지. 언니 누나가. 자오나이. 요즘에 지 언니는 누나는 매우 틱 좋아해. 우리 저것은 앞에서 수식하지 예외적으로 뭘 좋아해요? 람바잉 빵을 만드는 거. 이런 취미가 있지? 이런 취미가 있어요. 그걸 람바잉이라고 해. 자, 모이 휘가 나왔네 요번에는. 자, 모이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 있는데 매 뭐뭐. 그렇지? 근데 휘가 나왔어. 그러니까 뭐뭐 할 때잖아. 그러면 매 뭐뭐 할 때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자잉저이 한가할 때마다. 한가할 때마다. 지 언니는 누나는 보통 바잉을 람해. 만들어. 자, 이 태는 so의 뜻이라고 그랬어. 영어에 앞에 있는 말을 그대로 받는 거야. 그렇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아가 붙었죠? 이 아는 의문을 만들어줘. 확인을 하기도 하고 약간 논란의 그런 느낌을 나타내기도 해. 뭐라고?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태아는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런 얘기야. 그래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문이 된 거야. 의문이. 그래요? 동생 저. 그렇지? 상대를 지금 찌, 언니 누나라고 불렀으니까 자기를 지금 동생이라고 부른 거야. 저는 무언 원해요. 뭐 하기를? 안 먹기를 원해요. 먹고 싶어. 뭘요? 자, 여기 지금 바잉이 나왔는데 그 전에 트가 나왔네. 동사와 함께 트가 쓰이면 무슨 뜻이었었죠? 우리 트. 뭐뭐 해보다.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 이런 뜻이 있었지? 그러니까 먹어보고 싶어요. 뭘요? 목적어. 바잉. 빵을. 근데 어떤 빵이야? 언니가, 누나가 만든 빵.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야. 그럼 영어 같으면 이 사이에 뭐가 필요해? 관계대명사가 필요하지? 관계대명사 있어. 베트남어도 있어. 자, 관계대명사 마지요? 마가 있어. 원래 마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베트남어에서는 관계대명사를 다 생략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어서 온 거야. 언니가 만드는 빵을 먹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자, 버이가 왔네요. 자, 버이는 태하고 같은 뜻이야. 그래서 역시 지금 앞에 있는 말을 받는 거야. 앞에 있는 말을 받는 거야. 나는 취미가 빵을 만드는 건데 또 동생 네가 지금 먹어보고 싶다고? 이제 그걸 들었어. 그러면 이런 거야. 그렇다면 보이 또한 주말이라고 그랬지? 주끝. 그리고 나이가 붙어서 지시사. 이 그런 뜻이지. 이 주, 이번 주 끝이라는 거야. 이번 주말에 중따 우리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다 포함했지? 우리 중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 역시 이것도 역시 1인칭 복수인데 이거는요. 듣는 사람 뺀 우리 편들. 우리 편들. 야, 너희들 뭐 하냐? 우리는 뭐 해? 이렇게 얘기할 때 중또이였어. 이건 듣는 사람 다 포함해서. 그러면 너랑 나랑 우리 꿍 다음에 동사가 나왔을 때 함께 동사하다란 뜻이었어. 자, 람바잉 함께 빵을 만든다라는 거죠. 함께 빵을 만들어 어디에서? 어디에서? 냐찌 언니 집에서, 누나 집에서. 그리고 얘는 뭐뭐 하자. 응? 우리 이런 말이었었지? 지금 주어가 중따 1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청유형이 되는 거야. 만약에 상대다. 그러면 너 그렇게 해. 응? 이런 말이 되는 거야. 만약에 주어가 1인칭 내가 될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 나 뭐뭐 할게. 응? 이런 뜻이 바로 얘야. 얘. 그러니까 우리 편안한 상대에게 회화체에서 사용되는 말이야. 나 뭐뭐 할게. 너 뭐뭐 해? 우리 뭐뭐 하자.
이렇게 할때 쓰는 말이 예예요. 그랬더니 A가 오이 와틱 좋아한다는 거죠. 과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예요. 어, 나 그거 너무 좋아해. 이런 얘기. 자, 대화문을 봤고요. 이제 문법 표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휘, 뭐뭐 할 때, 그래서 주어, 동사, 형용사가 나온다고 그랬어. 주어 나오고 서술어. 이 주어는, 뒤에 나오는 절하고 주어가 일치할 때는 하나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주어가 동사, 형용사 할 때, 이런 의미. 여긴 지금 sein이 하나만 나왔네. 그렇지? 어, 자, 한가할 때, 거, 우리 친구 너지? 친구 너는 보통 무엇을 하니? 이런 얘기. 자, 휘. 그 다음에 동생이 떡 태숙. 자, 우리 이 떡은 연습하다 할때 습자에서 왔다고 그랬어. 그리고 태숙은 체육. 역시 한자에서 온 거야. 체육을 연습한다. 운동하다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동생은 트엉. 보통, 응애냐. 자, 응애는 듣다란 뜻. 그래서 우리 전화 받을 때도, 응애 전화. 기억나요? 응애 디엔트와이. 전화를 받다. 그런데 요번에는 뭘 듣냐? 냐. 무슨 뜻일까? 어, 한자어야. 음악할 때 악자야. 어, 냐기.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다는 거죠. 운동할 때 보통 음악을 들어요. 에, 동생이. 자, 그 다음에 모이가 나왔어요. 이 모이는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퀴, 뭐뭐 할 때. 또, 남, 년도죠? 탕, 달. 두원, 주. 그리고, 나이, 날이 되겠지. 그러니까, 매, 뭐뭐 할 때, 매년, 매월, 매주, 매일. 이런 말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숫자, 런. 우리 런은 횟수지. 그래서, 한 번, 두 번, 못 런, 하이 런과 함께 사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자, 예문을 보세요. 모이 다음에 키가 왔네. 퍼를 먹을 때마다 매번. 나는 항상 녀. 우리 녀는 뭘 기억하더란 뜻이야. 원래 사전을 찾아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기억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리워하다란 뜻이 있어요. 그리워하다. 그러니까 하노이를 그리워한다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노이를 기억한다. 어, 그 기억한 저그 기억하다에서 나온 거야. 그리워한다는 게. 그러니까 어, 거기서 파생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다의어도. 대부분 그래. 다의어도. 그러니까 단순암기하지 말고 첫 번째 1번 뜻을 알면 나머지도 우리가 조금씩 유추해 볼수 있어. 자, 하노이를 그리워한다. 역시 루언 루언 하면 항상이라고 하는 빈도 부사지. 주어가 항상 뭐 한다. 이렇게 쓰이는 거. 요번에는 매년. 그렇지? 아잉 뚜원. 뚜원 형이. 뚜원 오빠가 디 줄릭 우리 여행 가다는 거지. 여행 간다. 어디를 가? 늑와이 한 단어예요. 외국이라는 뜻이었지. 외국. 이 와이가 밖이란 뜻이지. 어, 그래서 외국 여행을 간다. 못런한 번. 매년 한 번씩 외국 여행을 간다는 거야. 아잉 뚜어니. 자, 매 엄마가 그이 그이. 우리 그이는 뭘 보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이 편지한 편지를 보내다. 여기는 뭘 보냈어요? 띠엔. 돈을 보냈지? 자, 주어, 서술어, 쪼, 대상이야. 주어가 서술어 해. 대상에게. 대상을 위하여 나에게 돈을 보낸다는 거야. 매달. 어? 행복하네요. 엄마가 매달 돈을 보내줘. 자, 매주. 미나는 헉. 공부해요. 배울 학자라고 그랬지? 뭘요? 베트남어를. 응? 어? 발런. 우리 못 하이바였지. 하나 둘 셋. 세 번. 딱딱 떨어져. 어순이 딱 맞아요. 또 나는 땀 목욕을 해. 모잉아이. 요번엔 날이 나왔지. 그러니까 매일 한번 목욕을 한다라는 거죠. 어, 이렇게 쓰이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 지금 모이하고 모이하고 구분을 해놨어요. 자, 이 모이 방금 배운 거와 그 다음에 모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자, 집단 내의 개개인 그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그리고 이 모이는 집단 전

전체를, 그래서 모두라고 하는 뜻이야. 집단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 전체 모두를 의미하는 떳가 또는 네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떳가도 모두란 뜻이야. 네우도 모두 다 그런 뜻이야. 자, 예문을 보고 설명해 볼게. 모이 너이 명사 나왔지? 매한 사람 한 사람이 거 가지고 있어요. 못 깔섬 이렇게 돼 있네. 자, 우리 못 하이바 하나지? 하나의 깔. 자, 이 깔은 명사로 방법이라는 뜻이 있어. 방법. 사는 법이 있다는 거야.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의 사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 뜻. 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를 분리를 해서 본 거야. 여기서는 씬 짜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짜오는 인사하다야. 그리고 씬은 정중하게 뭔가를 한다고 할때 그렇게 씬을 함께 쓰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지. 누군가에게 정중하게 인사할 때 하는 말이야. 씬 짜오. 자,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구야? 바로 이거야. 떳까하고 모이하고 함께 붙였어. 응어이를. 자, 모잉어이만 먼저 볼게요. 모잉어이 하면은 모든 사람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 하는 얘기야. 그런데 그걸 강조해주기 위해서 떳까도 함께 쓴 거야. 떳까 자체가 모두 그런 뜻이거든. 모이도 모두 그런 뜻이야. 이것을 함께 붙여 쓴 거야. 강조해주기 위해서. 자,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모두 안녕하세요. 지금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요번에도 명사와 함께 썼었지. 학생은 학생이야. 초중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학생이 자, 이 대우의 위치를 보세요. 대우의 위치. 의미는 다 모두야. 모두 다야. 그런데 이 떳가하고 모이는 명사 앞에 쓰여요. 그런데 대우는요. 복수의 주어가 앞에 나오고 서술어 앞에 쓰인다는 거야. 이 주어들이 다 뭐뭐한다라고 할 때. 그래서 이 대우가 어순 문항에 가끔씩 그 문법 문항에 나오는 거예요. 이 대우가 그래서 자 모든 학생이 다람 바이텁. 자 바이텁은 우리 숙제 과제라고 그랬지. 숙제를 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람이라고 했어. 숙제를 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이 정도 하고 이제 우리 두 번째 대화문 단어 먼저 볼게. 서틱이라고 하는 의미가 나왔는데 여기 지금 취미가 써 있어. 이걸 모른다고 한번 쳐봐. 그럼 여기서 이 서틱이 한 단어지만 이 중에 우리가 틱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안다고. 그렇지? 좋아하다라고 하는 동사잖아. 많이 나왔어. 그러면 이 서틱이 뭔가 한번 유추를 해보는 거야. 유추를 해보는 거야. 자, 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틱 구어 반 라지. 너의 서틱은 뭐니? 이거 우리 맨 앞에서 배웠잖아. 너의 이름은 뭐니? 할 때, 너의 이름은 뭐니라고 하는 그런 구문이지? 이름이 서틱으로만 바뀐 거야. 그러면, 아, 너의 서틱은 뭐니네? 근데 서틱을 몰라, 우리가. 그랬을 때, 틱은 좋아하단데? 그러면 너의 좋아하는 뭐는 뭐니? 이런 거 아닐까? 라고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야. 예. 요새 외국어를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바로 사전 찾아보는 거 아니야. 다른 단어들을 가지고 유추해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논리력, 응용력, 길러가는 거야. 이 외국어를 수단으로. 자, 계속해 볼게요. 취미라는 명사야. 응애, 듣다. 냐, 음악. 그래서 우리 응애, 냐 하면 음악을 듣는다고 그랬지. 로아이가 종류 할때 류자야. 종류 할때 류자야. 본문에 이제 자세하게 나와요. 째는 어리다, 젊다 그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음악 나왔지? 냑째. 베트남은 뒤에서 수식하잖아. 어린 음악, 젊은 음악. 이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팝송을 얘기하는 거죠. 대중 가요, 대중 음악을 얘기하는 거지. 팝 음악. 팝 음악. 젊은이들이 많이 듣는, 좋아하는 그런 음악을 냑째라고 해요. 베트남 말로. 낙비엣. 자, 한자어에서 온 거야. 끝이 C와 T로 끝났네. 자, 어떤 단어가 C, CH, P, T로 끝나면 성조가 이거 아니면 이것만 있다고 그랬지. 나머지 성조가 있을 수 없어. 성조 문항에서 우리가 이걸 사용하라고 했죠. 자, 둘다 밑에 점 찍는 성조야.
또 한자

에서 온 단어 중에 끝에가 T로 끝났어. 그러면 리을 받침으로 끝난다고 했지. 특별. 예외 없어. 예외 없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는 거야. 자, 특별이란 뜻이에요. 특별. 특별하다. 특별히 뭐다. 그래서 낙비엣 라. 이렇게도 함께 쓰여요. 라. 그러면 특별히 라 이하이다. 특히 라 이하이다. 이렇게 할때 쓰는 거야. 자, 본문 볼게요. 친구 너의 서틱 취미는 뭐니? 나의 취미는 맹약이야. 자, 음악을 듣는 거야. 자, 이게 지금 모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이것만 뭐야? 뭐 자리에다가 음악 듣기야. 이것만 넣어준 거야. 그렇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이 호칭만 바뀐 거고, 친구 너, 친구 나, 친구 사이에 나. 이것만 바뀐 거야. 이게 베트남어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반, 친구 너는 틱 좋아해. 로아, 냑, 나우, 냑.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로아, 종류, 음악. 그래서 음악 종류, 즉, 음악 장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음악이지? 나오는 항상 이 앞에 명사가 와요. 그래서 이게 의문사인데 의문 자체적으로 명사가 아니야. 무엇이 아니야? 이건 의문 명사도 되고 의문 형용사도 돼. 그렇지? 자체적으로 명사 역할도 하고 앞에 명사가 나와서 명사를 수식해 주는 무슨 명사? 이것도 되는데 이 나오는 명사의 기능은 없어. 반드시 명사가 나와서 앞에 어떤 명사, 이렇게 수식만 해준단 말이야. 어떤 음악 종류, 장르를 좋아해? 인데, 엿이 왔죠? 엿? 기억나요? 자, 역시 T로 끝났어. 한자어. 일자야, 일자. 한 일자, 한자어, 한 일자. 유일한 하나. 그래서 우리 최상급 비교할 때 나왔죠? 가장 뭐뭐하다고 할 때. 가장 좋아한다. 이거예요. 어떤 음악 장르를 가장 좋아해? 그랬더니, 나는 좋아해. 냑제를 가장.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젊은 음악을 가장 좋아해. 만, 너, 꼬컴 의문문으로 물어봤어요. 꼬컴 의문문으로 물어봤어. 좋아해? 뭘요? 음악 듣는 거 좋아해? 응? 이게 되묻는 거야. 그랬더니, 자, 우리 꼬컴 의문문일 때는, 우리 보통 질문에서 예스의 뜻일 때, 손 윗사람한테 그렇습니다. 예. 할 때는 벙. 또는 손, 아랫사람 할 때, 으, 또는 친구 사이에, 그래, 응, 이런 말 했지. 그런데, 꼬라고 대답을 했어. 꼬컴 의문문일 때, 이때 뭐라고? 꼬로 대답할 수 있는데 이것이 긍정이라는 거야. 긍정 대답일 때, 꼬로. 그래, 나 역시, 틱 좋아해. 응애냐,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 그치? 자, 그 중에서 이제 스스로 장르를 연달아 얘기하는 거야. 특별히 라 이하야. 특별히 어떤 음악? 냑, 한국. 이렇게 되는 거야. 한국 음악을 좋아한다는 거야. 한국 음악을. 자, 실제로 이 베트남에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말을, 얘기 들어본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이런 음악들, 또 한국 패션, 뭐 화장품 아주 좋아해요. 아주 좋아해.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인식도 좋고,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야 한국은 어떻게 저렇게 세련됐지? 같은 동양이고 예전에는 한국도 발전하지 못했던 나라라고 들었는데 이제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지? 궁금해하는 거야.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유학도 많이 오고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도 노력하면 이렇게 할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못지 않거든. 우리 베트남도 못지 않아. 이러면서. 한국이 이렇게 서양의 현대적인 세련된 문화를 받아들여서 한국 고유의 문화와 섞어서 한국의 그 독특한 고유한 이 문화를 한류로 표현할 수 있다면 베트남도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만하죠?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제2외국어로 베트남어를 배우는데 이런 것들을 서로 이 베트남 청소년들하고 청년들하고 서로 교류를 할 기회가 올 거예요. 지금 아마 의외로 내 주변에 베트남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나도 우리 학생들 보면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어떻게 해서 베트남어

이렇게 선택했니? 물어보면, 아니, 저희 삼촌, 외숙모가 베트남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저희 주변에 친척이 결혼했는데 베트남 분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가끔 만나요. 베트남어도 이제 배운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의외로. 또 우리가 이제 베트남어를 몰라서 그렇지, 베트남어를 공부하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옆에 외국인들이 얘기할 때 이게 들린다고. 베트남어가. 그럼 이제 옆에서 아는 척 하는 거야. 어?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어법 표현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지가 무엇 또는 무슨, 여기 지금 동사나 명사와 결합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am, 너는 건 필요로 한다는 거지, 무엇을. 이때는 이것이 의문 명사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사, 타동사와 결합한다는 거야. 무엇을 필요로 하냐?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그런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친구 너는 틱 좋아해. 마오가 색깔이죠, 색. 무슨 색을 좋아하니? 이때는 의문 형용사로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명사와 결합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now도 비슷한 의미의 의문사인데, 명사와만 결합을 한다는 거야. 의문 명사에 혼자 단독으로 쓸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독으로 쓸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명사와 결합을 해서 어떤 색깔을 좋아하느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명사가 나와서 이 명사를 수식해 준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기 설명을 했는데, 사실 우리 학생들이 무슨과 어느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 선택지가 있는데 어느 걸 좋아하니? 라고 했을 때 나어를 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보통 학생들이 이해하는 정도로 하면 돼요. 뭘 암기해야 되는 건 아니야.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돼. 나어는 어떤, 어느, 이건 무슨 그런 뜻이니까. 자, 로아이가 나왔네요. 이 로아이는 종류할 때 류자라고 그랬어. 그래서 로아이 다음에 명사가 나와. 그러면 이 명사의 종류, 장르, 우리 아까 음악이라든지 영화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만 친구 너는 틱 좋아해. 로아이 종류죠? 필름. 필름에서 왔다고 그랬지? 영화란 뜻이야. 자, 무슨 영화 종류를, 즉 무슨 영화 장르를 역시 가장 좋아하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지. 최상급 써서. 자,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하느냐? 나는 하이 영화를 가장 좋아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하이가 뭐냐? 역시 이것도 한자어에서 온 거예요. 이런 표현 혹시 알아요? 배우 중에서 희극 배우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희극 배우. 이 기쁠 희자거든? 거기서 온 거야. 이 하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코미디를 얘기하는, 코미디 영화가 되는 거예요. 휘임 하이가. 휘임 하이를 가장 좋아해. 자, 이제 닥비엣이 나왔네. 이 닭비엣은 특별이라고 그랬지? 특별하다. 그래서 라와 결합해서 특히 라 이하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어. 자, 뚜언형은, 뚜언 오빠는 헉, 공부해, 조이, 잘 공부해. 공부를 잘한다고 할때 조이를 써요. 헉, 조이. 자, 우리 핫, 노래하다죠? 노래를 잘한다고 할때핫 조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게 언어 습관이야. 핫 하이라고 해. 우리 하이는 어떤 뜻이 있었지 원래? 책이나 영화가 하이하다, 재미있다 그런 뜻이 있었어요. 이 하이가. 또 우리 선택 의문이 있었지? A 하이 B. A냐 B냐? 그러면 다른 의문사가 없어. 컴도 없어. 그런데 의문문이 되더라는 거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 이런 뜻이 있었어요. 하이가. 또 하이가 주어 다음에 서술어 나올 때, 여기 하이가 쓰면 주어가 자주 서술어 한다라고 하는 빈도부사의 역할도 있었지? 그런 게 있었어. 그런데 이 하이가 또 다른 의미로 뭐가 있냐? 노래를 잘한다고 할 때, 핫하이라고 한다고. 여기 공부를 잘한다고 할 때,

헛소리했어. 자, 그러면 떳까 깍. 우리 떳까다는 모든 그런 뜻이니까 깍하고 결합할 수 있지. 뭐뭐들, 모든 뭐뭐들. 몬이라고 하는 것은 과목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과목들을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야. 또원이. 그 중에서 특별히 라이아이다. 몬 또한. 자, 이몬 또한. 과목명은 대문자로 써요. 과목명 대문자로 보통 쓰는데, 자, 이 또한 무슨 과목일까요? 역시 이거 한자에서 온 거야. 산수한, 계산하다 할때 산자에서 온 거야. 이것이 또한. 자, 그래서 몬 또한 하면 수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 언니는, 누나는 매우 좋아해. 몬 안. 자, 이때의 이 몬은 음식이죠?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이건 과목이고 이것은 음식이야. 자, 안 먹다지. 먹는 음식이야. 그래서 이것도 한 단어야. 음식이란 뜻이야. 베트남 음식을 매우 좋아해. 특별히 라이야. 뭐예요? 문자. 아, 문자. 자, 베트남 음식 이름이지? 우리가 처음에 가장 많이 알았던 게 퍼야. 그 다음에 문자가 알려졌어. 지금은 다른 베트남 음식도 많이 알려졌는데, 이 퍼나 문이라고 하는 것이 다 쌀로 만든 국수예요. 쌀로 만든 국수. 모양은 달라. 이 퍼는 꼭 우리 칼국수 면이죠. 좀 약간 납작하고 옆으로 퍼진 거. 그리고 분은 우리 보통 먹는 얇은 동그란 국수 모양이지. 근데 원료는 다 쌀로 만들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봤고 이제 문학을 한번 볼게요. 자, 실전 문항, 12문항 중에서 2번, 10번, 12번, 3문항 빼고 나머지 9문항을 여기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문항은 2번, 10번, 12번은 우리 수능 따라잡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뒤에 강의 20강에서 한꺼번에 풀어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 자, 나는, 그리고 니에우 위액 이렇게 돼 있지. 자, 위액이 일이라고 하는 명사야. 니에오는 많은 그런 뜻이야. 많은 일을 어디에서? 꽁띠 회사지. 공사라고 그랬어. 한자어로. 회사야. 회사에서 많은 일을 뭐 한다. 뭐 이게 들어가겠지? 자, M 동생 저는요. 무언 원해요. 몬안 베트남. 베트남 음식이지. 베트남 음식을 뭐 하기를 원해요. 자, 지금 이것과 이것을 한 단어가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 다의어 문항이에요. 다의어 문항. 자, 하나씩 한번 넣어볼까? 안, 먹다지. 저는요, 베트남 음식을 먹고 싶어요. 이거 되네? 많은 일을, 회사에서 많은 일을 먹는다. 아니죠. 아니야. 머이는 수영하다란 뜻이야. 아닌데. 람. 한번 해볼까? 회사에서 많은 일을 람 위액 하다잖아요. 일하다. 되네. 많은 일을 한다. 자, 여기 저는요. 원해요. 람 몬안 음식을 만들다. 우리 람 바잉 했잖아. 빵을 만들다.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다. 된다고. 아, 회사에서 일을 한다. 동사. 빵을 만들다. 동사. 둘다 되는 거예요. 유력한데. 자, 너는 요리하다란 뜻이야. 두 번째 문장은 만족시키죠? 베트남 음식을 요리하고 싶어. 근데 여기가 안 되지. 자, 쩌이는 놀다, 플레이하다. 그래서 쩌이 다음에 우리 스포츠 종목이 나오면 그 스포츠를 플레이한다는 뜻이고, 악기가 나오면 그 악기를 연주한다는 뜻이 있었어요. 뭐 게임하다라는 뜻도 있었고, 그런 뜻.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이 다의어 문항이 어려운 문항에 속해요. 30문항 중에서. 어려운 문항에 속해. 특히 이런 매력적인 오답 있죠? 하나는 딱 보니까 바로 만족시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잘 해석을 못 하겠어. 근데 이거 베트남 음식을 특히 1번 앞에 나와 있잖아. 먹고 싶다? 이거 그렇지? 유력하단 말이야. 이런 걸줄때 유의해야 돼. 유의해야 돼. 선생님들이 정답을 물론 1번도 줄수 있지만 1번이 아닌 경우에 이 1번의 매력적인 오답지를 이렇게 줄수 있단 거야. 그러면 서둘러서, 시간 없어서 서둘러서 하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둘 다를 만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야. 자, 정답은 3번. 이제 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친구, 너의 취미는 뭐야? 나의 취미는 쌤필름이야. 영화 보는 거야. 너 좋아하냐? 무슨 영화를 가장 좋아하느냐? 자,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거야. 나는 필름하이. 희극 영화, 코미디 영화를 가장 좋아해. 그러니까 영화 장르를 물어보는 거지. 어떤 종류의 영화를 제일 좋아하냐?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자, 이 자는 가격할 때 가짜였지. 가격이 얼마냐 할 때. 마오는 색깔이고요. 로아이가 종류. 그렇지? 유력해. 냑은 음악. 그리고 락비의 특별. 그렇지? 로아이가 되겠지. 3번. 그래서 로아이 명사. 그럼 그 명사의 종류. 자, 이제 4번이에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지금 세 개만 줬어요. 요번 문항은. 근데, 최근 기출을 보면 이렇게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와. 지금은 D라고 해서 이렇게 문장을 네 개를 주고, 그 중에서 두 개는 문법적으로 맞는 거고, 나머지 두 개는 문법적으로 틀린 거야. 그래서 이 답지들도 다두 개씩 있는 거야. A, 뭐 B, A, D 이런 식으로 B, D, C, D 이런 식으로 두개 있어. 그러니까 좀덜 어려워요. 이런 형태보다. 이것은 이런 문장 세 개를 주고 이렇게 있는 대로 다 고르는 거 하나만 정답일 수도 있고 세 개가 다 정답일 수도 있는 이런 형태는 아주 오래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없어. 올해도 없을 것 같아. 이제 육모와 구모를 보면 그걸 알수 있어. 그러니까 그 기조를 잘 보면 돼요. 자, 한번 풀어볼게. 한가할 때 친구 너는 보통 람 나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틀린 거야. 그치? 이 나우는 반드시 앞에 명사가 나와서 어떤 명사로 수식해 줘야 돼. 근데 여긴 지금 람이 동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명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없다는 거야. 람즈가 와야 되겠죠? 무엇을 하냐? 이렇게 틀렸어. 모잉아이네 매일 나는 우엉 마셔요. 못꼭 자, 한 잔이지? 카페 커피를 한잔 마신다. 이거는 맞는데? 자, 홈나이 오늘 모잉어이. 자, 모이 다음에 명사. 그래서 모든 명사가 되지? 자, 모든 사람이 꼭더 이상 시간이지? 시간이 있다. 여기까지만 하면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평이한 문장이야, 평서문. 근데 쯔를 넣어서 뭐뭐지? 라고 해서 질문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 이 쯔의 용법이. 자, 오늘 모든 사람이 다 시간 있지?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역시 이것도 맞는 표현. 자, 그러면 B와 C네. B와 C.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자, 5번에서는 뭐라고 A가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거야. 나는 보통 럭사이 책을 읽어. 우리 독서로 기억하라고 그랬지? 책을 읽어. 그러면 너뭐 보통 한가할 때뭐 하냐? 그렇지? 너 취미 뭐냐? 뭐 이런 거겠지? 질문이. 자, 알맞지 않은 거예요. 알맞지 않은 거. 한가할 때 동생 너는 뭐 하니? 저는요 보통 책을 읽어요. 들어갈 수 있어. 자, 동생은 자주 람지 뭐 하냐? 그런 얘기지. 퀴 부온. 자, 부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 부호는 심심하다란 뜻이에요. 심심하다. 심심할 때, 너뭘 하냐? 이 하이가 자주란 뜻이 있지? 너 자주 뭐 하냐? 저는요, 보통 책을 읽어요. 들어갈 수 있겠지. 그치? 자, 너는 보통 뭐 하니? 꾸이뚜언. 우리 주끝이라고 그랬지? 주말에 들어서. 우리 바오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올수 있다고 했지? 이때에 들어서. 이때에. 주말에. 너 보통 뭐 하냐? 책 읽어요. 들어갈 수 있어. 자, 저는요, 너는, 동생 너는, 여기 무엇을, 안이 나왔네? 안은 뭐예요? 먹다죠? 보통 무엇을 먹냐? 우리 여섯 번째 날, 일주일 중에, 금요일이지? 금요일 오전에 들어서, 보통 무엇을 먹니? 책을 읽어요. 아니지? 지금 이것 때문에 아닌 거야. 자, 이게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유력해. 유력해. 시간이 있을 때
너는

무엇 하기를 좋아하니? 보통 책 읽어요. 이렇게. 자, 그러고 보니까 이게 취미를 묻는 표현들이 엄청 다양해요. 우리가 의미만 알고 있어, 단어들을 알고 있으면 해석을 할수 있어.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언니는, 누나는 보는 걸 좋아해요? 뭘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누나는 좋아해. 역시 코미디 영화를 가장 좋아해, 보는 것을. 자, 그럼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겠냐 이거야. 어떤 영화 종류, 장르를 좋아해요? 가장 좋아해요? 라는 말이 들어가겠지. 자, 여기 지금 답지를 보니까 다 쓰인 단어들은 다 똑같은데, 어순만 달라. 어순 문항인 거야. 그렇지? 자, 이거 보세요. 로아이 films이냐? 로아이 다음에 명사라고 그랬지? 그래서 무슨 영화 종류를, 그리고 엿이 가장 뒤에 왔어. 여기도 뒤에 왔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지금 어순이 틀려서 오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7번. 자,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한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를 다 대입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항, 이해를, 내용을 이해한 거, 이걸 물어보는 건 시간을 갖고 하라고 그랬어요. 자, 한가할 때, 친구 너는 보통 뭐 해? 나는 보통 게임을 해. 너도 게임하는 거 좋아하지? 응? 그랬더니, 아, 아니네요. 아니야. 나는 게임하는 것을 틱 좋아하지 않아. 자, 이게 람과 함께 쓰였어. 그러면 그리 뭐뭐하지 않다란 뜻이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이 람은 원래 매우 그런 뜻이잖아. 이게 부정과 함께 쓰이면 그리 좋아하지 않아. 나는 책 읽는 것과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 보다 더. 비교급이죠? 보다 더. 게임하는 것보다. 이거 생략돼 있어. 자, B는 대학생이다. 몰라. B는 A와 주말에 만나기로 했다. 그런 얘기 없어요. A는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 나와 있어. 아니야, 나는 게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유력한데? 알맞은 거. A는 일주일에 두세 번 책을 읽는다. 아, 그런 얘기는 없어요. A는 B에게 도서관에 함께 가자고 했다. 그런 얘기 없어. 그렇지? 자, 이것만 있네. 정답은 3번. 자, 이제 8번이에요. 자, 이번 주말에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아, 미안해. 나는 영화 보는 것을 역시 똑같아. 좋아하지 않는데 그리 중요하지, 좋아하지 않아. 자, 그러면 너 뭐뭐해? 그랬을 때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해.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 주말에 나는 닝 뭐뭐 하려고 한다는 거죠? 트비엔이 도서관이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려고 해. 이런 얘기. 자, 여기 들어갈 거두 개를 골라보는 거야. 무엇 하는 걸 좋아해? 나책 읽는 거 좋아해. 유력한데? 자, 무슨 책을 읽어? 나책 읽는 거 좋아해. 아니죠? 자, 자주 무엇을 하니? 주말에 들어서. 나책 읽는 거 좋아해. 이것도 가능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아? 뭔가가 축구지? 축구를 플레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라고 질문을 하는 거야. 나책 읽는 거 좋아해. 어색하죠? 자, 그래서 A와 C가 되겠지. 2번 정답. 자, 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니까 어렵지 않아? 자, 뭐라고 질문했는데 나의 취미는 음악 듣는 거야. 그러면 너의 취미는 뭐냐? 그렇네. 또뭘 물어봤더니 나는 이팝 음악을 제일 좋아해. 젊은이 음악을 제일 좋아해. 어떤 장르를 물어보겠지? 역시 이건데. 어떤 음악 장르, 종류를 가장 좋아해? 그랬더니, 그러면서 지금 되묻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 거라고 대답했네. 그럼 꼬컴 의문문이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지. 자, 보세요. 꼬컴 의문문이네. 너는 음악 듣는 거 좋아해? 그래, 좋아해. 나 역시 음악 듣는 거, 특히 한국 음악. 자, 3. 그래서 A, B, C가 되지? 자, 1번 정답이 돼. 자, 11번. 이제 마지막 문항이에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아는 거. 자, 해석해 볼게요.

이게 이제 본문하고 조금 다른 건데,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문장 끝에 있을 경우에 강조를 해줘.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실감나게 해석을 해보면, 어머, 저의 취미 역시 빵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저는 무언 원해요? 먹어보기를. 우리 to 동사와 함께 쓰였을 때. 자, buying 빵을요. 근데 어떤 빵이야? 언니가, 누나가 만든 빵이요. 그렇지? 여기 관계대명사 생략됐다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앞에 네가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 중따, 우리, 궁, 함께 동사라고 그랬지? 빵을 만들자. 어디에서? 자, 언니의 집에서. 응? 이런 얘기. 자, 여기 한번 궁 보세요. 이 궁은, 용법이 크게 두 가지야. 이렇게 동사와 함께 쓰여서 함께 동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됐지. 자, 그런데 이꿍 다음에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명사가 나오는 경우도. 자, 이꿍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어떤 뜻일까? 같은 명사라는 거야. 아, 자, 예를 들어서 친구를 소개해. 자, 이쪽은요, 친구예요. 우리 소개할 때. 너일라. 기억나요? 가까이 있는 거할 때. 너희라. 이쪽은 누구예요? 친구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야? 여기 꿍. 자, 누가 한번 해석해봐. 자, 이렇게. 꿍, 럽. 럽이 반, 교실. 그런 뜻이지? 명사가 나왔어. 같은 반 친구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 이 꿍이 명사가 나오면. 자, 여기 지금 동사가 나와서. 그래서 언니 집에서 함께 빵을 만들자. 그랬더니, 와, 좋아요. 너무 좋네요. 이런 얘기. 자, 그러면 한번 하나씩 우리 답지를 맞춰볼게. 비의 취미는 빵 만들기다. 그렇지. 비의 취미는 빵 만들기야. 비는 A에게 빵을 선물하기로 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없지? 이렇게 2번. 자, A는 B가 만든 빵을 먹어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어. 먹어보고 싶다고. 자, B는 시간이 날 때마다 빵을 만든다. 시간이 날 때마다 빵을 만들어. A는 이번 주말에 집에 가기로 했어. 그렇지? 자, 우리 집에 와서 함께 만들자. 그래서 좋다고 했지? 그러니까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B는 A에게 빵을 선물하기로 했다.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 13강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은 우리 교재 14강이에요. 강의는 17강. 여행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하게 세워줄 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8번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바로 천체의 거리입니다. 천체까지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자, 어찌 보면 이번 시간의 주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돼요. 첫 번째는 거리,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이야기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 성감물질이에요. 오? 거리를 구하는데 갑자기 왜 성감물질입니까? 성감물질의 종류를 알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성감물질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거리를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성감물질 때문에 별빛이 어떻게 되죠? 오면서 막 어두워져요. 흡수나 산란 때문에 어두워지게 되고요. 결국에 나한테 도달하는 그 별빛, 에너지, 겉보기 등급이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많이 어두워져 보여요. 어둡다는 얘기는 뭐예요? 멀리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성감물질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거리를 원래와는 다른 거리로 측정을 하게 돼요. 자, 성감물질. 그러니까 성감물질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할 겁니까? 거리 구하는 방식이 뭐 있어?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얘기하겠어요? 예, 성감물질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거리 구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연주시차입니다. 연주시차는 누구? 연주시차분의 1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사실은 이제 연주시차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잘 물어보진 않아요. 자, 뭐 간단하게 뭐 연주시차라고 하는 친구가 0.1초가 나왔습니다. 거리는 얼마 되죠? 10이 나옵니다. 0.1로 오시면 돼요. 그냥 요 0.1을 여기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초로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0.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위를 뭘 쓰나? 이러면 이제 10이 나오겠죠? 단위는 새로운 단위 파색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파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도의 거리인가요?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태양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누가 있죠? 여기에 지구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0, 1AU 되겠고요. 자, 거리가 어디까지? 각도로 보면 1초. 1초. 어느 정도예요? 이 값은 3600분의 1 도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작은 각이고요. 이때 여기에서부터 지구 혹은 여기에서부터 태양 이 정도의 거리가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1파색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각이 작기 때문에 이건 얼마 나온 거예요? 그만큼 멀다. 10파색 이렇게 이제 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연주시차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별까지의 거리를 직접적으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관측의 한계상, 이거 너무 작으면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먼 곳은 안 돼요. 뭐 만파색, 10만파색 이런 거는 이 연주시차로 할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한 100파색 정도, 뭐 많이 하면 1000파색 정도까지의 거리 정도지 그 이상은 연주시차로 힘듭니다. 그럼 그 이상의 거리는 바로 누구로 합니까? 라고 한다면 거리지수가 됩니다. 거리지수고요. 여러분들은 거리지수라고 하는 식 자체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식인가요? 라고 했을 때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이에요. 마이너스 5 플러스 5 로그 R 형태로 등장하는 게 거리지수고요. 이때 거리를 어떻게 나는 구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겉보기 등급 알아야 되고요. 절대 등급 알아야 돼요. 근데 겉보기 등급은 나한테 도달하는 에너지를 측정하면 돼요. 측광이라고 하면 되겠죠. 빛 에너지가 얼마나 나한테 도달합니까? 요거를 측정하면 돼요. 이 요만큼 면적에 몇 줄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왔어. 1초에. 그러면 쭉 계산하면 몇 등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그냥 망원경에서 들어오는 별빛으로 측정하면 끝! 그러면 누구만 하면 돼요? 그쵸? 절대 등급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등급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지구과학2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이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훨씬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고요. 맥동병광성은 뭡니까? 라고 하면 별이 진화를 합니다. 탄생하고 주기열성에 머물고 나중에 별이 커지고 폭발할 수도 있겠죠? 다 흩어버리거나. 자, 이때 별의 마지막 단계쯤 가게 되면 별이 상당히 불안정해요. 맥동을 해요. 별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맥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밝기가 변하겠죠? 이 밝기 변화를 가지고 절대 등급을 알아낼 수 있대요. 어떻게? 병광 주기. 그러니까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주기가 있잖아요. 너는 이게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 게한 10일 정도 주기로 나타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광도가 얼마야? 절대 등급이 얼마야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맥동병광성. 자, 전반적으로 병광 주기가 길수록 자, 이렇게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그 주기를 얘기하는 거죠. 뭐 5일 정도를 주기를 가지는 친구와 10일 정도를 가지는 주기가 있다라고 합시다. 두 친구 중에 맥동병광성 중에 누가 더 밝습니까? 예. 병광 주기가 긴 친구가 밝은 별. 병광 주기가 긴 친구가 절대 등급이 작아요. 자, 이게 맥동병광성이고요. 그다음에 주기열 맞추기. 방금 선생님이 얼핏 이런 얘기를 했죠. 별이 탄생해서 주기열에 머물다가 나중에 커지고 흩어지고 혹은 폭발하거나 이렇게 된다 그랬죠. 주기열에 머물다가 주기열. 그러니까 별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주기열성이 진화 단계 중에서 가장 긴 구간, 가장 안정적이고 긴 시간을 머무르는 게 바로 주기열성입니다. 즉 주기열성은요. 이렇게 병광을 하지 않아요. 맥동병광 이렇게 주기열성인데 예를 들어서 태양이 지금 현재 주기열성이에요. 우리 별의 종류상으로 보면 얘가 오늘은 요만했는데

내년에 이만해질 거래. 그럼 너무 무서운데요? 그럼 태양에서 에너지가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지구가 많이 따뜻해질 것 같아. 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주기율을 아주 안정적으로 오랜 시간 머무른 친구를 주기율이라고 그러는데, 이 주기율성은 정말 독특해요. 독특해요. 어떤 범위가 되게 좁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하나를 탁 갈아내잖아? 그럼 나머지가 줄줄이 쭈루룩 딸려서요. 물리량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A라는 친구가 정말 우리가 아는 그 표준적인 그 우리 신체 구조를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3 친구고 남학생인데, 그러면 이제 고3의 남학생이라고? 그럼 나이 나오고요, 그죠? 남자라고요? 우리나라 살고 있네. 자, 그러면 뭐가 등장하죠? 아, 그 친구의 키가 평균이 얼마야, 그죠? 그 친구의 몸무게가 얼마 정도야, 뭐 이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정말 잘 따르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럼 그 친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그 친구의 키를 알아. 그럼 뭐가 나오죠? 예, 그 친구의 몸무게가 딱 정확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주기율성은 어떤 하나를 알아내게 되면, 하나를 알아내기는 나머지를 다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누구를 알아내고 싶다고요? 지금 우리는 다른 것도 알아낼 수 있겠지만, 누구를 알고 싶다고요? 절대 등급, 광도를 알아내겠다. 이게 이제 주기율 맞추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단이 있어요. 성단이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 탄생한 별들입니다. 동시에 탄생한 별들인데, 많아요. 상계 성단과 구상 성단이 있습니다. 자, 이 구성하는 별들 중에서 주기율에 있는 별들만 쭈루룩 뽑아와가지고요. 그 친구들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가지고 절대 등급을 비교해 줄 거야? 라고 한다면, 거리를 몰라도 알수 있는 값입니다. 바로 별의 표면 온도, 색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하나 살짝 보여줄게요. 왼쪽 그림은 뭐냐면 플레이아데스의 자료예요. 상계성단이고요. 이렇게 점이 찍혀요. 근데 이게 잘 보시면 X축이 뭐예요? X축이 색지수고 온도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 색지수는 사실은 거리가 멀든 가깝든 선과물질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우리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값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온도와 그 다음에 겉보기 밝기로 점을 다다다다닥 찍어 놓는 거예요. 성단의 색 등급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근데 표준적인 주기율이라고 하면, 주기율은 아까 얘기했죠. 정말 잘 따른다고요. 자, 보시면은 표준적인 주기율성들은 어떻게 찍히나요? 요렇게 찍혀요. 동일한 색지수예요. 다다다다다. 그러니까 이 온도에서는 이만큼의 절대 등급이 나와야 돼요. 이 온도에선 이만큼의 절대 등급이 나와야 돼요. 이게 평균이에요. 그래서 뭐 하냐면, 나는 이 성단까지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누구를 탁 맞춰줘야 된다고요? 온도를 맞춰주시라고요. 색지수를 맞춰주시라고요. 요렇게 맞춰주세요. 그래서 주기율성이 겹치게끔 살짝 이동시켜주세요. 그럼 여기가 주기율성입니다. 상단은 주기율에서 살짝 벗어났어요, 지금. 그죠? 자, 상단부터 벗어나요? 아시죠? 수명이 짧아요, 위쪽은.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자, 왼쪽에 플레이아데스 겉보기 등급과 오른쪽에 표준적인 주기율성의 절대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둘의 차이가 바로 거리 지수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알수 있다? 플레이아데스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럼 누구만 이용하겠다고요? 주기율성들만 이용하겠다. 요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맥동병광성 준비했습니다. 맥동병광성에는 종족 1형과 종족 2형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세페이드 병광성, 맥동병광성이에요. 병광 주기와 광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주기가 기니까 광도가 커지는구나. 보이시죠? 동일한 주기를 가지고 있으면 종족 1형이 더 큽니다라는 것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는 누굴 볼 거냐면 종족 2 세페이드 병광성 A, B, 평균적인 겉보기 등급이 22등급과 23등급이야. 자, 종족 2형이고요. 겉보기 등급 A가 얼마라고요? 22라고요. 22. 겉보기 등급 B가 얼마라고요? 23이다. B가 좀더 어두워 보이네. 그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들의 병광 주기는 얼마로 같습니다? 100일로 같습니다. 이게 100. 쭉 올라가세요. 그럼 여기에 쿵 하고 찍힙니다. 자, 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에서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등급이다. 자, 그러면 Y축이 지금 뭐라고요? 광도축이죠? 자, 그럼 선생님 오른쪽에다가 절대 등급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태양 광도 1이야. 플러스 4.8이에요. 태양보다 100배 밝아요. 마이너스 0.2예요. 이거 조금 오른쪽에 적을 걸 그랬네. 자, 태양보다 다시 이제 만 배가 밝은 겁니다. 태양보다 만 배, 얘보다는 100배. 마이너스 5.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라면 마이너스 5점 얼마? 뭐 3하고 1 중에 하나? 뭐 그치 5점 뭐 3, 1. 예, 5.1 쪽이 가깝죠. 이게 5.1 마이너스 5.2, 5.0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커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냐면 마이너스 뭐한5.1 정도로 잡아줄게요. 마이너스 5.1 정도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잡을게요. 자, 그러니까 아, 이 정도 되는 친구구나.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비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대략적으로 적어두시면 문제 풀이할 때 있어서 좀더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을게요. 마이너스 5.1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 놓고요. 기역니은 디귿 맞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도가 같은 스페이드 변광성의 변광 주기는 광도가 같대. 그러니까 뭐 10의 4승 태양보다 만배 밝은 친구예요라고 했더니 주기가 종족 2형이 길죠, 그죠? 그거 물어보는 것 같은데 변광 주기는 종족 1이 종족 2보다는 짧습니다. 어때요? 그쵸. 1이 짧죠. 1. 종족이. 그러니까 기역은 어떤 보기예요? 맞는 보기인 것 같습니다. 기역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A의 거리 지수는 27.2보다 크다. 자, A의 거리 지수. 우리 A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 MA가 아까 얼마였었죠? 라고 하면 플러스 22였습니다. 그죠? 22였으니까 나 거리 지수 가고 싶어. 거리 지수 뭐예요? 겉보기 등급에서 빼기 누구를 하라고요? 절대 등급을 해주세요. 이게 거리지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너 얼마 들어갈 거야? 22가 들어갈 거예요. 빼기. 절대 등급 마이너스. 자, 여기서 왜 선생님 5.1을 썼냐면 저기 27.2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5.1을 넣어서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5.1을 넣으세요. 그러면 더하기 되면서 27.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는 이거 지금 쓰지 않을 거예요, 그죠? 요거보다는 어떤 값이에요? 좀큰 값이에요. 마이너스 5.1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 되죠? 27.1이 되는 거야. 27.2보다 어때? 작다. 그러니까 비교가 생각보다 이렇게 숫자를 그냥 넣어서 가면은요, 조금 더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조금 헷갈리잖아. 자, 마이너스 5.2보다 큰 값이어야 되니, 자, 큰 값을 빼주는구나. 그래서 그 값은 작구나. 라고 가게 되면 조금 헷갈리잖아. 그죠? 사실 선생님도 좀 헷갈리거든요. 선생님이 헷갈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니은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비가 A보다 2.5배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일단 이 둘은 모두 뭐가 같다? 요 친구가 같습니다. 절대 등급이 같다. 근데 B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다라고 한다면 23등급. 자, B는 A보다 1등급 어두워 보입니다. 즉, 몇배 정도? 2.5배 정도 어두워 보여요. 2.5배 어두워 보이는 거야. 근데 절대 등급이 어떻다고요? 둘은 똑같아요. 101이니까. 똑같은 밝기인데, 원래 똑같은 밝기인데, 비가 어두워 보인대. 그러면 비가 멀리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밝기라고 하는 건 거리 제곱에만 비례하게 되기 때문에 2.5배 멀어지게 되면 밝기는 그에 관련해서 멀어져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2.5배 멀다, 2.5배, 아, 이게 먼거 아니죠? 2.5배 어두워져 보이기 때문에 거기다 사실은 루트를 좀 씌우셔야 돼요. 따라서 2.5배 멀다라고 하는 디귿 보기는 어떤 보기,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하나만 정답이 되겠고요. 답은 1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맥동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단이요, 성단.
자, 두 개의 성단이 있고요. 보통 이제 성단에서 구상성단과 상계성단

한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는 거리라든지 나이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넣어봤고요. 우리 작년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두 개의 성단 가, 나가 있어. 가나 옳은 설명 찾아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주결성이 차지하는 비율 누가 큽니까? 자, 요거는 상계성단, 구상성단 구분할 때꼭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왼쪽 상계성단이 구성하는 별들에서 주결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요. 가가 나보다 작은 게 아니라 가가 나보다 주결성 차지하는 비율이 큰 거예요. 두 번째, 비필터를 이용하여 관측한 별 기억의 등급은 10.5입니다. 자, 보세요. 기억을 한번 가볼게요. 자, 기억을 가봤더니 V 등급 보이시죠? 자, 10이라고 적혀놨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MV라고 쓸게요. 이게 얼마라고요? 너 10이구나. 요겁니다. 요게 10, 요런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색지수가 있습니다. B 빼기 V가 보이시죠? 0.2, 0.3, 0.4, 0.5.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B 빼기 V가 얼마? 0.5라는 뜻인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B는 뭐예요? B 필터로 보는 겉보기 등급이고요. V는 뭐예요? V 필터로 보는 겉보기 등급이에요. 이 이야기야. 그래서 요거 물어본 거야. 너 얼마야? 라고 니은에서 물어본 거예요. B 필터를 이용하여 관측한 등급은 얼마야? 이게 얼마라고요? 10이라고요. 읽어봤더니 넘겨주세요. 그럼 얼마 되죠? 10.5. 그럼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성단까지의 거리는 이라고 합니다. 자, 거리는 주기열 맞추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주기열 누가 있어요? 라고 하면 이 친구들. 주기열 누가 있어요? 라고 하면 다 하지 마시고요. 요 정도가 주기열입니다. 자, 주기열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색지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0.6 정도 가볼게요. 자, 요렇게 되겠죠? 겉보기 등급이 얼마 나온다고요? 자, 우리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으로 뭐할 거야? 거리를 구할 겁니다. 이 값이 크면 거리는 먼 거예요? 자, 보니까 한20 정도 나와요. 이 친구가 20. 뒤에 빼는 값은 동일해야 됩니다. 왼쪽 가볼게요. 0.6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볼게요. 이거 얼마죠? 뭐한 10.5? 뭐이 정도 나오겠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왼쪽 친구는 10 정도 되는 값이고요. 오른쪽 친구는 20 정도 값이야. 누가 몰라요? 요 친구가 먼 거예요. 따라서 가가 나보다 가깝다. 어떤 보기?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디귿 정답이고요. 답은 4번 할게요.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성관물질 이야기예요. 자, 일단 성관물질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점검 한번 해보고요. 오늘 처음에 이야기했었죠. 우리 지금 별의 거리를 다루는데 갑자기 왜 성관물질 이야기를 합니까? 성관 기체와 티끌이 있는데 왜이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밑에 있는 소광 적색화 때문이에요. 자, 성관물질, 특히 여기서 성관 티끌 때문에 성관 티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별이 별에서 빛이 와서 나한테 오게 됩니다. 관측자까지 오는데 누가 있다고요? 여기 성관물질이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자, 요거예요. 소광은 어떤 빛이, 적색화는 도대체 어떤 빛이라고 했을 때 바로 요거예요. 나한테 도달하는 빛이에요. 원래 이 친구에서 쭉 가서 나한테 도착. 즉, 나는 사진을 찰칵 찍었어요. 별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가 보인다고요? 별이 보이는데 이 별빛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도착하는 별빛이 첫 번째 이 성관물질 때문에 어두워지더라. 성관 소광이고요. 적색화, 이 성관물질 때문에 빛들이 산란이 일어나게 돼요. 특히 파장이 짧은 푸른빛이 많이 산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적색화가 일어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겉보기 등급, 자,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겉보기 등급 B 필터, 겉보기 등급 V 필터, 요거 빼는 게 색지수잖아요. 등급. 요건데 지나오면서 소광 일어나죠. 산란 일어나죠. 근데 누가 더 많이 어두워지나요? 라고 하면 파장이 짧은 쪽이 많이 어두워져요. 파장이 긴 쪽은 적게 어두워져요. 이렇게. 그럼 이 값 어떻게 되죠? 색지수가 커지죠.
원래보다 저온으로 보이죠? 원래보다 붉게 보이죠? 자, 요것이 뭐다? 성간적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붉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런 상황이고요. 우리는 여기서 문자들을 조금만 더 기억해 두자. 문자. 왜냐면 자, 요런 상황들이 작년은 조금 쉽긴 했는데요. 그 전에는 좀 어려웠거든요. 그 이전에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문자를 좀 익숙하게. 왜냐면 이런 문자나 식 자체가 익숙해야 문제를 풀때 빨리 풀수 있고요. 문제에서 뭔가를 주워놨을 때 그게 빨리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게 좋아요. 자, 성간소강하게 되면 어두워지죠. 이때 소광량이라는 말을 써요. 소광량.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어두워지는 거 얘기하는 거. 얼마나 어두워졌어? 나두배 어두워졌어. 원래 도달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두배 어두워진다는 얘기 이제 이 친구가 많이 지금 밝기가 2분의 1로 줄어들었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어쨌든 소광량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등급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보통 A라고 쓰고요. 밑에 첨자를 많이 주기도 해요. V 하면 이제 V 필터에서. 만약에 B라고 한다면 B 필터에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A고요. 요거는 뭐냐면 등급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A라고 하는 친구가 1이다라고 하면 1등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1등급 올라가 버린 거예요. 자, 원래 보이는 밝기가 이만큼인데 1등급 올라가서 그만큼 어두워져. 얼마나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원래 밝기의 2.5분의 1로 어두워진 거죠. 만약에 이게 소광을 했는데 5등급이 나왔어요. 그럼 100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자, 그럴 때 쓰는 문자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등급에 관련된 거야. 몇 등급 어두워졌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관측되는 등급 M 값이 12등급이 나왔어. 자, 이게 관측되는 등급이 관측의 관측. 그럼 원래는 몇 등급으로 보여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 값의 요 소광량을 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M 하고요. 관측이 됐다면 나 제대로 이제 원래 이거 너 겉보기 등급 얼마나 해야 돼? 성감 물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했을 때 A라고 하는 걸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자,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소광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색화 이야기 나오게 될때 이런 게 이제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색초과라는 말이 등장하게 돼요. 색초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색지수가 초과됐어요. 커졌어요. 라는 뜻이고요. 보통의 기호는 이렇게 쓰십니다. E하고 B 빼기 V. 이렇게 많이 써요. 이거 그냥 하나의 기호예요. 색지수가 이만큼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B 빼기 V. 이러면 색지수죠. 색지수. 무슨 색지수? 관측된 게 커졌어요. 관측된 거. 빼기. 누구 해주라고요? B 빼기 V. 원래를 이야기할 때뭐 0을 쓰거나 아니면 고유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만약에 원래 고유 색지수가 플러스 0.5인데 관측을 했더니 플러스 0.6이 나왔어요. 이제 커진 거죠. 그럼 얼마나 커졌어? 예, 0.1만큼 커졌어. 이 얘기예요. 이게 색초과예요. 그러니까 색초과도 뭐냐면 등급이에요. 생각해봐요. 등급에서 등급 뺀 거야. B 필터에서 보는 등급, V 필터에서 보는 등급. B 필터에서 등급, V 필터에서 등급. 이렇게 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등급 값이고, 이 색초과라고 하는 것도 0.1만큼 차이 나는구나. 등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을 많이 쓸 거야, 이제. 이 소광량 등급은 색초과의 몇 배다. 이렇게 문제 많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말 자체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서 요 문자들을 조금 강조한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 저기 문제를 보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험 시간에 실제로 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해하시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이 말을 왜 줬는지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기출 문제를 조금 몇개 풀시면서 한번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문제는, 작년에 이제 조금 쉬웠다 그랬잖아요. 그죠? 약간 쉬웠던 문제.
문제가 길입니다. 탐구 과정이고요.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탐구 과정에 그림 두 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표준 주계열이고 하나는 성단 A예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거리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색지수 맞춰가지고 거리 구하고 싶은 거야. 자, 볼게요. 가. 표준 주계열선과 성단 A의 색 등급도가 각각 그려진 투명 용지 1, 2를 준비를 하고, 나. 1을 2 위에 놓고 기억을 갖게 맞추고, 기억이 누구냐고 이제 물어볼 거예요. 자, 기억을 갖게 유지하면서 A의 주계열성들이 표준 주계를 겹치게 한다. 자, 선생님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 주계열성들은요, 어떤 하나를 알아내면 나머지 다 딸려서 나온다 그랬죠. 특히 거리를 몰라도 알아낼 수 있는 우리 값이 온도, 색지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둘은 누구를 색지수를 맞춰서 똑같이 맞춰서 겹쳐보는 거야. 그래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거리를 구한다.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다 겹친 1과 2에서 전향점에서, 전향점이라고 하는 건 이제 겹쳤을 때요 아래쪽 위쪽이 있을 거예요. 자, 그 경계가 전향점이 한 요쯤 나올 것 같아요. 자, 전향점에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를 이용하여, 자, 전향점이니까 이제 주계열이에요. 주계열 이제 막 기타를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 이걸 니은이라고 해놨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거리지수예요. 거리지수.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구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거리를 D1을 구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한 겁니다. 라. A의 선관 소각량이 있대요. 0.124 정도가 소각량인데, 보정에서 구했습니다. 자, 그걸 D2라고 할 거예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D1은 보정하지 않고 구한 거예요. D2는 뭐예요? 보정하고 구한 거예요. 보정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겉보기 등급이 원래 큰 거예요. 이건 겉보기 등급을 작게 해서 구하겠다. 즉, 거리가 줄어듭니다. 즉, D1이요. D2보다 어때요? 거리가 먼 거야. 보정 전에는 멀리 측정이 됐는데, 보정하고 나니까 소각량을 겉보기 등급에서 빼버리니까 줄어드는 거야. 이게 원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요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온다고요? 기억리언트 이거 찾으라는 거 나와요. 자, 기억할게요. 색지수가 기억에 해당되고요. 니은은 거리지수가 되겠고요. 세 번째, D1, D2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보다 작다. 자, D1분의 D2는 1보다 작겠네요. 디귿 맞는 보기. 이렇게 기억리언트 이거시죠? 다음 몇 번?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문제였고요. 다른 문제들도 조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학년도 수능. 자, 요런 문제들을 좀 보세요. 자,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이런 문제가 등장합니다. 오, 20번 문항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문항이죠. 그죠? 어려웠나 보다. 자, 그림은 관측으로 알아낸 선관티끌로 발생하는 소각량과 색초과의 관계를, 자, 보세요. 왼쪽 그래프가 바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분도 물론 있죠, 그죠, 지금. 그러니까 요 자료를 좀 유심히 보세요. 익숙하지 않다면 익숙할 때까지. 자, 뭐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A, V라고 적었죠. V 필터에서의 소각량이에요. 1등급, 2등급, 3등급. X축은 뭐예요? E하고 B 빼기 V라고 썼죠. 색초과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선관티끌로 발생하는 선관 소각량과 색초과의 관계다. 자, 색초과가 0.3이 나온다라는 것은 소각량이 1등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색초과가 0.6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소각량이 2등급 정도 된다는 얘기죠. 관계죠. 지금 뭐냐면 이런 관계를 준 거예요. 자, 선관 소각량은 색초과에 비례한다. 색초과의 몇 배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딱준 거예요. 이 관계를 준 거고요. 두 번째, 표는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2등급이고 고유 색지수가 0이다. 자, 그러니까 다 여기서 보세요. 너는 절대 등급이에요. M하고 밑에다 뭐 적어놨어요? V 필터에서. V 필터에서 절대 등급 했더니 마이너스 5.2고요. 자, 그 다음에 고유 색지수가 얼마라고 줬죠? 0이라고 줬어요. 근데 자, 보세요.

값을 보니까 여기 뭐가 나와요? 0.6이죠. 원래 0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쓸수 있겠네. 2에 b 빼기 v가 얼마다? 0.6이구나. 원래 0이었는데 0.6이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왼쪽의 관계를 가세요. 0.6, 2. 보이세요? 아하, 너는, 나는 A 소각량이 2가 되는구나. 가 되겠고요. 관측된 겉보기 등급이 6.8이죠? 자, 그럼 원래 너는 겉보기 등급이 얼마야 돼? 라는 거잖아. 그치? 여기 빼주세요. 얼마 나와요? 4.8.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 색초과는 얼마? 0.6이다. 기억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측된 밝기. 소광 효과가 보정된 밝기. 2등급 차이 나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등급 차이가 나요. 2등급 차이는 밝기 몇 배?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밝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L2분의 L1은 100에 5분의 M2 마이너스 M1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2등급 차이 나잖아요. 2. 그러니까 100에 5분의 2승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관측된 밝기, 보정된 밝기. 자, 관측된 밝기는 어두울 거고요. 보정하고 나면 이거 마이너스 됐으니까 밝아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붙는 게 아니라 그냥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렇게. 아니면 여기 관측된 밝기 6.8. 보정된 밝기 4.8. 그래, 100에 5분의 2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기 어떤 보기?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는 보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소광효과를 보정하여 구한 별까지의 거리는 이라고 합니다. 자, 소광효과를 보정했어요. 자, 그럼 쭈루루루 가보세요. 소광효과 보정 어디 돼 있어요? 여기에 되어 있다고요. 소광효과를 보정하여 별까지 거리를 구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구하시는 거죠. mv-av-. 자, 이게 이제 겉보기 등이 원래 이렇게 나와야 돼요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절대 등급을 빼주시는 거죠. 빼주셔야 마이너스 5 플러스 5 로그 거리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얼마라고요? 4.8. 4.8. 절대 등급 얼마라고요? 어디 있더라? 아, 여기 마이너스 5.2. 마이너스 5.2를 했더니 마이너스 5 플러스 5 로그 r이 됩니다. 혹시 왼쪽 얼마 나오나요? 10이죠. 마이너스 5가 있네? 15. 5. 자, 아하. 로그 R은 얼마? 5분의 15. 따라서 R이라고 하는 친구는 얼마? 10의 3승. 1000파색.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볼게요. 선관소광효과를 보정을 합니다. 구한 별까지의 거리는 2000파색. 지금 우리가 구한 게 얼마죠? 1000파색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깝다가 되겠습니다. 디귿도 맞는 보기에요. 자, 그러면 디귿도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역리언 디귿이고요. 답은 몇 번?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25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작년, 재작년. 문제 간단하죠? 요 끝입니다. 이 끝인데 오답이 많았어요. 이 친구는. 오답이. 왜냐면 왜 오답이 많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막 문제가, 물론 어렵죠. 어려운데, 여기 문자들을 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고유, 색지수, 색초과, 그리고 문제 조건이 있겠죠, 그죠? 자, 이거를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V필터 파장의 절대 등급 영역이 4.5인. 자, 너 얼마라고요? 플러스 4.5인 친구가 있어요. 어느 별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별까지의, 자, 실제 거리가 1000파색이야. 자, 실제 거리가 1000파색이라는 얘기는 너 실제
거리 지수가 얼마 나와야 되겠습니까? 얼마예요? 자, 10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 거리 지수는 이렇게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거리 지수가 10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관측한 겉보기 등급 빼기 A, V 빼기 플러스 4.5한 것이 얼마 나와야 된다? 10이 나와야 된다. 요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아직 요거랑 요거를 몰라요. 자, 이 상황입니다. 나타낸 겁니다. 자, B 필터 파장 영역에서 관측한 이 별의 겉보기 등급을 구하세요. 자, 여기서 어디 갔어? 이게 MV라고 적었죠. V 필터에서. V 필터에서. V 필터에서. 요렇게 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B 필터에서 이걸 또 구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이고 좀 어렵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고유 색지수가 0.5이고 색초과가 1.0이다 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우린 단, 선관소광에 의한 V 등급의 변화는 색초과의 3배이다. 자, 이것도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뭐냐면 V 필터에서 소광에 의해서 등급이 변합니다. 소광량입니다. 몇 배라고요? 3배. 누구의 3배라고요? 이에 B 빼기 V. 색초과의 3배야. 이런 뜻을 지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쓸수 있나라고 또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되게 이제 복잡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는. 자, 이건 줬어. 색초과 1. 이거 너 얼마라고요? 이거 3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우리 거리지수 10 요거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해보세요. 거리지수 0. 그러니까 요것도 1000파색이고 뭐 100파색이고 10파색 나오잖아요. 이때마다 거리지수 뭐할 때마다 막 요런 식 있잖아요.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고 마이너스 5 플러스 5 로그 R을 써야지라고 하고 매번 구하지 마시고요. 하다가 보면 거리지수가 0이면 10파색이 되고요. 그다음에 5가 되면 100파색이 되고요. 10이 되면 1000파색이 된다라는 게 빨리빨리 나오시면 좋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여기. 그러면 요거 해서 얘를 구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얘를 구했잖아요. 다시 이제 구하는 거죠. 여기다가 3을 넣는 거야. 따라서 MV는 얼마가 되나요? 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얼마라고요? 3. 요거 4.5. 7.5, 마이너스 7.5. 넘어가세요. 17.5. 자, 요런 형태가 이제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구했어. 그래서 나는 17.5를 딱 쓰려고 했더니, 없어요. 아, 있네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누구였다고요? 이게 아니었잖아. 지금 문제에서 나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MB를 구하세요. 이거. MB라고 하는 건 뭐냐면 B 필터 파장 영역에서 관측한 이 별의 겉보기 등급은. 그럼 자, 생각해 봐요. B 필터가 아니라 V 필터에서 자, 이거요. 다시. 문제처럼 V 필터 파장 영역에서 관측한 이 별의 겉보기 등급은 얼마예요? 17.5예요. 그러니까 요거 다 하지 마시고요. 요거 얼마냐? 이거는 보정한 거예요. 보정한 값을 쓰지 말고 여기서 얘기한 관측한 이 별의 겉보기 등급. 즉 그러니까 선관 물질들 때문에 어두워져서 등급이 커졌잖아요. 어두워져가지고요. 그 값이 이만큼이라는 거죠. 근데 나는 이걸 구해야 되는 거야. 자, 이게 지금 나와 있진 않는데 여기서 뭐가 있죠? 고유한 색지수, 색초과. 색지수가 있어야 될것 같아,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색초과는 여기다 적어볼까? EL B 빼기 V가 되겠죠? 색초과는 B 빼기 V 누구? 관측 빼기 B 빼기 V 뭐한다? 고유한 값을 써주세요. 근데 요 친구 얼마예요? 얼마라 그랬어요? 1. 그죠? 이 친구 얼마죠? 고유한 색지수 0.5. 그러면 너는 얼마 돼야 돼요? 그치. 1.5가 되는 거죠. 1.5. 그럼 다시 한번 적으세요, 이제. B 빼기 V 관측한 게 얼마라고요? 1.5.
빼기 MV를 했더니

1.5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보이시나요? 이 친구는 얘보다 1.5가 커야 돼요. 따라서 m, b는 얼마? 19. 이렇게 나와야 돼요. 19. 답은 1번. 이렇게.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성관물질에 의해서 색초가 고유색지수, 관측색지수, V 필터, 이 파장 영역대, B 필터 파장 영역대, 요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좀잘 아셔야 이 식들이 차근차근 차례대로, 이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걸 구할 수 있겠구나. 아까 구한 그걸 가지고 얘를 또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가는 거죠. 이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 수험생들이, 여러분들이 오답이 많았어요.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혼자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선생님과 이렇게 같이 하지 말고요. 혼자 하면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그 헷갈려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해보고, 오늘은 좀 헷갈렸어. 그리고 다음날 또 해보고, 덜 헷갈렸어. 점점 발전해 나가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자나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좋겠다. 익숙해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친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우리은하 모식도예요. 자, 우리은하고요. 태양이 있고 A, B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 B는 원반상에 있고요. 성관물질의 영향 왠지 많이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딱 보입니다. 자, 별 A, B 위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표는 뭐냐면 이 별의 물리량을 나타내고, A, B 관측된 색지수, 고유한 색지수,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 이렇게 이제 나온 게된 겁니다. 태양으로부터 A와 B의 각각의 실제 거리는 같고, 아, 실제 거리가 같대. 실제. 그러니까 실제 우리 소광을 보정한 그 거리 지수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값은 같아야 돼요. 겉보기 등급 빼기 소광 보정한 거 있죠? 빼기 라지 m. 요 값은 어때야 된다? 서로 같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성관 소광에 의한 등급의 변화는 색초과의 몇 배다? 3배다. 이것도 줬어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친구는 3배야. 누구? 색초과의. B 빼기 V.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줬고요. 옳은 거 찾아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찾아볼게요. 일단 기역, 니은, 그리고 실제 거리는 이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관측된 색지수예요. 고유한 색지수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고유 색지수, 관측 색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할수 있냐면, 너는 색초과가 얼만지를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에 B 빼기 V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얼마예요? 1.3. B가 1.3이래. 그러면 너는 얼마예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기역 빼기 1.0 되게 되는데요. 기역에다가 빼기 1을 할 건데, 아무래도 너는 작을 것 같아. 요거예요. 다시 한번. A라고 하는 친구는 어디 있다고요? 저기. 성관물질 별로 없는 데 있어요. 여기. B는 원반상에 있어. 소광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 1.3. 그러면 A라고 할게요. 등급의 변화가 되겠죠, 그죠? 뭐라고요? 3배가 된다고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부등호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3.9가 되겠고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3 곱하기 기역 빼기 1,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뭐라 그랬냐면 기역이 2.3보다 작아. 자, 이걸 2.3을 넣어보세요. 그럼 뭐가 나와요? 1.3에 나와야 돼요. 근데 어때야 되죠? 작아야 된다고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2.3보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기역이 어떤 복이에요? 너 맞구나.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기역 동그라미예요. 두 번째, 니은은 17.5보다 작다. 도대체 17.5가 어디서 등장했습니까? 자, 여기서 등장한 거야. 자, 보세요. 17.5, 0.6.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17.5, 0.6, 그리고 뭐 여기 만약에 이

친구의 거리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되겠죠? 17.5에 17.5에다가 빼기, 자, 얼마를 하죠? 3.9를 빼주시고요. 절대등급 빼기 0.6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거리 지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겉보기 등급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보다 혹시 작나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기억. 자, A를 한번 봐주세요. A를 갔더니 어떻죠? 첨가물질인 소광이 적어요. 소광이 적게 됐어요. 소광이 적게 됐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너는 17.5보다 작겠구나. 밝아 보이겠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B는 똑같은 거리에서 소광이 많이 일어나서 17.5로 보였던 거예요. 근데 A는 소광이 많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너보다 밝게 보이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7.5보다 작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태양으로부터 B까지의 거리는? 이라고 합니다. A, B가 있고 거리 똑같으니까 뭐 A 거리는 B 거리라고 해도 될 텐데, 실제 거리는 노골 구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 1000파색은 거리 지수가 얼마예요? 1000파색은 10이잖아요. 10보다 어때요? 당연히 크죠. 그죠? 그럼 1000파색보다 먼 거예요? 1000파색보다 멀다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 어떤 복이 맞는 복이 되는 겁니다. 기역년 디귿 모두 정답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거리를 한번 구해봤는데, 첨가물질 들어가니까 조금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문자들 이런 것들 좀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2: 이 정도면 충분하지.
3: 다 했다.
4: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5: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영영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오늘의 영자 이슈는 바로 우주에서 점프하기입니다. 2012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에너지 드링크 회사에서 사람들의 익스트림한 도전을 지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사람을 우주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점프를 하면 어떻게 될까를 이벤트로 꾸며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구해가지고 39km 상공까지 데리고 올라가요. 39km. 얼마나 높은 곳이냐면 여기는 비행기도 올라갈 수가 없어서 헬륨 풍선을 달고 그 위에까지 올라갔다고 해.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 낙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었고 사람들은 와, 이 엄청난 도전을 보면서 상당히 환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여기 너무너무 빨리 내려오는 시간이었지만 저한테는 시간이 정말 느리게 가는 것만 같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잖아. 시간이라는 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과 한 시간 보내는 것과 내가 너무너무 공부하기 싫은 과목을 한 시간 공부하는 것은 그 시간의 밀도나 시간이 가는 속도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거는 이 시간의 주관성, 우리의 의식의 주관성이야. 우리 지문 41번, 42번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간의 속도가 매우 다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등장하거든. 그게 문제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러 가볼게. 자, 그러면 우주에서 점프하듯 재밌게 오늘도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39번입니다. 문장 삽입 하나 더 풀 건데 이거 좀 어려워요. 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the net result라고 하면은 총 결과이거든요. 결과는 even greater output. 자, 심지어는 더 큰 산출물이래요. Then, 뭐와 비교했을 때 a world, 세상인데 based on comparative advantage. 자, comparative advantage라고 하면은 비교 우위라는 뜻이거든. 비교 우위에 기반한 세상이랑 비교를 했을 때 더 큰 총 산출물이 있었대요. 그러나 one in which not all countries benefit. 그것은요, 모든 국가가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해. 자, 그러면 지금 비교를 하고 있네. 뭐랑 비교를 해? 비교 우위. comparative advantage. 비교 우위에 기반한 세상이 있는데 비교 우위에 기반한 세상이랑 비교했을 때 총 산출물이 더 컸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 내용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 뒤로 가가지고 내용상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Economists frame the advantage of increased trade in terms of concept called comparative advantage 라고 해요. 자, 지금 comparative advantage 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경제학자들이 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the advantages of increased trade in terms of 자, 증가된 무역에 있어서 advantage 이점을 설명을 할 때 뭐를 가지고 설명을 하냐면 in terms of concept 자,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한대요. 그 개념의 이름이 바로 비교 우위라는 것입니다. 비교 우위래요. 경제학 개념이고 경제 수업 들은 사람은 아마 요거 개념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technically 면밀하게 말하자면 a comparative advantage. 자, 이런 비교 우위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that each country will specialize in what it is good at even if another country does everything better 이라고 해. 자, 그거 뭐를 의미하냐면 각각의 국가가 specialize, 하나의 특화를 하는 거야. In what is good at, 잘하는 것에. Even if another country does everything better. 자, 다른 나라가 모든 것을 더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더 잘해. 그래도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은 And the result is,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That all countries benefit from trade. 자, 무엇이냐면 모든 국가가 benefit,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무엇으로부터? trade, 바로 무역으로부터 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거 경제라 가지고 굳이 설명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잠깐만 설명을 하고 갈게요.

A라는 국가가 있고 B라는 국가가 있어요. 자, A라는 국가가 반도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A라는 국가가 신발을 만들어요. 그러면 반도체를 만드는 A의 실력은 10이라고 해볼게요. 신발을 만드는 A의 실력은 7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B는요, 반도체를 못 만들어. 2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신발을 만드는 거는 5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B의 입장에서, A의 입장에서, 자, 7과 10더 잘하는 게 뭐야?

못하지만 그래도 더 잘하는 신발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면은 나중에 이게 무역을 통해서 두 나라가 둘다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이 비교 우위의 개념이거든요. 이 개념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however 그것은요. This assumes that 자, 이러한 이론은 무엇을 가정하냐면 추정을 하냐면 capital can only be invested domestically. 이러한 자본이 can only be 어떻게 되냐면은 invested domestically. domestically가 포인트예요. 자, 국내에서만 자본이 투자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성립을 하려면은 자, 자본이 있잖아.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 투자를 국내에서만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나 봐요. 자, 그래서 if instead capital be invested anywhere. 자, 만약에 대신에라는 표현이 나왔어. 대신에 국내가 아니라 이것이 invested anywhere, 다른 곳에다가 아무데나 투자가 될수 있다면 which is actually the case. 근데 그게 사실은 현재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현재의 경우는 이러한 경우인데 then it will go to 그러면 이건 어디로 갈 거냐면 whichever country, 어떤 국가로 that has an absolute advantage. 자, 절대적인 이점을 가진 국가로 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적인,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이점을 가지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자, 국내에서만 투자를 할수 있다면 이 이론이 맞지만 국내 말고 다른 데 아무 데나 다 투자를 할수 있다면 그냥 절대적인 이점을 가지는 곳 A 국가로 다 돈이 갈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even in the comparative advantage model.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다음에 even in the comparative advantage model. 자, 뭐에서도 comparative advantage 비교 우위의 모델에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even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잠깐만 위를 한번 볼게. 자, 우리 비교 우위 지금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총 산출물이 비교 우위보다 클 것이지만 그렇게 하면 모든 국가가 다 이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잖아. 다시 한번 볼게. 자, greater output. 자, 이러면은 comparative advantage 비교 우위일 때보다 더 산출물이 많을 수는 있겠으나 모든 국가가 not all countries benefit 여기가 초점이죠. 모든 국가가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볼게요. 지금 absolute advantage로 돈이 다 가요. 그러면 어때? 그러면 모든 국가, B 국가 같은 데는 이점을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 산출물은 더 많아질 수 있겠으나, 그러나 모든 B 같은 국가는 이점을 얻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여기 뒤에 들어오면은 적절하겠네. 그리고 게다가 그 뒤에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봐봐. Even in the comparative advantage model. 자, 바로 이 비교 우위의 모델에서도 경제학자들은 뭐를 인정하냐면, some sectors in a country. 자, 어떤 국가에 어떠한 섹터들은 can lose out. 자, 손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While others gain. 어떤 섹터는 얻지만, 이득을 얻지만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국가는 3번 문장에서, 여기 들어간 문장에서 어떤 국가는 이득을 얻지 못해요. 라고 얘기를 했고, 게다가 심지어 비교 우위 모델에서조차도 어떠한 섹터, 한 나라 안에 일부 섹터는 이득을 얻지만 일부 섹터는 이득을 얻지 못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 앞뒤 내용이 연결이 다잘 된다라고 볼수 있어. 정답 3번. 이렇게 고르면 돼. 그리고요, 나머지 내용 볼게요. In a world of absolute advantage. 절대적인 우위의 세상에서 보면요. The sectors that gain need not be in the same country. 자, 여기에서 이득을 보는 그러한 섹터, 분야는 need not be 뭐할 필요는 없냐면 same country 동일한 국가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동일한 국가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As the sectors that lose 손실을 입는 섹터랑 같은 섹터 같은 국가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Herman Daly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one of the pioneers of ecological economics. 자, 무엇이냐면 pioneer 이래요. 자, 이거 발음 pioneer 이라고 읽는 거야. 자, 선구자래요. 무엇에 있어서? 생태학, 경제학에 있어서. 생태 경제에 있어서 선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을 한 거죠. 지적을 한 거죠. But apparently, 그런데, 리카르도라는 사람도,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who formulated the

principle of comparative advantage. 자, 이런 비교 우위의 원칙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이 사람도 또 뭐라고 인정을 했냐면, 이러한 원칙이 depends on 무엇에 달려있냐면, capital being invested domestically. 여기 다시 나오죠. 자본이 invested domestically. 국내에서 투자가 된다라는 것에 기반을 한다라는 거야. 이 이론이 성립을 하려면 자본이 국내에서 투자가 된다라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이 이론이 성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which was the case in his day. 근데 그가 주장을 했던 그의 시대에는 그게 맞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시대에는 자본이 다 국내에서 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오, 꽤 어려운 문제였는데, 자, 요렇게 잘 풀어봤죠? 자, 그 다음에 40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요약문입니다, 요약문. Since melody recognition, 자, 이거 그렇게 안 어려워. Melody recognition depends on the relative A between notes rather than the specific sound of each note예요. 자, 멜로디를 인지하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냐면, relative A, 상대적인 A에 달려있대요. Between notes, 뭐 사이에서? Between notes. Note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음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 멜로디의 음에 기반을 한대요.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the specific sound of each note. 자, 그 각각의 특정한 음이 아니라 뭐에 상대적인 A에 기반을 합니다라고 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정리를 하고 갑시다. Melody recognition. 멜로디를 인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멜로디를 알아듣는 거야. 멜로디를 인지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냐라고 했을 때 상대적인 A에 달려 있습니다. 뭐가 아니라 specific sound, 특정한 음이 아니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정한 음이 아니라 상대적인 A에 달려 있다. 뭐가? 멜로디의 인지가. 그리고요, 두 번째, a melody remains familiar. 자, 이 멜로디는요, 계속해서 친숙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Even when the notes are B. 언제도 음이 B 할 때도요. 아, 멜로디는 계속해서 친숙할 수 있구나. 언제도 친숙할 수 있나? 라고 보시면, 언제도 친숙할 수 있나 보시면은, 이 노트가, 음들이 B 할 때도 친숙하게 유지가 될수 있더라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요 A와 B의 내용을 찾으러 가볼게요. 자, think of the song Somewhere Over the Rainbow. 자, 이 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래요. Somewhere Over the Rainbow라는 노래에 대해서. 이 노래 알죠? 근데 you probably first learned it. 자, 이 노래를 아마도 처음에 배웠을 거예요. By Hearing Judy Garland singing in the song, a movie, The Wizard of the Oz. 자, 이 주디라는 사람이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아까 그러니까 너가 처음 거기서 듣고 그 노래 알게 되었을 거지. 그 얘기죠. 자, 근데 but unless you have the perfect pitch. 자, perfect pitch라고 하면 절대 음감이거든요. 절대 음감이 있는 게 아닌 이상 You probably can recall the key. 당신은 아마도 그 조, 그러니까 장조, 단조 할때그 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녀가 그것을 부른, 즉 A 플랫이라는 그 조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if I sit down at a piano,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피아노에 앉아요. 그리고 start to play the song, 그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을 해요. In a key, 어떠한 조로 연주를 하냐면 in which you've never heard it,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조로, 조를 바꿔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플랫이 아니라 D로 연주를 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it will sound like the same song. 너한테 어떻게 들리냐? 너가 절대 음감이 아닌 이상 같은 노래로 들릴 것입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시가 하나 나왔네. 자, 뭐라고? 조를 바꿔도 너한테는 같은 노래로 들린다고요. 자, you won't notice. 당신은 알아채지 못해요. 뭐를 알아채지 못하냐면 that all the notes are different from those in the version you are familiar with. 자, 모든 음들이요, 다르다는 거야. 무엇으로부터 당신이 친숙한

그 버전에 있는 또 음들이랑 완전 다 달라요. 조박구물에서 음이 다 달라졌는데 너는 그거를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this means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that your memory of the song 당신의 노래에 대한 기억, 메모리가 must be in a form that ignores pitch. 자, 무엇일 수밖에 없냐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냐면 that ignores pitch. 자, 음을 무시하는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그렇게 존재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음이 바뀌어도 피치가 음의 높낮이가 바뀌어도 너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음의 높낮이랑은 너의 기억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뭐랑 상관이 있을 것이냐? The memory must store. 자, 이 기억은요, must store. 뭐를 store, 저장하냐면 the important relationships in the song. 바로 이 노래 안에 중요한 관계를 저장을 한다라는 거야. Not the actual notes. 자, 실제 음 하나하나가 아니라 관계, 중요한 음 간의 관계를 기억하고 저장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는 the important relationship, 중요한 관계는 are 무엇이냐면 the relative pitch of the note, 음의 상대적인 음의 높낮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음의 높낮이가 중요해요. 여기가 키워드죠. Or 그 또는 그거를 갖다가 interval이라고 부른답니다. Somewhere over the rainbow. 자, 이 노래는요, 어떻게 됐냐. Begins with an octave up. 자, 한 옥타브, 첫 음에서, 그 다음에 한 옥타브 올라가가지고 다음 음이 나오고, followed by a half tone down. 그 다음에 반음 내려가고, followed by, 그 다음에 a major third down. 자, 3도 내려간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And so on. 등등. 자, 그래서 그것만 지켜지면 A조든 B조든 C조든 상관없이 너한테는 같은 음으로 들린다. 즉, 여기서 중요한 거는 relative pitch. 상대적인 높낮이다. 즉, 음과 음 사이의 거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the interval structure. 여기에서 이 인터벌 구조, 멜로디의 인터벌 구조는 is the same for any rendition in any key. 그래서 어떠한 연주, 어떠한 조에서의 어떠한 연주에서도 이 음과 음 사이의 인터벌, 그러니까 인터벌 거리, 간격은 동일합니다라고 하는 거야. 첫 음이 도든 미든 솔이든 솔샵이든 다 동일하게 한 옥탑 올라갔다가 반음 내려가고 세음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A와 B에 들어갈 말이 뭔지 볼게요. 자, 멜로디를 인지하는 것은 음과 음 사이에 상대적인 거리랑 관련이 있는 거죠. 한 옥탑 올라가고 반음 내려가고. 자, 그것만 맞으면은 같은 멜로디라고 너는 인지를 할수 있다고요. 그래서 A에 들어갈 거는 거리, 간격, interval 이런 거랑 관련된 단어여야 돼요. 그거랑 관련돼 있는 건 distance 또는 spacing이죠. distance, spacing. intensity는 강도니까 얘는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죠? 자, 그 다음에 B 볼게요. B는요, when the notes are B. 자, 노트가 B 해도 멜로디가 계속해서 친숙하게 들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멜로디가 계속해서 친숙하게 들릴 수 있어. 어떨 때도? 자, 1번, 3번, 5번 볼게요. 멜로디가 바뀌었을 때도, 조정이 되었을 때도, 멜로디가 지속될 때도, 멜로디가 바뀌지 않을 때에도. 요약문이잖아? 멜로디가 바뀌어도, 음이 바뀌어도, 조정이 되어도 같은 멜로디라고 인식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정답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넘어가기 전에 영자스 퀵퀘이즈 나갈게요. 자, 뭐냐면 우리 이 글에서 note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죠. note가 우리 그 노트 쓰는 그 노트 말고 다른 뜻으로,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쓰였단 말이야. 여기에서의 note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자, 이래서 40번도 풀어봤고, 자, 41,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게 바로 그거야. 시간의 상대성, 시간의 주관성에 대한 거. 내가 영자 이슈에서 얘기한 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시간에 보내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보내는 한 시간과 내가 공부하기 싫은 과목을 공부할 때한 시간이 너무 다르게 느껴진다. 우리의 의식이 그걸 다르게 느낀다랑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 거고, 내용 자체는 어렵지만 결국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내용이 어려울수록 선지가 되게 쉬워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지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문제 답 찾는 거 어렵지 않거든. 자, 문제 답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흐름을 저와 함께 찾아볼게요. 자, 봅시다. 자, for the French philosopher. 자, 이 프랑스 philosopher, 철학자인 이 헨리 버그슨에게 있어서 immediately experience duration. 자, 즉각적으로 경험이 되는 duration. 바로 기간이라는 거죠. As conscious experiential time. 무엇으로서? 인지적인, 의식적인 경험의 시간으로서. 그것은 was in the first instance. 자, 처음에는 on intensive. 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강도와 관련이 있대요. 그리고 non-quantifiable factor. 자, 그리고 수량화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요소입니다라고 해. 그러니까 기간이라는 거는요, 강도와 관련이 있대요. 그러니까 엄청 아까 우주에서 뛰어내리는 것 마냥 강도가 엄청나게 강한 그러한 것이라면은 시간이 느리게 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내는 이런 시간, 쇼폰 보면서 보내는 시간 이런 건 강도가 낮으니까 기간이 짧게 느껴지겠죠? 자, 그리고 그거는 수량화할 수가 없는 요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한 문장 더 읽어볼게요. So, time consciousness and self consciousness. 자, 시간의 의식, 그리고 and self consciousness, 자 의식. 이런 것은요, are combined.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서로 혼합이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the state of consciousness. 자, 의식의 상태는 more or less intensively. 자, 강도적으로 develop in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발생을 하고, and thus constitute duration. 그것이 기간이라는 것을 구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의식이 결국 되게 복잡한 말들이 많이 붙어 있지만, 의식이 duration을 구성합니다라는 거야. 의식이 duration, 기간을 구성합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식,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 느끼는 기간을 구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subjective time. 자, 어떤 것이냐면 주관적인 시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주관적인 시간은 can be quantified. 자, 수량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spatialize, 공간화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Only by comparison with internal factors. 자, 근데 그것은 비교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뭐랑 비교를 하냐면, 내부적인 요소들이랑 비교를 한대요. 아이고, 어려워라. 자, 지금 subjective time. 자, 주관적인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주관적인 시간은요, 수량화가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수량화를 뭐를 통해서 할수 있냐라고 했을 때, 자, 이것은 quantify, specialize, 다시 말해서 spatialize, 공간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공간화가 된대요. 근데 그거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면은 어떤 요인과 비교를 통해서 가능하대요. 자, 그리고 나서 such as라는 예시가 나왔어.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볼게. Clocks for measuring objective time. 자, 그것은 시계예요. 뭐를 하는? 객관적인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라던가. 또는 or natural changes. 자연적인 변화. 예를 들어서 as a transition from day to night. 낮에서 밤으로 변화하는 것 같은 자연적인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시가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시계라는 게 나왔어. 그리고 두 번째는 낮에서 밤으로 이동하는 자연적인 변화가 나왔다. 자, 그게 internal factors의 예시로 나온 거거든? 자, 그게 내부적인 요인이야? 내 의식 안에 있는? 아니지 않아? 시계, 아니면 자연의 변화, 이런 거는 내적인 요인이 아니라 자아 바깥에 있는, 의식 바깥에 있는 외적인 요인인 거잖아.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B가 틀렸습니다. internal이 아니라 반대말, external로 바꿔줘야 돼요. 외부적인 factor. 외부적인 팩터와의 비교를 통해서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풀었고 하나는 그다음에 자, the time is understood via spatial factor. 자, 그러면서 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가 될수 있냐면 자, 뭐를 통해서? spatial factor를 통해서라고 할수 있어요. spatial factor 뭐예요? 공간적인

적인 요소를 통해서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뭔가 공간이랑 시간이라는 게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자, only because of this are we are able to say that.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that the pain was just a few seconds long. 자, 고통이라는 것이 아 그냥 사실 몇초 long 했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자 우리 뭐 시간에 대해서 영어로 표현할 때뭐 three hours long, 10 minutes long, a few seconds long 이런 표현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랑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pain,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은 몇초 long 했을 뿐이야라는 표현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요, we imagine a linear arrow of time onto which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pain can be mapped라고 합니다. 우리는 상상해요. 뭐를 a linear arrow라고 하면은 선형의 화살표를 얘기하거든요. 시간에 선형의 화살표를 그릴 수가 있는 거야. Onto which, 자, 그것의 beginning, 시작과 끝. 고통의 시작과 끝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맵이 될수 있는 그러한 arrow, 화살표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거를 이 기간이라는 걸 이런 화살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의 시작점을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의 끝점을 표현할 수 있고, 아, 여기가 뭐 3초 동안 길었어.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this double aspect of subjective time. 자, 이러한 double aspect, 뭐요? 이중적인 측면인 거죠. 무엇의 주관적인 시간에. 이 사람이 얘기를 하듯, can also be found in the. 자, 이것은 어디에서도 발견이 될수 있냐면, two step model. 두 개의 스텝의 과정, 모델에서도 발견이 될수 있어요. That forms the neural basis of the temporal experience as described by French neuroscientist Virgin van Wassenhove라고 하면 되는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스텝의 모델로서 에서도 발견이 될수 있다. 자 모델이 있는데, 자첫 번째 두 개의 스텝,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 어떤 모델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neuronal basis, 어떤 뉴러너, 그러니까 신경적인 베이스를 구성을 하는 거야. 뭐에 있어서? 이런 시간적인 경험에 있어서. 근데 이거는 이 프렌치의 뉴로사이언티스트, 신경 과학자가 표현을 한 거죠. 묘사를 한 거래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단계가 있는 어떤 모델이 있나 봐요. 그것이 우리의 신경, 시간을 받아들이는 신경과 관련이 있고요. 자, 그래서 in an early stage in the process. 자, 무엇이냐면요. 이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초기 단계, 그러니까 1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1단계에서 temporal information, 시간에 대한 정보는 implicitly present in the dynamic of the neuronal processes. 자, 함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드러납니다. 어디에서? In the dynamic of the neuronal processes. 자, 이런 신경적인 과정의 다이나믹에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함축적으로 그 안에 보이지 않게 드러난다. 뭐가? 이런 시간에 대한 정보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the spatio-temporal operations, 공간 시간적인 작동, 무엇의 뇌는요? 뇌의 공간 시간적인 작동, 뇌에서 어떤 부위가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부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부위가 are associated, 뭐랑 연관이 되냐면 with conscious experience. 의식적인 경험과 연관이 된대요. 무엇에 대한? color, pitch, 그리고 emotion. 색깔, 높낮이, 그리고 emotion, 감정. 이런 거랑 관련된 부위에 연관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however, 그러나 이러한 neurophysiological processes, 자, 이러한 신경 생리학적인 과정은 don't entail. 자, 무엇을 수반하지 않냐면 ticking clock. 자, 똑딱똑딱 거리는 시계를 가지고 있진 않은 거예요. To measure time explicitly. 뭐를 하기에 있어서 시간을 명시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시계는 없습니다. 라고 해. 자, 1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요. 임플리시트하게 뭔가 함축적으로 시간이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다양한 것에 관여하는 뇌의 부위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안에는 시계는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명시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어요. 1단계에서는. 그런데
the neuronal processes of

perception. 저희 지각에 있어서 신경적인 과정은 become the experience of duration. 그럼 어떻게 되냐? 이 기간이라는 것을 경험이 된대요. 뭐를 통해서? via second step. 두 번째 스텝을 통해서라고 할수 있어요. 자, via, via 둘다 맞는 건데 이거 무슨 의미냐면은 무엇을 통해서라는 의미고 전치사예요. 전치사. 전치사 우리 뭐 on, of, in 이런 걸 전치사라고 하잖아. 근데 via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뭐뭐를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This second stage. 그래서 이두 번째 단계 과정의 두 번째 단계는 involves 뭐를 포함하냐면 the depiction of time. 시간의 묘사를 포함합니다. In cognitive metaphors of space. 무엇에 있어서 공간의 인지적인 메타포, 은유로요. 그래서 using knowledge of clock time, 시간의 시계의 시간에 대한 지식을 이용을 하면서 pure experience of temporality. 자, 이 시간성에 대한 경험은요. becomes perceived time in space. 공간으로서 인지된 시간이 됩니다라고 할수 있어. 자, 1단계에서는 모르는데 2단계에서 뭐를 통해서 space 스페이스의 메타포를 통해서 공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시간을 인지하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엄청 어렵지. 자, 그런데 엄청 어렵지만 문제 푸는 건 내가 뭐라고 했어? 어렵지 않다라고 했어. 자, 1번 볼게요. The paradox of quantifying intense human emotions라고 합니다. 자, paradox라고 하면 모순이잖아. 모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quantifying 하면은 수량화하는 건데 강력한 인간의 감정을 수량화하는 모순. 틀렸죠?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수량화할 것인가? 그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정답이 아니야. 자, 2번 볼게요. Why modern science struggles to explain consciousness? 왜 현대 과학이 어려워하는가? 뭐를 하는 데 있어서 explain consciousness. 의식을 설명하기 어려워하는가? 자, 우리 지금 시간, 공간 얘기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 싹 빠지고 웬 의식을 설명? 틀렸죠. 2번도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3번 볼게요. Why neural processes create accurate internal biological clocks? 왜 신경적인 과정이 정확한 내부적인 biological clocks, 생물학적인 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했어요. 자, 이런 정확한 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3번 틀렸어요. 4번 볼게요. Time perception. 시간을 인지하는 행위. From subjective duration. 주관적인 duration에서 spatial concept. 공간적인 개념까지. 이거 어때? 자, 일단 시간을 의식하는 거. 키워드 맞죠? 그 다음에 subjective duration. 주관적인 기간. 이라는 개념 나왔죠, 초반에. 그리고 spatial concept, 공간의 개념. 공간을 통해서, 공간화를 통해서 시간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여기도 공간을 통해서 시간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아, 그러니까 spatial concept라는 키워드도 적절하네. 그래서 키워드 다 맞는 거 4번이에요. 5번 볼게요. emotional intensity, 감정적인 강도. The primary factor in measuring passing time. 지나가는 시간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 지금 감정의 강도가 키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고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요것도요, 어려운 척 하고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요? Such as라는 뒤에 예시가 나왔고, 그 예시의 내용이 내부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잖아. 자연의 변화라던가 외부에 있는 시계라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으므로 internal이 아니라 external로 바꿔주었어야 돼요. 정답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거다 끝났고 다시 3, 4, 5볼 건데 자, 영자 시크릿 핏 나왔어요. 자, 이거 뭐냐면은요. 아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옛날에는요. 이거 지층 추론 나오잖아요. 43, 4, 5번에. 그래서 뭐 남자 2명 나온 다음에 he가 가리키는 게 다른 게 누군지, 여자 2명 나온 다음에 she가 가리키는 게 누군지, 다른 게 누군지 이런 거 찾으라고 나오는데 좀 요즘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요. 인물이 2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3명, 4명씩 나올 때도 있어요. 자, 여기 2026학년도 9월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 나왔고 마이크 나왔고 he's dead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성 인물이 3명이 등장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층추론 푸는데 약간은 조금 더 까다로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봅시다. 자, when Anne was 8, Anne이 8살일 때 she fell in love with the piano. 그녀는 피아노와 사랑에 빠졌어요. However, 그러나 로라, her mother, 그녀의 엄마인 로라는 was poor, 가난했습니다. 자, 일단은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했네요. 두명 누굽니까? 앤이라는 사람, 그리고 로라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로라가 앤의 엄마예요. 자, 그런데, 자, paying her bills was difficult enough. 자, 그녀의 이제 공과금 내는 거, 그런 것도 충분히 어려웠습니다. 라고 해. 자, 그러면 A가 가리키는 거는 찾을 수 있겠다. 누구예요? 로라겠죠. 로라는, 아, 그냥 기본적으로 돈 내야 되는 거 감당하기도 힘들었어. 라고 하잖아. 자, 근데, Anne spent afternoons. 자, N은요, 오후를 보냈습니다. At a daycare center. 자, 이렇게 아이를 봐주는 센터에서 시간을 보냈어. 근데 거기에는 old black piano. 자, 오래된 블랙 피아노가 있었고요. N은 played it every day by herself. 그것을 연주했습니다. 매일매일 스스로 연주를 했어요. 자, one evening. 어느 날 저녁에 when Laura went to pick N up. 로라가 N을 픽업을 하러 갔는데, 그랬을 때, the teacher approached her. 티처가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엄마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She said, Your daughter has a great talent. 아이고, 당신 딸이 엄청난 탤런트가 있어요. 재능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I hope, 나는 희망합니다. She can find a way to take lessons.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기를, 그러한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한 거야. 재능 있으니까 애 레슨 시켜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B와 C와 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ra looked down sadly because she knew she could not afford them. 이라고 했습니다. 자, 로라는 슬프게 내려봤어요. 왜냐면은 she knew, 그녀는 알았거든요. She could not afford them. 그녀가 그것을 지불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라고 해. 자, 그러면 이 them이라는 대명사가 나왔잖아. them이 가리킬 만한 게 있나? 하고 A를 봤더니, 자, 레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레슨의 비용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슬펐다. 라고 이어지는 게 완전 적절하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B구나. 요거는 초록색으로 써볼까요? 첫 번째 올 거는 B다. 요렇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B, C가 나오는데, 자, B가 여기서 가리키는 것도 로라겠네요. 자, 그러면 B도 로라구나. L.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meanwhile, 그러는 동안에 across the street. 자, 저기 길 건너에는요, 누가 살았냐면은 live Jerry and Esther. 제리와 에스더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제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a retired writer. 은퇴한 작가였고요. 그 다음에 and Esther는 was a kind neighbor. 자, 친절한 이웃이었습니다. 근데 로라는요, would stop by. 뭐를 하고 있냐면은 거기에 들려가지고 to talk about her writings.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자, 근데 and Jerry would listen like a cheerleader.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리가 마치 치어리더 마냥 호응을 하면서 와, 너무 좋다. 이렇게 호응을 하면서 들어줬던 거예요. 근데 although he rarely read her work. 그가 그녀의 작품을 거의 읽지는 않았지만 he shared encouragement. 그녀는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라고 해. 자, 그러면 그녀의 작품을 읽지 않았다라고 할때이 그녀가 가리키는 것도 로라겠네요. C. 로라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one day, 어느 날 when Anne followed her mother, 애니 어머니를 따라갔을 때 애니 로라를 따라서 거기 방문을 한 거야. 에스터랑 제리가 있는 곳에. 에스터는 noticed her shy smile and said. 자, 그녀의 이 부끄러운 웃음, 수줍은 웃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And you are always welcome here. 항상 여기 와도 돼, 놀러 와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B잖아. 자, 그 다음에 C, D 볼 건데, 자, 일단 첫 번째가 B니까 D가 선택지 1번에 있죠. 그럼 D랑 잘 이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Ever since, 그때 이후로 Anne would visit Jerry and Esther's house. 자, Anne은 방문을 하곤 했습니다. 제리와 에스터의 집을. 자, 어때? B의 마지막에서 언제나 웰컴해, 언제든 놀러와도 돼 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애니 종종 방문을 했습니다 라고 이어지는 거 완전 적절하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B 다음에 올 거는 D가 맞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좀더 읽어볼게요. 자, 그것은

0: allowed Laura to focus on her own writing without distraction. 자, 허락했어요. 로라로 하여금 그녀의 글쓰기에 집중하는 것을 without distraction. 자, 방해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가 저 집에 가서 놀고 있으니까 엄마는 방해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여기에 her 나왔는데 her own writing 할때 her도 누구를 가리켜? 로라를 가리킨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도 로라구나. 자, in their living room. 자, 그리고 그들의 living room에는 어디에? 거실에는 set on 무엇이 있었냐면 오래되고 낡은 피아노가 있었어요. With papers piled on top. 그 위에 종이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어요. Whenever Anne visited. 그리고 앤이 방문할 때마다 she touched the keys gently. 그녀가 이 키를 젠틀하게 만졌어요. 피아노를 가지고 놀았던 거죠. 자, 그리고요. Jerry noticed this. 제리가 이것을 알아챘습니다. And whispered to Esther. 그리고 에스터에게 속삭였어요. Look at her eyes. 자, 그녀의 눈을 봐. She really loves that instrument. 그 악기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이 아이가 피아노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속삭였어요. 자, 근데, this visit kept Anne near a keyboard.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방문을 하는 것은 앤이 계속해서 키보드, 피아노 옆에 있을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리고 finally, Anne's birthday arrived. Anne의 birthday가 다가왔어요. 근데 Laura was short on money. 엄마는 계속해서 short on 하면은 부족하다라는 뜻이잖아. 돈이 계속 부족했어요. So she and her daughter stood in front of a music shop window. 그녀와 그녀의 딸은 stood, 서 있어요. 어디에? In front of a music shop window. 자, 음악 가게의 window 앞에 섰습니다. 라고 할수 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B, D, 그 다음에 C가 맞는지 봐야 되죠. 자, 여기 볼게요. Looking at her bank balance. 자, 지금 어떤 상황으로 끝났어? Music shop 앞에 서 있는 상황으로 끝났죠. 자, 거기에서 looking at her bank balance. 자, 무엇을 보았냐면은 그녀의 은행의 잔고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로라는 한숨을 쉬었어요. 왜냐면 they couldn't even rent a piano. 피아노를 사주기는커녕 피아노를 빌릴 돈도 없었거든요. 라고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instead 대신에 로라는 went into the music shop. 뮤직샵으로 들어갔고 bought a used sheet music book. 자, used라고 하면은 중고잖아요. 중고 악보를 하나 사줬어요. for $1, 1달러에.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B 다음에 D 다음에 음악샵 앞에 서 있다가 잔고를 보고 한숨을 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B 다음에 D 다음에 C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고요. 됐어? 자, 그 다음에 When they arrived home, however. 그러나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They saw a delivery man. 자, 그들은 무엇을 보았냐면은 배달을 하는 사람들이 unloading. 자, load 하면은 짐을 실는 거고, unload 하면 반대로 짐을 내리는 거거든요. 피아노를 내리는 거를 보았습니다. From across the street. 자, 길 건너에서부터요. 오,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네요. 자, Esther. Esther는 their kind neighbor. 그들의 친절한 neighbor, 이웃인데, stood there. 거기에 서 있고, and smiled at them. 그들을 향해서 웃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녀가 말을 했죠. Happy birthday, Anne. Anne, 생일 축하해. A piano needs to be played to be happy. 자, 피아노는요, needs to be played. 연주가 되어야 돼. 행복하려면. 그러니까 너가 연주해줘야지 행복하지, 피아노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that night, 그날 밤에, Anne opened the book she had received. Anne은 열었어요. 책을요. 어떤 책이냐면은, she had received from her mother. 어머니로부터 그녀가 받은 책을 열었고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 D. D가 가리키는 게 누구야? 엄마로부터 그녀가 받은 책을 열었다라고 하려면 그치. 얘는 가리키는 게 N입니다. N. 그쵸? 그러면 문제 풀었네. 지층추론 문제 풀었고 순서 문제도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봅시다. 첫 번째 A에 이어질 글의 순서는 1번 B, D, C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었죠. 그래서 사실 첫 번째 B를 먼저 우리가 특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D가 맞는지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C가 맞는지 확인하는 순서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좋아요. 자, 그다음에 밑줄 친 부분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뭐였습니까? D죠, D. D니까 4번이구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자, 어린이집에는 오래된 검은색 피아노가 있었죠. 그거를 연주를 했더니 선생님이 재능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로라는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서 제리와 대화를 했죠. 제리가 치어리더 마냥 막 이렇게 좋아하면서 들어줬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자, C 볼게요. 자, 로라는 악기점에서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것도 사지 않았나요? 아니죠. 중고 악보를 샀죠. 1달러 주고. 그러니까 빈손으로 돌아온 게 아니네. 정답 3번. 이렇게 고르면 되고. 자, 4번 볼게요. 애써는 앤에게 피아노를 선물했다. 생일 선물로 집에 있었던 안 쓰던 피아노를 선물을 한 거죠. 그래서 맞고. 자, 5번 볼게요. 앤은 이웃집에서 피아노를 계속 가까이 했다. 그 집에 있는 피아노를 쳤고, 이웃이 그걸 보고, 아, 얘 진짜 피아노 좋아하는구나. 라는 대화를 했었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 모의고사도 다 끝났습니다. 자, 다음 단어의 의미 써주시면 끝이에요. 정자식 퀵퀘즈. 자, 요거 발음 파이오니어이라고 읽는다고 내가 알려줬죠? 파이오니어 의미 적어주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회 모의고사까지 끝이 났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5회 모의고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은 끝까지 꾸준하게 달리는 게 언제나 그렇듯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5회 모의고사도요, 시간 맞춰서 쭉잘 풀어보고, 그동안 이런저런 팁 내가 많이 알려줬잖아? 그런 팁들 잘 적용하면서 마지막 5회 모의고사 잘 풀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멋지게 하나하나 풀이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고생 많았고요. 오늘 복습 잘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완성 8강입니다. 총 23강 중에서 8강, 이제 3분의 1 선을 지나려고 공부에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갖고 있는 실전 모의고사 4회 문제 세트의 1번 문항부터 보도록 할게요. 항상 1번 문항은 철자 문항이 되겠습니다. 철자야 뭐 그냥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는 그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그 점수를 위해서 나오는 문항이라고 봐야 되겠죠. 밑줄 친 부분에 공통으로 사용된 자음은 항상 같은 패턴이 나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헉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네요. 하다 마스지둔 카비룬. 이것은 큰 사원입니다. 마스지드. 사자다라는 것이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다. 그래서 시자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그 카펫 같은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엎드려 절하는 장소. 그래서 마가 장소 명사예요. 하디히 사피나툰 사기라툰. 이것은 작은 배입니다. 작은 배. 이랬을 때 마스지드와 사피나툰에서 우선적으로 찾아봐야 될 것이 항상 얘기하는 점이에요. 점이 우선 밑에 한개 있습니다. 아래 한개 있죠? 여기 아래 한 개짜리 있습니까? 아래 한개 없죠. 그래서 이거 아닙니다. 위에는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자, 점만 뺐더니 답이 보이네? 뭐예요? 요렇게 씬, W 모양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찾는 겁니다. 더 이상 쉬울 수는 없어요. 그죠? 일단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여기 쥐임, 달, 씬, 파, 마. 정답은 3번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마하드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하디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디야툰, 마하둔, 뭐 이렇게 나왔어요. 위에서 이렇게 마하든 아래에서 하디야툰. 이건 연구소나 또는 무슨 뭐 학원 같은 거고요. 하디야는 선물이에요. 그 어떻게 찾습니까? 아, 점을 찾았더니 이두 개는 아니네요. 아, 두 개는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D와 H인데 D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거는 똑같이 있는데 이거는요? 이것이 같은 글자예요. 뭐 같은 글자가 나올 리는 없겠지만 그러면 하디야 말고 뭐저 하디히로 해봅시다. 하디히. 뭐 후나카로 해봅시다. 후나카. 후나카. 호나카 이랬을 때 그러면 이 하하고 이 후가 같은 거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글자가 이 글자와 같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긴 글자가 독립형인데 이것을 써보면 두 형태는 이렇게 돼서 꺾어져서 작게 나가고 또 여기서 꺾어져서 또 작게 나가고 또 꺾어져서 이렇게 후가 써 있어요. 그럼 이렇게 쓴 거를 떨어뜨리지 않고 한 번에 필기체로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요 중간에 걸쳐 있는 어중 형태, 어중 하이 어중 형태가 이것이 이거와 같다. 이것이 이거와 같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찾기 힘든 게 있고, 그 다음에 마하두도 마하두 이렇게 있으면 요 글자가 아일라툰 아일라툰이라고 썼다고 치면 이거와 요거와 요것이 같은 글자인 것을 알아야 돼요. 같은 글자. 그죠? 그래서 이 아이는 독립형 아이는 여기서 연결해서 어두에서 쓰려면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쓰는 그뭐그 예술가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술가들이 쓰는 특별한 케이스고 이럴 때는 연결을 여기서 끊어서 이렇게 나가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이걸 한 번에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거꾸로 역삼각형 같이 된 거와 이것이 같은 글자라는 겁니다. 마하데 요 의가 옆첫 번째 오는 어두 형태와 같은 글자라는 거. 이거와 이것이 같은 글자라는 거. 어떤 땐 점이 있더라 할지라도 이것이 같은 글자라는 걸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은 글자 찾기 쉽지 않은 것 중에서 아인도 있고 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카가 있습니다. 카. 기타분 했는데, 자리카. 자리카라고 썼다면, 어떤 게 같은 글자예요? 같은 글자는 이 크와 이 크가 같은 글자입니다. 찾기가 쉽지 않죠? 이것이 독립형으로 카로 썼고, 어두형으로 카로 쓰고, 어중형으로 카로 쓰고, 어말형으로 카로 쓰면, 이 글자와 이 글자가 같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와 카와 아인 같은 글자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되게 찾기 쉬운 게, 점도 있고, 그다음에 모양도 되게 W 모양 같은 것도 있고, 되게 뭐 동그라미도 있고 있으니까 찾기 쉬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완전히 변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아인이 역삼각형 모양을 바꾸는 거, 카가 어두와 어말이 다른 거, 이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가 그렇습니다. 하가 중에 올 때. 이거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정답은 아까 3번이었죠? 2번. 밑줄 친 낱말과 동일한 모음 배열을 가진 것은 모음 배열은 항상 단어의 자음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A, 마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B가 하다 타무룬 소디윤. 예. 타무룬 소디윤. 그러면 타무르도 나라마다 다 급이 다르죠? 예전에는 타무르가 어디 산지에서 난 타무르가 제일 좋았냐? 그럼 메카에서 난 타무르가 제일 좋더라. 라고 얘기해서, 우리도 전공자들도 아주와 타무르 먹거든요. 아주와가 제일 까맣고 맛있는데. 그 타무르 다 똑같이 맛있어 보여도, 약간 그덜 달고 덜 맛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제 그건 여러분 취향이고, 감도 그렇잖아요. 감도 덜 달고, 더 달고 한 것이 있는데, 그런 식인 거예요. 타무르. 예. 그러니까 타무르 그러면, 종려나무 열매가 타무릅니다. 종려나무는 뭐예요? 대추하고 다르게 대추야자는 높은 데에서 이렇게 넝클이 이렇게 나갔고 거기에 맺힌 약간 그 뭉쳐서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대추 종류입니다. 그래서 타무르 하다 타무른 소디움 그러면 사우디 타무르입니다. 할때 타무르 세개 글자로 된 모음 배열은 모음이 세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타무르 모음이 세 개예요. 어떻게? 아가 모음이고 두 번째 자음은 모음이 아예 없어요. 그죠? 세 번째는 우예요. 그러니까 아 없고 우 이게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글자 수에 따라서 모음이 한 개씩 있습니다. 약자음이라 할지라도 모음이 꼭 있어요. 자, 1번 가스룬은 궁이에요. 아으운 정답이죠. 궁이. 타무룬 가스룬 직관적으로도 알수 있는데 모음이 일단 세 개밖에 없어요. 2번 싹기룬 하나 둘셋네개 글자예요. 모음이 맞을 수가 없죠. 세 개와 네 개는 맞을 수가 없어요. 싹기룬 모음이 한 개, 두 개, 세 개인데요. 아니에요. 이 이도 모음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모음 없다는 표시가 수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으, 우예요. 싹기룬 무겁다라는 이 단어는 모음이 네 개인데 그중에 한 개가 세 번째는 모음이 없어서 수쿤 처리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번, 쟈니분, 옆이란 말이에요. 옆구리 또는 옆, 이런 말인데, 쟈니분. 여기도 하나, 둘, 셋, 네개 글자예요. 모음 표시는 세 개밖에 없네요. 아, 이, 우밖에 없네요. 그럼 여긴 뭐예요? 스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확히 말하면, 아, 스쿤, 없단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우. 이것의 모음 구조는 아, 없고, 이, 우예요. 다르죠, 이거랑. 그 다음에, 무바라크는 더한대요. 다섯 개 글자예요. 무바라크는 축복받은 은혜로 뭐 은혜가 있는 뭐 이런 말인데 복을 받은 이런 말인데 무바라크 그러니까 무바으라크예요 무바라크 이렇게 그래서 무바라크인데 다섯 개 글자는 모음 구조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시파라툰도 다섯 개 글자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죠. 이아 없고 아 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음 배열을 따질 땐 여러분 일단 글자 수를 따져 보세요. 글자 수 그래서 글자 수가 같은 세 개면 세 개짜리만 놓고 따지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모음 배열은 그렇게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주의할 것은 어떤 경우 전혀 생각지 못한 그 모음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훈두쿠 같은 경우에는 훈두쿤 같은 경우는 이게 후우우운이잖아요. 이렇게 모음 배열이 다른 거와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찾지 못하는 그런 배열들도 있습니다. 다른 거와 비교해 볼 때. 그래서 지금 얼른 생각 안 나는데, 푼도꾸 같은 거와 다른 구조가 비슷한 것들 여러분 보면, 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일단 글자 수가 똑같은 건꼭 따져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3번. 보기에 글자 카드를 연결해 만든 낱말로 알맞은 것은, 이것은 그냥 여러분 안 풀고 그냥 딱 직관적으로 풀수 있어요. 안 보고 그냥 딱풀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끝에가 타마루부타인 거 제일 좋아요. 타마루부타는 끝에 타마루부타 있는 거가 있으면 되는데 여긴 타마루부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우타딜룬 이런 말이에요. 온건한 아니면 날씨가 무슨 뭐 이렇게 좀뭐 우리 온대 뭐 이런 식이에요. 무우타딜룬 그럼 중도파 이런 말인데 중도. 근데 여기서 끝에가 룬이죠. 룬. 앞에가 무로 시작해서 전부 마로 시작했어요. 마 마, 이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무로 시작한 걸 보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얘기가 모르기 시작했어요. 이거 앞에 거볼거 없이 뒤에 걸 보세요. 람을 보면 람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마타르 공항이고요. 무글락은 잠겨 있는 클로즈 된 거예요. 무슈타크 그리워하는. 그다음에 모타딜룬 온난한 뭐 이런 말이고. 그다음에 마루프 알려진이에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 첫 번째 먼저 계산할 거는 단어에 들어있는 자음 개수입니다. 지금 주어진 자음이 다섯 개죠. 근데 1번과 2번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1번과 2번은 자음이 4개뿐입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일단 답에서 제외되고, 3, 4, 5번 중에서 답이 있는데, 마지막 글자를 보면 람이 있는 것이 4번인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좀 이렇게 줄여서, 아닌 거 지우고 줄여가는 방법도 있고, 직관적으로 딱볼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에 해당하는 그림은, 이건 이제 그 어휘 문제는 조금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고 여러분이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A가 마다 타슈라부, 너뭐 마실 거니? 타슈라부, 마시다라는 단어가 해당되는 그림을 찾는 겁니다. 마다 타슈라부. B가 우리두 뭐뭐뭐, 나는 뭐를 원해? 와 안타, 너는? 그리고 너는? 했습니다. 그랬더니 A가 우리두 아세랄 보르투갈리, 나는 오렌지 주스를 원해. 그럼 오렌지 주스도 알겠고, 그다음에 마신다는 내용도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겠습니까? 커피겠죠? 커피라고 써 있죠, 커피. 그래서 커피라고 5번이 정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동물이고요, 하이완이고, 이건 사이아라트고, 이거는 뭐 베이트고, 이건 하키바투에 대한 어떤 그 힌트가 나와야지 정답이 될수 있어요. 정답은 마시는 종류, 그다음에 친구는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데 나는 커피를 마신다. 마시는 종류,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고 해서 고른 것은 A가 마다 아인다크. 마다 아인다크 그러면 너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원래 마다 아인다크 그러면 약속 있어? 뭐가 있어? 너에게 있는 게 뭐야? 라고 합니다. 뭐 과제가 있니? 뭐 오늘은 뭐 학교 선생님이 뭐 과제 안 내줬어? 이렇게 할 때도 쓸수 있고요. 마다 아인다크 그럼 너왜 그래? 너한테 뭔 일이 있어? 라도 될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있는 거예요. 그때 비가 아인디 알람은, 알람이라는 건 통증이죠. 나에게는 통증이 있어. 아인다크를 물어봤는데 답은 아인디였죠. 항상 이렇죠. 2인칭 물어보면 1인칭으로 답한다. 아인다크 그랬더니 아인디 알람은 통증이 있어. 나 통증이 있어. 어디에? 피 해놓고 통증은 몸에 있겠죠. 그 몸에 해당되는 어떤 신체 기관을, 신체 부위를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야, 독토, 선생님이네요. 아, 의사 선생님과 대화하는 거군요. 선생님이 마다 아인다. 어디가 아프신가요?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예, 어디 부위에 통증이 있습니다. 야, 독토, 선생님. 독토라고 말한 것은 우리도 보통 의사 선생님을 닥터라고 부르잖아요. 똑같습니다, 아랍에도. 그래서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니까 닥터라는 호칭을 써줍니다. 야, 독토, 선생님, 어디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럼 신체 부위를 찾는 거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쉬운 보기들만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렵진 않은데. 딱 이런 문항이 나오면 여러분 벌써 겁부터 먹어서 되게 벌벌 떱니다. A, 알바트니. 바트니, 배예요. 바튼. 그 다음에 B, 알바이티, 집입니다. 집이 어렵진 않죠? 집이 어려운 사람은 베들레헴을 생각해보세요. 베들레헴. 바이트 라함이에요. 베이트 라함. 그래서 바이트 라함. 그래서 베델도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그런 식으로 베트라고 쓰는 베트. 그래서 베이트가 베트 많이 쓰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베이트는 집이고요. 라스는 머리입니다. 배와 머리는 신체 부위죠. 그러니까 정답이 될수 있어요. 그다음에 D는 알칼람, 연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A와 C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A와 C 들어갈 수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다음 6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하디프 제디둔 했습니다. 할 원래 할이었어요. 할이었는데 뒤에 정관사가 와갖고 할르하디프가 어려우니까 할르하디프가 어려우니까 이걸 발음 안 하고 이라는 모음을 넣었어요. 그래서 발음을 하기 위한 조성 모음, 발음을 위한 모음을 넣어서 조성 모음을 넣어서 할릴하디프 제디둔. 그럼 전화가 새 것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라이사 해놓고 제디 단 했겠죠. 제디.

빠진 동사. 그래서 feel nauseous라 그래요. nauseous. 빠진 동사. 아랍어로는 빠진 동사라 그랬는데 모자라는 게 뭐냐? 사건이냐, 시제냐? 라이사는 사건도 시제도 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 동사는 뒤에 오는 수로를 목적격으로 만든다. 또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카나 동사가 있습니다. 카나. 카나. 뭐뭐이었다. 이었다는 시제만 있어요. 사건 없고 이었다. 일 것이다. 이다, 이었다. 이렇게, 이다는 잘안 쓰고요. 야쿠는 안 쓰고, 카나나 싸 야쿠는 많이 씁니다. 과거형 쓸 때는, 뭐뭐 이었다. 또는 뭐일 것이다. 사건이 없죠. 그래서 카나와 라이싸 이두 개의 동사는 보조동사로 간주되고, 보조동사의 특징은 뒤에 오는 수로를 목적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라이싸 목적격. 제디단 되겠죠? 제디단. 한번 보겠습니다. 제디단. 정답 3번이에요. 근데 놀랍게 항상 문항을 보면 제디 눈, 제디 다툰 주격 두 개, 제디 딘, 제디 다틴 소유격 두 개, 목적격 몇 개? 목적격 한 개. 선생님들이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문항을 내면서 이렇게 선택지를 내면서 어떻게든지 정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격 두 개, 소유격 두 개, 목적격 한 개. 나 잡아봐라 하면서 딱 손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못푼 사람들은 오늘 저녁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가 잘못됐나? 예, 아랍어의 기본적인 것이 여러분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라이사와 카나 동사의 수로는 서술어는 목적격이다. 꼭 기억하세요. 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아이나 쿤타 암시. 이것을 오늘로 한번 쳐봅시다. 오늘로 치면 아이나 안타 아이나 안타 알야움 또는 알안 이렇게 알안으로 쳐봅시다. 알안 알아나 아이나 안타 알아나 대신에 시제를 과거로 하루 뒤로 갔어요. 그러면 아이나 안탈 아나 대신에 이것을 갖다 알안 지금을 어제로 바꾸고 아이나 안타 너라는 말을 너는 뭐뭐 이었다라는 말을 바꾸면 쿤타가 돼요. 무슨 말이냐? 카나 동사에 타가 들어간 거예요. 카나. 카나는 아까 방금 얘기했죠. 카나는 이 카나는 불완전 동사, 즉 시제를 나타내는 보조 동사예요. 거기에다가 타가 붙었어요. 타. 카나가 아니라 칸이죠. 칸. 그 타가 붙었어요. 타가 붙었는데 같이 붙이면 카 스쿤과 스쿤이 겹치니까 스쿤이 하나 떨어 스쿤이 두 개면 안 되니까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약자음인 이 알리프가 떨어져 나가고 칸트가 돼야 되는데 이 카나의 원래 형태는 이거 와예요, 와. 그래서 야쿠누. 야쿠누라는 미완료 형태는 야쿠누거든요. 요 알리프로 쓰여져 있지만 요 알리프는 원래 와란 형태가 변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칸타에서 이 알리프가 없어지면서 요 우가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 위가 올라가서 쿠가 됐습니다. 그래서 쿤타가 됐어요. 그래서 어쨌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변화되는 걸알거 없이 안타가 쿤타로 됐다면 현재형이 안타고 과거형이 쿤타예요. 그럼 뭐예요? 이건 타가 2인칭 대명사고 쿤 이거는 그 불완전 동사 또는 보조 동사인 걸알수 있어요. 아이나 쿤타 암시 어제 너 어디 있었니? 이럴 때 안타를 쓰지 않는 이유. 안타는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안타. 같은 타예요. 그래서 아이나 쿤타 암시 어제 어디 있었어? 했습니다. 그랬다면 어제 어디 있었니? 했으면 나는 어디 있었다? 항상 얘기하지만 쿤타 해놓고 답할 때는 쿤투가 되겠죠. 1인칭으로. 그래서 쿤투.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쿤투, 쿤타, 쿤티 다 마찬가지로 칸 동사에서 칸 플러스 투. 투가 됐을 때이 칸이 원래는 카와나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렇게. 사전 찾을 땐 카와나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칸트에서 이 스쿤과 스쿤이 겹쳐서 이게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스쿤이 남아 있고 이 알리프가 이 알리프에는 이 알리프의 이 스쿤 때문에 없어지면서 이 알리프의 형태가 우였죠. 우가 이리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가 쿠가 됐습니다. 그래서 쿤투 이렇게 된 거예요. 쿤투 쿤타 쿤티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동사의 동사 완료 형태 지금 완료 형태죠. 이런 동사 완료 형태는 쿤트 1인칭, 쿤타 2인칭 남성, 쿤티 2인칭 여성,
카나 3인칭 남

남성, 카낫, 3인칭 여성으로 돼요. 동사의 행위자, 동사의 주어는 동사 뒤에 붙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다라스를 봅시다. 다라스. 그러면 다라스까지가 이 스쿤이에요. 다라스까지가 어간입니다. 어간에 거기에 이제 주어가 붙어요. 행위자가 붙는 거예요. 내가 공부했다. 나라 투. 뒤에 투가 붙으면, 이렇게 투가 붙으면 내가 뭐뭐 했다. 이렇게. 뒤에 붙는다. 중요한 건 완료동사. 이 완료동사, 다라사에, 공부하다라는 말에 주어가 어디 붙느냐? 이 동사 어간에 뒤에 붙습니다. 다라스 투. 이렇게 붙으면 내가 공부했다. 그러니까 나라스까지가 어간이니까 뒤에다 붙이면 돼요. 이거 투를 붙이면 보세요. 이게 연결돼서 투가 뒤에 붙었단 얘기죠. 이렇게 연결됐단 얘기. 이렇게 쭉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투가 뒤에 붙으면 1인칭, 타가 붙으면 2인칭 남성, 티가 붙으면 2인칭 여성, 아가 붙으면 3인칭 남성. 그래서 나라 싸 이렇게 붙으면 3인칭 남성. 그가 공부했다예요. 그가 공부했다. 그죠? 그다음에 나라 싸트. 아트가 붙으면 아가 붙으면 남성 3인칭이고 또 트가 붙으면 여성이에요. 그래서 아로 3인칭, 트로 여성 이렇게 알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세트가 붙으면 되죠. 그래서 나온 것이 나라스투, 나라스타, 나라스티, 나라사, 나라세트. 그 내가 공부했다 남자 나라스티, 내가 공부했다 여자 나라사, 그가 공부했다 남자 나라세트, 그녀가 공부했다. 이런 식으로 동사의 완료 형태, 과거형이죠. 완료 형태의 주어는 뒤에 붙는다. 동사 뒤에 붙는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짧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투, 타, 티, 아, 아트라고 외우라 그랬어요. 요걸 외우라 그랬죠. 요거. 투, 타, 티, 아, 아트. 1인칭 투, 2인칭 남성 타, 2인칭 여성 티, 아, 아트. 내가 스페인어 할 때도 이랬어요. Voy vas va, voy vas va, vamos vais van. 했는데, Voy vas va, vamos. Vamos가 우리가 간다. 이렇게 그 복수 형태예요. 그 요새 보니까 텔레비전에 vamos란 말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막 되게 어렵게 스페인어 공부할 때뭐 voy vas va vamos vais van 이렇게 외울 때 뜻도 모르고 막 외웠어요. 그리고 안 외우면 시험 못 보니까 외웠는데 오늘날 보니까 텔레비전에 vamos라고 써요. 가자라는 말을 vamos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 공부할 때 여러분 나이보다도 더좀더 나이가 있었지만 대학 와서 스페인어 공부할 때 vamos만 쓴게 아니라 통으로 외웠어요. Voy vas va vamos vais van. 이 정도도 외우는데 여러분 투타티 아앗 못 외우진 않겠죠? 그러니까 투타티 아앗 외우고 순서로 1인칭, 2인칭 남성, 2인칭 여성, 3인칭 남성, 3인칭 여성 외우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투타티 아앗이 붙으면 완료동사의 주어, 완료동사의 행위자가 뒤에 붙는 거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고 보기가 주어졌을 때 이것이 묻는 어떤 의도가 뭔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특히 8번, 9번까지는 문법이기 때문에 아, 남성형, 여성형 일치를 보는 거겠구나 하고 이렇게 의심해 볼수 있어요. 자, 할, 뭐뭐뭐, 할이었는데 할리도 됐으니까 아, 뒤에 정관사가 올것 같다라는 기억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일 뭐뭐뭐 가리바투 민후나 여기에서 가깝습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가깝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리바툰, 아툰으로 끝났어요. 아툰. 아툰으로 끝난 뭐예요? 여성형이죠. 까리바툰. 까리분, 남성형, 까리바툰,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툰만 하지 않고 아툰으로 쓰는 이유는 아가 없으면 타마르부터는 못 와요. 그래서 아툰으로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툰. 물론 툰만 해도 괜찮은데, 앞에 항상 아라는 걸 기억하세요. 까리바툰 민호나, 여기서 가깝습니까? 남, 예, 히야. 히야는 이거겠죠. 그것은 여성형이에요. 그것은 아리바툰 쥐딴. 굉장히 매우 가깝습니다. 했을 때 여기 빈칸에 올수 있는 말 여성형을 찾는 겁니다. 여성형은 어떻게 쓰느냐? 여성형은 간단하죠? 지금 이렇게 수로에 보면 아툰하고 타마르부타가 있잖아요. 그냥 아리바툰 타마르부타 있는 거 찾으면 돼요. 여기도 타마르부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하고 일치해서 있을 겁니다. A. 알마타프, 박물관. B. 알마크타프. 이건 책상도 되고, 사무실이라고 해봅시다. 사무실. C. 알하디카투, 하디카투는 정원 또는 공원이겠죠. D. 알마크타바투, 이건 책방도 되고, 도서관도 됩니다.

그러면 여성형은 뭐예요? 하디카투 알마크타바투 C와 D가 되겠죠? 간단하게 C, D, 5번이 정답이라고 알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거는 무스타시파 같은 경우 문제 되죠. 무스타시파. 알 무스 타쉬쉬파 이렇게 무스타시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아로 끝났단 말이에요. 아로 끝나면 이 아로 끝난 거는 예를 들면 사하라처럼 아사하라 사하라처럼 이게 알리프 막수라로 끝나면 여성형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어근이 이렇게 세개다 오고 하나 어근이 사드 하나 둘세개다 오고 알리프 막수라고 오면 이거는 여성형이에요. 마치 라일라 같이 라일라 여성 이름 라일라 같이 하나 둘세개다 오고 이게 알리프 막수로 오면 여성인 것처럼 무스타시파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많은 아랍 사람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무스타시파를 여성형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헷갈리니까. 근데 이것은 무스타는 붙은 말이고 슈파야에서 샤파칼라의 슈파야가 어근이 여 뒤에 있어요. 이세 개가 어근입니다. 어근으로 끝나는 알리프 막수라는 남성형이고 어근이 끝나고 오는 알리프 막수라는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출제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내지 않아요. 이렇게 알리프 막수라로 끝나는 것들은. 그렇지만 막타바투 하디카투는 확실한 그 여성형인 거 아니까 여러분이 그 기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들 봤을 때딱 보고 이것만 봐도 알수 있어요. 아, 까리바툰이구나, 여성형이구나 찾으면 되겠죠. 네, 그런 센스가 좀 필요합니다. 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일 아이나 사투사피로 가단 내일 어디로 여행을 떠나니? 야 사미르 사미르야 사미르야 너 내일 여행을 어디로 가니? 그랬더니 B가 어디 어디 일라 마그리비 마그립 그러면 모로코로 떠나 이런 말이죠. 사투사피로 두사피로 그러면 2인칭 남성 형태예요. 물론 3인칭 여성도 됩니다. 3인칭 여성 되지만 여기서 야사미르라는 이름을 넣어줬어요. 사미리야 내일 어디로 가니? 내일 내가 모로코로 가. 이렇게 했을 때 2인칭 남성이고 지금 호칭을 했으니까 사미리에게 대화를 한 거니까 사미리에게 묻는 말이죠. 사미리야 너 내일 어디 가니? 나 모로코 가. 했을 때너나 내가 간다 했을 때 어떻게 주어를 찾는가가 여러분 이 묻는 문항의 목적입니다. 1번, 사 유사피로, 그가 갈 것이다. 사 두사피로, 네가 갈 것이다. 또는 그녀가 갈 것이다. 사 두사피리나, 사 두사피리나는 투가 2인칭, 이나가 2인칭 여성이에요. 그래서 2인칭 여성, 네가 갈 것인데 여성이에요. 네가 갈 것이다. 사 우사피로, 내가 갈 것이다. 사 유사피루나 그가 갈 것이다. 3인칭인데 우나가 붙었어요. 우가 붙었어요. 그러면 복수 형태예요. 우가 아니고 눈만 붙으면 여성형. 3인칭은 사 유사피르나 이러면은 여성이고요. 사 유사피루나가 남성형이에요. 그래서 유사피루 남성형 복수인 거알수 있어요. 그들이 갈 것이다. 자,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두사피루, 우사피루. 4번이 정답이죠. 이런 경우에 왜 다른 동사에서는 나라사 아드루스 할 때, 아드루스 할 때, 아두루스 할 때, 이게 아잖아요. 아, 이렇게. 아가. 모음이, 아 모음이 붙어요. 완료형, 미완료가 될 때는 이게 아가 붙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두루스, 뭐, 아크투브, 아주루 하면 아가 붙는데, 여긴 왜 투가 붙었을까요? 투. 투가 붙은 이유는 아가 아니고, 이게 알리프가, 이게 아가 아니고 투가 붙은 이유는 이 단어가, 요 투사피르의 단어가 완료 형태일 때, 사파라예요. 사파라. 몇개 글자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완료 동사할 때네개 글자는 미완료일 때 우가 붙어요. 이렇게 우가. 그래서 여러분 자세한 건뭐좀더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 자연스럽게 알겠지만 여기서는 아드루스 할때 아가 붙지 않고 두사피를 때 투가 붙는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 우사피루가 4번이 정답이에요. 아까 완료 동사 주어는 어디 붙는다 그랬죠? 동사의 뒤에 붙는다 그랬죠? 그러면 미완료 동사 잘 보세요. 유사피루, 두사피루, 두사피리나, 우사피루, 유사피루. 뭐예요? 동사 앞에 붙어요. 한번 볼까요? 아랍어 동사, 나라사를 기준으로 미완료 형태. 그러면 아두루스, 그러면 내가 공부

공부한다. 지금 이게 아예요. 아. 여긴 타예요. 타드루스. 그다음에 여기 야예요. 야드루스. 여기도 타드루스예요. 타드루스. 그러면 아드루스, 타드루스, 타드루스이나 야드루스, 타드루스. 근데 이거 왜안 썼느냐? 타 플러스 타드루스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타드루스이나. 그래서 타드루스이나가 있는데 여기 이 장모음이 있어요. 이렇게 이 장모음 이렇게 이 장모음이 있습니다. 타드루스이나. 그러면 타가 아, 타, 타, 야, 타인데, 이 타는 2인칭이에요. 2인칭이고, 이나가 붙으면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아가 앞에 붙으면, 아가 붙으면, 내가 뭐뭐 한다. 그래서, 아, 아드루수, 이렇게 되면 형태가 직설법이 되겠죠. 아드루싸, 그러면 접속법이 되고, 아드루스, 그러면 단축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드루스가 될 수도 있고, 아드루싸가 될 수도 있고, 아드루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드루, 아가 붙어서 아드루스. 그러면 내가 공부한다. 타드루스, 내가 공부한다. 타드루스이나. 타 2인칭이 붙고, 이나가 붙으면, 이나가 붙으면, 이 장모음 뒤에 눈이 붙으면, 이거는 여성형이다. 2인칭 여성. 그 다음에 야드루스. 앞에 야가 붙으면, 그가 공부한다. 또 타드루스, 그녀가 공부한다. 그래서 주어를, 완료동사 때는, 투, 타, 티, 아, 아트. 뒤에 붙었는데, 미완료동사 때는 앞에 아타타 야타 앞에 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인칭 여성일 때는 타만 붙는 게 아니라 여성형을 나타내는 이나가 또 붙는다. 이나가 붙고 그 이나 중에서 장모음 뒤에 있는 눈이 직설법이 아니고 접속법이나 단축형일 때는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타드루시 이렇게 됩니다. 타드루시 접속법일 때 그런 것을 여러분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붙는다. 앞에 이 활용형을 다 보면 행위자가 앞에 붙었기 때문에 주어가 앞에 붙었기 때문에 아타타 야타가 붙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사 완료형에는 동사 어간의 뒤에 주어가 붙고 미완료형에는 동사 어간의 앞에 주어가 행위자가 붙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10번 문항입니다. 의사소통 문항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B가 있음이 카리마투.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있음이 카리마투. 내 이름은 카리마야. 카리마. 그럼 카리마투야 안 하고 카리마라고 한 이유는 아랍어에서 말할 때는 마지막 타마르부타를 잘 발음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카리마 아로 끝나면 여성형이에요. 마치 스페인어서 세뇨르라고 그러면 남성형, 세뇨리따로 끝나면 여성형. 이렇게 엘 깐또, 그러면 깐또, 그러면 토로 끝나는 거 이태리어지만 토로 끝나면 남성, 엘 까사, 그러면 까사, 아로 끝나면 여성.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까사 블랑크 할때 까사처럼 아로 끝나면 여성, 오로 끝나면 남성. 이런 식으로 아랍어도 발음할 때 이스미 카리마 그러면 여성형, 카림 하면 남성, 카림, 스쿤으로 끝나면 남성. 말할 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교재에서는 있음이 카리마투, 내 이름은 카리마야 이렇게 했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니라고 했을 때 마스무키, 마스무키 했겠죠? 1번이 정답입니다. 마라쿠무키, 너의 번호가 무엇이니? 너의 전화번호가 무엇이니 물어보는 거죠. 카이파 할루키, 너의 상태가 어떠니? 잘 지내니? 마우누아누키, 너의 주소가 무엇이니? 마진시아투키, 너의 국적이 무엇이니라고 물어봤습니다. 마스무키 이게 정답이죠. 마스무키 있음이 했습니다. 중요한 거 여기서 이가 빌려온 글자예요. 있음 할때 이가 빌려온 글자예요. 그래서 처음 문장 처음 나올 때는 이가 빌려왔어도 씀이 이렇게는 못해요. 왜? 아랍어는 스쿤으로 시작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스로 시작 못하니까 이를 넣고 이라고 발음해 줬어요. 그래서 있음이 가리마예요. 근데 지금처럼 마스무키 할때마 이스무키 안 하고 마 스무키 마 스무키 이 빼고 스무키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빌려온 글자이기 때문에 음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앞에 다른 단어가 오면 다른 말이 오면 자동으로 이건 없어집니다. 정관사의 알리프처럼. 그래서 정관사의 알도 알리프가 발음이 안 되잖아요, 맨날. 왜? 맨 처음일 땐 돼요. 알 마드라사 투 가비라툰 할때알 마드라스 아는 정관사 붙었어요. 이럴 때 아가 붙었잖아요. 문장 맨 앞에선 붙지만 하달 마드라사투 할때 하달 하달 할때 알리프에는 모음이 붙지 않고요. 발음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때 정관사의 알리프나 이 알리프나 전부 다 빌려온 거예요. 빌려온 거라서 발음되지 않고

그냥 저 묻혀집니다. 그래서 마스무카가 됩니다. 마스무키 이렇게. 그래서 빌려온 글자래서 그렇다. 그래서 마스무키 여러분이 기억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아마 설명을 자세하게 했을 겁니다. 특강에서. 11번. 대화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A가 마 아말루카 너의 일이 무엇이니? 마는 뒤에 명사가 올때 쓰는 의문사예요. 기억나죠? 마는 마스무키 방금 나온 것처럼 마스무키 그러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있음이라는 명사 바로 앞에 쓰여요. 이 마는 의문사인데 무엇이라는 의문사인데 무엇이니 뒤에 올때 뒤에 명사가 오면 씁니다. 명사가 오면 마를 쓰고 명사가 아닌 게 오면 마다를 써요. 마다. 같은 말일 때 뒤에 명사가 아닌 것이 오면 마다고 명사가 올 때만 마를 씁니다. 그래서 마 아말루카 너의 직업이 너의 일이 무엇이니? 아나 무한디순. 그럼 무한디순은 엔지니어입니다. 기술자예요. 나는 기술자입니다. 저는 기술자예요. 와 안타 그리고 당신은요? 아나 무다르리순. 저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사예요라고 했죠. 뭐 묻는 거예요? 직업 묻기죠. 간단하게. 그래서 이런 문항들은 사실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 쉬어 가세요라는 생각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국적 묻겠다면 뭐 진시야 같은 게 나왔을 거고요. 시간은 마사투 뭐 사투 카미사투 이렇게 카미사투 사라는 게 나왔겠죠. 안보 같은 거는 뭐 카이파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취미는 헤와야투카 뭐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기본 어휘라고 생각되는 이런 단어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1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고서 고른 것은 하디히 하디예툰 민니 렉 민니 나에게서 너에게 가는 내가 너 주는 이런 말이에요. 민니 렉 나에게서 너에게 가는 선물이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자, 민니 렉하는 이건 수식하는 문장이에요. 민니 렉 수식하는 절이에요. 나에게서 너에게로 가는 선물 이렇게. 그래서 하디 하디야 이것이 선물인데 내가 너에게 주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에이두 밀라딘 사이둔 사이두는 에이드를 수식하는 말이에요. 이게 에이드를 그죠? 이 에이두 밀라딘은 연결형이죠. 연결형입니다. 연결형인데 잘 보세요. 에이두도 비한정, 밀라드도 비한정이에요. 비한정과 비한정이 연결이 되면 이 단어 전체는 이 연결형 전체는 비한정이에요. 왜? 한정이 없잖아. 정관사가 없잖아요. 에이드도 비한정, 밀라드도 비한정이에요. 태어나서 한 번씩 돌아오는 날, 생일이죠. 생일인데 비한정, 비한정이면 뒤에 오는 수식어도 비한정입니다. 그래서 에이드 밀라딘 사이둔, 문장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에이드 밀라딘 사이둔은 그냥 축하 표현이에요. 축하 표현. 문장으로 된건 아니고 축하 표현인데 문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건 그냥 해피 버스데이예요. 해피 버스데이. 그러니까 에이드 밀라딘 사이둔 이렇게 앞에 사이둔이 행복한 날을 꾸미는 거예요. 태어난 거를 행복하게 태어난 거를 아니고 태어난 날이 행복해지는 거 생각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걸 수식하기 때문에 사이둔 에이둔. 그래서 격표지가 에이두 사이둔 주격 주격인 걸알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수식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B가 뭐라고 그랬어요? A가 아프완 천만에라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했겠죠. 선물 주고 축하한다라니까. 그 고맙다운 표현, 슈크란 A 맞는 표현이고, 우드훌루 들어와. 뭐, 아, 선물이야. 생일 축하해. 들어와. 맞을 수도 있는데 좀 뒤에 하고는 안 맞죠. 뭐 천만에 뭐 이런 말하고 안 맞죠. C 아슈쿠르카 고마워. 내가 너한테 고마워해 이런 말이니까 같은 말이에요. AC가. 그다음에 D 다할라후나 이리로 와 이런 말이니까 AC가 들어가게 적당한 말이죠. AC가 적당한 말이니까 2번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하나 이상한 표현이 있었죠. 민니가 있었습니다. 민니. 민니가 무엇의 합성어입니까? 민과 니의 합성어입니까? 아, 민은 전치사예요.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민니는 민 플러스 이의 합성어예요. 민하고 이의 합성어. 민하고 이의 합성어인데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것이 눈이 하나였는데 갑자기 눈이 두 개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로만 써서 이렇게 미니 이렇게 쓰면 민이 있으면 다른 단어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단어와 혼동이 될 경우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다른 어떤 혼동을 일으키지 않은 장치를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눈입니다. 그래서 눈을 하나 더 넣었어요. 여기다. 눈을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눈을 넣어가지고 민이 이래서 민은 이렇게 두 개를 썼습니다. 그래서 민하고 눈을 쓰고 이를 써서 이게 눈이 두 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니를 넣어갖고 민 니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니가 된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눈이 두 개가 됐어요. 글자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 둘, 세 개였었는데 네개 글자가 돼버렸어요. 이게 눈이라는데 이 아랍어로 눈은 충돌을 막기 위한 또는 다른 거와 혼동을 막기 위한 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들어간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민니, 안니 할때 마찬가지로 나에 대해서 또는 나로부터 이렇게 쓸때 눈이 하나 들어갑니다. 다른 단어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쓰였다는 걸 기억하세요. 13번. 대화의 내용을 표현한 그림은 A가 Are you 헤드마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هل عندك حذاء أبيض؟ حذاء أبيض 흰색 신발. 흰색 신발이 عندك 있습니까? 아, 흰 신발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A가 نعم. ما رأيك في هذا الحذاء؟ 이 신발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예, 있습니다. 이 신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B가 يعجبني كثيرا. 어우, 제 마음에 무척 제 마음에 들어요. 많이, 많이 저를 만족시킵니다. 제 마음에 많이, 많이 드네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라는 말이죠. 딱 봐도 신발이 1번인 걸알수 있죠. 이렇게 칼라니까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풀면서도 되게 기분이 좋은데, 이거 다 이제 CG 덕분입니다. CG 이렇게 해주신 분 덕분에 우리가 칼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책에는 흑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시대가 돼서 칼라로 볼수 있네요. 간단하게 이렇게 신발 같은 단어 여러분 알아야 되죠. 히다운 신발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지 풀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네, 1점짜리였지만 1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까이마토 따무. 까이마 따미 그러면 음식 표죠. 차림표. 그러니까 메뉴입니다. 음식 표를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음식 표를 주세요라고 했겠죠. 음식 표를 주세요. 이랬을 때 앉아갖고 음식표, 메뉴를 주세요라고 할 때, 뒤에 붙이는 말. 자, 남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붙이는 말. 뭔가 보겠습니다. 그 B가 하드. 예,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드. 1번, 아나 마크. 나는 당신과 함께입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아니죠. 2번, 민 파들리카. 당신 덕분으로부터. 당신 덕택으로부터. 그러니까 당신 덕택으로 음식표를 좀 받고 싶습니다. 주세요라는 말이에요. 민 파들리카는 우리말에는 별로 할 대칭어가 없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please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please. 예.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아, 메뉴를 주시겠습니까? please 할 때, 민 파들리카. 여성일 때민 파들리키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3번, 마알 아사프. 예, 유감스럽게. 아니죠. 4번, 하람은 알레이크. 너에게는 그안 되는 거야. 너 그러면 못 써라는 말이죠. 5번 알 하트 마쇼울룬. 전화선이 선이 바쁩니다. 전화가 통화 중입니다. 전화 통화 중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쓸때민 파들리카 또는 라우 사마하트 같은 말로 라우 사마하타 쓸수 있어요. 라우 사마하타 라우 사마하타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이란 말인데 원래 뜻은 그래요. 당신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뭐 excuse me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해 주시겠습니까? 실례지만요. 뭐 이렇게 라우사마하타 또는 민 파들릭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문장이 있고 밑줄 친 부분을 바꿔 쓸수 있는 말을 적당한 것을 찾아라 그랬을 때민 파들릭하에서 라우사마하타 같은 것을 바꿔 쓸수 있겠습니다. 15번 이 시간 마지막 문항입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두바이의 오늘 날씨를 표현한 그림은 A가 카이파 카나 조우 피 두바이야 암시. 자, 암시 빼고 카나 빼면은 카이파 알 조우 피 두바이. 그러면 두바이에서의 날씨가 카이파 어떠니예요. 그러면

어제 두바이 날씨가 어땠니? 했었으면 어제를 넣고 카이파 카나 카나 어땠니? 땠니예요. 땠니. 어떠니 해서 어땠니? 그 땠니의 엇이에요. 엇. 그러니까 카나 조우피 두바이 어땠었니? 카이파 카나 과거형이죠. 이거 빠지면 현재형이 돼요. 암시하고 이거 빠지면 지금 두바이 날씨 어떠니? 그러니까 거꾸로 현재형 현재 이야기를 어제 이야기를 만들 때 카나가 들어가면 된다. 기억하면 되죠. 미래가 들어간다면 세쿠누로 발음하면 됩니다. 세쿠누 조우피 두바이야. 이렇게. 두바이에서 날씨가 어땠니? 카나 알 조우 가 이만. 앞에 설명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카나하고 라이사 보조 동사는 수로를 뭐로 만든다? 알 조우 가 이문에서 카나가 들어가면 가 이만 목적격으로 만든다. 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동사가 타동사 같은 느낌으로 아마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나가 뒤에 오는 수로를 지배하는 거죠. 이렇게 목적격으로 지배해요. 그래서 목적격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카날 저우, 좌우우예요. 좌우우, 좌우우, 가이만. 날씨가 흐렸었어. A가 할일 저우, 가이문 알야우마 아이단. 오늘도, 도라는 것이 역시란 말이에요. 오늘 역시 이런 말인데, 우리말의 도는 또한 이런 말이에요. 오늘 또한 날씨가 흐리니 오늘 도, 이 도자 하나 갖고 독일에서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말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정말 한국말 도로 박사학위 받았다. 네. 알자우 가임 알야우마 아이다. 오늘도 날씨가 흐리니 비가 라 알자우 무슈미스 알야우마. 아니 날씨가 무슈미스 쨍쨍해 해가 났어. 무슈미스 샴스가 태양이죠. 무슈미스 알야우마. 오늘 해가 났어. 태양이 쨍쨍하다.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로는 되게 분별하기 힘든데, 그래서 뭐 바람 불고 비 오고 눈 오고 구름 끼고 했는데 해가 쨍쨍한 거, 부르주 칼리파에서 해가 쨍쨍하게 뜬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르주 칼리파죠.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 시간 여러분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면서 여러분에게 중점적으로 설명한 게 있습니다. 기억나나요? 동사 완료형의 주어 표지는 뒤에 붙는다. 미완료형은 앞에 붙는다. 완료형은 투타티 아아트가 붙고 미완료는 아타타 야타가 붙는다. 요 정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동사 활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마살라마.

안녕하세요. 약점 공략 문장 삽입을 함께하고 있는 저는 웅재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포춘 쿠키 먼저 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춘 쿠키는 Focus on your own pace, not someone else's race 라는 표현이고요. 자, pace, race 지금 라임이 맞지, 그치? 자, 무슨 뜻일까? 우리의 속도에, 여러분들의 속도에 초점을 맞춰라 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주가 아니라. 자, 우리가 사실은 공부할 때 굉장히 잘 범하는 오류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지금 여기를 하고 있던데, 다른 친구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던데, 심지어 문제를 푸는 와중에도 쟤는 지금 몇 페이지인 것 같아? 제가 지금 페이지를 넘기네? 막 이러면서 마음이 조급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죠. 그런데 사실은 뭐 그 주변을 뭐 아예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죠. 뭐 나 혼자 지금 ABC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에는 내가 나의 구멍을, 내가 나의 약점을 잘 파악해서 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문장삽입 공부하러 오신 거 맞죠? 내가 지금 문장삽입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약간 한 템포 쉬고 문장삽입

을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훈련을 하시는 거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다른 친구들은 지금 이거 안 하고 다른 과목 공부하고 있다던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거, 나의 약점을 잘 배워가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생각보다 내가 어휘가 안 되어 있네라는 생각이 만약 든다면 어휘도 좀 외우고 이러한 과정들이 진짜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뭐 하고 있다라는 걸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나의 약점을 잘 배워가는 시간 선생님이랑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문장 삽입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단절을 찾아라.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단절 찾는 연습 지난 시간에 쭉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그치? 중간에 뭔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요소들이 있는 것도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죠? 단절을 확실하게 찾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단절 찾는 연습은 계속 열심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볼 것도 이제 역접이기 때문에 문제 푸는 논리는 사실은 모든 문장 삽입은 비슷한데 조금 방점이 달라질 겁니다. 어디에 달라질 거냐면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 시그널 확인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색깔이 쳐져 있었는데 오늘은 문장 내 시그널에 유의하며 단절 찾기에 색칠이 칠해져 있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찾아야 하는 시그널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문장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역접의 시그널이 여기 주어진 문장에 있으면 좀더 난이도가 낮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할 때도 이 역점 좀 난이도가 낮은 역접이다. 역접 자체가 조금 낮기도 하지만 좀 낮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주어진 문장에 시그널이 있는 경우에는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단절 찾으면 돼.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인 건데. 그런데 읽다 보면은 문장 내에서 단절이 있는데 앞뒤 내용이 단절이 아니야. 예를 들면 시그널이 있는데 벗이 있는데 앞뒤 내용이 벗이 아니야. 전환 역접 이런 거 없어.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좀 중점적으로 오늘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문제 푸는 흐름은 똑같아요. 주어진 문자에서 시그널 여전히 확인 한 번은 보고 갈 거고요. 잘 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래도 확인 한번 해보고요. 여기서 확인이 안 된다면 열심히 찾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눈을 슬쩍 봤는데 안 보여? 그러면 여전히 저는 해석하는 것보다는 밑에 있는 주어진 문장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을 꼼꼼히 보시는 걸좀더 추천을 드리고요. 처음 문장에서 소재 확인하는 거 항상 잊지 않으셔야겠고요. 그리고 문단 내 시그널을 유의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오늘 주어진 문장을 넣어 연결 마지막에 한번, 이거 흐름 맞지? 빠르게 체크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풀어오셨나요,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게좀 있어가지고 오늘 예제 풀 때는 조금 더, 아, 내가 좀더 뭔가 뭘 유의하면서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푸셨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딱 봤더니 Continuous Emissions Measurement 저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딱 눈에 보이는 단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두고 얘를 읽어봐야 혼란스러운 어휘들만 들어갈 수 있으니 여기부터 바로 보는 겁니다. 자, environmental taxes로 시작을 합니다. 환경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에 기반한, 직접적으로 뭐에 측정된 배출물에 기반한 환경세는, 여기가 동사 들어가 있죠? 는 원칙적으로 여기 can be 동사 들어가 있습니다. Very precisely, 굉장히 정확하게 목표가 되어 있을 수 있대요. 어디에? The policy's environmental objectives라고 해서 우리 정책의 환경 목적에 아주 목표가 잘 잡혀 있는, 정확하게 잡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죠? 저 환경세죠. 환경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환경세인데, 근데 이 환경세를 뭘 가지고 매기냐고? 그치? 직접적으로 배출물. 배출물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여. 그치? 측정하여 환경세를 매기는 것은 아주 목표에 부합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얘를 지금 좋게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1번 넘어갑니다. If a firm pollutes more, 어떤 회사가 더 많이 오염을 시키면, 자, 이렇게 얘기한 게 이해가 좀잘안 갈까 봐 풀어 써준 상황이지. 그래서 만약에 더 많이 오염을 시키면, it pays additional tax. 추가 세를 낸다고 합니다. 추가 세금을 내는데 directly in proportion to가 바로 비례하여 라는 얘기고요. 정확하게 비례해서 뭐에 the rise in emissions 배출물의 증가에 정확히 비례하여 그만큼 더 추가 세금을 내는 게 바로 배출물을 측정하여, 그치? 측정된 배출물에 기반한 환경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그거 그냥 설명해 준 거니까 사실 뭐딴 얘기 없습니다.

잘 이어지고 있어요. The polluter, thus, 해서 the polluter이라고 하면 얘는 오염을 시키는 앤데, 지금 아까 회사 얘기했으니까 공예 기업이, 그쵸? 따라서 has an incentive, 동기를 받게 되는 거죠. To reduce emissions. 이 배출물을 줄이는 거야. In any manner,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that is less costly. 덜 비싸겠죠? 비용이 덜 들어요. per unit of abatement. 그래서 뭐만큼? 한 단위, 감소의 단위만큼. Then the tax on each unit of residual emissions라고 해서 이 뭐에 이 세금이죠. 각 단위마다 잔여 배출물의 각 단위마다 매겨지는 세금보다 이 세금보다 배출물에 매겨지는 세금보다 우리가 감소를 한 게. 덜 비용이 든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뭐 하려고 해? 줄이려고 하겠죠. 배출물을 하는 그런 동기를 갖게 될 거라고 합니다. 어때? 맞죠? 뭐라고 했어? 배출물을 측정해서 얘가 올라가면 환경세도 올라가는 그러한 구조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만약에 얘를 줄이는데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 그러면은 사실은 동기가 되지.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지 않겠지만, 그거를 좀덜 비용이 드는 방식으로든 어떻게든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죠. 세금 내는 것보다는 줄이는 게 좋으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요. 그러니 이 배출물을 줄이려는 동기가 충분히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보존하는데,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데, 지금 이 배출물을 측정하여 매기는 환경세라는 것은 지금 좋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냥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The Great Attraction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주 큰 매력이에요. 여기서 근데 친구들 좀 넣어줬지. 왜 넣어줬는지 좀 봐주시면은 아주 큰 매력이야. On basing the tax. 세금을 주는 거죠. 뭐에 기반을 두는데 어디에 직접적으로 on measured emissions 측정 배출물에 기반하는 것에 아주 큰 매력은 여태까지 무슨 얘기 했어? 이거 지금 좋은 얘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매력이니까 여전히 좋은 얘기 하고 있어요. Is that the actions 행동인데 of the polluter 공예 기업의 행동이 공예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인 거죠. That 명사 나왔고 the polluter can take 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얘가 지금 명사 주어 동사 나와서 지금 수직해주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reduce tax liability. 우리 세금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이 행동이 얘가 이제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네. That 문장의 are. 얘네들이 바로 그 행동이라는 거죠. 어떤 행동이야? That also reduce emissions. 그래서 얘가 또한 배출물을 줄이는 행동이라는 거죠.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읊어준 건데, 문장 자체가 조금 어렵고, 구조가 조금 어렵고, 여기 지금 이런 거 꾸며주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지 못해서, 이제 친구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좀 골랐던 부분입니다. 자, 앞에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쵸? 앞에 뭐라고 했어? 얘네들이 동기부여를 받는다고 했어요. motivation이라고, incentive라는 표현을 썼어요. 동기부여를 받는다. 덜 쓰기 위해서, 그치? 감소를 하려는 동기부여가 된다. 즉, 이 매력이 바로 그건데, 뭐야? 얘네들이 하는 이 행동이, 우리가 세금을 줄여야지, 세금 부담을 줄여야지 해서 하는 이 행동이 정확히 뭐랑 같다고? 아, 배출물을 줄여야지 하는 행동이랑 같기 때문에 얘가 바로 아주 큰 매력이 있다. 좋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랑 배출물을 줄이는 게 지금 같이 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는 거의 똑같은 얘기. 당연히 고르시면 안 되는 아이였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시면은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좋게 썼어요. 자, 환경세랑 배출물을 이렇게 했더니 아, 세금을 줄이면 배출물도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어떤 얘기가 나와야 돼? 지금 Nevertheless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부정적인 얘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봤더니 The technology is 기술인데 어떤 기술이야? Available, 이용 가능한 기술이에요. 뭐 하는데? 감지하는 거죠. 농도와 그리고 흐름이에요. 특정한 물질의 농도와 흐름, 즉 오염물질 얘기하는 건데 어디에? In waste discharges라고 해서 폐기물, 방출에 있어서의 특정 물질의 농도와 흐름을
감시하는, 추적하는 데 이용 가능한 이 기술은 얘가 주어져 동사 나와 있어요. Have been developing rapidly.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 자, 이거 부정적인 얘기일까? 자, 어때?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은데, 그래서 이 배출물 측정해주는, 추적해주는 그러한 기술이, 추적 기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Rapidly. Developing rapidly. 얘가 발전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물의 환경세 내기는 거 굉장히 쉽지 않겠어요? 잘못됐죠, 뭔가가. 그러니까 여기서 아, 단절이 있구나를 봐줘야 된다는 거죠. 많은 친구들이 꽤 많은 친구들이 그래도 골라주었습니다. 44%나.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넣어보는 거죠. Continuous emissions, 그래서 지속적인 배출, 그렇죠? 이라는 것은요, measurement, 배출의 측정은, 배출물의 측정은 까지는 근데 비용이 들수 있대. 자, 여기서 지금 좀 부정적인 얘기 나왔지. 지금 앞에 이거 좋아. 근데 얘좀 비용이 들어. 어려움이 좀 있어. 특히 언제? Where there are many separate sources. 많은 다른 자원들이, 근원들이 있을 때. 뭐에 배출물에 여러 근원들이 있을 때. 그럴 때 특히나 어려워. 자, and for many pollution problems. 많은 오염 문제들에게는 this may be a major disincentive. 이게 아주 큰, 그치? 저의 요인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To direct taxation of emissions. 뭐 하는데? 이제 배출물에 직접적인 세금을 매기는 것에 있어서의 저의 요소가 될수 있대요. 여기서 this가 가리킨 거, this란 단어는 정말 중요한데, 물론 얘는 문장간 나오는 this는 아니지만요. 얘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한 번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뭐겠어요?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거 비용이 많이 들어. 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사실은 주된 저해 요소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이래서 여기 이제 안 좋은 얘기가 한번 나오고 나서, 아, 근데 이거 비용이 들더라. 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고 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단절이 들어간 다음에 추적 기술은 근데 발전 중이야. 라고 해야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에 넣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 어떤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또 보시면 in the future, 미래에는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래에는 it may be possible, 가능할 수도 있대요. 뭐 하는 게? to think of taxing, 우리 세금 매기는 것. measured emissions, 측정된 배출물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in a wider range of applications, 뭐에? 다양한 적용 상황에서, 더 넓은 범위의 적용 상황에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미래에는. 이라고 해서 왜 가능해지는 거예요? 즉,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니 더 가능해질 거야. 가능해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흐름 어때? 아, 그래. 이거 미래 전망이 좋다. 전망 좋다는 얘기인 거죠. 전망이 좋다. 라는 얘기로 이제 끝이 났던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 여기서 이제 단절을 찾아줬어야 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단절을 문단 내에서 찾아야 되다 보니, 오답률이 좀 올라갔죠. 정답률이 확실히 내려갔죠. 지난 시간에 우리 예제보다 어쩔 수 없어. 이게 중간에 들어가는 순간, 여기에 없는 순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일단 연습 문제 또 넘어가 주시면 여기는 흘끗 봤더니 뭐가 있긴 있네. 뭐가 있어? For example, 예시가 있어요. 예시가. 그래서 어쨌든 얘는 예시일 것이다 라는 건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볼게요. 자, 수학은 뭐라고 여겨지냐면 universal language, 보편적 언어라고 여겨진대요. 자, 하지만 대다수는 어떠냐면은 is explicitly taught 이라고 해서 명시적으로 가르쳐진다고 해요. 하지만 뭐가 암시되냐면, 뭐가 제시되냐면 that some aspects of mathematical knowledge, 수학 지식의 어떤 측면들은 could be innate. 타고날 수 있대. 천천적일 수 있고요. and present from birth.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뭐냐면 the ability to discern, 구별할 수 있는 거죠. between different quantities, 다른 양 사이에. 예를 들면 크거나 작거나. 근데 반면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s, 관계를 이해를 해요. and associations, 연관을 이해를 해요. between numbers, 수 사이에 하는 그것은요. are predominantly learned. 얘네들은 배워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학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수학에 대한 얘기. 자, 수학이라는 것은 어떤 애냐? 수학은
보편적 언어라고 생각을 한대요. 보편적 언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본다면 모두가 쓰는 언어니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언어니까 뭔가 타고났거나 우리가 모두 그냥 자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 but이 살짝 들어가서 근데 명시적으로는 가르쳐진다. 자, 근데 그런데 한 번 더 들어가서 얘가 바로 이 보편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겠지. 얘가 어때? 얘네들이 innate, 선천적이야. 타고났더라. 타고나고 그리고 어때? 있더라. 태어날 때부터 있더라. 타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타고난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죠. 타고남.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가 뭐였어? 이제 크기, 양의 크기 비교하기는 그렇더라. 그런데 또 관계나 연관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우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 좀 이해를 해주시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애들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애들도 있어? 그리고 학습되는 애들도 있더라. 타고나는 애들도 있고요. 그치? 학습되는 애들도 있더라. 이런 정도의 얘기로 우리가 소재 주제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도라고 시작을 해요. 자, 수학이라는 것은요, 뭐라고 여겨져? 보편적으로 여겨지지만, 이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해 줬고요. There are distinct language and culture differences. 뭐가 있대? 뚜렷한 언어,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뭐에 있어서? How counting systems are used. 수 체계가 사용되는, 계산 체계가 사용되는 그러한 방식에는 언어적 그리고 문화적 차이가 있더라. 자, 그래서 타고난 거랑 학습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 특성, 그 다음엔 어때? 언어 문화적 차이가 있더라. 적 차이가 있더라 라는 이야기로 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런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however in Chinese 중국어에서는 이라고 갑자기 구체적으로 들어갔죠. 자, 얘는 이제 우리가 또 예시 얘기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긴 할 건데요. 어떤 for example 이렇게 나와 있을 때에는 저 앞에가 일반 진술이고 그 다음에가 구체적 진술이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체적 진술이 뜬금없이 나왔어. 그쵸? 그러니까 아, 여기 앞에 for example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예시로도 풀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지금 여기 however에 오늘은 좀 집중을 해볼 겁니다. 하지만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서는 the number system is very logical 이라고 해서 이 수 체계가 굉장히 논리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앞에랑 이어지나요? 이렇게 중간에 있을 때에는 같은 얘기를 하는데 however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내용의 전환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내용이 아예 다른 내용이지. however로 이었는데 앞에랑 뒤가 뭔가 역접의 관계가 전혀 아닌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전혀 아닌 아예 딴 소리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차이가 있다였는데 그런데 중국은 이래. 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차이가 있다. 문화권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맞기는 해서 여기가 단절이구나. 그럼 여기다 넣어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는 어떤 단어든 11, 12라는 단어들은요. 11, 12죠. 는 직접적으로 반영해주지 않는데요. 값을 어떤 값이냐면 that they stand for. 얘네들이 대표하는 값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죠. 11, 12. 이게 10과 1을 더한 것 혹은 10 가 이를 더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걸 보고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 그래 얘네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값을 대표해 주지는 않습니다. 영어에서는 11, 12 이런 애들이 심지어 12는 2 이런 느낌이라도 있지. 11에는 1도 10도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어때? 어 맞죠. 여기서는 the number system is very logical. 굉장히 논리적이야. With words 단어들인데 that directly reflect 반영해 준대요. 무엇을? 값을 얘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값을 직접적으로 반영해 준대요. 지금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였죠. 11, 12, 10과 1을 더했잖아.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들어가 줘야 하는데 얘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우리가 넣어줬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For example도 있었고요. However도 있었고요. 단서가 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넣어주시면 별로 헷갈리지 않게 잘 넣어주셨던 그런 문제였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제는 If we had to라고 이제 시작을 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 딱히 앞에서 볼만한 시그널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얘도 본문부터 보는 거야. 자, 이제 또 숲을 봐줘야 되겠죠. That the brain had limitations. 우리 뇌가 한계가 있대. 뭐에? On the amount of information processing. 뭐에? 양인데 정보죠. 그것을 처리하는 정보의 양.
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could have

It could handle 걔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에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은 was not news 새롭지 않았다 심리학자들에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계가 있는데 뭐에 information processing 정보 처리인데 근데 어때요? amount of information processing 명사입니다 명사인데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같이 나왔으니까 얘도 이제 앞에 있는 거 꾸며주고 있는 거겠죠. 이 양, 얘가 처리할 수 있는 이 양에, 그치? 이 양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첫 문장에서 우리가 뭘알수 있어? 이제 정보 처리에 대한 얘기하고 있구나. 정보 처리 양. 우리의 뇌에는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처리하는 양에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소재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실히 about 15 years earlier, 한 15년 전쯤에는요, 이 사람이 보여줬대. 이 자신의 되게 유명한 논문에서 on the limited capacity, 한계가 있는 그런 용량인 거죠. of short-term memory, 우리 단기 기억에 이 한계가 있는 제한된 용량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같은 얘기 그냥 유명한 사람 하나 등장을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any given second라고 합니다. 자, 어떠한 주어진 순간에도 이런 얘기겠죠. At any given second. Second은 원래 초인데, 그래서 순간이라고 이제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There are hundreds, 수백 개, even thousands, 수천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Of different stimuli. 다른 자극이 있다고 해요. 자, 근데 어떤 자극? That can be perceived. 인지될 수 있는 거지. 인식될 수 있는 거지. In our immediate environment. 우리의 인접한 환경에서 인식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자극들이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instead라고 얘기합니다. 대신에라고 얘기를 하고요. We learn about different stimuli. 우리는 다른 자극에 대해서 학습을 한대요. 그리고 and tend to라고 해서 learn하고 and tend. 우리는 이러한 경향이 있다. 둘다 동사로 들어가 있죠. To group them. 걔네들을 그룹으로 묶는데 in terms of common features. 뭐에 있어서? 공통된 특징의 측면으로 attribute, 속성 혹은 function, 기능 이런 것들로 뭐 한다고? 이제 묶는다고 합니다. 학습을 하고 묶어요. 그쵸?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instead 하면 대신에 라고 해서 지금 여기 또 역접이 있어야 돼. 자, 우리 정보 처리 양에 한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했어? 이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 근데 있잖아. 우리 자극의 양이 많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극의 양이 많아. 우리 생활에는, 우리 인접한 환경에는 자극이 많아. 근데 그 대신에 라고 했으면 이거에 대한 역접이어야 되거든요. 그 대신에 instead 자극의 양이 많은데 그 대신에 어쩌고저쩌고 뭐 적다. 대신에 뭘 한다. 이렇게 가져와야 하는데 지금 여기는 어때? 그게 아니라 이 자극을 어떻게 한다고? 이러한 자극들을 묶는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instead가 들어갈 자리는 전혀 아닌 거예요. 자, 플러스. 자, 이런 instead가 나오잖아요. 얘랑 비슷하게 rather, 컴마. 이렇게 나온 애들이 있잖아. 자, 그러면 대신에 오히려 이렇게 나올 때는 보통 앞에 부정의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한다, 대신에 안 한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 이거는 A가 A야. 대신에 A가 아니야. 이거 이상하잖아. 그쵸? 보통은 이거는 A가 아니야. 그래서 B야. 우리는 A를 안 해. 대신에 B를 해. 이렇게 보통 부정이 먼저 나오고 그 대신에 오히려 B를 해. 딴 거를 제시를 해주는 게좀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마찬가지로 instead, rather 이런 거 나오면 앞에 부정의 표현이 나와요. 지금 여기서 일단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서부터 이상해야 되는데, 내용적으로 이상하지. 그러니까, 아, 여기가 단절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한번 넣어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we have to constantly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신중하게. 뭐에 대해서? Every one of those stimuli. 그 자극, 그 모든 자극 하나하나를 or even a small subset thereof. 그것의 또 뭐? 하위 개념들, 작은 하위들, 개념들까지도 다 생각을 해야 한다면. 이겠죠? 자, 이 stimuli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one of those stimuli 여기도 지시해주는 표현이 사실 들어가 있었고요. 자, 이런 애들 다 고려를 한다면 in order to understand its nature 그것의 본질 혹은 and function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다 고려해야 한다면 그러면 we would never 여기 있죠? We would never

look to attend to things,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것들에 things that are novel in our environment, 우리 환경에서 이거 새로운 거죠. 새로운 것 혹은 or to our current task, 우리 현재 과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때? 지금 얘는 아주 잘 이어졌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categorization process 뭔가 새로운 애가 나타났다 생각을 한 거겠죠? 아니에요. 우리 앞에 이 group, we tend to group them. 이 얘기를 가지고 와서 바로 categorization process라고 받아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받아주는 표현들도 제 진술도 우리가 한 번은 잘 체크를 해주시면 잘 이어진다라는 거알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subset, 이런 단어가 있어가지고 하위 세트들. 이니까, 범주와 맞나? 하고 넣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휘의 함정에는 빠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연습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사실 이제 앞에 뭐가 보이지? yet 나옵니다. yet. yet도 사실은 우리 역접의 연결사예요. 그래서 지금 yet부터 좀 예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 역접이 있긴 있다. 어떻게 있는지 봐줘야 되고, this도 사실은 중요한 애라고 했죠? this도 우리가 언젠가는 잘 보셔야 합니다. 앞에 this가 있는 거, 요게 이게 this로 시작하면 앞에 이 this가 지칭하는 게 있다라는 걸꼭 한번 확인은 해주시고, 정말 잘 연결이 되는지를 체크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나 있어, 힌트가. 자, 일단, for most of history, science was secretive. 라고 해서 우리 역사의 대부분, 과학은 비밀적이었고요. 그리고 어때? obscure, 이해하기 어려웠고요. 그리고 and often considered, 여겨졌다고 합니다. indistinguishable, 구분이 안 간다. 아, 이거 마법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과학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했다. 우리 산은 과학이에요. 그렇죠? 과학인데, 과학이 어떻다고? 이제 secretive, 되게 비밀스럽고. 비밀스럽고. 이해는 안 가는 데다가 마법 같았대요. 마법. 자, 그럼 이제 과학을 뭐 아주 그냥 우리에게 친숙하고 좋은 존재로 쓰여져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 그쵸? 자, as a collective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 이 과학에 대한 얘기 이제 쭉 이끌어 나가다가 이제 나온 얘긴데요. as a collective, 우리 집단으로서 과학은요, polices itself 하면 스스로를 감시한다라는 얘기죠. 감시를 합니다. As happened in 2018년에 when a Chinese scientist, 과학자인데요. 이 사람 이름입니다. He, 지안쿠이라는 사람이 announced the birth of twin girls. 두 명의 쌍둥이, 소녀 쌍둥이들의 그 탄생을 발표를 했어. With edited genomes라고 해서 편집된 게놈으로. And was met with, 그리고 맞닥뜨렸죠? With a storm of disapproval. 그래서 뭐야? 완전 폭풍 같은 비판을 받은 거야. 거센 비판을 받은 거죠. 나 인정할 수 없다. 한 거죠. 자, 그래서 어때? 이제 이 과학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가 집단적 성격을 띠는데, 이렇게 집단적일 때, 어때? 이거 좋다, 나쁘다야? 스스로를 감시할 수 있대요. 그쵸? 감시할 수 있으니까 얘는 지금 심지어 되게 진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연구를 한 거잖아. 걔는 편집했어. 유전자 조작했어. 했으니까 지금 완전 비판 받았죠? 비판 받았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감시적 역할을 좋게 쓴 거죠. 그쵸? 이러한 느낌 받으셔야 됩니다. 긍부정의 느낌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this open and collective nature. 자, 이 열려있고, 그리고 집단적인 그런 본질은요, 지금 이 집단적인 거 얘기하고 있는 거지, was understood, 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Early in the history of modern science. 언제 이해가 됐냐면은, 일찍, 인제가 이해가 되었다고 해요. 이 현대 과학의 역사에 좀 일찍 이거의 본질을 잘 이해를 했대. 자, 개방적이고, 그리고 집단적인 본질을 어떻게 썼다고? 좋게 썼어. 자, 근데 이게 초반에서도, 초기에도, 현대 과학의 초기에서도 잘 이해가 되어지고 있었어. 자, 이거는 받아줄 수 있죠. 받아줄 수 있어요. 그쵸? 자, 요거 집단적 성격에 대한 거 바로 받아준 겁니다. 뭐, 딴 얘기가 사실 없어서, 단절의 느낌은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0%나 이걸 고른 이유는 또 마찬가지로, 아, 얘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건가? 그리고 사실 컬렉티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또 오픈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앞에 이렇게 대놓고 비판한 것을
오픈이라고 영어로 하죠.

연결을 짓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was one of the first theorists. 첫 번째 이론가 중에 하나였대요. 뭘 주장하는 1660년대에 자유롭고 그리고 독창적인 교환, 즉 개방, 집단. 맞죠? 아까 개방 들어가서 개방 살짝 같이 넣어줄게요. 집단적이고 개방적인 이러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맞지. 자유롭고 독창적인 어떤 교환이래요. 자, 얘를 집단적이고 개방적인 특성이랑 연관 지을 수 있겠죠. Then of the reasons of our particular sentiment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교환을 하는데 뭐에 이유들인데 뭐에 우리의 특정한 sentiment 감정 요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이제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sentiment 감정인데 이건 의견입니다. 우리의 특정한 의견에 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에 대한 자유롭고 독창적인 교환은 좋다여야 돼, 나쁘다여야 돼. 이어지려면 좋다여야 돼요. 지금 좋다였어요. It's the best method. 좋은 방법이라고 했답니다. 아, 이어지네. 이어져. Of discovering truth and improving knowledge. 뭐에? 그치. 진실을 발견하고, 그리고 지식을 향상시키는데 좋아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같은 얘기가 맞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표현을 자꾸 다르게 쓰다 보니까, 아, 여긴가? 아, 여긴가? 계속 싶은 거야. 그래서 그냥 막 넣는 거야. 안 되겠어. 참, 여기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but이 일단 있네. 와, 얘또 있는데 but도 있을 리가 없다. 하고 넣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또 해석을 해보면, 하지만, the more we know, 우리가 더 많이 알수록. 자, 여기가 but이 들어갔잖아. but이 들어갔으니까 이번엔 어때야 돼? 교환하는 게안 좋아야 돼요. 그쵸? 이 우리 집단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이 but이 들어갔으니까 안 좋아야 돼. 근데 읽어볼게요. The more we know, 우리가 더 많이 알수록, the more collective science looks, 우리가 더 많이 알수록 더 집단적으로 보인대요. 우리의 과학이라는 게더 집단적 성격을 띠어요. 자, dependent on, 서로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네트워크에 collaborators, 협력자들, supporters, 지지자들, 그리고 and colleagues, 동료, 들에 서로 의존하는 이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에 서로 의존하면서 더 집단적이더라. 우리가 더 많이 알수록 어때? 집단적인 거에 대한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이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더 그렇더라. 심지어 지금 여기 쓴 어휘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협조자, 지지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 현대에서 더 그렇더라. 우리는 발전하는 애들인데. 더 그렇다면 좋으니까 더 그렇게 갔겠죠? 그러니까, 아, 지금 벗이 들어갔는데. 나쁜 얘기가 나오지 않고, 뭐 완전 좋아까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여전히 집단적 성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게 단절이죠. 그래서 제가 저기에 예시 있었지만, 이 부분에 이 문제를 넣은 겁니다. 요 단절을 가지고 푸셔야 돼요. 요 단절을 가지고. 자, 그럼 여기 단절이 있었다. 그럼 이제 넣어볼게요. Yet this. 자, 그럼 여기 this가 나오는 건이 앞에 있는 내용이겠네.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을 살짝 틀어놓고 같이 옆에다 두고 좀 봐주시면은 이거든요. The increasingly collective nature of science라고 해서 사실은 이 this가 무엇인지 컴마 컴마를 통해서 또 설명까지 해줬어. 이 집단적인, 증가적인 집단적 본질, 과학의 본질은 is often missed. 어떻게 된대? mist 하면은 누락되는 겁니다. 그쵸? 간과되는 거야. 간과된대. 뭐에? 이야기에 개별적인 천재들. Whether Newton sitting under an apple tree. 뉴턴이, 그치? 사과나무 아래에 있다가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 이런 것들을 막 발견을 해. 혹은 아인슈타인이 뭐예요? Writing at night after his job. 아인슈타인이 밤늦게 불을 켜고 우리 전구를 켜고 막 일을 해. 이러한 하나의 이름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간과가 되더라. 아, 그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간과됐다. 이런 거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 거구나. 하지만 그래서 하지만으로 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그 전에 막 좋다 좋다 좋다. 우리 과학은 이런 성격을 띠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간과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집단적이야. 어때? 괜찮죠. 이렇게 마지막을 정리를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아 근데 간과가 되던데 하지.

다만 집단적인 게 맞더라. 얘의 본질은 얘의 본성은 어때? 본질은 어때? 집단적인 성격을 띠더라라는 우리의 큰 주제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근데 5번 옆에 숫자 한번 봐봐. 19.8%.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렇게 예스 쉽게 주는 것처럼 보였으나 중간에 벗을 넣고 한번 뒤집고 한번더 뒤집으면서 우리에게 좀 혼란을 줬거든. 그래서 지금 이 역접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역접이 나오는데 뒤에 또 역접이 거의 붙어 나오기도 해요. 뭐긴 지문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역 가가지고 내용이 자꾸 전환되는 경우는 특히나 우리가 정말 나무를 보고 정확하게 지금 이 부분이 얘기하고 있는 거 뭐지? 잘 해석을 하시면서 봐주셔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칫하면 헷갈려요. 그쵸? 그런 문제 한번 보셨고요. 이제 실전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yes로 시작을 해요. 아, 사실, 맞아.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가는 거죠. 자, 맞아. 이렇지. 자, yes. 이런 게 뭐, indeed. 이런 게 보통 나오면은 얘도 사실은 어느 정도 조금의 시그널은 줍니다. 그쵸? 아, 그치. 요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맞아. 그게 맞긴 한데, 약간 동의를 해주는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요런 것 정도는 이제 봐주실 건데, 얘가 완전 큰 시그널이 되기는 어려워서, 결국에는 지문 안에 단절 한번 찾아볼 겁니다. 자, science라고 시작을 해요. 자, 과학은 sometimes describe 묘사가 됩니다. As a winner take all contest라고 해서, 아, 또 과학에 대한 얘기였어. 집단적 성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얘가 winner take all이라고 해서 아까 아인슈타인, 뉴턴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되게 연계가 좀잘된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winner take all contest 하면, 승자 독식. 자, 그래서 과학은 어떤 성격을 띈다? 승자가 독식하는, 하는 성격을 띠는 것으로 우리가 묘사가 된대요. 저, 그때로는. 그건 그게 무슨 의미냐. 승자독식 대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That there are no rewards. 보상이 없다고 해요. For being second or third. 그래서 두 번째가나 세 번째가 되는 거에는 보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 대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결이 조금은 달라요. 아까 뭐 뉴튼, 아인슈타인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맞는데 winner take all이.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만 기여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사실 한 거였죠. 그 외의 사람들은 지금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is is an extreme view.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되게 극단적인 관점이래요. 뭐에? 과학대의 그런 본질에 대해서. 과학계에서 나오는 건 발명 이런 것들 좀 생각해 주시면 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extreme view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 있잖아. 이거 극단적이야. 극단적이란 표현을 썼을 때에는 어떤 표현을 얘기하는 거지? 이거 사실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겠죠. 자, even those who describe 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 묘사를 합니다. 과학적 대해를 in such a way,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한 사람들조차도 말하는데, that It is a somewhat inaccurate description. 자, 여기 틀렸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그치? 다소 정확하지 않은 묘사다. Given that, 무엇을 고려하면, given that 고려하면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Replication and verification, 반복과 입증이 have social value,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and are common in science, 그리고 과학에서 흔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과 입증이라는 과정이 사실 있어요. 처음에 발명해서 걔가 진리도 아니고 걔가 독식해서도 안 되는 그런 구조다라는 얘기를 여전히 이어주고 있으니까 이게 괜찮아요. 그렇죠?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t is also accurate, inaccurate 이라고 해서 또한 정확하지 않은데 to the extent that 어떠한 정도에서는 정확하지 않냐면요. It suggests 그것이 암시를 하는데 that only a handful of contests exist. 소수의 handful 하면은 이제 손 안에 들어가는데 내손안 가득이라고 해서 약간 많은을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아, 손 안에나 들어갈 정도로 소수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앞에 only가 같이 들어갔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소수야. 그치? 한 손에만 들어가는 이제 소수의. 그래서 얘 소수의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맥락을 좀 봐줘야 하는 그런 표현이긴 해요. 어쨌든 소수에 대해만 존재한다라는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선에서는 또한 부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lso 나와 있는데.

앞에 in action 나왔죠? 정확하지 않은 묘사야.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진짜 흔하니까. 근데 또한 어때? 어떤 면에서도 부정확한 거야. 이제 소수만 있다라는 것도 부정확한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승자독식 대회 이거 아니다였죠. 이거 바로 직전에 얘기를 한게 어때? 반복과 입증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소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겠죠. 자, but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many other contests, 많은 다른 대회들이 have multiple parts 라고 해서 다양한 부분을 가지고 있대요. 자, 얘가 이어지는지 한번 보면 얘가 좀 어려워. 얘도 좀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36.5% 골라주긴 했습니다만은, 얘가 지금 앞에 소수의 대회가 존재한다. 라는 거는 맞지 않아. 그런데 다른 대회들은 다양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 자, 이거는 소수, 대회가 몇개 없어. 라는 거랑은 상관이 없죠. 자, 물론, and the number of such contests, 그러한 대회들의 숫자는 증가도 하고 있어. 라고 뭔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되게 좀 지엽적으로, 살짝은 지엽적으로 봐줬어야 했던 요 둘이 전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셨어야 했던 문제였고요. 소수가 있어. 라고 했는데, 근데 대회들은, 다른 대회들은 다양한 부분이 있어는 전혀 같은 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단절이 있는 것이 맞고요. 이 but이 앞뒤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읽어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지가 않는구나라는 걸 알아주셨어야 했고, 사실은 여기 나오는 이 many other contests도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소수의 대회만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서 다른 많은 대회들은 이라고 얘기가 이어지지 않죠. 애초에 많지도 않은데, 그치? 그래서 지금 얘도 해결이 안 돼. 자, 그럼 그게 어디서 해결이 돼? 맨이랑 썸 짝꿍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애들은, 다른 애들은, 맨이랑 other 이 짝꿍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썸과 지금 여기 other. 이 지금 짝꿍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고요. 지금 이 but이 여기랑 이어진지 한번 볼게요. 자, 어떤 대회들은 are seen as world class, 세계적인 수준이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바로 요 대회들 얘기를 사실 하는 겁니다. 소수의 대회만 존재하는데 그러한 대회들 몇 개는 그치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보여져. 세계적인 수준에서만 봐. 예를 들면 힉스 입자를 확인한다든지 혹은 발달을 시키는 거죠. 뭐에?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s. 그래서 초전도체. 뭐 이런 애들. 선생님도 이거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애들이지. 힉스 입자, 초전도체. 선생님 설명할 수 있어? 이런 애들은 그냥 고유 명사처럼. 그냥 A라는 애도 있고 B라는 애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A라는 애, B라는 애처럼 세계적인 수준의 대회들도 있어. 하지만. 됐지. 그럼 되지. 하지만 다른 많은 대회들은 세계적인 수준이 아닌 다른 대회들은 multiple parts, 다양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대회들은 증가하고 있다. 대회들 수는 증가하고 있다. 라고 해서 3번에 넣어주셨어 했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많이 넣어줬는데, by way of example. 자, 그에 대한 예시로. 자, 이게 예시라고 봤나 봐. 그게 맞는지 한번 체크하세요. For many years, 수년 동안에 it was thought 생각이 되었는데, 뭐가 있을 수 있어? There will be one cure. 하나의, 그치? 치료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암에. 하지만 it's not realized. 깨달아졌는데, 암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라고 얘기하고 있지. 다양한 형태. And then multiple approaches. 그리고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To provide a cure. 치료법을 제공하기에는. 이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여기는 다양한이라는 얘기랑, 잘 쳐져 있어. 이제 여기랑 바로 연결되잖아요. 여기는 다양한이라는 얘기 있어? 없어. 힉스 입자 한 건. 그쵸? 초전도체 한 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어지지 않죠. 그거에 대한 예시 절대 아니지? 그러니까 4번 넣으시면 안 됐습니다. 자, there won't be one winner. 자, 이 결론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승자 독식이 아니다. 하나의 승자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승자들이 있을 것이다.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그 암에 대한 얘기한 거죠. 다양한 치료법이 있으니까 많은 승자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승자 독식 대회는 아니야가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쭉 이어서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얘가 왜 거기 들어가는지 알수 있었겠죠. 특히나 우리가 이런 애들. example, but 이런 거 있는 애들 우리가 넣는 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사실 해석이 좀잘안 됐지만 여기에 but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넣었을

0: 수도 있어. 여기서 넣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넣기는 조금 위험하고요. 내용을 같이 보였어 했습니다. 자, yes 앞에 있는 거 다시 받아줬죠? 그래, 맞아. 몇 개는 그렇지. 그런데 다양한 애들이 있어. 그에 대한 예시가 바로 암의 치료제야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잘 넘어가 주셨어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요. 우리 역접이었어요. 좀더 어려운 유형의 역접이었죠. 무너진 문장에서 시그널을 확인을 한번 해보기는 하되, 거기에 있는 시그널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였는데, 우리는 여기에서는 이제 문단 내에 있는 시그널이 조금 더 중요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첫 문장에서 소재를 확인을 하면서 전체적인 그림, 숲을 좀 보자라고 했었고요. 문단 내 시그널을 유의하면서 단절 찾기가 우리가 오늘 제일 많이 연습을 했던 것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한번더 확인하셨었죠? 자, 시그널 우리 오늘 본 시그널 Nevertheless, However, Instead, But이라는 역접의 시그널들 또 여러 개 나왔고요. 이런 아이들 머릿속에 잘 넣고 계시면 좋겠는데 특히나 Instead 넣었다고 앞에 부정의 표현이 좀 같이 나온 애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역접을 마무리 지어 볼 건데요. 사실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좀 다양하게 있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단절 찾기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1: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2: 이 정도면 충분하지.
3: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안녕하세요. 김유령입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로직 유니버스 배우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1강에 이어서 계속해서 글의 순서, 약점 공략이잖아? 같이 한번 풀어보고 있는데요. 2강에서도 얘들아 명시적인 단서, 아직까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단서 같이 공부할 거야. 지난 시간 지시어, 대명사 놓치지 않았지? 걔네들과 더불어서 오늘은 연결사가 그리는 논리적 지도, 연결사를 같이 한번 볼 건데요. 1강 잘 공부했냐니까? 자, 1강 같이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오공왕 퀴즈였었거든요. 우리 명시적 단서 뭐랑 뭐 배웠다고? 그치, 지시어, 대명사. 근데 우리가 지시어를 나타낼 때 this도 있고 that, these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문장 한번 볼까? 지난 시간에 보았던 문장 중에서 this symmetry, 이것이 핵심 단서였었단 말이야. 뭐였어? 이러한 비대칭성. 무엇의 비대칭성? 거리 추정의 비대칭성이라고 말했잖아. 내가 요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짧아. 저기에서 여기로 오는 것보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지 않지? landmark에 관한 지문이었습니다. 내가 에펠탑 가면 거리가 더 짧게 느껴져. 에펠탑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보다 라는 이러한이라는 this, 그리고 또 다른 지문에서 봤었던 the word stereotype, 바로 그 단어 고정관념, 위에서 고정관념이라는 말을 했어야 너를 쓸 수 있죠. 마지막에 나와 있는 that also appears to be like this, 이것과 같이 나타난다, 이것처럼 보인다 라고 말했었던 this와 the가 바로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명시적 단서였었습니다. 여기에 this, this와 the 말고도 these를 쓸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another 이런 걸 쓴 친구도 있을 텐데 그 친구들 모두 다 괜찮아. 왜? 전부 다 무언가를 가리키는 지시어 대명사였었으니까요. 우리 공원 퀴즈 전부 다 잘 풀었으리라 믿고 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선생님 출제 원리랑 풀이 방법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한다 라고 말했다. 7시간 짧다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자, 글의 순서는 내가 출제자야? 항상 출제자의 눈, 출제자의 의도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정답 몇 개? 그렇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민하지 마. 이게 말이 돼요, 선생님? 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얘들아, 정답은 진짜 하나라서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든 내가 연결되는 부분을 찾아야 하는 거야. 단서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있을 텐데요. 만약에 그것이 보이는 단서라면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지? 지난 시간 배운 대명사 그리고 지시어, 오늘 배울 연결사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할 거고요. 하지만 단어 수준이 아니라 문장 구문 수준에서 분사 구문? 문장 간의 연결을 매끄럽게 해주는 구문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앞에 있던 명사를 다시 한번 말하는데 그 두 문장을 붙여서 관계사를 쓰거나 하는 조금 더 쉬운 난이도의 글의 순서 그리고 조금 어려운 난이도의 글의 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36번, 37번을 확인할 겁니다. 자, 보이지 않는 건 이건 잠깐 기다려줘. 내용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야. this나 더도 없고 however, for example 이런 애들도 없고 뭔가 ing가 붙었거나 which나 where 같은 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진짜 글의 전개 패턴에 믿을 수밖에 없어. 실험 지문이야? 실험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결론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갈 수밖에 없어. 지난 시간에 봤던 통념,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but in fact, 하지만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전개 패턴에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밖에.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다른 약간 진짜 시적 허용 같은 전개 패턴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갈 테지만 얘도 그리고 아예 보이지 않아서 무엇을 찾아야만 하는 논리적인 틈새 단절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부분을 찾아야만 하는 그 문제도 저랑 같이 풀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 선생님이랑 약속했지. 주어진 글 읽고 나서 이거 지난 시간에 별표까지 쳤었는데 기억하니? 자, 예측하자, 생각하자 라고 말했어요. 선생님이 진짜 단골 멘트가 누가 막 뭐 해주세요? 왜요? 누가 이거 해야 돼요? 왜요? 나는 항상 왜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하거든. 여러분도 지문이랑 같이 대화해봐. 주어진 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대 왜요? 동물들이 이렇대 왜요?
우리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그 예측의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읽을 건데요. 단서가 나올 때까지 읽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읽다 보면 A가 끝나지가 않아서 그냥 다 읽고 가는 경우 있거든? 괜찮아. 까먹지만 않으면 돼. 어떻게 하면 안 까먹어? 옆에다가 노트 테이킹 하면. 선생님처럼 무언가 있는 말들을 모두 다 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나중에 점점 줄일 건데, 뭐 고정관념이 유용하기도 한데 부정적이기도 하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주어진 글에서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만 필기하면 됩니다. 고정관념? 다쓸 필요 없지. 고정관념? 유용하기도 한데 얘가 부정적이기도 해? 그럼 부정적인 게 앞으로 등장하겠네? 라고 이렇게 필기해도 돼. 너만 알아보면. 자, 그래서 단서 나올 때까지 각 단락을 모두 다 읽고, 맨 마지막, 오답을 소거하자가 있었는데요. 1강의 첫 번째 문제 정답 기억하나요? 선생님이 ACP를 준비했었거든. 왜? 1번 놓치면 안 되니까. 1번이 만약에 진짜 수능에 나온다고 생각해봐. 고를 수 있겠어? 고를 수 있어야지. 내가 만약에 확신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고 문제를 풀 겁니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딱 기다려. 자, 오답을 소거해야 되는데 보통 다들 1번 제끼고 4개 중에 하나겠지. 확률은 25%다. 아닙니다. 이제는 20%예요. 그래서 우리 1번도 놓치지 말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과연 오늘은 뭐가 1번일까라는 것도 고민해보기.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면 충분하겠지? 같이 한번 우리 풀이 방법 살짝 봅시다. 선생님이 진짜 심플하게 준비했다니까? 왜? 우린 이제 문제를 좀더 봐야 되거든? 근데 선생님이랑 풀면 조금 더잘 풀릴 수 있어. 한글 보고 영어 봤지, 내가 풀어주지. 완전 이거 떠먹여주는 거 아닌가요? 얘들아, 근데 우리 필기, 세모하는 거, 네모하는 거, 끊어 있는 것 같이 습관을 들여야 진짜 시험장에서도 얘가 단서구나라는 것이 좀더 시각적으로 보일 겁니다.

왜이 이야기를 하냐? 자, 1번이 뭐니까? 우리 오늘 연결사 볼 건데요. 그 중에 바로 첫 번째, 역접과 대조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접속사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왜? 얘는 글의 흐름이, 야, 나 뒤집혀? 라고 말하는 애야, 그냥. 손 들고 말하는 애라서 반드시 빨간색으로 세모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자, however 같은 아이가 바로 대표적인 역접의 접속사 연결사지. 뭐 부정적인 걸 얘기했어? however. 그러나 하면 당연히 뒤에 뭐 와야 돼? 당연히 긍정적인 거 나와야지. 앞에서 우리 아까 인지적 편향성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거리. 내가 유명한 곳으로 가는 것이 유명한 곳에서 우리 집 가는 것보다 더 짧게 느껴진다라고 했을 때두 가지를 대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뒤집히는 그런 구간에서는 모두 다 세모치기. 그래서 역접도 대조도 다른 내용이 등장할 거다. 저랑 같이 세모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however 말고 다른 역접의 접속사도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너, 나한테 하나만 더 얘기해봐. However, 가장 쉬운 거, but. 그치? yet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however, but, yet, 이런 아이들. 만약에 대조는 또 뭐가 있겠어요? On the other hand, 대조적으로 말했으니까, in contrast, contrary라는 표현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저랑 같이 지문에서 차근차근 살펴보고요. 자, 두 번째 연결사는 바로 예시입니다. 하! 선생님,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마. 자, 지금 예시는 우리가 뭐야? 예시가 뭐야?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해. 얘 아니에요, 얘? 그렇지, 얘야. 근데 앞에 반드시 이게 나와야 돼. 무언가를 말하고 나서 그 선생님 계속해서 지난 시간 지문을 끌고 오는 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요. 인지적 편향성이라는 지문이 나왔어. 이렇게 말하면 알아? 인지적 편향성? 상위 개념이거든? 일반적이고 전문적인 용어거든? 근데 뭔 말인지 모르지. 모를 때 주는 게 뭐야? 바로 예시야. 그래서 구체적인 진술로 위계가 바뀐다라고 말했는데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아주 친절한 연결사예요. So, for example, for instance, such as 이런 아이들이 나오면 너무나 반갑게 네모 박스로 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을 읽었는데 해석되면 끝. 만약에 그게 해석이 안 됐어? For example, 다음을 읽으면 돼. 인지적 편향성 예시 뭐라고 왔어? 피에르네 집 기억나요? 아이펠 타워, 에펠탑 기억나요? 그런 걸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주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예시라는 연결사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우리 추가 및 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결이야. 물결이라고 하는 거잖아. 같은 흐름에서 우리가 속성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같은 말 모를까 봐. 또 너무 친절하게 다르게 반복하는 구간이 바로 추가 환원이라고 합니다. Furthermore, moreover, in addition. 이런 아이들 있잖아, 얘들아. 근데 더 나아가서 게다가 한번더 얘기해 주는 거야. 긍정적인 얘기하고 또한번 다른 긍정적인 얘기 추가요. 근데 지금 in other words는 앞에 했던 얘기를 혹시나 잘못 알아들을까 봐 다른 말로, 말 그대로 다른 말로 하자면이거든. To put it another way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주니 아, 이런 아이들이 등장하면 앞에 있는 것과 같은 결, 똑같은 내용이구나라는 걸 체크해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지금 지문 3개를 풀어볼 건데, 지문 풀이하기 전에 우리 꼭 알아야 되는 단어 20개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문제를 볼까? 자, 뼈대 먼저 잡기예요. 먼저 한번 읽고 나서 우리 뭐 하기로 했어? 예측, 예상, 생각하기로 했잖아. 자, 친환경 제품은이라고 시작했어. 친환경 제품? 좋은 건가? 막 이런 생각을 막 해봐. 주류 제품보다 원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많다? 뭐야, 비싸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머리 정리. 친환경 제품은 뭐하다? 원가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냥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야. 막 깊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왜 그렇지? 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 부정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부정적인 거? 뭐 어렵게 표시할 필요 있나? 마이너스 체크를 할까요? A 보자. 그들은, 들어봐. 수익성이 낮고 위험한 제품보다는 이거 원가가 비싸니까 수익이 더 낮아지지 않겠어? 그런 거 아니야? 돈과 시간을 잘 알려지고, 돈과 시간을 잘 알려지고 수익성 높은 제품에 투자한다. 그러면 다른 제품에 투자하는 그들은 또 누구야?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B를 보세요. 친환경 제품이 성공하더라도 회사의 고수익 주류 제품, 수익이 많이 나는 제품이네. 잘 알려진 거 주류 제품이네. 얘가 얘 말하는 거구나. 그 제품을 잠식할 수 있대. 친환경이 성공해도 얘를 깎아먹는다라고 얘기하잖아. 뭐야, 성공해봤자 안 좋단 얘기하네. C 볼까요? 게다가 오늘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었던 바로 연결사입니다. Further, more, more, over 이런 아이지. 더 나아가서 친환경 제품의 제한적인 원료 몇개 없어. 막 써온데 이게 친환경이 아닐 수도 있잖아. 제한적인 원료는 핵심 성능 측면에서 더이 주류 제품보다 열등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으니 원료가 제한적이야? 성능이 제한적이라는 소리네. 그럼 부정적인 것 문제 1에서 문제 2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C 먼저 확인할 수 있죠. 왜? 부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인 걸로 가는 게 지금 C밖에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안 좋아라고 말했는데 얘가 혹시 알아? 성공할지? 그들이 바로 나오지 않았잖아. 성공을 하더라도 친환경에서 친환경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도 오히려 회사가 수익내는 걸 깎아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회사 사람들은 당연히 뭐해? 친환경 제품 버려? 고수익 주류 제품 선택해. 바로 요렇게 풀어볼 수 있겠죠. 자, 뼈대 잡았으니 우리 지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주어진 글입니다. Green Products라고 나와 있는데 Green? 이 단어 여러분들 잘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초록. 아, 친환경 제품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친환경 제품은요, involve, 포함할 거야, 수반할 거야. 많은 경우에 higher ingredients cost라고 말했으니 벌써 단점 등장했다. 더 높은 재료 비용, 그래서 원가 비용이 되는 거지. 원가 비용을 수반할 겁니다. 뭐보다요? Than those of mainstream products. 주류 제품의 그 원가 비용보다 라고 말했으니 일단 친환경 제품 좋고 나쁘고 다 떠나서 지금 여기서는 원가 비용이 높은 부정적인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주어진 글 한번 친환경 제품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보고 우리가 지금 앞부분이니까 얘가 어떡하지? 원가 비용이라는 이것이 높다라는 부정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 자, A로 넘어가 볼까요? They'd rather. 그럼 그렇지. They가 등장합니다. 이 지시사, 이 대명사 도대체 누구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들은요, rather put money, 돈과 and time, 시간을 넣을 거예요. 어디에요? Into known, profitable, high volume products. 요렇게까지만 읽어볼까? 어디에? 잘 알려지고, 수익이 잘 나고, 그리고 대량이라 치거든. 다시 말해서 대량으로 판매되는 그 제품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할 겁니다. 자, 이 제품들은 도대체 뭐길래요? They serve populous customer segments. Then 이렇게 말했네. 자, 지금 나와 있는 무엇을 떠받치는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수행하고 누구에게 그런 기능을 하냐면 populous가 아니라 대규모의 대다수의 사람의 인구가 많은 이란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많은 그런 소비자 부분을 차지하는, 다시 말해, 주류 제품에 더 투자하는 것을 they'd rather 선호한다 라는 뜻이야. 자, 무엇보다요? rather 선호하는데요. 무엇보다라는 표현 나옵니다. into, 요렇게 등장하겠네요. 당연히 뭐보다 수익이 안 나고 잘 알려지지 않고 소량으로만 조금
사람들에게 판매되는 그 제품보다라는 말을 하겠지. 자, 여기 나와 있는 위험하지, less profitable, 수익이 더 적지, low volume이라고 했으니까 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제품인 거지. That may serve current non-customers. 지금 현재는 고객이 아닌 사람들을 무언가 떠받치는 그 사람들에게 판매가 되는, 이렇게 약간 의역해서 바꾸자. 그런 제품보다 당연히 잘 팔리는 것에 투자할 겁니다. 회사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A 살짝 정리해주면 회사는 무엇을 더 선호한다? 여기선

주류 제품 선호가 되겠다. 뭔가 괜히 내가 위험을 떠안고 싶지 않은 거야. 그 다음 문장 살짝 킵하고 우리 B로 넘어가 볼까? 충분히 단서는 된것 같은데 회사가 나와야 돼요. B를 봅시다. Even if the green product succeeds, the라고 등장했으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노란색 이렇게 체크합니다. 지금 관사 이렇게 나와 있으니 앞에 친환경 제품 일단 언급은 됐어. 자, 친환경 제품이 성공한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잘안될 건데 성공은 해도 말이에요라는 말이잖아. 근데 뉘앙스가 이상한데? It may cannibalize. 지금 각주로 나와 있어요. 잡아먹다, 잠식하다 이렇게 선생님이 해석했거든. The company's higher profit mainstream offerings. 여기서 말하는 지금 수익이 많이 나는 주류 제품을 잡아먹을 거야. 왜? 얘가 수익이 안 나니까 수익 나는 애를 잡아먹을 거란 소리지. 그래서 B에서는 이 친환경 제품이 선생님 친 요렇게만 적을게요. 얘가 성공을 해도 뭐야? 다 쓰지 마. 부정적이라는 거야. 성공해도 결국 안 좋은 얘기. 그럼 우리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 맞나? 잠깐 기다려. 씹읍시다. Furthermore, 이거 아까 저랑 같이 한글로 체크했죠? 게다가입니다. 우리 오늘 바로 타겟 연결사죠. 결이 바뀌는 건 아니야. 앞에 안 좋은 얘기 했으면 얘도 안 좋은 얘기 할 거야. 앞에 좋은 얘기 했잖아? 얘도 좋은 얘기 할 거야. 자, 게다가 별표 하나 치고요. 여기 C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estrictive ingredients, 제한적인 원료라고 말했는데 지금 제한적인 원료 리스트와 여기까지네. And design criteria. 무언가 또 제한적인 디자인 기준 같은 게 있겠지, 얘들아. 어떤 기준? There are typical of such products. 그러한 제품이라고 말했으니 앞에서 얘기했었던 친환경 제품의 원료도 제한돼 있어. 뭔가 디자인 기준도 있어. 이런 것들이 make 만들 거예요. 문장 구조 한번 볼까요? 만들 겁니다. 무엇을요? Green product 친환경 제품을 어떻게 만들 거예요? inferior to. 열등하게 만든다. 뭐보다 안 좋게 만든다야. 그러면 선생님은 부등호를 그리고 싶단 말이야? 얘가 더 좋다고, 얘가 더 많다는 거잖아, 결국. 그래서 mainstream products on core performance dimensions. 주류 제품보다 더안 좋아질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핵심 성능 차원에서요. 그래서 핵심 성능 차원? 뭔지 잘 모르겠지. 그런 필자가 항상 준비한 게 있지. 예를 들어서, less effective cleansers. 뭔가 청소용품. 클렌저를 뭐 얼굴 씻는 거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청소용품인데 덜 효과적인 친환경 청소용품이 되는 거야. 똑같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친환경적인 건 제약이 많아. 디자인 기준 같은 거 깐깐하게 따져. 라고 말하는 지금 C가 바로 뭐가 되겠어? 친환경 제품 선생님 친. 이렇게 적을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단점, 다시 말해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다시 말해 부정적인 거지. 우리 앞에 뭐가 있었다고? 중요한 건 furthermore. 악하니 부족해. 요렇게 해서 별표 하나. 이거는 챙겨가야 한다. 자, 그렇다면 지금 원가도 높아.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슨 문제도 있었어? 지금 원료도 제한돼. 앞에 원료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디자인 기준도 있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라는 거야.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In turn, 그 결과. 다시 말해, 이렇게 문제점들이 많아서야. 원. 이렇게 되는 거야. The higher cost, 더 높은 비용. And lower performance. 가격은 높은데 성능은 안 좋아. 그런 제품들의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들이네요. Attract only a small portion of the customer base. 고객층의 아주 조금 일부만을 끌어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사는 거야. 사람들이 조금밖에 친환경 제품을 안 사는 거지. 그래서 결국 leading to 어디로 이끌어진다? 이거 인과 시그널이잖아요. 요렇게 넘어갑니다. 무엇으로 이끌어져요? Lower economies of scale. 요거 어려운 친구들 많을 거예요. 사실 지문에서 해석이 될 필요는 없었지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더 적은, 더 작은 규모의 경제를 말합니다. 많이, 만약에 이 제품이 싸더라도 많이 팔면 박리다매처럼 이윤을 남길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윤도 안 남는데 조금밖에 못 팔아. 이것이 규모의 경제가 작아졌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in procurement

쭉 보세요. 어려운 단어 맞아. 뭔가 원료 같은 걸 조달한다던가, manufacturing 제조를 한다던가, distribution 유통을 한다던가, 이런 모든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친환경 제품 안 좋아라는 이야기를 C에서 끝까지 끌고 가고 있었던 거지. 자, 그래서 C가 나와 있었는데, 우리 지금 회사는 주류 제품을 선택할 것이다라는 A로 가? 그러면 B에서 친환경 제품을 다시 언급할 수가 없지. 그래서 B를 봅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서 앞에 문장 하나를 보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얘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주류 제품을 잡아먹어서 given such damn signs. 요거 한번 지난 시간에 such 살짝만 보았는데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 그러한 단점들을 고려하면 단점 뭐인지 나한테 다 말해봐. 지금 단점에서는 원가도 높아, 원료도 제한돼, 디자인도 안 좋아, 규모의 경제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적어져, 소비자들도 적어, 너무너무 많은 거지. 이런 모든 것을 다 고려했을 때, companies serving mainstream consumers, 지금 주류 소비자들을 무언가 대하고 있는 무엇으로 with successful mainstream products, 지금 성공적인 주류 제품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 그 회사는 당연히 직면할 겁니다. face. 무엇을 직면하죠? 필자의 주관. 보이시나요? What seems like an obvious investment decision. 보기에 뭐처럼 보이는 것? 명백한 투자 결정처럼 보이는 것을 직면합니다. 너무나 투자? 여기에 투자해야 돼. 라는 것이 눈에 띄는 거야. 당연히 어디다 투자해야 돼? 친환경이 아니라 주류 제품을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지. 성공해도 걔가 수익을 잡아먹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A로 넘어갔을 때, 자, 이 회사는 결국 주류 제품에 더 투자를 할 거고요. 마지막 문장은 given the choice, 그러한 선택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해 본다면, these companies, 친환경 제품과 주류 제품 몽땅 다 팔았던 그 회사들이죠. 그 회사들은 may choose, 아마 고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선택을 한다고요? To leave the green segments of the market. 시장의 초록 부분, 다시 말해서 친환경 시장 그 부분을 누구에게 남긴다고? Small niche competitors. niche 틈새거든? 작은 틈새 경쟁자, 다시 말해서 작은 기업들에게, 아, 나는 그거 안 할래. 너네가 해. 라고 남겨둘 겁니다. 결국 대기업, 큰 기업들은 주류 제품에 투자하는 것을 선택한다가 되겠죠. 요렇게 해서 지문 정리? 어때? Furthermore가 딱 뼈대를 잡아주니까 주어진 글에서 C로 넘어가는 건 너무나 명백한 거야. 자, 지금 우리 한번 주어진 글 C에서 B, A 이렇게 넘어갔었는데요. 그래, 구조 한번 봅시다. 친환경 제품 문제점을 제시하고 나서 지금 중요한 건 선생님 단서 여러분 체크할 거지. Furthermore 같이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로 첫 번째 뼈대 잡기. 그래서 게다가 문제점이 하나 더 늘어났어. 그런데 성능 저하, 규모 경제도 점점 더 작아져. 성공을 해도 부작용이 있어. 그러면 결국 기업은 뭘할 수밖에? 주류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문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된다는 거. 괜찮았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연결사 첫 번째 furthermore 같이 보았어요. 자, 두 번째 지문은 도대체 어떤 접속사, 어떤 연결사가 있을지 한번 보고, 자, 되게 흥미로운 지문이 등장했어. 자, 다윈이 등장합니다. 이거 되게 친숙한 사람, 이제 거의 친구 같아, 그렇지 않아? 다윈은 이런 얘기도 했대요. 얼굴을 붉히는 것이 당혹감과 자의식에 의해 발생하는 아주 인간적인 무의식 신체 반응이래. 자, 주어진 글을 읽고 나서 드는 생각 나한테 다 말해봐. 인간적인 무의식적 신체 반응으로 보았다. 인간적이다? 선생님 그런 생각했어. 다른 동물은 혹시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진 않나? 뭐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나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사람들은? 그러면 이거 결국 부끄러워서 빨개면 다 당한 부끄러워 이러니까 안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 여러 가지 해보고 잠깐 요 단어는 선생님이랑 체크하자. 자의식이라는 건막 우리 가끔 친구들한테 너 진짜 자의식 과잉이야 막 이렇게 말하는 적 없나요? 자의식은 나를 존중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잖아. 결국 여기서 말하는 자의식에 발생하는 얼굴 붉힘이라는 건 뭐야? 내가 나를 너무 의식하는 거야.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다시 말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발생하는 얼굴 붉힘이라는 거지. 자, 남이 필요해. 내가 얼굴이 빨개지려면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맞는 말이거든요. 남이 있어야 돼. 자, 갑니다. 에이, 흥미롭게도. 이건 필자의 생각. 누군가 사회적 실수 얼굴을 붉히면 더 호의적으로 평가받는다? 어? 얼굴을 붉히는 게 좋다는 거야? 좋다, 안 좋다 얘기가 없는데? 비 볼까? 혼자 있을 때. 어색하거나 부끄러우면 얼굴을 붉히잖아. 그치? 누가 혼자 있는데 혼자 막 부끄러워, 혼자 막 빨개져.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씨 한번 볼까요? 그러지 않겠지, 여러분? 그러나 나왔네요. 그러나. 하지만 그러나 빨간색 세모 놓치지 않아요. 자, 우리는 얼굴이 새빨개질 때 숨고 싶어 해. 그치. 막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다 이러잖아.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긍정적인 목적을 가진다고 주장한대. 자, 얼굴을 붉히는 게 긍정적이다라는 말을 역접 접속사 다음에 언급했으니 이거는 처음 긍정적이라고 언급이 된 거야. 긍정적인 말 없었어. 긍정적인 말을 지금 여기 나와 있었는데, 자, 긍정 표시해볼까요? 호의적이라고 했잖아? 긍정이라고 했잖아? 하지만 이것이 긍정의 처음인 걸. 그렇다면 우리는 A에서, 아, 미안, C에서 A, 요렇게 넘어가야죠. 일로 갈 수가 없어. 호의적이야, 좋아. 그러나 호의적이야. 이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긍정을 말하고 싶으면 그러나 긍정, 호의적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 선생님이 말한 이유가 있겠지? 자의식. 남이 필요해. 혼자 있을 때는 안 그래. 남이랑 있으면 새빨개져. 그러면 숨고 싶어져. 안 좋은 것 같지? 근데 긍정적인 게 있어. 같이 한번 지문으로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글에서 다윈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실 선생님이 막 시간이 엄청 많으며 막 강의 계획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 이 단어를 우리가 영어로 외울 필요가 있을까? 특히 여자친구들은 화장품 쓰면서 blusher라고 하잖아요. 얼굴 그 발그레하게 만들어주는 거. 블러싱 자체가 얼굴 붉힘이라고 해석이 되는 걸. 이미 실생활에 너무 영어가 많다라는 거. 본인이 쓰고 있는 그 화장품들 이름 한 번만 오늘 쭉 읽어볼래? 막 익스폴리에이팅 크림 포 안티 데미지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걸. 다 영어야.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윈이요, 봐요. 블러싱을 무엇으로써 봐요라고 했을 때 나의 호기심에도 따라와줘, 얘들아. 자, 얼굴 붉힘을 독특하게 인간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동물은 안 그럴까? 자,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얼굴이 왜 빨개지냐면, involuntary physical reaction 이래요. 비자발적인 물리적, 신체적 반응이래. 비자발적이라는 건 내가 생각해서가 아니야. 무의식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누가 빨개져야지. 빨개지나? 안 그런단 소리죠. 근데 이 반응은요, caused by embarrassment, 당혹감. self-consciousness, 이게 바로 자의식. 근데 내가 나를 의식하는 거니까 결국 타인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몰라도 돼? 지금 무슨 얘기 할 거니까? in a social environment, 사회적 상황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당혹감과 자의식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나도 모른 채 생기는 신체적 반응입니다. 라고 해서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얼굴 붉힘은. 선생님이 얼굴 붉히라고 쓰기엔 너무 애매한데 그냥 블러싱이라고 할게요. 블러싱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당혹감 때문에 일어나는 신체적 반응이다. 요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A를 한번 볼까? Maybe. 아마도요. Our brief loss of face. 요거 선생님 단어에도 넣어왔는데 다 같이 잘 읽었죠? 얼굴을 잃어버려. 이게 뭐야? 체면인 거야. 얼굴 면이니까. 얼굴을 내가 진짜 잃어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부끄러울 때. lose face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체면을 잃다. 부끄러우니까. 이런 뜻이라서, 잠깐 부끄러운 것, 체면 손상, 다시 말해. 이게 blushing이지. 그치? 근데 봐. blushing은 benefits the long term. 장기적인. 어떤 것에서 benefit, 긍정적이에요. 단서 이미 여기서 끝내도 돼. 자, 그래서 지금 A가 말하는 건이 blushing, 여기서부터는 B, 동그라미로 칠게요. 얘는 장점이 있어. 뭐가? 좀더 읽어볼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cohesion of the group. 그 그룹의 cohesion, 결집, 결속. 그룹을 단단하게 만들어준대. 장점이 뭔고 했더니 집단 결속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뭔가 증진시켜 주는 게 이점이겠지. 이 정도로만 적고, interesting부터는 좀 이따.

B 봅시다. If you feel awkward,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다운감을 느끼거나, 아, shit, 완전 창피해. When we are alone, 우리가 혼자일 때. 그러면, we don't blush, 우리는 빨개지지 않아요. It seems to be, 그것은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요. 무엇으로 야기된 것처럼 보이냐면, by our concern, 우리의 걱정 때문에 야기된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에 대한 걱정? About what others are thinking of us.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걱정이지. 우리도 그거지. 발표 나가는데 발표를 내가 덜덜덜 떠느라 못했어. 부끄러워. 빨개져. 왜?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지금 B가 말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때문에 빨개진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였어요? 주어진 문장에서 사회적 상황에서 블러싱이 된다라는 거였잖아. 그래서 B에서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혼자 있을 때, 혼자서는 블러싱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는 이미 주어진 문장에서 B로 넘어오는 구조를 확인했어. 자, 근데 연구가 조금 더 밝혀준대요. 같이 한번 봐요. The studies have confirmed that. 그래서 연구가 입증하기를 simply being told 이렇게 말을 듣는 거야. You're blushing. 야, 너 얼굴 빨개졌어. 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bring it on. brings it on 이렇게 하거든. 그거를 유발합니다. 야기합니다. 얼굴 빨개졌냐면 더 빨개진다라는 거야. We feel as though others can see through잖아요, 지금. 우리는 뭐처럼 느껴요? 마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과해서 꿰뚫어서 보는 것 같이 내 피부를 막 꿰뚫어서 into our mind,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이 느끼는데 어? 진짜 그래?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C를 한번 볼게요. 그러나 however 등장했다. 세모를 안칠 수가 없지, 얘들아. 빨간색 세모 뒤집힐 겁니다. 그래서 C에서 일단은 세모로 체크하고 가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가끔은 want to disappear, 사라지고 싶어요. When we involuntarily go bright red, 완전 빨간빨간, 그래서 새빨개지는 거. 진짜 나도 모르는 채 새빨개졌을 때 숨고 싶기는 한데,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정말 숨고 싶은데, 드디어 등장했지? Psychologist, 이 심리학자들이 argue that 생각하기를, 아, 주장하기를 이라고 할까? 말하기를, blushing actually serves a positive social purpose.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는 건 사실 어떤 기능을 serve 수행한데,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답니다. 자, 그래서, 아, 지금 말하고 있었던 C에서 이 얼굴 붉힘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처음 언급. 암호 같지 않아? 자, when we blush, 우리가 빨개질 때요. It's a signal. 그것은 신호입니다.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신호? We recognize that 우리가 깨달았어요. Social norm, 사회적인 규범이 has been broken, 어겨졌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됐거나 뭐 지하철 문에 끼었거나 얼굴 빨개질 거 아니야. It is an apology for a past. 지금 실수라는 말인데 얘를 외울 필요는 없고, 자, 그런 사회적인 실수에 대한 뭔가 사과래. 그래서 내가 지금 블러싱이 긍정적인 것 바로 실수에 대한 사과다라는 게첫 번째 언급. 그렇다면 긍정적인 기능 장점화가 여기에 A로 넘어가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혼자서는 빨개지지 않아.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빨개지면 진짜 푹 숨고 싶지만, 하지만 괜찮아. 좋은 점이 있는 걸. 바로 그래서 두 번째 장점, 집단 결속력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아까 집단 결속력까지 보았지. 괜찮지? 우리 헤매지 않고 잘 따라오고 있죠?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if someone blushes, 누가 얼굴이 빨개져? After making a social mistake, 똑같은 거네. 사회적인 실수를 만들고 나서 누군가 얼굴이 빨개지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아우, 귀엽네? 지금 말하는 they're viewed. 그들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In a more favorable light. 더 호의적인 관점에서 보여지죠? 누구보다 안 빨개지는 사람보다. 그래서 결국 지금 집단 결속력도 그렇지만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이렇게 보이면 더 호의적으로 보인다라는 것까지 체크해주면 장점 완성까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지문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소셜 인바이런먼트까지 사회적인 환경이지만 사실 타인이 필요한 거지 혼자 있을 땐안 빨개져. 그래서 결국 이 긍정적인 기능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문 정리 괜찮지? 이제 봤더니 얼굴을 붉히는 게더 낫다네? 라는 말을 하고 지나가자.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이거를 읽고 여러분 선배라고 해야 될까? 예전에 수험생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 질문 알고 보면 좀 간단해. 근데 선생님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까먹지 않았지? 잠깐만 기다려봐. 자, 호주에서 산불은 자연스럽대. 오, 산불이 막 나? 근데 의도적인 불 지르기는 원주민들이 되게 오랫동안 했대요. 그러면 다시 생각. 뭐가 나오지? 원주민은 도대체 왜한 거야? 원주민이 산불? 도대체 얘는 뭘 먹고 살길래? 자, A 갑니다. 근데 A에 바로 그러나가 등장했어요. 목축업자. 또 다른 사람 같지? 목축업자들이 도입한 불태우기는 이전 양식과 달랐다? 이전은 도대체 누구인가? 목축업자가 있으면 그 이전 사람이 있겠네? 그들은 이동시키면서 불을 질렀는데, 그러면 새로운 식물이 팍팍팍팍 자란대. 지금 B에서, 비록, 얘도 all도 양보 접속사거든요? 조금 이따 같이 봐요. 불탄 지역이 가장 먼저 다시, 불탄 지역을 풀이 먼저 자랐지만, 곧이어 나무도 막 쑥쑥쑥쑥 자라. 그럼 안 되나? 어린 싹, 새싹은요, 동물들이 돌아왔을 때, 아까 이동시킨다고 했는데, 돌아왔을 때 좋은 먹이야. 그러나 등장한다. 하지만 그렇게 불을 태워서 싹이 쪼쪼쪼쪼 났잖아? 그런 습관, 그런 관행, 습관 말고 관행이라고 하자. 그 관행은 나무의 성장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어. 벌써 순서는 된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 이 원주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언급이 없는 지문인 거야. 그래놓고 목축업자가 원주민과는 달랐어. 불태우고 유목민 이동시켰어. 그랬을 때 새싹이 자라서 달 뜯어먹었는데 나무도 막 자라. 풀이 먼저 자라긴 했는데 나무가 먼저 자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걸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자, wildfire 등장합니다. 산불이죠. 산불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그런 호주 환경에서 첫 번째 문장 호로록 갔다. 괜찮지? 자, intentional setting a fire. Set the fire. 이게 불 지피는 거, 불 지르는 거거든. 의도적으로 불 지르기, 뭐 하기 위해서 그 주변 지형을 관리하기 위해서 불 지르는 것은 행해줬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수천 년 동안 aboriginal people. 요거 단어에서 얘가 A로 되면 그냥 원주민, 토착민이란 뜻인데 A가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호주 원주민입니다. 몰라도 괜찮아. 호주라고 말했으니까. 자, 수천 년 동안이나 원주민들이 불을 질렀대. 사실 주어진 것에선 원주민 불 지르기밖에 없거든? 그러면 다들 고민한 거야. 원주민 도대체 어디 나와? 원주민이 도대체 뭐지? 데이가 원주민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A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However, 뒤집어야죠. A 쓰기도 전에 세모부터 그리자. 너무 중요하니까. 자, A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The pattern of burning. 불태우는 그런 패턴. That strongman introduced. 목축업자가 가져온 그런 불지르기는요. 달랐습니다. 예전 양식과 원주민이랑 달라. 그래서 지금 목축업자의 불이야. 목축업자의 불은 좀 달랐어. 그래서 when conditions allowed. 여건이 되면, 상황이 괜찮으면, they set the fire to the landscape. 불을 팡! 질러. 뭐할 때? As they move their animals out for the winter. 겨울이잖아. 다른 땅을 찾아 떠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앞에 있는 문장을 받고 있는 거죠. This function to clear woody vegetation. 나무랑 풀, 이런 것들을 그 초목을 싹 제거하고, and also stimulated. 자극합니다. 새로운 식물의 성장을 그 다음 봄에. 요렇게 해서 우리는 벌써 순서를 아까 논리 뼈대잡기에서 봤는데요. 자, 떠나고 나서 불을, 떠나면서 불을 지르는 거잖아? 새싹이 막 자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lthough, 양보의 접속사, 얘는 하얀색으로 그냥 세모 쳐볼게요. 풀들이 the first kinds of plants to recolonize. 첫 번째 종류긴 했어요. 그 불탄 지역을 colonize, 식민화하다 거기를 지배하는 거잖아. 다시 지배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뒤덮다라고 해석한 거야. 뒤덮은 곳이긴 해요. 근데 they were soon succeeded. 그들은 곧 뒤따라졌습니다. 누가 뒤따라왔어요? Further woody plants and shrubs. 나무 관목이 막 쑥쑥쑥쑥 자랐다라는 거야. 그래서 B에서는 풀이 먼저 자라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가? 나무도 자라요. 뭐가 필요해? 아까 뭐 추겁자 불지르고 자라 갔다며. 얘네는 그냥 간 건가? 여기까지만 보고 씨를 가는 거야. The young shoots, 바로 새싹들. 새싹들이 were ready food source, 아주 쉬운 먹이 재료였어요. For their animals when they return. 자, 여기서 드디어 우리 1강에서 배웠던 지시사들이 빛을 발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데이 누구야? 그렇지. 목축업자가 말하는 데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C에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새싹 좋아. 이 새싹 누구에게 좋아? 목축업자에게 좋아. 이렇게 해서 AC가 연결됩니다. 어머, 순서 어쩌면 좋아, 또? 그런데, however, 하지만 등장하잖아. 그러나, 아까 불 질렀었던 the practice, 그 관행은요, 또한 새싹만이 아니라 tended to reinforce, 뭘 강화시켜? Shrubby growth, it was intended to control. 그 불, 그 관행이 컨트롤하려고 의도했었던 나무도 태워버리고 싶었단 말이야. 양이랑 소가 풀 뜯어먹지 나무 뜯어먹어? 그래서 자기가 억제하고 싶었었던 나무도 자라겠어. 새싹 좋아, 나무 안 좋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A에서 C 성공적. 그러나 B가 남았어. 똑같은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B에서 우리가 다음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풀이 먼저 자라고 그 다음 나무가 자라요. 우리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지? About the only strategy. 오직 전략이 딱 하나. 근데 무슨 전략? To prevent such regrowth. 그러한 재성장. 막고 싶다. 누구의 성장을? 새싹? No. 여기서 말하는 건 나무. 막 질긴 나무. 아무도 못 뜯어먹잖아, 그거. 그 재성장을 막고 싶은 그 오직 하나의 전략. 막을 수 있는 전략은 was. 흥미롭지 않아? Further burning, 추가적인 불지르기입니다. 그래서 나무도 자라, 그래서 나는 다시 불질러. 이렇게 되는 거야. Essentially, 그래서 본질적으로요. 한마디로 압축합니다. Using fire, 불을 사용해요. 뭐 하려고? To control the consequence of using fire. 너무 아름답지 않아? 불을 사용하는 것의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다시 불을 사용합니다. 불 질렀어? 새싹 자라고 나무 자랐지? 나무 자랐네? 또 태워야지. 그러면 또 새싹 또 나무 자랐네? 또 태워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우리 지금 순서. 새싹 좋아? 아니야. 나무 안 좋아. 그런데 풀이 자라서 나무도 자랐네? 목축업자, they 있었던 거 까먹지 말고 우리 순서 같이 한번 골라보면 그렇지. 다시 한번 뭐가 된다?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선생님, 뭐라 했어? 1번 무시하지 말라니까? 자, 그래서 글의 단서 there도 구석탱이에다가 적어놓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 방금 말하지 않았어? 제일 중요한 단서는 뭐라고? However, 선생님, 그냥 빨간색으로 적었어. 보이면 세모치고 여기서 별표 하나 더 주고. 그래도 아깝지 않아. 자, 원주민들을 얘기는 했는데요. 이 원주민들은 여기에서 previous regime, 이전에 라는 말로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1초 컷이야. 너무 빨리 끝나. 자, 근데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however, 빨간색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나 목축업자들이 새로운 불을 지르고 떠나면서 새싹들이 자라는데 하지만 무엇도 자라? 의도치 않게 나무도 자라버렸어. 그럼 결국 나는 뭐 해야 돼? 그 나무 자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다시 불을 질러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요렇게 해서 지문 정리하는 것. 오늘의 단서 절대 잊지 않겠지. 나와 있을 때 반드시 얘는 놓치지 말자. 세모는 꼭 그리자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챙겨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은 까다로웠을 수도 있었던 지금 이 원주민 불지르기, 목축업자 불지르기를 같이 보았는데, 진짜 얘들아, 우리 오늘 배웠던 연결사는 정말 하나만 제대로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이 앞에서 연결사 세 가지 종류를 보았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글의 흐름이 뒤집히는 결정적 구간, 내가 진짜 엄청

간단한 힌트를 하나 줄까? 빨간색으로 세모를 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연결사가 무엇인지 수강 후기 게시판에 꼭 남겨주면, 아, 여러분, 여기까지 명시적 단서 공부 잘했구나라고 선생님이 생각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명시적인 단서까지 보았고, 다음 시간에 구조적 단서를 보면서 이제까지 배웠던 단서들 놓치지 않고 걔네도 함께 끌고 올 거예요. 그래서 단서 칸에 연결사만 체크하지 말고, 지시사만 체크하지 말고, 이젠 누적해서 체크하는 그런 진짜 글의 순서, 약점 공략, 완전 공략 할수 있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다들 수고 많았어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력 폭발! 안녕하세요, 김현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이 표 보면서 한번 정리해봤었어. 그치? 그래서 최근 평가원에서 어떤 문제로 어떤 문항들이 출제되는지 한번 싹 정리를 해봤거든. 그랬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이 뭐였어? 준동사와 동사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준동사와 동사를 싹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정말 어려웠을 텐데 저번 강의 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 이번 강의부터 뭐 들어갈 거냐면요. 관계사 부분 들어가 볼 겁니다. 지금 여기 퍼센트가 보여주듯이 15%나 출제되고 있어. 그러니까 관계사, 전치사, 그리고 접속사에 대해서 우리 이번 강의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해 볼 겁니다. 그리고 특히 얘들아, 관계사 같은 경우는 정답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관계사만 잘 알고 있어도 우리 어법 문제 맞출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번 강의도 집중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준비되셨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포인트부터 짚어볼 텐데 얘들아, 관계사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관계사라고 하면 두 가지가 떠오를 것 같은데 첫 번째 관계 대명사 떠오를 거고요. 두 번째 뭐 떠올라? 관계 부사 떠오를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짚어야겠죠. 관계 대명사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관계 대명사를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해왔거든.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가 뭔지는 아는데 이게 잘 쓰이고 있는 건지 잘못 쓰이고 있는 건지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얘들아, 수능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두 가지 파악할 필요 있어. 첫 번째, 이 관계 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누군지 봐야 되고 두 번째, 우리 이 빠진 뒤에 불완전한 절에 있어서 격을 따져봐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부터 보자.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문장에서 주격, 목적격, 소유격 중에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알맞은 관계 대명사를 써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어떤 말인지 표를 통해서 한번 보자. 이 표 정말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겠지만 수능적 마지막이야. 정리해보자.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에 따라서 관계대명사 달라질 거고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오는데 주어 부분에서 빠졌는지 목적어 부분에서 빠졌는지 혹은 소유격이라고 하는 친구가 없어졌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관계대명사

말을 써줘야 한다고. 자, 그랬을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있죠? 관계대명사는 뒤에 주어나 목적어 등 하나가 빠진 무슨 절이 온다고 돼 있어, 얘들아? 스스로 따라서 읽어보세요. 불완전한 절이 온다라고 하는 거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재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밑줄 치고 별표 치세요. 관계대명사 뒤에는 얘들아 무슨 절이 와야 된다고?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된다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얘들아 나중에 뒤에 가서 접속사 배울 거거든? 접속사는 뒤에 절이 완전해야 돼. 얘랑 반대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친구랑 잘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아, 관계대명사는 뒤에 나오는 절에 주어나 목적어 같은 어떤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구나. 즉, 불완전한 절이구나. 라고 하는 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면, 얘들아,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는 뭐라고 온다고 배웠냐면, 중학교 때부터 후가 온다고 배웠을 겁니다. 그지? 자, 근데 머릿속에 하나만 저 추가해 놓자. That이라고 하는 표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모의고사에서는 앞에 사람이 와도 주격 관계대명사 대수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쌤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할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제 친구들이 많이 와서 질문을 했어요. 쌤, 앞에 선행사가 사람인데 여기 왜 됐었어요? 라고 하면 쓰이기도 합니다. 절대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 뒤에 문장에서 목적어 부분이 빠져 있으면, 게다가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면, 얘들아, 뭐쓸수 있냐면, who나 whom이라고 하는 표현 쓸수 있고, 당연히 that도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선행사가 사물일 때 먼저 한번 가볼게. 뒤에 절에서 주어 부분이 빠져 있으면 which나 that을 바꿔 쓸수 있고, 목적어 부분이 빠져 있으면 마찬가지로 which나 that으로 쓸수 있는 거 우리 다알 거야, 그지? 자, 그런데 여기다가 별표 하나 쳐볼게.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에 별표 하나 쳐볼 건데, 왜칠 거냐면 자주 출제되진 않거든요? 근데 한번 출제되면 많이 틀려요. 왜? 이 부분을 자꾸 까먹고 있어. 자주 출제 안 되니까, 아, 관계대명사는 who, that, which, 이런 거지, 라고 외우고 있었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 등장하잖아? 그러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볼게. whose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뒤에 명사가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뭐라고 얘들아? whose라고 하는 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 뒤에 반드시 명사가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 쌤이 다음 문장에서 가져온 거 한번 살펴볼게요.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등장한 문장입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 In the South, there was London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남부 쪽에 갔더니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라고 하고 있지. 자, 그런데 그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요. Already the largest city in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미 그때 당시에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도시였던 남부 쪽으로 갔더니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다음 부분 넘어가기 전에 쌤이 퀴즈 하나만 낼게. 이때 등장하는 showing이 뭔지 지금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쌤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때 컴마 찍고 등장하는 showing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3초 줄게요. 다 생각하셨죠? 이때 등장하는 showing이라고 하는 거는 분사 구문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지. 저번 시간에 분사 구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다 배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했어? 보여주면서라고 해석할 겁니다. All the crime, evil, and misery라고 이어지고 있지. 자, 그래서 모든 범죄, 악, 그리고 misery 하면 뭐야, 얘들아? 비참함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모든 범죄, 악, 그리고 비참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나서 whose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강의에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 얘였잖아. 그런데 쌤이 방금 이전 표에서 뭐 강조했어? 아, 이전 표에서 우리 whose라고 하는 게잘 등장하지는 않지만 한번 나오면

많이 틀린다라고 했잖아. 이때 뭐라 그랬냐면, whose 다음에 명사가 반드시 붙어줘야 된다고 했어. 그치? whose 다음에 명사가 붙어줘야 된다고 했는데, 뒤에 보자. result from 이라고 하는 동사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뭐알 거냐면, 얘 틀렸네 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 그런데 우린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틀린 것뿐만 아니라 얘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보셔야겠죠. 그랬을 때 앞에 나오는 애들을 보자. The crime, evil, and misery라고 나오고 있잖아. 범죄, 악, 그리고 비참함이라고 하는 애들이 사람이야, 사물이야? 굳이 따지자면 사물이죠. 그랬을 때이 앞에 후스가 못 온다고 했어. 뒤에 동사가 바로 따라오고 있네. 우리 뒤에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오는 것까지는 맞는데 앞에 그러면 무슨 성분이 없는 거야? 여기 관계대명사 뒤쪽으로 봤을 때 없는 문장 성분은 주어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그지?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주격 관계대명사 써야겠지. 그러면 얘 뭐로 바꿔주면 될까요? 앞에가 사물이고 주격 관계대명사면 우리 which나 혹은 that으로 써준다고 했습니다. 그지? 그래서 여기가 틀린 것뿐만 아니라 얘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반드시 살펴봐야 돼. 그쵸? 자, 그러면 해석 한번 해볼게. 자, 이런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범죄나 악이나 이런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대.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요, 뭐에 의해서 발생한 거냐면, overpopulation and unplanned growth라고 나오고 있거든? 그러면, 과잉 인구와 전혀 계획되지 않은 성장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런 crime, evil, misery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분사. 아, 이때 분사 구문이 쓰이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건 뭐야?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쓰이는구나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It helps the researchers to represent their data in a chart라고 나오고 있거든. 자, 그것은 돕는데 그 연구자로 하여금 보여줄 수 있도록, 그들의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돕는데, 그런데 in a chart라고 나오고 있어. 차트 안에서 그들의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that이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을 긋 겁니다. 그러고 우리 물어볼 거야. 너 역할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뒤에 문장을 보기로 했지. 왜?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온다고 했으니까. 뒤에를 봤더니 that shows the relative size of the response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뭐야?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네. 동사로 시작하고 있네. 그러면 주어가 빠진 주격 관계대명사가 오면 될 거고, 앞에 봤더니, 사물이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서 앞에 나오는 사물 꾸며주면 되겠다. 그래서 차트는 차트인데 어떤 차트냐면 상대적인 크기를 보여주는 차트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우리 관계대명사가 나올 때뭐 봐야 된다?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된다. 라고 했고. 자, 그러면 실력 폭발 문제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했죠? 실력 폭발 문제는 우리 일시정지하고 반드시 스스로 풀고 오기로 했어. 그죠? 준비되셨죠? 전 갑니다. In other words, they not only have an innate capac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은 뭐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타고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 자, 그런데 뭐에 대해서 타고난 능력이 있냐면 for matching their own kinesthetically experienced bodily movements with라고 나오고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match A with B라고 하는 수거 표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A와 B를 일치시키다, 매치시키다라고 볼수 있거든. 그러면 그들은 타고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데 뭐할수 있는 능력이냐면 매치시킬 수 있는 능력이래. 자, 그들의 운동 감각적으로 경험된 신체적인 움직임과 무엇을 매치시킬 수 있냐면 those of others.
that are visually perceived.

perceived라고 나오고 있으니 시각적으로 인식된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 여기서 나오는 those는 앞에 나오는 movements를 가리키는 걸 테니까 아, 여기서 those는 movements구나. 그랬을 때 얘네들이 이러한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they seem to have an innate drive. 그들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To imitate others.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싶어 하는, 모방하고자 하는 내재적인 그런 innate 타고난 drive, 욕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이때 whom을 쓰는 게 적절한 거야? 라고 하는 게 궁금하겠지? 그러면, 아, 너 혹시 관계대명사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 뒤에 문장을 볼 겁니다. They judge to be like me. 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그들이, 어? 나갔네? 라고 판단하는 그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욕구가, 모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라고 해석할 거잖아. 뒤에 문장 봤어? They judge 다음에 뭐가 없어, 얘들아? 목적어가 없네. 그러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써줘야 될 거고, 앞에 봤더니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람이 등장하니까, 아,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고, 뒤에 목적어,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써줘야 될 테니까, 얘는 whom이 아주 잘 쓰이고 있구나, 라고 볼수 있겠네요. 얘들아, 2024학년도 수능에 나온 문제거든요. 이 정도 풀수 있으면 우리 관계대명사 어느 정도 마스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이번 강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관계대명사 할 거예요.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봅시다. 관계부사입니다, 여러분. 관계부사는 뒤에 무슨 절이 온다고 돼 있어, 얘들아? 뒤에 완전한 절이 오는지 확인하라라고 되어 있죠. 자, 관계 부사 아는 거뭐 있어? 네개 있을걸요? When, where, why, how가 있을 겁니다. 그지? 자, 그래서 이런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수 있고, 뒤에 뭐가 온다? 완전한 절이 온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절, 관계 부사는 뒤에 완전한 절이 오는구나.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중학교 때부터 계속 했을 거예요. The way라고 하는 선행사와 how라고 하는 관계 부사는 함께 쓸수 없고 반드시 둘중 하나는 생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관계 부사 문제 바로 넘어가 볼 건데요.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앞에 선행사가 뭐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지. 자, 앞에 시간이 나오면 관계부사 when 쓸 거고, 장소가 나오면 where, 이유가 나오면 why, 방법이 나오면 how를 쓸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다? 방법, the way와 how는 함께 쓸수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문제 볼게요. 자,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장이고요. Early astronomy provided infor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초기 천문학은 정보를 제공한다 라고 돼 있지. 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냐면 about when to plant or harvest. 첫 번째 등장하고 있어. 첫 번째, when to plant or harvest. 도대체 언제 씨앗을 뿌리고 언제 수확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두 번째, About the spots on the horiz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러한 수평선의 어떤 지점에 대한 정보를 준대. 그 지점이 어디냐면 Where the sun rises at the solsti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뭐 하지, 동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나 동지 때 해가 떠오르는 그 장소, 그 지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때 and라고 하는 거가 about이라고 하는 전치사, about이라고 하는 전치사 두 개를 연결해 주고 있고, 여기서 보니까 when to plant or harvest, 두 번째, where the sun rises이라고 등장하고 있지. 이때 쌤이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여기 where이 쓰이는 게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두 가지 특성 확인해야 돼. 첫 번째, 앞에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가 있는지 있을까?
앞에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 the spot이라고 있습니다. 그지? 그 수평선에서 어떤 한 지점. 근데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해가 동지나 하지 때 떠오르는 장소인 거야. 그래서 장소의 선행사 앞에 나오고 있고 뒤에 문장 봤더니 the sun rises 해가 뜬다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 나오고 있으니까 오케이 얘는 잘 쓰이고 있구나라고 볼수 있겠네. 그죠? 두 번째 문제 볼까요? In the past, 과거에는이라고 나오고 있지. 그러면 여기 보자. When이 잘써 있는지 보려면 두 가지 봐야 된다고. 첫 번째, 앞에 시간을 정말 나타내고 있는지. In the past, 과거에는이라고 하니까 시간을 잘 나타내고 있고 뒤에 문장을 봤을 때 There were few sources of news라고 나오고 있잖아.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봐야겠지. 자, 과거. 근데 그 과거가 어떤 시점이냐면, There were few sources of news. 뉴스에 대한 그 출처가 거의 없었을 때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읽는 뉴스의 출처가 거의 없었나 봐. 그거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니까, 앞에 시간을 나타내는 선행사, 뒤에 문장은 완전한 절이 오고 있으니, when이라고 하는 관계부사 아주 잘 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나머지 해석을 해보면요. 뉴스에 대한 출처가 거의 없던 과거에는 people could either expose themselves to mainstream news라고 나오고 있으니 사람들은 either A or B. A 혹은 B를 한다라고 해석하잖아. 사람들은 A expose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노출시킨대. 어디에? 주류 뉴스. 주로 사람들이 많이 읽는 뉴스에 자기 스스로를 노출을 시키거나 혹은 두 번째, they could avoid news altogether. 그들이 결국에는 스스로를 뉴스로부터 아예 피하게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한다고 되어 있네. 그지? 자, 그런데 우리 이번 단원에서 뭐 보는 거였어? 관계부사가 잘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마지막으로 실력 폭발 한번 보겠습니다. 2026학년도 5월 학력평가에 나온 문제였거든? 진짜 최신 기출이다. 그치? 눈 크게 뜨고 보자. While young people may struggle long term with remote work 라고 나와 있지. 자, 반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대요. 장기간 동안 발생한 remote work 라고 하면 원격 근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원격 근무,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원격 근무로 굉장히 고생을 한 반면, 아마도 more of a hybrid model. hybrid 모델은 얘들아, 뭔가 복합되어진 모델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때 여기 where이 등장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거두 개야. 앞에 장소의 선행사가 나오는지. 어? 선생님, 하이브리드 모델이 장소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에요. 얘 장소의 선행사는 아니지만 얘들아 지금 또 하나 노트 필기를 해둬야 될게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는 앞에 환경, 상황, 그리고 체제나 체계 같은 거를 나타낼 때도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브리드 모델 이렇게 뭔가 복합적으로 되어져 있는 모델 이 앞에 선행사가 있어도 우리 관계 부사 where 쓸수 있구나라고 볼수 있겠네. 그러면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이 더 많아지면 그런데 이 모델이 뭐냐면 they can work from home parts of the time and work on site on other times. 여기까지 한번 묶어 볼게. 그 여기서 원격 근무로 되게 고생을 했던 젊은 사람들이요. can work from home. 집에서 일할 수도 있대. 자, 시간 중에 일부는 집에서 일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간에는 출근을 해서 그 직장에서 근무를 할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더 많아지면 would work well for them. 그 젊은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 자, 그럼 정리 다 됐죠? 우리는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 볼 겁니다. 전치사라고 되어 있어. 전치사. 자, 전치사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두 가지 포인트만 정리해보자. 전치사랑 뭐를 비교해봐야 되냐면 접속사라고 하는 거를 같이 비교해봐야 됩니다. 전치사는 뒤에 뭐가 와야 되냐면 명사, 명사구 또는 동명사가 와야 되고
접속사는요,

뒤에 주어 동사를 포함한 완전한 절이 와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 우리 파트 3에서 접속사 다룰 거거든. 이때 다룰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를 포함한 완전한 절이 와야 된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로 가볼게. 2022학년도 수능에 등장했던 문장이고요. Like whole individuals, 전체적인 개체들과 같이 cells, 세포들은 뭐를 가진대? 생애라고 하는 것을 가진다고 합니다. During their life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이때 during이 맞는지 한번 살펴볼 거거든. 이때 during은 얘들아, 품사가 뭐야? 전치사야? 아니면 접속사야? During은 품사가 전치사입니다. 그럼 뭐가 와야 돼? 뒤에 명사, 명사구 혹은 동명사가 와야 된다고 했잖아. 뒤에 명사가 잘 붙어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그 세포들의 삶 동안에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세포들의 삶 동안에 a cell goes through distinct stages of growth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들이 사는 동안에 그들은 아주 뚜렷한 성장 단계라고 하는 것을 거친대. 자, 그래서 a stages of growth. 첫 번째, 성장하기도 하고 성숙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는 아주 뚜렷한 단계들을 거친다라고 하는 문장이었네. 그럼 바로 다음으로 이어서 볼게. From the 8th to the 12th century. 자, 8세기에서 12세기까지. While Europe suffered the perhaps overdramatically named Dark Ages라고 나오고 있거든. 이때 등장하는 while이 너무 궁금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while 뭘까?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쌤이 지금 전치사랑 접속사를 비교해 주려고 가져왔겠지. 그러면 뒤에 주어 동사가 포함된 완전한 절이 온다는 말이겠네. 자, 그러면 서기 8세기에서 12세기까지 뭐뭐 하는 동안에라고 해석할 거야. 자, 유럽은 겪었대. 아마도 너무 과도하게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 그런 Dark Ages 하면 암흑기입니다. 암흑기라고 하는 그러한 시기를 겪었다라고 하고 나오고 있잖아. 이때 while 어떻게 해석하면 좋다고? 뭐뭐하는 동안에라고 해석하면 좋다고. 그래서 우리 그 접속사랑 문장을 합쳐서 해석을 해보면 유럽이 그 암흑기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을 겪는 동안에 Science on our planet Earth, 그 지구상에 있는 과학은 아마도 오직 독단적으로 여기서만 찾아질 수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In the Islamic world, 이슬람 세계에서만 찾아질 수 있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While은 접속사고 뒤에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는 완전한 절이 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네 번째 포인트. 헷갈리는 전치사나 접속사 있잖아. 이거는 한번 같이 묶어놓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뜻은 비슷해도 뒤에 오는 형태가 다른 짝꿍들을 세트로 묶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표로 볼게요. 전치사, 그리고 접속사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친구들이 달라진다고 했어. 전치사면 명사, 명사구, 동명사가 온다고 했고, 접속사는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는 완전한 절이 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because of, due to, 이거는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할 거죠. 그런데 because도 때문에지만 뒤에 문장이 온다. during은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도 뭐뭐 하는 동안에지만, 앞에서, 방금 우리 앞에서 문장에서 봤듯이, during은 뒤에 명사나 명사구가 오고, while은 문장이 오는구나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좋겠고, despite 혹은 in spite of는 전치사로 끝났으니까 뒤에 명사, 동명사 붙을 거야. 얘 뜻은 뭘까?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할 거고, although, though 이런 친구들은 접속사니까 우리 완전한 절이 올 텐데, 비록 뭐뭐일지라도라고 해서 아 뜻은 비슷하지만 형태가 달라서 뒤에 오는 친구들이 달라질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문장 볼게요.

A survey by prospects. 자, prospects가 대문자로 쓰여져 있는 거 보니까 얘는 뭔가 대명사인가 봐요. 자, prospects라고 하는 것의 한 조사는 found that, that 이하를 발견했다는 거지. 뭐를 발견했냐면, almost half of students and graduates in the United Kingdom, 영국에 있는 거의 절반 정도의 학생들, 그리고 거의 절반 정도의 졸업생들이 found it difficult to work from home. 집에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대. 뭐 하는 동안에? During the pandemic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during이 뭘까, 얘들아? 뒤에 뭐가 오는지 봐야겠지? The pandemic.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 동안에 라고 나오고 있는데 뒤에 명사가 붙고 있으니까 아, 이때 during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잘 오고 있구나라고 볼수 있겠네. 그지? 자, 그래서 이러한 유행병 동안에 집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대요. 자, 근데 왜 힘들었을까? 나오지 이유가 due to a lack of suitable workplace or distractions라고 나오고 있어. due to는 아까 전에 무슨 뜻이라고 했어? 뭐뭐 때문에라고 했지. 뒤에 뭐가 오는지 보자. Lack of suitable workplace라고 하면 적절한 일할 공간이 부족하거나 혹은 distraction,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집에서 일하는 걸 힘들어했대. 자, 뒤에 뭐가 오고 있어, 얘들아? 명사 구가 붙고 있네. 그러면 due to 뭐다? 전치사구나라고 볼수 있고요. 다음 문장 볼게. 실력 폭발 문제죠? 그러면 일시정지 누르고 우리 풀고 왔을 거다. 그지?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 Although라고 하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석한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 although the difficulties. 자,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 근데 그 어려움을 수식해 줄게. That can arise from crossing cultures. 문화를 넘어가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야. 자, 근데 문화를 넘어갈 때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했거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자. 여러분들이 한국에 잘 살고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돼. 그런 거를 지금 요 상황에서는 문화를 건너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문화를 건너갈 때 발생하는 어려움들은 are often shocking, 굉장히 충격적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때 등장하는 어조는 그럼 뭐다, 얘들아? 첫 번째 전치사 혹은 두 번째 접속사. 둘중 하나 고르자면 접속사지. 왜? 뒤에 완전한 절이 오고 있으니까. 그지? 자, 그래서 이때 문화를 건너갈 때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종종 충격적임에도 불구하고 success stories are everywhere. 성공적인 이야기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despite 어떻게 해석한다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뭐에도 불구하고 or rather because of 혹은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할 겁니다. 그러면 얘네 둘다 봤을 때 얘들아 전치사야, 접속사야. 둘중 하나 고르자면 얘네 전치사지. 그러면 뒤에 명사, 명사구, 동명사 중에 하나 오겠네. The sufferings and ambivalence라고 하는 명사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The suffering 하면 고난이고요. ambivalence라고 하면 양가 감정이죠. 두 개의 감정. 그랬을 때 이러한 고난 그리고 양가 감정. 그런데 얘네들을 수식해주고 있네. We undergo when we cross cultures. 우리가 문화를 건너갈 때 직면하는 고난이나 이런 양가 감정에도 불구하고, 혹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gradually find ourselves uniquely privileged라고 나오고 있거든. 우리는 점차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찾을 수 있는데, 우리 되게 독특하게 특권을 지녔다라고 하는 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어디에서 특권을 지니고 있는 것 같냐면, to define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정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정의하는데, 우리 좀 특권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스스로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although로 가는 접속사 뒤에 완전한 절, despite, because of, 라고 하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구가 붙는 거 우리 잘 확인해 봤습니다. 완성됐죠?
그러면 우리 접속사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들아, 접속사 너무 중요해. 많이 출제되거든. 그러면 한번 포인트 5로 넘어가 볼게. 접속사 that 뒤에는 얘들아 뭐가 와야 된다고? 쌤이 방금 전에도 한번 말했는데 완전한 절이 와야 된다는 거를 반드시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접속사 that은 완전한 절을 이끌며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앞서 배운 관계대명사 that은 불완전한 절이 온다는 것과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접속사 that은 뒤에 완전한 절, 관계대명사 that은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온다는 게 정말 포인트로 많이 나와요. 자, 문장에서 보여줄게요. The positive health construct라고 나오고 있어. 긍정적인 건강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points to 무엇을 시사하냐면 the intriguing possibility,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돼 있어. 이때 등장하는 that이 뭔지 얘들아 잘 살펴봐. 뭐를 보라고 했냐면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라고 했어. The physiological mechanism, 이런 생리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 근데 어디 기저에 깔려 있는 거냐면 번영이라고 하는 거 기저에 깔려 있는 생리학적인 메커니즘은 maybe unique, 아마도 특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 나머지는 and로 연결돼 있으니까. that을 기준으로 했을 때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뒤에 문장 살짝 한번 봐봐. 뒤에 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네. 그지? 자, 이런 생리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주어로 등장했고, maybe 동사로 등장했고, unique 보어가 나오고 있으니 뒤에 완전한 절이 오면 이때 that은 뭐다 얘들아? 이때 that은 접속사 대시구나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묶어줄 수 있겠다. 여기서 쌤 하나만 더 짚어볼게. 뒤에 문장이 완전했으니까 접속사는 맞아. 그런데 너네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을걸? 얘는 있잖아. 동격의 대시야 라고 배운 적 있을까요? 아마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을 텐데 앞에 등장하는 intriguing possibility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습니다. 그치? 앞에 나오는 명사가 있어. 흥미로운 가능성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가능성이 뭐냐면 해서 다시 한번 똑같이 설명해주고 있어서 얘를 동격의 that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궁금하겠지? 쌤 방금 접속사 that이라면서요. 왜또 동격의 that이에요? 동격의 that은 접속사 that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더큰 개념이다. 그래서 얘를 동격의 that이라고 불러도 되고 접속사 that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대신 앞에 선행하는 명사가 있어서 얘를 똑같이 설명해주면 얘는 동격의 that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문장 볼게. And to maintain dominance. 그리고 뭐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배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You have to continue to stay ahead of the competition. 너는 뭐 해야 되냐면 이런 경쟁자들 앞에 항상 서 있어야 된대. 자, 그런데 이 경쟁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which sees your dominance and profits as a sign이라고 나오고 있거든. 이 경쟁자들은 너의 이런 지배, 우위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이익 이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신호로 보는 사람들이래. 문장이 아직 안 끝났지? 이때 등장하는 that이 뭔지 유심히 살펴보자. 이때 등장하는 that 뭘까? 쌤이 뒤에 문장 보라고 했어. There is money to be made. 이미 끝났네. 완전한 절이 오고 있네. 그럼 이때 that도 아, 너 접속사구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거기는 어떤 사인이라고 보냐면, There is a money to be made by others as wel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라는 신호로 여긴다는 거지. 그랬을 때, 이때 등장하는 that은 접속사 that이라고 했는데, 쌤이 방금
이전 문장에서도 말했듯이 얘 앞에도 선행하는 명사가 있네. 그럼 얘 뭐야?

아, 예. 동격의 대시구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한번 설명해 주는 거야. 무슨 신호로 인식하냐고?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부분이구나. 라고 볼수 있겠네. 정리됐죠? 그러면 실력 폭발 한번 시켜봅시다. 자, 누가 봐도 문장이 길어 보이죠? 쌤은 바로 갈 겁니다. 준비되시면 따라오세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It turned out that 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것이 밝혀졌다 라고 나오고 있거든. 뭐가 밝혀졌는지 it that 이하 부분에 등장할 것 같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뭘까? 뒤에 문장 한번 살펴볼까? Psychoanalysis attempt, 어떤 심리 분석적인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To delimit the sources of error, 어떤 에러의 원천을 좀 제한시켜보자 라고 하는 심리 분석적인 시도가 있었는데, 자, by categorizing the kinds of mistakes, 인간들이 하는 실수를 조금 분류함으로써 그 사람이 발생시키는 오류라고 하는 거에 원천을 제한해보자 라고 하는 시도가 있었대. 자, 그런데 이 실수라고 하는 것이요. To which humans are subject in light of the therapeutic situation in a talking cure. 여기까지 묶으면 되겠지. 우리 이거 저번 강의에서 했었던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느낌이야, 그지? 자, 이런 실수는 실수인데 어떤 실수야? 인간이 굉장히 취약한 실수라고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치료적인 상황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이 되게 취약한 실수들을 조금 분류함으로써 그 실수의 원천을 좀 제한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말하고 있지. 그러면 얘들아, 저번 시간에 한거 기억나야 돼. 여기서 주어가 psychoanalysis attempt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 거야. 그러면 이 문장에서 that 안에 동사를 한번 찾아보자. 동사 어딨어? draw on. 이 부분이 동사였지.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떻게 고쳤냐면 draws on이 돼야 된다. 왜? 앞에 주어가 단수니까 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심리 분석적인 시도는 뭐에 근거하고 있냐면 misguided assumptions라고 나오고 있으니 잘못된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문장이네. 그러면 얘들아, 우리 여기서 뭘 봐야 돼? 너 대충에 뭐야? 너 관계대명사야? 아니면 접속사야? 그거 물어봐야겠지? 뒤에 문장을 쫙 봤더니 얘들아, 어때?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다 갖추고 있는 완전한 절이 등장하고 있네. 그러면 이때 that은 뭐라고 볼수 있다? 접속사 that라고 볼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는 동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다른 관점으로 봐서 이번 시간에는 접속사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장이니까 두번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포인트 6 한번 넘어가 볼게요. that과 what을 구분해 보자는 거거든. 선행사의 유무와 절의 완전성으로 구분하자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여태까지 배웠던 것다 한번 총체적으로 정리해 볼 거야. 자, 접속사 that은 뒤에 문장이 완전하다고 했어. 그지? 그런데 동격에 대시면 앞에 선행명사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뒤에 문장이 완전할 때는 접속사 대시야. 이거랑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게 관계대명사 대신 앞에 선행사가 있고 이게 중요해. 뒤에 문장은 불완전하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번 포인트 6에서 다루어야 되는 내용은 관계대명사 what 있잖아, 얘들아. 얘네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아마 중학교 때부터 배웠을 겁니다. 맞지? 그럼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면 앞에 명사가 또올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왜? 얘네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은 불완전해야겠지. 왜? 얘 관계 대명사잖아. 오케이. 이거 세개 포인트는 진짜 오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알았죠? 약속해요. 접속사 대신 뒤에 문장 완전해야 되고 관계 대명사 대신 뒤에 문장 불완전해야 되고 관계 대명사 what은 뭐다? 앞에 선행사.